지역구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거죠. 즉,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설명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동일선거군에서 당선자 간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말, 옳은 설명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결국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 군소정당 후보자의 의회 진출을 막는 제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래서 득표율이 있지만 의석을 배분했는지 안 했는지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부터는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그래서 2027이죠? 2027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의원 정수는 300명이고요.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한표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한 각국에서는 현재 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무엇을 바꾸려고 한데,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한대. 그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는 현행에서는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수는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동일하며, 여기까지 끊어봐. 얘들아, 우리 아직 숫자 안 봤어.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 수가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동일하대. 예를 들면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300개면 300개. 그 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요거 하나 일단 체크할 수 있겠죠? 되셨죠? 그리고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5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역구랑 비례대표 의원의 비가 몇대 몇이다? 5대 1이다 알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전체가 300명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경우에는 250명,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50명,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최초 여기까지. 자, 우리 그다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 후보자가 당선되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그 우리 일단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소선거구제에다가 단순다수 대표제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서 분명히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한표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도 뽑잖아요. 지역구 의원을 위해서 한표 행사해서 지역구 의원만 뽑는 건뭐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지역구 의원을 위해서 한 표만 행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즉, 정리하면은요, 현행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선거하기 위한 투표 따로,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에서 나온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이제 우리 그다음 1안이랑 2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 먼저 봅시다. 현행에서 비례대표 의원 제도만 변경을 한대요.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고, 이제는 오케이, 알겠네.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정당에 또 다르게 한 표를 따로따로 행사를 하는 거고,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 및 정당투표 득표율과 연동해서 배분하는데, 정당투표 득표율에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하래. 이거 만약에 문제에 정당투표 득표율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가 나와 있었다, 구체적인 수치 구해야겠죠. 지금 요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와 있더라도 이 선거제도를 가지고 추론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 보자. 정당투표 득표율이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만큼 정당에 배분한대. 그러니까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 각 정당의 득표율별로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 결과값이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다면은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중요한 건

요 내용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현행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이거 수능에서도 나온 적 있습니다. 직접 선거에 위배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까지 나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스몰 A에게 한 표를 행사했어. 그럼 나의 표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어느 정당을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A 정당을 선호한다라고 가정하고 A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활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스몰 B에게 한 표를 행사했어. 그럼 나의 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야? 아, 스몰 B가 속해 있는 B 정당을 좋아하시는군요. 라고 B 정당이 의석 배분하는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점이 있지. 예를 들면은 나는 Z는 좋아. 그런데 이 Z가 속해 있는 정당은 싫어. 이 경우도 가능하잖아. 그쵸? 그런데 마치 나의 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Z에게 한표 행사했어? 그럼 너는 이 Z가 속해 있는 정당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왜곡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거에 위배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만약에 갑국에 무소속 후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죠. 왜? 예를 들면 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한 표를 행사했어. 그거 일단은 내 표는 비례대표를 의석 배분하는데 쓰여. 근데 나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에게 한 표를 행사했어. 그럼 내 표는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데 쓰여? 정당이 없는데 안 쓰여. 그러니까 나의 표와 다른 친구의 표의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무소속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겠죠. 표의 등가성에 위배될 수도 있는 거니까. 따라서 첫 번째 설명,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경우 정당별 공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면, 아, 이것도 신선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번 문제 1인 공천이다, 2인 공천이다라고 전제해서 나왔잖아. 이번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당별 공천 인원 제한이 없다면 특정 정당의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대 2명의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 있다. 그렇죠. 왜?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금 몇 명까지 2명을 뽑을 거야. 근데 공천 인원 제한이 없어. 예를 들면은 우리 A당에서는 2명을 내보내면은 2명 다 당선될 수 있어. 둘다 2등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스몰 A도 나가고 스몰 A 다시도 나가세요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당별 공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면 특정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대 2명의 의원까지를 왜 2명까지 뽑는 거니까? 2명의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 설명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 나왔어? 계산해야 되는 거 딱히 안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해서 푸는 단계들이 계속 존재하죠? 실제 이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등장할 때가 된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올해 수능 완성 문제에서 내가 정말 따끈따끈하게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만한 문제 들고 와보았습니다. 자, 갑국은 T대 의회 의원 선거 이후 선거법을 개정했대.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이 된대. 꼭 그냥 알려주면 됐고 이렇게 알려준다?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비례대표 의석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T대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200, 비례대표가 100석 이렇게 따질 수 있겠네. 자,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이제 요 문장 보면 우리 어떤 거 찾을 수 있는 거야?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같아. 선거구 수가 의석수와 같다. 300개면 300개, 200개면 200개, 100개면 100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이 당선되는 구조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역구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구나라는 것까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권자는 단순다수, 지역구 의원은 단순다수 대표제로 선출한대.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게 한 표씩 각각 행사를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이거 이제부터 잘 봐야 되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에 뭘 곱해래? 오케이. 비례대표 총 의석수. 이것만 보면 안 돼.
전체 총 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산출된수의 정수만큼 우리 알고 있는 그 방법이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T+1대 의회의 선거 결과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1대의 경우에는요.

전체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그대로 둔대. 그러면은 나머진 다 그대로 똑같대. 비례대표도 100석. 근데 바뀌는 건 뭐야? 선거구 수를 T대의 절반으로 줄인대. 오케이. 그러면 선거구의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여기가 선거구의 수가 200개였다면 이번에 선거구의 수가 100개가 되는 거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부터 이 내용들 토대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 플러스 1대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중대 선거구제구나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고요. 되셨죠? 그럼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당 투표 득표율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숫자 깔끔하게 나와 있죠? 자, 일단 뭘 구하라는 거야?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다가 곱하래 정말 정말 다행히 비례대표 의석 100석입니다. 정말 정말 다행인 이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1대의 경우에도 바뀌는 건 없죠?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지역구 의석 잘 봐야 되지. 률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 률이니까 각각 지역구 의석수 200석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200석 중에 50%니까 100석, 80석, 12, 6, 2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1대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51%네요. 그러니까 101. 그 다음, 38, 30, 20, 10.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끝. 다 됐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았는데 도대체 선제는 어떻게 나올지. 보세요. T 플러스 1대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요거 흐름 따라와야 돼. 무지성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기계적으로 푸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한명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한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 한명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고민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사고의 흐름을. 만약에 한 명을 공천했다면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시작하는 거야. 됐어요? 자, T 플러스 1대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만약에 한 명의 의원을 공천했다면이라고 가정해볼게. 지금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거지. 줄여보는 거야. 여러분, 이 흐름 따라오라고. 두 명의 의원씩을 선출하는 거야. 한 명씩만 공천해. 그럼 후보자는 다섯 명밖에 안 나와. A, B, C, D, E당에서 한 명씩만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같은 정당에서 두 명의 당선인이 나올 수 없는 구조야. 애초에 공천을, 추천을 한 명만 하는데, 어떻게 같은 정당에서 두 명의 후보자가 당선된다? A당 출신의 스몰 A, 스몰 A 다시가 어떻게 둘다 당선돼? 안 돼. 한 명만 내세우니까, 예를 들면 A당 출신의 사람이 모두 다 2등 안에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특정 정당 후보자는 전체, 이거 8석이라고 줄인 거야? 8석 중에서 4석 가져갈 수 있어. 그럼 맥시멈으로 지역구 의석률은 특정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가 50%야. 그런데 51%가 나왔네.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1인 공천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결정드릴 수 있는 거야. 1인 공천이 아니니까 선거구별로 한명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한 케이스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선거구 정도는 이렇게 두 명의 후보자를 예를 들면 공천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수 있다라는 거, 각국의 정부 형태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였다면, 자, 우리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안 된다, 뭘 봐야 돼? 과반 의석 보셔야 돼요. 자, 우리 TD의 경우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내각 구성이 되겠죠? T 플러스 1대에는 과반 의석 차지했습니까?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A 정당 131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의석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대에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T 대에도, T 플러스 1대에도 연립내각

음악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는데, 특히 첫 번째 내용, 여러분들이 그 기계적으로 풀지 않는 연습, 선거구 수 한번 줄여서 생각해보는 연습, 이거 해주셔야지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풀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각국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직 중 하나이다. 그럼 뭔가 이걸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죠. 각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으로 구성이 된대. 티시기에 각국 의회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고, 오케이, 이거 나왔어. 그럼 이거 뭘 의미해? 숫자 모르더라도 소선거구제구나. 왜? 지금 의회 의석수 100석이야. 선거구의 수도 100개야. 동일하대.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으로 선출되는 구조. 소선거구제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T시기에. 자, 우리 T+1시기에는 의회 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의회 의석수는 T시기와 100석으로 동일하지만 뭐가 달라진대? 기존 선거구 수를 2분의 1로 축소하고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의원의 수는 동일하며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중대 선거구제가 되는 거겠네. 되셨죠? 그래서 T시기, T+1시기. 자, 그리고 T+2시기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 선거제도는 T+1시기와 동일하나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공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만.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대. T+2시기는 T+1시기와 동일하지만 선거구별로 공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가 가에서 나로 바뀌었다는 거야. 가에서는 T+1시기에는 공천 가명할 수 있었는데 T+2시기에서는 공천을 나명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은 시기별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나와 있습니다. 자,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그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이거 보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 뭐야? 정부 형태 문제이지만 어차피 연결되어서 같이 세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자, 우리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나 체크해. 그 정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체크해. 티시기 봐봐. 만약에 의원내각제였다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A당이어야 돼. 근데 B당이야? 오케이. 의원내각제는 될수 없어. 티시기는 대통령제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찾는 연습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선거 결과랑 관련된 거 한번 살펴볼 겁니다. 가가 만약에 1인이라면, 얘들아, 이거 내가 가지고 온 이유가 공천 몇명 가능한지 요 내용 가지고 연습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만약에 가가 1인이라면 T+1시기에 B당과 C당이 함께 당선된 선거구 수는 4개이다. 나 이거 올해 나올 것 같아. 이거 올해 나올 것 같아. 이거 진짜 나올 것 같아. 자, 한 명만 공천 가능해. 그 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이 당선되는 구조야. 맞지? 지금 T+1시기 중대선거구제니까. 근데 한 명만 공천 가능하다라는 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가 두 명이 동시에 당선될 순 없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A 정당 후보자랑 B 정당 후보자 가능. A 정당 후보자만 2명 불가능. 왜? 1인 공천이라고 지금 가정을 해놨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겠지. 이해되셨죠? 자, T+1시기에 B당과 C당이 함께 당선된 선거구의 수는 4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당과 C당이 합쳐봐. 의석수 몇 개야? B당과 C당의 의석수는 50 4석이야. 왜? B당 38석, C당 16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선거구의 수는 지금 몇 개로 줄여진 거야?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50개가 됐어. 그 말은 일단은 1번 선거구에서 50번 선거구까지는 B당과 C당이 뭐 어떻게든 하나씩이든 뭐든 뭐 A당이랑 같이 들어갔건 뭐 어떻게든 이게 조합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두 개가 합쳐서 54석이라는 거는 적어도 함께 당선된 선거구의 수가 몇 개다? 네 개다라고. 네 석이 아니라. 여기는 54석이고. 적어도 네 개의 선거구에서는 B랑 C랑 겹쳤겠구나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아니, 왜? 두 개를 합치니까 54개가 나와. 근데 선곡의 수는 50개래. 그러면은 4개에서는 B랑 C가 같이 동시에 당선이 됐으니까 이 결과값이 나오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요렇게 차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도 연습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1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 이번에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만약에 나의 1인이 들어가게 된다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위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지. 1인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모든 선거구에서 다 2등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전체 여기서 내가 줄여서 가정했을 때 8개였어. 왜 8개요라고 한다면은 이거 여러분 사고 흐름 똑같이 따라하게 하려고 8개야. 요 상황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자가 다 2등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4개까지 가져갈 수 있어.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의석률로 따져보면 절반까지야. 맥시멈 절반까지인데 지금 지역구 의석률이 비당의 경우에 54%가 나온다고? 그럼 뭐야? 1인 공천은 아니구나. 됐어요. 1인이면 맥시멈 50%까지야. 그걸 넘겼어? 1인은 아니구나. 나는 1인이 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요 설명,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계적으로 계속 풀지 마시고, 내가 일부러 여러분 나눠서 생각하기 쉽게 몇 개가 나오든지 간에 풀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그 다음에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수능 완성해서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풀려고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각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200명이고 지역구 비례대표로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한 표, 뭐 비례대표 한표 따로따로 선출하네. 전체 지역구 의석 수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수와 같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찾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야? 지역구 100명이고 비례대표 100명이구나. 요거 찾을 수 있네. 그리고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이번에 선거구 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이래. 그럼 여기서 다 나온 거.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거겠네. 왜? 선거구의 수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50개란 뜻이잖아. 그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거니까 중대 선거구제구나라는 것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자,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각 정당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해서 이렇게 의석으로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제일 첫 번째.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 따르면 표잘 봐야 되지.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 지역구 의석률이라고 나와 있어. 전체 100개야? 그럼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그대로 적어서 주시면 되는 거겠죠. 됐지? 자, 우리 비례대표도 어떻게 구해?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수 득표율에다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적어서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자, 우리 그 다음에 바뀌는 거 1안이랑 2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 현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그대로 두되 지역구 의원 선거구 수를 두 배로 늘린대. 오케이. 그러면 1안의 경우에는 선거구의 수가 100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역구 의석 수는 의회 의원 정수 그대로 두는 거니까 100개니까 소선거구제 두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지. 결선 투표제 방식을 진행해서 유효투표 총수에 오케이. 그러면은 1안에서는 소선거구제에다가 절대 다수 대표제가 도입되는구나라는 내용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진 동일하고.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안. 현재의 의원 정수는 유지 그대로 하되 의회 전체 의석을 현행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선출한대. 그러면 이 안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만 뽑는 거네. 대신에 의회 전체 의석이니까 몇 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어? 이번에는 200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거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 200석을 기준으로 나눠주면은 80, 70, 14, 36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쭉 측은 1안, 2안 구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늘 풀어봤던 것처럼 계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보자.

근데 선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할 요소가 많아. 현행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현행이니까 요거겠지?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을 공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한 명의 후보자만을 공천하는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계산하자? 이렇게. 만약에 1인 공천이다라고 가정하자. 됐어, 여기까지? 자, 제가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근은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 채택하고 있는 거였어. 현행에서는. 그럼 우리 계속했던 방법 한번 여러분 따져봐봐. 전체 8석이라고 가정할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할 거니까. 만약에 1인 공천이라면은 특정 정당에서 두 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당선되는 케이스는 없을 거야. 그래서 한 명씩만 내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다 2등 안에 들었어. 그럼 나머지는 서로 다른 정당에서 이렇게 당선이 됐겠지. 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럼 특정 정당 후보자는 모든 선거구에서 다 2등 안에 들었으면은 맥시멈 몇 프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5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안 돼. 외우지 말고 해. 이거 어차피 계산하는 사고방식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괜찮으니까 이거 외웠다가는 분명히 허점이 찔릴까 봐 그래. 알았지? 자, 우리 50%까지 가능해. 그런데 지금 전체 지역구 의석률 51% 나왔지? 오케이. 1인 공천은 아니겠구나. 1인의 후보자만을 공천한 거는 아니라 1인 이상 공천 가능해야지 지역구 의석률이 51%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다음 얘들아 내가 요거 때문에 갖고 왔어. 이거 수능에 나온 적 있습니다. 1안을 적용할 경우엔 절대 다수 대표제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요 표현 잘 봐야 돼.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자가 당선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동네에 권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가 1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선거구에서 100명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모두 다 투표하러 오는 게 아니죠. 뭐 투표율이 80%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지만. 8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명 중에 80명이 투표하러 왔어. 80명 중에 41표를 받고 누군가 당선이 됐어. 왜? 지금 유효투표 총수, 뭐 다른 무효표 없다고 가정하고, 유효투표 총수가 80표라고 가정할게. 50%를 넘는 후보자가 나왔지, 당선됐어. 가능하지? 그럼 이제 또 봐봐. 유권자 과반, 절반을 초과해야 되는데, 그거 안된 후보자가 당선될 수도 있겠죠. 왜? 유효투표 총수와 유권자의 수가 다르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설명,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유권자와 유효투표 총수는 다르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수능 완성해서 내가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수 있는지 문제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같이 봅시다. 지역구 100명, 비례대표 100명, 그리고 각각 한 표씩 현행 소선거구제. 빨리 봐야 되지? 단순 다수 대표제래.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해서 의석이 배분되면은 정당 명부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대. 1안부터 4안까지 무려 있네. 자, 우리 1안의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제도만 변경하되 기존 선거구 수는 유지하고, 오케이. 그러면 기존 선거구 수는 유지한다라는 거는 소선거구제 그대로 간다라는 건데, 대신에 유효투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하고,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두 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대. 그 말은 결선투표를 반영한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이안 보자.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만 변경하는데 중요한 건 선거구의 수가 절반으로 준대. 오케이. 그러면은 100명을 뽑는데 소선거구제니까 100개였을 거야, 선거구의 수. 근데 이 안에서는 50개로 준대. 근데 이거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구조, 즉이 안에서는 중대 선거구제가 되는 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하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 1인 공천 체제다.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거. 요런 거 중요한 단서 좋아. 자, 이제 마지막 3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만, 비례대표 의원 방식으로만 선출을 하는데, 단,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한대. 그 말은 봉쇄 조항 존재한다.
요런 특징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1안, 2안, 3안 이렇게 정리해 봤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밑

0: 밑에 있는 내용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대 선거구제인데, 1안에서는 소선거구제 적용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 내가 갖고 왔어. 내가 왜 갖고 왔냐면은, 잘 봐. 1인 공천 체제라는 거에 이렇게도 등장할 수 있어서 가지고 온 거야.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금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전체 선거구가 4개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8개야. 두 명씩 선출하는데 선거구의 수가 4개니까. 자, 그런데 2인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 명씩만 공천 가능하대. 그럼 특정 정당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 두 명이 동시에 같은 선거구 안에서 당선될 수는 없어. 그치? 그 말은 만약에 특정 정당 후보자가 모두 다 2등 안에 들었어. 그럼 서로 다른 정당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2등 안에 들었겠지? 자, 그럼 특정 정당 우리 A당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냥 아무 정당이나. 그럼 A 정당은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4석이야. 왜? 한 명씩만 공천 가는 거니까. 나와 같은 정당의 친구 동시에 당선 안 돼. 왜? 1인 공천 체제니까.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지역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까지야? 50%까지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몇 석인 거예요? 100석이기 때문에 50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안잘 봐봐. 잘 봐봐.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그대로 한데 지역구랑 비례대표 따로따로 선출하는 거잖아. 한 표씩 행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생각해봐. 진짜 맥시멈으로. 비례대표에서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곱한대. 비례대표 총 의석수 100석이야. 정당 투표 득표율이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맥시멈은 생각해봐. 100% 나왔다라고 가정해볼게. 다 가져가는 거겠지. 그럼 비례대표 의석을 다 가져가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일단 맥시멈으로 생각해본다면은. 그럼 특정 정당은 맥시멈으로 몇개 가져갈 수 있는 거야? 150석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0석이 되는 거지. 200석 중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과반의석 차지 안 돼. 과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과반의석 가능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1인 공천 체제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왜? 배제할 수 없다. 과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맥시멈 150석이 되는 거고 전체는 여전히 200석이기 때문에 200석에 150석 가능. 자, 우리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100%가 된다면 각 정당의 득표율과 총 의석률이 일치한다. 그럴싸해 보이잖아. 투표율이 100%야? 그러면은 득표한 만큼 의석 가져가는 거니까 일치하겠네? 아니죠. 왜? 만약에 득표율이 3%라면은 의석률은 0%예요. 왜?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니까 득표율이 3%다? 그중에 뭐 3개 가져가야지? 아, 6개 가져가야지?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 이것 때문에 갖고 온 것도 있어. 유권자는 현행에서는 몇 표를 해요? 1인. 현행에서는. 그렇죠. 2표씩이죠. 왜? 여기 봐봐. 현행에서는. 각각 한 표씩. 그리고 나머지 1안에서도 1인 2표. 2안에서도 1인 2표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4안에서는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만 배분하게 되는 거니까 1인 1표가 되는 거겠죠. 2안은 아니고.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연계 교재의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기출되지 않았던 연계 교재의 선지들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

0: 더 분위기? 따라간다며? 입은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점 공략 1등급 레벨 업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단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내 총생산 계산하는 문제들을 막 풀어보았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에 마무리를 못했는데 제가 손지를 이렇게 딱 자세히 보니까 손지들은 위에 표를 딱 그리면 바로 찾아지는 그런 손지들이어서 마음을 좀 놓았는데 답안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잘 보고 해결해 주시고 혹시라도 미신적인 게 있으면 수강 후기 꼭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것처럼 08 두 번째에 실질 GDP와 명목 GDP에 대해서 관련돼서 문제 거의 100%, 거의가 아니야. 그냥 100%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쭉 모아놓고 또 그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문제를 딱 보면 이 2024 수능 이 문제를 통해서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래 그 이 명목 GDP, 실제 GDP 문제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 전형적인 유형은 얘도 전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개념 설명 이런 거. 네. 그래서 명목 GDP, 실질 GDP의 변화율을 어떤 건지 찾아봐라 라고 한다든가 또는 경제성장률 또는 물가상승률이 나와서 결국은 명목 GDP와 실질 GDP 이렇게 물어보는 선지들이 나오는 게 얘가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형으로 가기까지의 이렇게 과정들을 그래서 문제 배열을 쭉 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실질 GDP와 명목 GDP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 갑국은 X제와 Y제만 생산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X제와 Y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을국은 Z제만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X제와 Z제는 생산된 나라에서 최종제로 전량 소비된다. 그냥 다 허투루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X제와 Z제는 최종제로 전량 소비가 된다. 또 Y제는 X제 또는 Z제의 생산 원료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X제 한 개 생산에 YZ 0.5개, Z제 한 개 생산에 YZ 0.1개씩 사용이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쓰이게 되겠죠. 표는 2021년과 2022년 양국의 각 재화의 생산량과 가격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준연도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 생산된 재화는 그에 모두 소진이 되고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거래 비용은 없고 동일한 화폐 사용하고 각 재화의 가격은 양국에서 갖고 등등등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년, 2022년의 생산량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빈칸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래 선지를 보면 명목 GDP가 얼마야, 실질 GDP가 얼마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뭔지 그걸 구하는 것부터 알아야지만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스타일의 이 명목 GDP, 실질 GDP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와 있는 거에 기준연도가 2021년도다. 여기가 기준연도가 되겠습니다. 기준연도가 되는 것이고요. 네, 됐죠? 네. 그리고 기억을 일단 구해내야 돼. 생산량을 구해내야 됩니다. YZ 생산량을 구해내야 되는데 YZ는 뭐라고 했냐면 X제나 Z제의 뭐 원료로 쓰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전량 원료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X제를 생산하는 데에는 X제 한 개당 YZ 0.5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할 수가 있지.

그치? YJ 일단은 XJ 생산량이 20만 개야. 그냥 20으로 읽겠습니다. 20만 개야. 그러면 YJ는 몇 개? 그렇지. 10만 개가 되는 거죠. 읽다 보면 읽다가 10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예. 일단 반이 필요하니까 10만 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ZJ 생산에는 0.1개가 필요하대요. 하나당. 그렇죠? 그러면 40만 개입니다. 그럼 몇 개예요? 그렇지. 4만 개가 필요한 거죠. 도합 몇 개야? 도합 그렇지. 14만 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바로 이거죠. 그다음에 2022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 필요해요? XJ 생산하는데 절반이니까 YJ에 10만 개. 여기는요? 저 50만 개인데 0.1개씩이니까 5만 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15만 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이제 찾아줬어요.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값은 얼마다? 29가 되니까 30만 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을 했고, 이제 YJ 생산량도 알기 때문에 GDP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GDP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는 뭐죠? GDP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에 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에 합입니다. 그러면 일단 언제냐면 2021년. 2021년이 기준 연도가 되고요. 그리고 2022년. 2022년에 2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갑곡부터 이렇게 구해볼게요. 갑곡, 을곡. GDP 어떻게 구한다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으로 구해볼 건데요. 최종 생산물이 뭐가 있지? 그렇지. XJ만 최종 생산물인 거야. 맞지? YJ는 왜냐면 XJ 또는 ZJ의 중간재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시장가치의 합입니다. 뭐예요? 생산량 곱하기 가격. 이거지. 그치. 따라서 얼마가 되냐면 200 하고 하시면 됩니다. 생산량 20 곱하기 가격 10달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200.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이 바로 뭐가 되지? 이 가격이 기준연도 가격이지. 그치? 기준연도 가격이자 그해 가격입니다. 따라서 기준연도에는 어떻게 된다면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어때요? 같은 거지. 기억나시죠? 실질 GDP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 가격을, 그리고 명목 GDP는 그해 가격으로, 당해 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GDP입니다. 기준 연도가 그해니까 기준 연도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을국의 최종은 뭐가 있어요? 저 최종은 여기 XJ, 여기 ZJ입니다. 뭐가 있죠? 그치, ZJ입니다. 그래서 40만 개를 했는데 가격은 20달러야. 이 가격이 기준 연도 가격이자 그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8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이러면 GDP가 다 구해져. 도대체 Y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이 Y를 보시면 Y 중에서 여기다 다시 분리해서 써야 되겠다. 10만 개는 XJ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4만 개는 ZJ로 수출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10만 개는 XJ로 들어갔고요. 5만 개는 ZJ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10만 개 XJ에 들어간 거는 XJ 시장 가격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XJ가 만약에 카메라고, 아니, 스마트폰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고, 여기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스마트폰 가격에 그 카메라 가격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 10만 개에 대한 X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만 뭐냐면 4만 개는 뭐, 아, 뭐한 거지? 지 4만 개만큼 YJ를 생산해서 수출한 거잖아요. 그쵸? 수출한 거는 그치, GDP에 들어가는 거지. 그쵸? 그래서 수출. 여기다가 해주겠습니다. 네. 수출. 아, 더 크게 할걸 그랬어요. 네, 이쪽이. 아, 그냥 어쩔 수 없네요. 수출. 수출이 얼마가 되냐면, 치, 뭐? YJ에, YJ를 몇 개? 4만 개만큼 가격 얼마에? 10달러에. 해서 얼마가 되냐면, 네, 4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예, 네, 됐죠? 그리고 을국은요, 수입한 걸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을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수입한 것을 빼주게 됩니다. YJ, 그렇지, 4만 개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40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갑국

한국의 GDP는 얼마가 되냐면, 네, 갑국이죠. 갑국의 GDP는 240이 되는 것이고, 을국의 GD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 40을 빼주면 760이 됩니다. 76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이제 2022년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볼 건데, 2022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언제로? 명목 GDP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렇지. 당해 연도, 그해 가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해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지. 생산량 얼마야? 20개야. 20개야. 그해 가격이 얼만데요? 그렇죠. 20달러가 되겠습니다. 20달러가 돼서요. 그래서 얼마냐면 4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수출은 얼만큼 했어요? 그렇죠. ZJ를 YJ. YJ를 하는데 여기 ZJ. YJ를 수출을 얼만큼 했냐면 5만 개만큼 했습니다. 그쵸? 5만 개만큼 했고, 여기 5만 개만큼 했죠? 그러면 가격은 얼마였어요? 5만 개를, 그렇지, 10달러에. 그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10달러 써볼게요. 10달러가 되고, 그러면 50만 달러. 다 해서 얼마냐면 450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 넘어가네, 자꾸. 4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국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도 마찬가지죠? 을국은 ZJ를 몇개 했냐면, 네. 50만 개만큼 생산을 했고요. 가격은 얼마예요? 30입니다.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1500이구나. 그리고 수입을 했습니다. 얼마를? 그렇지. 반대로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여기 갑국이 수출한 건 을국이 수입한 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45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1450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가격들은 뭐지? 그렇지. 그해 가격들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해 가격 언제? 2022년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네. 사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갑국의 상황을 보시면 생산량이 20개, 20개로 같아요. 그치?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두 배로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GDP도 되게 증가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 이게 가격 때문에 뻥튀기 되는구나. 가격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다. 기준연도 가격으로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를 써줘 볼게요. 그러면 20만 개고, 그 다음에 YJ 5만 개 수출을 했는데 가격을 어떻게 써줘야 돼? 그렇지. 곱하기 10. 여기랑 똑같이, 그치? 똑같이 10. 그 다음에 곱하기 10.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네. 200, 그 다음에 50. 해서 250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을국도 한번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량은 50만 개. 그 다음에, 네. 수입액은 마이너스 50 하시면 되고, 가격을 어떻게 써줘요? 그렇죠. 기준연도 가격입니다. 얼마? 20으로 써줘야 되는 거지. 20으로 써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000 하고 나오게 되고, 520에 100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치? 그리고 수입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50. 이건 똑같으니까. 여기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0 빼주면 950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예.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연도 2021년 가격이 그해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240, 760 이렇게 구해 놓으시면 되고, 2022년은 그해 가격으로 20, 10, 30 그해 가격으로 계산하시고, 실제 GDP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또 맞춰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됐죠? 예. 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GDP와 명목 GDP를 다 구해서 2번 해볼게요, 2번. 2021년에 명목 GDP는 얼마가 된다? 갑국의 명목 GDP는 얼마예요? 24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고, 240. 2022년에 GDP 디플레이터 하고 물어봤습니다. GDP 디플레이터 한번 구해볼까요?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2년에 갑국의 실질 GDP는 얼마냐면 실질 GDP 얼마예요? 250입니다. 명목 GDP 얼마예요? 450입니다. 그렇지? 따라서 250분의 45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 나와? 180하고 나오게 됩니다. 180하고 나오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GDP 디플레이터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해서 이해를 다 구해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해볼게요. 을국의 2021년의 순수출은 40만 달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국의 2021년의 순수출을 보겠습니다. 을국은 뭐 했어요? 그렇지, 수입만 했습니다. 그렇죠? 수출 0이고요. 그렇죠? 순수출 어떻게 해요? 수출 0이에요. 빼기 수입 얼마? 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출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0인 거지. 그치? 그래서 틀렸다. 네. 하시면 되고. 을국의 2022년에 실질 GDP는, 여러분 실질 GDP 보겠습니다. 실질 GDP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쵸? 1450은 뭐야? 1450은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DP잖아. 이거 보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950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진짜 진짜 사실은 명목 GDP와 실질 GDP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어.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12번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표는 연도별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주고 있고, 역시나 기준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연도 T년이고요.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아래 경제 지표를 구해라. 이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 문제는 명목 GDP와 실질 GDP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는 거.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이제 앞에 과정 같은 것을 통해서 500, 660 이런 식으로 구해 놓은 거야, 이제. 구해 놓고 첫 번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 별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실질 GDP의 증가율. 실질 GDP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T 플러스 1년에 실질 GDP의 증가율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원래 얼마였는데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죠. 원래 500이었는데요. 550으로 50만큼 증가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곱하기 100. 그래서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건 10%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T 플러스 1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제 나의 또 별표.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이고,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물가 상승률은 꼭 외워주세요. 기본입니다. 물가 지수의 상승률입니다. 물가 지수의 상승률. 여러분, 이걸 이렇게 썼잖아. 경제 성장률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 이렇게 했잖아. 마찬가지야. 그럼 물가 상승률은 뭐야?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야. 이거야. 그렇지? 그럼 물가 지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물가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물가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 이거 다시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시.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를 어떻게 구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T년하고 T 플러스 1년. 계산해 볼까요? 실질 GDP분의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렇게 해볼게. 얼마 나와? 그치, 100하고 나오죠. 둘이 같으니까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100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T 플러스 1년은요? 이거죠. 550분의 66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20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쵸?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야. 그래서 원래 500이었는데 500만큼 증가해서 이렇게 한 거지.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야. 원래 100이었는데 120으로 20만큼 증가해서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이건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원래 100이었는데 20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 그래서 여기 20%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같은 경우에 A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한번 옮겨와 볼게요.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에 물가 상승률이 같대.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어요? 친구했다시피 20% 나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어때? 20% 올라가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여러분 120에서 20% 얼마예요? 120에 20%는 24만큼 커지는 거지. 이것도 작고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된다? 144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걸 푸는 거야. A를 구해라라고 하는 거죠. A, 여기입니다. A. 실질 GDP는 얼마고? T 플러스 550입니다. 550분의 A 곱하기 100 하면 여기 144가 나와야 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다시 이거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워서 GDP 디플레이터. T년은 100, T 플러스 1년은 120, T 플러스 2년은 144.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지. 500분의 500 곱하기 100 해서 이거 나왔어. 이거 곱하기 100 해서 이거 나왔어. 그럼 여기 곱하기 100 해서 이거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그치? 따라서 A가 얼마여야 되냐면 A를 계산하면 약 792? 약인 지분은 792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에 들어간 거 80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풀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하나하나 문제 안에서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 GDP, 명목 GDP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실질 GDP, 명목 GDP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년과 T 플러스 2년 모두 각국 경제는 전년에 비해 성장했다. 이거 뭐 봐야 돼? 경제 성장률. 뭐 봐야 돼? 실질 GDP. 그치? 실질 GDP가 성장하는지 보세요. 예. T 플러스 1년에서 T 플러스 2년은 실질 GDP가 어때? 실질 GDP가 그대로야. 따라서 T 플러스 2년은 전년에 비해서 성장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예요. GDP 디플레이터는 T년보다 T 플러스 1년이. T년보다 T 플러스 1년이 그렇죠. 후회났습니다. 120으로 어때요? 큽니다. 예.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가는 값은 같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문제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했어요. 실질 GDP는 그해 가격, 아니 기준 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고 명목 GDP는 뭐야? 그해, 당해 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준 연도에는 기준 연도 가격이 그해 가격이니까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같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물가지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입니다. 네,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구해?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 되고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이건 매번 나오는 거고 물가 구하라고 하는 순간 GDP 디플레이터 떠올려야 되고요.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해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다. 이게 바로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국에 T년부터 T 플러스 2년까지 실질 GDP의 변화와 명목 GDP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실질 GDP인지 명목 GDP인지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실선이 뭐냐면 실선이 실질 GDP요. 점선이 명목 GDP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T 플러스 1년 상황을 볼까요? T 플러스 1년 상황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어때? 둘이 같지. 그치? 둘이 같으니까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GDP 디플레이터 값이 100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가 10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T년은 어떻게 되죠? T년은 뭐가 더 커요? 명목 GDP가 더 큽니다. 여러분, 명목 GDP가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 값이 더큰 값이 되는 거야. 전체로 어때요? 10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T 플러스 2년은 어떤 상황이 된다? 뭐가 더 커요? 실질 GDP가 더 큽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분모 값이 더 커.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돼? 10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0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우리 이거 뭐 구한 거야? GDP 디플레이터를 구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쭉 구해놨어요.
물가상승률이 뭐라고 했어? 물가상승률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상승률, 물가 지수 대표적으로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꾸준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 100보다 큰 값에서 100으로 떨어졌어. 100에서 100보다 작은 값으로 떨어졌어. 물가가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차근차근 해주세요. 아, 제가 진짜 학교에서 경제를 할때 진짜 수학도 잘하고 경제 막 너무 좋다고 오는 학생들 중에 이 구조가 막 진짜 너무 짜증난다는 거야. 생각납니다. 지금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다 컸을 때, 큰 정도가 아니라 어른이 됐을 텐데 생각이 너무 짜증난다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실질 GDP하고 명목 GDP를 바로 비교하는데 뒤로 가면 변화율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더 헷갈려지나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문제 순서를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땅땅땅. 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예,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T년도의 물가는 기준년도보다 낮다. 맞아요? 여러분, 기준년도는요? 여기 기준년도 언젠지 안 가르쳐줬어. 기준년도 언젠지 안 가르쳐줬어. 근데 알잖아. 기준년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준년도는 기준년도 가격이. 당해 년도 가격이니까. 두 개가 같다고. 그러니까 기준년도는 항상 GDP 디플레이터 값이 1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기준연도가 언제라고 안 가르쳐 줬지만, 기준연도는 100이니까, T년은 어떻고, 100보다 크니까, 예, 물가 수준이 더 기준연도보다 높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T 플러스 1년이 기준연도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기준연도랑 물가가 같았나 보지 뭐. 또는 기준도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100그 자체로. 기준으로라고 말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기준도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기준도는 100이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T 플러스 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그렇죠. 우리 100하고 찾았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앞에 문제에서 우리 이거 다 점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뭐라고? 실질 GDP의 증가율. 그치. 실질 GDP의 증가율 T 플러스 1년 가볼까요? 실질 GDP는 계속 전년 대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양일감. 그렇죠?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상승률. 다시 말하면 얘를 봐야지. 얘. 얘를 봐야 돼요. 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고요. T 플러스 2년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그렇지.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보다 큰 값에서 100으로, 100에서 100보다 작은 값으로. 그치. 이게 바로 뭐야?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지수의 상승률. 그래서 음의 값을 갖는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정리하고 나면 다시 순서대로 생각해보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했어? 실질 GDP와 명목 GDP 계산했어요. 네. 그해 가격으로 하는지, 기준년도 가격으로 하는지 해서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어? 그렇지. 여기서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 나왔죠? 물가 상승률, 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나왔죠? 그래서 계산해보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문제로 나왔을 때 이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년 대비 명목 GDP의 변화율, 이제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율이야. 명목 GDP의 변화율하고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값이 나온 게 아니라 변화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이제 더간 거죠. 갑국은 T 플러스 1년의 물가 수준은 이제 여기. 둘 중에서 뭐가 명목 GDP의 변화율이고 뭐가 경제 성장률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갑국의 T 플러스 1년도의 물가 수준이 T년도보다 낮다라고 하는 단서를 일단 준 거예요. 그리고 기준년도는 T년이 되고요. T년의 기준년도다.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명목 GDP의 변화율이고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야.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뭐라고 했지? 계속 썼잖아. 그렇지. 실질 GDP의 증가율로 계산을 하게 되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명목 GDP 변화율, 둘 중에 하나는 실질 GDP 변화율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렇죠? T년도가 기준년도입니다. 기준년도에는 실질 GDP하고 명목 GDP를 모르지만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A가 실질인지 B가 실질인지 몰라요. 둘이 암튼 같아요. 둘이

100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물가가 하락한 거잖아. 100보다 작은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얘가 더 커지고, 얘는 어때? 그렇지. 덜 커져야 되는 거지. 자, 아니, 얘가 더 커져야, 둘 중에서 얘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아니, 덜 커지는 게 아니라. 실질 GDP가 더 커야 됩니다. 그쵸? 그럼 보세요. A는 전보다, 둘이 같았었는데 A는 4 커졌고요. 얘는 1 커졌습니다. 그럼 A가 뭐여야 돼? 그렇죠. 실질 GDP입니다. 이렇게. A가 실질 GDP고 B가 명목 GDP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다음 연도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질 GDP는 4%가 커졌어요. 명목 GDP는 1%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더큰 값이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바로 T 플러스 1년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T 플러스 2년도는 어떻게 된다고? 둘이 여기 2% 커지면 여기 똑같이 2% 커져. 그러면 전체 상대적인 크기는 옛날하고 똑같겠지. 그치? 따라서 완전 중요한 얘기. 2% 커졌을 때 2% 똑같이 변화하게 되면 물가 지수는, 그렇지, 전 T 플러스 1년과 변함이 없는 거죠. 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T 플러스 1년도에 명목 GDP 증가율은 1%다. 맞아요? 예, 1%입니다. 그렇지? 네, 맞습니다. 맞고요. T 플러스 2년도에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아?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은 게 아니라 증가율이 같은 거죠. 그쵸? 증가율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년도에 실질 GDP가 4%로 더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여기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2%, 얘도 2% 똑같아서 상대적인 크기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수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가 막안 되나 봐. 제가 막 따박따박 하는데. 다음. T 플러스 3년의 물가 수준은 T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T년 여러분 보시면 실질 GDP는 어떠냐면 T년 대비해서 4% 올랐고 2%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0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예, 변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명목 GDP는 어떠냐면 1% 오르고 거기서 다시 2%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4% 올랐습니다. 따라서 뭐 어떤 값이 더큰 거야? 명목 GDP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걸 계산해서 100을 넣고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냥 눈으로 판단이 되는 건 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쵸? 4가 오르고 거기서 2가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는 1% 오르고 거기서 2%가 오른 다음에 다시 4%가 올랐단 말이야. 따라서 명목 GDP가 더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더 높아졌죠. 그쵸? 그래서 T년보다 높다, 상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T 플러스 4년이 T 플러스 3년에 비해서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 실질 GDP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실질 GDP의 T 플러스 2년의 상태에서, 전년 대비 실질 GDP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명목 GDP가 4% 올랐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T 플러스 4년은 어떻게 됐어요? 실질 GDP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명목 GDP가 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T 플러스 4년도의 물가 상승률이 더큰 거죠. 그쵸? 그래서 낮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X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막 뭔가 식을 넣어서 계산해서 막 하는 건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놓고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2025 5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5월 이건 뭐 평가원 이건 정말 빠짐없이 나는 거고 앞에 문제랑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 문제랑 비슷한 게 무엇이냐면 명목 GDP 변화율하고 경제 성장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찾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경제 성장률하고 전년 대비 이제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더 경제 성장률인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각국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기준연도는 2021년도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기준연도 2021년. 여러분, 물가 상승률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물가 상승률은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터를 다시 한번 써볼 건데 어떻게 쓴다고?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배.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연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경제성장률은 뭐라고요?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질 GDP를 한번 써줄게요. 실질 GDP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 아래 명목 GDP를 한번 해보면 2021년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뭐니까 기준연도니까 같습니다. 뭐 얼마인지 몰라도 같다. 예, 네, 같고. 그리고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기 때문에 물가지수. 물가지수는 얼마가 나와?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물가지수는 얼마가 나오죠? 100 하고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예.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0이다라고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0이다. 즉, 물가지수가 얼마라는 얘기지? 그치, 물가지수가 100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2022년도에도 물가지수가 100 나온 거야. 그 말은 실질 GDP하고 우리 명목 GDP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돼?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2021년에 실질 GDP가 얼마인지 모르고 명목 GDP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준연도니까 둘이 같았단 말이야. 2022년에 실질 GDP가 이렇게 떨어졌대. 그러면 명목 GDP도 똑같이 떨어진 겁니다. 3% 똑같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걸 추론해서 볼수 있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자면, 만약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이었다면, 실질 GDP는 97이 됐겠죠? 명목 GDP도 마찬가지로 97이, 마이너스 3 떨어졌다는 거거든. 똑같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는 계산이 쉬워서 한번 써본 거예요. 안 써보고도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22년에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 뭐만 보고 할수 있어? 이거 물가 상승률 보고 할수 있는 거야. 물가 지수의 상승률. 예.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예, 잘하셨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2023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지. 바로 뭐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되지. 그치? 기준연도 100, 변함없으니까 100, 100보다 어떻게 됐어? 물가 지수의 상승률 떨어졌잖아. 그치? 따라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경제 규모는 2021년과 2024년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2021년에 경제 규모 실질 GDP를 보겠습니다. 100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100이라고 만약에 해놨습니다. 100이라고 안 해놔도 돼요. 안 해놔도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2021년 대비 2022년에 3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2% 오르고 거기서 1% 오른 거야. 그러면 3% 떨어지고 이거 더해갖고 3% 올랐으니까 예전처럼 그냥 100이야? 아니라는 거지. 그치? 왜냐면 기준이 100에서 3이 떨어져서 97에서 2가 오르고요. 다시 2 오른 데서 1이 오르면 100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99.92 얼마 나옵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지 말고 이것도 계산하라는 게 아니거든. 원래 여기서 3이 떨어지고 떨어진 데서 2, 떨어진 데서 다시 1이 올랐기 때문에 100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가 꽤 반복해서 나오는 편입니다. 4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수준은 2024년이 2022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 수준은, 그렇지. 물가 상승률 보고 계산하시면 되죠? 2024년하고 202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 2022년은 100이지. 거기서 2가 떨어졌어. 그리고 다시 1이 올랐어. 그럼 어디가 높은 거야? 그렇지. 2022년이 높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가볼게요. 2023년 대비 2024년의 실질 GDP의 증가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의 실질 GDP의 증가율하고 명목 GDP의 증가율을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 비교하려면 얘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2024년을 한번 가서 볼게. 2024년을 보니까 전체 경제 성장률, 다시 말하면 실질 GDP가 1% 올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 전체 값이죠? 이게 1%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얘가 1% 올랐고, 얘가 1%보다 더 많이 올라야 전체 1%도 오르는 거잖아. 그치? 전체 값이니까. 명목 GDP의 증가율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만약에 얘가 1% 오를 때 얘도 똑같이 1% 오르면 그대로잖아.

그렇지. 예. 그 말씀을 여기서도 드렸었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1% 올랐는데 전체가 1% 올랐다는 건 명목 GDP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진짜 만만치 않아요. 숫자로 막 써서 대입해서 이거 맞아 떨어지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야 돼?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얘랑 유사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수능 문제가 되겠고요. 표는 각국의 연도별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하고, 명목 GDP 증가율하고 경제 성장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물가 수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2019년이 어때? 2019년이 기준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뭐 명목 GDP 뭐 100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고, 이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의 증가율인 거죠? 그쵸? 증가율. 그럼 여기 100이라고 치면 둘이 같대.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 값이 어떻게 나오죠? 100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한 해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목 GDP는 그대로야. 그런데 실질 GDP는 떨어졌어.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 값이 얼마 나오죠? GDP 디플레이터 다시 써볼게. 계속 쓸게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대로야. 그런데 얘는 떨어져서 95지? 예를 들어서 얘가 100이면. 그치? 예. 따라서 100보다 어때요? 10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100보다 큰 값이 나온다. 뭐요 정도까지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어때? 지금 계산해봤죠? 그죠? 크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틀렸고요. 2021년에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아? 아닌 거지. 어떤 구조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죠, 이거. 그치? 이거 똑같이 나왔잖아요. 네. 실질 GDP는 4 오르고 명목 GDP 1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똑같이 2%씩 올라서 예, 상대적인 크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 나왔어요. 그쵸?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명목 GDP는 그대로고 실질 GDP만 어때? 5%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변화율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때요? 물가가 이때랑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앞에 문제랑 완전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2020년의 물가 수준은 2021년보다 낮다? 둘이 어떻다고요? 같다. 지금 했던 이 구조. 그치? 여기. 전 2020년에 실질 GDP 대비 명목 GDP랑 똑같이 1%씩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크기가 똑같이 유지된다고. 앞에 문제랑 똑같다고. 따라서 낮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경제 규모는 2019년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규모 뭐 봐야 되는 거야? 경제 규모는 실질 GDP, 경제 성장률 봐야 되는 거지. 이것도 뭐랑 똑같은 거야? 앞에서 본 얘랑 똑같은 거죠. 그쵸? 3% 빠졌어요. 그다음에 2% 오르고 1% 오르면 전이랑 같아? 아니지, 전보다 작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예, 경제 성장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경제 성장률. 5% 빠졌어. 그리고 1% 오르고 다시 4% 올랐어. 그러면 여기 전이랑 같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비교해서 놓고 보면 같은 유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똑같지. 그치? 따라서 어떠냐면 경제 규모는 2022년이 2019년보다 작습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2021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보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네. 보시면 2021년을 한번 볼게요. 2021년에 실질 GDP의 변화율하고 명목 GDP의 변화율이 둘이 같은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2021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어때요?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렇지? 왜냐면 크게 계속 지금 변화 없음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2년은 어때요? 명목 GDP는 올라가고 5% 올라갔어요. 실질 GDP는 그보다 작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 어디가 더큰 거야? 물가 상승률은 2022년이 더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왜냐면 명목 GDP의 변화율이 더 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교해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세 문제가 계속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풀었던 문제예요, 여러분. 연도별 역시 경제 성장률 나와 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나와 있습니다. 앞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도, 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명목 GDP의 증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거지. 표로 이렇게 주면 되게 좋은데 표로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가상승률, 예, 실질 GDP의 증가율, 이게 바로 경제성장률이죠. 그래서 T 플러스 1년부터, T 플러스 1년부터 해서 3, 예, 이렇게 3.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연도는 t년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문제나 똑같은 문제인 거야.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나와 있는 건 뭐가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그렇지, 실질 GDP의 증가율, 경제성장률하고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이 물가상승률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했고요. 그러면 기준연도가 t년이니까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같다. 뭐, 예를 들어서 100 같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 105다. 그럼 여기서 또 3%가 올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1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 그렇지. 100보다 큽니다. 왜요? 왜요?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이 5%니까. 그치. 그러니까 100이라고 친다면 105가 되는, 당연히 기준연도가 100이니까 10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그냥 바로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실질 GDP는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보다 크다. 그래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예. 실질 GDP는 뭐예요? 여기 만약에 100이라고 친다면 3%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때? 더 작아진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명목 GDP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명목 GDP는 T 플러스 3년이 T 플러스 2년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 값을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지?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때 보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 값이 3% 올랐어요. 예, 올랐어요. 실질 GDP가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그럼 명목 GDP는 증가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는 커졌습니다. 명목 GDP가. 그런데 T 플러스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3년은 어떻게 되죠? 여기 전체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 떨어졌어요. 전체 마이너스 1 떨어지면 여기는요, 마이너스 5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많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T 플러스 3년이 더 작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이자율 할 때도 이렇게 이자율 구하잖아요. 실질 이자율은. 실제 은행에서 준다는 이자율이 있어. 5%. 이렇게, 명목 이자율이죠. 은행에서 준다는 이자율이 있어. 5%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른 거야. 5% 준다고 했는데 물가가 2% 올랐어. 그럼 실제는 얼마야? 3% 받은 거지. 그거랑 똑같은 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이 실질 이자율은 뭐에서? 명목 이자율에서 여기, 이게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 이게 물가 상승률이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고 써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명목 GDP의 증가율을 여기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되죠? 8에서 5를 빼면 3.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0.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그대로 여러분 4번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선지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아니에요. 여기 하락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명목 GDP, 실질 GDP 다 해봤고요. 문제 유형 똑같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용지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진짜 애쓰셨어요. 굿럭 투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약점 공략 훈스킬 선생님과 수학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EBS 수학 영역의 소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 7강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약점을 공략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테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좀 관련된 이제 그러한 이제 이 수열에 대한 이 약점을 공략해보는 시간으로서 선생님이 조금은 어려운 문제들을, 고난도 문제들을 케이스를 다양하게 분류하는 것에서 시험 문제가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것에 이어서 선생님이 이제 8번째 강의로 만나는 이 공략, 6번째는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능 개념,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진행하면서 아, 여러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약세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무색할 만큼 6평에서 22번에 그것도 아주 어려운 그 22번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오면서 아주 그냥 막 일파만파 굉장히 핫 이슈였죠. 그래서 막 이거 다시 부활하는 거냐 어쩐 거냐 저쩐 거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6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가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6평 정도의 난이도로 22번에 딱 그게 출제될 가능성은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현 시점에 이제 9평을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올해 수능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아 그래도 내가 올해 넘어가기 전에 수능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일단 종지부는 좀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강의 8강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약점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요. 일단은 너무 무작위하게 나열한다는 거죠. 물론 나열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무작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규칙성과 이 수열, 아 그러니까 요렇게 다음 항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그 다음 번째 항은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수열의 규칙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하다가 자기가 그냥 꼬입니다. 그래서 AKA 제가 수불제라고 했는데 스스로 불러온 재앙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무대뽀 도전을 했다가 아 이게 넘을 수 없는 네 그런 산을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의 위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귀납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시험 문제를 못 보는 건 전혀 아니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선생님이랑 일단은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만 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좀 문항을 풀어보면서 선생님하고 조금 약점을 공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한번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수열을 소개할 때 이제 다음 수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은 일반항을 가지고서 정의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준다는 얘기는 그냥 AN을 FN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수에 관련된 식으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당연히 n에다가 뭐를 넣을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은 1을 넣는 거고 두 번째 항은 2를 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a의 99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n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99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줄 때는 난도가 확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이 제목처럼 귀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납적으로 준다라는, 즉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면 이렇게 AN은 FN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항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초기 몇 개의 항을 줘요. 필요에 따라서 항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주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관계식을 준다는 거죠. 무슨 식? 관계식. 그래서 이 관계식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치 불을 딱 지피운다 라고 해서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수업시간에 예로 드는 수열이 바로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름이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항상 피보나치 수열을 예시로 들면서 여러분 AN 플러스 2라고 하는 항을 AN 더하기 AN 플러스 1로 만드는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 맥락이 뭐냐면, 제가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내가 시작을 하려면 초기 몇개 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A1과 A2를 1로 줘요. 그러면 A의 3라고 하는 항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지금 이거를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 말의 뜻이 앞에 있는 두 개를 합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만들어진다는 거구나. 그럼 여기는 2가 되겠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겠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5가 되겠고, 요런 식으로 이 수열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구나,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A의 11번째 항을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일반 항보다는 좀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관계식을 내가 이해하면서, 아, 요게 요렇게 더해서 요렇게, 요렇게 더해서 요렇게, 요렇게 더해서 요렇게, 어떤 관계, 그다음에 어떤 규칙성,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이 바로 귀납적 정의의 이제 어떤 특징이자 이제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식은 뭐 뽑아내기 나름이에요. 만들면 100가지, 1000가지, 수만 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떤 귀납적 정의가 나올지를 예측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문제에서 딱 만났을 때 그걸 거기에서 알아듣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입 장벽이 높아서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뭐 개념은 별거 없어요. 이게 다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진짜 선생님이 이번에 그 6평에 나왔던 그 문제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서 제가 실제 시험을 보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였을 거예요. 뭐 너무나 많이 회자가 되는지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요.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간략한 풀이는 아니에요. 왜 간략한 풀이를 제가 못 보여드리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푼 방법을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풀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조금 복잡하게 풀었더라고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게 내가 푼 풀이가 무조건 짧은 풀이는 아니었구나. 역시 6월 모의평가답게 평가원 문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6월 이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사실은 6월 분석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송쌤하고 제가 메이트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송쌤한테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라도 물어보고, 또 종영쌤도 촬영하러 오셔가지고 종영쌤한테도 여쭤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마다 푼 방법이 조금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풀이 방법대로 푼 선생님은 없나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촬영을 모두 다 마치고 집에서 이제 제가 EBS에 올라오는 공식 해설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해설은 선생님처럼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나처럼 푼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이 지금 풀이 방법보다 더 숄컷, 더 간략한, 약간은 경우의 수를 이제 동반한 문제 풀이는 제가 뒤에 거기 메모란에 제가 자필로 제가 써서 드렸으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짚어드리고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초기 몇개 항을 주는 걸로 봤는데 이게 1, 3을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불이 지펴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A3를 주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식을 봤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래 첨자를 봤어요. 아래 첨자. 그 2n과 4n 플러스 3, 4n 플러스 1. 이게 의심이 되는 게, 이거는 짝수일 때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러분, 4n 플러스 3과 4n 플러스 1은 모두 다 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짝홀로 나누라는 뜻인가 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짝홀로 나눴어요. 그래서 짝수가 2n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짝수가 4n일 수도 있고 4n 플러스 2로 나타낼 수도 있고, 홀수는 4n 플러스 1, 4n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실은 여러분들이 짝수는 뭐 2n, 그 다음에 홀수는 2n-1, 뭐 2n 플러스 1, 이렇게 딱두 개로만 알고 있는데, 이 개수를 4로 만들어가지고 4n, 4n 플러스 1, 4n 플러스 2, 4n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짝홀을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풀라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다 짝수 라인이고 여기는 홀수 라인인데, 그 홀수 라인도 이거 두 개는 다른 라인이기 때문에 항이 가다가 겹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매력적으로 이분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n 플러스 1과 4n 플러스 3, 2n이라고 하는 이 짝수가 모두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냐면, an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첫 번째로 인식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짝홀로 나눠서 출발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내가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그래놓고 나보고 10이라고 하는 그 항을 갖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그 항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일단 이 문제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면서 저는 일단은 그럼 어떻게 풀지?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는 이게 식으로만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일단은 몇개 나열을 좀 해봐야겠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1번.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생각에 나열을 몇개 해봅니다. 그래서 A1, A2, A3, A4. 근데 원래 보통 이제 뭐한 5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역대 수능 기출문제에서는 막 주기가 막 12, 막 여기까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이 왠지 커질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진짜 실제 상황에서도 한 10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일단은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배가 됐기 때문에 얘가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짝수, 짝수, 그 다음에 짝수, 그 다음에 짝수, 그 다음에 짝수 이런 것들을 바로 이첫 번째 식 라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2는 어떻게 찾냐? 여기에서 두 배한 거기 때문에 물론 얘는 홀수지만 그거의 짝수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1을 더해서 2가 되고 그것의 두 배인 3이 되고 그것의 두 배인 4가 되고, 그것의 두 배는 16이니까 제가 밑에다 써볼까요? 그럼 여기까지는 5가 되고, 뭐,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숫자는 계속 커지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작아지지는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밑에는 4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5는 어떻게 만들어내지 봤더니, 5는 홀수기 때문에, 요 라인에다가 1을 넣어야 돼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4 하나 점프를 해서 갑자기 5가 만들어지고, 6은 짝수니까 여기다가 두배 해가지고 5가 만들어지고, 7은 홀수니까 이 7이라고 하는 홀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A1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A1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시 여기도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9도 홀수니까 홀수인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A2 때문에 만들어져. 그럼 A2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아, 여기서 6이 되는구나. 그러면 A10이라고 하는 거는 A5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6이 되는구나. 요렇게. 그래서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아, 몇개 앞에 좀 적은 숫자들인 1, 2, 3, 4, 5 정도까지는 그러면 내가 다 만들었나 보다.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6은 더 많이 만들어질 건데, 5는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5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 왜? 5는 요렇게밖에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3에서 더 더해져, 봐봐요. 3에서 더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요 라인이니까 요 라인으로 끝났고. 그럼 1에서 넘어왔다라고 한다면 1에서 넘어온 거는 이미 벌써 이렇게 두 개가 다 넘어왔고. 그러니까 5는 지금 제가 여기 바닥에 보이다시피 4개로 끝났고, 4도 2개로 끝났어요. 근데 6은 제가 다안 썼고요. 그 다음에 3도 하나로 끝났고요. 2도 하나로 끝났고요. 1도 하나로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열을 하면서 한 1, 2, 3, 4, 5 정도까지의 그 값을 내는 항은 내가 다 찾았다. 근데 6은 좀 많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서 이제 제가 2번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AK가 얼마가 되는? 10이 되는 그러한 K를 찾아라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K를 짝수냐 홀수냐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K가 짝수라고 한번 해보고 K가 한번 홀수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K가 짝수라고 했을 때, K가 홀수라고 했을 때 이거를 두 갈래로 나누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이 K가 4N이나 4N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홀수니까 4N 플러스 1이나 그 다음에 4N 플러스 3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A4N이 1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A의 2N은 2로 나누면 걔가 9였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N이 8이 되는 것의 개수에 따라서 4N 라인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AN이 8이 되는 게몇 개가 있는지도 지금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AN이 8이 되는 게 만약에 6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6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고, 만약에 여기서는 그러면 A의 4N 플러스 2가 10이니까 그걸 반으로 나눈 2N 플러스 1은 얼마가 될 거냐면 그것은 1을 뺀 9가 되겠다. 요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봐봐요. A의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홀수기 때문에 이 홀수는 다시 이두 개로 나눠질 거라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지면서 A에 2n 플러스 1이 홀수니까 여기가 만약에 4p 플러스 1이었거나 여기가 만약에 4p 플러스 얼마였다?
3이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값이 9였다는 얘기는 A의 P값이 5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의 P 값이 5였다는 얘기니까, 제가 5가 되는 항의 개수 정도는 이미 찾았죠. 지금 몇개 찾았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5 정도는 네 개. 네 개. 이렇게 개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A의 N이 8이 되는 거는 못 찾았어요, 아직. 몇 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비워두고, 그럼 만약에 여기가 4n 플러스 1, 4n 플러스 3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바로 이 n, 결국 an이 얼마이냐면 4를 뺀 6이었단 얘기니까, 여기서도 an이 6이었단 얘기예요. 그 내가 아까 전에 찾으려고 했다가 못 찾았는데, 6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있지라고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6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 2에서 넘어와가지고는 6을 만들던지, 아니면 5에서 1만큼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A, 10이 6이었겠죠. 왜냐면 요거에서 1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5가 하나, 둘, 셋, 네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한 A, 10, A, 12, A, 14, 그다음에 여기가 A, 16이니까 A, 32, 얘네들은 6이 나오고, 이 2로부터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9가 있었고,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11이 있으니까 A9랑 A11이 6이어가지고, 결국에는 2에서부터 4를 더해서 만들어진 6두 개랑, 요거에서 만들어지는 거 4개에서 토탈 6개가 있다라는 걸 선생님은 여기서 바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6개.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개? 6개. 요렇게 있다는 걸 선생님은 그렇게 소급 적용했다는 거죠. 어때? 괜찮아요? 여긴 4개 있고, 여긴 4개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과제는 뭐냐? A, N이 8이 되는 게몇 개니?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더요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요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A, N이 8이 되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4N으로 안 가고 M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짝수일 때, 그 다음에 홀수일 때, 요렇게 나눠서, 만약에 짝수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4M일 때, 여기가 4N 플러스 2였을 때, 그 다음에 여기도 홀수면 4N 플러스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도 4N 플러스 3일 때,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메커니즘이 완전 똑같잖아요. 요거랑. 그러면 여기서도 4N이 8이니까, A의 2m은 얼마였을 거냐면 7이었고, 그러면 A의 m이 6이었다 이랬는데, am이 6인 거는 내가 위에서 6개라고 셌으니까 이미 벌써 여기서 6개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4n 플러스 2가 8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2n 플러스 1 자체가 하나 내려와서 7인데, 내가 7의 개수는 세진 못했지만 이게 홀수니까, 결론적으로 이 2n 플러스 1이 또 다른 Q라고 한다면 이게 4Q 플러스 1꼴일 때도 있겠고, 이게 4Q 플러스 3꼴일 때도 있을 거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4를 뺀 3이 되는, 즉, AQ가 3이 되는 걸로의 개수부터 나오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3이 되는 거는 감독님 여기 한 번만 비춰주시면은 지금 이 판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 하나. 그러니까는 3이 되는 그 값은 한 개니까, 여기가 한 개. 여기도 한 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4n 플러스 1이 만약에 n이었다라고 한다면 4만큼 확 줄여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am은 4가 되고 여기도 am은 4가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것도 우리 이미 벌써 본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개냐면 하나, 그 다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토탈 6. 7, 8, 그 다음 여기 몇 개예요? 4개. 그럼 12개가 되겠네. 끝났다. 그러면 여기 12개, 여기 12개, 그 다음에 여기 8개. 그러면 12개, 12개 더하면 24개에다가 8개를 더하게 되면 32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32가 되겠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뻗어나간다, 뻗어나간다, 뻗어나간다, 이렇게만 이제 제가 푼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그 제가 별해로 달아놓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메커니즘이 이제 32예요, 정답은.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만약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방향으로 풀게 되면 A3가 4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럼 제가 4에다가, 옵션이 1을 더해서 5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9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아, 4를 더하는 거니까 미안해요. 8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1을 더하거나 4를 더하거나 4를 더하거나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4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번은 4를 더하고 한 번은 1을 더하고 한 번은 1을 더하게 되면은 그게 토탈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를 지금 먼저 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여기가 1, 1, 4였을 수도 있으니까 4가 올수 있는 자릿수가 3개에다가 여기서 4를 더한다라는 건 가짓수가 두개 늘어나는 거니까 4가 등장할 때마다 2인 거고 1은 그냥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곱하기 1을 해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짓수가 6가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별에다가 붙인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경우의 수의 느낌을 살려서 푸는 문제인데 상당수 많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 가지 풀이 방법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조금 더 경우의 수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수열이라는 느낌만 좀 들죠.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수학 원처럼 풀었는데 이렇게 약간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좀 적용을 해서 이게 어떤 조합으로 10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경우의 수 입장에서 또 가짓수를 세 32가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조금은 요게 더 간단하게 보이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는 또 이런 풀이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다양한 풀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또 나올 것인가? 이제 이게 아직까지 저에게 조금 궁금증으로 남아 있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그 별에는 제가 메모란에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좀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수강후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저는 한번 이제 유형을 한번 풀어봤고요. 물론 맨날 이렇게 귀납적 정의가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조금은 좀할수 있는 문제도 좀 나옵니다. 한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연습할 수 있게끔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에 그것도 21번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조금 많나 봅니다. 이 수열 AN에 대해서 서로 다른 A4의 값, 네 번째 값을 이제 모아놓은 거를 집합 X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A4가 동일한 게 나오게 되면, 동일한 값이 나오면 그걸 한 번만 카운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문제를 봤더니 A1과 A3가 같고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다음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 이랬어요. 그럼 요거를 딱 보자마자 이 말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윗라인을 따라가게 그러니까 요 앞라인을 따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2AN 플러스 12가 되고 여기를 따라가게 되면 AN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근데 특별한 조건 없이 위거나 아래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식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요 말의 뜻은 앞에 있는 것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12를 더한다. 그 다음에 요것은 앞에 있는 거에서 2를 뺀다.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문제에서 A3와 A1이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한테 A4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네 칸만 그림을 그리면 일단 문제는 다 끝나네요. 좋아. 그럼 내가 A1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A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A2가 될 거예요. 뭐냐면 여기를 따라가거나 여기를 따라가거나. 그러네? 그럼 만약에 여기 윗라인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됐을 거고, 만약에 밑에 라인을 따라갔다 그러면 여기가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다시 이렇게 갈라지면서 2를 뺀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이 되거나, 여기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두 배를 해서 12를 더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2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12를 한다는 요런 뜻이라고요. 정리해서 쓰자면. 그럼 요거는 전개해주게 되면은 4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에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요렇게 이제 지우면 되는 문제. 요렇게. 어떻게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투트랙으로 나아가면서 여기에서 2를 뺀 A-4. 근데 이게 특별하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거이거나 그거이거나 또는으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럼 요 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또 마이너스 2에 A-2에 플러스 12를 해라. 이 뜻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A 그다음에 플러스 1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 선생님 다 맞게 썼나? 됐습니다.
그러면 A1이 A일 때 A3는 네 가지의 옵션이 가능한데 출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감독님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A1과 A3가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와 이거가 같다. 이거와 이거가 같다. 이거와 이거가 같다. 이거와 이거와 같다. 어? 근데 이거와 이거는 같을 수가 없네. 그래서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A와 4A-12가 서로 같았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3A가 되고 12가 되니까 이때 A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4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거와 이게 같았다 그러면 3A가 10이니까 A는 3분의 10이 됐을 거고요.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았다 그러면 이때 A는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16이 나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뭐 정수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4, 3분의 10, 3분의 16 모두 다 만족해요. 그런 다음에 정방향으로 가달라는 얘기니까 이건 쉽죠. 그러면 4를 가지고서 두 개 만들어내면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넣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니까 다시 여기는 4가 되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8.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빼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빼라. 그럼 3분의 6을 빼면 여기는 3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0에다가 2를 한 다음에 12를 더해라. 그러면 36이니까 여기는 3분의 16이 되겠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6도 두 라인으로 흩어지는 거죠. 이렇게 2를 빼라. 그러면 3분의 6을 빼라. 그럼 여기는 3분의 10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하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32에다가 아까 전에 36을 더했으니까 여기는 3분의 4가 나오겠다. 이런 잔잔한 계산만 해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것은 A4를 모아보겠다. 그러면 4, 2, 3분의 16. 근데 3분의 4가 겹치면서 하나만 카운트하고 3분의 10 서로 다른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6이고 여러분 요렇게 더하게 되면은 여기가 20에다가 10이니까 3분의 30, 10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6이 되겠다.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네요. 보기 선택지가 없었던 문제였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해주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정도 수준이 그냥 가장 우리 친구들에게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전 모의고사 1회 21번에 등장하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쉬웠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얼마든지 조금 앞쪽으로 이동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요 정도가 원래는 기본 감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난도를 올려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난도를 조금만 올려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막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조금은 다이나믹하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바로 요 문제가 되겠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우셨죠? 그러니까 문항 번호가 20번인데도 불구하고 21번보다 앞으로 더 땡겨졌지만 이 5회차에 나왔던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모든 항이 정수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정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항이 정수다. 그러니까 3분의 11 이런 거 안 돼. 정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그러면 이것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되게 많나 봐요. 자, 이러한 모든 수열 A에 대해서 A1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A1의 음수도 나오나 보죠. 일단은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더하면 0이 되고요. 다음 번째 항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건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N이라고 하는 그 항에서의 넘버, 몇 번째 항인지의 그 번째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내나 봐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1번. 지금 A3와 A5를 더해서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 칸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칸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번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A가 투 트랙으로 나눠지죠. 윗라인을 따를 건지 아랫라인을 따를 건지. 근데 이때 말하는 그 N이 아랫첨자 4. 아, 미안해요. 여러분, AN 플러스 1을 만들어낼 때 그 N이 봐봐. 이런 것들이 실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가 뭐보다 크냐? 만약에 3보다 크냐? A가 3보다 작거나 같냐에 따라서 이제 A4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크다라고 그러면 위에 라인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3에다 넣으면 9 빼기 2A가 되겠네? 요거 이해돼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요. 정신 똑바로 전해. 그 다음에 밑에는 더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더하는 거. 요렇게. 근데 한 칸 더 갑니다. 그럼 요렇게 투트랙? 요렇게 투트랙으로 가겠죠. 근데 이때 기준은 만약에 A가 4보다 크면 윗라인, 4 이하면 밑에 라인. 4보다 크면, 아, 요 때는, 아, 그러니까 요, 조심. 뭐가 조심이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요게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요 9-2a가 또 a 플러스 5가 돼야 되니까 제가 그냥 복잡하니까 그렇게 안 쓰고 4보다 클 때,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4보다 클 때,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렇게 그냥 선생님 약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요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번에 4가 되는 거니까 12,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a 플러스 9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a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는 4a 그 다음에 12에서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때도 5를 빼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괜찮다. 여기서 5만 빼면 되는 거니까 4-2a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아, 5만큼 더 하는 건가요? 오케이, 오케이. 쏘리, 쏘리. 14. 이렇게. 그 다음에 5만큼 더 하니까 여기는 a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 4, 12에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오, 됐다. 그래서 a5로 가능한 것은 선생님이 맞게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4a 마이너스 6, 1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10다 됐다. 그랬을 때, 잠깐만 감독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3 더하기 5가, A3 더하기 A5가 만약에 0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와 여기를 더한 거, 여기와 여기를 더한 거, 여기와 여기를 더한 거, 여기와 여기를 더한 것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요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2A 플러스 10이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5여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A가 2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게 되면 여기는 A가 14라는 걸 알게 되죠. 두 개를 더해서 0이니까. 또두 개를 더하게 되면 5A 마이너스 6이 0인데 이때는 A가 정수가 나오지는 않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아야 돼요. 14를 넣었을 때 3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9 빼기 24를 했을 때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 그래서 A가 14인 거는 돼요. 요거는 확인을 해야 돼. 그다음에 A가 만약에 2가 된다 그러면 여기 통과. 여기, 통과. 그러니까 요 2도 통과. 지금 뭘 통과하는지 알겠죠? 요 라인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맞게 갔는지. 그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5다 그러면 마이너스 5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맞고 0이 되면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맞으니까 이쪽.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A3로 가능한 것이 14, 2,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알고리즘을 넘겨가지고 2번으로 가서 이제 A1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A3, 이번에 거꾸로 A2, 그 다음에 A1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A 지금 13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게 14가 가능하고 2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5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제가 요 식이 조금 불편한 거죠. 왜? 지금 이 식은 앞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요 식을 선생님이 AN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서 AN을 정리하게 되면 빼가지고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니까 요거는 AN 플러스 1 빼기 3N을 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걸로 가는 거죠. 이 조건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히려 A의 N 플러스 1에서 빼는 거죠. 5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은 그대로 동일하게 갖고 가는 거죠. 다만 이때는 여기에 인덱스를 보고 다음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여기에 인덱스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투트랙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는 2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을 빼요. 그럼 8. 그럼 8에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언제 해야 되냐면 2보다 클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래 첨자가 2니까. 이런 것만 조심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정수가 나온 거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2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건 탈락.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5를 빼요? 그럼 여기가 9가 되겠죠. 근데 9가 2보다 작거나 같나요? 밑에 라인으로 갈 거면 AN이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2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라인은 안 되네. 그러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밑에 있는 이 라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라인. 그러면 2를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2 빼기 6.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2는 2니까 여기는 2가 돼요. 근데 이것도 2가 2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그럼 2에서 만약에 5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3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으니까 일단 A2가 마이너스 3인 거는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하는 것도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5가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럼 그걸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를 빼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이건 2 이하가 맞기 때문에 지금 A2로 가능한 것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0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이제 투트랙으로 가죠. 자, 마이너스 3에서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마이너스 3을 저쪽에다 놓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는 3이 되죠. 그럼 걔가 1보다 큰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 뭐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3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5를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서 통과.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10도 이제 내가 마이너스 10도 투트랙으로 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10에다가 저쪽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하는 순간 마이너스 13이 돼서 얘는 정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외로운데? 지금 잘 따라오는 거 맞아요? 이거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고 나만 나뭇가지 트리를 하면 어떡해요. 이거 정신없어요. 이거 봐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15. 그럼 마이너스 15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요. 이 아래 점자. 맞네요. 이렇게 되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는 거는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 이렇게 세 개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론. A1에 절대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3 더하기 8 더하기 15. 이래서 여기가 11이니까 26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 선생님은 묘하게 영상을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문제는 그냥 앞으로 쭉 가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더 복잡하죠. 복잡하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딱 무대 위에 올리는 순간 적절히 몇몇 친구들은 어차피 못 푼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약점이 될 게 뻔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걸 잘하는 게 과연 수열을 진짜 잘하는 거라고 볼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세모인 게 이거는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앞으로 가본다의 문제지 뭐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의미나 등비 수열의 의미를 더 알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입을 모아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 너무 지금 과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원래 이전부터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그걸 평가원 이제 분들도 들으셨는지 조금은 난도를 쉽게 내는 찰나에 갑자기 또 이렇게 6평에서 어렵게 나와가지고 오잉? 이러면서 내가 물음표가 100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우리 여전히 이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하니까 연습은 해두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지금. 그러지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26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주고 가면 됐던 문제입니다. 차분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5회 2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개념적으로 뭔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계산 실수나 이제 꼬이지만 않으면 됐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제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오히려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문제여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이 수열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마지막에 식으로 좀 끌고 와서 요 조건이 언제 만들어지는 건지를 따져보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어쩌면 요거는 약간 수열적으로 조금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의 스타일이 남는다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문제거든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의 2회에 14번 바로 객관식 문제의 가장 어려운 15번 바로 앞에 있었던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문제도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친구는 의외로 쉽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를 보니까 첫째 항이 자연수래.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불친절하죠.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라는 거야? 1이야, 2야, 3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if 내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if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 항이 1이라면 만약에 첫째 항이 2라면
그게 가장 작은 숫자니까 그런 것부터 해보는 거죠. 자, 일단 문제를 봤더니 이 an 플러스 1이 절대값 an 마이너스 1이니까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따지자면 이거는 an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이죠.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an이 만약에 0 이상이면 위로 가는 거고 an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은 1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양수이기 때문에 1 빼기에서 0이에요. 여전히 0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이거 일단 알아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다시 1이 되면서 1 빼기 1이 되면서 0? 아, 뭐 이런 수열인가 보구나. 잠깐만. 그러면 내가 A1이 2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 아, 1, 0, 아,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아, 요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내 생각에는 A의 n번째라고 하는 게 요렇게 다가오는 0까지 앞에서 발생하는 거야? 아니면 그 뒤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이 뒤쪽에 0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0이면 갑자기 이게 그냥 무슨 값인지 상관없이 빵이 되니까 0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앞쪽에서 AM이 나와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AM이 양수고 거기서부터 계속 더하는 것도 다 양수였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다. 선생님, 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AM이어야 되는 거야. 요런 게. 요게. 아, 요쪽에서 발생되네. 그러니까 AM의 위치를 대충 따져보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발생해야 된다는 거. 0 찍고 말령 말령 말령 이렇게 되는 그때 그 마이너스 1이 딱 AM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내 1번에서의 결론은 뭐냐? A의 n번째 항의 그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그때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 AK의 값은 55여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2번으로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화를 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이 얼마였는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AN1을 N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N은 뭐냐면 자연수라는 거죠. 얼마였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N부터 시작해서 N-1, N-2 이렇게 쭉쭉쭉쭉 오다가 1, 뭐 2, 1 이렇게 오고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얼마만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0, 마이너스 1까지 가고, 바로 이 마이너스 1에서 A의 n번째를 딱 끊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두 다 더한 것이 얼마냐면, 55여야 되는 거야. 왜? 여기 55라고 했거든.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보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잘라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거는 얼마냐? 1부터 n까지를 더한 거기 때문에 그냥 2분의 n, n 플러스 1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지금 몇개 있는 거죠? 몇 개? 전체가 n개인데, 거기에서 n개만큼을 뺐으니까, m-n개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최소한 이거는 2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0이 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두개 정도는 돼야 된다. 요렇게 이제 내가 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항상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짝수 아 요거는 어차피 내가 0-1, 0-1로 잡은 거니까 요거는 당연히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요런 전제 하에 그럼 요거의 반만큼이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55라고 하는 값은 2분의 n,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이거의 반, 2분의 n 마이너스 n이 되겠다. 이렇게 선생님은 수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110은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2n의 마이너스 m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m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m이라고 하는 거를 써주면 m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n제곱 플러스 2n에서 110을 뺀 거가 되겠고 그 값이 10보다는 작거나, 아니, 같거나 크고 아까 전에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결론적으로 이 말은 n 곱하기 n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값이 얼마보다는 120보다는 같거나 크고, 여기는 얼마냐면 2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n은 뭐죠? 자연수죠. 그러니까 제가 이 n으로서 가능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봤더니 10이 딱 되더라고요. 10 곱하기 12가 120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따져보기를, 일단은 n으로 가능한 것이 얼마일까 봤더니 n이 일단 10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11을 넣어봐도 가능. 그러면 이제 210까지는 어떻게 올까 했더니 이제 선생님이 봤더니 3, 7에 21이고 여기가 2

곱하기 5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따져보면은 14 곱하기 15가 210이거든요. 그러면 n이 13일 때까지는 되죠. 왜냐면 13 곱하기 15는 14 곱하기 15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건다 되는 거죠. 요렇게는. 그런데 14는 안 되는 게14 곱하기 16은 당연히 14 곱하기 15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으로 가능한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10, 11, 12, 13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각각 여기다가 넣어줘서 그러면 내가 m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 10을 넣게 되면 여기가 아까 전에 120이었잖아요. 그럼 120에서 10, 110을 뺐으니까 m도 10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요것도 여기다 넣어보면 되고 여기다가도 넣어보면 되고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고 그것만 선생님이 생략할게요. 그래서 넣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0, 33, 58, 요거 11에 대응되는 게 34. 이게 저희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오냐면 33에 58에 85. 이렇게 나와요. 지금 n이 10일 때, n이 11일 때, n이 12일 때, n이 13일 때의 m은 n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10이니까 그걸로 내가 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이제 4개인가 봤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일단 개수가 2 이상은 돼야 되니까 얘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개수가 0개란 얘기는 여기서 끝났단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am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는 빼면 충분히 너끈이 2 이상이죠. 네, 너끈이 2 이상이고 너끈이. 아, 그러면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거 3개를 더해서 지금 잠깐만 이쪽으로 가볼게요.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m의 값을 더해봐서 33 더하기 58 더하기 85를 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76이 나오는 요거 보기 선택지가 있었던 문제였죠? 정답은 1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역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1번에서의 파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뜻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요 AN의 그 0보다 크냐, 같거나 크냐, 아니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제가 윗라인으로 갈 거냐, 아랫라인으로 갈 거냐라는 이 1번의 이 수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까지는 귀납적 정의가 맞고, 그래서 여기서 이 결론에 도달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2번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은 수열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역량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 A1이 만약에 라젠이라고 하는 자연수였다라고 한다면 쭉 내려오다가 0-1, 0-1을 찍으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딱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런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혹시라도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는 186을 내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보기 선택지 없으니까 뭐가 잘못됐나? 라고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연역적으로 따져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만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N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결국엔 하나는 M-N이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거에 위배가 돼서 그것만 아웃라인으로 나갔던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고난도 문제가 맞지만 그래도 귀납적 정의와 콜라보레이션이 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복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약점 공략 수학 2 9강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평행 이동으로 표현한 함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 9강이라는 짧은 강의지만 끝까지 달려온 친구들한테 일단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하고 싶고 이 마지막까지 잘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평행 이동으로 표현된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심플해요, 사실. 여러분들 수원에서 주기 함수라는 거 하잖아. fx 더하기 p는 fx. 요런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거에 익숙해지냐? 이 x 더하기 p라는 곳에서의 함수 값을 어떻게 정의할 거다? 뭐를 이용해서? fx, x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끌어내고 싶다라는 게요 식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기 함수가 아니더라도 다르게 조금 변형시켜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하죠. fx 더하기 b는 fx 더하기 q. 이거 무슨 소리죠? x 더하기 p. 거기서의 위치를 어디에 정보를 통해 끌고 오겠다? x에서의 위치를 통해서 끌고 오는데 그냥 오지 말고 뭐 합니까? 더하기 q. q만큼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전 1. 제일 심플한 거. fx 더하기 2는 fx.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여기 x가 있어. 여기 x 더하기 2가 있어. 내가 만약에 이 x 더하기 2에서의 함수 값이 궁금해. 여기 위에 어디 위에 놓일까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갖고 오지? 아, x에서 여기에 놓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오자. 여기에 그게 x 더하기 2에서의 함수 값이야. 라고 하는 게 버전 1이고, 버전 2가 있어요. 버전 2. fx 더하기 2를 fx 더하기 3이라고 하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 여기가 x야. 여기가 x 더하기 2야. 내가 x 더하기 2에서의 함수 값이 궁금해. 어디 위에 놓일까? 근데 어디 위에 놓인대요? x에서의 함수 값을 그대로 끌고 와. 근데 사실 그대로 끌고 오지 말고 뭐까지 하라고요? 위로 3칸까지 올려. 여기로. 두칸 가고 세칸 올려. 이렇게. 이게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게 어떤 거랑 많이 연관이 지어지냐? 문제에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어떤 함수를 줘요.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특정 함수 gx야. 그럼 너가 fx 더하기 2는 fx란 이 형태를 통해서 이 함수를 그대로 평행이동시킬 수가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gx라고 줘.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두칸 똑같이 평행이동시키고 위로 두 칸, 위로 세칸 평행이동시킬 수 있잖아. 어찌됐든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이 왼쪽을 통해서 그리고 요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잖아. 그럴 때 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꺼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딥하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꺼내요. 근데 그럴 때 일단 GX는 깔끔하게 줘요. 이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싶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여기선 이미 일단 연속이 보장되니까 여기서 연속이 되는지 체크해줘. 그러면 여기는요? 아니, 여기가 연속이야. 두칸 평행이동 계속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도 연속이겠지. 맞죠? 한 점에서의 연속성만 따지면은 모든 경계에서 연속성을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만 따지면 되는 게이 안에 있는 함수가 깔끔하니까. 여기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속이길 바란다? 그러면은, 아, 이 가운데에서 연속성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이거 똑같이 평행이동할 거니까 여기 또 가운데에서 연속성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경계만 따져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x 더하기 2라는 이 경계에서의 연속성, 그리고 경계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따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첫 번째 예시에서 우리 여기서의 연속성을 따지고 싶어. 연속성은 뭐뭐뭐를 체크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체크하는 거죠. 그럼 좌극한은 심플해요. 왜요? gx라는 함수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좌극한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뭐 t가 x 더하기 2 마이너스 좌극한이죠? 그때
FT는 구할 수 있어. 왜? 이거 그냥 G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이거는 리미트 T가 X 더하기 E 마이너스 G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X부터 X 더하기 E까지 함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올 때죠. 그리고 함수 값이죠. 근데 오른쪽에서 올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오른쪽의 함수를 새롭게 찾으라는 소리일까? 절대 아니겠죠? 뭐를 통해서 구하라는 거야? 이럴 때는 무조건 원래 너가 알고 있던 함수로 바꿔서 풀어. 그러니까 요 값의 우극한이 궁금하다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극한이 궁금하다면 그걸 두칸 땡겨가지고 이렇게 보고 x에서의 우극한을 따지라는 소리죠. 티가 x 더하기 2로 갈 때, 그 중에 우극한, 그때 ft는 뭐를 이용해서 구해라? 리미트 t가 x로 갈때 ft 요걸로. 왜? 평행이동하면 그만이니까. 함수 값은, 이것도 평행이동하면 그만이에요. x 더하기 2에서 함수 값을 x를 통해서 구하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미분 가능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속성 따진 다음에 우리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를 비교하겠죠. 좌미분 계수 이미 알고 있는 거 쓰면 돼. 우미분 계수 여기서 구하라는 거야? 절대 아니야. 뭐를 통해 구하랴? 여기를 통해 구해라. 라는 게 미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함수의 식을 다 구한 다음에 연속 따지고 미분 가능 따져야 되겠다라는 게 절대 출제 의도가 아니고, 그거를 어디로 돌려서? 원래 너가 알고 있던 함수로 돌려가지고 구할 수 있겠니? 라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정수 A, B에 대하여. 그러니까 일단, 놓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정수 조건 되게 중요해요. 정수. 실수가 아니야. 정수기 때문에, 아, 뭐랑 뭐 사이에 있다라는 게 어떤 특정한 값을 지칭하는 거일 수 있어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아, 이게 연속이길 바라는데 실수 전체래요. 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0과 4 사이에서는 요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상황이 나왔죠. 자, 0에선 우리가 알고 있고요. 4는 아직 정해주지 않았고, 여기서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24래요. 자, 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4는 fx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주기 함수라는 거죠? 주기가 4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 내가 이 오른쪽에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왼쪽에 있는 걸내 평행이동해서 땡겨와 라는 거야. 땡겨와. 자, 1부터 10 사이에서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이다. fx는 0이라는 건 뭐가 궁금하다라는 거죠? fx의 그래프도 궁금하지만 x축도 궁금해가지고 그두 개의 상대적인 위치가 궁금하단 소리야. 그리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5개라는 소리인데 구간이 조금 재밌죠. 어떻게? 1부터 10까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0부터 4까지 알고 있고 네칸 단위니까 여기 뭐 8이겠지. 그 다음에 12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구간이 굉장히 이상한 게 0부터 12도 아니고 4부터 8도 아니고 가운데에 10이래요. 그 다음 0부터 4도 아니야. 1. 2도 아니야. 1.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될 핵심 조건이 뭐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그럼 어디서의 연속만 따지면 돼? 첫 번째 경계인 4에서의 연속만 따지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미트 x가 4 마이너스로 갈때 fx, 이거 구하기 쉬워. 왜? 이미 함수를 다 알고 있거든. 뭔데? 4 대입 16a 더하기 4b 빼기 24. 자, 요게 4에서의 좌극한이고, 그럼 우극한은 어떻게 구하죠? 함수 값은 어떻게 구하죠? 얘기했습니다. 자, 우극한 이렇게 오는 거 보지 말자고. 여기서의 우극한으로 보자고. 함수 값 F4? F4? 여기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면 되겠죠? f0는 f4. 아, 그러니까 f4는 f0고, 이거는 마이너스 24인 거 알고 있고, 리미트 x가 4 플러스 fx.
이건 뭐예요? 0에서 6극한으로 바라보자. 이것도 마이너스 24예요. 이렇게 세 개가 같다는 소리네. 그거 무슨 소리야, 그러면? 16a 더하기 4b가 0이란 소리네. b는 뭐?

뭐예요? B는 네, 마이너스 4A입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4A인 거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AX 제곱 빼기 4AX 빼기 24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A로 묶으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A 빼기 24 여기까지 쓸수 있네. 2차 함수니까 뭐가 보여요, 여러분? 대칭 축이 보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 2라는 걸 대칭으로 하고 어디를 지나? 0,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2차 곡선이네. 그럼 우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뭐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반복되겠죠. 아, 그러니까 조금 납득이 되는 게 뭐가 납득이 돼요? 10. 이거 좀 납득되지 않아? 왜? 8부터 12까지 대칭 축이잖아요. 아, 그래서 10을 썼구나. 1은, 뭐 1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칭이고,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럼 그것의 절반 자른 거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4인데, x축은 요거보다 당연히 위에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어떡해요? 안 만나죠. 절대 못 만나죠. 아, 위로 볼록이구나.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자, 요런 형태의 위로 볼록이야. 근데 여기 1이 있어요. 여기 빈 동그라미야. 10이 있어. 여기 빈 동그라미야. 우리가 원하는 거 뭐예요? 이것의 근이 몇 개? 총 5개예요. 어떻게 놓여야 되죠? 요거죠? 이래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보를 숫자로 바꿀래? 11 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여러분, 11 대를 0보다 크다. 이거 따지는 게 심플해? 아니죠? 어디를 따지는 게 당연히 편하겠어. 당연히 열로 돌려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나 뒤에 거 알려주기 싫은데 여기서 모든 걸다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야. 우리는 다 여기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2일 때 0보다 크네. 그리고 1일 땐 0보다 작네. 그거 쓰면 되겠죠. F1은 A 더하기 B 빼기 24고 B는 지금 마이너스 4A였으니까 어디 갔어? 여기 있죠? B는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3A 빼기 24. 이게 0보다 작다. 또 F2는 어때요? 대입 4A 더하기 2b 빼기 24. b는 마이너스 4a니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a 빼기 24가 여긴 0보다 커야죠. 정리. 그러면 이거 넘기면 3a가 마이너스 24보다 크다? 아,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여긴 어때요? 8a 넘기면. 아, 마이너스 4a야, 쏘리. b가 마이너스 8a니까.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A는 얼마죠? 마이너스 7이겠죠? 왜? 정수잖아.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4A니까 28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 정답 21. 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대칭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마주하게 될 건데, 그냥 강조하는 건 뭐다, 여러분? 새로운 구간의 함수의 식을 구한다? 절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뭐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 모조리 다 원함수로 돌려야 돼. 문제에서 줬던 그 구간 있잖아. 그 구간에 대한 정보로 다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심플하게 연속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다음 문제는 더 간단해. 닫힌 구간 0, 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f0는 0고, f1은 1이고, 0부터 1까지 fx, dx는 6분의 1이래요. 아, 일단 알겠어요. 연속인 함수고, 0에서 0, 1에서 1, 0부터 1까지 적분 값이 6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았다가 커지는지, 아니면 계속 0보다 컸는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의 값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하길 바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gx는 첫 번째, 0부터 1까지에는 fx다.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자, 일단 심플하게 뭐는 쉬워요? 이건 쉽죠. 자, 내가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 지을 수가 없지만 그냥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0일 때 0이었고 1일 땐 어때? 1일 땐 1이었잖아. 그 다음에 fx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적분 값이 6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볼까?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 아, 요 넓이가 6분의 1이라는 소리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상황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0부터 1까지는 내가 잘 그렸고. 그럼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처음에 마이너스 fx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거를 한번 해석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럼 뭘 생각하는 게 좋아? 당연히 끊어서 생각하면 좋겠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할래? 나라면,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을 것 같아요. 나라면 그래요. 자, 처음에 fx를 마이너스 fx로 바꾸는 거? 이거 뒤집으면 그만이죠? 그러면, 네, 요게 마이너스 fx야.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요거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이거 위로 한칸 하면은 아 요렇게 되네. 그럼 어때요? 이거 이어졌죠? 그래서 0, 1로 줬구나.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게 0이니까 뒤집었을 때 0이고 그 다음에 왼쪽 한칸 위로 한칸 가니까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뒤집었을 때 마이너스 1 왼쪽 한칸 위로 한칸 갔으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맞물렸잖아. 연속이 됐네. 자, 그 다음, 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 더하기 2는 gx이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f를 0과 1 사이에서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 g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 g의 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확장시킨 다음에,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장시킨 다음에, 이 gx 더하기 2는 gx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너네 보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다 그려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쉽지? 그럼 많이 끝났어, 지금. 자, 봐. 1이 있어. 2가 있을 거고 3이 있겠네.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도 있겠네, 여기.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그리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긴 뭐 올라가는 거였겠죠? 그럼 우리는 요 넓이를 다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럼 일단 제일 쉬운 건 여기 6분의 1이니까 뭐 여기도 6분의 1 같은데? 여기도 6분의 1 같은데? 뭐두 칸씩 평행 이동했으니까 넓이도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예요? 그죠? 여기죠, 그냥. 여기. 요 넓이는 얼마일까? 요 넓이는 얼마일까? 얼마지? 6분의 5겠죠? 왜요? 이게 6분의 1일 거거든. 왜? 뒤집었잖아. 여기가 6분의 1일 거 아니야. 이거를 왼쪽 한칸 위로 한칸 옮겼는데 당연히 여기가 6분의 1이겠지. 전체는 1 곱하기 1이잖아. 여기가 6분의 5가 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3부터 2구나. 아, 쏘리. 한칸더 가야 돼.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래. 그러면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일단 2 확보했고 여기는 6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 플러스 6분의 5가 되면서 6분의 17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제 직관적인 의미로 여기가 6분의 5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게 상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심플하게 0부터 1까지 그냥 꾸준히 증가하기만 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뭔가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그 더하는 거랑 빼기가 되는 거랑 서로 상쇄가 된 다음에 그 결과물이 6분의 1이 되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럴 때에는 내가 뒤집었다가 평행 이동했을 때 이게 똑같이 6분의 5가 될수 있을까 조금 따지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식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내가 궁금한 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dx는 뭐가 될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는 뭐예요? 마이너스 fx 더하기 1 더하기 1 dx가 되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더하기 1. 뭐 여기까지는 내가 쓸수 있을 것 같죠? dx 더하기 1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네, 플러스 1이네요. 요게 뭐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더하기 1 dx가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이거? 이게 fx 더하기 1이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내가 적분하고 싶다. 요 넓이가 궁금하대. 그러면 fx로 돌려보면은 한칸 평행이동하면 x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fx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1이 0이 될 거고 0이 1이 되지 않을까? 평행이동했으니까 넓이는 똑같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예요.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6분의 5가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그러니까 이런 거 함수식 없다고 막 여러분들 당황하면 안 돼. 그다음에 내가 그냥 짤막하게 언급하자면, 여러분 생각보다 이 연속이라는 조건 자체가 쓰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통 연속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그 대단한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적분에서는 연속이란 조건이 그냥 형식상 있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교육 과정상 적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게 어디에서만 정의가 되냐면 F가 연속일 때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분 문제에선 연속이라는 조건을 그냥 추가적으로 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문제의 성립을 위해서. 자, 다음 3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연속 정도였는데 지금 미분 가능이니까 좀더 높죠? 그러니까 뭐를 비교해야 돼? 함수값도 비교해야 되지만 극한값도 비교해야 되지만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닫힌 구간 0, 1에서 fx는 x이다.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그릴 수 있겠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기울기 1짜리 1,1이다. 자, 다음 어떤 상수 AB에 대하여? 아직은 몰라. 근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린 조건을 몇개 얻어야 돼? 두개 얻어야 되겠네. 0부터 무한대에서, 아, 심지어 무한대까지 줬죠? 그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봅시다. fx 더하기 1 빼기 x fx는 ax 더하기 b이다. 여러분 어떻게 둘래요? 일단 첫 번째, 이것까진 더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fx 더하기 1은 xfx 더하기 ax 더하기 b. 이 정도의 식은 쓰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0부터 1까지 말하는데 내가 그 뒤에 칸도 계속 복원해내고 싶잖아요. 근데 복원하는 방법은 뭐겠어? fx 더하기 1 빼기 xfx겠어? 아니면 그냥 fx 더하기 1은 이겠어? 당연히 요거겠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0.1 대입해서 f1.1에 대한 숫자를 얻고 0.2 대입해서 F1.2에 대한 숫자를 얻고,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요 관계식이 0부터 무한대까지에서 적용이 된다면 0부터 1까지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X 더하기 1은 어느 범위에 있어? 1부터 2까지 있겠지? 그러면, 아, 지금 요 정보를 통해서 1부터 2까지의 함수값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대요? fx 더하기 1, x 더하기 1에서 함수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xfx에다가 ax 더하기 b를 구해. 근데 fx 지금 0과 1 사이에서 우리 알고 있어요. 뭐죠? x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야. 0과 1 사이에서는. 그러면 fx 더하기 1은, 아, 너가 0과 1 사이에서 잘 그려놓으면은 그거를 오른쪽으로 땡겼을 게이 얘기야. 그러면 0부터 1까지 요거니까 1부터 2까지 fx는 어떻게 될까요? 뭐를 대입하면 돼? 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하는 거죠. x 대신에 t 빼기 1 대입하는 거. 사실상 그냥 x 자리에다가 x 빼기 1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의 함수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아, 함수값 1일 때 1, 그럼 1 대입하면 F1은 B죠. 이게 1이겠죠? 그러니까 연속성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야. 그 다음에 좌미기, 우미기 따지겠지? 좌미기는 얼마야? 1이야. F'1. 요거 1이죠, 그냥? 그래, 그냥 1이라고 쓰자. 자, 좌미기 1이에요. 우미기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 미분해서 1 대입하겠죠? 근데 이거 미분하면은 2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a인데 1 대입할 거니까 a네. a랑 b랑 둘다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고 구하면 돼요.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요거 x 빼기 1에 제곱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 1. 자, 그래서 적분 1부터 2까지 x 빼기 1에 제곱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 1 dx. 이거는 약간의 팁인데, 여러분, 뭘 미분하면 여기 나올까? 3분의 1 x 빼기 1의 세제곱, 2분의 1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x 하고 1, 2 대입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푸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 이거 풀면은 뭐 6분의 11 나와요. 맨 마지막에 60 곱하는 거라서 정답 110은 나올 거야. 자, 요거 풀이가 너무 별로야. 왜 별로죠? 아까 내가 말한 대원칙을 어겼어요. 내가 말한 대원칙은 뭔데? 여기서 함수를 해석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야. 어디서 따져야 돼? 다 0과 1 사이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 그냥 싹다 지워요. 여기서 원했던 건 뭐죠? 여기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좌미기가 1이야? 그럼 우미기가 1처럼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 아, x 더하기 1.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왼쪽으로 땡겨올 거라고. 이해됐어? 다시. 아, 0과 1 사이에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그걸 오른쪽으로 한칸 땡겨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땡겨온 게 이런 형태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형태였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미분 계수가 1이고 1, 0,1을 지나길 바랬다라는 거지. 뭐가? 요 함수가.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함수를 내가 뭐 hx, gx라고 할까요? gx라고 뒀을 때 뭐이길 희망한다? g0는 1이고 g'0, 우미분 계수, 그게 똑같이 1이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b는 1, a는 1,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출제 의도에 부합하죠. 1부터 2까지 따지는 거 아니야. 0과 1로 돌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끝났죠. 자, 60 곱하기 1부터 2까지 fx dx인데,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걸까? 여러분들 보고 fx를 정말 1부터 2까지 구하라는 소릴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 자, 다시 1부터 2까지는 뭐를 땡겨온 거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땡겨온 거야, 그대로. 그러면 이거는 뭐일 수밖에 없어?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거. 이게 출제 의도 아닐까요? 이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6분의 11 이렇게 빠르게 나오고요. 둘이 곱할 거라서 정답 110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요게 3번이에요. 자, 지금 했던 문제들 다 똑같아. 원래 함수로 돌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간으로 돌려. 라는 게 출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f'0는 0이고 f'2는 0인 3차 함수 fx와, 그럼 여기까지 알수 있는 거? 뭐 그냥 이렇게 그리고 갈 수는 있겠죠? 이것까지 안 그리고 가는 건 조금 너무하죠, 여러분? 0, 2까지는 일단 그리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수 p에 대해서, p는 양수래. 함수 gx를 요거라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gx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fx 빼기 f0래요. 자, x가 0보다 클 때는 fx 더하기 p 빼기 fx, fp래요. 자, 기억. p는 1일 때 g'1은 0이다. 자, 일단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풀이대로 먼저 한번 풀도록 할게요. 자, 근데 그래도 배울 점이 다 있거든? 집중해서 봐. 기역. P는 1일 때래. 그러면 GX는 위에 거 관심 없고, 일단 아래 게 FX 더하기 1 빼기 F 1이야. X가 0보다 클 때. 문제에서 G 프라임 1 물어봤잖아. G 프라임 X는 위에 거 관심 없고, 아래 거 F 프라임 X 더하기 1 빼기 F1이죠. X가 0보다 클 때. 아, 이거 하시면 안 되지. X가 0보다 클 때. 자, 문제에서 G 프라임 1. G 프라임 1. F 프라임 2네요. F 프라임 2? 0이네. 기억 맞아요. 자, 니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의 개수는 1이다.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형태 해야 될까? GX가 지금은 FX 빼기 F0였으니까 G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그냥 F 프라임 X겠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떻죠? F 프라임 X 더하기 1이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 여기 P지, 여러분, 쏘리. 요거 미분할 거니까 F' X 더하기 P야. 근데 내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길 희망한다? 무슨 소리야, 이거? 0보다 작을 땐 이미 미분 계수가 다 있어. 0보다 클 때에도 이미 미분 계수가 다 있어. F' 2가 궁금해?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되는 거야. F' 마이너스 1이 궁금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미분 계수가 존재하니까 다 미분 가능해요. 어디만 몰라? 0에서만 몰라요. 0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여기다가 0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0 대입한 거랑 같아야 돼요. 아, 그러면 F' 0랑 F' P랑 같아야 돼. F' 0는 0이잖아. 그럼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양수 P 값뭐 있어요? 0보다 오른쪽에서 미분 계수가 0 되는 거 여기밖에 없어요. 그 P는 2가 맞습니다. 그리고 P의 계수는 1 맞아요. 니은 맞고요.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그냥 하면 돼. 자, 일단 그냥 해보자. 내가 이렇게 실전에서는 푸는 걸 권하지 않는데, 여기서도 정말 배울 점이 있으니까, 그 연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피지컬 키우기 좋으니까 일단 봐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0에서 극대가 되고요. 2에서 극소가 되고요. 최고차항의 계수 1이에요. 그럼 FX. 는 아직 모르지만 fx 빼기 f0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최고차항의 계수 1이니까 x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알파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정보가 추가로 있어?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야. 미분 f' x 이거 0 되죠? 이거를 x세제곱 빼기 알파 x제곱이니까 네,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2알파x예요. F'2 12 빼기 4알파는 0이니까 알파는 얼마다? 알파는 3이다 하고 FX 빼기 F0를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의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의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DX 당연히 쪼개겠지. 왜? GX의 식 자체가 쪼개지니까 플러스 0부터 1까지 GX, DX인데 이건 이미 끝장났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빼기 F0 이미 정해진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는 적분 4분의 1 x의 4제곱 빼기 x의 3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게 돼요. 요거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첫 번째 파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우리가 구했어요. 이제 뭐가 남아? 0부터 1까지가 남아. 근데 0부터 1이라는 이 숫자는 깔끔한데 gx가 복잡해요. f x 더하기 p 빼기 fx야. 아, fp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통해서 요 꼴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방법.
일단 fx 빼기 fz

배로라는 것까지밖에 모르니까 x 더하기 p를 한번 대입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자, f x 더하기 p 빼기 f 제로는 여기다 대입 x 더하기 p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p의 제곱. 근데 fp도 궁금하니까 p도 한번 대입해 볼수 있겠네. fp 빼기 f제로 하면 되고, 이거는 p의 세제곱 빼기 3p의 제곱이네요.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건, 맞아요, 요거 빼기 요거니까 뭐 하면 돼?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나오겠죠? fx 더하기 p 빼기 fp를 하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그냥 나와요. 자, 근데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래도 합시다, 일단.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px 제곱 더하기 3p 제곱 x 더하기 p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3x의 제곱 빼기 6px 더하기, 빼기 3p 제곱. 한개첫 번째 줄. 거기서 이거 빼야 돼. 그럼 지워지는 거죠? 슥슥 지워지면 뭐만 남아요? x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p 빼기 1 x의 세제곱 더하기 3p 제곱 빼기 6p x 이렇게 남아요. 0부터 1까지 적분해야 되겠네. 자,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요함수는 요함수. x 세제곱 빼 더하기 3 곱하기 p 빼기 1 x 제곱 더하기 3p 제곱 빼기 6p x dx. 자, 가자. 그러면 요거는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p 빼기 1 x 3제곱 더하기 2분의 3p 제곱 빼기 6p x제곱 0, 1. 자, 4분의 1 더하기 p 빼기 1 더하기 2분의 3p 제곱 빼기 6p. 0 대입한 건 빼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요거 더할 거죠? 마이너스 4분의 5. 자,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는 이거랑 마이너스 4분의 5 합치면 마이너스 1이에요. p 빼기 2 더하기 2분의 3p 제곱 빼기 6p. 2분의 1로 묶어. 2분의 1로 묶으면 3p 제곱 빼기 6p인데 더하기 2p죠? 빼기 4p 빼기 4.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2분의 1 곱하기 3p, p 빼기 2 더하기 2. 문제에서, 자, 요게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했죠? 자, 아래로 블록인 함수고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이고요. 여기 2입니다. 2보다 오른쪽에서 0보다 크거나 같네요. 하면은 이게 그냥 계산만 쓰는 풀이. 돌아가자.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배울 것도 있지만, 딱히 실전에서 추천하고 싶지 않은 풀입니다. 자, 정답 기역님 디귿. 얘도 싹다 지워. 이것도 지워. 여기서 남길 만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fx 빼기 f0의 식을 내가 찾았다 말고는 쓸만한 게 없습니다. 자, 내가 실전이라면. 요게 3인 건 알겠어요. 여러분, 요게 무슨 의미야? fx 빼기 f0가 무슨 의미야? 평행이동시키고 싶어요. 얼만큼? 0일 때 0을 지나게끔. 아, 그러면 우리가 fx 빼기 f0를 하면서 이게 새로운 그래프라고 했을 때 요게 x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0 있고 여기 2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빨리 맞춰봐. 이거 무슨 의미야? fx를 평행이동하고 싶어요.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fp만큼. 어떤 상황이죠? 자, 여기 p, fp가 있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fp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원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땡겨 오겠대. 땡겨 오겠대.
그래프를 이렇게 평이동식해서 땡겨오겠대. 내가 지정한 P라는 지점이 원점이 되게끔. 자, 그러면 P는 1일 때, 아, 그러면 다시. 여기가 원점이야. 0,0 됐어. 그 다음에 P가 1이니까 원래 1,1이었던 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땡겨가면서 이게 원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fx를 0, 왼쪽에선 그대로 가져가되 오른쪽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2였으니까 한칸 왼쪽으로 하면 여기가 얼마야? 1이겠지. 그러니까 g 프라임 1이 0이 되는 게 맞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피해 계수. 자, 이0 왼쪽은 fx 빼기 f0니까 평행이동만 해서 자, 여기는 무조건 미분 계수가 0입니다. p가 어떤 값이더라도 좌미분 계수가. 근데 땡겨왔을 때 우미분 계수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데 우미분 계수가 0이 되는 방법은 정확하게 여기 말곤 없죠. 이거 말곤 없잖아. 그게 얼마만큼이야? 2지, 2.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는 게 맞지. 자, 이제 디귿이 문제거든요.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dx랑 0부터 1까지 gx, dx로 쪼개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자, 이게 fx 빼기 f0야. 그 말은 여기가 원점이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라는 건데, 아까 구했던 게 4분의 5. 그러니까 음수라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요 왼쪽의 의미였어요. 자, 이제 오른쪽의 의미는 뭐니? 0부터 1까지 gx, dx인데, 뭐? fx 더하기 p 빼기 fp. 땡겨 올 거죠? 땡겨 온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땡겨 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라는 거 아닌가? 이해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서 땡겨왔어. 이렇게 땡겨왔어. 땡겨와서 0부터 1까지면은, p부터 p 더하기 1까지 적분, 요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근데 어디부터 출발해요? 2부터 출발해. 2가 어딘데? 여기 극소. 근데 3차함수는 어떤 그래프 특성을 갖고 있니, 여러분? 이거 점대칭이잖아. 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대칭이고, 여기가 극소, 아, 여기 극대, 여기 극소니까 정확하게 대칭인 지점이 될 거고, 그럼 요거부터 요거까지, 요 넓이, 는 정확하게 여기 2부터 3까지 요 넓이와 같겠죠. 점대칭이니까. 근데 그건 정확하게 2일 때고 2보다 클땐 어때요, 그러면?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가파른 정도가 P는 2일 때 이런 거였다면 P가 2보다 클땐 어때요? 더 가팔라지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더 넓어졌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 더했을 때가 0인데 그거보다 큰거 더했으니까 0보다 크겠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실전적인 풀이. 근데 이것도 조금 찜찜한 게 있죠. 뭐요? 왜? P가 2보다 커지면 더 커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사실 궁금한 건 뭐냐면,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쪼개는 건 알겠어. 이거 넓이 따져서 정적분 따지면 마이너스 4분의 5인 거 알겠어. P는 2일 때 이게 4분의 5인 건 알겠어. 왜 P가 2보다 커질 때이 값이 점점 커져를 확인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뭐에 관한 함수일까? P에 관한 함수죠. P가 바뀜에 따라서 그 구하고자 하는 모양 자체가 바뀌고, 그러니까 넓이도 바뀔 거니까. 이거는 P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HP라고 정의했어요.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p 빼기 fp dx야. 이거 적분하면 라지 fx 더하기 p. 그 다음에 빼기, 요건 뭐가 되죠? 그냥 fpx입니다, 여러분. 지금 x가 변수로서 우리가 적분하시는 거예요. 0부터 1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뭐가 돼요?

0: F, P 더하기 1, 빼기, FP. 에다가 0 대입할 거니까 빼기 FP까지 나와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HP라는 게 P에 관한 함수인데, 이거는 라지 FP 더하기 1, 빼기 라지 FP, 빼기 FP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난뭐 하고 싶어? 이게 점점 2보다 클 때, P가 2보다 클때 점점 커지나 보고 싶지. 뭘 따져봐야 돼?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가지고 그게 플러스이면 아 증가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을 해볼 거예요. H 프라임 P는 FP 더하기 1 빼기 FP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빼기 F 프라임 P 이렇게 나오겠죠? FP 더하기는 어떻게 구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요거처럼 똑같이 할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FP 더하기 1 빼기 F0를 먼저 계산하자. 그 다음에 FP 빼기 F0를 계산하자. 해서 둘이 뺄 거야. 그러면 p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3 p 플러스 1의 제곱이 요거 위의 식이고요. 빼기 fp니까 빼기 p의 세제곱 빼기 3p 제곱이니까 플러스 3p 제곱. 그다음에 빼기 f 프라임 p는 이거 미분하고 p 대입하면 되겠죠? 미분해서 p 대입하면 플러스 3p 제곱 빼기 6p. 자, 정리. 요거 p 세제곱 지워지겠다. 3p 제곱 더하기 3p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 빼기 3p 제곱 지워지겠다. 빼기 6p 빼기 3 더하기 3p 제곱 빼기 6p. 이렇게. 자, 그러면. 아, 여기 빼기지? 여기 빼기야. 빼기. 여기 빼기. 여기 플러스. 지워지고, 3p 빼기 2가 나옵니다. 이거 p가 2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말은 증가해요. 뭐가? HP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HP는 언제 최소겠어? p가 스타트하는 2일 때가 최소고, 그러니까 디귿을 봤을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GX, DX가 20보다, 아, 0보다 크거나 같냐? 2일 때만 따지면 충분하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 아까 그 점대칭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모든 강을 종강하게 되었어요. 완강하게 되었어요.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약점 공략이라는 9개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바로 오르냐? 그건 절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50분 곱하기 9에서 450분이 있었다는 것뿐이고 결국에 성적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약점 파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마지막 과제는 뭐냐면 뭐 EBS AI 단추 있잖아. 그거 말고 뭐 수능 기출의 미래 이런 강좌도 있잖아요. 기출문제 보시고, 우리가 다뤘던 이 9가지의 파트, 그 파트에 대한 내용을 계속 풀면은 여러분들 성적이 정말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수험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4: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제대로 안녕하세요. 수학이 월랑월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인사할 때도요, 어쩔 때들 갑자기 많은 단어가 갑자기 내 입에서 갑자기 막 빠르게 튀어나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약간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간 것 같아요. 이게 맨날 하는 말이어도요, 여러분들. 진짜 뭔가 그 만화처럼 말들이 이렇게 목에서 막 갑자기 우와 나 먼저 나갈 거야 이런 느낌 알아? 단어가 우와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이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 저는 끝나고는 아마 근데 이걸 내가 꽂을 수가 있을까 얘들아?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끝나고는 아마 까먹어서 제가 꽂지를 못할 거. 오, 이것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 거리를 유지하기로 해요, 여러분. 너무 다가오지 말아줘요, 나에게. 내가 안 다가가도록 할게요. 얘가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흔들면 여기저기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 학사무 스타일 있죠? 학사무라니. 너무 옛날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만. 귀엽죠? 이게 초등 선생님의 아이템이어서 제가, 이 머리도 갖고 와봤습니다. 분명히 이따가는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완강을 축하드립니다. 약점 공략을 완강하고 이 모든 내용을 끝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오늘 달려볼 거고, 오늘은 표본 평균입니다, 그쵸? 표본 평균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약점 하나를 드러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랑 타임만 했으니까 약점 타임을 하나는 하고 가야지, 그죠? 오늘의 마지막, 저의 약점, 과거형 약점을 드러내보겠습니다. 나는 어땠는가? 지금은요, 불안한 게 없어요. 진짜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때에는 나는 그때가 되게 나의 인생의 암흑기였고 질풍노도의 시기였고 모든 것이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 함축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불운, 그다음에 사춘기. 사춘기가 되게 늦게 온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되게 안정이 없었고요. 되게 불안해했었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자라는 것도 없었어. 그냥 막연히 불안해. 그냥 불안해만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일 중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 있잖아. 진짜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대요. 우리가 그 내가 예전에 봤던 어떤 알고리즘이야. 지금 날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 그러면 딱 yes or no로 나눈대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이것을 내가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해결법을 찾으시오. 해결할 수 없는 일인가? 그럼 그만 불안해하시오. 되게 단순하지만 그 자체가 엄청 나한테는 깨달음을 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다면 불안해하지 말려고 그걸 스위치를 끄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되게 많이 둔감해졌나 봐. 요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 되게 안 예민한 성격인데, 타고난 건 예민한 성격이에요. 근데 진짜 누군가가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각이 되게 예민한 사람인데요. 그걸 끊어내는 촉수를 잘라낸 것 같아. 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썼었어. 근데 그게 처음에는 무슨 뜻이지 했는데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에 TV가 이상하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화면이 이상한지 이런 거잘 모르고 그냥 특별히 그렇게 약간 예민하지 않은 성격으로 바뀐 것 같아. 원래는 예민했으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없어, 뭐할수 없어 이러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게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근데 그랬더니 여러분 편해요. 편하더라고. 불안하신 친구들은 그거 바꿔낼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은 둔해서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지만. 그런 것도 같네. 근데 나는 편해. 둔해지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주변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좀 둔해지면은. 근데 현재 나는 좀 편하거든요. 그럼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불안함이 되게 커지면 그 스위치를 끄려고도 해보세요. 그게 결국은 꺼지더라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보단 먼저 경험을 한 거니까 스위치를 끄는 연습도 하면은 꺼져요. 진짜야. 난 그래서 잠잘 때에도 걱정 고민? 에? 이러고 바로 자요. 되더라는 거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면 그런 척 연기라도 하잖아요. 그럼 점차적으로 사람이 바뀌기는 하는 것 같아요. 쓸데없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일 중에 제가 생각할 때90% 이상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일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시점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고요. 아님 말아요. 정말.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남은 기간을 편안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둔해진 것 같은 느낌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아무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

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둔해졌어. 둔해진 건 맞는 것 같아. 예민한 성격이 아닌데, 그죠? 자,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줄으로 달릴 건데요. 여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개념이 약해. 표본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힘들어해요.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뺐습니다. 9강밖에 되지 않는데 신뢰도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 라스트 파트로 표본 평균을 집어넣은 건데 표본 평균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소인국 테마파크. 이거 내가 생각하는 단어를 그냥 갖고 온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통계 쪽으로 넘어와서 했던 일들을 생각해봐요. 일단 그냥 그 과거를 한번 회상해보자고. 이산 확률 변수가 어떤 것이야? 확률 분포표 그려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구 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와서는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뭐 정규 분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잖아요.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눠서 하던 행동들을 표본 평균으로 들어와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개념 완벽 대비라고 했죠. 그거부터 해볼게요. 모집단이 있고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의 이름은 X입니다. 그럼 모집단은 모평균도 있고, 모표준 편차, 모분산, 요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쵸? 자, 모집단에 대한 것을 내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쵸? 그래서 내가 표본이라는 걸 뽑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요. 표본의 변수가 중요하죠.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요. 제 옆에 있는 걸 내가 왜 때리냐고. 자, 표본의 개수를 n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표본 평균은 뭐냐면 이렇게 써요. x 위에다가 짝대기를 달거든요. 근데 얘는 표본 평균이라고 읽고요.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해? n개에 대한 평균이야, 여러분. 그러면 각각 나온 표본의 이름을 x1, x2, xn까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n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다야.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n개에 대한 평균 이러면서 그 n개를 싹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누는 건 한번 문제 풀때 했었죠. 그것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표본 평균은요, 이 변수예요. 확률 변수. 에? 자, 소인국 테마파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X바가 다시 한번 비슷한 일을 합니다. 다 같은 연결이라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표본 평균이 정확히 3이 될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서의 확률로 물어보는 스타일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게 나뉘는 거예요. 스타일의 차이가. 질문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랑 질문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랑.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느낌이에요. 자, 표본의 크기가 보통 두 개, 세개 정도일 때, 네 개까지도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잘 등장하지 않길래 두 개, 세 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표본의 크기가 좀 작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주 쉬운 문제였어. 우리 기본 개념이 뭐였냐면, 공이 2, 뭐 4, 6 이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표본을 두번 확인할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뽑는 거 아니야. 항상 표본이라는 것은 한번 뽑았을 때랑 같은 컨디션으로 또 뽑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해야 돼요. 표본의 크기가 두 개라고 해도 여러분들 확인하고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한민국 성인 여성 중에서 내가 표본을 10명 뽑아. 그러면 굳이 내가 한명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정확히 그 사람을 다시 뽑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어. 복원 추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추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용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를 뽑고 집어넣지 않으면 상황이 너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복원시켜서 다시 추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두개 뽑아서 확인을 하는 거야. X 바로 가능한 게몇 가지겠어? 표본의 크기가 두 개라면. X 바로 가능한 거. 2를 뽑고 2 뽑게 되면 평균이 2일 거예요. 2 뽑고 4 뽑게 되면 평균이 3이겠죠. 4, 4 또는 2, 6 뽑게 되면 평균 4, 평균 5, 평균 6까지 가능하죠. 보세요. 표본의 크기가 두 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표본 평균도 딱딱 떨어지는 값처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표본의 크기가 두개 또는 세 개밖에 되지 않을 때

경우에는 표본 평균 자체가 어때요? 이산확률 변수마냥 딱딱딱딱 끊어지는 값으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이 3이 될 확률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표본의 크기를 100개로 해볼까요? 아니 10개로만 해볼게. 10번으로만 바꿔도요. 전부 2를 뽑을 때는 표본 평균이 2겠지만 두 번째는 2가 9번 나오고 3이 한 번 나오면 평균이 얼마겠어요? 2점 얼마겠죠? 내가 계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거의 어떻겠어? 소수점 단위로 바뀝니다. 연속되는 느낌으로 표본의 크기가 더더더더더더더 커질수록 어떤 식이겠어요? 하나 내가 표로 그리게 될까? 아니지. 즉 표본의 크기가 두 개, 세 개가 아니면 그때부터는 표본 평균이 거의 연속되는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구간에서의 확률처럼 물어보고 연속 확률 변수처럼 가고 정규 분포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뉘어요. 이때는요. X바가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흐름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모집단이 보통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앞에 그런 상황을 그려드렸었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예요. 그러면 그때 X바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요 X바는 내가 구한 한 번의 표본 평균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표본의 크기가 N개야. 그러면 N개를 구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어떤 식이 되느냐 여기서 한 번 더 갈게요. 표본 평균은 이런 걸 물어봐. 표본 평균, 여기다 써야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암기예요. 이것은 암기예요. 자, 요거는 근데 해석이 됩니다. 표본 평균을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성인 여성 중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 키를 계산을 한다면 10명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10명에 대한 평균을 다 구해서 다시 평균을 낸 건 뭐랑 같아지겠어요? 원래 모평균이랑 같겠지. 굉장히 힘든 일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표본 평균을 죄다 모아서 다시 평균 낸 건 모평균이랑 같아요. 얘는 납득이 돼요.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모분산이에요.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무엇으로 나누었어?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든지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만 구하는 내용은 제가 뭐 이산확률 변수제라든지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모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저기다가 루트를 씌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정규 분포의 흐름을 타는 문제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인국 테마파크 이렇게 부른 거야. 다시 들어와서 그 세상이 다시 펼쳐지는 느낌.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 했는데 여기는 표본 평균이야. 어서와. 근데 얘도 확률 변수란다. 이산확률 변수처럼 연속확률 변수처럼 요런 흐름을 가져간다는 것만 생각하셔도 문제 풀이가 좀 편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이 범위에서의 확률로 물어볼 때는 보통 정규분포 따르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고 요럴 때는 이렇다. 요런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어렵냐? 절대. 절대 안 어려워요. 자, 이거 레벨 3거든요. 요 유형이 크나마, 그러니까 표본 평균에서 여러분들 모집단에서 내가 표본을 뽑았는데 표본의 개수가 되게 작아. 그래가지고 표본 평균이 정확히 3일 확률, 2일 확률 요런 문제가 표본 평균 유형 중에 그나마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레벨 3에 있던 문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100쪽에 있는 레벨 3야. 뭔가 상징적이라서 가지고 왔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100 이런 숫자에 있는 것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네, 왜냐하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약간 운 좋은 숫자들을 얻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 막 11시 11분. 1이 많잖아. 1시 11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해? 좋아하잖아. 이제 그런 거.

거랑 비슷해요. 백쪽 이러면 왠지 좀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즐겁잖아. 백쪽입니다. 우리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은 상황. 주머니에서 내가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내서 확인하고 그 적혀있는 도수 중에 큰 수를 기록할 거야. 꺼낸 2개는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스탑해봐. X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봐요. 내가 그큰 수를 X라고 하면 이 모집단에 해당하는 것들 먼저 생각해볼래요? X로 가능한 게뭐 있어? 아, 여기서 2개 뽑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이 X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X는 어떤 게 되겠어? 우리 원래 확률 변수 뜨면 이상한 확률 변수일 때는 스텝 1이 뭐였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구하시오. 그치? 일단 나 모집단에 대한 이해가 잘안 가가지고 이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나중에 이 뒤는 아직 안 갔어. 알았지? 1, 2, 3, 4, 5가 있는데 모를 땐 있잖아요. 그려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림 그리면 훨씬 와닿는다. 주머니 안에 있어. 여기서 내가 2개를 동시에 꺼낼 거야. 그러면 그 중에 큰 수니까 어떤 게 가능하겠어? 예. 2거나 3이거나 4거나 5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 그치? 이제 느낌이 오죠? 자,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5C이니까 10가지씩 깔고 가면 돼요. 아, 별거 아니네. 그럼 생각해봐. 2가 나오려면 큰 수가 2가 되는 경우는 1과 2를 뽑는 것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뽑으니까 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1과 2를 뽑는 한 가지 방법이겠죠. 큰 수가 3이 되려면 1과 3이거나 2와 3이면 됩니다. 두 가지. 아, 큰 수가 4가 되려면 1과 4거나 2거나 3이거나 해서 세 가지. 큰 수가 5가 되려면 1, 2, 3, 4, 그리고 5니까 4가지가 되겠죠. 싹다 더해서 확률의 합이 1인지 확인했더니 맞네요. 이거 먼저 확인하는 거야. 아,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됐죠? 여기서 이제 다시 두 번을 내가 확인할 거야. 반복하여. 다시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나온 평균을 x 바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구한 x 바, 이 x 바는 뭘 의미하느냐? 처음에 나온 수, 두 번째에 나온 수를 더하여 2로 나눈다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글로 읽어볼래요? x 바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즉, 2분의 x1 더하기 x2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p를 이용해서 말하고 있지만, 확률 문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x1 더하기 x2가 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되어 주겠습니다. 요런 식인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요만큼은 지울게요. x1, x2로 가능한 것들을 살펴볼까? X1으로 가능한 거 2부터 5까지. X2로 가능한 것도 2부터 5까지입니다. 그러면 확률의 합이, 그러니까 X1과 X2의 합이 6이 될 거는 2랑 4, 2랑 5 순서 바꿔서 4랑 2, 뭐 이런 거다 해야 되잖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합이 최소 2, 2 아니야? 그지? 갑자기. 잠깐 기다려봐. 오케이. 알겠는데. X 바로 가능한 게 어떤 거 있나 살펴봐요. 2가 나오면 평균이 2고요. 2, 3이 나오면 평균이 2분의 5고요. 3 나오면 평균이 3. 그다음부터는 뭐 2분의 7, 4, 4.5, 5까지 가능하겠지. 안 써도 되지만 복습 차원에서 쓸게요. 5까지 가능하겠지. 5 나왔을 때가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내가 이제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긴 한데.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네? 그럼 나는 이것만 구해서 1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여사건으로 가야 되겠다. 여사건의 확률이 여기 들어가져요. 해석을 해야 돼. 그치? 아, 나 그래서 X바가 2가 될 확률과 X바가 2분의 5가 될 확률을 각각 구해볼게요. 자, 두번 반복할 건

건데요. 2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둘다2 나오고 2 나와야 합니다. 처음에 2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요. 두 번째에도 2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요. 그러니까 둘다 2가 나올 확률은 100분의 1이에요. 됐죠?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나올 거는 2 나오고 3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 바꿔가 가능하겠죠? 2 곱하기 순서 바꿔. 2가 나올 확률 10분의 1, 3이 나올 확률 10분의 2가 됩니다. 둘이 정리하면 100분의 4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100분의 5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죠? 이것만 제외시키면 되겠네. 끝! 맞아? 그래서 1 빼기 20분의 1입니다. 정답은 20분의 19.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위아래로 더하라고 되어 있네. 답39.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확률에 대한 이야기거든. 제가 X바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지만 바꿔서 말을 하자면 이런 거야. 각각에서 내가 두수 중에서 큰 수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든요. X로 가능한 것들이. 그것의 확률을 정리해 놓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로 나타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X바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도 생각해 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아까? 제가 완전히 해석한 거 보면 평균이, 즉, 둘이 더한 합이 평균이 3보다니까 둘이 더한 합이 6보다 클 확률이잖아. 이런 완전히 확률 문제로 바뀌거든요. 근데 둘이 더한 합은 6보다 클 가능성이 더 커요. 크거나 같을 가능성이. 그래서, 나 여사건으로 갈래. 둘의 합이 5보다 작거나 같아질 확률을 찾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야. 6보다 크거나 같으리면 6보다 작으리인데, 어차피. 이 자연수로만 나오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뭐 있어? 2 나오고 2 나오거나 2 나오고 3 나오거나 3 나오고 2 나오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해볼까? 2 나오고 2 나올 확률은 어때요? 근데 여기서 2가 이 주머니에서 2가 나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2는 내가 두 개를 뽑아서 큰 수가 2다이기 때문에 요게 없이는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저게 먼저. 자, 그럼 2 나오고 2 나오는 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지? 100분의 1. 2 나오고 3이 나오려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2이지? 근데 그게 순서 바꿔까지 하니까 이렇게 둘이 해서 10분의 4지? 둘이 더하면 10분의 5지? 아니, 100분의 4지? 100분의 5지? 20분의 1이지? 그치? 20분의 1의 확률이지? 난 여사건으로 갔으니까 1 빼기지? 끝! 이렇게 푸는 거야. 확률 문제로 바뀌는 거야. 괜찮아. 그죠? 요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범위처럼 생겼지만, X바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범위처럼 생겼지만, 사실상 두 번밖에 시행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두번 반복밖에 안 했다 보니까, 표본의 크기가 2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X바로 가능한 것은 2, 2.5, 3, 3.5, 4, 4.5, 5인 것밖에 없었어. 그러면 내가 범위로서 정규분포 따른다로 갈게 아니고, 그치. 딱 정확히 X바로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여사건의 확률로 가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벨 3가 됐던 거예요. 풀이가 긴가? 그건 아니지. 근데 표본 평균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계속해서 이런 파트들은 어렵습니다. 개념이 약해. 개념이 약한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이 어려워서? 아니, 뒤쪽에 있어서. 진짜야. 중복 조합 익숙하지. 왜? 앞쪽에 있어서. 훨씬 어려운데. 그는 30번의 대표 주자인데, 중복 조합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통계 파트의 모든 용어들은 어렵다면, 빨리 그 부분을 메꾸셔야 됩니다. 그죠? 통계는 내가 풀기만 하면 만점이야. 이거 어떻게 놓쳐?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7번을 가지고 왔어요. 애썼는데 27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말은 긴데도 이 문제가 그래봐야 3점짜리라는 거예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 나는 정말, 정말 길게 쓰면서 어렵게 문제를 낸것 같지만 도저히 이한테, 이 친구한테 4점을 줄 수가 없다. 4점을 줄 수가 없다. 이 느낌인 거예요. 그 느낌을 우리도 같이 만끽하면서 가봅시다. 대체 왜이 아이는 4점을 받지 못하였는가에 관하여. 자, 지역 A에 살고 있는, 이거 9월 문제예요. A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하루 물 사용량이 X, B에 살고 있는 하루 물 사용량은 Y라고 하는데,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오케이. 근데
평균

알려주고 표준편차 알려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욕구가 들어야 되냐면 정리하고 싶다. 그죠? 이렇게 읽어서는 눈에 안 들어온다. 기다려봐.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써보고 싶어. 평균이 221이잖아. 표준편차는 Y의 표준편차가 X의 1.5배라니까 얘를 시그마로 놓고요. Y는 평균이 얼마야? 240. 표준편차는 1.5 시그마로 놓을게요. 어때? 이러면 정리가 좀 깔끔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저 박스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를 읽을 일이 없거든. 정리가 최고예요. 진짜 중요해. 정리를 잘해야 수학 문제 잘 풀어요. 그쵸?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수학을 열심히 하면 정리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본능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이 너저분한 상황 자체가 납득이야.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자꾸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 그런 거 없어. 기다려봐. 노트 정리 딱딱딱 이런 느낌이 된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아! 추출을 하네? 내가 칸을 다시 쓸 거예요. X는 X대로 추출하고 Y는 Y대로 추출해야 돼가지고 칸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 240 다시 쓸게. 그리고 1.5 시그마인 건 그대로인데 이렇게. 자, 다시 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읽어보세요. A 지역에서 N명을 뽑았어. 그 N명에 대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끊었죠. 그럼 X바도 자연스럽게 뭘 따를까요? 네,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기억하세요.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그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요, 모평균 그대로. 표준 편차는요, 루트 n분의 표본의 크기 분의 표준 편차요. 이걸 쓰셔야지. 이제 x바에 대한 정리. 자, 똑같이 b에선 9n명을 뽑았어요. 그죠? 그 평균은 y바라고 하겠대요. 그럼 y바도 정리해 볼게요. 평균이 얼마겠어? y바도 y의 평균 그대로 내려옵니다. 표준 편차는요? 루트 n, 그럼 3루트 n 분의 표준 편차 1.5 시그마입니다. 됐어? 대단해 보이지만 약분이 돼요. 계산이 깔끔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치? 자,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면 X바가 이러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X바에 관한 거볼땐 어느 부분만 살펴보면 돼? 여기만 살펴보면 돼. 제가 네임 태그를 꼭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X에 대한 정규분포, X바에 대한 정규분포, Y에 대한 정규분포, Y바에 대한 정규분포 네 개나 등장을 해요. 그러면 누구 거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 정리를 해놔야지 보이지. 지금 물어보는 게 X바의 확률이 2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그게 정확히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이것만 쳐다보면 되잖아. 이쪽으로 올까요? 당연히 뭐 해야 될것 같아? 넓이 못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Z로 바꿔야지. Z로 바꾸겠습니다. 선생님, X바도 Z로 바꿀 수 있나요? 네. X바가 확률 변수의 이름일 뿐, 여전히 이 친구도 어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확률, 즉, 넓이를 직접 구해야 되면 여전히 Z로 바꿉니다. Z로 바꿀 때 어떻게 했죠? X바가 주인공이면, X바의 평균 빼고, 그래서 한글로 기억하라는 거야. 215에서, 주인공이 X바야.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 넓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0.1587이라고 했어. 작은 범위거든. Z로 바꿨으니까 이 그림이라면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가 0.1587이라면 0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나머지 0.5에서 제외시키면 되니까 0.3413이네. 오! 0.3413이면 0부터 1까지,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셔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분자가 얼마야?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킵해두는 거예요. 내가 이 자체에서 루트 n이 얼마고 뭐 이걸 계산할 생각이 없어. 그냥 난 이거 통째로 둘 거야. 그냥 기다려.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옮겨 쓸게요. 나는 뭐 구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가야 돼. 왜? p Y바가 23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와이바에 대한 거니까 난 여전히 누구만 쳐다보면 돼. 여기만 보면 돼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자, 그래서 갑니다. 여기도 Z로 바꿔야 되겠지. Y바가 Z로 바뀌기 위해서는 Y바의 평균을 빼시고요. Y바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주는데, 어맛. Y바의 표준편차가 어때? 2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더라고.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내 뒤로 보이잖아. 5거든요? 이게 표준편차야? 2분의 5가 표준편차네. 오케이. 그럼 2분의 5로, 2.5로 쓸게요. 끝. 이게 다야? 그래서 그냥 여기 위에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5니까 나누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하고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살짝 아이고 그려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이니까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찾아주시면 얼마예요? 0.477이잖아. 거기다가 더합니다. 정답 뭐로 쓰면 되겠어요? 0.977이 이렇게 가면 되죠. 끝. 요렇게. 자, 정답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3.1만 해요. 뭔가 약간 노력은 변수도 두 개나 등장을 하니까 4점을 줘도 좋은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점은 여러분들, 20판 29, 30이에요. 아껴둬야 되는데, 네가 4점이 되기에는 다소 내용이 조금 적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뭔가가 조금 더 들어가도. 근데 만약에 29번이라든지 이런 데 얘가 나왔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만큼. 그러니까 3점과 4점의 경계 안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 정규분포를 이용해가지고 표본평균의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문제의 유형치고는 말은 많았으나 솔직하게 말해요. 어렵진 않았잖아요. 정리만 잘 해놓으면. X가 따르는 정규분포, Y가 따르는 정규분포. X에서 표본이 몇, Y에서 표본이 몇. 그러면 표본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 각각 정리하고 그래서 X바에 대한 이야기, Y바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 둘의 관계를 뭐 이용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 말고는 그 둘이 서로에게 뭐 영향을 주거나 그래프의 모양으로 따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 많고 억울하지만 3점짜리였던 문제였다. 이런 거죠. 그쵸? 응. 쉽죠? 주입식 쉽다. 주입식 쉽다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파트 진짜로 안 어려운 파트예요. 확실해. 그래서 공부만 하면 얻어갈 수 있는 파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중에 통계는 꼭 들어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좋아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난이도를 좀 높여볼까요? 근데 이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수특에 있는 문제를 슬쩍 갖고 왔습니다. 또 레벨 2에 있는 문제는 레벨 3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고 왔을까요? 겉옷이 흉악한 문제를 여러분은 싫어해요. 우리의 약점, 어차피 약점 공략이잖아.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겉옷이 좀그 약간 화려한 문제들은 다 싫어하고 어렵다고 선입견을 갖고 가는 거예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서 알파벳, 그 다음에 갑자기 크기 2인데 표본 평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시그마, 그런 다음에 이것까지 나옵니다. 그냥 거를타선이 없이 싫어할 만한 영어와 시그마까지 등장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쉬운데 그냥 아, 못하겠다 이러고 넘어갔을까 봐. 천천히 한번 볼게요. 용기를 갖고.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A 더하기 2, A 더하기 6이래요. 우리가 보통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런 거 하잖아. 모집단에 대해서. 굳이 그 모집단에서 나오는 A 더하기 2, A 더하기 6 이렇게 있다는 거야. 뭐 대단한 내용 없잖아요, 여러분. 공뽑기를 했는데 A가 있고 A 더하기 뭐 2가 있고 A 더하기 6이 있고 이런 것이지. 그리고 그 확률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저 확률을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이든 ABC, A는 있으니까 뭐 BCD든 이렇게 놓을 건데 놓지 말자. 왜? 알파벳이 많아지는 걸난 원치 않아요. 그래서 변수를 여러분들 미지수를 쓰는 것은 좋아. 미지수를 써서 내가 정리가 쉽다면 인생이 편안해진다면 미지수를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다가 BCD를 써가지고 내 인생이 더 편안해질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석으로 두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A

X바를 찾았단 말이야. X바는 뭐야? 내가 처음으로 X1, 두 번째로 X2라고 하면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X1, X2로 가능한 게 A, A 더하기 2, A 더하기 6 이런 것들이라는 건데, 뭐라고 했냐면,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B1, B2, B3, 주르륵 B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B1부터, 자, X바로 가능한 거 뭐뭐뭐 있을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지. A 뽑고 A 뽑으면 평균이 A입니다. 아, 두 번째는 A 뽑고 A 더하기 2를 뽑으면 평균이 A 더하기 1이겠네. A 더하기 2도 되겠지. 맞아? 이렇게 두 개를 뽑으면 A 더하기 2야. 이렇게 둘을 뽑으면 A 더하기 3이 평균이겠네. 아, 이런 거 쓰라는 거예요. 종류를 적어보자는 거예요. 자, 이 둘이 뽑으면 평균이 얼마야? A 더하기 4겠지. 마지막. A 더하기 6만 두개 뽑아서 A 더하기 6이겠지. A 더하기 5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류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건 뭐야? AA. A랑 A 더하기 2. A 더하기 2만 두 개. A랑 A 더하기 6. A랑, 아니, A 더하기 2랑 A 더하기 6. 마지막 A 더하기 6만 두 개. 요것이야. 게다가 여기서 이걸 B1, B2, B3, B4, B5, B6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리고 그들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아, 그래서 B를 썼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설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들을 싹다 더해서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합이 40이 나왔다는 거예요. X 바로 가능한 것들을 너네 나열해 봐요. 그럼 다 더해볼까?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A. 1, 2, 3, 4, 6을 더하니까 10에다가 66. 맞아? 그럼 여기 얼마야? 24. A가 얼마야? 4. 이거 찾으셔야 돼요. 레벨 3라고 해도 아마 그랬다고 받아들였을 거야. 왜? 참신하니까.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A는 4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B1에 해당하는 게 뭐야, 여러분? 여기야. 그치? B1에 해당하는 게 가장 작은 값이에요. B2에 해당하는 게 여기 평균이 요거 나오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러면 A가 일단 4라는 건 알았어요. 여기 4. 6, 10이죠. 자, 평균이 A가 나올 확률은요, 둘다 모여야만 합니까? A 뽑고 A 뽑아야지만 가능했었어요. 맞죠? A 뽑고 A 뽑을 확률이니까 A 나올 확률을 내가, 뭐,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16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네, 4분의 1이 들어가면 돼요.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C 알파벳으로 놓지 않은 이유 알겠죠? 알파벳으로 줄이자는 거지, 그치? 자, 아, 그러네. 그럼 B2에 해당하는 건 뭐라 그랬죠, 아까? A 뽑고 요거잖아, 응? A 뽑고 A 플러스 2 뽑았어야 되고, 순서 바꿔가 가능했습니다. 확률 한번 써봐요. A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야. B 뽑을 확률이, 아니, A 플러스 2 뽑을 확률이 뭔지 모르지만 베타라고 써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두배 되겠죠. 순서 바꿔가 가능하니까. 그 확률이 얼마래?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B는 얼마야? 베타는 얼마야? 2분의 1이요. 이게 2분의 1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4분의 2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4분의 1.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확률의 합이 1이니까. 괜찮아? 어렵죠? 레벨 2였어요. 진짜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나한테 뭘 물어봤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모든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서 다시 평균을 낸 거다 보니까 우린 뭐 하면 되죠?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해서 평균, 이거, 이 표준, 확률 분포 표 그려가지고 평균 구하나요? 누가 그렇게 해요? 이거 보자마자 뭘 구하라는 거예요? 모집단에서의 평균 구하시오예요. 이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해 싹다 더해로 평균 구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은요? 4분의, 통분 되어 있으니까. 4, 12, 10.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26이니까 정답은 2분의 13이 되겠네요. 정답 2분의 13까지. 되게 되게 많이 매력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 왜 그런 것 같아?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시그마까지 나타내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나요가 아니고요. 이 말은 그거예요.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의 종류들을 다 나열을 하면 그걸 싹다 더했을 때 40이 나온단다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문제상에서. 줄글로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본 평균으로 나오는 값을 하나하나 B1, B2 쭈루룩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싹다 더하면 40입니다. 시그마로 표현을 한 것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표본의 크기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A 뽑으면 평균이 A. A랑 A 플러스 2 뽑으면 평균이 A 플러스 1. A랑 뭐 A 플러스 6 뽑으면 평균이 A 플러스 3. 그 다음에는 크기 키워야 되잖아. A 더하기 2만 두개 뽑으면 A 더하기 2구나, 이게 먼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X 바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는 제가 2랑 4랑 6 뽑았을 때, 2 뽑아서 표본이 크기가 두 개면 2, 둘이 뽑으면 3, 너 뽑으면 4. 물론 이렇게 둘이 뽑아도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쭈루룩 설명하던 그 과정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연습. 그 연습을 A를 이용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꼈을 뿐인 거야. 다 나열을 했더니 이렇게 종류가 나오는구나. 그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싹 더해서 40이구나. 그래서 A가 얼마구나. 여기까지만 해도 X바, 즉 표본의 크기가 2일 때의 모든 표본 평균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B1. 그러면 표본 평균이 A가 나왔을 확률이니까 여기 곱하기 여기에서 16분의 1, 여기 4분의 1이구나. 그 다음 거는 이 둘이 곱한 것을 두 배에서 4분의 1이니까 이 둘이 곱해, 그럼 여기 4분의 2, 이거 찾으셔야 돼. 그래서 확률, 분포 표에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 칸까지 마무리. 그리고 한번더 뭐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란 모평균과 같다라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바꾸시고 그냥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 체크하는 문제로 가주는 거죠. 매력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수능은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문제의 겉옷을 똑같이 입은 문제가 나온다면 3점짜리일 거예요. 4점짜리는 분명히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겉옷을 화려하게 입고 나올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쵸? 그 화려한 겉옷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풀어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일은 수학에선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평상시에 X 바가 가능한 값들을 나열해 봤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매력적인 문제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내가 신뢰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약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안 풀고 지나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디저트처럼. 디저트처럼 신뢰도 문제 그냥 하나 가지고 왔어요. 수능 문제이기도 하고, 이 최근 기출에 계속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그래봐야 26번, 27번까지도 못 갔어. 그쵸? 그래서 신뢰도 관련된 문제. 어쨌든 표본 평균이 등장을 하는 문제 중에 신뢰도 문제는 포함이 되잖아요. 표본 평균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서인데, 여기서는요,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 이거 일회성으로 구한 표본 평균입니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예를 들어서 X바라고 한다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빼고 더해서 모평균을 추측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빼고 더하는 값은 뭐예요? 신뢰도에 의한 값.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99%면 이곳이 신뢰도에 의한 값이에요. 신뢰도에 의한 값 곱하기 뭐 루트 n 표본의 크기. 루트 n 그러니까 6분의 표준 편차, 문제 속에 있는 표준 편차. 이 값을 빼고 더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을 거다, 모평균이 있을 거다 하고 추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값이 여기가 1.2, 여기가 A래요. 근데 신뢰구가 문제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로 나오는 문제잖아요. 여기 표본 평균은 X바라는 이름을 안 줬어. 이유가 뭘것 같아?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로 계산하면 되거든. 실내 구간의 길이는 X바를 기준으로 빼고 더한 값이니까 그 빼고 더한 값을 두 배만 해주면 돼요.
어, 세상에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줄짜리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3이니까 약분하시면 0.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그치? 86. 그럼 5 곱하니까 4.3이잖아요. 요것만 1.2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정답 5.5 이렇게 나오는 거. 실제 풀이가 얼마큼이라고요? 요만큼이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 땡큐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내 구간이 두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코 복잡할 리 없다라고 그냥 믿으세요. 믿고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갈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쉽고,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실내 구간 쓰면 됩니다. 내가 구한 표본 평균, 일회성으로 얻은 표본 평균의 기준으로. 이것은 여러분 제가 소문자로 쓰는 이유가 앞에서 했던 X바랑은 달라요. 이거는 왜 대문자로 썼겠어? 확률 변수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내가 구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을 다 모았을 때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나요가 앞에 상황의 문제들이었고요. 여기는 난 단 한 번만 표본 평균 구할 거거든. 그걸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해주세요 하는 과정이에요. 하는 일이 달라. 그치?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아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페이지를 지우고 깔끔 깨끗하게 여러분과 마무리를 해볼까 봐요. 그죠? 짠! 어, 잊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꼭 이야기를 해볼까요? 깜빡했을 수도 있었잖아? 그치? 안 깜빡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끼울 때마다 약간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알죠? 알죠? 알죠? 자, 우리는 잘 끝났죠? 자, 우리는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기출과 최근 기출과 그리고 뭐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다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만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아홉 강이긴 해도 꽤나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고, 불편함, 힘듦, 괴로움 다양한 거 느꼈을 수 있는데요.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 쉬운 것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어요. 30번 자꾸 다뤄보고 28번, 29번 자꾸 으쌰으쌰 다뤄보고,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단어한 파트 꼭 복습 잘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하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9강이지만 완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다른 곳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완강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알았죠?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약중공략 미적분 차이입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구강입니다. 아, 적분 관련된 주제들은 실제로 수투에도 적분이 나오고 미적분에 적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투에서 한번 나올 법한 내용들은 미적분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적분 관련된 주제들은 사실상 출제될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이 좀 미분에 비해서는 덜 다양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이 단원 강좌 이름처럼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고, 여기에 그래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미분과의 통합형 주제들, 그리고 뭐 다른 넓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고난도 문항을 구성하거든요. 오늘 다룬 문항들은 수능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오늘 풀 문제들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게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씩 좀 꼼꼼하게 낱낱이 해부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도 성과를 낼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루는 문항이 여러분 책에는 30번이죠. 자료실에 문제 풀고 있죠. 요게 2025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에 28번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28번 정도 되면 객관식 문제거든요. 보통 오답률 한 다섯 번째에서 이쪽 저쪽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미적분 28번은 미적분 객관식은 뭐 수원수투 객관식보다 보통 오답률이 높은 편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고, 이 문항을 보면은 뭐랄까 문제 하나가 엄청 어려운 느낌은 아니지만 적분도 물론 중요해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유사한 문제, 오늘 풀 문제들이에요. 요게 작년 9월 평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예요.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식도 엄청 새롭고 복잡하지만 지난 시간 막바지에 풀었던 문제랑 또 결이 비슷합니다. 함수 fx, gx가 지수 함수인지 로그 함수인지 안 나와 있지만 식변형과 조건들을 토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찾는 그런 문제. 자, 이게 작년 수능 2026학년도 수능, 2028학년도가 아니라 6학년도 수능의 28번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역시 마지막에 뭐 만나는 거리에 관해서 함수가 주어져 있고 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또 풀다 보면은 이 2분의 1과 4분의 27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또 계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문제가 뭐 28번 아니면 30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가. 그리고 29번은 보통 수열의 극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 두 문제 28번, 30번이 미분, 적분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 문항이 미분이 될지 적분이 될지 30번일지 28번일지는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결국에는 교육 과정에 있는 문제구나. 결국에는 내가 풀수 있는 문제구나. 나에게 부족한 거는 훈련과 연습량이 부족한 거지,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 손도 대기 힘든 문제는 아니구나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마지막이니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따라오시고 딱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시작합니다. 함수가 미분 가능한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조건은 미분 가능, 불가능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는 F'이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성립한다,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 거고, F'의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우선은 요거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2의 X2제곱이란 식은요, 적분 계산을 하면 요 계산 결과를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2의 x2제곱의 적분을 계산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안 돼. 이건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또 지난 시간 수업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적분 자체가 연속함수는 적분할 수 있지만 딱 어떤 형태를 갖춰야지만이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요거는 상위 과정에서 대학 과정, 대학교 미적분학에서 적분 연산이 불가능함. 다시 말하면 적분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 지수 로그 삼각함수로 표현함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함수기 때문에 요 F'X가 나와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fx를 바로 구하는 것은 아,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수능 당일날 나왔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f 프라임이 나와 있네. 이걸 가지고 f를 구하는 거는 안 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는 거는 찾기가 쉽지만 안 되는 거를 고등과정에서 증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잘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이런 게 주어져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t, ft에서의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주어진 함수가 t, f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런 거잖아. y-ft 접선이니까 f't에 x-t 이렇게 된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시지만 ft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식을 식으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gt라고 했으니까 이 gt는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내가 이 넓이를 이용해서 이런 식을 얻는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내가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근데 뭐는 할수 있냐면은 f'x가 그냥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f'x가 는령인 걸 찾고 싶어요.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이게 는령인 걸 찾고 싶은데 사실 이게 는령인 것도 요거 뭐 인수분해 같은 게안 되는 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보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여기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좀 눈치 빠른 학생들이 숫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능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게 능령이 되는 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를 알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y는 2의 1 마이너스 x 제곱이란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면서 0,2의 1제곱을 지나면서 무한히 커지면 자연상수 2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x가 커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드니까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y축 대칭이니까 뭐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란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는령이 차려면은 2의 1 마이너스 x 제곱이 x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x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수능 볼 때는 사실 이제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방금처럼 숫자 1을 대입해서 보였으면은 뭐 그걸로 충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강 알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1보다 컸을 때는 요게 크잖아요. 요게 큽니다. 그러면 요게 크니까 여기서 요걸 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1보다 컸을 때에는 여기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왜? f'이 음수잖아. 1보다 작을 때,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것들이 증가함수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런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를 완벽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그래프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냥 뭐 정확히 모르니까 대강 그냥 뭐 이렇게 할까요? 뭐 대강 요런 그래프 정도로 이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 어떤 점 t,ft에서의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을 구했을 때 결국엔 1 근처에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t예요, t. 이런 점이 t,ft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y축하고 뭐 이런 말 있으니까 아마 이게 쭉 가면은 이제 y축이 어딘가 뭐 만나게 되겠죠. 만나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환정하고 싶으면 이 식을 한번 더미 분해서 계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은 f 더블 프라임 x를 구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합성함수 미분에서 마이너스 2x에 2의 1 마이너스 x 2제곱이니까 이거 항상 음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항상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건 gt죠, gt. gt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t까지. 0에서부터 t까지. 괜찮니?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걸 뺍니다. 근데 위에 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f't에 x 마이너스 그냥 전개할까요 그냥? 자, f't에 x 마이너스 플러스 ft 마이너스 tf 프라임 t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선의 방식이잖아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내가 얻고 싶은 f 프라임 x dx, fx dx. 오, 식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러니까 다시 지금 뭐 하냐면은 이 넓이를 구하잖아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t까지 위에서 아래 걸 빼주는 겁니다. 근데 위의 그래프는 y는 f'tx 더하기 ft 빼기 t f't가 되고 아래 거는 y는 fx입니다. 그걸 뺀 다음에 x를 이용해서

프라임 t의 인테그럴 0에서부터 t까지 x dx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플러스 t ft 마이너스 t제곱 f 프라임 t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상수니까 결국에는 이거 곱하기 x인데 거기다가 t랑 0 대입하게 되면은 그냥 t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0에서부터 t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이 식의 양변을 지금부터 미분할 거야. 자, 근데 그냥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x를 적분하면은 2분의 x제곱이고 대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2분의 x제곱 f't. 아, 2분의 t제곱 f't. 여기는 마이너스 t제곱 f't. 보입니까? 예. tft. 그 다음에 요거는 적분하다 어떻게 됩니까? fx를 적분해가지고 여기다가 0하고 t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tft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 f'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 0에서부터 t까지 fx dx. 자, 이게 gt고요. 그러면 g't는 어떻게 될 것이냐? g't는 이 식의 양변을 t로 미분하는 거야. t로 써보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tf't. 자, 이것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tf't. 어머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t제곱 f't.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 이렇게 됩니다. 식이 얼핏 보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라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에 f의 더블 프라임 t가 남게 되고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g'1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하시면 됩니다. f 프라임 t는 이미 구해놨죠.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에, 자, 따라오세요. f 더블 프라임 t를 f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놨어요, 선생님이. 그죠? 이 문제가 f 프라임 x는 나와 있어. 근데 이걸로 fx는 못 구해요. 당연히 fx 적분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f 더블 프라임 구할 수 있죠. 요거 그대로 tt 대입해가지고 구하시면은 이 식은 마이너스 1t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에 2에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g'1은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2의 0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어서 구하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랄까? 식이 좀 복잡하긴 했어. 특히 G'T를 구하는 과정이 약간 복잡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실수 없이 흔들림 없이 하면 할 만합니다. 자, 근데 이제 G2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 약간의 스마트함이 필요합니다. 자, G2를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따라오세요. 이게 GT잖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f1을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fx는 못 구합니다. fx는 구할 수가 없어요. f'x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fx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f'x나 f'x로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숫자 2를 집어넣은 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자, g1은 그냥 원래 주어진 식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은 g1은 아 잠깐만 따라오세요. g1은 그냥 이거 이 식입니다. 이 식. g1은 2분의 2 넓이. 이 넓이인데 여기가 1이니까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림을 좀 옮겨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g1은 그냥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한 그래프 y축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g1은 이렇게 생긴 접선에서 이 넓이야, 이 넓이. 이 넓이입니다, 이 넓이. 보입니까? 이게 G1이에요. 이게 G1이니까, 그리고
이 G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분을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에서

여기 뭐, 그렇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에서, 그 다음에 요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 점은 우리가 알고 있죠. G0가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잠깐만요. 여기 주어진, 자, 여기다 지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구하게 되면, 요게 1,f1이니까, 이 y 값이 f1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사각형 넓이에서, 자, 요게 y, 이게 f1이니까, f1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이게 지금, g0이 0이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방금 주어진 함수, fx, dx,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fx를 알아요? fx를 모른다니까? 그러면 fx 적분을 알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fx는 모르지만 뭐는 알고 있어요? f'x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식을 인위적으로 f'x로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분적분입니다. 이거를 1 곱하기 fx로 놓으면 요거를 적분하면 x고요. 요거를 미분하면 f'x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f'x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부분적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는 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은 xfx죠. xfx를 0에서부터 1까지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f'x dx가 되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0 대입하면 0이에요. 1 대입하면 f1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랑 요거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f'x인데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x2제곱이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2의 1 마이너스 x2제곱 dx가 됩니다. 요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G1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x제곱은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이고 요거가 적분이 x가 없으면 적분이 안 되는데 x가 있어서 이 식은 적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x 2제곱. 굳이 치환 적분 안 해도 되죠? 요거 미분하면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2x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요 식이 됩니다. 0에서부터 1까지고요. 1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0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자연상수 2가 되어서 결국에는 2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질문이 G2라고 G'1을 더하는 거잖아요. G1은 2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5예요. 아까 G'1은 2분의 3이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2. 이거는 6분의 9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6분의 4가 되므로 플러스 3분의 2. 네, 요게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죠? 정답은 2번.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치환적분,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문제. 자, 요런 형태의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면 여러분이 뭐 쉽게는 못 풀어도 손을 대고 식변형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연습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자, 30번으로 나왔던, 이런 문제야. 사실, 최근에 나왔던 30번 중에는 난이도가 좀뭐 높은 편은 아니었던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30번이 쉽냐? 뭐 그렇진 않죠, 당연히. 자, 이 문제는 함수 fx랑 gx의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fx는 뭐 이런 식으로 gx랑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할 만했던 이유는 저식을 생각보다 변형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식이 이거잖아요, 지금. ln gx. 뭐 문제에서 뭐 양수, 음수 이런 말은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냥? 자, 이게 요 fx가 2의 자, 요 안쪽이 2의
fx 제곱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웃으면 1 더하기 xf 프라임 x 분의 gx가 2의 fx 제곱이 돼야지만이 이걸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로그랑 계산했을 때 fx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 할 만한 이유가 30분 문제이긴 합니다만 함수 gx가 있을까요? 함수 gx가 곱하게 되면은 1 더하기 xf 프라임 x 곱하기 2의 fx 제곱 이렇게 fx랑 gx의 관계가 좀 뭐랄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1이 4ln이가 대입하면 g1의 값도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gx의 적분, xgx의 적분이 나왔을 때 x2의 fx 제곱의 적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이제 식변형을 할 거야. 식변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gx 적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분하는 거니까 이걸 적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적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x, gx 적분은 여기다가 x, x, x를 곱한 거를 적분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것들의 관계로부터 나는 x 곱하기 2의 fx 제곱을 만드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치환 적분, 부분 적분법을 통해서 식변형을 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은 여기 지금 x, 이런 꼴이 보이죠? 자, 근데 나는 뭐가 보이냐면은 x, 요 전개하면은 f 프라임 x, 2의 fx 제곱. 여기 보이는데,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분리를 하시면, 요거는 미분하면은 1이 됩니다. 이거는 적분하게 되면은 2의 fx 제곱이 됩니다.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를 미분하고 이거를 적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어느 윤곽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들이 좀 관계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1 곱하기 2 fx 제곱은 그 상태로는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함수 fx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분할 수가 없고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답으로 바로 직진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gx 적분이 나와 있으니까.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다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 이것도 미리 해줄 거야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니까 적분 구간이 안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부분 적분인 문제지 치환 적분보다는 부분 적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적분 구간을 치환 적분만 바뀌지만 부분 적분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적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고 자, 대입을 일단 하겠습니다. 전개를 해볼게요. 그냥 여기는 2의 fx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곱하기 2의 fx 제곱 dx. 자, 이렇게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거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 적분할 수가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2의 fx 제곱 dx.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부터 부분 적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게 되면은 x 곱하기 2의 fx 제곱을 1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2의 fx 제곱 dx가 되었는데 써놓고 보니까 어머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은 2 곱하기 2의 F2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F1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문제에서 34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F1이 4ln이니까 ln 16이거든요. ln 16. 여기다가 ln 16을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야. 그 넘기시면 이게 50이니까 2의 F2제곱. 2의 F2제곱이 25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F2는요, ln 25야. ln 25. 자, 일단, 되겠습니까? 이첫 번째. 근데 이걸 가지고 요거를 찾을 수는 없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용해 볼게요. 자, 지금 30번 문제를 푸는 것 치고는 그래도 뭐 괜찮죠? XGX? XGX. 옮겨 써볼게요. 자, 인테그럴. 1에서부터 2까지. xgx니까
x2의 fx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x 제곱에 f 프라임 x에 2에 fx 제곱 dx. 이게 문제에서 53이었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요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오, 괜찮네. 그럼 이것만 구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계산하는데 이거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누가 봐도 부분 적분 문제죠. 적분을 먼저 하시면은 x 제곱에 2의 fx 제곱. 이거를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요거 미분하면은 2x가 붙고 2의 fx 제곱 dx가 됩니다. 이게 이거랑 관련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랑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하면은 4 곱하기 2의 f2인데 f2제곱이 아까 25였으니까 4 곱하기 25 하면은 플러스 1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이 f1이 ln 1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의 ln 16제곱은 16. 그래서 마이너스 16이고요. 요게 문제에서 네, 53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K가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넘기시면은 100 빼기 16 빼기 53, 69를 빼주니까 정답은 3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는데 31번 정답이 31이에요. 30번 문제, 기출문제 30번 문제, 작년에 나왔던 30번 문제 어때요? 방금 풀었던 요 앞에 이런 문제들보다 오히려 문제 푸는 호흡이 좀 짧다, 뭐 요런 해볼만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이 문제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풀었던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이거를 하려면 부분 적분이 굉장히 능숙해야 돼. 부분 적분을 할수 있다? 안 됩니다. 부분 적분 계산 문제 풀수 있다? 안 됩니다. 부분 적분을 자유롭게 식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아까 했던 요식을 보면서 여기가 요식을 보면서 요게 부분 적분에 의해서 이 gx를 적분하는 식이 요렇게 되고 이게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요런 식을 얻었다. 이런 게 자유롭게 돼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요게 잘 되면 이 뒤에 것도 뭐 원리가 비슷하죠. 그리고 앞에 풀었던 자, 30번 문제도 30번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28번 문제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GX에서 G1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식으로부터 FX를 구할 수 있냐? 못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테그럴 0에서부터 뭐 1까지 FX, DX를 구할 수가 없어. 왜? F 프라임은 알지만 F는 몰라. F를 적분한 건 당연히 모릅니다. 근데 F를 프라임을 아니까 F 더블 프라임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식을 부분 적분을 통해 가지고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뭐 fx dx이면 부분 적분 식을 통해서 x fx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0에서부터 1까지 x f 프라임 x dx를 하면서 이 f 프라임을 그대로 쓰는 과정. 그러니까 부분 적분을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분 적분을 능숙하게 하면서 식변형을 할줄 아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구조가 좀 감이 잡힙니까? 최근에 문제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진짜 적분 문제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훈련이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만한 단원이야. 심지어는 30번으로 나와도 할 만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 문제가 2026학년도 수능 28번, 작년 수능 28번, 선생님 작년에 해설 강의도 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수능 마지막 문제인데, 자,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28, 29, 30번 중에서 내 실력으로 순수하게 한 문제 정도를 맞추면 아주 높은 확률로 2등급 이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수능의 등급컷이 1등급 커트라인 보통 88에서 뭐좀 심하면 어려우면은 84나 85, 쉬우면은 한92뭐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통 88점 근처가 많습니다. 그러면 2등 커트라인 그거보다 한 10점 정도 낮아요. 70점대 중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항 정도를 맞추면 보통 5다음에 탑5

세이브 정도 되니까 80점대 이상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보통 최저를 맞추거나 또는 확률과 통계에서 1등급보다 표점을 높게 가져가고 싶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어쨌든 결과가 원하는 데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항은 오늘 풀었던 다른 두 문항과 가장 큰 차이점. 31번. 함수 fx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지수 함수니, 로그 함수니, 모릅니다. 오직 fx랑 gx의 관계. 자, 30번 문제. 이것도 함수 fx가 어떤 함수인지 모릅니다. f'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fx를 못 구합니다. 실제로 fx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수 함수도 아니고 로그 함수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fx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진 32번. 작년 수능 28번 문제는 함수 fx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난이도가 뭐 쉽다는 아니지만 조금 해볼 만한 수준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험에 나오면 이걸 보는 순간 몇 가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미분을 한다거나 적분을 한다거나. 자,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ln 1 플러스 x. 딱 보는 순간 드는 느낌이 있죠. x제곱이 아니라 2분의 1 x제곱이야? 당연히 뭐겠습니까? 미분에서 푸는 문제 같아요. 뒤에 하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이 점에 내린 수선의 발과 곡선 이거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하게도 y-fs는 f's에 x-s를 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f'x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행동 하나를 합니다. 아, fx 나와 있네. f'x 한번 구해볼까? x-1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까지 살짝 해볼까요? 이 식은 1 플러스 x로 통분하면은 여기는 x 플러스 1 곱하기 x-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라고 계산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데 너무 암산이 빨랐나요? 이 정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x 아니 다시 x-1 x 플러스 1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분자에 있고 플러스 1 있으니까 1은 사라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ss 집어넣어서 대입되어 있으면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그랬을 때그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이죠. 그 y절편은 요것에 의해서 f's의, 아, 잠깐만요. 요거부터 먼저 쓸까요? y절편은 요 넘기면 fs-s, f's. 자, 이게 y절편이에요. 그리고 점 S, F에서의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뭡니까? 바로 FS입니다. FS, FS. 그러니까 요둘 사이의 거리가 T가 되도록 하는 S 값을 GT라고 하자. 그때 S 값을 GT라고 하자. 아,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앞에 문제하고 차이점. 함수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 그런데 앞에 문제는 함수는 안 보이지만 치환적분, 부분적분의 식변형에서 답이 나온 문제라고 치면은 이 문제는 이제 미분하고 통합형 문제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윤곽을 통해 가지고 문제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했던, 특히 미분단에 많이 나왔던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X 성분을 GT라고 했을 때그 GT에 관해서 이런 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적분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미분에 가까운 문제고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적분 첫 시간에 미분 고난도 문제가 미적분 통합형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러프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만 더 그려볼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 주어진 f'x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문제에서 s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큽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증가 함수야. 그런데 이게 지금 거리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의 거리는 이게 큰지 이게 큰지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런데

보면은 S가 양수고 F 프라임 S도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요거보단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둘 사이의 거리가 뭐예요? S, F 프라임 S인 거야.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 것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주어진 함수를 한번 더 미분하면 F 더블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 제곱분해 1 더하기 X의 제곱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시면 요건 항상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니까 미안해 위로 볼록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이네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그리고 이 점이 S, FS야. 자,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요거랑 그다음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게 Y축과 만나는 점. 여기는 FS고요. 여기는 FS 마이너스 S F 프라임 S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래로 볼록한 이유 또이 값이 뒤에 게 양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둘 사이의 거리 요게 지금 T가 되는 상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요게 둘 사이 거리니까 이게 는 T가 되는 걸 구하는 거야. 그때 얻어지는 S 값이 GT니까 최종 결론, 이 문제를 지배하는 식은 뭐냐면은 이 S가 GT예요. F 프라임 GT예요. equal T. 이게 이 문제를 지배하는 식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S, F 프라임 S가 T가 되는 S 값이 GT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4분의 2까지 GT DT. 이 식을 이용해서 GT를 적분하세요. 나는 뭐를 알고 있다? 바로 F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뭐야?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식, 문제를 지배하는 식을 얻었어요. 이거 얻었는데, 이걸로는 한참 부족해. 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을 통해서 GT를 적분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와, 이 문제가 이제 과연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역함수의 적분 문제입니다. 역함수 적분이 2023학년도 수능, 2022학년도 수능, 2026학년도 수능에서 최근에 진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왜 역함수의 적분이냐? 요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S, F' S 잠깐 옮겨서 볼게요. S, F 프라임 S가 T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F 프라임 S가 F 프라임 X가 1 더하기 X의 X 제곱이니까 이거는 1 더하기 S분의 S의 세제곱이 T입니다. 그리고 S가 뭐라고요? GT라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GT의 미안해. 1 더하기 GT의 세제곱이 T인 거야. 그랬을 때 내가 FT는 알고 있어. 그죠? FT는 알고 있어. GT는 몰라. 근데 어쨌든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인테그럴 2분의 1에서 4분의 27까지 GT D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역함수 문제랑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역함수 문제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S가 GT잖아, 지금. 그런데 내가 새로운 함수인 HX를 정의해 볼게요. HX를 정의해 볼게요. 그게 1 플러스 X분의 X의 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뭐냐면요. H 합성함수 GT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이게 H 합성함 GT예요. HX를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 X 자리에 GT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뭐야? 합성함수 문제입니다. 그 합성함수가 T가 됐다는 뜻은 결국에는 결론.

이게 H가 G의 역함수란 뜻입니다. 또는 H 역함수가 G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풀수 있습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GT DT야. 근데 이거는 인테그럴 GT가 뭐라고요? H 역함수 T DT랑 똑같은 겁니다.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이렇게. 근데 이 H 역함수의 적분은 당연히 역함수니까 1대1 대응이고 아마도 증가함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어떤 직사각형 넓이에서 빼면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언제 2분의 1이 되고 언제 4분의 27이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H 1이 2분의 1이에요.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H3이 4분의 27이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을 그리시면은 이게 1,2분의 1을 지나고요. 여기가 3,4분의 27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HX의 그래프입니다. 자, 나는 뭘 구하고 싶다고요?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GTDT를 구하고 싶어요. 그거는 인테그럴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H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 3 곱하기 4분의 27에서 빼기 이 안쪽 1 곱하기 2분의 1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T의 넓이. 보입니까? 이 넓이를 해줍니다. 근데 이 넓이가 뭡니까? HX 바로 이걸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1 더하기 X분의 X의 세제곱 DX가 되는 거야. 이거를 풀면 이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자, 요거 적분이 살짝 까다로워 보이긴 하죠. 근데 요런 거는 이제 계산을 조금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X세제곱을 요걸로 나누는 과정을 좀 거쳐볼게요. 자, X세제곱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하면은 요거 요거 계산 약분 되잖아 지금 요거랑 같이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X하고 잠깐만요 플러스 X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식 자,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1 플러스 x분의 x의 세제곱 dx는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요게 요거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은 x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dx가 됩니다. 자, 답까지 내볼게요. 여기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ln 1 플러스 x가 되고 1부터 3까지. 좋습니다. 계산하면은 3의 세제곱 27에서 그냥 대입할까요? 그냥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 마이너스 ln 4.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ln 2. 자, 이렇게 되고, 이거를 여기에서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ln 2랑 ln 4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ln 2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식은 어떤 숫자 플러스 ln 2가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떤 숫자, 네모가 뭡니까? 3 곱하기 4분의 27, 빼기 2분의 1, 빼기 9, 더하기 2분의 9. 빼기 3, 더하기 3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한 것이 요 네모에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잠깐만요. 요거는 그냥 숫자가 조금 복잡해서, 선생님이 계속 생략하겠습니다. 12분의, 네, 15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뭐 요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4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으니까 12분의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답은 그래서

12분의 157 플러스 ln e가 되면서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순한 덧셈뺄셈이 여러분이 해보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역함수에 해당하는 적분이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2022, 2023, 2025 수능에서 역함수 적분이 나왔으니까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여전히 중요해.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이용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오목인지 볼록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적분 문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전히 중요한 정의 해석, 조건에서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수능의 고난도 문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는데 총 9시간 9강 동안에 수열역한 급수, 미분, 적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현재 수능 트렌드상 각각 4점짜리가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교재의 어떠한 문제를 풀더라도 실제로 수능 문제랑은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무조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공부한 하나하나의 그 기본기에 해당한 내용들은 수능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본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실에 올리는 문항은 파일로 다운받아서 한번 풀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두 번, 세번 풀어보기를 선생님이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도 다음에 후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약점 공략 기아의 김창규입니다. 아홉 번째 완강의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료실에 있는 문항 중에서 우리 7번 문항을 지난 시간에 시간했지 학생 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7번 문항 풀고 그 뒷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8강과 9강에 있는 문제 문항들이 조금 난도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을 투자해서 풀 때 시간 소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풀고 또 풀고 내풀이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모두 써서 제대로 풀어서 이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쫙 접근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그 과정을 잘 거치면서 올바른 맞는 답을 골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틀린 문항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수능까지 여러분 꼭 연습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7번 문항 바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거라서 바로 갈 텐데 특히 어디를 강조했습니까? 직선 BC와 XY평면이 서로 평행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직선 BC는 XY평면이 이렇게 있다면 평행해요. 그러면 BC, 여기가 C 있고 B가 있다면 이렇게 수선에 발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길이가 같다고요.

그래서 요 길이가 B, 3번 BC의 길이가 여기 C 프라임, B 프라임 할때 길이가 같아집니다. 정상시켜서 쭉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요 면을 XY 평면이라고 저기 이렇게 A가 이쯤 있어요. 이렇게 여기 A. OA는 6이니까 C가 한 이쯤 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C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러면 OC의 길이가 4이고요. OA의 길이가 6이에요. 그러면 A에서도 어떻게 해요?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제 B가 어디 있을까요? B는 한 이쯤 있다고 할까요? B는 이쯤 있어서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CC 프라임의 길이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BC가 직선 BC가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B와 C를 이렇게 이었을 때, 요 간격도 이 길이만큼이 B를 좀 조금 이렇게 볼게요. 그림을 조금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같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B를 한 이쯤이랄까요? 구면 위의 점 B가 여기 있으면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XY 평면에. 그러면 이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요 BC의 길이가 C', B', B', C'의 길이와 같아야 돼요. 빨간색 두 개의 길이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쭉 연장해서 같이 내렸죠. 그러면 C'을 쭉 연장할 때쭉 가면 어디랑 만나야 돼요? 여기 A'과 만나야 돼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를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어요. 근데 이게 4예요. 이게 6이고. 6, 4, 2대 3이라고요. 그럼 4고, 2겠죠. 1대 2라고요. 그럼 3 중에 2만큼이니까 이게 H면 여기 얼마겠냐고요. 3분의 2H라는 거 아시겠냐고요. 다시 얘기하면 요 그림을 이제 이쁘게 그릴 텐데 어떻게 이쁘게 그릴 거냐고요. AA'을 A'을 H라 할게요. 요 높이를 H라 부르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CC'은 얼마라고요? 3분의 2H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성립해요. BB'도 3분의 2H예요. 맞아요? 그럼 저기 있는 저 그림에서 여기서 요 밑에 있는 이 라인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A'. 이 길이가 H. C'. 여기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요. 3분의 2H. 4. 여기는 U.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2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었죠. 여기 직각되게. 그럼 어디서도, B에서도 그으면 얘랑 만나야죠, 이렇게. 그럼 이 점, 요 평면은 XY 평면과 평행한 겁니다. 높이가 같잖아요, 지금. 좀 높이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높이나, 이 높이나, 이 높이가

같은 거라고요.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이어질 텐데,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제에서 나번 조건 기억하세요? 나번 조건. 요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거고요. 나번 조건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OA와 OAB가 직선 OA, AB가 XY, OAB와 그러니까 천천히 문항을 보면서 OA, AB와 XY 평면 이룬 이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 했어요. 누가? 누가? OA, AB. 그럴 때 사인 알파는 3 사인 베타래요. OA가 XY 평면 걸려요. 직선 OA가 XY 평면과 이루는 각은 여기죠, 여기, 여기. 각 A, A, O, A 프라임. 맞아요? 그러면 사인 알파는 이 그림에서 생각하시면 사인 알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6분의 H입니다. 6분의 H요. 그 다음에 직선 AB가, 직선 AB가, 직선 AB는 여기죠. A, B 여기 있죠. AB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직선 AB가 XY 평면과 이루는 각이래요. 여러분, XY 평면과 이루는 각이니까 얘를 옆에서 본다면 A 프라임, B 프라임에서 쭉 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나는 이걸 찾으면 돼요. 요 각을 베타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건 보이세요, 여러분? A, A 프라임, B, B 프라임 만났어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기 가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A고 A 프라임이고 여기에 얼마만큼 있다고요? B만큼 있어요. B 여기는 B 프라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었으면 여기가 3분의 2H고 이게 A 프라임이고 여기가 H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런 그림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가 베타예요. 각의 크기를. 그럼 여기도 베타가 되는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탈목이니까 똑같잖아요. 이 평행하고 길이 같으니까 이 직선이 하나니까 이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인 베타는 3 곱하기 사인 베타를 여기서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 a, b분의 여러분, 여기가 3분의 2치면 요만큼은 얼마가 돼요? 그렇지. 3분의 1h예요. 무슨 뜻입니까? 3, 3 약분되니까. h, h도 약분되잖아요. 아하! AB는 6이구나. 이걸 찾은 거예요. 이 문제 상황에서 AB가 6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각형 OAB는 뭐라고요? 정삼각형이에요. 어디요? 6, 6, 6이라고요. 이해하세요? 오케이. 자, 이제 여기를 조금만 지울게요. 쓴걸 지우고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제 나번까지는 했는데 문제의 조건을 따졌을 때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5에서 저기 있는 A까지. 그 다음에 여기 B 이렇게 돼요. O, A, B. 여기 얼마 있어요? 여기가 C예요. C. 그 다음엔 요 높이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이 높이 이게 직각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돼서 B프라임, C프라임, 여기가 A프라임. 이렇게 그려주면 조금 이쁜 것 같아요, 이제. 얘가 B프라임이고, 이렇게 이제. 밑면은 여기서였죠? 여기도 이제 하나 이렇게 그을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이 어느 정도 보이시죠? 보세요. OAB, O, A프라임, B프라임. 문제는 이 삼각형이 O, A프라임, B프라임이 직각 삼각형이래요. 그럼 직각 삼각형이면은 여기가 H였고 이건 3분의 2 H가 됩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이에요. 편의상 BC와 B', C'이 같다라는 걸 표현하기, 높이가 같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 지금, OB', OA', A', B. 왠지 여기가 직각 같아 보여요. 맞나요? 모르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게 직각인가? 그래서 이걸 막, 여기가 직각이에요. 아니면, 여기가 직각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O, A 프라임, B 프라임. 이각이 직각입니까? 이각이 직각입니까? 이각이 직각입니까? 세 개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찾아가 보자고요. 찾아갈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삼각형은요, OAB는 전부 다 직각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OA'이 얼마입니까? 이 길이는? 6이에요, 지금 6. OA가 6이고요, OB도 6이고, AB도 6이에요. 그러면 OA'의 제곱은 36-H의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OB'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OB'의 제곱은, 여러분, 요 높이가 얼마라고요? 3분의 2H. 얘는 얼마라고요? 6. 그러니까 36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9분의 4H 제곱. 우와! OA 프라임 제곱보다 OB 프라임의 제곱이 훨씬 더 길어요. 얘가 얘보다 크죠? H 제곱보다 9분의 4H 제곱이 더 작으니까 이 값이 더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요. AB의 제곱은, 여러분, AB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B에서 A', 여기 A' 말고, B에서 C에서 이렇게 그었죠. 이렇게 그었죠.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3분의 2H, 3분의 2H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아까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 여기가 직각이고요. 3분의 H, 여기가, 여기랑 길이가 같아집니다. B 프라임, A 프라임의 길이와 B에서 AA 프라임의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면 이 길이는 A 프라임, B 프라임이에요. A 프라임, B 프라임이에요. A 프라임, B 프라임의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과 같고, 여기는 6의 제곱에서, 여기, 요만큼. 36 마이너스 9분의 1H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다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느 변이 빗변이 될것 같아요? 여기겠죠. 제일 크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림은 어디가 직각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O, A'이고 이게 B'이어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직각이란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바로 써먹으세요. 뭐를? 아, 이거 제곱은 36-9분의 1H의 제곱은 36-H의 제곱 더하기 36-9분의

4, H 제곱이겠죠. 직각이니까. 그럼 36 하나는 지워질 거고, 이 둘만 넘겨보세요. 그럼 H의 제곱 더하기, 넘어오면 9분의 3이니까 결국에는 3분의 4 H의 제곱은 36이에요. 그러니까 H의 제곱은 얼마죠? 27이겠죠. 4 있는 4, 4, 9, 36이니까. H 제곱이 27. 이 높이는, 요 높이는 3루트 3이 됩니다. 맞아요? 그럴 때, 평면 OAB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이요. 여러분, H제곱이 27이면,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게 A'이고, 이게 O고, 여기가 직각이고, 이게 B'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따지면, OA'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 있어요. 27 대입하면 9 나옵니다. 3이네요. 실제 길이는. 그럼 여긴요. 27 대입하는 순간 9, 3, 27, 4, 3, 10이니까 24. 2 루트 6이에요. 여긴요. 루트 33이에요. 이 그림이. 그러면 지금 문제가 평면 OAB와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 값 구하자.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한개 삼각형 OA'B'의 넓이와 같다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OAB의 넓이. 삼각형 OAB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얘 넓이 나온다고요. 삼각형 OA'B'의 넓이. 바로 씁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16이죠. 한 변의 길이, 36, 36. 한 변의 길이가 6자리인 정삼각형이고요. 자, 여기에 코사인 세타 하면 넓이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3 직각이에요, 여기. 3 곱하기 2루트 6이네요. 9. 코사인 세타는 9루트 3분의 3루트 6이네요. 그러면, 자, 루트 3에서 루트 2가 되고, 3, 1은 3, 3, 3, 9. 코사인 세타 값은, 네, 3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셔가지고, 두 번, 세번 반복해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7번이었고요. 난도가 조금 있는 문항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8번이에요. 이면각의 문제인데, 이면각의 문제인데 갑자기 원과 타원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너무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복잡해 보일 때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 옆에서 바라본 모양, 또는 이 옆에서 이 면을 바라본 모양을 단면화시켜서 보면 편합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위에서 아래 봤을 때 여기 있는 뭐가 되게? 이건 원이고요. 여기 타원이에요. 타원, 타원. 이렇게 돼 있는. 요 선이 여기가 5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쓴 거예요. 5라고. A, B예요. 이 A, B 타원이 지금 위에까지 이렇게 그려졌다면 문제에서 A, B가 지름의 양끝인 원도 하나 있고요. A, B를 장축, 선분의 A, B를 장축으로 하고 F, F'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C2예요. 그러니까 평면 베타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일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F가 있고 F 프라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F가 있고요. 여기 F가 있고 F 프라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지금 H는 어디 위한 점이에요? P에서 수선에 발려지면 딱 여기 H에 찍혀요.

F, Q보다 짧아요. 즉, Q가 더 멀리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H를 중심으로 하고, 점 Q를 지나는 원은, H를 중심이라고 점 Q를 지나는 원은, 반지름 여기 있죠? 원은 뭐 한다고요? 직선 AB에 접한다고. 어머나. 원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H 프라임이라 한다면 H 프라임하고 HQ의 길이는 같다입니다. 반지름으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AB의 길이가 18이거든요. 다른 힌트가 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쭉쭉쭉 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4래요. 우와, Q를 지나는 여기가 4랍니다. 여기가 4. 여기도 4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게 4면 F에서 H까지 길이는 8이 나와야죠. 왜?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6분의 8이에요. 그러면 F에서 H 프라임까지는 4 루트 3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8 4니까 F에서 Q까지 이르는 길이 얼마가 돼요? 12가 됩니다. 여기서 뭐가 등장해요? 그렇죠. 타원의 성질. 왜, 왜, 왜? 꼭 이렇게 나올 땐이 Q가 어디의 점이에요? Q가 타원의 점이에요. 그럼 Q에서 F'까지 이으면 이게 12면 여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6이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 F 프라임 Q의 길이는 6이 나와야지 2를 더할때 18이 나오잖아요. 이게 장축의 길이니까. 3분의 2의 길이가. 맞죠? 그러면 12, 6이죠. 근데 이게 12라고요. 12, 12, 12, 12. 30도고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사인 2,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6이에요. 아하, 무슨 뜻이에요? Q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F'에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고요? 12가 되고요. 여기는 6이 되고요. 여기는 6루트 3이에요. 여기 얼만데요? F예요. 여기는요. F 프라임이에요. 요 가운데는요. O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F에서 H 프라임까지가 4루트 3이었는데 F에서 F 프라임까지가 6루트 3이면 O에서 F까지의 길이는 얼마예요? 3루트 3입니다. 그러면 O에서 H 프라임까지의 길이는 그렇지. 루트 3이 됩니다. 이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뭘 그릴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P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H. 그럼 H에서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수직이에요. 여기가 H 프라임. 그럼 이렇게 그으면 얘도 수직이겠죠. 그럼 각의 크기는요? 각의 크기. 여기겠죠. 그럼 어딜 봐야 돼요? 이 면, 이 베타 평면을 이렇게 바라보면, 베타 평면을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원 또는 반원이 보이면 돼요. 원을 그려도 되고, 반원을 그려도 되고요. 이런 원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O예요. 여기. 이 O. 그러면서 O에서 어디까지요? H 프라임까지가 루트 3이었어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직각, 직각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여기도 직각이겠죠. 그래서 P H 프라임까지 이렇게 내려요. 이런 그림을

그려본다면 PH 프라임의 길이가 얼마겠는가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9죠. 반지름의 길이가 9잖아요. 왜? A, B를 지름으로 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평면 알파에서는 선분 A, B를 지름이에요. 지름을 하면 원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PH 프라임은 루트 78이겠네요. 78 더하기 3에서 80 일러야 되니까 나왔죠.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까 지금 그렸던 이 그림 보이시죠? 여기 이런 삼각형. 이렇게 이런 모양. 직각, 직각이니까 얘도 직각이고요. 그러면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H, H 프라임은 길이가 얼마라고요? 4잖아요. 여기는 루트 78이에요. 여기가 세트하겠죠. 왜? 여러분, 지금 PH 이 라인은 얘죠, 얘.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뭐예요? 평면 알파예요. 여기는요? 여긴요? 이게 평면 알파에 있는 거고, 평면 베타에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교선이에요, 교선. 이 교선, 분필로 보이는 이 교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얘. 이 교선 보이세요? 이 보라색으로 긋는 이 교선이 이 보라색이 시작한 이선 이쪽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마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럴 때 얘가 세타다. 다 했어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78분의 4죠. 그럼 얼마가 돼요, 이게? 78분의 4 루트 78이니까, 아하, 32로 약분 되겠죠? 39분의 2 루트 78. 이렇게 해서,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의외로 조금 간단해 보일 법도 한데, 네. 아주 간단하지 않은 문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8번이었습니다. 이제 9번 볼 겁니다. 9번은 이 문제 보면서 여러분, 우와, 뭔가 이상한데요? 할수 있어요. 왜요? 이게 아무런 뭔가 꼭지점에 대한 네이밍이 안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분명히 정사면체 A, B, C, D, 그다음에 만나는 점이 P, Q, R 막써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자. 편의상 제 오른손잡이라 A, B, C, D 여기를 P, 여기를 Q, 여기를 R이라 하겠습니다. 정사면체 연정하고요. 만나서 이 평면과 이 평면은 평행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왜안 썼을까? 혹시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보통 A, B, C, D, P, Q, R인데 A, B, C, D, P, Q, R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 평가원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고요. 문제가 뭐였어요? 9S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에요. 그럼 P에서 접하는 평면이 있어요. 9에. 그 평면 위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PQR을 정사형 시키면 넓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9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요? 6이에요.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중점, 여기도 마찬가지 중점하면 요 점이 5라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자 외심이자 내심이자 수심이에요. 이 점은. 그러면 A에서 빨간색으로 쓸까요? A에서 이 5까지 수선에 발을 내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나는 점도 5 프라임이랄게요.
이 점은 요 점은 R, 요 점은 R입니다. R. 어휴, Q. 큰일 날뻔했죠. P, Q, R. 여기. P, Q, R의 무게중심이자 외심이자 내심을 O'.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을 O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삼각형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이게 5잖아요 지금. 여기는 얼마라고요? 9의 반지름이 이게 6이에요 6.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이면 여기는 3 루트 3.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그렇죠. 이 정사면체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사면체 ABCD예요. 이런 걸잘 봐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면체는 정사면체고 ABCD라고 했어요. 정사면체 ABCD. 그 말은 AB의 길이는, BC의 길이는, CD의 길이는, DA의 길이는 전부 다 6루트 3이에요. 5에서, 다만 그런데 5에서 A까지, 5에서 어디까지요? A까지. 5에서 A까지가 아니죠. 죄송해요. 5에서 B까지. 5에서 B까지. 그럼 5에서 P까지 이으면 길이가 얼마예요? 5에서 P까지, 5에서 B까지 이으면 그 길이는 6입니다. 5에서 A까지는요? 몰라요, 지금. 그리고 BC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6루트 3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기 이렇게 된 삼각형 보여요? A, P를 지나고 B, AB, BO, OA인 이런 직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에이, B, O, P는 여기쯤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길이가요,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6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도 여기서 이렇게 되게 P가 있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옆으로 그으면 이게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O' 이렇게 돼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러면서 여긴 6이에요. 여기는 전 P. 이게 6루트 3이에요. 이제 OA의 길이는, 아하! 6루트 2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 루트 2대 루트 3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은 비율 관계를 통해서 여기의 길이를 알수 있지 않을까를 살펴볼 겁니다. 여기 6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긴 6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1대 루트이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L이라 하면 여긴 얼마가 돼요? L 루트 2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긴 얼마입니까? 여긴. 요만큼의 길이는. 6루트 2 마이너스 L 루트 2가 됩니다. 이만큼의 길이는. 여긴 6이 되면서요.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36은 L제곱 더하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얘는 루트 2로 묶는다면 6-L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곱하면 이걸 제곱하면 앞에 2가 붙어지면서 2이 되면서 36-12L 더하기 L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3L제곱 마이너스 24L 더하기 36은 0 나오니까 L제곱 마이너스 8배 L 더하기 12가 0이에요. 그러니까 L 마이너스 2,
L-6은 0. 따라서 L은 얼마다? 2 또는 6입니다. 이 L은 여기 있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L은 2예요. 아하, L은 2가 되니까 이 길이가 2예요. 이 길이가 2, 2, 2, 2. 어디가? P에서 5'까지가 2란 얘기예요. 여긴 얼마였어요? B에서 5까지는. 이건 6이었습니다. 여긴 2라고요. 그럼 기대비가 1대 3. 3대 1이죠. 넓이의 비는 9대 1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삼각형은, 요 삼각형은, 삼각형 PQR은 어떤 삼각형이라고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요? 자, 다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문제에서는 9의 P점을 지나면서 9에 접하는 뭐요? 평면. 그럼 이 그림에서는 O에서 P 라인과 뭐 어떻게 되는? 직각을 이루는 이렇게 나가는 평면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이게 직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 볼 거예요. 여기를 왜? 얘와 얘가 지금 요 면이죠. 여기 삼각형 PQR, 평면 PQR 또는 삼각형 PQR이 알파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우리는 2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랄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세타면 어디도 세타가 나와요?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루트 2 마이너스 L루트인데 L이 2이기 때문에 여기가 4루트 2예요. 뭐라고요? 4루트 2.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예요. 자,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제곱하니까 12죠. 여기에 얼마 하자고요? 3분의 2루트 2를 곱하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이 값은 3, 4, 12 같으니까 2루트 6이에요. 이 값이 K다. 아하, K의 제곱은 그렇죠. 24가 되겠네 라고 네, 풀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수능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치려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 특별히 전국연합 기출문제인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 요 문제는 이 그림 아마 많이 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수능완성, 네. 101페이지 17번이었나요? 네. 되게 똑같습니다. 거의 진짜 이 문제 나오고 나서 이제 아마 올해 수능완성인데 상당히 비슷해서 연계교재 문제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2023학년도 7월 전국연합 문제고요. 참고로 공간도형과 공간좌표는 6월 범위가 아니라 7월부터 범위예요. 그래서 공간도형, 공간좌표는요. 평가원 있지만 평가원 말고 혹시 전국연합에서 찾아본다면 7월과 10월에 있습니다. 자, 문제 상황 쭉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OC와 OD가 수직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내렸으니까 ODH를 포함하는 평면도 OC와 수직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OH와 OC는 수직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AD와 OH가 서로 수직이래요. AD와 OH가 수직이래요. 그러면 DAH를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 되면 얘도 수직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AH와 OC는 서로 평행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O죠? A고 B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으면 얘가 C가 있고요. 여기가 얼마라고요? 2루트 2예요.
이루트 이. 그러면서

OC와 수직으로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H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도 이렇게 수직이니까 이 각을 알파라면 여기도 알파가 돼요.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이 상태에서 코사인 알파 구하면 얼마예요? 여기 코사인 법칙으로 4, 4, 2루트 2 가지고 풀면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 나옵니다.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니까 어머 AH가 3이란 얘기예요. 이게 4잖아요. 그러니까 OH는요. 루트 7이 나옵니다. 그럼 OH가 루트 7이니까 얘가 4잖아. 이게 지금 9의 반지름의 길이가 4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4니까 여기 루트 7입니다. 아이고 3이야. 3, 3, 3. AH도 3이고. 그래서 이 삼각형은요. 3, 3이니까 삼각형 ADH의 넓이는 삼각형 A, D, H 넓이가 얼마라고요? 2분의 9예요. 여러분, 삼각형 ADH를, DAH를 평면 DOC, 평면 DOC는 이거예요. DOC. 이 평면에 정사용시키래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얘와 얘가 평행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수직을 이뤘으니까 5를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인 평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선. 여기 수직으로. 밑면과 수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면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DAH라는 요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이두 개의 면은 서로 평행해요. 그러니까 ODC와 노란색 평면이 이루는 각은 크기가 여기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이해합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옆면이 여기 있는 여기. 얘를 이렇게 세워진 거라고 생각하면 이 DOC, CDO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가 세타라고. 지금 원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 삼각형은 이렇게 서 있고, 얘와 이루는 각은,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은 여기인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여기가 세타면 어디도 세타입니까? 여기가 세타예요. 재밌게도. 그렇죠? 아니,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라고요. 아하, 그렇다면, 세타, 세타, 4, 여긴 얼마예요? 3이에요. 우와, 소름이죠? 그러니까 2분의 9 곱하기 얼마 하자? 코사인 세타 4분의 3 하자. 그래서 8분의 27이 우리가 구하는 네, 넓이 라지 S가 됩니다. 이걸 정말 찾을 수 있겠는가요? 그죠? 계산을 빨리 했습니다.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 뭐 이게 3이니까 4니까 AH가 3이겠구나. OH는 루트 7. 그러니까 DH는 3. 넓이는 2분의 9겠구나.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야? 8분의 27. 아, 따라서 8배의 S는 얼마가 됩니까? 27이 됩니다. 수능 완성 문제는 이 문항보다는 조금은 쉽습니다. 조금은 쉬워요. 요 문제는 7월 전공이라는 문제인데 삼수선의 정리, 그리고 이면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특별히 갖고 왔고요. 또한 수능 완성에도 나와 있는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0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면각의 크기라든가 삼수선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삼수선이 어디서 등장해요? 어디에서? 가와 나를 해석하는데 사용됩니다.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 OC와 OD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AD와 OH가 서로 수직이에요. AD와 OH가 수직이면 여러분 D에서 내린 게 H죠. 그러면 D와 H와 A를 포함하는 평면은 모두 OH와 수직이니까 AH가 수직이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시란 얘기예요. 이미 그리고 OD와 OC가 수직이에요.

0: 수직이죠. 근데 D에서 내린 게 H면 D와 H와 O를 포함하는 평면에 있는 모든 선은 OC와 수직이니까 심지어 OH도 OC와 수직이에요. 그럼 이 라인에 대해서 AH도 수직이고 OC도 수직이니까 AH와 OC는요. AH와 OC는 서로 평행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단면을 확인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이 공간에서의 생각을 자르거나 위에서 보거나 옆에서 본 모양을 통해서 단면화시켜서 해결하면 공간적 문제가 오히려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항으로 구성된 약점 공략, 네, 1강부터 9강까지 네, 이번 시간 끝으로 완강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항이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때까지 우리는 연습 그리고 복습 노력을 할 것이라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의 목표하는 결과에 좀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능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습할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학습하기를 네, 바라고 또한 저는 묵묵히 여러분들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BS의 김창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1917 약정공략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1등급 자료, 지역지리 관련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최근에 20항의 한국지리 문제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도와 함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와 함께 나오지 않는 문항 같은 경우에도 글이나 선지 같은데 그 지역의 위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점을 위해서는 통계도 워낙에 중요하지만 지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지도에 임해서 다양한 지도의 지역들의 위치들 그리고 키워드들 살펴봤던 이유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각 지역들의 위치와 특징을 알지 못한다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지리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각 지역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떤 지역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지역지리 자료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5페이지에 걸쳐서 다양한 지역들의 위치 그리고 특징들 쭉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지도가 거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지도에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건지 지역의 위치 찾아보고 그 지역의 특징 판단해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강원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 가나다는 성비, 경주 중 면적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 중에 하나이고요. 상위 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를 살펴봤더니 임자 갈등입니다. 임자 갈등, 그리고 화천, 양구, 고성까지도 굉장히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인제, 화천, 양구, 고성의 공통점은 강원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들이고 군사 분계선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아하! 휴전선 인근 지역들이구나! 당연히 군부대가 많을 것이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들은 남성들이 많이 모여들면서 성비가 높게 나타나겠죠. 반면 낮은 지역들 원주, 다시요. 춘천, 원주, 속초, 강릉 강원의 인구 1, 2, 3위 지역과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속초가 하위 4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지역은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상대적으로 성비가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휴전선 인근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대도시와 관광산업 발달한 곳에서 상대적으로

가장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 지표는 성비가 될 거예요. 성비. 다음 두 번째, 나와 달을 살펴봤더니 자, 나 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 영월, 횡성, 양양, 평창 같은 곳들입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 요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촌락의 특징이 뚜렷한 지역일 것 같아요. 반면 나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 원주, 춘천, 속초, 인제, 동해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원주, 춘천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원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 두 번째가 춘천, 속초는 관광산업 발달한 곳들입니다. 인제랑 동해는 잘 모르겠네. 자, 그럼 어쨌든 얘는 대체적으로 촌락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도시 지역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는 지표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판단이 쉽지 않아.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지표에서 상위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태백, 평창, 정선, 영월. 특히나 산지 비율이 높은 지역들, 그리고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얘입니다. 철원이 최하위에 위치합니다. 철원이 최하위에. 철원하면 특히나 논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반면적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역시 만약 나가 반면적 비율이었다면 하위에 어쨌든 철원이 하나쯤은 들어가 있었어야 돼. 하지만 철원이 없는 것을 보니 얘는 반면적 비율은 아니겠구나. 반면 다른 산지 비중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특히나 철원 그리고 요 지역들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해안. 동해안의 해안 평야 지역에 상대적으로 평지가 펼쳐지기 때문에 요 지역들은 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철원과 해안 평야 지역에서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요 친구가 반면적 비율이 되는 것이고 가 달을 찾고 남는 거 이제 나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하, 강원에서 영월, 횡성, 양양, 평창 등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구나. 반면 원주, 춘천, 속초와 더불어서 아, 인제와 동해도 생각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 나, 다 이렇게 찾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자, 경북이죠. 경북의 북서쪽 구석에 문경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경. 문경으로 다시요. 문상을 갔습니다. 구미 다시요. 죄송합니다. 문상을 갔습니다. 김천 구미역으로 문상을 갔다 김천 구미역으로 그래서 다가 김천이 되고 여기 KTX도 정차하면서 혁신도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 나는 뭐 안동이죠 안동. 다음 꼬랑지 있는 포항 밑에 포경라는 경주입니다. 경주. 그래서 문경은 최근에 KTX가 개통이 되기도 했고요. 여기 조령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석탄박물관도 있죠. 그런 키워드 갖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문경은 강원, 충북 모두와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으며 경부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대요. 자, 여기 영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주에서 강원과 충북이 같이 경계를 맞닿고 있습니다. 반면 문경은 이쪽에 괴산이랑 연결되어 있죠? 괴산. 괴산과 조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쪽 강원과는 또 행정구역 경계를 맞대고 있진 않아요. 충북과만 행정구역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다고 하는데 경부선이 요기 김천 쪽 지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기 정차역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경이 최근에 또 고속철도 정차역이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TX 정차역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X입니다. 다음 안동은 도청 소재지 맞죠? 경북도청이 있으니까 국제탈춤 페스티벌 열립니다. 하회탈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다음 김천에 혁신도시가 있자였다. 김천 혁신도시 있습니다. 그리고 자두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와 경부 고속도로도 지나는 곳이다 얘기했었죠. 이런 키워드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에는 혁신도시 있습니다. 다음 라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입자였다. 자,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참고로 여기 울진 그 밑에는 영덕이죠. 여기는 풍력발전소도 입자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발달한 대표적인 두 지역 울진과 영덕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경주의 원자력발전소

자, 다음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지도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자, 얘는 방금 왔던 울진입니다. 얘는 안동. 안동. 얘는 전주. 다음, 전남의 북서쪽 구석은 영광이죠, 영광. 그리고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나주. 다음, 남해 너무 멋있어요.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진주. 진주. 그리고 여기 보성에 있는 순광 여고 여수입니다. 여수. 그리고 포경 울부. 울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가에는 울진과 영광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입지에 있죠. 영광하면은 원자력발전 굴비. 그리고 여기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다음, 나에는 안동과 전주에는 도청이 위치하고 있다. 맞죠? 경북도청, 전북도청. 다음, 다에는 나주와 진주에는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나주 혁신도시 있습니다. 진주도 혁신도시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라. 울산 여수에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했다. 아니죠. 제철소는 포항과 광양에 있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공통점이라면 여기는 석유화학공업과 정유산업 발달한 곳이라는 것이겠죠. 요거는 X. 그래서 요, 진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주도 정말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배 유명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에서 배가 특산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전남의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나주에서 과수 재배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아니에요. 배를 생산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생산되는 것은 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강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원. 자, 고속버스 타고 양양에 간 강동삼 고성입니다. 고성. 다음, 여기는 인제죠, 인제. 인제. 다음, 쏙 들어간 곳에 위치한 춘천. 그리고 강원의 남서쪽 구석에 원주. 그리고 강릉을 평정한 태삼이 강릉을 평정, 평창과 정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 임해서 살펴봤었던 그 지역들, 실제 어떤 지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또그 지역들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A의 고성과 인제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는 하천 협곡을 따라 형성된 주상전리가 있다. 아니죠. 자, 요 주상전리 하면은 강원에서는 철원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A는 C보다 고생대 퇴적층이 넓게 분포한다. 요 고생대 퇴적층에 무연탄과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죠. 그리고 요 강원 남부 지역들이 고생대 퇴적층이 분포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A는 C보다 고생대 퇴적층이 넓게 분포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B는 C보다 평균 발고도가 낮죠?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C는 B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물론 강원은 사실 제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도 아니고 제조업 출하액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강원에서 원주가 제조업 출하액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 동해도 제조업 출하액 꽤 많은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원 내에서는. 그래서 C는 B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겠죠. 다음,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강원의 인구 1위 36만 정도, 그다음에 한 28만 정도의 춘천. 그래서 X가 되죠. A가 아니라 B입니다. B. 자, 다음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래로. 자, 가나다 일단 세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가는 안동입니다. 안동. 다음 나는 포경이니까 경주. 포경 울부 부산입니다. 부산. 자, 적어볼게요.
가는 안동, 그리고 나는 경주, 다음 다는 부산입니다. 자, 요벤 다이어그램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잘 알고 계시죠? 자, A는 가에만. 자, 쉽게 풀려면은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안동에만 해당되는 특징. 다음, B는 부산에만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에만이어야 돼요. 안동과 부산에 해당되면은 A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다음, 감안하니까 안동과 경주만의 공통점, 경주와 부산만의 공통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혁신도시가 조성된, 혁신도시 있는데 어디 있죠? 혁신도시. 안동에 혁신도시 있나요? 없습니다. 경주에도 없어요. 부진한, 울, 김나진, 대전대, 원산에. 경은 없네. 그런데, 부진한 할때 부는 있잖아요. 부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만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B입니다. 부산만. 부진한 울 김나진 대전대 원산 할때 부가 부산입니다. 다음 도청 위치함 도청은 안동밖에 없죠. 그래서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A.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마을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주의 양동 마을 그리고 안동의 하회 마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동과 경주의 공통점 C가 되겠죠. 다음,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 경주에 있고요. 부산에도 있죠. 그래서 경주와 부산의 공통점이니까 D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까다로웠던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비슷한 유형의 문항으로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먼저 지도부터 봐야 되겠죠? 쏙 들어가 있는 춘천. 강원의 남서쪽 구석에 원주. 자, 충북의 북쪽 5개 지역입니다. 충주의 진음재단, 이렇게 얘기했었었죠? 충주입니다. 충주. 북쪽에 있는 5개 지역 중에서도 가운데. 다음, 여기 원래 세종이 있었어야 되는데, 세종이 지금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해. 청주, 이렇게 되죠. 청주. 자, 그런데, 춘천, 원주, 충주, 청주 중에 누가 가나다라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아래쪽에 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가와 다만의 공통 특징으로 도청이 입지에 있음. 다음, 다와 라만의 공통 특징으로 도내 인구 1위 도시임. 요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얘를 정리해 보면, 자, 가와 다의 공통 특징이 도청이 입지에 있음이래요. 도청이 입지에 있는 곳은 춘천과 청주가 있죠. 춘천과 청주. 다음 두 번째는 다와 라의 공통 특징입니다. 도내 인구 1위 도시래요. 강원도의 인구 1위 도시 원주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인구 1위 도시 청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다가 공통인데 청주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다가 청주. 다음, 다가 청주니까 가는 춘천이 되겠죠. 춘천. 다음, 다가 청주니까 라는 원주가 되겠네요. 그럼 남아있는 거 충주밖에 없죠. 충주. 밑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가 춘천. 나가 충주. 다가 청주. 라가 원주예요. 자, 그럼 봅시다. 처음 수도권 전철 연결되어 있는 곳. 자, 충북과 강원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은 춘천입니다. 그러면 가에만 해당되겠죠? 가에만 해당되는 거입니다. 이. 다음 기업 도시 조성되어 있는 곳. 기업 도시. 자, 기억나시죠? 기업 도시는 태충아, 영원하자. 태충아, 영원하자! 였기 때문에, 태, 안, 충주, 그리고 영암, 해남입니다. 같이 조성되어 있어요. 영암, 해남, 그리고 원주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충주와 원주에 표시가 되어 있네. 충주와 원주가 기업도시로 조성되어 있네. 그러면 충주와 원주에만 공통점인 B가 되겠죠. B. 다음, 국제공항 입지하고 있는 곳. 국제공항.
잘 알고 있는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주 말고 청양 무 있다 그랬었죠? 청주입니다. 그래서 청주에만 해당해요. 그래서 F. 참고로 청주는 국제공항입니다. 국제공항입니다만 국제공항 말고 그냥 공항이 있는 곳 하면은 원주도 포함되겠죠? 원주와 횡성에 걸쳐서 원주공항 입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F, 청주만 되는 겁니다. 다음, 도지명이 유래된 도시, 도지명, 강원도, 충, 청도. 그러면 원주, 청주, 충주니까 D가 되겠죠. D,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들의 위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도시를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었던 문제. 되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죠. 도청 입지 알고 있니? 도의 인구 1위 도시 알고 있니? 수도권 전철 연결된 곳, 기업 도시, 국제공항, 도지명이라는 도시 다 알고 있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혹시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도에 여기 평창. 여기는 경북의 북동쪽 구석에 울진, 포경, 포항, 경주, 부산, 그리고 거제죠. 자, 그럼 시작! 지역 내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습니까? 입지하고 있는 곳, 울진, 경주, 부산입니다. 그래서 위로 울진, 경주, 부산이 갈 것이고, 아니오로는 평창, 그리고 경주, 다시요, 포항, 거제 가겠네요. 포항, 거제. 자, 그럼, 울진, 경주, 부산 중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마을이 있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었네.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있습니다. 양동마을은 경주에 있죠. 따라서, 가가 경주. 우리나라에 최대 무역항이 있습니까? 최대 무역항이 있는 곳, 부산입니다. 물론 얘는 세모로 되어 있지만 얘가 부산이 되는 것이고, 그럼 남는 게 울진이죠. 울진. 다음, 평창, 포항, 거제 중에 대규모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제철소가 있는 곳, 포항밖에 없네. 가가 포항.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은 평창이니까. 남는 라는 거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경주, 울진, 그리고 포항, 그리고 거제.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죠. 네, 어려웠던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떤 자료냐면, 밑에 보면 여기 도시간 일평균 여객 통행 횟수를 표현해 놓은 표입니다. 그리고 얘는 승용차, 버스, 철도, 항공, 해운을 모두 합한 수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통행 횟수가 나와 있는 건데 이 통행 횟수는 다시 얘기하면은 도시간 상호작용입니다. 어쨌든 교통수단이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인구도 오고 가고 물자도 오고 가고. 그래서 이 도시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도시 체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간 상호작용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규모, 그리고 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구 규모가 클수록 상호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시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굉장히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가도 서울과 나도 서울과 다도 서울, 대구도 서울, 광주도 서울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서울과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가장 통행 횟수가 많은 곳이 나입니다. 나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사람이 가장 많죠. 서울에서 출발해도 나로 가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과 거리가 가까우면서 인구 규모도 굉장히 큰 곳이 되는 거죠. 그게 인천입니다. 그래서 나가 인천이 되겠죠. 인천, 나인천. 그럼 남아있는 곳은 부산 아니면 대전인데, 자, 서울과 인천만큼이나 끈끈한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 규모도 크면서 거리도 가까운 두 지역. 어딜까요? 대구와 부산이 되겠죠. 대구와 부산. 자, 그래서 대구는 쭉 보면 알겠지만, 대구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갑니다. 가.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이 1등, 그리고 가로 가는 사람이 2등입니다. 자, 가도 1등은 서울입니다. 그러나 2등은 대구예요. 대구와 가까우면서 인구 규모도 큰 부산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부산이 되죠. 가가 부산. 부산, 여기도 적어볼게요. 가, 부산, 나가, 인천. 그럼 남아있는 다가 대전이 되는 거죠. 대전, 대전.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서울과의 상호작용은 인천이 가장 많다. 물론, 인구 규모는 인천보다 부산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인천과 서울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다. 그리고 부산은 상대적으로 거리 가까운 대구와의 상호작용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모든 지역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지역 중에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다 가장 많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대전이 다, 부산이 가. 이렇게 되겠죠. 다음.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보죠. 자, 최근에 교통수단의 입지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까다로웠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준비해봤던 문제예요. 자, 먼저 D는 광주입니다. 광주. 다음 A는 대구. 다음에 B는 부산. 그리고 C는 진주가 되죠. 진주.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가나다 나중에 일단 항만, 국제공항, 지하철역, 고속철도역이 모두 있는 곳은 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항만이 있을 수 있는 곳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항만은 당연히 바다 맞닿아 있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광주, 대구, 진주는 내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만이 없을 거예요. 항만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항만도 있고, 국제공항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고속철도역도 있죠. 그래서 가가 부산, 비가 되는 겁니다. B. 항상 이 항만은 해안에 위치하는 곳에 항만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둬야겠죠. 다음 국제공항. 한번 적어 볼게요. 서울, 부산, 대구라는 대도시.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은 모르는 친구 없을 것이고, 다음 제주도 당연히 국제공항 있겠죠. 그리고 청양무, 청주, 양양, 무안, 여기에 국제공항이 있죠. 그러면 지금 부산은 국제공항 있고, 남아있는 광주, 진주, 대구 중에 유일하게 국제공항 있는 데는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A가 됩니다. 대구의 다음 다와 라중에 다는 지하철역이 있고 라는 없네요. 자, 대도시들. 자, 특별시와 광역시 모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 전철역이거든요. 부산에서부터 태양역까지 최근에 전철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진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있기 어렵겠죠. 저 지하철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교통수단이거든요. 땅을 파고 땅을 연결해서 지하철역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에 주로 지하철역이 건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없겠죠.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없는 라가 진주 C가 되고요. 그리고 다가 광주가 되겠죠. 그리고 고속철도역은 네 도시 모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꿔 얘기해서 진주에도 고속철도역이
있다는 거 고속철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고속철도 정찰기 있습니다. 진주에 이것도 꼭 기억해 두기. 진주에도 고속철도 정찰기 있습니다. 그래서 B, A, D, C 찾아봤습니다. 다음. 자, 계속 벤 다이어그램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부터 보면은 여기 대구입니다. 기억이 대구. 다음, 니은이 포항. 다음, 디귿이 부산 옆에 김해 양산. 부산의 김양, 김해. 이렇게 되죠. 자, 가나다는 항공, 고속철도, 지하철 중에 하나인데, 자, 가는 사천이 들어가 있는데, 사천. 사천은 가밖에 없어요. 진주는 다밖에 없어. 그리고 사천과 진주는 또 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사천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천. 항공, 고속철도, 지하철 중에. 일단 지하철은 반드시 아마도 없겠죠. 그러면은 사천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아까 국제공항 정리했었죠? 국제공항. 국제공항 말고 국내공항도 있습니다. 국내공항. 저희 어머니가 원광대 나오셨는데, 원광대. 원광대 나온 우리 어머니, 울 여사. 울 여사. 군포. 아이고,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원광대 나온 울 여사. 우리 엄마. 울 여사, 군포 살아. 가끔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어머니를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던데, 또 어머님한테 여사님 하거든요. 울 여사, 군포 살아. 원, 주, 광, 주, 울산, 여수, 사, 천, 군산, 포항, 경주 공항인데, 어쨌든 경주에는 공항이 없죠. 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광대 나온 울려사 군포사라. 여기에 사천 들어갑니다. 사천. 그래서 요 사천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탕으로 이제 사천과 진주에 여기 남해 사진, 사천과 진주에 우주 항공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천은 밑에 나와 있는 항공, 고속철도, 지하철 중에 항공밖에 없으니까 가는 항공이 되는 겁니다. 항공. 다음, 진주는 그러면 항공이 없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진주는 지하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하철. 그러면 진주에는 뭐가 있죠?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진주는 고속철도만 있으니까 다가 고속철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항공도 있고 고속철도도 있는 거고, B는 항공, 지하철, 고속철도가 모두 있는 거고, C는 지하철과 고속철도 있지만 항공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럼 먼저 B 봅시다, B. B는 세 지역 중에 유일하게 공항과 지하철과 고속철도역이 모두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대구, 포항, 김해 중에 공항이 있는 곳은 어디죠? 공항. 아까 얘기했듯이 대구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국제공항. 다음 포항은 아까 포항 경주공항인데 이름은 포항 경주공항인데 경주엔 없다고 얘기했었죠? 포항에 국내공항이 있습니다. 국내공항. 다음 김해 같은 경우에 김해공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김해에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김해공항이지만 부산에 있기 때문에 김해는 공항이 없어요. 공항이 없다. 마찬가지로 김포공항. 김포공항도 이름은 김포공항이지만 서울에 있죠. 그런 것처럼 이름은 김해공항이지만 김해공항은 김해에 있지 않고 부산에 있기 때문에 김해는 공항이 없어요. 그러면은 공항이 있는 A와 B가 대구 아니면 포항이 될 것이고,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C가 김해가 되겠죠. 김해. 그럼 김해는 지하철이 있나요? 네, 있죠. 김해는 지하철이 부산에서 김해와 양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해는 공항은 없지만 지하철은 있다. 그리고 김해도 고속철도가 지나는 곳입니다. 김해. 그러면은 C가 디귿이 되겠죠.
디귿. 자, 그럼 공항이 있는

김해고요. 김해는 디귿입니다. 그리고 항공이 가, 고속철도가 다, 지하철이 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김해는 이름은 김해공항이라는 곳이 있지만 김해공항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김해에는 공항은 없다. 그러나 부산에서 김해양산으로 전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은 정차한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울산, 대전 관련된 다양한 업종별 지역 내 총생산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도매 및 소매업, 사업 서비스업 중에 하나예요. ABC는 인천, 울산, 대전 중에 하나이고. 자, 일단 나와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요 나와 있는 곳들 바탕으로 한번 좀 찾아보면 먼저 제조업. 전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시입니다. 어딜까요? 울산이 되겠죠. 울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은 B입니다. 울산 B. 다음, 운수 및 창고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산이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은 C예요. 자, 이 운수 및 창고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항만이 있다. 엄청 큰 규모의 선박이 드나들면서 많은 양의 물자를 실어 나릅니다. 그 물자를 운반하고 또 보관하는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수 및 창고업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공항이 있다. 역시 비행기를 통해서도 수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큰 규모의 공항이 있다. 이 물자를 운송하고 보관하는 운수 및 창고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산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항만과 공항이 모두 있는, 특히나 대규모 항만과 공항이 모두 있는 곳이 또 하나 있죠? 그게 인천이 됩니다. 그래서 C가 인천이 되겠죠. 인천. 그럼 남아있는 A가 대전이 됩니다. 대전. 자,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A가 대전, C가 인천. 여기도 A가 대전, 그리고 C가 인천이 되겠죠. 그러면 가와 나를 찾아야 되는데 가와 나는 도매 및 소매업 아니면 사업 서비스업입니다. 자, 도매 및 소매업 쉽게 얘기하면 가게들입니다. 가게들. 도매 및 소매업은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이런 가게와 같은 소비자 서비스는 대체로 뭐와 비례하는 편이죠? 얘는 대체로 인구와 비례합니다. 대체적으로. 왜?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게도 많겠죠. 물건 파는 곳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A는 대전이에요. 가가 만약에 도매 및 소매업이라고 한다면 대전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이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가 도매 및 소매업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지역 내 총생산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곳들이 부산, 대전, 인천 이런 곳들이 되는 거죠. 부산, 대구, 인천은 인구 규모가 큰 도시들. 사람이 많이 사니까 가게도 많겠지?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에서 가게 및 다시요. 소비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가 도매 및 소매업이 되고, 남아있는 가가 사업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요, 도매 및 소매업이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라면, 사업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업이 됩니다. 자, 우리 개념 때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왜? 여기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거든요. 이 대덕 연구단지에서 다양한 것들을 연구해서 개발해내기 때문에 이 대덕 연구단지가 사업 서비스업에 또 해당하는 업종들이 또 많이 입지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가 사업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는 도매 및 소매업, 가는 사업 서비스업, 그리고
A인 대전 B

B는 울산, C는 인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서 각각 한 지역을 선택하여 두 지역의 공통된 특징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지도부터 좀 봐야겠네요. A는 파주입니다. 파주. 다음, 서울 옆 여기 조그마한 데가 구리고요, 구리. 구리 건너 굉장히 넓은 여기가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다음, C는 뭐 너무나도 중요한 화성이 되고요. 화성. 평택입니다. 아닌데요. 평택 아니요. 이천이 되죠. 이천. 다음, E는 철원이 되고요. 철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제가 고3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항상 구석자를 좋아했다. 고3 때 구석에서 공부했었어. 그래서 강원에서도 구석에 있는 친구들, 철원에 있는 고3 친구들입니다. 철원, 고3. 철원, 고3. 그래서 고성이 되고, 3, 척이 되죠. 그리고 쏙 들어와 있는 쥐는 춘천입니다. 춘천. 자, 고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죠? 얘는 남한의 최북단입니다. 최북단 지점. 그리고 통일전망대가 있죠. 통일전망대. 최북단 지점. 남한의 최북단 지점. 자, 그럼 두 지역을 선택하여 공통된 특징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자, AYF. 파주와 고성에는 북한 지역을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파주에도 도라산 전망대라는 곳이 있고요. 고성은 통일 전망대 있죠. 이런 것들 말고 철원이나 김포, 양구 이런 데도 북한을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파주와 고성에 북한 지역을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다음 B와 G, 춘천에는 소속된 도의 도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에는 없죠.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참고로 경기도청의 북부도청은 여기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X. 다음 C와 H는 화성과 H, 삼척은 소속된 도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화성은 맞죠. 화성은 경기도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 삼척. 물론 삼척도 시멘트를 비롯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 발달이 굉장히 미약한 강원에서 그나마 제조업 출하액이 조금 많은 곳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 원주입니다. 그래서 화성은 맞지만 삼척은 아니에요. 그리고 강원에서 제조업 출하액 가장 많은 곳은 원주다. 그래서 X. 다음, 이천과 철원에서 생산된 쌀은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원의 5대쌀, 이천의 임금님표 이천쌀.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쌀, 몇 가지 좀 기억해둬야 될 쌀은요. 방금 나온 철원, 그리고 여주, 이천, 김포까지 지리적 표시에 등록된 쌀이 생산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지역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맞는 내용이죠. 자, 북한 지역을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곳, 파주, 고성 꼭 기억해 둡시다. 그게 뭐 철원도 있고, 연천도 있고, 인천도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많이 나오는 경로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요 가나다라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기보다는 요 중간에 있는 지점들, 여기 위치 다 알고 있니?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도 좀 적어보면 여기는 태안이죠, 태안. 그리고 태안에서 서 당단이던 아산, 충주, 진음재, 단양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도에 나와 있는 네 지역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역들의 위치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천안입니다. 천안. 천안 여기 있죠. 천안. 다음 청주는 여기 위치합니다. 청주. 자, 바로 적어 볼게요. 다음 당진.
서당이니까 당진 여기 있죠. 당진. 다음 공주.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하셨어? 근데 세종대왕 옆에는 공주가 있었어. 공주. 다음 음성. 충주에 있는 진음재단 할때 음성은 여기죠. 음성. 다음 증평. 여기 굉장히 면적이 좁은 증평 여기 있습니다. 충청권에서 면적이 가장 좁은 군이죠. 여기는 계룡시입니다. 참고로 계룡시. 계룡시. 여기는 삼군 본부가 있어서 면적은 굉장히 좁고 인구도 적지만 시가 된 곳이죠. 계룡시. 저기는 증평. 다음 남제천이니까 제천은 여기죠. 제천. 그리고 진천도 나와 있네요. 진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가에서 천안 거쳐 청주 거쳐 대전으로 간대요. 거꾸로 가볼게요. 자, 대전 여기 있죠. 대전. 대전에서 청주 거쳐 천안 거쳐 아산까지 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가는 아산입니다. 다음, 대전에서 공주 걸쳐, 그리고 당진 걸쳐 태안까지 가겠네요. 그러면은 나아가 태안이 되는 거죠. 다음, 대전에서 증평 진하, 음성 진하, 충주 가겠네. 그래서 다는 충주. 다음, 대전에서 제천 진하, 다시요. 진천 진하, 제천 진하, 단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 단양 요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의 위치를 묻고 있는 문제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점들의 위치를 다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다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자, 다음 역시 비슷한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얘는 거기 밑에 요런 내용 나와 있죠. 자가용으로 이동할 때 최단거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역시 먼저 나와 있는 지점들의 지명부터 여기 파주입니다. 파주. 얘는 서울 남동쪽의 성남. 성남. 다음 강원의 남서쪽 구석의 원주. 그리고 얘는 강릉을 평정한 정선입니다. 정선. 자, 적어볼까요? 먼저 평창입니다. 평창은 여기 평창. 평창. 다음 여주. 평택 안이여할때 여주 여기 있죠. 여주. 다음 철원 여기 있고요. 철원 의정부 여기 있습니다. 의정부. 다음 안성. 자, 얘를 조금 아우. 자, 여기 성남 여기다 적어볼게요. 성남 그리고 원주. 아까 우리 안성 적어야 됐죠? 평택 아니요. 여기 안성입니다. 안성. 다음 연포탕을 가양동이니까 가평이 여기죠. 가평. 가평. 다음 횡성은 원주 바로 위에. 여기가 횡성입니다. 행성. 자, 그럼 역시나 연결해 볼까요? 자, 평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주까지 갔다가, 용인을 빼먹었네요. 용인은 여기 있죠. 용인. 자, 평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를 지나 여주와 용인까지 가야 돼요. 자, 거꾸로 보면은 용인에서 여주 지나 원주 지나서 평창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가는 원주입니다. 다음, 철원에서 의정부 지나 안성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려면은, 이렇게 갔다가 성남을 지나야지만 안성까지 갈수 있겠네. 그래서 나는 성남이 됩니다. 성남. 그리고 가평, 횡성, 이렇게 있는데, 남아있는 게 파주랑 정선이에요. 자, 정선에서 시작해서 가평을 갔다가 횡성 갔다가 파주 갈 수는 없으니까 파주에서 가평 갔다 횡성 갔다 정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주 최단거리입니다.
정선 요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약정 공략 강의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총 9강 동안 제가 지도와 다양한 자료들 정리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통계와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제가 지도와 그래프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요 내용들을 잘 흡수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만점까지 잘 도달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지도는 자주 보는 게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9강 동안 되돌아봤던, 9강 동안 살펴봤던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꼭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내 것으로 만드는 복습 과정을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지도와 통계의 달인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약정 공략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약정 공략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9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9강과 10강에 걸쳐서는 우리 이제 5회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5회 다 풀어봤을 때 난이도 좀 어땠나요? 쌤이랑 총평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쌤이 생각했을 때 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막 그렇게 극상의 난이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6월 모의평가라고 한다면 9월 모의평가 전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난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어떨 때는 6월 모평도 심각하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6월 모평이 조금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쌤이 6월 모평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이제 유전하고 비유전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유전 같은 경우에 난도는 완전 상위 문제는 19번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전이 자신 없는데 조금 이제 중간 또는 중상의 난이도를 연습해보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번 회차가 너무나도 고마운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로직이 막 어렵게 꼬여있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근육의 수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풀려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그 부분을 쌤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별점으로 난도를 한번 체크해보면 3개 정도의 반 정도다. 4개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뽑은 우수 문항은요, 9번, 16번, 17번, 19번입니다. 9번이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근수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19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17번은 돌연변이, 그 다음에 16번은 다인자 문제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였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쌤이랑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해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생물의 특성에 관련과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음은 샴고양이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샴고양이의 그림 나와 있고, 샴고양이는 태어날 때 대부분 흰색 털을 갖지만 성장하면서 몸의 부위별 체온 차이에 따라서 털색이 달라진대요. 체온이 낮은 귀, 얼굴, 발, 꼬리 등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활발히 생성되어서 검은색 털이 자라고,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검은색 털이 자라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멜라닌 색소가 뭐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높은 몸통에서는 멜라닌 색소 생성이 억제되어서 흰색 털이 자란대요. 실제로 멜라닌 색소는 흑갈색을 나타내는 색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색소의 생성이 억제되면 그 부분에서는 흰색 털이 자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체온이 꼬리보다 몸통에서 높게 유지되는 것은 항상성에 의해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몸의 부위별 체온이

체온 차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기억에서 체온 나왔으니까 체온이면 항상성이지 라고 이렇게 바로 맞구나 라고 고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쌤이 항상성 하면 삼총사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일명 체혈삼,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삼투압. 이건 우리 3단원에서도 호르몬 파트에서 각각각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얘네들 세 가지가 나오면 생물의 특성에서는 항상성에 가장 근접해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본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의 부위별로 체온이 달라.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체온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항상성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뭔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말단 부위요. 자, 말단 부위가 여기 나와 있는 귀, 얼굴, 발, 꼬리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쪽 부분을 체온을 낮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제 뭐 그 체온을 조절해야 될 때.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낮게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말단부의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이제 열을 잘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몸통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체온이 유지되기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성에 해당한다, 항상성에 예 해당한다, 이것이 맞는 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의문이 좀 풀렸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니은으로 가서 니은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이거 물질 대사 나오면 항상 나오는 보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귀, 얼굴, 발, 꼬리 등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활발히 생성되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소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하나의 물질 대사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효소가 이용된다 맞으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다음 디귿으로 가서 샴 고양이에서 멜라닌 색소의 농도는 검은색 털에서가 흰색 털에서보다 낮다. 쌤, 저는 멜라닌 색소 자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자료 해석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유추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멜라닌 색소가 활발히 생성되면 검은색 털이 자라고 그 생성이 억제되면 흰색 털이 자란다라는 자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라닌 색소의 농도가 높으면 검은색 털 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멜라닌 색소의 농도는 검은색 털에서가 흰색 털에서보다 높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것이고 기억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도 간단하지만 정말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한번 보면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단백질, 물, 요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미리 말하지만 2번하고 3번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개념에서 이제 지엽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에서 지방은 세포흡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기역으로 분해된대요. 자, 우선 기역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구성 원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초우.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초로 이루어진 CHO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생성물이 이산화탄소, 물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 니은이 분해되어 생성된 암모니아는 간에서 무엇으로 전환된다? 디귿으로 전환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간에서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전환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디귿이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니은은 단백질이겠죠? 단백질 요렇게.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배설계를 통해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요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물 H2O가 어디를 통해서도 나가게 되냐면 호흡계를 통해서도 배출이 돼요. 어떻게? 수증기의 형태로. 그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니은에서 니은과 디귿, 단백질과 요소는 모두 구성 원소에 산소가 포함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쌤, 저는 요소의 구성 원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얘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 요소의 뭐 화학식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거가 조금

답을 맞추기가 애매했어요. 이런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엽적인 그 보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생명과학원의 개념을 공부할 때이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실험하는 거, 그치? 그래서 뭐 이제 생콩즙을 이용해 가지고 유레이스와 관련된 내용들, 3번에도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 요소가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이산화탄소는 CO2다. 그러면은 요소도 산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유추해라라는 그러한 보기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구성 원소가 촌 이니까, 뭐, 이제 S를 쓰기도 하지만, 초는 확실히 기억해야 되죠? 아, 그래서 구성 원소에 산소가 포함된다라는 거 확실히 알았을 텐데, 아마 요소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요소의 화학식. 쌤이 이제 체크해 보시면, 얘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CONH2의 2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요소다, 산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보기 티귿. 가와 나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화작용 하면 우리 물질대사에서 분이발, 이걸 딱 떠올려야 되죠. 분이발, 분해는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야. 이거와 반대되는 거 합동흡이었죠? 합동흡 해가지고 합성되는 반응은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이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가와 나에서 분해라는 키워드 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되어, 분해라는 키워드 나와 있으니까, 아, 분해는 이화작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보기 디귿은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기역니은 디귿 모두 맞게 골라서 5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쌤이 아까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문항이 나왔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 이러한 문장이 나왔어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이러한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맞다라고 해줘야 되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이 과정도 물질대사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이용된다,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해가지고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물질대사하고 관련된 자료까지 함께 살펴봤고,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표는 이제 생콩즙에 의한 요소 분해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시험관 1, 2, 3, 4에 각각의 각 용액을 넣은 후 일정 시간 동안 pH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생콩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한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자, 우선 시험관이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을 뒀느냐라고 봤더니, 생콩즙은 다 똑같이 넣어줬네요. 생콩즙은 다 똑같이 넣어줬어. 아,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일정하게 맞춰준 통제변인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증류수, 요소용액, 보리차, 오줌 이렇게 각각의 다르게 넣어준 것은 조작변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이 조작변인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값이 바로 결과값, pH 변화가 될 것이고, 이 pH 변화는 종속변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증류수하고 생콩즙을 넣었을 때는 pH의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요소용액이랑 생콩즙을 넣었을 때 pH가 증가를 했대요. 그럼 pH가 증가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염기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요소 있잖아요. 자, 이 요소가 생콩즙과 만나게 되면 생콩즙에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 CO2를 발생하게 해요. 그러면 이때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은 pH를 상승시키겠죠. 그래서 pH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보리차하고 생콩즙을 넣었을 때도 변화가 없었는데 오줌하고 생콩즙을 넣었더니 또 마찬가지로 pH가 증가를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생콩즙에 있는 유레이스가 오줌 속에 무언가를 분해했다라는 거죠. 오줌 속에 뭐가 들어있다?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실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1은 실험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실험의 신빙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합니다. 그때 대조 실험을 할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실험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이 설정되어져 있는데, 증류수를 넣어준 것을 실험군이 아니라 대조군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증류수가 아닌 다른 물질들을 넣어준 게 실험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군이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다음에 보기 니은으로 가서 3의 용액에 유레이스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 없으니까 여기에 유레이스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콩즙에 무엇이 들어있다?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요소와 반응해서 pH를 증가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콩즙을 넣어준 이 3번 그 용액에도 당연히 유레이스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치? 유레이스하고 반응할 요소가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에 유레이스가 있다. 맞는 것이고. 2와 4에서 모두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 2번하고 4번은 모두 pH가 변화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pH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소가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이거를 모르다고. 모른다 하더라도, 생각이 안 났다 하더라도, 요 결과값을 보고, pH 변화를 보고서는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보기가 나온 것이고, 니은디귿 정답으로 고르면, 니은디귿 정답으로 고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주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림 가는 식물 피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는요, 피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거기다 밑줄 쳐놔야 되죠.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라는 거꼭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서 관찰되는 세포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기억과 니은은 M기, 분열기의 전기세포와 중기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그림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게 전기고 중기일까? 중기, 중자하면 가운데 중을 딱 떠올려야 되죠. 아, 가운데 있는 적도판에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 니은이 중기의 세포구나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기억은 전기의 세포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먼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당 DNA 량에 따른 세포수,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요 세포당 DNA 량이라고 나와져 있는 X축에서 주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세포 주기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DNA의 상대량을 1과 2로 잡았잖아요. 자, 1일 때가 복제 전, 2일 때가 복제 후이니까 이제 1인 값에 가지는 구간 1에는 지원기의 세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에는 이제 복제 후에 G2기의 세포 또는 M기의 세포들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기 M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에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S기. 그래서 DNA가 복제가 되면서 세포당 DNA량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포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얘네들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각 세포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구간 3에서 관찰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전기하고 중기, 얘네들 모두 M기, 분열기의 세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M기의 세포는 구간 3에 존재하죠? 아, 그래서 보기 기억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자, 보기 니은.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다가 괜히 체크하라고 한게 아닙니다. 자, 얘네들 지금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도요, 체세포를 배양한 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관찰이 될 것인데, 여기 구간 1에서 세포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선은 상동염색체의 접합은 언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감수분열에서, 감수1분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얘는 틀렸다라고 체크하면 되겠고, 심지어 구간 1은요, 지원기의 세포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아, 그래서 니은 완벽히 틀렸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보기 디귿. 핵막이 소실된 세포의 수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어떠한 세포들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핵막이 소실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기 때는 핵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핵막이 소실된 세포의 수는 구간 3에 많을 것인데,

구간 2에서가 3에서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 3에 핵막이 소실된 세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류의 간기와 분열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간기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핵막이 존재한다.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핵막이 소실돼요. 그러니까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분열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응축이 일어나는 거, 이때도 분열기에 들어가면서입니다. 또한 가지 한다면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도 분열기다. 그래서 얘네들 뭐 이제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이 뭐 S기다, 뭐 이렇게 지원기다 이런 식으로 간기의 것을 분열기의 특성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걔네들은 매칭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번. 자,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그림 간은 어떤 동물 중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래요. 그러면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겠네. 그리고 나는 이 동물 중에 개체 A와 B에게 기억을 투여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거래요.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와 B 중한 개체에만 기억의 표적 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X하고 Y는 이자에 존재하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 중에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이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혈당량이 감소하게 될까요? 그렇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이다 이렇게 딱 써주고, 그럼 기억이 인슐린이니까 니은은 뭐가 되겠어? 글루카곤이 되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떠한 세포에서 분비가 되느냐? 쌤이 한 문장 꼭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는 사회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 포글. 이거 한 문장으로 우리 해결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이고,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 간이야. 그럼 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되니까 포도당은 줄어들겠네. 혈당량이 감소되겠네.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야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B는요, 어떠한 개체겠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는 정상 개체가 될 것이고, 이 A는 둘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호르몬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을 제대로 못한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슐린은 아까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라고 했으니까 X는 베타세포가 될 것이고 Y는 알파세포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으로 가서 보기 기억에서 Y는 베타세포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Y는 알파세포로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기 니은,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대요. 이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조직 세포 안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혈중에 이렇게 포도당이 많으면 혈당량이 높은 거잖아요. 그거를 조직 세포로의 흡수를 촉진하게 된다면 혈당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고, 보기 디귿, B의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활발하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밑줄 쳐볼게요. 글리코젠의 합성,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포글포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되는 거, 이걸 글리코젠의 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때 글리코젠의 합성량도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1하고 2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인슐린 투여 전과 후예요. 인슐린을 투여한 후에 글리코젠의 합성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죠? 구간 1에서가 활발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구간 2에서가 더 활발한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은 이제 체온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해봐야 될 것인데, 자, 이 6번 같은 경우에는요, 2022 수능하고 매우 비슷한, 이제 유사 기출 문제가 2022 수능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꼭 한번, 다시 한번 그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기역과 니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기역과 니은은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고온의 물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엇을 증가시킬까요? 무엇을 증가시킬 것이냐? 바로 얘네들은 땀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기역 같은 기역기 땀 분비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온의 물,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몸에 열 생성량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열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 수능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됐냐면,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됐었고, 저온의 물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역에서 기역은 열 발생량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땀 분비량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에 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든 혈당량 조절이든 삼투압 조절이든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두셔야겠죠? 니은 맞는 것이고요.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수축된 상태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아까 1번에서 샴고양이에서 이제 말단 부위, 그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피부 근처의 혈관은 언제 수축이 될까요? 피부 근처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열 발산량을 줄일 때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땀 분비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열 발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간 1 같은 경우에는 땀 분비량이 높기 때문에 피부 근처의 혈관은 수축된 상태가 아니라 이완된 상태, 확장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수축된 상태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지. 틀린 거다라고 골라줘야 되는 거고, 얘를 뭐 이완된 상태로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2022 수능에 나왔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보기를 선생님이 하나 소개를 해주면,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땀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여기서 말했지만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땀 분비량은 어떻게 돼?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가한다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맞는 보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7번 문제, 4단원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우리 염색체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문제풀이 전략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텐데,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 나오면 항상 먼저 조건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그리고 핵상을 먼저 써봅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동물 A, B, C의 세포 가나다라에 각각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에서, 거기다 밑줄 칠게요. X 염색체를 제외한, 어떠한 염색체를 제외했는지 아예 대놓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난도가 조금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염색체를,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라 중두 개는 A의 세포래요. 두 개가 A의 세포. 그리고 나머지, A와 B는 성별이 다르대. A와 B는 성별이 다르고, 그 다음에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같다. 이러한 조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거니까 바로 염색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에서 얘 핵상을 써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하나의 세포 안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짝을 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지어봤을 때 짝이 지어진다. 그러면 EN이죠. 쌤, 근데 얘가 남는데요 라고 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지?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 아, 그러면 여기에 X 염색체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이 염색체는 Y 염색체가 되겠죠? X 염색체는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나머지 4개가 상염색체이고 성염색체 XY를 가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EN짜리의 세포는 성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얘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XY를 가지니까 수컷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로 가서요. 자, 얘는 핵상이 N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하고 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하고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염색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얘네 둘은 다른 종이겠거니.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핵상 정도만 체크하고 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갔더니, 이번에는 둘이 짝을 지어줘요. 아, 그러니까 얘는 EN의 세포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얘를 그냥 단순하게 쉽게, 4개의 총 염색체 수를 가집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를 보니까. 짝을 짓고 있는 애들이 없어. 아, 그럼 얘는 핵상이 N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N짜리의 세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요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도 여기에 있는 염색체와 모양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른 종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나하고 다도 다른 종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치? 근데 아까 여기에서 두 개는 A의 세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상염색체의 크기가 같은 애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하고 라가 염색체 모양하고 크기가 비슷한 애들이 존재한다. 가하고 라가 아니라 나하고 라죠. 나하고 라의 비슷한 염색체의 모양이 존재한다. 얘하고 얘, 얘하고 얘 같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지금 얘는 총 3개의 염색체가 나와 있는데 얘는 2개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 같은 종인데 얘는 3개고 2개인 건 뭐예요? 하나가 생략됐다라는 거야. 누가 생략됐다라는 거지? X가 이렇게 생략된 것이고 얘는 E 플러스 X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네 둘은 상염색체니까 같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Y 염색체가 되면서 얘는 E 플러스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두 개가 A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라가 A의 세포구나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다에서 보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의 세포인데 여기에서 얘네들도 성염색체가 존재해야 될거 아니에요. 성염색체가 존재하는데 X염색체가 생략돼 있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Y가 있다면 여기가 홀수계로 존재했을 텐데 짝수계로 존재하니까 X염색체가 두개 생략돼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4 플러스 XX인 암컷이다라고 우리가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의 성별은 뭐예요? Y 가지니까 수컷이 되겠죠? EN의 세포에는 XY를 가질 테니까 그래서 A는 수컷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아까 A가 수컷이라고 했고 A하고 B는 성별이 어떻다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B는 암컷입니다라고 해서 성별이 다르구나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암컷은 다의 세포밖에 없었으니까 다는 B의 세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가는요 이제 C의 세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서 아까 조건에서 B하고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6개로 같다라는 조건까지 다 만족을 시켰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보기 기억에서 C는 수컷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C는 수컷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맞고, 니은 가와 다의 핵상은 같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림을 보고 알수 있어요. EN, EN 이것만 보면 됐잖아요. 핵상을 물어보는 거는 EN인지 N인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EN으로 같으니까 같다라고 체크하면 되겠고, 보기 디귿에서 A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에서 X 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한다면 얘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핵상이 EN이에요.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아직 체세포 분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염색 분체를 나눠 갖지 않았죠? 염색 분체가 존재하니까 하나의 염색체당 염색 분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의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을까요? EN일 때 A 같은 경우에 N일 때 3이니까 EN일 때 6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염색체 수는 6개인데 이 중에서 얘는 아까 수컷이었으니까 4 플러스 XY였고 상염색체 염색체 수는 4개. 근데 하나당 염색분체 2개 가지니까 염색분체 수는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럼 분자는 8이야. 그 다음에 분모의 X 염색체 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X 염색체 수는 아까 XY라고 했으니까 X 염색체 수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분의 8이니까 4가 아니라 8입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리은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상염색체의 염색분체 수를 물어보는지 또는 총염색체의 염색분체 수 또는 총염색, 어, 그, 상염색체의 염색분체 수를 물어보는지 상염색체의 염색체 수를 물어보는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랑 성염색체를 다 더한 총염색체의 염색분체 수를 물어보는지 염색체 수를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문제 해석 다 해놓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방어작용의 내용 중에서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것은 뒤에 나오는 그 난모양 적혈구, 그 빈혈증과 관련된 난모양 적혈구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표는 사람이 질병 ABC의 병원체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그림은 같은 수의 적혈구, 기역과 니은을 각각 C의 병원체와 혼합하여 배양한 후에 C의 병원체에 감염된 적혈구의 비율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이제 ABC가 무엇인지 가려보도록 할 건데 ABC가 독감, 말라리아,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곰팡이에 속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누구의 병원체가 곰팡이죠? 무좀이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특징 있음 있는 이 동그라미를 가지는 A가 바로 무좀이 되고요. 무좀의 병원체가 곰팡이니까 곰팡이에 속한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독감이랑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체가 곰팡이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 물음표도 X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것은 말라리아의 병원체, 원생 생물과 무좀의 병원체인 곰팡이에요.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죠. 그래서 여기 X를 보고 아, B가 독감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C가 말라리아입니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럼 ABC를 이제 가려냈고 여기 이 그림은 무엇이었냐면 말라리아 C의 병원체에 적혈구를 감염시켰는데 기역하고 니은이 정상 적혈구하고 난모양 적혈구 중에 하나래요. 이 중에서 기역은 니은보다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정상 적혈구하고 난모양 적혈구 있을 때 누가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난모양 적혈구. 그래서 기역이 난모양 적혈구가 되는 것이고 니에는 정상 적혈구가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아, 그래서 그 비율을 보니까 감염된 적혈구의 비율을 보니까 정상 적혈구는 이 말라리아의 병원체에 많이 감염이 되는데 난모양 적혈구는 감염이 잘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해서 A는 말라리아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무좀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니은 B의 병원체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죠. 이제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그다음에 핵산을 가지고 있을 뿐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포 구조로 되어 있으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기역은 난모양 적혈구이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냈죠. 그러면 디귿만 정답이 되면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쌤이 오늘의 우수 문항 중에 하나라고 했었던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가봅시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림은 근육 원소민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X는 좌우 대칭이고 그다음에 G1과 G2는 X의 지선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흔히 나오는 조건이 나와져 있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한번 보면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I 대 반이다. 이렇게 2분의 I라고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인데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2분에 겹쳐 있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디귿은 HDA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표에서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이제 기억의 길이를 A의 길이로 나눈까,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를 B의 길이로 나눈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A하고 B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각각이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T1과 T2일 때 X의 길이 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를 각각 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 중에 A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A대의 길이는 어떠한 시점이든지 간에 변화가 없다. 그치?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이 A대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대의 길이가 T2일 때 1.6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T1일 때도 1.6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값이 또 주어졌냐면, T1일 때 기억의 길이는 T2일 때 디귿의 길이의 2배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2배의 관계니까 쌤이 얘를 만약에 X라고 둔다면 얘는 2X 요 정도로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A하고 B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를 했잖아. 근데 우선 A는 기억은 아니겠죠. 왜? 기억분의 기억은 1이 나와야 되잖아. 그 값이 같을 테니까. 그래서 A는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도 니은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1이 아니니까. 아, 그러면 얘는 기억과 디귿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뭐 먼저 니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기억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이러한 조건들을 괜히 준 게 아닐 거야. 얘가 두 배이다. 뭐 이제 T1일 때 기억의 길이가 T2일 때 디귿의 길이의 두 배이다. 이걸 괜히 준 게 아니죠. 이걸 활용하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T2일 때 B읍분의 니은의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5분의 8, 6분의 5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숫자로 나타내기가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2분의 3, 뭔가 깔끔하니까 얘를 먼저 이용했겠다 라고 쌤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제 B가 기억일지 디귿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마침 T2일 때 디귿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뒀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활용해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X를 2라고 비율로 놓게 되려면 2X로 두면 편하겠죠. 그러면은 T2일 때 여기 이 B를 디귿으로 내가 가정을 한 거예요. 디귿으로 가정을 하고 여기의 값을 2X라고 두자. 그러면은 니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X가 되겠죠. 그러면은 T2일 때 디귿분의 니은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도 고쳐줘야 되죠. 왜냐? 아까 X일 때 2X였으니까 여기를 4X로 이렇게 고치면은, 아, 뭔가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주기가 편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의 길이를 이렇게 X로 나타냈더니 A대의 길이가 옆에 눈에 띄어요. A대의 길이는 여기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이니까 양쪽의 니은의 길이 더하기 디귿의 길이죠. 즉,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니은이라는 거는 3X에다가 2배 하니까 6X, 그 다음에 디귿은 2X, 그러면 1.6 해주면 8X니까 X의 값이 나오죠. X의 값은 0.2다. 오케이. 자, 그럼 넣어보자. 여기에다가 0.2 넣으면 0.4가 되고요. 얘는 0.6이 되고요. 그 다음에 0.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기억의 길이가 2분의 i대의 길이였기 때문에 얘를 2배 해주면 무엇이 나와요? i대의 길이가 나와요. i대의 길이가 지금 t1일 때 얘 2배니까 1.6 나오죠. 쌤이 이거 왜 구했냐면 x의 길이는 뭐예요? ai잖아. a대의 길이 더하기 i대의 길이가 x의 길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둘을 더해준 3.2라는 값이 t1일 때 x의 길이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디귿이면 얘는 이제 디귿이 안 되니까 니은이 되는 거잖아. 니은분의 기억, T1일 때 니은분의 기억이 5분의 8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0.8이니까 니은은 얼마가 되는 소리야? 0.5가 된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0.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얘는 0.5에서 0.6으로 변화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0.1이 됐다
라는 말은 기억은 반대로 0.1만큼 줄어든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은

라고 했어요. A는 니은이다 라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보기 니은에서 가는 6분의 7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가는 6분의 7 우리가 구했네. 그 다음에 T1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0.7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이라고 되어져 있어. 그럼 T1일 때 기억의 길이 자체가 0.8이거든요. 자, 여기까지의 길이가 0.8이래. 근데 G1으로부터 0.7인 지점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 기억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하고 관련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10번에서 그림은 어떤 동물의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고, 표는 A와 B의 조건 1, 2, 3과 같이 처리하고 측정한 심장 박동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랬을 때 지금 A와 B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A는 증가와 감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보기 디귿을 보면서 잉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해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서 중추신경계로부터 심장에 연결된 자율신경, 교감하고 부교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중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뉴런이 짧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다, 그럼 얘는 뭐예요?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기억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기준으로 앞에 뉴런이 길다, 그럼 얘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A를 자극했더니 심장 박동수가 감소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교감하고 부교감 중에 누구를 자극했을 때,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감소해요?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건 부교감 신경이다.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A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을 자극하면 얘네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 A는 바로 니은이다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니은을 차단하면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을 차단을 하게 된다면 심장 박동수는 다시 증가를 한대요. 그 다음에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B는 이제 여기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겠죠?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될 거예요. 그거를 억제했대요. 자, 얘가 작용을 하면 심장 박동수는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억제했으니까 A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감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A는 기억이다라고 했으니까 A는 니은이다로 고쳐줘야 되죠. 틀린 것이고, 다음에 니은에서 A는 감소이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보기 디귿에서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부교감 신경이니까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연수에서 뻗어져 나오지. 맞다. 이렇게 고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연수에 존재하죠.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 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연수에서 뻗어져 나와서 이제 심장을 선생님이 그냥 하트로 그려볼게요. 하트에 아주 가깝게까지 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신경절에 얘그 신경절 이후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것이지, 얘네들은 연수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연수에 있는 것이고, 이후 뉴런은 연수에 있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여러분들을 당황시킬 수 있었던 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을 것이고,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면 이제 우리 흥분 전도와 전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습하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밑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뉴런 ABC의 지점 D1에서 D8까지, 지점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지점 P와 Q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에 주고, 그 다음에 T1일 때 D1, D2, 이렇게 7ms일 때, 3ms일 때, T2일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값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T1하고 T2가 4ms과 5ms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엇부터 체크를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자극을 준 지점부터 항상 먼저 찾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극을 준 지점이 P도 있고 Q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 선생님 눈에 띈 건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요. 3ms일 때 마이너스 80이라는 값. 자,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이 값은 언제 나오냐면 자극이나 흥분이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3ms 변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전이의 변화 시간이 3ms일 때 마이너스 80이 나오고 총 경과 시간이 3이래. 즉, 그 말은 뭐예요? 총 경과 시간은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니까 지금 총 경과 시간이 3인데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라는 것은 이동 시간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치? 아, 이동 시간이 제로라는 것은 자극을 준 지점이다. 아, 그래서 D6가 바로 자극을 준 지점 Q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D6가 Q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ABC의 흥분전도 속도는 각각 1 아니면 2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된 것이고, 여기에서 D7하고 D8의 막전이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T2 일대라고 했으니까 총 경과 시간을 가려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리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D8까지 가는, 거리가 3cm 떨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속도가 1이라면 얘는 3ms 동안 가게 되겠죠. 맞아? 이동 시간이 3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D8을 보게 된다면 얘는 제로가 나왔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 아니면 2.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동 시간이 3이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든 2.5든 더하면 4.5나 5.5가 나오니까 이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래서 속도가 1이 아니겠구나. 그럼 뭐예요? 속도가 2다. C의 속도는 2cm per ms였다. 그럼 3cm를 가는데 1.5ms이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동 시간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여서 이제 얘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두 개의 값이 있었잖아요. 1.5, 2.5. 자, 1.5를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데 3은 아니니까 얘는 아니다. 그러면 2.5겠다. 그래서 2.5 더하기 1.5 하면 4니까 T2의 값은 4ms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T1이 5ms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겠죠? 좋아. 자, 그래가지고 우선 자극을 준 지점 Q와 여기 T1과 T2의 값을 찾아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이 P 어디에다가 자극을 주었느냐라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P를 찾아내려면 요두 값을 봐야 돼요. D1과 이제 D4까지의 중에 이제 P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5든 7이든 얘네들은요, 자극을 준 지점은 막전이의 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자극을 준 지점은 이동 시간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바로 막전이가 변할 겁니다. 그러면 5든 7이든지 간에 얘네들은 휴지전인 마이너스 70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네 개의 값을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70인 건 D1 딱 하나밖에 없어. 아, D1이 자극을 준 지점 P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요 막전이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동 시간 같은 거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우선 D2의 마이너스 60이라는 거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4에서 5ms이 나오는 거죠. D2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4ms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D3가 플러스 30이래요. 총 경과 시간 7일 때, 그러면 플러스 30이라는 거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라는 거고, 총 경과 시간이 7이니까 이동 시간이 5라는 겁니다. 그러면 D1에서 D3까지 가는데 5ms이 걸렸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60, 똑같이 막전이 변화 시간 1이겠죠. 근데 총 경과 시간이 7이니까 6이에요. 그러면 D1에서 D4까지 가는 데는 6ms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D2까지 4ms, D3까지 5ms이니까 얘는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1ms 동안 1cm 간다라는 거죠. 속도가 1cm per ms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P는 D2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네. P는 D1이다 이렇게 해줘야겠고, 그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T1은 5ms이다. 찾아냈고, D5와 D6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러면 여기 D5는 어떠한 값을 가졌냐면 플러스 30. 플러스 30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일 때다. 그러면은 얘는 1ms 동안 이동을 했겠네. 총 경과 시간 3이니까. 그러면 속도가 2니까 얘는 2cm 떨어져 있을 것이고, 여기도

아까 6ms, 5ms 동안 이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은 1ms 동안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1ms 동안 1cm 갔겠네. 속도가 1이니까. 아, 그러면 D3에서 D4 사이의 거리는 1cm. D5에서 D6 사이의 거리는 2cm니까 거리의 2배이다라고 해가지고 맞다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12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표로 주어져 있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자료 해석형 문제는 아니니까 충분히 할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6마리 생쥐 1, 2, 3, 4, 5, 6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 2, 3은 A이고 4, 5, 6은 B이다. 근데 이 A하고 B 중에 정상 생쥐하고 가슴샘이 없는 생쥐가 이렇게 각각의 존재를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결과를 보고 정상 생쥐인지 가슴샘이 없는 생쥐인지를 먼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슴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세포가 생각나야 돼요? T 림프구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이 나와 있으니까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딱 생각나야 돼요. 그럼 가슴샘이 없는 생쥐는 세포성 면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 6번을 보니까 일어남이라고 되어져 있어. 아, 그럼 얘네들이 정상입니다. 정상 생쥐가 B고, 가슴샘이 없는 생쥐가 A구나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 과정을 좀더 지켜보면 나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2와 5의 기억을 2와 5의 기억을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3과 6의 니은을 감염시켰대요. 이렇게 니은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 2, 3, 4, 5, 6에서 요게 이 세포성 면역이 가에 대한이라는 거예요. 가에 대한. 그리고 이 가가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가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살았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가슴샘이 없는 생쥐는 니은을 이제 넣어줬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니은에 감염시켰을 때 죽었는데 얘는 니은에 감염시켰을 때 살았다라는 거는 이 니은에 대해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가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 중에 니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쌤, 근데 이 기억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한다면, 아, 여기 5번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2번이랑 비교해 볼게요. 기억이라는 바이러스 감염시켰을 때, 얘네들은 죽었어요. 그치? 가슴샘이 없어서 면역 반응 제대로 안 일어난 것 같아. 근데 얘는요, 기억이라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살았다라는 것은, 기억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겠죠. 기억에 대한 면역 반응 자체가 일어나서 살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니은에 대한 그 세포성 면역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 니은을 감염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이 일어나지 않음은 니은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혼동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쌤이 한번더 짚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가는 니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가가 니은이다. 골라냈죠. 그래서 보기 기억 맞는 것이고, 보기 니은. 5에서 기억에 대한 보조 T림프구의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조 T림프구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특이적 방어작용을 일으키죠. 체액성 면역이든 세포성 면역이든. 그래서 여기 지금 2번하고 5번을 비교했을 때 얘가 살았다라는 것은 특이적 방어작용이 제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조 T림프구의 분화가 가슴샘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체액성 면역이든 세포성 면역이든 그것을 촉진했을 것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에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니은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였다. 세포성 면역 일어났다며? 세포성 면역이 뭐야?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용해시키는 거, 직접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에서 직접 감염된 세포를 파괴했다라는 거 맞는 보기로 골라주게 되면 기역, 니은, 니긋 다 맞게 고를 수 있으면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는 12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13번 문항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5회차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딱 시간 재고 5회차 열심히 풀어보셨죠? 특히나 풀면서 아, 내가 좀 모르겠는 부분, 내가 정답 맞췄더라도 확실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체크해 두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동안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또 나는 다 안다고 풀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잘 체크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5회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너무나 반가운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친구 3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등장했던 이론들이 있잖아요. 가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문제에서는 등장 순서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론이 먼저 등장했는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각각의 이론을 주장한 학자의 이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각각의 이론의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근거 또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요 내용까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멘틀 대류설이 기역이에요. 근데 학생 A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멘틀 대류설은 대류기도설보다 먼저 등장했어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거 맞아요? 아니지. 우리 멘틀 대류설 자체가 대륙이동설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게 멘틀 대류설이었기 때문에요. 대륙이동설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등장한 거죠. 따라서 학생 A는 틀렸고요. 자, 학생 B 보겠습니다. 니은은 홈스가 주장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니은이 해양저 확장설이거든. 우리 홈스가 주장한 건 뭐였어요? 그렇지. 홈스는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한 거고, 해양저 확장설은 헤스와 디츠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구조론은 윌슨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죠. 따라서 학생 B는 틀렸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학생 C 보겠습니다. 디귿, 판구조론에 의하면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판구조론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었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학생 C만 맞아요. C만 맞아요. 3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증거 많이 물어본다 라고 했잖아요. 특히 무슨 증거랑 무슨 증거를 많이 비교하라고 하냐면 대륙이동설과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륙이동설이 등장하고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기까지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 대륙이동설은요, 주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해안선이 유사하다거나 지질구조가 연속적이라거나 화석이, 고생물 화석이 연속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반면에 해양저 확장설은요, 무언가 관측 기술이 발달해야지 알 수 있는 거. 해양지각의 나이라거나 아니면 뭐 섭입대의 깊이 베니오프대라거나 아니면 퇴적물의 두께라거나 고지자기 줄무늬의 분포라거나 이런 것들, 과학기술이 발달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이더라 라는 거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 보시면 두 개의 지질 구조가 나옵니다. 부정압과 판상 전리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가에서 이제 부정압 그림을 보면은 요거 지금 여기가 부정압 면이네. 근데 이거 부정압 종류 중에서도 무슨 부정압이에요? 그렇지. 부정압면을 경계로 상부와 하부 지층의 기울기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아, 이거 경사부정합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습곡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아래로 볼록하게 들어갔잖아. 이거 무슨 구조? 향사구조겠구나. 아래로 들어간 구조, 향사구조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판상 전리. 우리 전리라는 건 암석에 틈이 생긴 것인데, 판상 전리나 주상 전리는 주로 화성암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 중에서도 판상 전리가 나왔으니까, 판상 전리의 형성 과정,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판상 전리는요, 화산암이랑 심성암 중에 어디에서 발견이 되지? 맞아요. 판상 전리는 심성암에서 잘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심성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암석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심성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겼어요. 근데 그 위에 원래 지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위에 지층이 깎이는 작용,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게 되지. 그래서 위에 이 아래에 있는 심성암을 누르고 있던 지층이 깎여나가. 그러니까 이 암석이 받는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니은은 맞는 거예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고, 압력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가 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위로 융기하게 돼요. 요렇게. 융기하더라. 근데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요거 암석 덩어리거든요. 근데 암석 덩어리는 고체이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처럼 팽창을 잘 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팽창하려는 방향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균열이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판 모양의 전리, 판상 전리가 되더라. 따라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융기하면서 팽창하면서 생긴 것이 판상 전리더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에서 가와나 지역에 모두 융기한 적이 있다. 그렇지.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융기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부정합이 어떻게 생겼는고를 생각을 해보면 부정합은 일단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면 아래에서 지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아래쪽에 있던 지층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가 융기지. 그러니까 일단 부정합 역시나 융기한 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요 과정을 좀더 살펴보면, 융기에서 해수면 위로 드러난 거야. 수면 위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항상 물 밖은요, 야생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퇴적 작용보다 무슨 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냐면 풍화 침식 작용, 즉 깎이는 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더라. 그럼 막 깎였어. 깎였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느냐? 다시 물 아래로 가라앉는 침강이 일어나더라. 침강에서 그 위에 다시 새로운 퇴적층이 퇴적이 되더라. 요런 과정을 통해서 부정합이 생기게 되더라. 따라서 부정합면이 하나 발견된다라는 건 융기 한번 일어났어요. 침강 한번 일어났어요라는 걸 뜻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요, 은하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자료이고요. 처음에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해석하는 걸 꽤나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틀렸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자료를 처음 보는 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은하에 대한 정보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은하 AB에 존재하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주계열성. 자, 여러분들.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주계열성은요. 질량이 되게 큰 주계열성이고요. 결국에 이거 O형의 주계열성이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 이거 파란색 별이에요. 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죠? 자, 파란색 별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주계열성의 개수와 은하 형성부터 별의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나타낸 것이더라. 두 은하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별의 누적 질량이야.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 그럼 봐봐요. 누적이라는 건 계속 쌓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누적되는 값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야, 누적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많아지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방향으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항상 누적 질량은 증가하는 방향. 비도 마찬가지. 항상 누적 질량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니은식이 다음에 기역식이가 되는 거야. 니은식이 다음에 기역식이가 되는 거야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A와 B가 각각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에 각각 누구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요. 먼저 A부터 볼게요. A를 보면은 처음에 O형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O형별이 좀 많아졌다가 O형별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O형별이 현재, 여기 끝에가 현재일 거 아니야. 요 끝에가 현재. 그죠? 요 끝에가 현재겠지.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 O형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얼만큼이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만큼이나 존재하고 있어. 이해되셨죠? 현재도 O형별이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누적 질량이 계속 요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건 무슨 뜻이냐? 현재도 계속 별이 생성되고 있어. 누적 질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O형별도 존재해. 아, 여기선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구나. 그러면 A는 나선 은하겠구나. 우리 나선 은하는 붉은색 부분도 있지만 파란색, 푸른색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파란색 별이 존재하는 거구나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B 볼게요. B는요, 일단은 현재 O형별이 거의 없는 거야. 0인 거야. 아, O형별이 없어. 그리고 누적 질량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누적 질량이 거의 증가하지가 않고 수평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 B는요, 현재 별이 거의 생성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므로 이 B는 타원 은하야. 타원 은하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더라. 그러니까 파란색별, O형 주계열성, 수명이 짧은, 나이가 젊은 O형 주계열성이 존재하지 않는구나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식의 별의 누적 질량, 이거는 자료 해석이지. A 같은 경우에는 기역식의 누적 질량이 요만큼인데, B일 때는 누적 질량이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A가 더 작다라는 기억만은 얘기. 자, 니은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기역시기가 니은시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거든. 따라서 니은에서 기역으로 갈수록 계속 우주는 팽창한 겁니다. 따라서 기역시기가 니은시기보다 큰 거예요. 근데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입니다. 현재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주계열성의 개수는 A 같은 경우는 그 개수가 어쨌든 존재하고 있어. 이만큼이나. 근데 B는 없잖아. 따라서 A가 더 많다라는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해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린 가와나는 대서양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용존산소량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기역과 니은이 각각 수온과 용존산소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 뭘 알아두시면 되느냐? 수온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는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수온. 수온은요, 여러분들,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이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수심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심이 깊어지면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수온은요, 무조건 수심이 깊을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수온은 수심이 깊어지는데 막 수온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 수온은 무조건 수심이 깊으면 낮아지기만 하는 거야. 여기 문제엔 안 나오지만 밀도는 또 반대입니다. 우리 해수는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요, 깊어질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따라서 밀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밀도는 증가하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수온이나 밀도나 염분을 비교해봐라. 각각이 무엇인지 판별해라. 라고 나오면요. 염분은 사실 그래프만 보고 판별하기가 어렵고, 수온이랑 밀도를 먼저 판별해준 다음에 남는 게 염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돼. 우리가 수온의 변화 경향성을 알고 있으니까 수온을 먼저 판별을 해주면 그 다음 남는 게 용존 산소량인 거야. 그럼 봐봐요. 수온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무조건 낮아지기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니은 같은 거 보면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있잖아. 그죠? 니은 같은 거 보면 낮아졌다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산소인 거야. 계속 낮아지기만 하는 기역이 수온인 거예요. 기역이 수온. 똑같아요. 기역이 수온. 니은이 용존 산소량. 근데 우리 사실 용존 산소량도 왜 이런지 알죠? 표층에서는 대기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또 광합성으로 인해 산소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수심이 깊어지면 광합성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생명체의 호흡 아니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고 심층에서는 극지방에서 침강한 해수에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일단 구별할 수 있더라. 자, 그럼 기역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수온 분포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니은 잘 봐봐요. 수온약층 누가 더 뚜렷해요?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니은 수온약층이 뚜렷한 정도. 자, 여러분들 우리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여기 수온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때요, 여러분들 수온약층이요 여기야 여기. 자, 그럼 수온약층의 특징이 무엇이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야. 그래서 요 약자가요, 영어로 생각하면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온이 갑자기 점프, 수온이 많이 변하는 층이란 뜻이야. 그럼 봐봐요. 수온약층이 뚜렷하려면 수온 변화가 심해야 되지. 점프를 많이 해야지 수온약층이 뚜렷한 거야.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는 말은 수온 변화가 심한 걸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들, 수온 변화가 심해야 돼. 근데 결국 그 수온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심해층은요, 어차피 사시사철 어느 위도에서든 항상 심해층의 온도는 비슷해요. 그럼 어디가 달라지느냐? 혼합층의 온도가 달라지거든. 즉, 표층의 온도가 달라지거든. 따라서 수온약층이 뚜렷하려면요, 수온 변화가 커야 되고, 수온 변화가 크다는 건 사실은 표층 수온이 높으면 수온 변화가 클 수밖에 없어. 따라서 더 수온약층이 뚜렷한 곳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은 더 표층 수온이 높은 곳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봐봐요. 가와 나의 표층 수온을 비교를 해보면 가는 한 10도보다 좀더 높고, 나는 20도보다 높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뚜렷하게 발달했냐? 나가 더 뚜렷하게 발달한 거야. 그래서 가가 더 뚜렷하다라는 이유는 틀린 보기구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나에서 용존 산소량은 표층에서 최대로 나타난다. 표층에서도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더 깊어졌을 때, 2km보다 수심이 깊을 때가 용존 산소량이 더 최대로 나타나고 있지.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탐구 문제입니다. 자, 원 문제를 보시면요.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경계 부근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과정 1의 그래프에서 X와 Y의 조건에 암석을 용융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변화시켜야 될까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문제에서 이미 판의 섭입 평 경계에서 일어나는 마그마의 생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섭입형 경계는 일단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야 돼. 어떻게? 그렇지.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으로 바뀌면서 암석의 온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하죠. 그럼 대륙지각 하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글쎄,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대륙 지각이 용융되면서 유무남질 마그마까지 생기게 될 것이더라. 자, 그럼 요걸 나타내고 있는 자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변화의 예에서 가가 X에서 X-로의 온도 변화예요. 우리 이거 아까 대륙 지각 하부가 가열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 역시나 지금, 물이 없었던 멘틀에서 물이 있었던 멘틀로 가면서 용융점 변화하는 거. 그렇지. 물 공급에 의한 용융점의 변화 맞더라.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게 하부 멘틀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거 하부 멘틀이었어요? 아니지.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건 영향권에 해당하는 상부 멘틀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상부 멘틀이다라고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와 라까지 보면요. 다는 지금 Y의 온도가 높아져서 Y 다시? 이런 경우는 우리 지구 내부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었고, Y에서 Z로 되는 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이었으니까 서비평 경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마그마 생성 과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자, 마그마 생성 과정에 적응한 결과를 보면은 B는 지금 서비평 경계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긴 것이지. 이게 아까 우리 뭐였냐면은 조건 나에 해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아까 하부 멘틀 아니었고 디귿에서 보면 B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은 라가 아니라 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A에는 물을 포함하는 암석이 존재한다. 그렇지. 대륙지각 하부가 가열될 때이 대륙지각은 항상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포함한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을 봐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함한 암석이 존재하는 거 맞더라. 니은만 맞아서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별표 쳐져 있고요.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의 다양한 기상현상들, 어떻게, 기상 요소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 너무 흔하게 출제되는 거니까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측소 P에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뭐가 제일 찾아주기 쉽다라고 생각하냐면, 기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왜냐? 태풍이라는 게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 나를 통과하는 동안 저기압이 다가올 땐 기압 낮아졌다가 저기압이 멀어지면 기압 높아질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압 변화는요. V자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기압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압이 최대로 낮아지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태풍이 최대로 접근한 지점이 될 거거든. 근데 우리 태풍의 중심이랑 가까워질수록 풍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속 그래프는 대체적으로 기압 그래프와 반대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이 낮아질 때 높아지고, 기압이 높아질 때 낮아진 이 노란색이 바로 풍속 그래프가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점들. 점으로 이제 불연속적으로 나타낸 게 풍향이 되겠습니다. 풍향은 항상 요 옆에 요선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요, 풍향 변화를 통해서 저기압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건지, 저기압의 왼쪽에 위치하는 건지, 즉, 태풍에서는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를 판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어떻게 판별해 주냐면요. 일단 이 축을 먼저 봐요. 그런 다음에 옆에다 화살표를 먼저 다 그려줍니다. 어떻게? 이 동풍이잖아, 동풍. 동풍이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요렇게. 요거 S, 남풍이잖아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서풍, 서쪽에서, 북풍, 북쪽에서, 동풍, 동쪽에서. 이렇게 화살표 먼저 그려줘.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풍향 변화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향이 아래에서 위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바뀔 때 풍향이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를 봐주는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잖아.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하고 있죠. 따라서 저기압의 진행 경로에 오른쪽에 위치하는구나. 위험 반원이구나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P에는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 자, 여러분. 태풍의 눈이 통과한 거 위에 자료만 보고 알수 있어요. 왜냐?
태풍의 눈은 태풍의 가장 중심부거든. 우리 태풍의 가장 중심부에서는 기압 어때요? 기압 제일 낮아요. 근데 태풍의 눈이라는 건 풍속도 어땠어? 풍속도 작았지, 약했지. 근데 지금 보면 기압이 가장 낮은 곳에서 풍속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피지점은 태풍의 눈이 통과한 곳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따 닮은 꼴 문제 보여주면서 태풍의 눈이 통과할 때는 어떠한 자료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았구나. 기압이 낮을 때 풍속이 크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니은 우리 이미 했었죠. 요 시기 동안에 풍향 시계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겠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잘 봐주세요. 등합선의 간격이 종일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응? 일기도가 없는데. 일기도가 없는데 이것만 보고 등합선의 간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 볼게요. 우리가요, 지구과학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는 게 등치선이야. 이 등치선이 무엇이냐? 등, 같을 등, 치, 수치.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치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등치선이 조밀하다. 등치선이 조밀한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거냐면요. 조밀하다는 건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등치선이 똑같은 등치선을 선생님이 다섯 줄을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되게 조밀하게 그린 거. 근데 등치선이 조밀하지 않으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똑같이 다섯 줄. 근데 봐봐요. 이게 무슨 등치선인지 모르겠어. 등치선은 등 앞선이 될 수도 있고, 등 온선이 될 수도 있고, 등 수온선이 될 수도 있고, 뭐등 밀도선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해요. 자, 이때, 예를 들어 하나의 값에 1만큼 차이 난다고 해볼게요. 자,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라고 해볼게. 자, 그럼 봐봐요. 등치선이 조밀할 때는 요만큼의 길이 변화할 때, 요만큼이 변할 때, 등치선이 1에서 5까지, 수치가 1에서 5까지 산화 변했어. 이해되셨죠? 근데 등치선의 간격이 넓으니까요. 같은 간격에서의 수치 변화를 보면 1밖에 안 변했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등치선이 조밀하면 수치 변화가 크구나. 같은 간격에서 수치 변화가 훨씬 큰 거야. 그럼 봐봐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등합선이 조밀하잖아. 등합선이 조밀하다는 건 수치 변화가 큰 거야. 무슨 수치? 기압. 여기서는 기압이 등 앞선, 기압을 나타낸 거니까 기압 변화가 큰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압 변화가 크면 기압 차이가 큰 거니까 이 기압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풍속이 어때야 돼요? 풍속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 등합선이 조밀하면 기압 변화가 심하다는 거고 풍속이 빠르겠구나. 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T1이랑 T3를 보면 T1일 때는 풍속 이만큼, T3일 땐 풍속 이만큼이거든. 그러니까 T3일 때 풍속이 훨씬 더 빠르니까 아, 언제가 더 조밀하냐? T3일 때가 더 조밀하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니은만 맞아요.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랑 비슷한 우리 닮은 꼴 문제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닮은 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되게 달라 보이죠? 이게 어떻게 닮은 꼴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우리가 일자로 봤었던, 그냥 요렇게 나타났던 자료를 둥글게 말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풍향 변화 그래프를 요렇게 줄 수도 있지만 둥글게 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이렇게 주면. 그래서 여기서도 풍향이 시계로 변했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그림도 결국에는 기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건데 이걸 일자로 핀게 아니라 둥글게 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것이더라. 그래서 요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두 번째 추가 자료를 보시면 아까랑 상당히 비슷하죠? 아까랑 상당히 비슷한데 여기서의 차이점. 아까 선생님이 V자로 된 기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이 점선이 기압이에요. 근데 우리 기압과 풍속 그래프는 서로 반대의 양상을 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풍속 그래프가요. 높아져. 여기까지는 반대 양상 맞아. 근데 갑자기 훅 낮아져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요 지점에서 기압도 낮은데
풍속도 약하지. 그럼 여기가 어디인 거야? 맞아요. 우리 아까 피지점이 태풍의 눈이냐, 태풍의 눈이 통과했냐,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 그때 선생님이 태풍의 눈이 통과했을 땐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 보여줄게요, 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압이 낮아지면서 풍속이 계속 증가하다가 기압이 최고로 낮아졌을 때 풍속도 같이 확 낮아져. 아, 기압과 풍속이 모두 작은 값을 가지는 태풍의 눈이 통과한 시점이구나.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강수량도 거의 없구나, 날씨 맑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의 눈이 통과할 때의 자료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거 정리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심층 순환에 대한 문제이고요. 기역니은 디귿 저렇게 수계를 주고 항상 세 가지,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를 비교하라라는 문제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수온이 혼자 0 하인에가 있어. 0보다 낮은 애. 그 친구가 남극 저층수입니다. 수온이 혼자 0 하인에가 남극 저층수. 그리고 염분이 되게 높은 애가 있어요. 염분이 제일 높은 애. 이 친구가 누굴까? 맞아. 이 친구가 북대서양 심층수. 그럼 나머지 수온도 제일 높고 염분도 제일 낮은 친구가 남극 중층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ABC는요,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이루는 주된 흐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대서양인데, 자, 지금 요 A 있잖아요. A는 가장 표층에서 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그냥 표층순환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C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리고 B는 C보다 아래쪽에서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아, C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심층수는 하나밖에 없거든.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린란드 해역에서 형성이 되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인 거고. B는 그것보다 아래쪽에서 흐르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더큰 남극 저층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기억 볼게요. 기역은 니은보다 저위도에서 생성된다. 그렇지. 남극 중층수는,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에는 남극 대륙 바로 주변에서 형성이 되는 반면에, 남극 중층수는 남위 50에서 60도,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 맞아요. 기역 동그라미. 자, 니은 보겠습니다. 북위 30도에서, 디귿과 A는 모두 북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디귿은 북대서양 심층수거든요. 자, 북대서양 심층수가 지금 C거든. 지금 보니까 위도 30도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요렇게 이동하고 있거든.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따라서 니은 틀렸다. 그죠? 자, 그런데 표층수는요, 지금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 위에 있는데. 그래서 표층수는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표층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니까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지금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A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남위 10도 부근 해역에서 B는 C보다 대체로 깊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 깊은 곳, 얕은 곳 따질 때는 밀도 차이 따져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B는 남극 저층수, C는 북대서양 심층수 2호. 이 자료를 보아도 B가 더 C보다 아래쪽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B가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B가 더 대체로 깊은 곳을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아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우리 4회차에서 봤던 문제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일단은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인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세 개를 구별하는 문제 이런 거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 요거 상대적인 비율이다, 퍼센트다라고 했으니까
요세 개, ABC의 값을 더했을 때 전부 다 100%가 나와야 할 거야. 따라서 지금 T1일 때도 세 개를 더해주면 100%가 되고요. T2일 때도 100%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 A의 값을 구해주면 A가 77.4%

나옵니다. 100에서 14.2 빼주고 8.4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77.4가 나오고, 자, 요렇게 되었을 때 ABC를 구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 방법,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4회차에서 알려준 방법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5.5배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5.5배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주면 하나는 암흑물질, 하나는 보통물질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5.5배가 되는 거 A랑 B 관계이네. A랑 B 관계이니까 하나는 암흑물질, 더 많은 거, 더 적은 거 보통물질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번엔 또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BC가 이렇게 있을 때 T1식이랑 T2식에 ABC가 누군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요, ABC끼리 비교하면 헷갈려요.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T1과 T2식이를 비교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T1과 T2식이의 A값만 비교를 해봐요. A가 T1일 때 더 많고 T2일 때 더 적지. 그럼 화살표로 T1일 때 더 많아요, T2일 때 더 적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T1일 때가 더 많고 T2일 때가 더 적지, 이렇게. 근데 C는 T1일 때가 적고 T2일 때가 더 많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보면 혼자 따로 노는 애가 있어요. 봐봐요. T1일 때 A, B 둘 다 화살표가 위인데 C만 혼자 반대야. T2일 때 A, B 화살표가 아래쪽인데 C만 혼자 반대야. 그럼 혼자 따로 노는 애가 누구겠어? 맞아요. 따로 노는 친구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갈 거야. 난 너네랑 비율이 다른 방식으로 증가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물질인데, 이 중에 당연히 많은 게 암흑 물질이지.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서 5.5배를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주셔도 된다. B는 보통 물질이더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암흑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지금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과거인 거야. 왜냐?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 그리고 현재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이겠구나 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T1일 때 우주의 팽창 속도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풀어줘도 되긴 해요.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T1이랑 T2일 때를 보면은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아. 그치? 그러니까 T1이랑 T2일 때는 물질의 영향이 암흑 에너지의 영향보다 훨씬 큰 시기야. 따라서 이 시기에는요, 감속 팽창을 할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 물질의 영향이 더 크니까 팽창이 줄어드는 감속 팽창을 할 거야. 그런데 T1이 T2보다 과거잖아. 그러니까 T1일 때는 팽창 속도가 T2일 때보다 더 클 거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1보다 크다가 맞는 보기. 근데요, 선생님은요, 이런 지구과학 할 때 이렇게 당연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과학은 자료로 나타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오감 만족,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손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그리는 걸 겁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출에 어떤 자료가 나왔었느냐? 여러분들 기출에 나온 자료는요,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에 나온 자료들을 해석뿐만 아니라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기출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알잖아. 초반에는 감속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가속 팽창했어요 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처음에 감속 팽창했으니까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팽창 속도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요 지금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감속 팽창했었던 우주와 이제 가속 팽창하는 요 시점이 갈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현재야,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현재의 팽창 속도를 1로 둘 수가 있겠지. 지금 이 문제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 1로 뒀으니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내가 이 자료를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현재가 팽창 속도가 1인데 t2일 때도 팽창 속도가 1이거든. 그럼 이 자료에서 t2가 여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팽창 속도 1이잖아. 그래서 근데 t1이 t2보다 과거래매. t1이 t2보다 과거니까 t1은 이것보다 과거일 수밖에 없어. 여기가 t1. 그러니까 저절로 t1은 팽창 속도가 1보다 크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B의 밀도 분의 A의 밀도는 은하 중심부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B는 보통 물질, A는 암흑물질이야. 근데 우리 암흑물질은 주로 은하의 중심부보다 은하 외곽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건 아니더라. 외곽부에 암흑물질이 많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니은 틀렸더라. 자, 디귿 보겠습니다. 우주 구성 요소 중 단위 부피당 C가 차지하는 양. 아, 이거 되게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봐봐요. 단위 부피당 C가 차지하는 양이라고 했어. 이걸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부피분의 단위 부피. 단위라는 게 들어가면 이거 분모에 들어가야 되거든. 부피분의 총량이야. 근데 이거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이걸 밀도라고 하기로 했어. 자, 그럼 봐봐요. C는 암흑 에너지거든. 자,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 감소하는 거 맞아. 근데 암흑 에너지는 어때? 우주의 빈 공간에서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도 밀도가 똑같이 유지되더라라는 이야기 했었죠. 따라서 이건 결국 밀도를 물어보는 거고 T1이랑 T2의 비율은 다르지만 실제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같더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같은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따라서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랑 닮은 꼴 문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닮은 꼴 문제 보시면은 선생님이 방금 그렸던 그래프가 기출에 나왔었던 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기출에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테스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B와 C의 선후관계 찾을 수 있고 또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는 계속 감소하는 거니까 이것으로도 선후관계를 따져서 ABC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우리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닮은 꼴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닮은 꼴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우리 4회차의 16번 문제랑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우주의 구성 요소의 밀도가 나와 있는데 T2일 때 밀도의 합이 1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A가 0.67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ABC를 구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BC 각각이 어떤 구성 요소인지 비교해야 되겠고, 그랬을 때 물질의 밀도와 우주의 크기 관계를 이용을 해서 T1일 때의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 수능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요. 닮은 꼴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내용도 정립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기상, 날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북반구 중위도에서 어느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 P 부근의 일기 기호를 나타낸 것이더라. 자, 이때 보니까 일기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지금 여기서는 남서풍이 불고 여기서는 남동풍이 불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아 이거 온난전선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그렇다는 건 지금 요 아래쪽이 따뜻한 공기, 위쪽이 찬 공기라는 건데 우리 찬 공기에서는 구름 구역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기 기후가 꽉차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구름이 끼어 있구나. 아, 역시 찬 공기 구역은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구역이구나라는 거 우리
4회차일 때 역시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피는 온난전선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남서풍과 그리고 남동풍의 경계가 되는 거, 온난전선.

높이 0에서 2km에서 높이에 따른 평균 기온 감소율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나의 자료가 무엇이냐면요. A와 B에서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야. 근데 지금 보니까 A는 찬 공기 구역의 위에 전선면이 존재해요. 우리 전선면이 존재하면 이렇게 갑자기 불연속적인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선면이 존재하는 거고, 찬 공기 구역이니까 지표면에서의 기온이 더 낮아야 되겠지. 따라서 기역이 A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지표면의 온도가 높고 전선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기온이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게 B가 되겠어요. 자, 이때 0에서 2km에서 평균 기온 감소율을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서 2km가 되는 동안 기온이 이만큼 감소했어. 근데 B는 지표에서 2km가 되는 동안 기온이 이만큼이나 감소했지. 따라서 B가 더큰 거고요. A가 더 작다라는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더라.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지질 시대에 대한 문제이고요.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생물 과의 수와 대멸종 시기 ABC를 나타낸 것이더라. 라고 했는데, 우리 ABC 보시면 대멸종, 5차 대멸종이 있었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때 3차랑 5차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생대 마지막 폐름기와 중생대 마지막 백악기에 발생한 대멸종이 되겠고, 폐름기와 백악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차, 2차, 4차는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오데트, 오데트, 백조의 호수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A가 1차니까 5,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두 번째 2차 대봉기. 그리고 4차 트라이아스기. 오데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의 자료를 보니까 대서양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중생대의 대륙 분포겠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기억 볼게요. 중생대의 기역과 니은은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중생대 폐름기부터 백악기, B부터 C까지. 가 지금 중생대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기역과 니은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ABC 중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C가 가장 크다? 우리 멸종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멸종 언제였어요? 3차 대멸종 폐름기였었죠. 따라서 C가 가장 큰거 아니고요. B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입니다. 나시기, 중생대죠. 해양생물과의 수는 육상생물과의 수보다 평균적으로 많았다. 지금 기역과 니은이 각각 해양과 육상생물과의 수중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니은은요, 요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오존층이 생긴 이후부터 출현한 거니까 니은이 육상, 기역이 해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수가 중생대에 더 많으냐? 중생대는 해양의 수가 육상의 수보다 더 많지.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기역, 디귿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1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역시나 우리 절대연령, 방사성동위 원소 반감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별표도 쳐져 있고요. 자,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그린 과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더라.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더라. 자, 그럼 우리 이 정도는 이제 알잖아요. 방사성 원소 대 자원소 함량이 1대1이면 이거 반감기 몇 회 경과한 거? 1회. 그치? 방사성 동위원소가 50%가 된 거. 근데 만약에 둘의 비율이 1대3이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25%밖에 안 남아있는 거고, 반감기 2회 경과한 것이더라. 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의 함량이 1이라는 건 요거 반감기 한번 지난 거거든. 그러니까 요때가 반감기예요. 그래서 반감기를 찾아주면은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 되겠고요. Y의 반감기는 2억 년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X와 Y의 반감기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X의 반감기 2억

Y의 반감기 2억 년.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X의 반감기의 두 배가 Y의 반감기구나. 그러니까 Y의 반감기가 X보다 두배더 길구나. 그럼 우리 이거 앞에서 4회차 할때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 절대연력 문제. 그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두 배이니까, 이때 지금 방사성 동위 원소분의 자원 소의 함량이 3이 되는 거. 이러면은 모원 소양이 25%가 되는 거죠. 그쵸? 모원 소양이 25%가 되는 시기도요. X는 2억 년이고요. Y는 4억 년이에요. 그렇지. 똑같은 퍼센트, 2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2억 년과 4억 년. 두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될 때도 두 배가 차이 나는 거야.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그 문장 더 읽어보면은, 화성한 피에 포함된 X의 함량은 처음량의 75%래. 자, 화성한 피에 포함된 X의 함량이 75%래. 그럼 선생님이 이거 알아두라고 했어요. 이거 역시나 4회차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함량이 이렇게 감소할 때, 여기가 원래 100%고, 여기가 반감기 한번 지나서 50%더라. 그러면 0.5회 지났을 때는 몇 퍼센트더라? 이거 외워두라 그랬지. 0.5% 지났을 때가요, 70%입니다. 외우셔요. 외우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때 많이 도움됩니다. 그러면 75%는 이것보다 방사성 원소 함량이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 0.5회가 지나기 전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따라서 P는 지금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거든요. 따라서 P의 절대 연령은 0.5억 년보다 더 젊은 거예요. 그렇지. 1억 년이 0.5회보다 짧게 지난 거니까. 그래서 0.5억 년보다 젊은 거다라는 걸 일단 체크할 수 있어.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기역의 층에서는 삼엽층의 화석이 산출이 된대요. 기역의 층에서 삼엽층. 아, 너는 고생돼지층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 그쵸? 고생돼지층인 거 체크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때 기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와 B의 암석의 연령차 물어보았어요. 그럼 A랑 B 한번 떠져보면, B가 지금 이 P의 포획암으로 들어있습니다. 포획암이라는 건더 먼저 생겼었다는 거고, B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역이 먼저 생겼네요. 그죠? 기역까지 P가 관입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역이 고생돼지층이야. 그런 다음에 P가 관입하고, 그 다음에 단층 생기고, 그 다음에 쭉쭉 가서 A라는 기저여감이 생겼을 거거든. 됐죠? 요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자, 그럼 이때 봅시다. 기역이 고생돼지층이기 때문에요. 기역이 요 사이에 형성된 지층이야. 그러니까 2억 5200만 년보다는 나이가 많은 애야. 그죠? 자, 그리고 우리 P는요, 아까 절대 연령이 0.5억 년보다는 젊어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B는요, 기역보다 먼저 생겼거든. 그러니까 B는 2억 5200만 년보다 나이가 많아. 2억 5200만 년보다 나이가 많고, A는 0.5억 년보다 나이가 젊어. 그럼 2억 5천만 년보다 나이가 많고, 5천만 년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이 둘의 암석의 연령차는 2억 년보다 크겠지.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기억되셨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P에 포함된 Y의 함량,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량의 80%보다 적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처음량의 80%보다 적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처음량의 80%이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X의 반감기보다 Y의 반감기가 두배더 크다 그랬어. 두배 길더라. 그럼 우리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다.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 P의 절대 연령이 지금 0.5억 년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요 값을요, 선생님이 그냥 딱 정해줘 볼게요. 뭐라고 정할 거냐?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P의 절대 연령을 A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근데 이 A는 0.5억 년보다 짧아요.

0: 0.5음료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P의 절대 연령이 0.5음료보다 작은데, 그때 지금 나이를 A라고 했어. 근데 이때 X를 75%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자, 니은에서 정리를 하면은, 절대 연령이 A일 때, 말로 정리를 할게요. 절대 연령이 A일 때, X의 함량은 75%야. 이거 맞는 얘기죠. 그쵸? 절대 연령이 A일 때, X의 함량은 75%야. 라고 우리가 정한 거야.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될때 걸리는 시간도 두 배라 그랬어. 자, 그럼 봐봐요. Y의 함량이 75%가 되는 데까지는 절대 연령이 몇이어야 될까? 봐봐. 같은 함량이 되는 거잖아. 같은 함량이 되려면,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Y의 함량이 7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A여야 돼. 이해됐어요? 그쵸? A일 때 75%면 2A일 때 Y가 75%가 돼야 돼. 그럼 봐봐요. 처음에 암석이 생겨서 A라는 시간을 지나고 또 거기에 A라는 시간을 지나서 2A가 되었다고 해보자. 근데 지금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P에 A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포함된 양이 80보다 적으냐, 80%보다 적으냐,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A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80%만 남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요. A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Y가 80%가 남았다고 해볼게. 그럼 0.8이지. 근데 여기에서 A가 또 지난 거야. 그럼 우리 A라는 시간이 지날 때 0.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0.8이 지난 거야. 0.8 곱하기 0.8이 되어야 돼. 그럼 이거 몇이에요? 0.64잖아. 0.64. 88에 64. 그쵸?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Y의 함량은 2A가 되었을 때 75%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보다 더 커야 돼. 그러려면 이게 0.8이 아니라 이게 이것보다 커야 되는 거겠지. 그래야지 그 값을 곱하고 그 값을 곱했을 때 0.75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80%보다 적은 게 아니라 80%보다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값 곱하기 요값이 0.75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비율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구나 라는 것을 잘 이용해 주셔서 니은을 풀어 주셔야 되겠고, 디귿 보겠습니다. 단층이 형성될 때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요게 지금 0.5억년보다 젊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신생대거든. 그럼 신생대 이후에 생긴 거니까 단층도 신생대. 따라서 암모나이트 번성할 수 없겠죠.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기억만 맞아요. 1번 풀어 주시면 되겠고, 요거랑 이제 비슷한 닮은꼴 문제가 우리 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지층을 보시고 ABC의 생성 순서를 파악해 주신 다음에, 이때도 요값 똑같죠? 방사성 원소 분해 자원소의 함량 1이 될 때가 반감기일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X와 Y의 반감기를 구해 주시면 되겠고, 그때 이때 요 문제 풀 때도요, 선지를 풀때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느냐? 아,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비율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전부 다두 배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해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12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구수이게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남자 안중입니다. 29강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6번부터 우리가 한번 또 가계도 문제를 풀 겁니다. 네, 가계도 문제의 다양한 유형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연습을 좀 해보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이면 다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해가는지 그런 것들을 맞춰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6번부터 한번 볼게요. 106번도 이제 가와 나와 다 세 가지 형질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놨죠.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A와 B에 대한 얘기가 뭐 소개되어 있진 않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기역, 니은, 디귿 조금 간단하게 좀 표시 좀 해볼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니은, 요게 기역, 요거는 이제 디귿, 네, 디귿 나와 있죠, 디귿. 다, 다가 디귿. 예. 그 다음 얘는 기역,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기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계도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3과 4를 한번 보세요. 3과 4. 갑자기 자손에게 나온 거.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왔다. 이런 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3과 4에서 기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A와 스몰 A 중에서 열성이죠, 열성. 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열성인데, 열성 반성이 아니죠? 얘가 나왔는데, 3번이 지금 정상이 나왔으니까, 얘가 상이니까, 그렇지. 나와 다의 형질이 X염 색채 연관되어 있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X염 색채 연관되어 있겠구나. 뭐, 이 정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게, 유전자형을 좀 써볼 수가 있어요. 유전자형. 뭘 아니까? 얘를 아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스몰 A, 스몰 A 얹어주시면 돼.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여러분이 얹어주시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5번. 5번도 스몰 A, 스몰 A.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되겠죠. 얘도 기억 나왔네요. 얘도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 이거 하나 줘야 되니까 3번도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도 기억 안 나왔으니까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고 그럼 6번을 보시면 6번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지.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기역, 니은, 디귿은 A와 B와 스몰 D라고 줬어요. 이게 없는 거 확실한 거 뭐야? 라지 A 없잖아. 얘는 이제 라지 A가 확정인 겁니다. 그렇죠? 얘가 라지 A가 확정이다. 이런 거 하나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5번 가볼까요? 5번? 네, 5번. 5번. 얘 한번 봅시다. 없잖아. 그치?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X염 색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니은이 있어, 니은이. 니은이 있고 정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니은이 있고 정상이 있다. 니은이 우성 유전자인지 열성 유전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 해볼 만한 게 있어요. 뭐야? 5번이 지금 니은이 나왔어요. 근데 2번이 안 나왔죠?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우성 반성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써보시면, B와 스몰 B가 있는데 나에 대해서 있는데 얘가 이제 우성 반성이 아니다. 그럼 얘란 얘기지. 얘란 얘기야. 그치? 그럼 얘가 지금 나왔지. 그럼 이건 뭐란 얘기야? 스몰 B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될까요? 그러면 없어. 뭐가 없어? 라지 B가 없어. 자동적으로 얘는 스몰 D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쓰면 돼?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스몰 B, 스몰 D.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보기가 이제 해결되잖아. 단은 우선형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정상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써볼까? D와 스몰 D의 관계. 정상이라며. 얘가 뭐야? 다다. 다는 우선형질, 맞죠?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A 가볼까요? A는 스몰 D가 두 개야. 자, 스몰 D가 두 개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어? 여자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X가 두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라지비 하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라지비, 라 스몰 D,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연관되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A 스몰 A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여자니까 얘는 남자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고. 자, B도 채워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몰 D가 없다는 얘기는 라지 D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디귿 나오겠네. 디귿 디귿 표현 되겠네. 그 다음에 라지비 있다는 얘기지. 라지비, 여기 라지비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한번 똑같이 가볼게요. 6번도. 6번도 할수 있겠죠? 6번도 스몰 D, 스몰 D. 이렇게 스몰 D, 스몰 D. 네,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D.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 디귿이 나왔죠? 디귿이. 여기 디귿이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라지 D가 있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요거 얘가 줬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뭘 가지고 있으면 될까?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3번이거든, 3번. 3번이 니은과 디귿을 모두 갖냐? 요걸 지금 찾고 싶은 거야. Y가 하나 있고 X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정상 나왔어요, 정상. 정상이니까, 라지 B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라지 B.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요렇게 가지고 있으면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보기를 다시 보면, 니은과 디귿을 모두 간다 그랬죠? 니은이 뭐야? 라지 A죠? 디귿이 뭐야? 라지 B죠? 자, 라지 A, 라지 B 보이시죠? 자, 니은 맞죠? 네, 디귿 번. A와 B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서 가다 중 가만 바른 드랑률. 가는 스몰 A, 스몰 A죠. 그죠? 스몰 A, 스몰 A. 여기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올 확률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것도 우리 4분의 1 계산하시면 되니까 16분의 1이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07번 갈게요. 네, 107번은 가는 대립유전자 H, 나는 대립유전자 T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죠, 그죠? 가와 나두 가지. 자, 그럼 표시합시다. 기역, 니은,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됐고.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중요한데, 가와 나 중에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랍니다. 준 거죠? 하나 이제 힌트를 준 거예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 있고 하나는 X염색체 반성 유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 텐데. 1번을 볼까요? 1번. 가에 대해서. 가, 기억. 1번이 나왔는데 지금 5번이 안 나왔어요. 우성 반성 아니란 얘기죠? 가는 지금 우성 반성이 안 된다. 1번과 5번 사이에 관계를 한번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또볼게 있죠? 여기. 4번이 나왔는데 8번이 지금 안 나왔어요. 뭐도 아니란 얘기죠? 열성 반성도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게 뭐야? 가가 상유전이구나. 그러면 이제 나가 뭐가 되는 거야? 나가 반성유전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를 좀 볼까요? 나 8번 봐봐. 8번 얘가 나왔단 말이야. 남자가 나왔는데 지금 4번이 안 나왔어. 요게 성립이 안 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우성 반성이 아닌 거야. 우성 반성은 탈락. 그지? 나의 유전자는 뭘 썼지? T를 썼지? 그럼 쓸수 있지. T와 스몰 t 중에서 얘가 나고 얘가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또 힌트가 뭐가 있어? 문제에서. 하나는 우성형질이고 하나는 열성형질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열성형질이니까 얘는 무슨 형질? 우성형질이겠지. 자, 얘는 알파벳 뭐 썼어요? H 썼죠. H와 스몰 h 사이에서 얘는 우성이란 얘기야. 이게 가고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가볍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 가는 우성형질입니다. 가는 우성형질 맞죠? 나는 상염수체다. 나는 반성, X염수체다. 틀렸고. 됐지? 그다음 디귿번.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했는데 6과 7만 우리가 써보면 되겠죠? 이거는 뭐요 조건에 준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니까 금방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바로 쓰실 수 있지. 스몰 h, 스몰 h. 요것끼리 보시고, 얘는, 예,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죠? 정상, 정상. 그지? 얘는 니은이 있는 거니까,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가와 나 모두 발생 확률이 가 2분의 1, 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108번 가겠습니다. 자, 108번도 지금 보시면은 가와 나, 예, 두 가지 나와 있어요. 가와 나. 그리고 H 좋고 T 좋고. 아까 107번 문제랑 똑같이 알파벳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써줄게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기역, 니은. 오, 이제 남자라는 거 확정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기역,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성원, 기역과 니은의 DNA 상대량이라고 줬는데, 거기 지금 뭐, 그표 위에 보시면은 136A에서 체세포 한계당 기역과 니은의 상대량이다 그랬는데, 기역은 H와 스몰 H 중 하나. 뭐, 뻔한 얘기인데, 얘는 요거 중에 하나다. 얘는 뭐, 요거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부모에게로부터 뭐 새로운 게 나왔다 뭐 이런 것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를 보셔야 되는데 3번 보시면 3번이 정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가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정상인데 지금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역과 니은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바로 발현 유전자라는 거죠. 기역은 가 발현 유전자, 니은은 나 발현 유전자. 없으니까 정상이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이 발현됐고 니은은 발현 안 됐잖아. 그럼 뭐예요? 기역 발현 유전자는 있고, 얘는 있고, 얘는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1번을 좀 볼까요, 1번? 1번을 보시면은 나에 대해서는 정상 유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 유전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뭐, X에 있느냐, 상에 있느냐, 이런 건 모르더라도, 어쨌든 여기로 이제 갈거 아니야, 이게. 1번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유전자가 5번도 줄 거고 6번도 줄 거라고요. 그죠? 갈 수밖에 없겠죠. 성이든 상이든. 근데 얘가 지금 니은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가 나왔단 얘기지. 요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상이랑 니은이 있을 때 니은이 발현됐다는 얘기니까 니은이 뭐란 얘기야? 우성이란 얘기죠. 한번 살짝 써볼까요? 우리 t와 스몰 t, h와 스몰 h. 이게 가와 관련된 유전자고, 이게 나와 관련된 유전자인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얘가 나, 얘가 정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니은이 안 나왔잖아. 그럼 얘는 정정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정. 정상 유전자 두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니은이 하나만 있어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기억도 가겠죠? 네, 기억도 일단 갈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기억도 갈 거다. 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2번도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네. 우리 6번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6번에 한번 보시면. 6번 한번 볼게요, 6번. 6번에 지금

이응과 관련된 유전자가 하나 있죠, 하나. 됐죠?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기억과 관련된 유전자 몇개 있어야 될까? 두개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3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기억이란 얘기야. 기억. 가라고 합시다, 가. 여기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 2번 문제는 가라고 합시다. 이건 나라고 할게. 가. 이렇게 안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어쨌든 이제 얘두개 중에서도 얘가 하나 줄거 아니야. 그럼 얘 가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나만 나왔잖아. 그럼 얘도 정상이랑 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과 가가 있을 때 정상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가 정상이고, 그지? 얘가 가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와 나의 우열 관계를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하나죠. 뭐가 하나라 그랬어? 이 기억이 하나 있다 그랬단 말이야. 기억이 하나. 하나만 있는데 얘가 열성이란 말이야. 그지? 얘 하나 갖고 있는데 표현됐어. 그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얘가 X 염색체에 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뭐 확정을 해보시면 얘는 스몰 H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은 스몰 H다. 기억은 스몰 H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이것도 나 발현 유전자니까 스몰 H고 니은은 라지 T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겠죠. 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성 유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X고 하나가 상염체에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 자, 한번 해볼까요? 1번, 2번, 우리 5번, 6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기 편하게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1번, 2번, 5번, 6번 우리가 이제 X염색체 연관이냐 아니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찾은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는 가구 정상입니다. 그죠? 지금 반성 유전이라고 가정하고 써보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얘가 가 나왔지, 그지? 열성.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기억 나왔지, 기억. 가가. 가가에 하나 정상, 하나 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찾은 거 그냥 그대로 쓴 거야. 찾은 거 그대로 쓴 거야. 근데 2번을 가볼게요, 2번. 2번을 한번 가볼게. 2번을 가시면 얘가 이제 얘로부터 가정 받겠지, 가정. 요거 이제 얘가 준 거니까. 그치? 그러면 가정 얘가 받은 거니까 얘가 가나야, 가나. 가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나가 발현되는 건 맞아. 2번이. 근데 이래버리면 뭐가 발현돼버려? 가도 발현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2번은 정상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순이죠. 2번에서 가가 발현된 걸 봤을 때 모순이란 말이야. 그 얘기 뭐야? 얘는 X염색체 유전이고 반성 유전이고, 그지?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이렇게 모순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실게요. 기억 번. 나의 유전자는 XMT에 있다.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번.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니은의 DNA 상대량이라고 그랬어요. 니은. 라지 T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 자, 니은은 라지 T의 DNA 상대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가 스몰 HY. 자, 스몰 H가 요거야. 가야. 그죠? 스몰 HY 썼고, 그 다음에 스몰 T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몰 H. 기억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7번부터 먼저 해보시면 7번이 요거 이거는 이제
XMC 반.

유전이고, 그 다음에 니은 나왔다라고 하는 가지고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 정상이니까 라지 H, Y 그리고 정상 얘가 스몰 T, 스몰 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스몰 T 하나 받아야 되니까 얘는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스몰 T 하나 받아야 되고요. 니은 나오려면 라지 T가 돼야 되겠죠. 됐죠? 그럼 4에서 체세포 한 개당 니은 라지 T의 개수는 1이다 라고 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번 6과 A 사이, 여기는 6과 A 사이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요거는 간은 스몰 H로 고쳐주시면 되겠지? 스몰 H, 스몰 H. 정상 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형 접합. 라지 T, 스몰 T. 이렇게 고쳐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나올 확률 1. 그 다음에 나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모두 확률은 2분의 1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9번 가볼게요. 자, 우열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성 유전인지 상 유전인지 찾는 거, 그런 게 지금 계속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들의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가는 대립전자 라지 A, 스몰 A, 나는 B를 썼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A와 B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게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나다 이것도 표현해 볼게요. 기역, 니은, 니은, 기역, 니은, 기역, 기역, 니은, 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A와 B, DNA 양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1번, 2번 보세요. 1번, 2번 보시면은 나가 나왔죠? 나가 나왔는데 지금 5번은 정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B라고 하는 유전자 썼죠? 그죠?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B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요게 나 발현 유전자고 요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열관계 하나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 찾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B와 관련된 거는 대강 쓰실 수가 있죠. 정상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뭐 스몰 B, 스몰 B 쓰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니은 나왔으니까 라지 B, 스몰 B, 뭐 스몰 B, 스몰 B. 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죠. 반성이 중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여자는 확정할 수 있는 거니까 써버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정상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예, 니은 나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죠? 여기도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고, 니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7번도 여러분들 대강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몰 B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DNA 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DNA 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문제 보시면 이게 1, 2, 5라 그랬어. 1, 2, 5번이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 4, 8이라고 줬습니다. 3, 4, 8, 1, 2, 5. 뭐 1, 2, 5 먼저 하셔도 되고, 3, 4, 8 먼저 하셔도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 2, 5. 여기부터 한번 좀 보시면. 자, 지금, 0인 값을 한번 볼까요? 0? 라지 A와 스몰 B라고 했는데, 지금 2번. 있잖아, 있잖아. 5번.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없을 수 있는 건 이거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1번은 라지 A도 없고, 스몰 B도 없다. 여기 스몰 A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라지에 없대요. 그렇죠? 네,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가 상유전에 있다고 해보죠. 상유전에. 상유전.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5번이. 그럼 요거 하나 얘가 받겠지. 그죠? 그런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스몰비가 없다고 했으니까 얘 혼자란 얘기야. 그죠? 아, 그럼 얘는 뭐에 있다? X 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아직 얘가 X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

몰랐어. 근데 우리가 얘가 열성이니까 스몰 비 스몰 비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상에 있다면. 그죠? 상에 있으면 스몰 비 스몰 비잖아. 그럼 그 스몰 비를 얘로부터도 하나 받아야 되겠지. 그지? 상유전이라면. 여기다 스몰 비를 써버리는 순간 요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요 나와 관련된 유전자는 X형 색채에 있는 반성 유전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채워주셨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얘가 X형 색채 유전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X형 색채 유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게, 아, 얘가 X형 색채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걸 봤으니까, 여기 지금 나왔어요. 니은이 나왔죠. 근데 얘가 안 나왔지. 그지? 그럼 열성 유전이 아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얘는 반성 유전이다. 자, 얘가 이제 반성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 잡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A만 있는데 지금 니은이 기억이 나왔어요. 찾을 수 있겠죠. 다와 관련되어서 라지 A와 스몰 A가 있는데 얘가 지금 가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정상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우열관계를 또 하나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리을 미음 비읍을 한번 와볼게요. 리을 미음 비읍.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스몰 B인데 확정이죠? 이렇게 있는 거야. 스몰 B 하나. 3번은 스몰 B 하나. 그죠?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4번도 스몰 B 하나. 됐죠? 그 다음 8번. 8번은 스몰 B 두 개. 이렇게 볼수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 관련돼서 보시면 얘는 지금 스몰 A가 있는 거죠? 다가 있으니까. 여기는 스몰 A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여기는 지금 라지 A가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는 라지 A 없죠? 여기는 스몰 A, 스몰 A 확정이죠? 어차피 여자니까.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이니까 라지 A가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시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기형, 니은이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럼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니까 요거는 숫자를 아예 우리가 세워볼 수 있겠죠? 라지 A는 0, 그 다음에 스몰 B가 하나, 1이 나온 게 요게 4번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도, 라지 A가 하나, 네, 보이죠? 라지 A 하나 보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확정이죠? 라지 A 한 개고, 스몰 B가 두 개니까 합치면 3이죠? 그럼 얘가 8번이 될 것이고, 그럼 남는 거 하나인 얘가 3번이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보기가 하나 있죠. 니은번 보기 가볼까요? 니은번 보기 가면 8이 미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8은 비읍이다. 이거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반성이고 하나가 상에 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이게 X형 색채 연관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선생님이 1번, 2번, 5번, 6번 요 가계도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X형 색채 연관인지 아닌지를 한번 저 왼쪽에 있는 가계도를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자. 자, 여기 1번, 2번, 5번, 6번 요거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 가지고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됐고, 5번. 5번도 여기 스몰 B고 기억이 나왔습니다. 여기 스몰 A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쪽 6번. 이쪽 기억 니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스몰 A, 라지 B,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씩 우리 2번으로도 받았겠죠? 정리해 주시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가에 대해서는 나왔죠. 발현됐고요. 우리 나에 대해서도 발현이 됐단 말이야. 즉, 가나가 모두 발현돼야 된단 말이야. X형 색채 연관이라면. 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나는 발현됐지만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므로
X형 측정.

연관이 아니다. 즉 모순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므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X염색체 연관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D급번 보겠습니다. 6과 7 사이에서 태어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6과 7을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에 대해서는 상유전, 나에 대해서는 반성유전 조건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과 7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예, 여기는 이제 스몰 a, 스몰 a죠. 예,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X염색체 연관, X염색체 유전자, 예, 써주시면 되겠죠. 나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여기는 우리 나가 표현됐잖아. 나가 표현됐으니까 라지 B고요. 여기도 나가 표현됐는데 여기 이제 스몰 B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 계산하시면 가의 확률 2분의 1, 나의 확률 4분의 1이니까 8분의 1 확률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 우리 기억번과 D급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가겠습니다. 자, 110번은 이제 세 가지 형질입니다. 가와 나, 그 다음에 조건으로 다에 대한 것도 이제 소개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줄 보시면, 가부터 다의 유전자 중 두 개는 X염색체 연관인 거고요.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보면, 얘는 기역, 니은, 기역, 기역, 니은, 기역. 여기 됐습니다. 남녀겠죠? 네, 남녀,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3, 6, 7 중에 다가 발현된 사람이 한 명이다. 이런 조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4와 7의 다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운 게 2번을 좀 보시면 우리가 유전자형을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이 뭐냐면 A, B, 스몰 D인데 어차피 이게 하나씩 있고 얘는 반성이든 상이든 여자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정상 나온 거 보시면 라지 A와 스몰 A인데 정상이 나왔으니까 이게 정상이고 얘가 가란 얘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가 있는데 역시 정상 나왔으니까 얘가 숨어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D 썼죠. 라지 D, 스몰 D가 있는데 얘는 모르죠. 우리가 이제 문제 조건에서 2번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다가 표현됐다, 표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얘는 아직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어차피 얘하고 얘에 대해서는 정상이라고 표현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열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번을 좀 봐주시면 얘가 지금 기역이 나왔단 말이야. 기역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어쨌든 여자니까 상성 구분 없이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번이 0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확정할 수 있는 게 얘가 이제 A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겠죠. 됐고,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시면 6번에 얘가 하나 가잖아. 얘가 하나 가죠. 근데 만약에 얘가 반성이라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가가. 다시 한번. 얘가 스몰 A, 스몰 A가 있어요. 그럼 얘 하나 얘한테 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반성이라면 요거 하나 갖는 거니까 표현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그 얘기는 얘가 뭐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뭐란 얘기야?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X염색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역을 한번 보실까요? 네, 기역과 관련된 거 1번. 기역이 이제 없죠. 얘는 어차피 상유전이니까 스몰 A, 스몰 A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과 이제 디귿과 관련된 거는 X염색체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니은이 있다는 얘기인데, 니은은 열성이니까 스몰 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라지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얘가 라지비인가 봐요. 그리고 얘가 스몰 D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 자리에 스몰 D가 왔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스몰 B와 스몰 D라고 채워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은 다 확인했는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얘의 이제 우성과 열성, 어떤 게 이제 다 유전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3과 6과 7. 3과 6과 7. 요걸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한번 X 염색체에 연관된 유전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까지 밝혀진 요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B가 지금 하나 있어요. B가. 그럼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몰 D가 두 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를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지비가 없어요. 그럼 스몰 B 있다는 얘기죠. 스몰 B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스몰 D가 없다는 얘기는, 라지 D가 이렇게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정상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스몰 B, 라지 D 이렇게 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요거 라지 B 와야 돼요. 라지 B, 그럼 라지 B, 스몰 D 이렇게 오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정상 와야 되니까 정상은 라지 B죠. 역시 여기 라지 B 스몰 D의 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3번, 6번, 7번 중에 한 명만 다가 나온대. 그지? 거기 보시면 한 명만 다가 발현된대요. 그러면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열성, 열성, 여기 우성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다고, 얘가 정상이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만 발현된 거야. 얘만 단 거야. 나머지는 정상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갈수 있겠죠, 이제? 기역번. 기역은 B입니다. 자, 기역번은 우리가 B라고 확인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니은번. 7의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은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이라고 그랬는데, 기역은 열성이니까 순종이죠. 동형접합. 그죠? 유전자는 모두 이형접합, 얘네들은 이형접합이 맞아요. 근데 얘는 동형접합이에요. 틀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했으니까 5번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5번은 여기서 이제 하나 받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남는 것도 한번 써주시면, 네, 이렇게 BD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나오려면 스몰 B 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스몰 B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서 가와 다 중에 한 가지 형제만 발현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가만 발현될 확률, 여기 이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나만 발현될 확률, 요거는 이제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다만 발현될 확률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조금 제가 정리해서 적어드렸으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요건 8분의 1, 그죠? 8분의 3입니다. 더하셔야죠. 8분의 4니까 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지게 나오죠. 정답, 그래서 기역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 가볼게요. 네, 111번. 얘는 가 대립 유전자 A 썼고요. 나 대립 유전자 B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는 밑에 있는 그, 이 가계도 밑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죠. 1, 2, 3, 4. 1, 2, 3, 4인데요. 여기에서 스몰 A의 양과, 그죠? 그 다음에 1, 2, 3, 4에서 스몰 B의 양. 1, 2, 3, 4에서 똑같이 1, 2, 3, 4야. 그죠? 똑같이 1, 2, 3, 4에서

스몰 B의 양이 같다. 요거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죠. 자, 기계적으로 씁시다. 기역, 기역, 기역, 니은, 니은, 니은.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좀볼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3과 4 볼까요? 3과 4. 3과 4에서 부모에게 없던 게 튀어나왔죠. 그러면 나 형질과 관련돼 가지고 B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얘가 정상, 얘가 나입니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우열관계를 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대강에 이제 B에 대한 유전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상은 얘를 가질 것이고, 그죠? 니은은 얘를 가질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는 써볼 수가 있다. 제가 지금 B를 하나만 썼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반성 유전이다, 뭐 이런 것들도 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한번 써보는 거죠. 얘는 확정이죠. 그죠? 나가 나왔으니까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얘가 B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상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죠? 네.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B의 DNA 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요 B의 DNA 양을 1, 2, 3, 4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얼마가 나올 수 있을까? 값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우리 상유전이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어차피 이거니까. 그쵸? 니은. 여기 니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지 비 스몰 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상유전이라면. 여기도 이제 상유전이라면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스몰 비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스몰 비가 나올 수 있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만약에 이게 상유전이라면 다섯 개일 거고요. 만약에 성유전이라면, XMC 유전이라면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세 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수 있어요. 그죠? 1, 2, 3, 4에 스몰 B가 상유전일 조건에서는 5개, 성유전일 조건에서는 3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나에 대한 거고요. 가에 대한 것도 좀 해볼게요. 가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건 정리했고, 가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 뭘좀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2번 한번 볼까요? 2번? 2번이 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7번이 안 나왔죠? 그럼 뭐가 아니란 얘기죠? 2번이 나왔는데 7번이 안 나왔다. 가에 대한 형질은 열성 반성은 아니란 얘기예요. 2번과 7번을 봤어요. 2번과 7번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볼수 있는 게 뭐예요? 우성 반성. 나왔죠? 안 나왔죠? 3번이 나왔는데 8번이 안 나왔죠? 뭐도 아니에요? 우성 반성도 아니에요. 우성 반성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는 뭐예요? 상염색체 유전이죠? 얘는 어쨌든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요. 될까요? 네,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걸 확정했고요. 근데 이제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이걸 아직 몰라요. 그렇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첫 번째, 뭘 가정할 거냐면 얘가 가고요. 얘가 정상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럴 수 있죠. 네. 라지 A가 가 유전자고 스몰 A가 정상 유전자다라고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에 A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이 나왔어요. 가가 상유전이고. 네,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은 스몰 A, 스몰 A겠죠? 정상은 스몰 A, 스몰 A. 정상은 스몰 A, 스몰 A. 그 다음에 정상은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A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기 지금 조건 보시면은 5개거나 3개여야 된단 말이에요.

0: 지금 기억이 나왔잖아요, 자손에. 그러면 스몰 A가 두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예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자손 중에는 기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동형적합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스몰 A 개수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결국은 스몰 A 개수가 다섯 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게 아니고 이거란 얘기죠. 그럼 얘도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A도 B도 둘다 상염색체 있고 둘다 열성 유전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이제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기역번에 가는 열성 형질입니다라고 했는데 맞죠? 됐고 4는 가와 나의 유전장이 모두 이형 접합성이다 그랬는데 자, 가에 대해서는 동형 접합이고요. 나에 대해서만 이형 접합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의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7번과 8번에 이제 유전장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써보면 7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8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다 이제 나왔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몰 B 스몰 B니까 이쪽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스몰 B 스몰 B, 이쪽이 라지 B 스몰 B입니다. 독립이고요. 네, A와 B는 독립 조건으로 얘 따로 보시고 얘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와 6번을 우리가 또 연관으로 놓고 보시면 이 연관이 이제 안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문제에서 우리 연습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가 가와 나에 대해서 모두 정상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정상은 우성입니다. 정상은 이제 우성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4분의 3이죠. 라지 A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죠? 라지 A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도 라지 B만 있으면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8분의 3이죠. 8분의 3,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복이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아이디어는 조금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해설지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제 풀었던 것처럼 1, 2, 3, 4 같은 경우에 이 스몰 A와 스몰 B 이 개수를 가지고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좀 독특한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가계도 문제를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1: '1조터'와 함께 알아보는 가을철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 방법. 첫 번째,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진드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세요. 두 번째, 벌초와 등산 같은 활동을 할 때는 해충 기피제를 뿌려 미리 대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야외에서 사용한 돗자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햇볕에 말려 소독해주세요. 네 번째,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 몸은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야생 진드기 감염병 예방법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가을을 즐기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7강으로 넘어왔습니다. 17강부터는요, 가족관계화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파트를 들어갈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뜰수 있습니다. 요거 왜 배우지? 가족관계화법을 왜 배우지? 나 분명히 지난강까지 재산관계화법, 막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계약 요거 공부했는데 갑자기 가족관계화법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아, 11단원에 있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떠올려보면은 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관계랑 가족관계를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개인생활과 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무엇인지 구해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재산관계가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와 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겁니다. 물론, 요 민법이라는 거에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하는 이런 막 디테일한 내용까지 나올 수 있지 뭐. 가능하지. 하지만, 뭔가 이런 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아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공부한다, 알려주니까 외운다라는 생각보다도 가족관계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민법을 공부하기 때문이구나, 민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은 조금 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정치화법 개념 요소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벌써 대단원 4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하면은요 이제 대단원 4단원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대단원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벌써 전체 대단원 중에 3분의 2가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개념 요소들이 정치 파트뿐만 아니라 법 파트까지 막 섞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기 위해서는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이거를 배우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가족관계화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관계화법은 혼인, 이혼, 친자관계 그리고 상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자마자 당황하는 거는요, 선생님 혼인도 별세계 빠바방, 이혼도 별세계 빠바방, 친자관계도 빠바방, 상속도 빠바방이면은 하나하나가 빠바방 빠바방 빠바방 빠바방 다 나오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다 나옵니다. 정확히는요, 학습 포인트 짚어드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 이거 어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패트. 파트. 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파트에서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물론 따로 나올 수 있지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한 번에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이혼, 친자관계, 상속이 한 번에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네 가지가 한 번에 나온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특수불법행위. 여러분, 문제 풀때 어땠어요? 갑을 병정무 A B C D E 막그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침팬치 문제 기억해요? 막 침팬치 우리 열었는데 막 침팬치가 얼굴 긁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요. 이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법률상 이혼을 했다 혼인을 했다가 갑과 을이 이혼을 했는데 양육을 어떻게 했는데 친양자 입양을 했는데 갑자기 갑이 유언 없이 사망을 했는데 등등처럼 지금 갑을병정 ABCD가 또한 한 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특수불법행위처럼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내용이 맞다라는 생각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물론 수능 특강 문제도 풀 거지만 나랑 같이 요 문제들도 풀어볼 겁니다. 자, 또한 인과관계와 정확한 워딩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선생님이 차차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혼인, 이혼, 친자관계, 상속. 이번 17강과 18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한 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맙시다. 되셨죠? 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혼인은 남녀가 부부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가족법상의 합의입니다. 얘들아, 법상의 합의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계약이에요. 얘들아, 일종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 효력이 뿜뿜 발생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혼인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합의 또는 일종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약에서 공부할 때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건들이 필요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이 성립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요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결론부터 얘기하자. 맨 위에 적어 볼래? 혼인의 성립 요건 맨 위에다가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과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우리는 이를 뭐라고 한다? 바로 유효한 법률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과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유효한 법률혼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은 조금만 있다 봅시다. 일단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첫 번째, 자유로운 혼인 의사 협치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다가 일종의 계약이라고 써드렸어요. 자, 우리 계약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양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였죠? 마찬가지로 생각하세요. 혼인 역시 자유로운 혼인 의사의 합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인에 대한 장애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 가능한 연령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 가능한 연령은 18살 이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 두셔야 할 점은요, 바로 이게 밑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18살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들 쭉 적어볼래? 물론 내가 이제부터 옆으로 옆으로 화면 밖으로 나간다면은 굉장히 많은 나이들을 계속 쓸수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적어 보았습니다. 즉, 18살부터 쭉 일단은 혼인 가능한 연령이에요. 18살 이상이 혼인 가능한 연령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내가 지금 18, 19, 20, 21 등등등을 적었는데, 이 중에서 혼인 가능한 연령의 미성년자는 몇 세일까요?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미성년자는 몇세 미만을 의미해? 민법상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해. 자, 그렇다면은 19세 미만이면서 혼인 가능한 연령인 자는 누구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18살인 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되셨죠? 다시 혼인 가능한 연령이야. 그런데 미성년자는 누구야? 18살 이상이면서 19세 미만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18살만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다시 살짝만 앞으로 돌아와 봅시다. 앞에서 선생님이 혼인 역시 일종의 합의, 계약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열심히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연습했어. 일종의 합의고 일종의 계약이고 일종의 법률행위라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지. 마찬가지야. 혼인 역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혼인 가능한 연령의 미성년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아, 이게 법률 행위이니까.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수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다음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혼인 가능한 연령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혼으로 성립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케이스에서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은 성년으로 간주하는 성년의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년의제 뭐라고? 성년처럼 간주해 주는 거라고. 간주한다라는 거는 성년이 아니지만 성년으로 간주해 줄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성년은 아니야. 근데 혼인 가능해. 18살이야. 18살이 부모 동의 얻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한 법률혼을 했다면은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자, 우리 성년으로 간주했다라는 거는요, 이제부터 또 법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입니까? 이제부터는 미성년자에서 앞에가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민법상 행위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행위 능력이 뭐였는데?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다, 없다 등등 할때 배웠던 그것. 그렇지.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었어. 이제 그거를 얻게 되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자, 차근차근 생각해봐.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에 해당이 됐어, 우리 민법에서. 근데 이제 18살이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서 법률혼을 해서 유효하게. 그럼 성년으로 간주해. 미성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한능력자가 아니야. 그래서 민법상 행위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민법상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게 되는 케이스다라고 여러분들이 법적 사고력으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범위의 근친 사이의 혼인이 아닐 것, 해당 혼인이 중혼이 아니어야 된다. 이미 법률혼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하는, 또 다른 혼인이 이루어지는 법률혼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실질적 요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유효한 법률혼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갖추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다 갖춘 경우에는 우리는 바로 유효한 법률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수칙의 재구성 옆에 여백에다가 조금 적어볼까? 어떤 내용 적어볼 거냐면요. 바로 요거 한번 적어볼 겁니다. 사실은. 자, 사실혼은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은 하고 있으나 무엇은 안 하고 있는 상태냐면은 바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혼인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서로 남녀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무엇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실혼이라고 한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 실질적 요건 다 갖췄어. 그리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도 하고 있어.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들아, 그럼 사실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갑과 을 사이가 사실혼의 관계야. 그럼 둘 사이가 법적으로 완전히 묶일까? 둘 사이가 법적으로 완전히 묶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한쪽이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 경우에 을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둘이 법적인 배우자로 묶인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뒤에 강에서 배울 거예요. 바로 다음 강에서, 아니다, 이번 강 마지막쯤에 내가 살짝 언급할 거다. 자, 우리 근데 둘 사이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법적인 관계로 묶이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도요, 법률혼과 같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일단은 적어둡시다. 우리가 바로 다음 화면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일상가사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자, 우리 정법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일단 적어두세요. 선생님,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 당사자 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발생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가사 대리권뿐만이 아니라 부부 별산제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적은 이두 가지 내용들 있죠? 이두 가지 내용들은 모두 다 혼인의 효과로서 기능하는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혼인의 효과로서 법률혼이 성립하면은 만들어지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사실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게 일부 있다. 하지만 둘 사이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으로 묶이지 못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혼인의 법률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혼인의 법률 효과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친족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친족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배우자. 그리고 혼인으로 생긴 친족 관계, 인척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부 상호 간의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사실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별산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부부 별산제 진짜 쉽게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게. 부부 별산제는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적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부부 별산제는요, 부부가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별도로 따로따로 사용 수익 처분하도록 한다라는 걸 부부 별산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혼인생활 비용의 공동부담. 뭐, 요거는 어렵지 않시죠? 왜냐면 공동으로서 가정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생활 비용의 공동부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개념,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가사와 관련해서 대리권이 있고요. 일상가사와 관련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 별산제 개념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 전에 취득한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각자 알아서 사용 수익 처분하도록 하는 거는 좀 뭔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상식

학술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 일상가사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상가사의 의미 문장으로 기억을 조금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이 일상가사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최근 트렌드가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한다면은 일상가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 출제 될수 있습니다. 자, 일상가사는요,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인 거래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행위가 아닌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상가사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토대로 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어 봐봐.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행위는 대리, 대신해서 서로서로 할수 있다라는 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대부분이 거의 다 혼인을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혼인을 해서 가정의 공동생활을 이룩을 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요, 이거는 너의 일, 이거는 나의 일이라고 딱 잘라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가 돈 내고, 이거는 내가 돈 내야지, 이거는 그쪽이 돈 내시고요, 이거는 제가 내겠습니다라고 딱 자를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일상적인 가사랑 관련된 일은 서로서로 대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끊어보자.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은요, 갑과 을 사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둘 사이는 서로서로 배우자의 관계예요. 자, 이때 갑이 A에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이번 달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부족해. 월세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어. 얘들아, 월세는 어느 개념 안에 들어가? 둘 사이에서 같이 사는 집의 월세라면 일반적으로 일상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일상가사와 관련해서 한쪽이 다른 제3자와 채무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모두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은 만약에 일상가사와 관련해서 한쪽이 진 채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걸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일상가사의 범주가 아닌 것이라면은요? 이제부터 그 얘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밑에 일상가사 대리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일상가사 범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다시 봅시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적 거래행위, 통상의 사물을 가리키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례들이 궁금하니까 뭐 식료품, 연료, 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방세, 집세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 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지급 등은 일반적으로는 일상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이 내용을 다 외우고 있다라기보다는 일상가사의 의미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 행위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 차용 행위는 돈을 빌리는 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의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만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사는 집에 월세를 내야 돼.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좀 빌려줘라고 하면은 일상가사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정말 나의 몸 하나를 다 가꾸기 위해서 플렉스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라면 이거는 뭐 배우자가 전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뭔가 더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꾸미고 내가 소비하고 내가 혼자서 다 쓰기 위해 플렉스하기 위한 거라면 일상가사의 범주에 제외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가사와 관련해서 대리권을 가지고 일상가사와 관련해서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 그래서 일상가사의 범주를 사례를 외우기보다는
범주 자체를 좀 외워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두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공부했고, 그 다음은 이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나 혹시 몰라서, 진짜 혹시 몰라서 노파심에 두 가지만 짚어볼 거예요. 여기 봐봐.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그러니까 이혼은 누구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법률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혼인관계의 자연적 해소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자연적 해소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사망이 대표적인 사례에 들어갈 수 있겠죠.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혼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겁니다. 자, 혼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펜으로 체크해 주세요. 제일 첫 번째는 협의상 이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요, 협의상 이혼을 했다, 재판상 이혼을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주지 않고 협의상 이혼의 절차를 보여줘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절차 중 하나를 거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차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추론할 수 있는 제시문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협의상 이혼 다른 표현으로 협의 이혼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야? 바로 여기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은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어쨌거나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면, 그 이혼에 합의한 걸 토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건 안 되건, 법적 사유의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혼이기 때문이에요. 되셨죠? 자, 그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제일 첫 번째.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저 이혼하려고요. 이혼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법원이 이혼하실 거죠? 이혼하실 거죠? 라고 이혼 의사 확인을 합니다. 네, 이혼합니다. 네, 이혼합니다. 그럼 이혼 신고합니다. 끝. 절차가 쏘 간단하죠. 그래서 혹시나, 물론 간단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자칫 충동적인 이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있는 거냐면요. 이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세요라고 하는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 했지? 이혼 숙려 기간? 이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뭐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라고 하는 이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려하세요라고 하는 이혼 숙려 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하면은 이후에 이혼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이혼 신고는 행정관청에 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에는요,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은 이혼 신고를 하고, 이제부터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었죠. 협의상 이혼에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혼 신고 한때입니다. 이혼 신고 한때에 이혼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시점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협의상 이혼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판상 이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이야, 얘들아. 그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반드시 이혼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법원의 판결로서 이루어지는 이혼이야.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법에서 정한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을 악의로, 나쁜 뜻으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혼인을 기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적어놨어요. 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판상 이혼의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어디로 가겠어? 그치? 이혼 소송으로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이혼 조정 절차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조정을 소송 전에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조정 전치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이제 절차 봐봐.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럼 바로 재판이 열리면 돼. 근데 그 전에 조정이라는 게 열려요. 조정은 쉽게 제3자가 있고, 제3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일종의 몇개 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합의와 해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혼 조정이라고 하는 게, 아, 이혼 조정을 통해서 서로 다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혼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잘 조정해봐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혼으로 가기 위한 조정을 단계를 잘 조정해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조정 절차에서 쉽게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혼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에요. 다시 이혼 조정 절차에서 만약에 조정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이혼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단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하면은 확정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혼으로 갑시다라고 조정을 하는데 그걸 실패하게 되면은 그때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되셨죠? 다시 한번 이혼 조정 절차에 성공한다. 이혼으로 갑시다라는 조정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때 이혼 소송 절차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혼 판결, 이혼 신고라고 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정리할 내용은요. 우리가 협의상 이혼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바로 이혼 신고를 한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봐.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야. 그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이때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올해에는 좀 어디에 약간 좀 촉이 오냐면은 여기에 촉이 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왜냐하면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지 아니었는지가 형사 절차에서는 꽤나 중요한 단서 조건으로 작용이 돼. 근데 이혼에서는 그렇게까지 단서 조항으로 나온 적이 없었어. 왜냐면은 우리가 법원 파트에서 공부했지만 가사사건,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이었죠. 그러니까 가정법원은 역시 가사사건은 3심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 유추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 선지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1심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어.

그대로 이혼 확정이에요? 몰라요. 왜? 그 판결이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할 수도 있겠죠. 2심 이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선고와 이혼 판결 확정을 좀 나눠주세요. 다시 뭐라고? 선고를 합니다. 법정에서 선고와 판결이 확정을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면 1심, 2심, 3심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됐으면은요, 선생님이랑 이제부터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부터 어디다 적어주시냐면요, 여러분 수특의 재구성 오른쪽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협의상 이혼에만 있는 절차 무엇이었어요? 이혼, 숙녀, 기간이었죠. 그리고 재판상 이혼에만 있는 절차, 이혼, 조정 절차였습니다. 자, 그리고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그렇죠. 바로 이혼 신고를 행정관청에 한 때. 그렇다면은 재판상 이혼이 효력 발생하는 시기는 법원의 이혼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였습니다. 자, 근데 잘 보면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죠. 이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협의상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이혼의 종류, 이혼의 유형이에요.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혼의 효과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으로서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에 의해서 발생한 친족 관계 앞에서 배웠었죠. 배우자와 인척 관계는 이제 소멸, 종료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뒤에서 문제 풀어볼 건데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칙적으로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가정법원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얘들아, 중요한 거, 원칙은 뭐야?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이라는 거. 예외적으로 둘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미성년인 자녀를, 얘들아, 여기 체크하자. 대상은 누구야? 미성년인 자녀야.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등과 그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이 발생합니다. 일단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겠어? 미성년인 자녀, 일단 1번 기억하셔야 되는 거.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아. 매년 밀어. 다시.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발생한다. 얘들아, 요거 조금 좀 기억하자.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때가 됐어. 그 자녀에게도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입니다.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 즉,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내용 내려가 보자.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뭐라 그랬어? 위자료라고 했지.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법적 사고력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일방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이 사람은 재산 나누자,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 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재산 분할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모두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쉽게 설명하면은 이 모두 적용되는 내용들은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면접교섭권, 협의상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거니까 둘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혼의 효과로서 기능하는 거니까 다 적용이 될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그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에 따라서 나뉘는 거지 무엇이든 간에 이혼이 성립하게 되면은 이혼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일단 혼인과 이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 사고력 연습 같이 할 건데요.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읽어보고 일단 선제는 앞에 있는 두 개만 여기 뒤에 있는 두 개만 같이 풀어볼 거야. 앞에 있는 두 개는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 내가 앞에서 1, 2, 3, 4 더해서 한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그 느낌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에서 일단 혼인 나왔다. A를 출산했고 A가 6살 때 갑과 보영이 부정의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했다. 이혼 나왔고 갑과 보영은 법률혼을 하고 혼인 또 나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친양자로 임명했다. 다음 시간에 살짝 공부하고 이번 시간에 살짝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공부할 내용인데 친자관계랑 관련된 거 나왔다. 자, 그 다음에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했고 상속 내용 나온다. 갑과 병도 성격차로 협의혼을 했다. 협의혼 당시 갑과 병은 A의 양육권인 친권을 갑이 단독으로 가지는 것을 합의했다. 갑과 이혼한 병은 정과 만나 법률혼을 했고 병과 정은 지인의 자녀 B를 적법한 절차로 거쳐 입양했다. 갑, 을, 병, 정, A, B. 이게 내가 읽고 있는 게 맞나? 맞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온다? 혼인, 이혼, 친자관계, 상속 한 번에 나온다. 선지 봐봐. 내가 선지 중에 일부만 들고 왔습니다. 양육자랑 관련된 내용,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아, 우리 뒤에 내용 같은 경우에도 몇 개만 같이 보자. 면접, 교섭권, 이혼, 그리고 친권. 이거는 친자관계. 됐어요. 자, 이제 나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도식화하세요. 어떻게?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에서 A를 출산하였고, A가 6살 때 갑과 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했다. 일단 하나 체크. 그후 갑과 병은 법률혼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 제대로 할 거야. 일단은 요것만 체크해. A를 친양자로 입양했대. 그냥 뭔가 입양을 한 상황인가 봐. 1년 후에 을은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그다음 갑과 병도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하였다. 체크. 오케이. 그러면은 갑과 병의 이혼은 협의 이혼이었고, 갑과 을의 이혼은 갑과. 그치? 갑과 을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이었지?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갑과 병도 협의 이혼을 했대. 협의 이혼 당시 갑과 병은 A의, 왜냐면 A를 입양해 왔었으니까, 양육권 친권을 갑이 단독으로 가진 것으로 합의했다. 갑과 이혼한 병은 내가 읽고 있는 게 맞나? 맞다. 정을 만나 법률혼을 하였고, 병과 정은 지인의 자녀 B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읽는 게 맞나? 맞다. 자, 이제부터 제일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갑과 을의 이혼 당시 A에 대한 양육자는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지정한다? 아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되셨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을 사망 당시에 A와 달리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상속이랑 관련된 거 같이 등장합니다. 얘들아,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원칙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해야지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할수 있다. 병의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왜냐면은 A를 갑이 단독으로 가지기로 했으니까 A를 미성년자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는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되는 거죠. 얘들아, 차근차근 법적 사고력. 면접 교섭권은 무엇으로써 발생하는 거야? 이혼이 성립하면은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혼의 효력,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갑과 병의 이혼은 무엇이야? 갑과 병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 협의 이혼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면접 교섭권은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거야. 이혼의 효과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협의상 이혼의 이혼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야? 이혼 신고 한 때겠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한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잘못된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법적 사고력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볼 건데요. 우리 친권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법적 사고력이 나온다라는 것만 살짝 보여줄게. 자, 일단 친권은 누구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냐면요.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나이랑 시점이랑 주체를 잘 기억해라 라고 한 건데, B는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19살이죠. 자, 19살이면은 요 정도는 할수 있어.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하는 건데, B는 19살이야. 미성년이야? 아니야.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야. 19세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어때? 친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없는 거야. 아직 우리가 친권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법적 사고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친권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부모의 재산상 권리의 의무야. 권리와 의무야. 자,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라고 법적 사고력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선생님이랑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부터는 선생님이 친자 관계부터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이따가 해야 될일막 숙제 나눠주잖아. 그때 17강 듣고 18강 바로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 친자관계 큰틀 이해한 다음에 바로 넘어오셔야지 친자관계를 나눈 큰 틀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이 시간에는요, 친자관계 큰틀 이해하는 거랑 친자관계의 의미를 외우는 것을 목표로만 하겠습니다. 자, 친자관계의 의미는 조금 외워두자. 이거 외우지 않으면은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할 때 마구마구 흔들러. 자, 친자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인 관계를 친자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자관계 하면은, 아, 누구누구 딸이에요. 사실은 너의 아들, 뭐, 사실은 내 아들이야. 막 이런 거. 그것도 물론 친자관계에 들어가지. 하지만 그런 친자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인 관계, 법률적인 관계를 우리는 모두 다 통틀어서 친자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자관계는요, 크게 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가 있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 원칙적으로 혈연관계는 없지만 인위적으로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됐는지를 나누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혈연 관계가 존재하는 자들을 바로 친생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입양에 의해서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를 바로 양자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제일 첫 번째 큰 틀로는 어떻게 나뉜다고요? 친생자와 양자. 큰 틀로 이렇게 먼저 둘이 나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친생자는 다시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친생자는 제일 첫 번째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혼인의 기준은요, 바로 법률 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 넣어봐봐. 법률

0: 혼인, 부부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혼인 중에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는 법률혼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운 사실혼처럼, 법률혼이 아닌 남녀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혼인 외의 출생자, 혼외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어느 케이스다?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로 묶여있는 케이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양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 입양이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양자 제도에 의한 입양이라고 하는 친양자 입양,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친생 부모와의 관계 지속 여부가 들어갑니다. 자, 친생부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혈연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는 양자는 쉽게 입양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친생부모 A, B 사이에서 C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C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럼 갑과 을은 이때 양부모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일반 입양의 케이스는 여기까지 말하고 끝낼게. 바로 넘어와.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C를 일반 입양했을 때 A와 B 사이와 C의 관계가 이어집니다. 반면에 친양자 제도에 의한 입양인 경우에는, 물론 여기서는 C가 미성년자라고 가정합시다. 다음 시간에 마저 배우겠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A와 B의 관계, 그리고 C의 관계가, AB와 C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급 차이에요. 다시, 일반 입양은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진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라는 내용까지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17강 내용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혼인이랑 이혼 배운 내용까지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 바로 18강 넘어가세요. 그래서 가족관계화법 나머지 내용까지 싹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강 퀴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우리 18강에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미적분투 강의의 남철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벌써 자 수열에 극한 세 번째 시간 앞에서 개념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등비 수열이 극한까지요. 남은 게그 등비 수열이 극한에서 그 공비에 이제 미지수를 주는 거죠. 변수를 준다거나 문자를 주고 뭔가 공비의 범위에 따라 등비 수열이 극한이 바뀌어. 요게 이제 약간 이 수열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까지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먼저 전 시간까지 했던 우리 이야기들 리뷰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습. 자, 우리가 중단원, 1단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오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자, 수열이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문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이 특정한 값이거나 혹은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발산입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수렴할 때 기호의 표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리미트 기호라는 것을 붙였고요.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 극한값 알파가 정확하게 극한값과 일치한다라는 기호. 사실 이제 이런 기호도 있어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얘도 틀린 기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로 처리하는 것도 수열의 극한을 나타내는 기호다라는 거.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발산하는 경우는 굳이 우리가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나누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 외에 진동하는 경우, 진동도 발산의 한 종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다? 수렴할 때이 극한 값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려고 보니, 이 극한값을 찾으려고 보니,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성질이 있더라.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었습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자, BN이 베타로 수렴할 때, 실수배, 합, 차, 곱, 분모, 영할 때 나눴어요. 각각 따로따로 계산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P배 AN 플러스 마이너스 Q배 BN. 자, 이런 꼴은 P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Q배 베타로 수렴합니다. 복고 동순입니다. 자, AN, BN. 자, 곱했어요. 자, 어디로 가요? 알파 베타로 수렴하고요. 자, BN분의 AN, BN 0 아니고요. 베타 0 아닐 때 베타분의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뭐 합니까? 수열의 극한을 계산할 때 쓰자라는 거예요. 극한값 계산할 때 쓰자라는 거예요. 일반항이 주어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수렴하는 두 수열을 이용해서 새로운 수열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이용한다? 치환을 이용한다. 그게 치환할 필요가 없다라면 바로 식변형으로 가능하겠지만, 식변형이 안 보였을 때는 치환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수렴한다는 말이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답이 수렴하는 상황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답을 구했다. 객관식일 땐 가능하지만 눈수령일 땐 감점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자, 그리고 합답형 문항으로 충분히 내신에서 고난도로 나올 가능성 있는 소재가 있었죠? 바로 뭡니까? 우리 명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수렴하고 누가 수렴하면 누가 수렴하냐? 누가 발산하고 누가 수렴하면 누가 발산하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곱 가지 명제 및 계산법에 대해서 한 걸음 더 해서 1강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계산에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계산,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가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양의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둘이 같으면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율을 수렴한다. 정석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였고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 대한 계산. 여기서부터 이제 2강이었죠. 여기까지 1강이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 대한 계산은 무리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화가 아닙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지 확인하고, 차수 최고차 같은지, 계수가 같은지, 계수가 다르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유리화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때에 따라서 완전 제곱꼴이라는 공식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계산에 대한 연습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외에도 부등식이 주어진 경우, 부등식이 주어진 경우, 그렇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도 있었다. 특히 이때는 답안을 쓸 때,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도 충분히 서술형, 논술형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답안을 쓰는 폼이 있었죠. 답안 쓰는 폼. 부등식이고, 좌변, 우변, 극한 같은 곳을 수렴함으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가운데 끼어있는 친구의 극한도 땡이다. 같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연습을 우리가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헨제곱이라고 할 수열이 수렵합니까? 발산합니까? 네. 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아래 범위에 따라. R이 1보다 큰 양의 모듈 발산,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으로 수렴, 1이면 1로 수렴, 마이너스 1 이하이면 진동 발산. 이그젬플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증명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등비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의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뭐랑 똑같았냐면 얘랑 얘랑 또 얘랑 얘랑 원리가 같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역시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마치 최고차항인 개수의 비를 통해 판단하는 것처럼 얘랑 똑같은 상황이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누가 더 빨리 커집니까? 그걸로 바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걸 대수적으로 보여줄 때는 최고차항으로 여기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묶어서 보여줄 수 있다까지가 전 시간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르헨제곱의 수렴과 발산에서 마지막에 문제 뭐까지 풀었냐면 아르헨제곱이 수렴한다는 것은 공비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만약에 아르헨제곱이야.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관련 문제 풀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요거 계산할 거야. 계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그젬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유형 예제, 유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림푸스 교재 10쪽입니다. 유형 6. 등비수열의 극한. 여러분 힘들어도 이렇게 설명을 쭉 단원에 대한 설명을 단원명을 적어가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할수 있다. 그리고 개념이 다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적분 2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게 중요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 왜 중요합니까? 양이 많아. 기하,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미적분 2가 제일 양이 많죠. 훨씬 많이 양이 많아요. 그 양이 많은 것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또 편한 게 미적분 2거든요. 예. 반드시 여러분께 설명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 설명하는 이 내용이 이 여러분 이제 보통 미적분 2를 선택한 친구들이 이공계열이나 의학계열 보통 이런 친구들 예, 선택을 했을 텐데 그 대학 과정에 가면 자연계열에 가면 지금 하는 내용이 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이번에 공부하고 아 내신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어차피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수학에서. 네. 자꾸 설명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유형 6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 분자에.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4의 n-1제곱으로 혹은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지수 법칙이 잘안 된다. 하는 친구라면 여기서 2 곱하기 2의 2n제곱, 2 곱하기 4n제곱, 마이너스 2n제곱 이렇게 지수를 n으로 통일해야지. 안 되면 4n-1제곱도 잘안 보이면 4분의 1에 4의 마이너스 1제곱에 4의 n제곱 이런 식으로 통일해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모 분자 어떻게 해야 돼요? 4의 n제곱으로 나누셔야죠. 4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 자, 더하기 4분의 3의 n제곱. 자, 4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2 마이너스 4분의 2, 즉 2분의 1의 n제곱.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0으로 수렴하네요. 0으로 수렴하네요. 따라서 뭐야? 4분의 1분의 2가 돼서 극한값 정답은 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제가 지금 정석대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어때요, 여러분? 여기 4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와, 여기 2라고 하는 친구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많이 익숙한 친구라면 더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4분의 1 여기 있었던 거야. 2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 있었던 거야. 지수 법칙 잘 다룬다면. n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사실 이게 계산이 되면 여기서 바로, 2야. 8이야. 8. 4분의 1분의 8. 4분의 1분의 2. 정석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제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유형 6 설명을 듣고 보니 유제 6번이 생각보다 한 번에 쉽게

잘 됩니다. 어, 그래? 6의 n제곱이 가장 크니까. 1. 여기 1. A. 예. 6A는 10. A는 6분의 10. 2, 3, 6, 2, 5, 10. 정답 3분의 5. 끝. 10초 컷이에요, 사실은. 예. 자, 요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는 건데,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6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예요. 6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기 전에 내가 지수 법칙을 잘못 따로. 그럼 지수 n으로 통일을 먼저 시켜놓고 계산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지수 법칙을 잘못 따르면 지수를 n으로 통일을 시켜놓고 계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이는 거지. 예. 어떻게 해야 돼? 6의 n제곱, 분모의 공비에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시는 겁니다.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3의 n제곱, 자,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6의 n제곱으로 나누면 6a가 될 거고, 마이너스 8 곱하기 6의 n제곱분의 1, 6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0으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극한값 1분의 6a. 얘가 10이네요. 정답 a는 3분의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랬던 거였어. 그래서 결국 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여기 1. 요거 요거. 그게 여기 있는 거지. 여기 1. 여기 6a. 최고차항인 개수의 비처럼 계산이 가능하다. 1분의 6a.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극한 기본적인 개념까지 모두 끝! 자, 이제 마지막 개념 5. 등비수열의 극한이 개념 5. 전 시간에 했던 개념 5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개념 플러스.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된 문제가 또안 나오냐? 그게 아니야. 요거에 약간 쉬운 버전들 올림포스 앞에 유형에 있습니다. 이거의 심화 버전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원리는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엄청 어려운 과거에 수능 과목에 포함되어 있을 때, 시험 범위가 이제 다르니까 앞에 학평에 30번 문제도 많이 나왔던 소재인데, 그런 걸막 지금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 일단은 공비에 R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야? 공비의 절대값에,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개념 필기 노트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1 더하기 r의 n제곱, 1 마이너스 r의 n 플러스 1제곱. 자, r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아래 같이 쓰면서 보시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판단할 거야? 얘를 이세 가지 범위에서 판단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 정도도 사실은 5초 컷이야. 5초만 이게 돼?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배울 때, 내가 지금 이거, 야, 이거 5초 만에 된다? 이거 확 보여줘. 이렇게 해. 오, 선생님 쉬워요. 선생님 최고. 이렇게 할 거야. 하나하나 개념 설명 다 하고, 이게 이런 원리에 의해 이렇게 돼. 근데 나중에는 5초 만에 돼. 그게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유형이 바뀌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5초 만에 됐는데 왜안 되지? 50분 동안 봐도 왜안 되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유형을 기억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같은 유형인데도, 1년 뒤에 물어봤어. 지금 만약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이거 보통 3학년 1학기 미적분자가 보통 3학년 1학기 과목이니까. 한참 뒤에 봤어. 이거 어떻게 했더라? 못 푸는 거야. 기억하려고 하니까. 얘도 이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R이 원래 절대값만 1인 건데, R이 마이너스 1 아닌 거니까. 요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제일 쉬운 거부터. 이건 뭐야? 아니,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볼 것도 없이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0으로 수렴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 3번 같은 경우도 볼 것도 없이 자, 더쓸 것도 없죠. 1 더하기 r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rn 플러스 1 제곱이면 절대값알이 1보다 작으면 얘가 0으로 0으로 다 수렴해서 그냥 1이라고. 이거 보면 이거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1이라고 끝. 두 번째. r이 1이야. 절대값 r1 대입하고 r이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야. 1n 제곱 1로 수렴하니까. 물론 마이너스 1n 제곱은 발산하니까 그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r이 2n 제곱일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서 얘를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야? 여기다 그냥 1을 넣는 거야. 1을 넣는 거예요. 1 더하기 1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2분의 0!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의 n제곱 1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2분의 자,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잘 봐. 잘 봐. 이거 어떻게 하지? 원래는 정석은 절대값 r1보다 크면 rn제곱은 발산이죠. 발산인데, 얘를 뒤집어. 이렇게. 혹은 r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지.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이걸 이용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정석대로 가자면, 자, 정석과 빠른 풀이 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석대로 가자면, 정석대로 가자면, 자, 뭐라고? 뒤집으라고. 뒤집는 게 뭐야? r의 n제곱으로, 얘가 공비의 절대값 1보다 커? r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r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r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알이 1보다 크니까 0으로 가. 그래서 뭐가 돼? 1분의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첫 번째 거를 보아하니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절대값알이 1보다 크면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1분의 마이너스 r.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한 번에 갈수 있었던 거야. 이걸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알고 해야지. 제가 지금 이렇게 R로 설명을 했지만 이 같은 이그젬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옆에다 쓰겠습니다.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올 텐데 함수로 표현을 하죠. 보통은 함수를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더하기 x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 제곱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정의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다.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적응이 된 상황이야. 나 이거 잘해. 적응이 됐어. 나 이거 5초, 5초는 좀 그렇다. 쓰는데 시간 걸리니까. 1분 컷이야. 라고 한다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일 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제외했으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얘를 보고 바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 밑에 거부터. 얘가 1보다 작아. 절대값 x가 0으로 가, 0으로 가, 1분의 1, 1, 끝. 다시. 0으로 가, 0으로 가, 1분의 1, 끝. 1 집어넣어. 1 더하기 1n 제곱, 1 빼기 1n 플러스 1 제곱, 분자 0, 0. 마지막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상황이야. xn 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xn 제곱. 최고차항의 계수의 b 마이너스 x 끝. 그래서 함수 f(x)는 저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함수 f(x)는 어떤 친구였던 거야?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친구였던 거야. 예, 이렇게. 얘가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얘가 y골 f(x)였던 친구야.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 1이고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되겠습니까? 예. 네. 좋아요. 조금 어려운 소재야. 하나 더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 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얘는 공비가 한 종류야. 공비가 한 종류. rn제곱. 아까 fx에서 공비가 한 종류. 자, 그런데 공비가 두 종류일 때또 얘기가 달라져요.
공비가 두 종류일 때 공비의 미지수가 있지만

두 종류일 때. 그래서 이두 문제를 비교해 보자. 이두 문제를 비교해 보자. 자, 얘는 둘다 이제 예전 기출 문제인데 구조를 보고 다르다. 공비가 누구하고 누구야? 공비가 누구하고 누구? 그렇지. 공비가 두 종류예요. X하고 X분의 4야. 공비가 두 종류야. 그런데 여기서 공비가 뭐야? 5분의 X 한 종류밖에 없어. 5분의 X 한 종류밖에 없어.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라는 거고요. 풀이법이 달라요. 공비가 한 종류일 때는 방금까지 보여드린 풀이법을 쓰셔야 돼요.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계산한 게 맞죠. 그런데 얘가 너무 친절했던 게 양수에서라고 극한을 지어주니 제한을 해버리니 그냥 얘가 1이 되는 기준, x 있고 5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비가 두 종류인 경우는 x, 자, 두 개의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도 제가 갖고 왔겠죠. 그냥 이그젬플, 쉬운 이그젬플 갖고 오기 위해서 뭐한 거예요? 학평 문제 중에서도. 예. 양수일 때니까 얘도 절대값 필요 없이 그냥 원래는 절대값을 비교하는 게 맞는 거지만 얘네들을 그냥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지금부터 이 설명을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1, 얘제 1. 자, 이거 어떻게 했죠? 얘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른 풀이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원리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fx가 쪼개지는데 fx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얘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고. x가 5보다 클 때가 있고요. 자, x가 5일 때가 있고요. x가 0과 5 사이일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0보다 크니까. 그럼 쉬운 것부터 보세요. x가 0과 5 사이라는 얘기는, 자, 다시 쓰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5분의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다시 쓰면, 5분의 x가 1이라는 거고요. 5분의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 경우에는 이 공비가 0과 1 사이니까 얘가 그냥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0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네. 그 처음이면 당연히 어색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얘가 2x야, 얘가 2x. 자, x가 5면 여기다 5 집어넣는 거야. 그 얘가 1이야, 1. 이렇게. 여기다 5 집어넣는 거야.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0. 2분의 11로 수렴하는 자, 이제 마지막. 요거를 여러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5분의 x가 1보다 크면 얘가 1보다 커. 얘가 1보다 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 1보다 커. 뭐 3이라고 치자. 3이라고 치자. 예. 그럼 이렇게 되겠지. F의 3. 이거 뭐야? 여기 1 있고, 여기 앞에 3 있으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입 이거 했잖아. 이거. 그럼 얘도 여기 앞에 1 있고, 요거 지우고 뒤에 거. 여기 앞에 5분의 x 있으니 최고차항인 계수의 비 5분의 x 끝. 요게 바로 되면 최고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오늘 마지막 3강에서 어려운 거좀 하고 있는데, 그죠? 이걸 바로 읽어낼 줄 알면 최고야. 그러면 이게 판단이 안 된다면 사실은 5분의 x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돼. 아까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하듯이. 그런 거라고. 힘들잖아. 이렇게 쓰는 게 낫겠지. 그래서 fx 찾았어. 끝났어요. 그런데 이 fx가 fk가 5가 되도록 하는 그 k를, 양수 k를 다 더해라. 그럼 fx equal 5가 되도록 하는 양식은 x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 하나하나 계산하면 돼. 얘가 5야. 그럼 x는 몇이야? 25네. x가 25. 그 x 양수 5보다 커. 맞아. K네요, K 값 얘가. 얘는 5가 될 수가 없어. 안 되고. 얘가 5야. 그럼 x는 뭐야? 2분의 5. 이 범위에 들어가네. 맞네. 양수 K 되겠네. 따라서 K 값 2분의 5하고 25. 둘을 더하게 되면 2분의 50 더하기 5. 정답은 2분의 5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걸. 앞에 했던 것들. 이 뒤에 나온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공비가 이렇게 두 종류가 되는 경우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얘네들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자, x가 x분의 4보다 더 커. x가 x분의 4보다 더 커. 원래는 절대값을 써야 되지만 절대값이 다 양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x분의 4하고 x 규칙 말고 그냥 해볼게. 공비가 두 종류가 있는데 a, b가 있는데 a가 더 커. 뭐 5의 n제곱. 여기는 3의 n 플러스 1제곱. 5의 n 플러스 1제곱.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이거 극한 뭐예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원래는 5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여기 0으로 가고, 그쵸? 하지만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1분의 5, 5로 수렴,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봐봐. 얘가, 이 동그라미가 이 네모보다 크다고. 여기 1이, 여기 x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아!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X의 n제곱, 이건 선생님 정석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 이거 정석대로 하려면. X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눠야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두 번째. 자, 이번엔 X보다 X분의 4가 더 커요. 얘가 더 커. 그럼 어떻게? 선생님, 얘가 더 커요? 아까 했잖아. 3, 5 하면 여기서 뭘 보면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를 보면 되는 거야. 아! x분의 4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 x분의 4분의 1. 따라서 4분의 x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죠, 이제?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x와 x분의 4가 같은 경우, 지금 x제곱이 4인 경우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양의 실수만 얘기했기 때문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2인 경우. 2 집어넣으면 돼, 이때는 그냥. 2, 이거는 고민할 게뭐 있어요?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대입해서 판단하자. 대입했더니 2의 n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 이거 뭐 나누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분모 분자 아예 그냥 똑같아 버리네, 1로서.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자, 지금 x 양일 때 얘기하고 있죠? 양수일 때. 이때 이 방정식 fx equal e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친구의 모든 실근의 합은. 자, 그럼 얘가 ex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럼 x는 뭐야? 3이네요. 3, 요 범위 들어갑니까? x 제곱이 4보다 커. x는 2보다 크지, 양수니까. 되네. x equal 3 됐네. 자, 얘가 몇이야? ex 빼기 3이야. 자, 넘어오면 4분의 7x가 3이네요. x가 7분의 12네요. x가 7분의 12. 이 범위 들어갑니까? x 2보다 작네요. 맞네요. 7분의 12. 자, 얘가 2x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x 값 2네. 이거 x가 2일 때 값이니까 맞네. 따라서 x는 2도 된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 끝! 따라서 모든 실근의 합은 3 더하기 7분의 12 더하기 2, 5 더하기 7분의 12, 35 더하기 12, 47. 정답은 7분의 47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배웠다. 공비가 한 종류일 때와 공비가 두 종류일 때. 공비가 한 종류일 땐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눈다, 범위를. 공비가 두 종류 이상이면 공비의 절대값끼리의 대소 비교를 통해 등비수열의 극한을 결정하시면 된다. x의 n제곱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의 n제곱의 극한으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 한 걸음 더였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유형 7, 유제 7, 유형 8, 유제 8. 한명 이제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유형 7입니다. 공비 몇 종류야? 이제 보여. 공비 몇 종류? 한 종류.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왜 쉬운 문제지?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자, 두 가지 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f-2.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의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9분의 4의 n제곱, 9분의 4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까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는 게 자명하니까 어차피 6 곱해줘도 0으로 갈 거예요.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고. 자, f의 5 역시 마찬가지지. f의 5는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5. 자, 3분의 5의 2n제곱. 자, 더하기 1분의. 자, 6 곱하기. 자, 3분의 5의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3분의 5의 2n제곱. 이거 1보다 커. 그럼 3분의 5의 2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바로 뭡니까?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 여기 앞에 3분의 5가 또 나오겠죠? 이렇게. 1분의 3분의 5 곱하기 6. 3이 6. 2, 5,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마이너스 1 더하기 10. 정답은 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 이게 하나하나 집어넣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사고를 확장해야죠. 사고를 확장. 자, 어떻게 사고를 확장할 거야? 왜 얘를 대입하라고 했을까? 왜 얘를 대입하라고 했을까? 그렇죠. 예. 왜 대입하라고 했지? 마이너스 2와 5를 대입하라고 한 이유는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 공비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한 거고 5를 집어넣었을 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를 바꿔서 제가 그냥 fx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해보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공비가 뭔데? 3분의 x야가 아니지. 원래는 공비는 3분의 x의 제곱이죠. 즉 9분의 x제곱이에요. 이 친구의 절대값, 어차피 지금 x제곱 대비 양수잖아요. 얘가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한 번에 좀 깔끔하게 쓸까요, 이렇게? 자, 첫 번째. 9분의 x제곱이 1보다 클 때예요. 사실 9분의 x제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x제곱이 9보다 큰 거니까, 그렇죠. x의 절대값이 3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얘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친구가 1보다 커.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6 곱하기 3분의 x, 2x가 되는 거예요. 2x.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나머지는 쉬워. 이제 요거 하나 했으면. 두 번째, 9분의 x제곱이 1이 되는 값은 x제곱은 9.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경우에요. 그럼 x가 3일 때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x가 3일 때 집어넣으면, 3일 때 집어넣으면 이게 1이야, 1 지금. 1 더하기 1, 2분의 600이 1. 2분의 5예요, 2분의 5.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2n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2. 마이너스, 홀수니까, 마이너스 600이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마지막! 자, 9분의 x제곱이 1보다 작다라는 걸 다시 쓰면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을 때는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요. 따라서 1분의 600이 1, 네, 5가 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화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f-2, 마이너스 2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 여기네. 네, 아닌가? 마이너스 여기야. 네. 선생님 좀 계산 잘못했나? 그렇죠? 네. 0으로 가니까 아이쿠 0으로 가니까 601.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날뻔했어 지금. 검산하길 너무 잘했다. 검토하길. 1분의 0이잖아요. 0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다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요. 마이너스 1.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5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5, 5이 10이었던 거지. 네, 9. 일반화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유제 7번. 자, 선생님이 개념 플러스 한 걸음들을 너무 잘했지. 선생님 뭐 혼자서 칭찬하는 건 아닌데, 자찬하는 건 아닌데 뭐 해도 되지 뭐.

왜? 이거 뭐야? 공비 한 종류야. 이거 뭐야? 공비 두 종류야.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공비 한 종류짜리 했어. 또뭐 했어? 공비 두 종류짜리 연습했어. 그게 나온 거지, 그대로. 그럼 공비가 두 종류일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얘하고 얘를 비교한다고. O하고 R을 비교한다고. 자, 그래서 뭡니까? R이 원래 절대값을 비교해야 하는데, 예,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양수인 상황만 보면 되는 거예요. 1 이상, 4 이하. 5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거죠. 6 이상. 예, 5보다 작을 때. 0과 5 사이. 자, 그럼 이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얘가 5보다 예를 들어 6이야, 6 이렇게. 6. 그렇지.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원래는 R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하는 게 맞지만 최고차항의 계수의 비처럼 계산하면 R의 n제곱분의 R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그렇지. 1분의 R. 1분의 R. 극합값은 1분의 r이 되겠지.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아, 나 찾았다. 야, 이렇게 하니까 풀이 과정도 쓸 것도 없이 되게 짧아지네. 그지? 자, 5일 때는요. 집어넣어야지. 5n제곱 더하기 5n제곱. 7 곱하기 5n제곱. 5n 플러스 1제곱이니까 5에 5에 n제곱. 2배의 5n제곱. 12배의 5n제곱. 2분의 뭐야? 계산 안 되네. 2분의 12, 6이네요. 되네. 6으로 수렴해. R의 5 찾았네. 두 번째 거. 마지막 세 번째 거. 1, 2, 3, 4. 그럼 이거를 1, 2, 3, 4 대입할 거야? 아니지. 1, 2, 3, 4를 대입할 게 아니지. 얘가 1, 2, 3, 4. 얘가 1, 2, 3, 4라는 것은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의 최고차인 계수의 비 좌변은 7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지. 7과 6이, 7이 6이 될수 없잖아.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할값 6하고 5. 둘을 더하면 정답은 11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 공비의 미지수가 공비인 것의 개수, 공비의 종류의 개수. 공비가 한 종류면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공비가 두 종류 이상이면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한다. 간단하게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유형 유지의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활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활용은 따로 제가 개념 설명 꼭지를 달진 않았고요. 개념 필기 노트에 만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처럼 곡선의 길이, 도형의 넓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만 하면 나머지 이런 극한값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것 같아요, 느낌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지는 사실 이제 도형의 성질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어떤 도형에 대한 개념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예, 따라서 개념 설명은 따로 하진 않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올림포스 미적분투에 있는 유형과 유제가 매우 쉬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 텐데 사실 그림도 필요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무리함수 그래프 v의 점에서의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qn 극하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y는 루트 6x. y는 루트 x의 계형이겠죠. y는 루트 6x 이렇게 생겼어요. 점 pn n, 루트 6n. 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얘를 qn이라 하자. 자, qn은 n, 0. 자, 그랬을 때 OPN. 자, OPN의 길이는 루트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n제곱 더하기 루트 6n의 제곱이니까 6n. n제곱 더하기 6n, 루트 n제곱 더하기 6n. 자, 그리고 OQN. 이게 뭐야? n이니까. 아, 이거 n이네. 괜히 그냥 상황 설명만 이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 극한은요. 주어진 식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OPN, 루트. 자, n제곱 더하기 6n, 마이너스 OQN, n. 이거 물어본 거였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빠른 풀이는
완전

0: 제곱볼. n 더하기 3의 제곱이 양의 제곱근. n. 답 3이네. 끝. 정석풀이. 뭐 하자? 유리화 하자. 분모 분자의 루트. n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n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n제곱 없어져서 6n이 되겠네요. 6n이.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하지만, 그죠? 이 정도는 최고차항인 개수의 비로 계산하자. 2분의 6, 아까처럼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도형이 성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이 뒤에 나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제 8번입니다. 수열의 극한의 활용, 우리 유제 유형 마지막입니다. 자연수에 대하여 y 꼴 x제곱, 위의 점 n,n제곱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과 x축이 만날 점을 qn이라고 할때 OPM의 OQN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사실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그려지니까 상황이. 자,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참수 y는 x 제곱이 있대요. 이 참수 y는 x 제곱. 자,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자, pn이 있어요. n, n 제곱이 있어요.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쯤 찍을 걸. 왜? 여기다 찍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여기까지 가야 돼.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림이야 뭐. 네, 이렇게 좋아요. 자, 여기 이 노란색 직선 X축과 만나는 점을 QN이라 하자. OQN, OPN. 아, 그 OPN은 이미 나왔지. OPN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네, X절편 구하라는 얘기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게이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점 나와 있고 기울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통수학 2죠. y-y 좌표, 기울기의 x-x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자, 플러스 2분의 1n, 플러스 n 제곱이 됩니다. y절편은 쉽게 여기 있는데,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느냐? x절편은 y자리에 0을 대입하면 X절편이 나오겠죠. Y자리 0을 대입하면. 그 얘를 넘기면 2분의 1X가 2분의 N 더하기 N제곱이니까 X좌표는 4분의 N 더하기 2분의 N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QN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N 더하기 2분의 N제곱, 콤마 0이 되겠다. 끝!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OPN분의 자, OPN이 뭐예요? 점과 직선 점두점 사이 거리 n제곱 더하기 n 4제곱이 되고요. OQN은 뭡니까? 4분의 n 최고차항을 먼저 쓸 걸. 네. 내림차순 하는 게 좋은데 오름차순 해버리니까 헷갈릴 소지가 여기 딱 있었어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2분의 1이 있는 거지. 2분의 1이.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계산이었군요. 그쵸? 선생님, 여기서 답이, 오, 미안, 미안, 미안. 야, 이거를 2분의 1배를 한게 아니고 두 배를 내서 답이 지금 제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자, 이게 원래는 내가 만약에 실수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객관식이면 답이 2분의 1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봐봐요. 앞으로 가봐. 이게 학평이든 내신도 사실 보통 마찬가지죠. 구하시오 했어. 구하시오. 네. 보통 단답형은 답이 딱 떨어지게 줘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왜 2분의 1이 나오지? 오, 나 어떡해. 보니까 다행히 바로 여기가 n이야. 두배 하면. 그리고 얘가 뭐예요? 2n 제곱이었던 거야. 아, 얘도 바꿔야지, 그러면. 얘가 n이야. 그 얘가 뭐야? 2n 제곱이었던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n 더하기 2n 제곱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 1분의 2 정답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잘 수정했습니다. 좋아요. 자, 수열의 극한의 활용이라고는 했지만 실제 계산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11조까지 개념, 유형, 유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장을 촥 넘겨보면, 야, 문제들이 촥 나와요. 우리 이제 하나하나 유형을 또 물어보는, 우리 또 교재 구성들, 문제들이 촥 유형별로 쭉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중단원이 올림포스 미적분 2 교재가 다, 사실은 이제 뭐좀 저는 라이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라이트하게 구성이 되냐. 수능에서는 이게 되게 양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축약해서. 대신 또 대단원이 끝나면 레벨 1, 2, 3, 레벨 3에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선생님이 관련된 문제 만들어서 할 테니까 끝까지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련과 발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일단 요것만 맛보고 다음 시간부터 2번부터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열의 수련과 발산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아니까 이거 1로 수렴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1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어우, 다안 해. 수렴하는 거 정답 니은 디귿. 끝! 5초 컷이야. 근데 이걸 배우기 전에는 대입해서 나열하는 거지. 혹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등비 수열의 극한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0으로가, 1로가, 무한대로가. 근데 아마 앞에 개념하고 뒤에 이제 유형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문제 푸는 친구라면 지금 해설 들으면서 저거 뭐야? 끝까지 다 들으면 끝까지 공부하면 여러분 이게 보이고 그게 안 보이는 친구가 만약에 들어왔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열하면 된다. 혹은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한 방에 답이 나온다. 한 방에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지금 3강이거든요. 지금 3강이야. 갑자기 들어온 친구들 끝까지 가. 5시간까지 가면 누구나 미적분투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는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우리 포물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 우리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포물선이란 뭐라고요? 고정된 점과 한 직선,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점들의 모임이 포물선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정이다.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 이어보고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둘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2차국선 단원에서 포물선 단원에서 할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유형 확인 문제들 마저 풀어보고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우리 기출문제들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이 되는구나 한번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정의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자고요. 올림포스 11쪽입니다. 11쪽 유형 확인 2번부터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1번까지 이랬었는데 2번 문제 보시면은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12X예요. 일단 12X가 4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P의 값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3이야. 그리고 Y제곱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X축, Y축 어떻게 익혀요? 이렇게 그려져요. 포물선의 초점을 그릴 때 여기서 내가 한 1대 2 되는 점 정도를 적당히 그려주면은 예쁘게 그려진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초점은 3,0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을 그리고 출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1, 4분면 위에 점 어딘가가 있는데 그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문제 잘 봐요. Y축에. 그 녀석을 H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치면 돼, 안 돼? 준선에까지 기왕 내려봐야지. 그 녀석 우리는 편의상 I라고 불러주자. 그 상태에서 P, FPH, 요 삼각형이 FP랑 FH가 같은, FP랑 FH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때, P, FPH의 둘레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뭘 써먹을 수 있다? 여기서 준선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요 초점까지의 거리가 어때? 같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이렇게 그림을 보고서, 선생님, 저는요, P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요. B의 제곱은 12 곱하기 A를 만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그 H라는 점의 좌표는 0,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FH랑 PF랑 같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PF는 루트에 A-3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 FH는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에다 루트. 이거를 해서 뭐할수 있겠죠. 되긴 될 거예요. 여생을 바쳐 계산한다면 이번 생 안에 답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좌표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기하적으로 도형의 선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 뭐 해줘야 될까? 1강에서 얘기했었죠. 1강에서 기하는 기하다.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뭐부터라고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수선의 발 내려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 그리면 돼요, 안 돼요? 그려야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기억나죠?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무조건 내려봐라. 이등변 삼각형을 보면 내려봐라. 내려봐라. 무조건 얘기했잖아요. 그거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은 중점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얘가 초점이고 준선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아요. 그럼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도 같죠? 그럼 너랑 너의 길이가 모두 다 같네?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의 길이가 지금 얼만데? 요거 하나의 길이가 3인데. 그럼 3이고 3이에요.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아, 선생님, PXP가 6이군요. 여기다 대입을 해서 PF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그딴 거 하지 말자고요. 그죠? 뭐라고? 너의 길이가 6이고 너의 길이가 3이니까 너의 길이가 9잖아. 그럼 너의 길이도 뭐예요? 9예요. 게임 끝났죠? 9, 9, 6. 둘레는 9 더하기 9 더하기 6이 되어서 24가 되겠구나. 이게 다라고요. 네. 좌표를 세팅해서 뭔가 여기다 대입을 해서 너의 좌표를 궁금해하지 마시라고요. 선분의 길이를 기하적으로 도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2차 곡선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라고요. 또 보자고요. 3번 문제도 보시면은 양수 A에 대하여 초점이 F인 포물선 X제곱은 AY예요. 이번에는 X제곱은 X제곱이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포물선을 그려보면 포물선은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초점 F를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4 곱하기 4분의 A 곱하기 Y의 P에 해당하는 값이 4분의 A가 될 거예요. 이걸 준선도 우리는 그려줄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4분의 A가 될 겁니다. 근데 준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불러주겠대요. 포물선 위에 일사분면이 있는 점 P가 어딘가에 있는데 P에서 F까지 길이가 5랍니다. 그리고 P에서 A까지 길이가 7이랍니다. 그럼 P라는 지점에서 F까지의 길이, 요거는 잠시 지울게요. F까지의 길이가 뭐다? 5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7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의 좌표를 P,Q라고 두고서 저기다 대입을 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그거 아니라고요. 그쵸?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얘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2고 얘 x좌표가 4분의 2니까 얘네들의 길이는 4분의 2와 4분의 1을 더한 2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주게 된다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줘 볼게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요렇게 우리가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P라고 하는 녀석에 지금 P라고 하는 녀석 여기 지금 얘가 어디에 있어? 포물선이 있어. 그럼 우리 뭐 했어? 초점 이어봤잖아. 안한게 뭐야? 준선 이어봐야죠. 이거 안 그리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포물선 위에 점에서 초점을 이어놨으면 준선까지 이어보고 너랑 너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겠지. 그럼 봐요. 너가 5예요. 너는 2분의 A예요. 그럼 너가 7이에요.

5가 5예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피타 너는 뭐가 돼? 루트 7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주게 되겠지. 너는 루트 24가 나와요. 2루트 6이 되겠죠. 그런데 너가 루트 24예요. 그럼 너가 5면은 너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런데 F의 지금 여기 P의 Y좌표가 지금 5에 여기 아니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5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5인데 얘가 1이니까 2분의 2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다? 2분의 2에 해당하는 게 4가 되겠구나. 해서 A가 4라고 풀었어요. 아니 8이라고 풀었어요. 그런데 풀어놓고 나서 보니까 모든 A래. 뭐지? 뭘 잘못한 걸까? 우리는 찾아봐요. 일부러 뭐랄까? 함정 수사. 함정을 파놨어요. 그럴싸하게 잘푼것 같은데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기하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푼데 있어서 그림이 없는 문제야. 내가 그림을 그릴 때이 그림이 유일한 케이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림이 유일한 케이스 무슨 말이냐? 지금 PF를 이렇게 그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크다라고 그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P의 Y좌표가 F의 Y좌표보다 크다 작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즉 만약에 초점 F가 여기 있고 P가 여기에 와버린 상태에서 준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여기의 길이가 5, 여기의 길이가 7, 여기의 길이가 5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가 되는 것이고 그쵸?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 되는 거니까 이때 F의 Y좌표인 2분의 2는 뭐가 돼? 아니죠? 4분의 2는 6의 절반인 3이 되면서 A의 값은 12가 돼버린다는 거지. 해서 만족하는 A는 2개가 되는 것이고 둘의 합은 20이다라는 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그림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내가 그려 나갈 겁니다. 그때 내가 그린 그림이 유일한 케이스인 걸 항상 의심하셔야 돼.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냈을 때가 F보다 위에 있을 것이냐, 아래에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관계식이 달라진단 말이지. 그거를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조금 쉬운 문제들. 만약에 여기서 얘가 좀 쉽게 줬다. P의 Y좌표가 F의 Y좌표보다 크다라고 준다면 요 그림만 되면서 A값이 8로 하나로 고정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런 걸안 주면 좀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정말 유일한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건지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습관을 가져줘야지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간 쓸데없이 잡아먹지 않고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포물선의 평행이동. 별거 없어요. 초점의 좌표가 2콤마 마이너스 3이고 준선의 반열식 x를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초점을 내가 그려봐. y축. x좌표가 2예요.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에요. 2콤마 마이너스 3이 초점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4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초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어디에 중점에 뭐가 온다? 꼭지점이 온다. 2와 마이너스 4 더해주면 마이너스 2,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꼭지점이 그려지는 포물선이 될 거라는 거죠. 좀 찌그러진 포물선이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많이 아니 아프긴 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포물선은 이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3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고 초점이 꼭지점보다도 오른쪽에 있어요. 즉, 이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을? y제곱은 4 곱하기 3 곱하기 x. 만약에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요 포물선을 꼭지점이 어디로 왔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이 되겠죠? 그럼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y 플러스 3의 제곱은 12의 x 플러스 1될 겁니다.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전개를 해서 표현해 달래요. y제곱. ax 먼저 써 있으니까 이항시켜 버리면은 y제곱 마이너스 12x. 요거 전개해 주면 플러스 6y 플러스 9죠. 12 이항시켜 주면 마이너스 3이죠. 이퀄 제로가 되겠다. 그럼 x의 계수 a, y의 계수 6, c의 값 3, 마이너스 3. 모두 다 더해 주면은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다더라라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를 두 가지로 풀어봤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포물선의 평행이동을 통해서 기본 개형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 평행이동을 통해, 그러니까 포물선의 그 개형을, 기본 개형을 먼저 초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포물선의 평행이동 전에 기본 개형을 찾아주고, 평행이동을 시켜줘서 포물선의 반열식을 찾아줬다라고 한다면은 뭘 가지고도 풀수 있다? 정의를 가지고도 풀수 있다. 포물선 위의 점 P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가 어떻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P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준 상태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X, Y 관계식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도 할수 있겠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한번더 해보자고요. PF의 길이는 루트 속에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PH의 길이는 H가 F랑 Y좌표가 같아요. X좌표의 차를 계산하면 PH의 길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요. 절대값을 루트로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되지요. 그럼 여기서 너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가요? 네. 플러스 y 플러스 그냥 전개. 어차피 전개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니까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인가요? 네. 우변도 제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인가요? 네. x제곱은 양변에 사이좋게 사라지고요. y제곱 홀로 남죠. 그 다음 x항은 8x를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요. 네. 6y는 그대로 6y가 들어갈 것이고요. 4에다 9를 더해주면 13이죠. 16을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좀 전에 구했던 녀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동일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풀이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물론 계산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렵고 복잡하진 않아요. 해서 계산의 난이도만 자체를 봤을 때,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오히려 얘보다 빠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 풀이를 좀더 연습을 하자. 왜?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포물선의 어떤 그 꼭지점과 초점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P의 값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평행이동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하적으로, 시각적으로 연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런 풀이를 조금 더 선생님은 추천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풀이를 아주 뭐 이렇게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짐 해볼 건 뭐다? 정의를 가지고,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가지고 포물선의 반열식을 만들었었지.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정도면 얘는 충분한 것 같다. 인 겁니다. 알겠죠? 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의 첫 번째 이야기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도 보시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더하기 k는 0. 이 x축에 접할 때 포물선의 초점 좌표를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 접한다라는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포물선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포물선 정의라기보다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해서 평행이동한 개념을 한번 그 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x가 2차식이니까 먼저 x를 일단 완전히 꼴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x-3의 제곱. 나머지는 우변으로 싸그리몽땅 이하시켜요. 8y-k. 좌변에 완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9를 추가했으면 우변에도 9를 추가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9가 되겠죠. 너라는 녀석을 내가 뭘로 묶어주면, 8로 묶어주면은 평행이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8분의 k-9로 세팅해 줄수 있겠다. 즉, 포물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요 포물선은 어떤 포물선을 x제곱은 8y라고 하는 포물선을 x축의 방향 얼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8분의 k-9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이 되겠지요. 그러면 요 녀석을 내가 초점, 얘가 x축에 접한대. 그럼 요 포물선은 평행이동시키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포물선이야?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야. 초점의 좌표가 뭐야? 0,2가 되는 4 곱하기 2 곱하기 y니까.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도 x축에 그냥 접한대. 그럼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아래로는 평행이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양이 뭐가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 k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도 물론 풀 수는 있어요.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저거 이차함수잖아요. 8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여기서 8y 이항시켜버린 다음에 8 나눠버리면 이거라고요. 그럼 얘가 x축에 접하려면은 여기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제로가 되면 돼. 그럼 b'4분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k가 제로가 되면 돼. 해서 k 값을 9로 찾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뭘로? 이차함수를 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가 초점의 좌표를 안 물어봤다. K만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푸는 게좀더 현명할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결국 초점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을 구해서 여기다 끌고 와서 이 계산 과정을 마찬가지로 거쳐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이차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차함수로 해석을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는 몰라도 돼. 그런 나쁜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x제곱은 4py꼴은 포물선 쪽으로 우리가 이차함수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다.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 포물선의 정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기하적인 해석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2단원에서 챙겨나가야 될 이야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유형확인 6번 문제, 올림포스 11쪽 6번 문제 보시면은 두 양수 AB에 대하여 초점이 F인 포물선을 요렇게 y-b의 제곱은 a 곱하기 x-2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포물선이 y제곱은 누구를 a 곱하기 x를 x축의 방향으로 알만큼 이만큼 y축의 방향 얼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꼭지점을 세팅할 수가 있는 것이 원래 포물선의 꼭지점이 0,0이기 때문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b가 된다는 걸 먼저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x축과 맞는 점이 a래요. 근데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f를 지난대요. 이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합니다. AB의 길이는 OA 길이의 OA의 길이의 두 배래요. 너의 길이의 두 배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포물선이고 초점이기 때문에 얘를 연장해버리게 되면은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축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버리면은 대칭이니까 너랑은 길이가 같아. 근데 너의 두 배가 너라 했으니까 너의 길이가 모두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A라는 것이 결국은 포물선 위의 점이거든. 포물선 위의 점인데 초점까지 이어놨어. 이 녀석의 길이랑 Y축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수직이 되니까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때? 같아. 어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것이구나. 바로 y축이 준선이 되는구나.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 너가 바로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아. 그 말인즉슨 그 직선이 바로 뭐가 된다? 준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너가 준선이구나. 이 조건에서 준선이 y축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포물선의 준선, 초점은 원래 뭐였어요? y제곱은 ax에서 초점은 4분의 a, 0였어요. 이 포물선의 준선은 뭐였어요? x는 마이너스 4분의 a였어요. 근데 이 녀석을 평행이동을 해주게 되면서 이 포물선의 초점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a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 준선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의미가 없어. 즉 x축의 방향으로 2만큼만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 근데 그 준선이 y축이랑 같다는 것은 x는 제로라는 거잖아. 즉요 값이 뭐가 되는 거다? 제로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가 더하기 2가 제로니까 4분의 a가 2가 되는 것이고

A의 값이 뭐 된다? 8이 되는 거다. A의 값을 먼저 찾아줄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럼 A의 값을 찾아줬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A의 값이 8이야. 그럼 여기서 4분의 A.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즉, 이 초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2야. 너의 길이도 얼마야? 2야. 즉, 요만큼의 길이가 뭐야? 4야. 근데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 어때? 같다며. 너는 뭐야? 4야. 근데 너의 길이가 바로 뭐야? B의 좌표랑 같네. B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B의 값도 찾을 수가 있겠지. A랑 B를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라고 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봐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뭔가 대단한 걸한게 없어. 대단한 계산을 뭔가 좌표를 가지고, 아, 이게 수직으로 올렸으니까 AX 좌표가 이게 뭔가 도형의 방정식, 그게 아니고, 초점까지의 거리랑 직선까지 거리가 같네? 준선, 정의를 이용해서 너가 준선임을 찾은 거지. 평행이동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너네들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서 이 준선의 방향식을 얘기해줄 수 있으면서 A 값이 나온 거지. 그거 다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하나 더 나아가서 이 그림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포물선의 초점에서 축에 수직으로 올렸을 때 이거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요 얘기도 기억을 해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너가 4 나오면서 너가 4, B의 값이 4가 금방 첩첩첩첩 등장하게 된다고요. 그죠? 다예요. 예. 정의 이용해주면 된다고요. 여기서 내가 뭐, 너가 4니까. 아, 4, 0가 A의 좌표군요.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이 녀석을 평행이동인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 AX, 제가 지금 뭐야? Y-B의 제곱에다가 A가 8이라고 얘기를 했고 X-2가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4, 0을 지나니까 X에다 4를 집어넣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겠군요. 그럼 B의 제곱이 16이 되겠군요. B의 값이 4가 되겠군요.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굳이? 도형의 방정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정의를 이용해서. 길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분의 길이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포물선에서, 2차 곡선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을 지금 유형 확인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제 좀 포물선에 대한 감이 오시나요?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포물선 기출 문제 몇개 풀어보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2022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선생님이 이제 OT에서도 얘기했었지만, 2022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기하가 수능 과목에서는 빠졌어요. 하지만 이 기출 문제라고 하는 녀석들은 그동안 이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 뭐 학력평가 기출, 이 기출 문제들은 전국 단위의 정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그이 성취 기준을 평가하기에 정말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변별력은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이해한 걸 바탕,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질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능에서 기하가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기하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를 연습해 볼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학교 내신 시험도 그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대학별 고사, 논술고사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흐름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수능에서 기하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질 좋은 양질의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 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충교재 5쪽에 1번 문제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2026학년도 3월 학평 26번, 2026학년도 3월 학평 26번 보충교재 5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 포물선 y제곱은 4px의 초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 2. 포물선과 만나는 점중 1사분면적을 필요하자. 그럼 우리가 내가 그림이 안 줬단 말이야. 그림은 내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지. y축, x축. 그럼 포물선이 y제곱은 4p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초점이 이렇게 있어. 초점을 내가 찍을 때 1대 2 정도 되는 비율로 그려주면 예쁘게 그려진다고 그랬지? 기울기가 3분의 4래.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일사분면이 있는 점. 포물선의 준선 사이에, P와 준선 사이의 거리가 20이래. 요만큼의 길이가 20이라고 얘기를 했어. P의 값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풀이 방법. 있지만 결론부터 스포일러 하자면은 추천하는 풀이는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바탕에서 도형의 방정식에 내가 매몰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1학년 수학 그리고 대수 미적분 이런 걸 공부할 때 하던 그런 습관대로 문제를 풀어버리면은 지금 여기서 얘가 P, 제로거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야. 요만큼의 길이가 p거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20 마이너스 p라는 걸 찾아낸 거야. 우와! 선생님, p의 x좌표는 20 마이너스 p예요. 근데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 20 마이너스 p를 만족하거든요. 일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그때 y좌표는 루트 속에 4p의 20 마이너스 p예요. 근데 문제에서 PF의 기울기가 3분의 4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F의 좌표도 알아요. 그럼 3분의 4라고 하는 저 기울기는 X좌표 20-P에서, 20-P에서 P를 빼준 거. 분해. 이거의 Y좌표 루트의 4P에 20-P에서 제로를 빼준 거.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서 4 곱하기 20-2P가 되겠죠? 우변은 3 곱하기 루트 속에 4p에 20-p가 될 거예요. 2, 4 밖으로 나오면서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2가 되겠죠? 2로 약분해버리면 얘는 10-p가 되겠죠? 양변 제곱해주면 4, 4, 16에 1600에다가 마이너스 20에다가 16을 곱해주면은 그렇죠? 16에다가 20을 곱해주죠? 320p에다가 플러스 16의 p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9배에다가 20p가 되겠죠? 20p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우변 있는 거 좌변을 다 넘겨버리면은 16에다가 9를 더해주니까 25p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80p를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500p가 될 거예요. 플러스 1600은 제로가 될 겁니다. 4, 25로 나눠주게 되면 p의 제곱 플러스 20p에다가 25로 나눠주게 되면은 5 나누고 5는 16 곱하기 4니까 64인가요? 맞나요? 그럼 16 곱하기 4잖아요. 그럼 p-4에다가 p-16은 제로예요. 그럼 p의 값이 4가 되거나 16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p의 값이 16이 돼버리게 되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2p잖아. 그럼 p의 값 16,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32야. 그럼 이 20이 더 이쪽에, 얘보다 더 안쪽으로 와야 된다고. 길이가 3분의 4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탈락이야. 그래서 p의 값은 4야. 라고, 영차! 아주 힘들게 풀었어요. 답은 나오겠죠? 여생을 바쳐 계산하면 이번 생 안에 답은 나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도형의 방정식. 기울기는 두 점의 x좌표 빼서, y좌표 빼서 하는 거야. 그럼 좌표를 알아야 돼. 여기에 매몰되면 이렇게 힘들게 간다고요. 우리 멋진 기아러들은 어떻게 풀까요? 너의 길이가 20이면 너의 길이도 20이잖아. 그죠? 20이에요.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3분의 4라고요.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대 5예요. 20이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고? 12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고? 16이 되겠네요? 근데 이만큼 20이라며? 그럼 너가 20이잖아. 그럼 너가 10이면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8이잖아. 그럼 2p가 8이잖아. p의 값이 뭐야? 4야. 나 지금 뭐한 거니? 응? 나 지금 뭐한 거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니?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비교를 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뭔가 좌표에 내가 막 전전긍긍 해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에 대입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이제는 좀 부정하자고요. 선분의 길이. 기울기면은 이것도 이것의 비율. 기하적인 요소 가지고 해결하면 그냥 깔끔하게 되는 걸 힘들게 좌표로 가지 말자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3점짜리. 우리 3월 학평 26번에 나왔던 3점짜리 가볍게 그냥 끄적대면 답이 나온다고요. 그랬던 거라고요.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내신에서도,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기하가 출제되는 대학이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의를 가지고 그냥 끄적대면 이차학수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해서 어렵지가 않아요. 이차학수 문제들이. 하나 더 보자고요. 202학년도 5월 학평 27번에 나왔던 친구.
보시면은 2번 문제요. 5페이지 2번 문제. 포물선 C1의 초점 F에 대하여. 포물선이에요. F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 C2가 있대요. 얘가 초점인데 C1의 초점이 F인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래요. 두 포물선은 준선이 서로 일치하고 준선은 하나로 공유해.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나는데 AF가 6이래. 그때 AFB의 넓이를 계산해 달랍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좌표 평면이 지금 없잖아. 그래서 포물선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포물선 C1의 초점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초점의 X좌표를 P라고 불러준 상태에서 좌표 평면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C1이라는 포물선을 Y제곱은 4PX로 한번 세팅한 상태에서 준선을 그려봅시다. 그럼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근데 얘가 꼭지점인 포물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꼭지점에서 초점, 아니 준선까지 준선이 일치한다며 얘랑 얘가 준선을 하나로 공유한다며 그럼 이 준선이 얘 준선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2p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p가 돼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2p가 떨어진 지점에다가 이두 번째 포물선 C2의 초점 F'을 불러줄 수 있을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된다? 2p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P랑 P로 요렇게 같아질 거고요. 이렇게까지 세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놓고, 모르겠네. 이러면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포물선 위에 점이 있잖아요. 준선이 있잖아요. 초점을 내가 그려놨잖아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겠어요? 포물선 위에 점에서 내가 준선까지 이어보시고,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고, 초점까지 이어보시고, 초점까지 이어봐야죠. 이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요. 이착오선 위에, 포물선 위에 점이 있는데, 얘를 준선까지, 초점까지 이어보는 거안 하면 이거 불법이라고요. 형법상 유죄! Guilty! 배심원, 판결하세요. Guilty! Guilty! Guilty! 선안 그리면은 죄예요, 죄! 무선 유죄, 유선 무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야 된다고! 예! 그럼 너의 길이가 포물선의 위의 점에서 내가 포물선의 초점까지의 거리, G1이라는 포물선의 초점까지의 거리, 여기서 준선까지 거리가 같잖아. 그리고 여기서 준선까지 거리가 C2라는 포물선의 초점까지의 거리랑 또 어때? 같잖아. 너랑 너랑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은 뭐 해봐라?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무조건 내려봐라. 이거 안 그리면 역시 불법이다.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중점에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고요. 근데 포물선이 또 뭐라 그랬어요? 축에 대해서 위아래가 대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의 길이랑 같고요. 너네 둘의 길이도 같은데 너가 2p니까 너의 길이는 이제 요 초점 X좌표는 지워버립시다. 길이의 포인트를 맞춰서 너의 길이는 모두 다 뭐로? p와 p로 세팅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누구의 길이가 AF의 길이가 요 녀석의 길이를 6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너도 6이잖아. P, P, P 몇 P? 3P가 6이에요. 그럼 P의 값이 뭐가 돼? 2가 되겠죠. 삼각형 누구의 A, F, B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얘만 따로 요렇게 크게 한번 그려 버리면은 너의 길이 너 F에 대해서 얘가 지금 위아래가 대칭이 될 테니까 너네 둘이 같고 수선의 발 내려주면 너의 길이 2. 그쵸? 너의 길이 6.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피테 1대 3대 2루트이죠? 너는 4루트2가 되겠다. 위아래 대칭이 될 테니까 너도 4루트2가 되겠다. 그럼 밑변을 누구로 잡아버리면 돼? 여기를 밑변으로 잡아버리면 돼. 높이가 뭐가 돼? 여기가 돼.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루트 2 곱하기 2가 되면서 8루트 2가 넓이가 되겠지요. 끝났지요. 그죠? 해서 보시면은 얘기했던 것들 내가 포물선 위에 점이 있으면은 준선까지 초점까지 이어봐라. 걔네들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문제 푸는데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은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수선의 발 중점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기하, 그게 이착오선, 그게 다예요. 대단한 게 없다고요. 네. 이거를 계산하는데 뭔가 내가 도형의 방정식을 물론 내가 C2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p니까 저 C2라는
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y제곱은 4 곱하기 p에 해당하는 게 2p죠? 그럼 4 곱하기 2p 곱하기 x라고 하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0만큼 평행하니까 얘가 포물선의 반열식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p의 값을 찾아서 대입을 해가지고 a의 좌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y제곱은 p의 값이 2라는 걸 찾았으면은 2 대입하면 얼마예요? 4, 4, 16에다가 x-2가 되겠죠?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제곱은 8x가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a,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뭐 하러 그러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정의를 이용해서 끄적대서 기하를 가지고 그냥 도형만 가지고 접근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지. 알겠지? 마지막으로 3번 문제 봅시다. 한쪽 넘어가서 보충교재 6쪽에 3번 문제 보실게요. 2024학년도 수능 27번, 2024학년도 수능이에요. 잠깐 여담 하나만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기출 문제를 볼 때, 물론 아는 친구들도 많은데, 모르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서, 선생님이 이번 기회 한 번만 얘기를 하면은, 몇 년도 수능, 몇 년도 학평, 몇 년도 학평, 몇 년도 모의평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흔히 보는 거, 3학년들, 3월에 보죠, 6월에도 뭐죠, 뭐, 7월에도 뭐, 여러 것들이 있는데, 6월하고 9월은 평가원에서 모의평가예요. 수능 모의평가. 그럼 수능은 뭐야? 수능의 플레이 뭐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수능은 너네가 2027년에 대학에서 수학을 할수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2027년에 대학을 다닐 친구들이 보는 수능은 26년에 보잖아요? 26년에 보는 수능의 이름은 2027 대수능이에요. 그 다음 연도에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시험 본다. 그래서 26년에 보는 시험은 27학년도 수능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6월, 9월 모의평가는 이 수능을 모의고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2027 모의평가, 2029 수능 모의평, 2027 수능 모의평가라고 불러요. 2027 6월, 2027 6월. 근데 3월에 본다거나, 예를 들어 10월에 본다거나, 나머지 것들은 학력평가예요. 그 해에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26년에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 해에 보는 것을 얘네들은 2026 3월 학력평가, 2026 10월 학력평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5월 학평은 학평이죠? 25년에 시험 본 거예요. 그리고 2026 3월 학평이죠? 26년에 시험 본 거예요. 근데 2024 수능이죠? 2024학년도에 대학을 갈 친구들, 2023년에 봤던 시험인 겁니다. 별거 아닌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은근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서, 근데 한 번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무튼간, 2024 수능 27번, 2023년도에 시행된 시험이었어요.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8X라고 합니다. 위에 한점 A예요. 그럼 역시 그림이 없어. 내가 그림 그려주면 되지. 뭐가 문제? X축, 그리고 Y축을 그려줬어요. Y제곱은 8X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한 점에서 포물선의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B라고 하자. 네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한 점에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그럼 여기서 내가 준선을 그려주고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8은 4 곱하기 2니까요. 초점 X좌표는 2가 될 거예요. 한점 A에서 내가 포물선의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 정도를 내가 A라고 불러주고, 여기서 준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 B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BF와 초점이 F가 있으면은 BF를 이었을 때 얘가 포물선과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이지? CD라고 부른대. 근데 CF가 DF보다 길대. CF보다 DF가 길대. 너를 D라고 부르고 너를 C라고 부르겠대. 그 상태에서 BC의 길이랑 CD의 길이랑 같답니다.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답니다. ABD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렸어. 문제 주어진 상황을 차분하게 따라가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 얘기했잖아요. 포물선 위의 점, 포물선 위의 점, 포물선 위의 점을 준선에 이어놨어? 그러면은 초점까지 이어봐야지. 여기서 초점을 이어놨어? 준선까지 수선의 발 내려봐야지. 초점까지 이어놨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봐야지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요. 이거를 그리고 출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없어요. 한 가지잖아요. 정의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려봐라. 그것만 할줄 알면은 그 다음은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보인다고. 할수 있는 거 해봅시다. 너가 1, 1.
1대1의 비율이야. 1대2잖아. 닮음이니까. 그럼 너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세팅하면 너의 길이는 그거의 몇 배? 두 배인 2L이라고 세팅이 되겠죠. 1대2, 1대2. 오호라! 이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 준선의 발을 C'과 D'이라 각각 불러줄까? 너의 길이는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 L과 같고, 여기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초점까지의 거리 2L과 같다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 같다네? 너의 길이는 3L이 된다네? 어라? 초점 X파가 2,0예요. 여기에 X는 마이너스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그러면 3대 4는 L 대 4예요. 3대 4는 L 대 4. 알죠? 예. 그럼 L은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L의 값이 나와버렸어. L의 값이 나와버렸으니까 이 녀석을 내가 3이라고 써주고, 요 녀석을 내가 9라고 써주고, 요 녀석을 내가 3이라고 써주고, 요 녀석을 6이라고 써주고, 요 녀석을 6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L의 값이 나온 상태에서 ABD의 넓이를 물어봤어. ABD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크게 투트랙이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를 할 거냐? AB 사인 세타보다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왜? 얘가 지금 X축에 평행하니까 너를 밑변으로 하면은 높이를 얘네 둘의 Y좌표에 차로 해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 3, 9. 1대 3대 얼마야? 2루트 2. 너의 길이가 6루트 2가 돼버리게 되면서 이거의 길이는 저거의 두 배인 12루트 2가 돼버려. 즉, 얘를 밑변으로 세팅하면 높이가 12루트 2로 손쉽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밑변의 길이, AB의 길이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서 AB의 길이를 계산하는 걸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게첫 번째. 좌표를 한번 세팅을 해보자. 왜? 너의 길이가 6루트인데 3대 4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B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6루트 2의 3분의 4배인 8루트 2가 되거든. 즉, A의 Y 좌표가 8루트 2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내가 너 B의 X 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A의 X 좌표를 찾겠다라는 거지. 누구를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Y의 제곱, 8루트 2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8 곱하기 X가 된다. 그러면 양변에 8을 나눠주게 되면 X는 뭐가 된다? 16이 된다. 즉, A의 X좌표가 16이니까 16에다가 2를 더해주면은 AB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16 더하기 2가 돼서 18이 된다라고 AB의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겠다. 아니면은 선생님, 저는 기하답게 선분의 길이를 미지수로 세팅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 녀석의 길이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너의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너의 길을 M이라고 잡아준다면 너의 길이도 M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M에서 4를 빼준 M-4가 되겠지. 요만큼의 길이는 아까 저기서 구했던 8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정리 이용해주면은 M의 제곱은 M-4의 제곱에다가 8루트 2의 제곱을 더해준 게 되겠죠? 양변의 M 제곱은 사라지게 되고요. 8M 이항시켜버리면 8M은 4, 4, 16 더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2가 되겠죠? 8로 나눠주면은 M은 2 더하기 16이 돼서 18이 되겠죠?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AB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좌표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계산이 좀더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빨랐죠? 좌표를 무조건 등한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시험 볼때 내가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 얘가 빠른다? 그럼 킵 고잉 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는 선분의 길이를 세팅하는 게 쉬웠다라는 것뿐이에요. 시험 보는 상황에서 내가 그림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더안 보이는 상황에서 억지로 쥐어짤 필요는 없다. 눈에 보이는 게 도형의 방정식 이용하면 너가 뭔가 손쉽게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럼 킵 고잉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A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18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게임 오버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 쓸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건데? 18이 되는 건데, 높이는 12루트 2가 되는 건데, 약분해버리면 9가 남네요? 12 곱하기는 얼마? 108인가요? 108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되겠지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그림을 그렸어. 포물선까지 그렸어. 그리고 수선의 발 시키는 대로 했어. 그려서 너네들의 길이가 같다는 걸 했어. 주어진 조건을 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뭐할 거냐예요. 그냥
그림이 예쁘게 나왔군.

0: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포물선 위에 점에서 초점까지 이어놨으면은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봐야지.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은 이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준다는 거지. 아까 이렇게 예를 가지고 푼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선은 결국 필요는 없긴 했었습니다. 그쵸? 뭐 무슨 상관이야? 이선 하나 긋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려보면 얘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그린 상황에서 이것의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직관적으로 떠오르면은 그게 더 빠른 풀이가 되겠죠. 근데 높은 확률로 그려보면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차 우선 문제는. 해서 풀이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쭉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타원.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첫 스타트 정의만 다르고 똑같이 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흘러갈 거예요. 2차곡선은 그럴 겁니다. 해서 점점 할 만해지는 2차곡선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타원에서 만나요. 제발.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Liebe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은요 수능 특강의 1강입니다. 레안칠이라고 해서 학습 목표예요. 우리 학습 목표 볼게요. 우리 독일 사람 처음 만나면 인사해야 되죠? 인사말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묻고 답할 거예요. 그리고 문법에서는 모음과 자음의 발음 규칙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쪽이고요. 본문 1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Hallo, my name is Lena. Wie heißt du? Und wie heißt du? 라고 했죠. 안녕, 내 이름은 레나야. Und 그리고 wie heißt du? 너는 이름이 어떻게 되니? 라는 말인데요. 이름이 어떻게 불리다? 라고 해서 wie라는 의문사,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의문사 써야 하고요. heißen 동사 사용해 줘야 되죠. heißen은 뭐뭐라고 불리다. 즉, 이름이 뭔지를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wie heißt du? 너는 이름이 뭐야? Hallo Lena, ich heiße Jonas. 안녕 레나야, 나는 요나스야. Freut mich, 이 표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을 소개하고 나서 이때 의미는 만나서 반가워 라는 뜻이죠. 만나서 반가워. Jonas, woher kommst du? 요나스야, 너 어디서 왔니? 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디에서, 뭐와 해야가 합쳐진 건데요. 영어의 where from에 해당해. Where are you from? 이것처럼. Where comes to? 너는 어디에서 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의미겠죠? 그랬더니요, 요나스는요, Ich komme aus Dresden. 나는 드레스덴에서 왔어. 독일에 있는 도시죠? 나는 독일 출신이야. Where comes to? 너는 어디에서 왔어? Ich komme aus Linz. 나는 린츠에서 왔어. 린츠라는 도시를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린츠를 다스로 받았습니다. 이 린츠라는 이 도시는 리겐이라는 동사 사용했네요. 영어의 라이에 해당하는 거지 놓여있다. 이 린츠라는 도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In Österreich. 오스트리아에 위치해 있어. 어디어디에 위치하다 할 때는요. in이라는 전치사 쓰고 이렇게 삼격 명사가 오고요. 물론 고유 명사라 삼격이 지금 잘 안 보여.

그리고 어디 출신을 말할 때는 이렇게 아우스라는 전치사 쓰고요. 뒤에 삼격이 옵니다. 역시 고유 명사라 지금은 격은 잘안 보이지만 삼격이 오는 전치사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표현 연구를 함께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인사말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만날 때랑 헤어질 때. 자, 만날 때는요, 그냥 편하게 할로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인사말 사용해도 좋겠죠?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이렇게 사격으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영어도 Good Morning 하는데 Good 대신에 그냥 Morning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Guten을 생략하고 그냥 Morgen, Tag, Abend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얘네들은요, 만났을 때 하는 인사고요. 헤어질 때는 다르게 인사하죠. 어떻게 하냐면 Gute Nacht, 잘 자라고 인사할 수도 있고요. Auf Wiedersehen, Auf라는 전치사가 여기서는 뭐뭐를 기약하며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Wiedersehen, 다시 보기를 희망하며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친구 사이에는 그냥 간단하게 Tschüss 이렇게 인사하면 간단하겠죠. 자, 2번도 볼게요. Wie heißt du? 이렇게 의문문이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의문사가 먼저 오고, 동사, 주어 순입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을 때는요, wie라는 의문사 사용해서 wie heißt du? 해도 되고, 아니면 이름이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wie ist dein Name? 네 이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영어는요, what's your name?이니까 what? 독일어의 was에 해당하잖아요. 하지만 독일어는요,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we로 물어봐야 돼요. 이름이 뭐야가 아니라 이름이 어떻게 돼라고 외우시면 좋겠죠. 그리고 do라고 안 쓰고 지라고 하는 사이에서는 wie heißen Sie? wie ist Ihr Name? 이런 식으로 물으시면 됩니다. 자, 3번도 중요하다고 했어. Freut mich는요, 만나서 반가울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Freut mich 하셔도 되고요. Angenehm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Angenehm 하면은 뭐 날씨가 Angenehm ist Wetter처럼 날씨가 쾌적하다거나 어떤 분위기가 편안하다거나 이럴 때 쓰는 형용사이기는 하나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로 쓴다면 그쵸,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Freut mich는요 어디서 왔냐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뭐가? 당신, 너를 kennen lernen 한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Es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sie kennenzulernen. 요 표현인데요. 요게 다 생략됐다고 보면 돼. S도 지워지고, 뒤에 이발도 지워지고, 기쁜 상태만 지금 남은 거야. 그래서 freut mich. 이렇게 인사하시면 만나서 기쁜 거, 반가운 거를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서 4번도 볼게요. Woher kommen Sie?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을 땐 이렇게 묻고, woher라는 의문사로 묻고, 답할 때는요, aus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출신이나 국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같은 말 여기 또 있네. aus는 삼격 지배하니까 aus 삼격 쓰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kommen 동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6번도 볼게요. liegen이란 동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어디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이라는 전치사는 삼사격 둘다올수 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다니까 이때는 반드시 삼격 명사가 와야 한다라는 거 계속 뒤에서 나올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 아우스나 in 다음에 지금 삼격이 온다고 했는데 국가명이 올때 어떨 때는 관사를 쓰고 어떨 때는 안 쓰던데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질문하면 요 표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대부분의 국가는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Das Deutschland, Das Korea가 되는 거죠. 근데 이 Das는 중성 국가명에서는 생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 aus나 in 다음에 아무리 삼격이 와도 얘는 생략했으므로 여기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국가가 대부분의 국가가 중성이라고 했는데 아닌 나라들이 있거든요. 남성, 여성, 복수인 나라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정관사를 살려줘야 하는 거죠. 이란, 이라크는요, 뭔가 이란, 이라크 되게 센 느낌 나지 않나요? 얘네들은요, 남성 명사예요. They are Iran, they are Iraq예요. 이럴 때는요, 관사를 생략하지 않고 they의 삼격 형태인 them으로 해서 aus dem Iran, aus dem Iraq 이렇게 표현하셔야 하고요. 슈바이츠나 투카이 같은 나라들은요, 여성 명사입니다. Die죠? Die Schweiz, die Türkei인데 얘네들도 삼격으로 이렇게.

대어로 쓰셔야 하고요. USA나 니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복수입니다. 왜 복수인지는 여러분 영어를 공부해서 아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United States잖아, S가 붙잖아요. 얘 당연히 복수인 거 인정이죠, 그쵸? 니덜란드도 영어에 네덜란즈잖아, S가 붙잖아요. 얘도 이렇게 니덜란드까지 해서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D인 거지. 위에 있는 D랑은 다른 거예요. 위에는 여성의 D고 아래는 복수의 D니까. 그래서 복수 삼겹, aus den USA, aus den Niederlande까지만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게 있어. 복수 삼겹이 N으로 안 끝나면 이렇게 N을 추가해 준다라는 거. 니덜란드의 원래 이름은 니덜란드까지인데 복수 삼겹이 N으로 안 끝났으니 N을 추가해 준다. 요것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본문 2도 함께 봅시다. 이번에는 어른들끼리 처음 만났나 봐요. 이렇게 인사하네요. Guten Tag, Frau Fischer. Fischer 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니까요. Guten Tag, Herr Meier. Wie geht es Ihnen? 마이어 씨, 안녕하세요. Wie geht es Ihnen? 요 표현 꼭 알아야 되죠? Wie geht es Ihnen? Es geht 이라는 표현은요. 이 S는 비인칭 주어야 특별한 의미는 없고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Gehen은요, 원래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가는 거 아니고요. 잘 돌아가는지를 묻는 거예요. 잘 진행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삼격으로 쓰는 거죠. 당신에게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즉, 잘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묻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치면은요, How is it going에 해당하는 거지. 이 going이 진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독일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황들이 잘 돌아가는지, 잘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표현이고요. 중요한 거는 삼격. 당신에게 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거니까 반드시 삼격을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Sehr gut. 잘 지냅니다. Danke und Ihnen. 물어봐줘서 고맙고요. 당신에게는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we get as in에는 그 in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가 아니라 in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우 굿, 저도 잘 지내요. 땅케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우리 표현 연구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s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비인칭이에요. 특별히 그것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we get as in은 여기 삼격으로 쓰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삼격 인칭 대명사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이씨의 삼격, me요. 두의 삼격, dear. 당신들인 지의 삼격, in은. AI 삼격, im. 지의 삼격, ear. 지의 삼격, in은. 요렇게 여섯 개.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부 물을 때 질문하는 거죠. We get as in은 we get as dear 이렇게 질문하고요. 친한 사이에서는 그냥 we get 해도 돼요. 영어도 what's up 뭐 이렇게 친한 사이에 물을 수 있잖아요. 독일어도 좀 친하면 we get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2번 sehr gut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es geht mir sehr gut. Es geht mir auch gut 이라고 해서 이 Es geht mir가 생략된 표현이더라 아시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Und Ihnen? 영어 and you처럼 How are you? 했을 때 and you 하는 것처럼 Und wie geht es Ihnen? 그 Ihnen이 남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둘을 하는 사이였다면 Wie geht es dir? 이렇게 물어봤겠죠. 자, 잘하셨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발음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알파벳을 볼 거예요. 독일어에서도요, 영어처럼 알파벳이란 게 있는데요. 독일어 알파벳은 총몇 개니? 한번 세어볼까요? 6개씩? 5줄, 30개다. 그쵸? 30개인데요. 여기 채트까지 보시면 26개가 있어요. 이 26개는 라틴어에서 비롯한 알파벳으로 영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온 알파벳 26개에다가 요 귀여운 거, 요거 세 개, 변모음 세 개와 S챗 하나, 요 베타 같이 생긴 S챗 하나에서 네 개, 총네 개. 독일어에만 있는 특수한 상징적 알파벳 네 개. 이렇게 해서요. 총 알파벳은 우리 30개다. 30 글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30 글자 알파벳인데, A부터 Z까지는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그냥 읽으면 심심하니까 그 영어처럼 알파벳 송으로 한번 읽어보자. 아베 체데 에에프기 하이 요트
KLMN OPQRSTU VVXYZ 요렇게 26개는 지금 영어 노래랑 똑같이 불렀잖아요. 영어랑 똑같은 알파벳 26개고요. 당연히 발음은 달라요. 그리고 독일어에만 있는 이 상징적인 알파벳 4개 중에서 변모음 3개를 한번 봅시다. 이 변모음은요, 독일어로의 umlaut라고 하거든. laut는 소리라는 뜻이고, 이 um이라는 말은 영어의 trance처럼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을 변화시킨다. 변모음이란 뜻이 umlaut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어? a라는 모음에 이렇게 점두개 찍어서 a가 됐고요. o라는 모음에 점두개 찍어서 ü가 됐고요. u라는 모음에 점두개 찍어서 ü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s챗이라는 게 있어. 이름은 s챗이고요. 발음은 그냥 스. s처럼 스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도 베타처럼 생겼고 소문자도 베타처럼 생겼어. 그 수학에서 베타처럼. 얘를 베타라고 읽으면 안 돼요. 얘는 s챗이에요. s챗이 이렇게 생겼고 대문자랑 소문자랑 똑같아요. 옛날 책들에서는 이거 대문자 없다고 했었어. 왜냐하면 2017년 이전에는 S챗은 소문자만 존재한다. 대문자로 쓰고 싶으면 SS로 써라. 이렇게 책에서 나왔는데요. 2017년부터 정서법이 개정되면서 이 S챗이 대문자로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S챗은 대문자도 되고 소문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개의 알파벳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알파벳을 가지고 그냥 읽어볼게. Lesen wir die folgenden Wörter zusammen.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어로 CD 읽듯이 이게 이니셜이거든. 영어로 이니셜이야. 그냥 읽으면 돼요. 알파벳처럼. 체대 하시면 되고요. USB는 어떻게 읽어? USB 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그 KTX처럼 빠른 독일의 기차 있죠? 그거 어떻게 읽어요? ICE라고 읽지 않고 ICE 이렇게 읽고요. 자동차, BMW라고 읽지 않고 BMW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냥 알파벳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했고요. 이제부터는 모음의 발음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독일어는요. 그냥 생긴 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표를 볼 거예요. 그래서 6쪽으로 먼저 넘어와서 규칙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번 장은 볼게요. 장. 요거 무슨 장이야? 길 장자. 길다 장자잖아. 독일어로 랑 장자잖아. 길다라는 뜻. 이 랑 장자. 언제 그런 길게 발음하느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강세가 있는 모음 뒤에 단자음이 오면 요때 단은요. 짧을 단 아니고 한 개라는 뜻의 단이에요. 한 개. 강세 있는 모음 뒤에 자음 한 개 오면 얘는 길게 발음한다. 아파갓. 강세 있는데 모음 하나죠. 길게. 아파갓. 자, 강세 여기 있어요. 근데 모음 하나죠? 아포티케. 길게 발음하고요. 강세 여기 있는데 자음 하나죠? 아까 여기 자음 하나인데 선생님이 모음이라고 잘못 말했어. 강세 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여기도 강세 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죠? 메디친 하고 길게 발음하고요. 강세 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도즈. 길게 발음하고요. 여기 강세가 있어요. 강세 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베루프. 이렇게 길게 발음해야 합니다. 자, 중모음도요, 당연히 길게 발음해요. 이 중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아, 그거 중복이네. 이럴 때 그 중,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면 중복이잖아. 그게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 두 번, 에, 두 번, 오, 두 번. 요런 게 중모음입니다. 근데 얘네들을요, 로봇처럼, 아, 아, 에, 에, 오, 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길게 장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 메야, 보트. 요렇게요. 자, 그리고 언제 또 길게 읽냐 하면,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가 오면 이 하는요 살신 성인에서 자기는 죽어버려 자기는 무음이 돼 그리고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만들어줍니다. 자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 배차 흘렌 하지 않고 배차 흘렌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 페 흘렌 하지 않고 페일렌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 보흐눙 하지 않고 보눙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 우흐어 하지 않고 우어 이렇게 길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퀴즈예요. 퀴즈 한번 같이 볼게. 회화관이란 동사랑 gehen이란 동사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회화관의 gehen은요. 비분리전철의 gehen입니다. 비분리전철의 gehen은요. 강세를 받지 못하고 여기 강세를 받아. 그럼 이 한은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가 아니므로 그냥 발음해주면 돼. 어떻게? 이렇게 회관하고

히읗처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게이는요, 비분리 전철 게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동사예요. 강세가 여기 앞에 와, 그러면 강세 있는 모음 뒤에 하니까 하는 발음하지 않고 앞에 있는 L을 길게 만들어줘서 게헨 아니고 어떻게 발음해? 게인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모음 다음에 S챗이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길게 아무따 길게 슈파스, 고스, 뉴스, 구스 무조건 길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은 길게 하는 거에 대한 규칙을 배웠고 언제 짧게 하냐, 언제 단음으로 하냐도 한번 볼게요. 자, 단음, 요때의 단, 요거 한자 아시죠? 짧을 단이에요. 쿠어츠야, 독일어로 쿠어츠 단자야. 이 언제 짧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모음 뒤에 단자음이 두 개 이상 올 때, 그냥 자음이라고 안 하고 왜 단자음이라고 했냐면 자음군 같은 거 있거든, 테테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자음 한 개가 있을 때 그 자음이 두 개 이상 오면 얘는 짧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라는 모음 뒤에 엔게 에스테 자음이 네 개 나와, 그럼 어떻게? 짧게 앙스트. 에라는 모음 뒤에 자음 테테 두 개와, 그러니까 짧게 배트. 이라는 모음 뒤에 자음 에아 엠 두 개 나와, 짧게 피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같은 원칙으로 다 컴맨 루어스 블락 댄 심마 커퍼 풋 이렇게 발음합니다. 단자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모르고 뜨거운 거 딱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떼야 되잖아. 그것처럼 angst, bet, firma, common, duos 이렇게 빨리 발음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 여러분 원래 규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우리 예외가 많이 나오죠. 이 예외 반드시 아셔야 해요. 에아게쇼스, 원래는 뒤에 자음이 이렇게나 많이 오니까 at 해야 되지만 길게 에아게슈스라고 발음합니다. 주 에아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자음이 에아에스테 세 개 나오지만 주 에아스트 길게 발음하고요. 엔데 두 개 나오지만 몬트 길게. 베에스테 세 개 나오지만 옵스트. 에스테 두 개 나오지만 오스턴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책에는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개만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는요 더 많이 나와서 여기 예시 몇 개 더 써놨거든요.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도 필기를 하셔야 돼요. 자, 맷, 쉔, 브룻, 쉔 마찬가지로요. 쉔이라는 말이 축소형 어미, 쉔이라는 말이 나중에 붙었기 때문에 맷, 쉔, 브룻, 쉔 길게 발음하고요. 호, 쿠흔, 북 마찬가지로 체하, 체하, 체하 자음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길게 발음하고요. 다 같은 이유예요. 부어츠탁, 부어츠탁 역시 길게 발음. 아츠트, 위아덴, 에아스트 다 길게 발음하는 예외적인 단어라는 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모음 다음에 익스가 오면은요 짧게 발음해요. 요거는 근데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익스는요 실제로 발음이 크스로 나니까 자음 두 개 있다 쳐야겠네. 자음 두 개 있다는 거랑 좀 비슷하네 라고 생각해서요. 막스, 탁시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강세 없는 모음은요 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길게 발음할 필요도 없어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약하게 짧게 발음하면 됩니다. 아파가 강세가 뒤에 오니까 가운데 안은요 당연히 짧게. 앞에 티트 뒤에 강세가 오니까 강세를 받지 않는 애는 짧게. 기타가 강세가 가운데 오니까 강세 없는 이는 짧게. 오토마트 강세가 뒤에 오니까 강세 없는 오는 짧게. 무제움 강세가 제 오니까 강세 받지 않는 우는 짧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이제 세 번째 복모음을 볼게요. 복모음, 복이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죠. 복합이라는 거잖아, 여러 개라는 거잖아. 여기서 복모음은 두 개의 모음이 합쳐진 모음을 말해요. 물론 얘는 하나의 음절로 쳐요. 그러니까 음절 개수를 셀 때는 한 음절로 치지만 얘 자체는 이제 복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아, 읍슬론, 에, 이, 에, 읍슬론 얘네 네 개 다 어떻게 발음해요? 아이, 쉽다. 네 개 다 아이 간단하네. 실제로 이 윕실론 쓰는 아이나 아 윕실론이나 에 윕실론은요 고유 명사에서 밖에 잘 안 쓰여요. 그냥 독일어 단어에선 잘 안 쓰이지만 그렇다고 바이언이나 마이어처럼 독일의 어떤 지역 이름 아니면 독일에 자주 있는 이 성씨 이런 걸 없애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읍실론의 읍실론은 존재는 하지만 그렇게 잘안 쓰고 우리가 많이 배운 독일어 단어들에서는 아, 이, 에, 이 얘네들이 아이로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아이로 발음하여 마이, 바이언, 라이스, 마이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아우는 진짜 착해 그냥 아우 하시면 돼요. 어떻게? 아우그, 어떻게? 바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요, 아, 움라우트는 발음을 에로 하잖아. 그러니까, 에우, 에우. 다 에우야. 에우는 어떻게 읽어? 오이로 읽습니다. 오이. 에우는 오이로 읽는다. 그래서, 아프로이멘 라이트. 이렇게 오이로 똑같이 발음합니다. 시험에는요, 이 무세움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무세움은요, 오이라는 복모음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요렇게 음을 따로 끊어야 돼요. 음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거든요. 얘는 음이라는 말로 끝나는 명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이를 하나의 복모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강세가 무제에 있기 때문에 제우 요렇게 발음해야지 무조임, 뭐 무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무제음이에요. 요거 중요해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거.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4번이지. 4번,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에라는 복모음입니다. 얘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돼. 일단 첫 번째, 이에 자체에 강세가 있으면 길게. 뭐 말이 되지? 강하게 발음하니까 길게 발음할 일이 많겠죠? 비올로기, 강세가 있다고. 슈투디런, 강세가 있고요. 피버, 피어, 주프리든. 요렇게 강세를 받고 꼭 길게 발음한다. 근데 두 번째, 이에가 강세를 자기는 못 받는데 바로 앞에 강세를 받을 때는 이어로 발음한다고. 강세를 못 받으니까 요거 약모음이라고 하거든. 약화된 거. 약하게 이어 이렇게 발음해요. 예를 들면 파밀, 강세가 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파밀리어. 여러분 파밀리에 아파트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파밀리에요. 파밀리어. 이어로 발음하고요. 슈파, 여기 강세가 오기 때문에 슈파니언 이렇게 발음하고요. 아의 강세가 오기 때문에 아지은 이렇게 이어로 발음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짧은 이로 발음되는 건데 여러분 과정에선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라이스트 요거 하나. 필라이스트는요. 필과 라이스트가 합쳐진 합성 부사인데 강세가 여기 뒤에 오거든. 그러면은 강세를 이 자체가 받지도 않고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있지도 않고 그냥 짧게 feel 하고 발음한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이란 뜻 있잖아. feel. 요때는 길게 발음해요. 요때는 feel 이렇게 길게 발음해요. 근데 feel light에서는 feel 하고 짧게 발음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은 모음의 발음 다시 표로 돌아와서 한번 싹싹 읽어볼게요. 자, 단모음은요, 독일어에 총 5개가 있지, 아에, 이, 오, 우,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아부터 봅시다. 언제 짧고 언제 기냐 하면, 모음 다음에 자음 2개. 자음, 크스라는, 익스라는 모음 하나. 아니면 강세를 받지 못해. 이럴 때는 짧게, 만, 탁시, 아비투어. 이렇게 짧게 발음하고요. 언제 길어지냐면,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있거나, 에스첼 앞에 있거나, 강세받는 모음 뒤에 길어지는 하 있거나 하면 길게 다음에 슈바스 반 하고 길게 발음하죠. 자, 에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짧냐 길냐 짧은가 긴가 요거를 먼저 봐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모음 두 개, 모음 두 개, 모음 아 자음 다 자음이야. 잘못 말했어요. 자음 두 개, 자음 두세 개, 자음 두 개. 이렇게 자음이 있기 때문에 자음이 두개 이상 있기 때문에 겔트 엔틀리시, 메서 하고 짧게 하지만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강세받는 모음 뒤에 자음 하나, 강세받는 모음 뒤에 하 있으면 길게 리븐, 리겐, 필러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얘 약모음이라고 해. 약해지는 모음. 약해지는 모음은 그냥 여러분 턱 빠진 것처럼 하고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 무즈, 강세가 여기 오니까 그 발음하고요. 파베 강세가 여기 오니까 뭐 하고 발음하고요. 레커 강세가 여기 오니까 커 이렇게 하고 발음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도 볼게요. 이도요. 짧냐 길냐예요. 이것도 아까 똑같은

호흡하고 길게 한 번만 하 이렇게요. 이대 이렇게. 책에는 없지만 여기 써놓으세요. 초 이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복모음도 볼게요. 복은 이제 두 개가 복합된 모음이었어요.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얘네 다 아이로 발음한다 라고 했었고요. 아우는 착하게 아우로 발음한다 라고 했었고. 얘도 발음상 에우. 얘도 발음상 에우. 에우는 어떻게 발음한다? 오이로 발음한다. Teumen, Verkäufer, Deutsch, Freund. 이렇게 오이로 하는 거, 오이. 그리고 이는요, 세 가지였죠? 요거 계속 했었습니다. 강세를 받으면 길게 이. 강세 받는 모음 뒤에 있으면 약해져서 이어. 그리고 vielleicht에서만 viel, 짧게 이. 요렇게 발음한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까지는요, 모음을 봤고요. 이번에는 자음을 볼게. 단자음부터 보자, 단. 이 단은요, 짧을 탄 아니고요. 한 개라는 뜻의 단이에요. 홋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독일어는 einfach 하나라는 뜻의 단입니다. 자, 부드그는요. 배대개지 알파벳 배대개는요. 더블 액션을 합니다. 두 가지로 소리가 발음된다는 거야. 예 아니면 예. 자, 언제 부드그로 되냐? 단어 처음에 오거나 모음 앞에 오면은요. 숨을 쉴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성음 부드그. 숨이 나가는 소리가 된다는 거지. 어떻게? back, duost. 가스트처럼 단어 처음이나 모음 앞에 있으면 숨쉴 틈이 있어서 유성음이 되는데 언제 푸트크가 되냐? 단어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숨 쉬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 무성음이 돼. 어떻게? 휘프쉬 이렇게 프 소리가 나고요. 엔틀리시 트 소리가 나고요. 뮤클리시 크 소리가 난다고. 이런 푸트크 소리 때문에 독일어가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거죠. 요 경화 때문에, 자음 경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언제나 시험에서는 예외가 중요하지. 얘는 파프릭이어야 하지만 파브릭 브로 발음하고요. 얘는 원래는 레크넨이어야 하지만 리그넨 하고 그로 발음하고요. 얘도 프로크람이어야 하지만 프로그램 하고 발음하고요. 얘도 하나 써놓으세요. 비플리오텍이어야 하지만 그냥 써 있는 대로 비블리오테이크하고 브로 발음한다는 거. 얘네가 예외 단어고요.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 이게 조합이에요. 이게가 같이 있으면 히 소리가 난다. 언제?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예를 들면 vanish, fertig, langweilig. 요거 두 개는 선생님이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도 추가해서 쓰세요. 이렇게 해서 얘는 히 발음을 한다. 여러분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런 것들. fertig. 티크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독일에도 너무 많은데 요거 표준 독일어 아닙니다. 페아티시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제 친구 제 독일인 원어민 친구한테 제가 근데 너 발음이 하나 틀렸는데 페아티시야 페아티크 아니야 했더니 그 친구가 내가 30년을 이렇게 페아티크로 발음했고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도 다 페아티크로 발음했는데 하면서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표준어는 페아티시가 맞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다른 독일 친구들한테 저를 독일어 발음 되게 잘 아는 애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우리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페아티시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단자음 하 볼게요. 하는요 강세를 잘 봐야 돼. 강세가 어디 있냐? 하가요 강세 있는 모음 뒤에 오면 아까 뭐라 그랬지? 살신 성인 전사해 버린다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앞에 모음을 길게. 베룸트, 베류흠트 아니고 흐는 발음하지 않고 베룸트 하고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고요. 그 외에 뭐 처음이면 흐로 그대로 발음한다. 호울렌 처음이니까 흐로 발음하고요. 앞 호울렌 분리전체를 빼면 또 처음이잖아. 호울렌 발음하고요. 보헤아는 합성 부사야. 보와 헤아가 합쳐진 거.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단어에선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이면 다 흐로 발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는요, 일단은 스,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스예요, 스. 글라스, 가스트,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거, 모음 앞에서만 즈다. 모음 앞에서만 즈로 발음한다. 어떻게 메주흐처럼 우라는 모음이 있으므로 메주흐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요런 문제 잘 냈었어. 글라스. 와인잔, 맥주잔, 요런 게 글라스잖아? 이 글라스의 복수. 잔이 두 개면 글래저거든요? 요렇게 씁니다. 이럴 때는요, 똑같이 글라스이긴 한데, 얘는 스로 발음하고, 얘는 모음 앞에 있으니까, 글래저, 즈로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언제 스로 하고, 언제 즈로 하는지,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파우예요. 파우는 단어 처음이나 단어의 끝에 있으면, 맨 앞이나 맨 뒤에 있으면, F처럼 F로 발음해요. Theater, Fater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외래어에서는요, V로 발음합니다. Clavier, November 이렇게요. 단어 중간은 무슨 말이죠? 독일어에서는 파우는 보통 처음이나 끝에만 나와. 외래어에서는 단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단어 중간이면 위치상 힌트가 되는 거죠. 무슨 힌트? 얘 외래어야. 그래서 단어 중간일 경우에는 외래어일 확률이 높고 실제로 많은 단어들이 외래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중간에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 이거 외래어겠다 그러면은 F가 아니라 V로 발음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단자음 한번 중요한 것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V는요, 아까 더블 액션이라고 해서 두개 한다 그래서 V 아니면 프. 언제 단어 처음이거나 모음 앞에 있으면 얘가 숨쉴 틈이 있어서 V, 유성음이 나고요. 숨쉴 틈이 없어. 언제 단어 끝이나 자음 앞에서. 그러면 프로 난다고. 그래서 이 브나 드나 그는 같은 원리로 언제 무성음이 되고 언제 유성음이 되는지 언제 무드그가 되고 언제 프트크가 되는지 그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너무 자주 많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체 볼까? 체는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카, 크, 크, 크로 발음된다고 보시면 돼요. 카페, 콜라, 컴퓨터 요렇게요. 근데 센트에서만 요 체가 S, 스로 발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지. 아까 이게 조합일 때 있었잖아. 이게 조합일 때는 선생님이 그 독일 친구한테 지적했던 그 발음 페아티크 아니고 페아티시, 랑발리시, 리시티시 요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 혀를 가지고 앞니 쪽에 앞니 뒤에 있는 그 잇몸 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람 새는 소리 나는 거, 바람 새는 소리 나는 거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요트도 볼게요. 요트는요 분명히 자음이야. 자음이지만 모음 같은 역할을 하는 자음이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만약에 요트가 없으면 그냥 웅에였을 거야. 웅에. 근데 이 요트는 뒤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주어서 웅에가 용해가 되고요. 에츠트가 예츠트가 되고요. 아가 야가 되는 거야. 마치 모음 같은 역할을 하지만 자음이긴 자음이에요. 그리고 쿠. 선생님 이거 오타인가요? 왜 쿠만 쓰지? 우를 같이 썼어요. 우는 자음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쿠는요. 미안하지만 혼자 못 다녀. 얘는 되게 의존적이야. 누구한테 의존하냐면 우랑 항상 같이 다닙니다. 쿠우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 얘는 발음도 크브로 발음합니다. 맥크빔, 크비퉁 요렇게요. 그리고 에아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독일어 에아 발음이에요. 그 혀, 이 목구멍에서 떨리는 소리 있죠? 요 소리요. 가글하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에아인데요. 갈, 베륨, 브링엔 이렇게 발음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소리가 있다고 이 알파벳 A가 거꾸로 된것 같은 소리 요거 어 소리입니다. 어 단어의 맨 끝에 이렇게 있을 때 파테르 아니고 파터 발음하고요. 장모음 뒤에 있을 때 제르 아니고 제아 어로 그냥 간단하게 발음하면 되고요. 페아, 체아 에어 같은 그런 비블리 전철들 있잖아. 이런 전철에서는요, 페르슈텐 아니고요, 페어슈텐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파테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파터 하시면 됩니다. 자, 스는 S는 스나 즈 된다고 했고요. 트는 당연히 트로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언제 츠로 되냐고. 여러분 그 치읓처럼 츠 소리거든요. 언제 츠로 되냐면요, 인포마치온 슈타치온 할때이 치온 조합에서만 츠 소리가 나더라. 그 외에는 사실은 트인데 지온에서만 츠 소리가 나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또 볼게요. 파우는요 아까 했어. 독일어 단어에서는 그냥 F처럼 F 소리 나면 돼요. 파터, 베하이가트, 포슈텔렌 하시면 되지만 외래어에서는 무 소리가 난다. 외래어인지 아닌지의 힌트는 이 파우가 중간에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 이럴 때는 외래어일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고 V로 발음한다. Clavier, Universität, Reservieren 이렇게 V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V는 당연히 V로 발음하고 X는 크스로 발음하는 거 했었고요. 이 Chat는요, Ch로 발음합니다. Salz, Anzug, Zeit처럼요, Ch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다음 복자음도 한번 볼게요. 복자음 체하 먼저 볼게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체하죠? 일단은 이렇게 네 개로 선생님이 구분했는데 두 개만 일단 알면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 두 개. 흐냐, 희냐의 소리예요. 이 흐는요, X라고 생겼잖아. 이 X처럼 생긴 거, 목구멍에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하는 그 요 소리가 흐고요. 이렇게 X처럼 생긴 거고요. 이렇게 C에다가 꼬리 달린 것처럼 생긴 거는요, 히 소리입니다. 히 소리. 요거는 이 혀가 앞니 뒤쪽으로요 가가지고 나는 히히이 앞니로 나는 소리예요. 히 소리. 그럼 언제 흐로 나고 언제 히로 나냐? 요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겠죠. 언제 흐로 나냐면요. 아오우 아우 다음에는 흐로 나요. 아오우 아우 다음에는 흐로 나. 왜? 너 어떻게? 나너부 바우 이렇게 아오 우, 아우, 일 때는 흐로 나요. 왜 그러냐면, 원리를 알려드리긴 할게요. 이 아, 오, 우 같은 모음은, 아, 오, 우, 이렇게 목구멍 쪽에서 나거든. 후설 모음이라고 해서 혀 뒤쪽에서 납니다. 그리고 흐는 아까 이 목구멍을 긁는 소리였잖아. 그러니까 가깝게, 노, 바, 부, 이렇게 나는 게 좋다는 거지. 갑자기 요거를 히로 발음하려면, 나, 아가 여기 뒤에서 소리 나는데, 나, 노,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서 여기로 와야 돼.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후설 모음들은 뒤에 있는 흐 소리로 나는 게 자연스럽고, 그외 기타 모음이나 자음은 앞에서 소리 나니까 이 앞니 쪽에서 나는 히 소리랑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죠. 미시. 이걸 만약에 미 하면은 미 이렇게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가깝게 미시가 좋다는 거지. 오시, 키시, 반시발, 두시 다 같은 원리예요. 선생님이 시험에 자주 내는 건 나라면 요걸 자주 내거든. 어이씨를 자주 냅니다. 우니까 아우 다음 체하는 흐지. 오이 흐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오이라는 복모음이기 때문에 발음은 어떻게 해? 오이 이야. 그러니까 이라는 모음 뒤에 있는 체하이기 때문에 이씨 오이씨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는요. 우아하게 셰프 하시면 되고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는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리스트, 그냥 크리스트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체하 S는요, 중요한 게 있어. 정품인지 이미테이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은요, 크스로 발음합니다. 즉, 본래의 단어에 체하 S가 있으면 에어박센, 에어박센 이렇게 크스가 들리지 에어박센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이미테이션일 때가 있어. 체하라는 거에 S가 추가돼서 이 체하는 흐 아니면 히로 발음된 댔잖아. 흐스, 히스일 때가 있거든. 이미테이션일 때를 찾아내셔야 하죠. 마흔 동사는요, 2인칭 단수 두일 때 마흐스트야. 요거는 2인칭 단수 어미 빼면 흐스트죠? 그래서 흐스로 발음하는 게 맞고. 나라는 형용사는 가까운이란 뜻인데 가장 가까운 할때 형용사의 최상급 st를 붙이거든. 여기 약간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내시 스트 이 st는 나중에 붙은 거기 때문에 내시 시로 발음해야 해요. 얘는 아우 아우 아니니까. 그래서 시스로 발음된다. 요거는 정품이냐 그 가짜냐 요거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슈프슈트는요. 처음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 처음일 때는 슈프슈트예요. 슈프레션 처음이니까 슈프죠. 페아 슈프레션 페아는 비불리전철이니까 빼면 처음이죠. 슈프예요. 슈타이겐 처음이니까 슈트고요. 아인슈타이겐 분리전철 빼면 처음이죠. 슈타이겐이고 프리우슈툭 프리우와 슈툭이 합쳐진 합성 명사니까 앞에 거 빼면 처음이죠. 슈툭이에요. 아 그러면 처음일 때는 쉬로 발음하고 처음이 아니고 중간이나 끝일 때는 스트 스프그나 펜스터, 오스턴, 옵스트 중간이나 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자음 우리 다 봤던 거니까 안본 것만 같이 볼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데에스, 테에스, 테체트 얘네 다 다르게 생겼지만 발음은 하나. 뭐야? 츠.

아벤츠, 니츠, 카츠 그렇게 하고요. 네테는요, 느트 하지 않고요. 트한 번만 발음하고요. 테하는요, 영어처럼 뜨, 번데기 없어요. 그냥 트입니다. 슈타트, 페반트, 마테마틱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엔게랑 엔카는 중요한 게 엔게는요, 엉 소리만 나는데요. 엔카는요, 엉크 소리가 나. 무슨 말이냐면 훙어, 징엔, 차이퉁 이렇게 발음하는데 엔카는요, 방크, 땅큰, 쉔크, 크가 살아나요. 이거를 훙거, 훙거 하시면 안 돼요. 훙어입니다. 하지만 뒤에는 카가 살아나서 방크입니다. 페, 프는요, 빨리 푸 하시면 돼요. 푸푸 다 발음하면 돼. 앞, 펠, 폭, 푸 하시면 되고요. 피직은요, 폐하 있으면 F처럼 발음해서 피직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강세의 규칙 마지막 정리해보자. 독일어는요, 되게 팍 소리 지르는 말 같잖아? 첫 음절에 강세를 빡 줍니다. arbeiten, antworten. 이렇게요. 되게 독일 사람 같죠? 자, 그 다음에요. 분리동사와 그 파생어는 분리 전철에 강세를 줍니다. 분리 전철은요, 분리되는 전철이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건 강하게 말할 수 있잖아. 앞, 출발하는 의미, 안, 붙어 있는 의미, 아웃, 위에 있는 의미, 아웃은 밖으로, 아이는 안으로, 페아는 멀리, 미트는 함께, 포어는 앞에, 쭈는 닫힌, 주륙은 돌아오는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강세를 다 줍니다. 그래서 압박은 안컴맨 이렇게 강하게 하고요. 얘이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 선생님은 여기 명사를 써봤어. 압박은 출발하다의 파생어, 압파트라는 명사를 써봤어. 그럼 강세 어디에 줘? 오, 분리전철에 줘. 여기 이렇게. 안컴맨 도착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 안쿤프트라는 도착이라는 명사도요. 강세 어디죠? 안에 준다는 거지. 그래서 분리동사와 그 파생어는 강세를 분리 전철에 주고 얘랑 반드시 비교할 게 비분리전철이죠. 비분리전철은 의미가 없어서 강세를 못 받아요. 그 뒤에 강세를 줍니다. 비분리전철은 총 8개예요. 여러분 책에는 자주 나오는 5개만 써 있는데 3개 더 쓰셔서 8개를 꼭 외우셔야 하는데요. 배 강세 못 받아서 베주겐, 엔 강세 못 받아서 엔 슐디겐 이렇게 뒤에 강세를 줍니다. 여기에서 나온 명사도 마찬가지야. 방문이라는 베주겐에서 나온 방문이라는 명사 베주흐고요. 엔 슐디겐 용서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 용서 엔 슐디궁 이렇게 강세는 똑같이 간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길에서 독일에서 excuse me 영어에서 하듯이 entschuldigung 하잖아요. 이거 entschuldigung이라고 하시면 안 돼. entschuldigung이에요. entschuldigung이에요. 그래서 ent는 강세를 못 받아서 실제 독일인들은 요 ent를 발음하지 않기도 합니다.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슐디궁, 슐디궁 이렇게 하지. 엔슐디궁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슐디궁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후철, 아이, 이어, 이어가는 강세를 받죠. 베커라이, 클라비어, 북슈타비런, 폴리차이 요거 하나 더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독일어는 첫 번째 강세를 빡 주잖아. 반대로 외래어는 맨 끝에 강세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우토마트, 콘체트, 뮤직, 나투어, 레스토랑, 슈튜덴트처럼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렇게 더 써놓으세요. 얘네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강세 문제에 나오는 외래어 단어들이고요. 끝에서 두 번째 강세 오는 외래어도 일부 있거든. 아드레스, 컴퓨터, 파밀리에, 코레아, 뮤지엄, 테아터처럼요. 얘네들도 꼭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합성 명사는요. 첫낱말. 즉, 앞에 강세가 오고요. 합성 부사는요, 뒤에가 강세가 옵니다. 명, 앞, 부, 뒤. 이렇게 꼭 외워. 명, 앞, 부, 뒤. 명사는 앞에, 뒤, 부사는 뒤에. 그래서 합성 명사는 자동차, 길, 고속도로. 앞에 강세가 오고요. 할테슈텔레, 멈추는 장소. 앞에 강세가 오고요. 집에서 하는 미션, 숙제. 앞에 강세가 오고요. 크랑켄하우스, 환자들의 집. 환자, 앞에 강세가 온다. 명, 앞이다. 근데 부사는 뒤다. 알과 아인이 합쳐져서 알라인, 필라이트, 주에아, 주잠맨 이런 식으로 부사는 합쳐진 것 중에 뒤에 강세가 오더라. 명, 앞, 부, 뒤 요거를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봤는데요. Wie spricht man dieses Wort aus? 요거 잘 발음하시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요거 어떻게 발음하죠? 내가 앞에서는 드, 맨 뒤에서는 트. 에오는 복모음 오이로 발음하고요.

0: 테에스체하는 취로 발음하고 도이치와 란트, 독일의 나라라는 말이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강세는 앞에 오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합니까? 도이칠란트. 이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강세 그리고 발음 정확히 했다면 여러분 지금 1강을 아주 잘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 선생님 이렇게 다음에도 좀 재밌는 퀴즈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강 어떠셨나요? 할게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좀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좀 숨차지만 또 이렇게 멈춰가면서 열심히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2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츄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은 11강이에요. 우리 교재 6회차 모의고사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뒤에 문화 26번부터 30번까지 14문항 오늘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호랑이 나왔어요. 우리 기출에서도 호랑이 나왔는데 아주 그 정답률이 높은 문항. 그치? 왜? 한번 보면 잊어버릴 수 없어. 호랑이 호구나. 호.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H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한 번만 보면 기억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한자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야. 정답 2번. 이런 것이 좀 나와주면 되겠죠. 한번 요번에, 이제 6모 시험을 받고 9모 본수능. 이제 9모를 보면 본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가름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했어. 9모가 본수능 보기 직전에 보는 거니까. 자, 한번 철자 문항을 한번 볼게요. 그 수능 특강에서 얼마나 노출된 그런 단어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게 해주나. 자, 1번에 호, 2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발음 문항. 역시 발음 문항인데 사파가 나왔지? 자, 천이네요. 숫자 천. 못, 인, 인이 숫자 천 단위야. 우리는 그냥 천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트남에서는 백도 일백 해서 못, 짬. 우리 짬이 백이거든. 또 일천. 이렇게. 못, 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을. 자,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음. NGH가 나왔단 말이야. NGH가 나왔으면 뭘 찾으라고? NG 찾으라고. NG. 자, NG 찾으라고, NG. 자, NG, NGH. 또, G, GH. 그 다음에 CK. 여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자, 이번에 5번 정답이고요. 성조 문항. 아, 이거를 먼저 보고 우리가 6월 모의평가를 봤으면은, 우리 수어를 보다 잘 고를 수 있었을 텐데,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수어가 나왔어요. 성조문항에서. 그치? 자, 수어는 으 발음이지, 돼지꼬리 같은 게 붙었어. 으 발음이야. 그래서 수어야. 근데 이렇게 물결 표시 성조라. 수어? 정답은 5번이야. 정답 5번. 우리 수능특강에서는 노출되지 않은 어휘인데, 단어인데, 수능 완성에서는 이렇게 6회차 모의고사에서 성조 문항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 1, 2, 3번, 나왔어. 1, 2, 3번 이렇게 철자, 발음, 성조 문항을 풀어봤고, 이제 4번, 5번 어휘 문항을 볼 거예요. 요번에 4번은 다의어가 먼저 나왔네. 자, 다의어 문항.

볼게. 나는 틱 좋아해. 무어가 뭐지? 계절. 그러면 여기에 무슨 계절? 봄철, 여름철, 뭐 가을, 겨울철이 제일 좋다. 이런 어떤 계절 이름이 나올 거야. 또 베트남의 남부에선 뭐가 있어요? 우기, 건기가 있었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어. 비가 오는 계절, 우기였잖아. 건기는요, 건조한 철, 계절. 그래서 건기. 이렇게 얘기했지? 또 북부에서는 우리 춘하, 추동, 수원하, 투덤 이런 표현이 있었어. 그 뭐가 있겠지? 이건 최상급이지? 가장 어떤 계절을 좋아한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이서 지금 냐짱이지? 냐짱에서는 이게 우리 손님 객자라고 그랬지? 객자. 한국 손님이 이 람이라는 건 매우 그런 뜻이고 매우 뭐뭐하다. 한번 상상해봐. 냐짱, 베트남의 도시지? 이 관광지야. 냐짱, 우리 나트랑이라고도 하죠. 냐트랑. 이 냐짱에서는 한국 손님들이 뭐 많다. 매우 많다. 매우 많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을까? 의미는. 그러면 이두 개를 다 만족하는 그런 단어가 있냐는 거예요. 1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뭔가를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꼬컴 의문문을 만들기도 했었지? 해. 이 해는 여름이라는 뜻이야. 여름철. 그래서 무어해 하면은 여름이야. 우리 수원하, 투덤 할때 이거 하는 여름 하자 이렇게 한자에서 온 거는 근데 이것도 여름이고 이것도 여름이야. 다 같이 쓸수 있어. 무어해, 무하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런 여름이라는 의미야. 이 해를 이렇게 같이 쓸 때는 더 많이 쓰는데 의미는 여름이다. 그런데 그럼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네. 무어해. 여름을 가장 좋아한다. 근데 여기에는 냐짱에는 한국 손님이 매우 뭐 여름이다 아니고 럼이 덤은요 여기 쓸수 있네 무어덤 수원하 투덤 할때그 덤이잖아 춘하 추동 할때 동자 겨울 동자네 그러니까 겨울철을 가장 좋아한다 말 돼요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냐짱에서는 한국 손님들이 매우 럼하다 럼이 사람에게 쓰여서 많다, 붐비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동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의어가 되네. 유력해. 자, 이 동이 또 사전을 찾아보면 또 다른 뜻이 있어. 동이. 동서남북할 때 동자도 되더라니까. 동쪽 할 때. 이게 아주 다의어야. 그러니까 유력한데 여기서. 자, 수원은요. 우리 봄춘자지. 수원하 투덤 할때그 수원이야. 근데 여긴 안 되지. 여긴 되는데, 수홍은요, 수홍은 내려가다란 뜻이야. 올라가다란 뜻의 반대말, 수홍, 내려간다. 자, 그러면 정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4번에 3번, 정답이고. 이제 5번. 5번이 해석을 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는 거지. 자, M, 동생이 터이 느껴요. 자기 자신이 M, 제가 B, 솟 역시 솟을 모른다고 해도 B 안 좋은 거야. 뭔가 지금 안 좋다고. 이 니에는 가벼운 그런 뜻이야. 우리 무겁다라고 하는 거가 낭이거든, 낭. 근데 그 반대말 가벼운. 그러니까 가볍게 뭐 솟이 있다, 뭘안 좋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제가 느껴요. 제가 지금 이렇다고. 그러니까 B가 너는 낸 그리고 투옥나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낸이 주어 그리고 여기 서술어인데 서술어 앞에 쓰여서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유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 이 낸이. 자, 그러면 너는 뭐뭐 하는 것이 좋겠어. 이런 뜻이겠지. 자, 지금 뭔가 안 좋은 거니까 구체적인 뜻은 몰라도 뭔가 안 좋은 거니까 상태가 안 좋아. 투옥은요, 약이잖아, 약. 그러면 약을, 그리고 이 ngai는 여기 어떤 동사가 올지 모르겠지만, 동사와 함께 쓰여서 즉시 동사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즉시 약을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한뜻 아닐까? 그렇지?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그렇게 문장을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우리 약을 먹다라고 했을 때 한국어는 먹다잖아. 약을 먹다. 그럼 베트남 말로 안이란 말이야. 안.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약을 먹는다, 약을 복용한다라고 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동사를 사용하느냐? 여기 지금 4번 있죠? 우엉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우엉은 뭔데? 마신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마시다. 그래서 우엉, 물 하면 물을 마신다. 우엉, 카페,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했었지? 근데 약을 복용한다는 말을 우엉, 약이라고 쓰더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약을 이렇게 뭐 씹어먹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 약을 물과 함께 꿀꺽 삼키잖아. 마시잖아. 그치? 베트남 사람들이 아마 그래서 우엉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일리 있어. 그런 표현이. 그래서 베트남 말로 우엉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엉투, 약을 복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말에는 약을 먹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엉을 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어휘 문항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자. 이런 것은 잘. 자, 그래서 정답이 지금 4번 유력해. 유력해. 자, 지금 1번에 안은 먹다고. 근데 아니야. 너군요. 우리 독서하다로 기억하라고 그랬지? 읽다. 아니고, 우는 잠자다. 잠자다. 자, vs는요. 쓰다란 뜻이야. 쓰다. 뭐, 글씨 쓰다. 글을 쓰다 할 때, vs야. 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4번이 정답이야. 자, 그러면, 여기 비소시라고 했는데, 소시 뭐냐? 열이 난다는 뜻이야. 열이란 뜻이야. 열. 그래서, 열이 난다라고 하는 거,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비솟 이렇게 쓰더라는 거야. 비솟. 열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얘를 써서, 가벼운 미열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미열이 있다. 그래서, 5번에 4번 정답이고, 자, 그럼 이제 문법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 보니까 문법 네 문항 중에서 이거 뭐예요? 어순 문항이라는 걸알수 있지? 이게 다 똑같아. 어순만 바꿔놨어. 자, 지, 무어, 언니는, 누나는 무어 사요? 뭘 질문했어? 뭔 무엇을 삽니까? 자, 드바 이렇게 돼 있지? 세 번째 날이야. 두 번째, 전주. 아, 무엇을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샀어요?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난주 화요일, 세 번째 날이 화요일이지 두 번째 날이 월요일이란 말이야. 주일,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월요일, 세 번째 날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에. 그런 뜻인 것 같아. 자, 보세요. 1번. 까이 뚜이 랩나 이렇게 돼 있지. 자, 까이는 분류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 자, 까이가 쓰인, 분류사 까이가 쓰인 이 명사가 뚜이야. 뚜이는 원래 주머니라는 뜻도 있고, 또 가방이라는 뜻도 있어, 가방. 자, 그리고 랩은 아름다운 그런 뜻이거든. 아름다운, 예쁜. 그러니까 예쁜 가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류사가 까이가 쓰니까, 일반 명사일 때. 그리고 지시사가 더 뒤에서 쓰인 거야. 이 예쁜 가방. 그리고 이게 무어에 대한 목적어야. 그렇지? 그럼 맞아 떨어지네. 이 예쁜 가방을 샀어. 그런데 휘 나오가 붙었네. 휘 나오는 무슨 뜻인데? 한 단어로 언제라고 한 뜻이야. 언제. 자, 이 휘는 원래 휘는 뭐뭐 할 때라는 거야. 주어가 서술어 할 때. 그렇지? 근데 휘에 나오가 붙어서 나오는 명사와 뒤에 쓰여서 어떤 명사란 뜻이거든. 즉 어느 때야. 직역을 하면. 이것이 한 단어가 돼서 의문사로 언제란 뜻이야. 언제. 자, 그런데 이 히나오가 문장 뒤에 이렇게 문장 뒤에 쓰이면 자연스럽게 시제가 시점이 과거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언제 뭐뭐 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야. 즉 여기에 보면 언제 이 예쁜 가방을 샀어요라고 하는 뜻이 되더라는 거야. 만약에 히나오가 문장 맨 앞에 오면은 언제 살 거예요라고 자연스럽게 미래를 의미하더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게 맨 뒤에 나와서

과거가 되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맞아떨어지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1번이야. 1번이 정답이야. 나머지 다른 것들은 이게 맞지가 않, 어순이 맞지 않아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7번. 7번이 이 복합 문법 네 문장이 나오는 게 먼저 7번으로 나왔어. 우리 보통 기출에서는 9번으로 나왔는데 이번 6회에서는 7번으로 나왔어. 자, 볼게요. 중따 1인칭 복수지. 우리 니 안치 점심을 먹으러 가자. 응? 이런 얘기. 자, 니는 어디 어디로 간다인데 지금 주어가 뭐예요? 1인칭 복수지. 그러니까 가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청유형이 되는 거야. 뭐뭐 하자. 응? 자,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 지의 우리 호칭하고 어이가 붙으면 3인칭이 되는 거죠. 그녀, 그 누나, 그 언니는 나이깡 날이 갈수록 거의. 자, 거의는 마른 그런 뜻이야. 몸이 마른, 살이 빠져서 마른. 자, 그리고 형용사 플러스 자 하는 하면 형용사해지다라고 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해진다, 날이 갈수록 말라간다 이런 뜻이야. 의미는 그런 뜻인데, 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상관없구 중에 깡 A 깡 B라고 하는 상관없구가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A 하면 할수록 B 하다. 근데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 나이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삐한다는 뜻이야. 이때 이 깡을 생략하고 이렇게만 쓸수 있다라는 거야. 나이 깡, 나이 깡 이렇게. 그래서 날이 갈수록 뭐뭐해진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맞는데 이 형용사 다음에 자가 오든지 아니면 니가 올수 있어요. 보통 이둘 중에 하나가 오는데 이것이 서로 좀 구별이 돼. 자, 뭔가 증가된다, 발전한다,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거에는 자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군가가 예뻐진다, 냅자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 지금 거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는 건데, 베트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느낄 때이 거이는 마르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감소되는 거. 그래서 이때는 니와 결합을 하더라는 거야. 아, 말라간다, 말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M, 동생은 우리 라, 뭐뭐이다지? 응의, 사람.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붙으면 그 나라 사람, 국적을 얘기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동생은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야. 근데 이것이 지금 컴이 와서, 컴이 서술어 앞에 와서 부정을 하는 거야, 부정. 그래서 코에는 우리 건강하다지? 그런데 컴코에가 붙으면 건강하지 않다가 됐어. 컴코에. 라가 있는 문장을 부정할 때는 컴만 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컴파일라. 파이가 사이에 끼어든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한국 사람인 것이 맞지 않다. 바로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를 부정한다는 거야. 뭐인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렇게 부정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것도. 그럼 D가 맞나 볼까요? 만, 친구는 틱 좋아해. 안퍼버. 자, 소고기 쌀국수야. 원래 직역하면 소 쌀국수야. 아니면 퍼가 닭고기 쌀국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알지? 자, 소고기 쌀국수, 닭고기 쌀국수. 자, 하이라고 하는 것이 A, 하이, B 하면, A, 하이, B 하면 자동적으로 선택 의문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보통 문장 끝에 컴을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문사가 있으면 자동스럽게 의문문이 된다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의문문이 되더라. 그게 문법적인 기능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친구 너는 for버를 먹고 싶냐 아니면 for가를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선택 의문문. 그러니까 하이가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걸알수 있지.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야, 문법적으로.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맞는 게 A와 D가 맞는 거죠? 2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 자, 여기 지금 파이가 부정어 있는데 이 파이를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의문문 만드는 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 A, la, B. A는 B다. 평서문이야. 평서문. 이걸 부정할 때 A 그리고 come, la, B만 하지 않고 여기에 파일을 넣는다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서 A는 B이다인데 A는 B이지 않다. 그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B인 것이 맞지 않다라고 부정을 해준다고 해서 라가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이 평서문을 부정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의문문 만드냐? A는 라 B이다. 그리고 문장 끝에 come을 넣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문문 만들었어요. 그렇지? A가 B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만들었는데, 역시 라가 있는 문장은 어떻게 한다고? 이 사이에다가 file을 넣더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해석해 볼게. A가 B인 것이 맞나요? 이렇게. 역시 부정도 바로 이 라를 부정한 게 아니라 파일을 부정했지. B인 것이 맞지 않다인 것처럼 이것도 의문을 만들 때 A는 B인가요?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의문을 만들지 않고 A가 B인 것이 맞나요? 라고 이 파일을 의문으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부정도 파일을 부정한 것처럼 의문도 파일인가요? 맞나요? 라고 마치 부가 의문문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라가 있는 문장의 그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거야. 이것이 일반 베트남어와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문법 문항에 나오는 거야. 바로 이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것처럼.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번. 8번은 답지를 보니까 뭐예요? 분류사라는 걸알수 있지? 분류사. 자, 분류사는, 여기 지금 분류사를 넣어야 되는데, 알맞은 분류사. 뭘 기준으로?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볼거 없이 바로 그 빈칸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면 답을 고를 수 있다고 했어. 자, 즈허우 나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즈허우를 뭔지 모른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인지 몰라. 이 즈허우는 좀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 응어는 뭐예요? 맛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맛있어 보인다. 아, 음식이구나. 라는 말을 썼어. 음식. 자, 네, 매우 맛있어요. 그러면서 지, 언니, 누나, 무엇을이 한번 사보세요. 자, 무엇가 사다란 뜻이고, 니는 명령이지? 사세요. 근데 사,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 호칭을 언니라고 했죠. 언니, 누나. 언니, 누나, 사세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친근감 있게. 자, 트는 뭔데요? 시도해보다. 뭐 해보다. 사보세요. 이런 얘기지. 동사와 함께 쓰여. 동사 뒤에서도 쓰일 수 있고, 동사 앞에도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트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요. 1번, 떠. 이 떠는 종이, 한 장, 두 장이라고 그랬지? 맛있다라고 해서 아니야, 일단. 꺼는요. 꺼는 우리 동물이잖아.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이러면 안 돼. 이거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자, 과는요. 과는 동그란 사물. 동그란 사물, 그래서 공이라든지, 그리고 과일, 과일류. 그래서 예를 들어 수박, 못과, 한 통. 이렇게 얘기했지?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 지금 맛있다고 했으니까. 자, 즉은 기계류에 쓰였어. 기계류.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 노트북 한 대, 이렇게. 또, 그래서 우리 젓가락, 우리 한짝 한짝에서 한 쌍을 있지? 젓가락 한 벌, 이렇게 얘기하지? 그 한짝을 못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고, 꾸에는요, 책이잖아. 서정류. 그렇지? 그래서 한 권, 두 권,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겠어, 정답은. 과다 이거야. 과. 못 과. 유력해. 자, 실제로 이 즈허우는 수박이에요. 수박. 그러니까 이 수박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예, 매우 맛있어요. 사세요. 수박이에요. 자, 이제 문법 마지막 문항 상관없구지? 싸우는 이유야. 왜?
형이 오빠.

가 come and 이렇게 돼 있어. 자, 안은 먹다인데 come이 안 먹는 거지? 먹지 않는 거야. 너는 더. 아, 왜더안 먹어요? 이런 얘기. 자, 그랬더니 이유를 지금 물어봤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 이유를 답을 해야 되겠지? 원인. 그렇지? 자, 형이 오빠가 너무 너해. 우리 너는 배부른 그런 뜻이거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래서 come on and 더 먹고 싶지가 않아.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 we,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 하다. 유력해. 3번 유력해. 자, 가, A와 B, A와 B 모두,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자, 뚜이 A, 니응 B.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 하다. 우리 주어가 나오고, 깡 A, 깡 B. A 하면 할수록 점점 B 하다. 라는 뜻이었지?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상관어구가 계속 오답지에 나오는 상관어구가 동일한 것들이 반복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 기본 어휘 내에 있는 단어로 만드는 상관어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예요. 시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사는 더 그렇지. 분류사는 기본 어휘 내에 있는 분류사만 있으니까, 분류사 자체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그 범위 안에서만 나오니까 우리 발음 문항이 C, K, G, GH, NG, NGH 시험 범위가 제일 작잖아. 그래서 쉬운 것처럼 이런 것들이 쉬운 거라고.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이런 복합 문법은 어떤 문법 요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권 전체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겠죠. 또 뒷부분에 있는 거 끝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까지 다 풀어봤어요. 정답은 3번이었어. 자, 이제 26번. 역시 26번 뭐예요? 딱 정해져 있지? 세줄 있고, 그레넘이 가리키는 인물은 해석했어. 그러면 이 인물이 누구지? 이걸 이제 골라내는 거야. 사전 지식을 요구한다고 그랬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자, 땐텃 이렇게 돼 있어. 진짜 이름이라는 거야. 텃, 티로 끝났지? 우리 진실할 때 실자야. 그러니까 진짜 이름, 본명은 누구의? 그의 본명은 전 꾸억두원이야. 전 꾸억두원. 자, 그러면 이 인물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건 우리가 알수 있어. 왜? 엉모를 썼기 때문에. 엉모는 원래 할아버지지? 그래서 역사적 인물, 우리는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남자라는 거야. 만약에 여성이다, 그러면 바를 쓴다고 그랬어. 바는 집안에서 할머니지, 그녀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의 본명은 전 꼭두원이야. 이것만 가지고 아는 친구가 있을까? 가끔씩 이 인물이 이렇게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 그 내용 중에 이 본명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 나왔거든.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친구들은 이거 누구겠다라고 아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전 씨야. 자, 그는 뭐야? 뭐점융 하면 복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뭐들 중에 하나야. 아잉홍은 영웅이라고 그랬어. 한자어야 영웅. 전톡 민족. 베트남의 민족 영웅들 중에 하나야. 그런 표현들이 또 있었어. 또 그는 지휘 지휘하다야. 지휘하다. 지휘하다. 꾸원이 군대, 군자야. 자, 어느 나라 군대? 나이비엣. 자, 고유명사기 때문에 나라 이름이야.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야. 나이비엣 군을 지휘했어. 이 나이비엣이 뭐냐? 베트남 옛날 이름이야. 그 당시에. 자, 우리 학교 중에 라이협 있었죠? 대합. 크게 공부하는 데, 클 대자야. 그러니까 큰 베트남 할때 비엣이거든. 큰 베트남이다 이런 거야. 그렇게 이름이 옛날 이름이 있었어요. 큰 베트남 군대, 라이비엣 군대를 지휘했어. 그래서 런은 우리 횟수를 얘기하는 거지. 한 번, 두 번, 발런, 세 번, 세 차례 당 승리했어. 역시 꾸원이야. 이 꾸원이야. 군대를 어느 군대야? 몽웬 군을 세번 승리했어. 무찔렀어. 자, 몽 하면은 우리 몽

몽고지, 몽골. 몽고에는 몽고가 세운 원나라. 베트남을 세번 침략했는데 그걸 세번 물리쳤다는 거야. 에이, 그런 민족 영웅이야. 자, 인물이 누구냐? 레즈원. 웅웬짜이. 자, 호찌민. 호찌민은 누군지 알겠죠? 우리 호찌민 주석 얘기하는 거야.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 그리고, 베트남의 국경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독립기념일이지, 1945년 9월 2일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트남의 남부의 대도시, 대표적인 도시, 호찌민시 이름이 지어졌죠. 그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호찌민 고를 수 있다고 했어. 인물 중에서는 호찌민. 자, 전흥다오. 이거 쩐씨잖아. 그죠? 다른 사람은 쩐씨 없어. 쩐씨야, 쩐씨. 알겠죠? 우리 또 이제 성이 앞에 나오지. 뭐 김씨, 이씨, 박씨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이름이 나와. 이게 중간 이름이고 부르는 이름이야. 베트남에서는 이 부르는 이름을 부르지. 또원 형, 또원 오빠 이렇게. 또원 선생님 이렇게 불러. 성은 쩐이야. 저기 보세요. 전흥다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쩐씨야. 몰랐을 때 이렇게 한번 골라보는 거야. 전흥다오. 자, 그 다음에 웅웬지압. 이분도 장군이야. 베트남의 장군. 이 사람도. 자, 그래서 26번엔 4번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인물에서 이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나온다. 그러면 호찌민이 가장 유력하겠죠. 호찌민. 만약에 두 번째로 인물을 물어본다 하면 전흥다오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여기 6회에 나왔는데. 자, 27번. 후에에 관한 것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요. 자, 이 후에는 대문자로 쓰였어. 베트남 중부의 대도시지. 후에는 어디 어디 위치에 있다. 항상 나오는 표현이지. 어떤 도시가 어디 어디 위치에 있다. 미엔중 가운데 중자야. 중부 지역에. 베트남의 중부 지역. 그리고 또 뭐이다. 모점 사오 타잉포. 자, 여기 타잉포 도시지. 도시인데 여섯 도시야. 여섯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야. 베트남의 6대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야. 자,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직톡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지금 직톡이라고 나왔어. 직속이야. 직속. 한자어로. 그다음에 쭉무엉 이렇게 돼 있지? 중앙 직속 도시야. 중앙 직속 도시. 이걸 중앙 직할시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 베트남의 중앙 직할시. 여섯 도시들 중에 하나. 자, 이전에 후에는 뭐였어요? 투도, 수도였어. 어디에? 냥웬, 웬 왕조의 수도였어. 베트남의 마지막 봉건 왕조가 웬 왕조예요. 우리 이씨 조선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웬씨의 왕조야. 자, 그게 언제부터냐? 1802년부터 the A, 랜비지 1945년까지. 그때 이제 수도였어. 자, 여기에서는 거 있어요. 많은 음식이 있어. 넌 맛있는 뭐와 같은 문보후에 후에의 문보야. 아, 우리도 무슨 전주 비빔밥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또 제후에 후에 제 이렇게 이런 등등의 유명한 음식이 있어. 맛있는 음식. 자, 그리고 항남 매년 보통 또즉 조직해 개최해. 못 레호이. 자, 레호이가 축제야. 한 축제인데 그게 어떤 거야? 큰 문화 축제. 그런데 이것이 망진이어요. 어떤 걸 지니냐? 자, 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띵이 성격할 때 성자야. 우리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뭐고 우리 엄마는 뭐하고 하면서 위띵하다. 그 사람의 성격이 위띵하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 그건 어떤 이 부위는 즐거운 그런 뜻이지? 기쁜. 그 사람이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즐거운 거. 그래서 쾌활하다고 했어. 쾌활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때 그 띵이야. 무슨 성격을 지녔냐? 꼭대 국제야, 국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큰 문화 축제가 있다는 거. 그것을 개최한다는 거야.
그것이 뭐다?

페스티벌 후에다. 후에 축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후에 관한 내용을 알맞은 거. 오늘날 베트남의 수도이다. 아니지. 지금 베트남의 이 웅웬 왕조의 수도였어요. 지금 이 시기에. 아니고 베트남의 중앙직할시 중 하나라는 말이 여기 있었어. 문보 후에라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렇지? 문보 후에. 후에의 문보. 자, 그 다음에 페스티벌 후에는 2년에 한번 개최된다. 아니에요. 현재 지금 매년 개최되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거. 자, C와 B네. 그치? A도 아니고 BC.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BC. BC. 자, 이제 28번. 싱또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 싱또라고 하는 것은 과일 주스라고 할까? 한번 보자고. 이 싱또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싱또는 로우엉 마시는 거야. 음료수야. 근데 이게 만들어져. 그렇지? 람 싱또야. 싱또를 만들다. 그런데 목적어에서 주어가 자리로 왔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야. 뭐로부터? 화과. 과일이지? 과일. 근데 뜨어이가 싱싱한, 신선한. 뭐와 같은? 깜, 오렌지. 또, 주오이. 하면은 바나나, 즈허우, 수박 등등과 같은 신선한 과일로부터 만들어져요. 베트남 사람은 보통 이 화과를 자, 쪼 에이 와오 비지. 쪼가 원래 주다란 뜻이 있잖아. 그래서 에이를 비 안에 주다라는 거야. 이 와오가 원래 동사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거든. 그래서 뭐뭐로 하는 의미가 있어. 마이는 기계잖아. 자, 싸이라고 하는 것이 갈다란 뜻이지. 그러니까 가는 기계야. 믹서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싱또 믹서기에 화과, 과일을 넣어. 조이. 자, A, 조이, B. A 하고 나서 B 한다. 시간의 전후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싸이 갈아요. 뭐와 함께? 우유. 스어 우유지. 르엉은요. 길인데? 길이야. 길인데 또길 외에 르엉이 무슨 뜻이 있었지? 설탕이란 뜻이 있었어. 설탕. 여기선 그 설탕이란 뜻이야. 우유, 설탕, 그리고 나, 아이스, 얼음, 얼음과 함께 갈아. 이게 싱또야. 자, 무어해. 여름철에 들어서 더운 여름철이지? 그러니까 더운 여름철에 들어서 많은 사람이 자, 주어. 그리고 서술어지? 이때 하이가 쓰였네. 그러면 주어가 자주 서술어 한다. 라고 하는 빈도부사 중에 하나지. 자주 우엉 마셔요. 싱또를. 위.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지. 그것이 마테. 시원해. 그리고 응원 맛있어. 그리고 또 좋아. 뭐에 좋아? 스퀘어에. 스퀘어는 명사로 건강이란 뜻이야. 자, 우리 코에는 잘 알아요. 형용사로 건강한 그런 뜻이지. 그래서 안부를 물을 때 코에해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어. 코에 컴 이렇게. 그리고 이 쓱은 사전을 찾아보면 힘이라고 하는 명사야. 명사. 이게 합쳐져서 스퀘어. 이게 건강이란 뜻이 됐어요. 건강. 그래서 건강에 좋다. 쪼. 건강에 건강을 위하여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고 맛있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싱또를 자주 마셔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싱또는 판매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만 팔아. 싱또를. 목적어였던 것이 주어가 됐기 때문에 역시 판매되어지는 거지. 어디에서? 많은 곳에서. 뭐뭐와 같은 많은 곳. 관, 카페, 커피숍, 카페. 그리고 냐항 한 단어지. 식당. 저는 시장, 확 또는 깍 복수들 관요. 바로 이 관이 이 관을 말하는 거야. 커피숍인데 작은 관이라는 거야. 작은 가게들, 음료수 가게들.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젠드엉 길가에. 원래 길 위지 직역을 하면 젠이 뭐뭐 위니까. 그래서 길가에 길에 있는 이런 말로 쓰인 거예요. 까이기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법. 람, 싱또, 싱또를 만드는 방법은 꽤 쉬워. 그렇지? 이렇게 넣고 갈면 돼. 그래서 집에

마시기 때문에, 맛하기 때문에. 자, 아니고, 만드는 방법이 어렵다. 만드는 것이 꽤 쉬워. 그렇지? 설탕을 많이 넣어야 한다.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 여기 우유, 설탕, 아이스를 넣는다고 했는데 설탕을 많이 넣어야 한다는 말이 없어. 자, 전문점에서만 마실 수 있다. 아니지? 여기 지금 만드는 것이 꽤 쉽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판매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도, 만드는 것이 쉽기 때문에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어. 과일을 우유, 설탕, 얼음과 함께 갈아 만든다. 그렇지? 여기 지금, 우유, 설탕, 얼음과 함께 갈아서 만든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맞은 거. 29번이요. 베트남 중추절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여기 지금 떼중투라고 돼서 중추절이야. 중추절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 마이야, 8월 15일. 그렇지? 근데 이게 음력이 돼. 음력이야, 음력.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야. 어디에서? 한국에서. 자,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이 날에 들어서 우리 뭐이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명사지.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인데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때 일반적인 사람들. 자, 사람들이 의, 우리 의는 쉬다란 뜻이야. 자,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어떠한 언어 습관이 있나? 좋은 것은 그 앞에 느억을 붙인다는 거야. 원래 느억은 뭘 얻다, 받다란 뜻이니까 좋은 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응이가 쉬다지, 쉼을 얻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야. 그냥 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쉼을 얻어. 아, 쉼을 얻니? 쉬게 되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베트남 사람들이 이날에, 즉 추석에 베트남 사람들이 쉬니? 이런 표현이야. 자, 베트남에서는 라 이하라고 불러. 뭐라고? 떼중투, 중추절이라고 불러. 떼중투라고 불러, 베트남에서는. 니응 그러나 험드미. 아, 쉼을 얻지 못하네요. 쉬질 못해. 쉬는 날이 아니야. 그래서 이 우리는 명절이 추석과 음력설이 아주 큰 명절이지만, 많이 쉬지만, 베트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력설이 가장 큰 명절이고, 이 추석은 쉬는 날도 아니야. 자, 현재, 이날은, 샘 에일랍이거든? 근데 이날이 지금 주어 자리로 왔어. 그러니까, 수동태가 된 거야. 라 이하라고, 비라고 보여진다는 거야. 여겨진다는 거야. 자, 어떤 날? 자잉쪼는 누구누구를 위한, 무엇무엇을 위한 날이야. 제엠을 위한 날이야. 이 제엠은 어린이란 뜻이에요. 어린이날과 같이 여겨져요. 지금 이 날이. 자, 그러면 이 날에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보통 무엇을 하냐? 베트남 사람은 보통 꿍또 띠엔, 자, 선조라고 했지,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했어. 제사 지내고, 그리고 안바잉중투, 중추 떡을 먹어. 추석 떡을 먹는 거야. 중추절 빵을 먹고. 자, 낙비에 특별이라고 그랬지? 한자어. 티로 끝났어. 리을 받침. 특히, 특별히, 응어일런. 어른이란 뜻이에요. 성인, 어른이. 보통, 땅. 자, 이 땅이 증정하다 할 때, 증자야. 뭐 주다. 선물로 주다는 거야. 주는 거야. 과가 명사로 선물이야. 그래서 땅과 하면 선물을 증정한다는 거야. 누구에게? 주어, 서술어, 쪼, 대상. 그치?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선물을 증정해. 어른들이. 그런 날이야. 자, 그러면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공휴일이야. 아니지? 저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음력 8월 15일 맞아. 음력 8월 15일.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렇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지. 어린이를 위한 날로 여겨져. 마잉중투를 먹는 날이야. 그렇지?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공휴일이다. 이것이 알맞지 않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죠. 자, 이제 마지막 30번이네요.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야. 자, 지페오. 대문자로 썼는데 뭔가 봐요. 는, 주엔간, 짧은 주엔. 우리 단편, 장편 할때그 편자예요. 원래 이 주엔은 춘향전, 홍길동전 할때 전자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란 뜻이야. 근데 짧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단편, 장편 할때 단편이라고 보통 해석해요. 짧은 이야기야. 유명한 단편이야. 누구의? 남가오 사람 이름이야. 대문자로 썼지. 냐반. 자, 이 반이 문학할 때 문자야. 그리고 이 냐를 써서 문학가를 이렇게 표현해. 문학가. 그래서 문학가 남가오의 유명한 단편이야. 자, 그리고 쓰여졌어요. 추어가 됐으니까. 수동태가 됐어. 언제? 1941년에 들어서. 자, 이 이야기는 깨가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야. 자, 이야기하고 있어. 이 글은, 이 지페오는 이야기하고 있어. 뭐에 관하여? 꾸옥섬, 우리 삶이라고 그랬지? 섬은 이 섬, 살다란 동사인데 이것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꾸옥섬이야.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어떠한 삶이야? 버파한 삶이야. 한 단어로 고된, 힘든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복수지요? 사람들. 응애어가 가난한 그런 뜻이거든. 가난한 사람들의. 근데 어떤 시대에 점 싸호 있고 옛 사회야. 한자어야 사회. 옛 사회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힘든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중에 지페오는 한 사람. 사람 이름이야, 주인공. 잊지 않은 누가? 짬에 아버지 어머니지 부모님이 잊지 않은 고아인 거야. 자, 그래서 파일 람투에 이 투에는 우리가 뭘 빌린다, 렌트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람과 함께 쓰여서 품팔이한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누구에게? 여기 냐 집이죠. 마기엔 집을 위해서 거기서 고용돼서 일해야만 했던 사람이야. 자, 그리고 항상 람쪼, 자쪼, 대상, 동사지? 사람들이 파이 뭐뭐 해야만 하도록 했어. 러하고 서 하게. 러는 걱정하고 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게끔 만든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사랑한 후에 누구를? 티너라고 하는 인물을. 그 후에 이 지페오는 무언 원했어. 살기를 원했어. 보다 더 좋게. 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졌어. 그러나 꼬이꼭 마지막에는 여전히 깨투기 끝마치다는 뜻이야. 좋지 않게. 또슨 좋다. 랩은 아름답다지. 그런데 그렇지 않게 끝마쳤어. 자, 이 짧은 이야기는 이 단편은 제이티유가 소개하더란 뜻이야. 한국에서 소개되어진 거야. 그렇지? 수동태니까. 이게 주어가 왔으니까. 언제? 2019년에 들어서 소개되어졌어. 자, 지페오는 부모님이 없다. 그렇지? 이거 맞는 표현이지? 지페오는 항상 사람들이 걱정하게 했어. 근심 걱정하게 했어. 이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야. 자, 지페오가 티노를 만나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었어. 역시 맞는 표현. 이 단편은 2019년에 쓰여졌어. 아니지, 2019년에 한국에 소개되어졌어. 쓰여진 건 이때 쓰여진 거야. 자, 이게 틀렸어. 옳지 않은 거 유력해. 4번. 자, 5번.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된 삶에 대해 이야기해. 그렇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여기까지. 자, 우리 6회차 모의고사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이제 나머지 16개 의사소통 마저 풀어보고, 우리 그 다음 12강에서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본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올해도요 수능특강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어 강의는 열려 마찬가지로 1강부터 19강까지 저랑 같이 꼼꼼하게 보실 텐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세요 하신 부분들은 특별하게 한번더 보시고요. 그리고 복습과 예습 철저히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발음과 연음, 그리고 명사편이 되겠어요. 제가 해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1강은 앞에 조금 이렇게 보충자료 비슷한 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참고하시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발음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단한 프랑스 알파벳을 보도록 할게요. 알파벳은 영어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발음이 좀 다르죠.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냥 살짝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영어의 H에 해당하는 것은 프랑스어로는 아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쉬는요, 단어 안에서 항상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냥 그 표기 문자로서만 기능을 하는 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옴므라고 발음을 하죠. 이것도 이스토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쉬는 무조건 발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흐는 영어의 R 발음과 다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전혀 다른 발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호, 베, 흐가 돼요. 끝장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버트하고 호베하고 굉장히 발음이 다르죠. 이게 에흐하고 아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끝장은 발음 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로버트가 아니고 호베흐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 철자 기호가 있어요. 프랑스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알파벳이랑 똑같다라고 했는데요. 위에 이렇게 뭔가 달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자 부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명칭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렇게 생긴 것도 있다. 그래서 발음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내리는 게 있어요. 이건 오른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고, 악상 떼기라고 하고 악상 그아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카처럼 생긴 모양도 있는데 요거는 악상 시르컴플렉스라고 해요. 철자마다 붙을 수 있는 알파벳이 다 있어요. 그다음 요거는 세 밑에 요거 스 S처럼 생긴 요게 갈고리 같은 게 붙어 있는데요. 요거는 세 발음을 무조건 스로 해라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게 붙으면 무조건 스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으, 이, 을 위에 요렇게 붙는 것은 발음을 분절해서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뒤로 이렇게 잘라서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엘 요것도 요렇게 얘 따로 얘 따로 요렇게 하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어요.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으 위에 이렇게 붙는 것은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요렇게 뭔가가 붙는다 위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에 발음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으 위에 악상 떼기를 붙인 형태다. 닫힌 에로 발음을 한다. 그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긋는 것은 열린 에다라고 하는데요. 닫힌 에와 열린 에는요, 그냥 입을 좀 크게 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린 에가.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발음과 이 발음을 구분하는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가 있고 정확하게 철자를 대신 기억해야겠죠? 이게 이렇게 카페를 쓸때 요건지, 요건지, 그다음에 또 요건지, 요거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으, 이, 오, 을 위에 요런 삭간 모양을 붙인 것은 약간 길게 발음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고요. 요런 철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엘, 모음 위에 노엘인데 연속된 모음을 각각 떼어서 발음해라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런 게 철자 기호가 되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쇠 밑에 붙게 되면 쓰로 발음한다. 갸송, 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쇠는 이렇게 크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용 같은 게 그런데요. 근데 여기에 쇠 밑에 저렇게 쇠대어가 붙으면 무조건 스 발음이 되겠어요. 그럼 트레딩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된 합성어나 동사나 명사를 대명사 주어를 도체시킬 때 사용합니다. 도체할 때는 의문문일 때 이제 요 표시를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얘가 요거 두 개의 단어가 하나, 두 개의 따로따로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얘 통으로 하나야라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합성어이거나 아니면 도치하거나. 그다음에 아포스토프는 앞 단어의 끝의 모음이 뒤그 뒤에 모음이나 무음하시를 생략할 때 만날 때 생략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음이 나오면 축약을 한다. 자,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발음, 모음이라고 해서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보시면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와 그리고 위에 뭐가 있는 게 있죠. 볼게요. 이번에 의라고 해서 굉장히 발음이 음가가 약하죠. 흐스, 부아, 느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위에 붙으면 이제 앞에 띠 이런 식으로 에 발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쉬엉떼라는 뜻이고요. 이건 노래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애로 발음이 나는 것은 요거보다는 얘를 조금 입을 벌리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번 복구 넘어갈게요. 빼흐, 크랩 이렇게 위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르죠. 메종, 프레쉬, 네제라고 해서 이제 이중 모음이라고 하죠. 모음과 모음이 두개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에 발음으로 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요, 철자는 영어의 U처럼 생겼지만 발음을 U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데 요건 으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거는 입 모양은 O로 하시고요. 소리를 E로 내시면은 좀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으, 에뛰드, 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이거 U 발음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O 발음으로 나는 것은 그냥 이렇게 O로 생긴 것도 있고요. 아, 으나, 으, 아, 으. 요것도 역시 오로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트, 꽃대, 옷도, 보라고 해서 다오 발음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를 쭉 보시면 비모음인데, 비모음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음 플러스 N이나 M이 붙으면 얘가 비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받침이 아니라 이응 받침이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런 게다 있어요. 요 앞에는 모음이 하나든 뭐두 개이든 다 이제 비모음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앙, 앙, 앵, 앵, 옹 이렇게 돼 있죠. 그 발음 기호 안에 이렇게 물끌 무늬가 있으면 이게 비모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다음에 붙게 되면요. 앙 소리가 나서 깡빤유, 헤스토헝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요. 앙성블루. 앙펑, 이탈리앙, 비앙 이렇게 돼 있죠. 앙은 이렇게 앙이나 앵 발음으로 날수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뭐 얘가 제일 앞에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오면 앙이다, 끝에 오면 앵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원칙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발음 기호를 통해서 하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규칙이라는 건 언제나 예외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보시면서 기억하셔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모음이 만나서 만나는 그 소리가 나는 것도요. 앙뽁동 앵비떼, 생빠, 플랑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옹은 오하고 엔, 엠이 만나서 옹 발음이 나는 거예요. 똥배, 헤종 이렇게 해서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여기는 발음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죠.

오하고 유가 만나면 이제 우가 돼요. 아까 이 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발음이 이거였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예요. 그래서 수, 우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오하고 이가 결합하면 와라고 해서 부와, 뚜알렛 이렇게 나고요. 얘는 이제 이 유나 요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예요. 이런 발음은요, 두 가지로 나는데, 그 발음 기호를 봐도 잘 모르겠죠. 요거는 오로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자연스러운 에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설명드리기가 참 그런데, 요거는 오 발음을 하시고 크게 벌리는 에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 계속 그 듣고 사전을 그 보고 이제 그 음성으로 들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 에, 허이고요. 글래. F예요. 요거는 발음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기호를 이거 으하고 으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지 않는 철자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입을 많이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소리가 나요. 꿀레흐처럼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입을 크게 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철자의 발음을 또 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꿀레흐, 얘는 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섞이면은 요거 세 개는 이제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음이 모음하고 계속 만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음가가 상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약해진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우에스트, 유에, 슬위, 류이 이런 것처럼 모음이 연달아 나올 때 이런 발음이 생성이 됩니다. 에뚜 뒤에 유, 을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비모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엔, 엠 이렇게 붙죠. 그래서 루앙, 랑지, 빼이양 비모음이라고 또 이렇게 나오죠. 이하고 이그레, 꽁비양, 엘흐비양, 디학시옹, 크용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시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발음 모음에 있어서는 나중에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또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음을 보시면 자음은 세가 있는데 먼저 세하고 쥐에는요 규칙이 비슷해요.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나오는 철자도 똑같죠. 아, 어, 유 자음 앞에서는 저 발음. 그다음에 나머지 으, 이, 이그렉 앞에서는 저 발음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세 발음은 아, 오, 으 자음 앞에서는 끄 발음이 나요. 그래서 꺄르네, 그죠? 꽁빠레, 엑스큐제 이런 식으로 뒤에 모음이 나오죠. 반면에 성트, 디피실, 싸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뒤에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뒤에는 항상 S다. 그다음에 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쉬, 구, 프로마쉬,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거 세하고 쟤는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지 되겠어요. S는 Z와 S 발음으로 나뉘는데요. Z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모음과 모음 중간에 S가 들어갔을 때예요. 그럴 때는 S가 세력이 약해집니다. Phrase 아야 세력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유성화되는 거죠. 내지해 해종 이렇게 즈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모음과 모음 중간에 끼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얘가 S가 두 개면은 얘는 그냥 스 발음이에요. 그래서 헤유시그나 클라스 같은 것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랑 세가 붙은 것은 스 발음이나 스크 발음이 있다라고 해서 아상세 엥스크리흐라고 되어 있죠. 엥스크리흐 등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자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익스인데요. 익스는 발음이 네 개가 나와요. 익스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철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먼저 뒤에 것부터 보고 위로 올라갈게요. 요거는 으엑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으엑스는 으엑스 플러스 모음이 나오게 되면 그즈 발음입니다. 그즈. 그래서 에그자멘, 에그정플르. 이런 식으로 그즈 발음이 나요. 그런데 뒤에 자음이 나온다. 그러면은요, 크스 발음이 나요. 그래서 엑스큐제, 엑스프리메 이런 식으로 크스 발음이 납니다.
이거 외에도 스하고 즈 발음이 나는 게 있는데 시스, 디스 숫자예요. 스왓상트 6, 10, 60 있어요. 6하고 10하고 얘는 그냥 60이에요. 이렇게 따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시스, 디스 이렇게 되지만요.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뒤에 몸이 나오게 되면 시정처럼 이렇게 연음이 되고요. 스 발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뒤에 자음이 나오게 되면 요 발음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자음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올 때. 그다음에 디즈네프 요것도 디즈네프라고 발음이 다시 달라지죠. 얘는 그냥 디스였는데 두지엠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익스 발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아시는 슈 발음 샤 까쉐. 그다음에 빼하고 아시는 프 발음이 나요. 필로소피 같은 거 파르마시. 떼 아시는 아시가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요. 그냥 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떼 떼아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쥐에는 발음 기호가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은유 발음이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손녀 있잖아요. 손녀 할때그 손하고 녀 사이에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손녀 할때그 은유 그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파니올, 린유, 갸니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영어의 그 ing 발음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음의 발음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으로 넘어갈게요. 낱말의 마지막 자음은 대부분 발음하지 않지만 세, 에프, 엘, 큐, 엔은 주로 발음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외랑 항상 시험은 같이 나온다. 그래서 발음은 그다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이 나죠. 지금 이거는 싹, 아벡, 빡 이렇게 주로 발음이 나요. 끝자음이 발음이 안 나는 건 블랑,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흰색의 제니알, 페스티벌, 에스파뇰이라고 해서 다 끝자음 발음 나고 있어요. 셰프는 많이 아시죠? 그다음에 네프, 스와프, 에프 이런 거다 발음이 나고요. 생크 발음이 납니다. 에흐 발음도 전부 이제 여기는 드부아, 르흐, 덩서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건데 예외적으로 형태처럼 이렇게 일근 동사인 경우에 으, 에흐에서 에흐는 발음 나지 않아요. 장비의 1월이라는 뜻이고요. 레제 가벼운이라는 남성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요 예외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음이 발음이 되는 낱말이 또 있어요. 이것도 또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슷한 게 영어랑 비슷한 게좀 많아서 여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썬드위치 발음 나고요. 필름, 마치, 그다음에 뷔스, 피스, 막스 이렇게 발음이 나요. 스위드, 위켄드 이렇게 발음 나고요. 비프테크도 발음이 나는데 요거 조심할 거는 그 비프스테이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비프스테이크에 스가 없어요. 철자에 비프테크라고 합니다. 여기 s가 없다는 거에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 동쪽이죠. east, west 숫자 7, 8, 그다음에 foot, internet 이런 거다 발음이 납니다. 근데 숫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뒤에 명사 없이 단독 사용할 때는 스 발음이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5, 6, 8, 10 이런 것들은 뒤에 자음이 나오면 끝자음 발음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숫자 할 때. 자, 그 다음 이유와 일발음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철자는 ELL 철자예요. 두 가지로 발음 나요. 이유, 일. 요거는 주위에, 공세이에, 정띠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조금 발음이 어렵죠. 일은 그냥 일이에요. 일, 밀, 빌, 밀리용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납니다. 요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일 발음. 요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음을 이제 규칙을 넘어갔고요. 기타를 보시면 기타는 발음 속에 낱말 속에 발음되지 않은 철자다라고 해서 얘는 발음이 되지 않은 철자가 단어의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좀 많이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피스 이거 L 발음 안 되고요. 세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셉덤브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9월이에요. 9월일 때는 또 요거는 발음을 합니다. 요거는 해요. 오톤느 발음 안 나죠? 롱땅 역시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발음 나지 않아요. 예외적인 발음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요건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건 아부와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으라고 하죠. 네, 팜무, 푸종. 푸종도 중요합니다, 이거. 페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푸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이거를 많이 발음을 하시는데, 영어의 세컨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스공이라고 발음합니다. 스공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무슈라고 하고, F는 복수가 되면 발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걀 하나일 때는 F지만요, 여러 개일 때는 으. 로 발음이 달라집니다. 난 끼는 철자 유의 음가가 없음에 주의한다라고 해서 껑도 이제 꾸왕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깡으로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발음이 되게 조금 뭔가 규칙이 복잡해 보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음으로 넘어갈게요. 연음은 단어가 단어랑 만났을 때 발음이 변하는 거예요. 연음의 그 조건이 있어요. 연음의 조건은 첫 번째 단어하고 두 번째 단어가 결합을 할 때요. 첫 번째의 끝자음이 발음이 원래 안 나던 발음이어야 돼요. 단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모음인 경우에요. 그래서 얘가 발음이 안 나던 끝자음이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의 모음과 만나서 발음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연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연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인칭 대명사 플러스 동사인 경우에 연음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 있죠. 누라고 하는 거는 원래 누스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원래는 누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포농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모음으로 영향을 받아서 누자포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사, 형용사, 명사가 올때쓸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데라고 발음을 하는 단어예요. 데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미의 영향을 받아서 내자미 이렇게 발음이 새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연음이라고 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전 나흐브흐라고 하는데 얘도 원래 그냥 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치사 넝성쉐엉 등 몇몇 전치사 이렇게 되어 있다. 부사 형용사일 때 연음한다. 그래서 트레저흐 나오죠. 투달레어나 뚜뿌리장뿌리처럼 관용구인 것들도 반드시 연음을 해줘야 됩니다. 뚜알레어 그러면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막 이거를 막 달달달달 막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제 연음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교재에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교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항상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교재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음을 하지 않는 것. 연음을 하지 않는 규칙을 아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일반 명사 및 고유 명사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는 연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유 명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세요. 무슈 쥐뽕 에 그엉. 자, 요거는 교재가 오타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왕으로 바꿔주세요. 자, 요거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슈 듀뽕씨는 키가 크다. 무슈 듀뽕씨가 아니죠. 듀뽕씨는 키가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연음을 해버리면 듀뽕씨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듀뽕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연음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속사 에 다음에 연음하지 않아요. 에 다음. 그 다음에 유 맛이나 위 앞에 숫자 10, 아, 1, 8, 11 앞에는 연음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쉬에서 온 유음이라는 거예요. 유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쉬를 자음으로 얘는 인정을 하는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연음을 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오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크다. 트레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트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11 앞에 지금 안 되고 있죠? 레 옹즈 엘레브라고 합니다. 레 종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규칙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연음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음을 할 때는 발음이 아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변하는 게 요게 변하는 거예요. 네인 건 뜨로 바뀌어요. 그

더 세죠. 강해지는 거죠, 발음이. 그건 아르브르인데 그건 따흐브르로 바뀌어요. 그리고 F는 오히려 반대로 발음이 유해집니다. 네프에서 네벙 이렇게 유해집니다. V 발음으로 바뀌어요. 시스는 시제글리즈라고 해서 Z로 이렇게 발음이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제 명사 이제 가볼게요. 문법 거의 다 왔습니다. 명사성은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프랑스어는 이제 명사를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그러니까 원래 태상적으로 남성과 여성인 거 있잖아요. 단어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는 그 규정적으로 그냥 남성과 여성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 명사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남성 명사, 응, 약송, 소년. 그죠? 소년은 남성이겠죠. 메디센, 꽁세르, 딕시오네. 여성 명사, 소녀. 여성이겠죠? 요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명사하고 여성 명사를 할 때, 기본적인 남성 명사에서 을을 붙이면 여성 명사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아쟁, 여성 명사가 바뀌면, 이제 부정 관사도 윈으로 바뀌고요. 부아진느라고 해서 얘도 발음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가 끝자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의가 생겨나면서 얘는 더 이상 끝자음이 아닌 단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달라지겠죠. 남성 명사가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을을 한번더 붙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형태로 유지합니다. 대신에 관사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앙투리스트, 윈느투리스트라고 해서 얘는 요 앞에 나와 있는 관사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성 명사 은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하나 더 붙여요. 이렇게 n을 하나 더 붙입니다. 파리지엔, 파리지엔느, 꺼레양, 꺼레엔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기타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악테르, 악트리스, 여배우, 남자 배우, 샹테르, 남자 가수, 샹뚜즈, 여자 가수. 똑같은 으, 유, 에르지만 어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외울 게 많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명사의 복수 형태. 명사의 복수 형태는 단수에다가 S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복수가 된다. 그리고 앞에 관사를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프랑스어는 관사, 부정관사가 엉, 윈느, 데 이렇게 나누죠? 남성 단수, 여성 단수, 그 다음에 복수예요. 복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수가 S, X, Z로 끝나면요. 그냥 똑같이 씁니다. 앞에 있는 것만 달라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수가 또 이렇게 바뀌는 거는 X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것만 다 달달달달 외우시면 안 되고요. 단어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샤포, 샤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구날, 주구노, 트라바이, 트라보라고 돼 있죠. 주구나, 주구날, 주구노 나온 적 있어요. 기억하시고. 전혀 다른 복수 형태다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네이요. 이거는 눈을 말하는데 눈 하나를 말해요. 눈 하나. 왼쪽 눈, 오른쪽 눈,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수로 쓰죠, 눈은. 이거는 철자가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집니다. 마담, 메담이라고 해서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법이 끝났고요. 이제 대화지문 볼게요. 인사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엉보가요. Salut Didier, tu rentres chez toi maintenant? 이라고 하죠. 안녕 디디에, 너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디디에가 Salut Enbourg, non, je vais au café retrouver des amis. 라고 합니다. 안녕 엉보, 아니 나는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카페로 가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Des amis, 방금 연음이 나왔죠. 왕부가 Pourquoi tu les revois à cause de moi? 라고 합니다. 왜? 너는 숙제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니? 만나는 거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디디에가 Non, 아니, on va préparer notre voyage d'été. 우리 여름 그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할 거다. Je dois me dépêcher d'y aller 라고 하죠. Se dépêcher 서두르다예요. 뭐뭐 하는데 서두르다. 거기에 가려고 이제 우리가 서둘러야 돼. 준비를 하려면 좀 서둘러야 되거든. Il doit déjà m'attendre. 친구

친구들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죠? 아드만 내일 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어. 좋은 하루 보내라. 라고 하고 있죠? 자, 인사하기 표현. 뭐, 이런 게 있겠죠. 사유리. 이런 게 대표적인 인사하는 표현이고요. 아드맨 헤어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살리 디디에, 안녕 디디에 라고 하면서 살리는 친한 사이에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쓸수 있어요.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안녕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몽슈구는 친밀도에 관계없이 아침과 낮에 사용한다. 봉수화는 저녁에 사용한다. 유가 낮, 수화가 저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On va préparer notre voyage 때 우리의 여름 여행을 준비할 거다. 알레 플러스 동사원형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하러 가는 거,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접 미래로서도 쓸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근접 미래로 쓴 거죠. Nous allons faire du ski ce dimanche. 이번 주 일요일에 스키를 탈 거야 라고 나오고요. Elle va chanter devant les gens ce soir. 오늘 저녁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할 거야. 근접 미래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접 미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드망, 내일 봐. 라고 하고 있어요. 헤어질 때, 아 플러스 시간 표현과 같이 말함으로써 특정한테 보자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여기에 요일 같은 거 많이 쓰죠, 보통. 아드망, 내일 봐도 되고요. 아쌈디, 이렇게 요일 써도 돼요. 토요일에 봐. 아스스와 오늘 저녁에 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옵니다. 그 외에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 나오죠? Salut, à bientôt, au revoir, à plus tard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헤어질 때쓸수 있거든요. 곧 만나, 잘 가, 안녕, 좀 이따 만나, 이따 또봐 이런 거고요. À tout à l'heure는 금방 다시 만날 때 써요. 헤어진 후 금방 다시 만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자 이런 거. 우리가 뭐한 시간 뒤에 회의가 있어요. 그럼 좀 이따 봐요. 라고 할 때, 이제, 아, 두 달력을 쓸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출제가 될 때,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죠. 여기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고, 이제 이거와 바꿀 수 있는 표현, 근데 대신 들어갈 수 있는 표현, 밑줄 친 표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요. 5번은 이제 다른 거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안부 묻고 답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니콜하고 시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콜이요. Salut, Simon. 안녕, Simon. Salut, Nicole. Ça fait longtemps. Tu vas bien? 이라고 하죠. Salut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안녕, 니콜. Ça fait longtemps은 오래간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래간만이야. Tu vas bien? 너잘 지내니? 라고 하고 있어요. 안부 묻고 답하기 할 때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알레 동사예요. 알레. 알레가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어떠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뭐 이름이 뭐다라고 하는 동사, 사플레라는 동사보다 알레 동사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됩니다. 3군 동사이지만 안부를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지내니? 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잘 지내니?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너는 잘 가니?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니꼴이 위, 주베 비행, 응, 나잘 지내. 마찬가지로 알레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알레 동사는 기본적으로 변화형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주베, 띠바, 일바, 엘바, 누잘롱, 후잘레, 일봉, 엘봉. 잘 지낸다. 에뚜아,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시몽이, 무아 오씨, 트레비앙. 나도 그래. 아주 잘 지내. 대답을 하고 있죠? Mais je suis toujours en pleine forme 라고 나와 있는데, être en pleine forme 그러면은 컨디션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부를 부를 때, 어우, 나 굉장히 좋아. 컨디션 좋아. 라고 할때 굉장히 자주 쓸수 있습니다. Mais Nicole, ta famille, comment va-t-elle? 이라고 하죠. 너의 가족은 잘 지내니? 라고 합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 ta famille, 너의 가족이잖아요. 너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이제 여성 명사잖아요.

파미유가. 그래서 얘를 대명사로 받을 때 L로 받아요. 3인칭 명사, 대명사니까. L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대명사를 할 때, 우리가 인칭 대명사 편에서 자주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시겠지만, 주, 뒤, 일, 엘, 이렇게 3인칭 단수에 일하고 엘이 있잖아요. 물론 복수도 똑같이 S를 붙이면 되지만,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만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람만 올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인칭 단수는요, 프랑스어에서는 사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녀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너의 가족, 그녀는 잘 지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물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가족은 어떻게 지내니?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중간에 여기 때가 하나 들어가 있죠. 요거는 문장에서 우리가 도치를 할때 va하고 이제 l이 만나죠. 그러면 모음하고 모음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도치를 하면서. 그럼 프랑스어는 이제 그 발음의 특성상 문장을 구성을 할때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띄어요. 이렇게 띄어준다, 구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어요. 때라는 철자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꼬몽 와 떼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꼬몽 와 띠릴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떼를 하나 더 붙입니다. 도치를 할 때. 그죠?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좀 특이하지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Comment va-t-elle? 어떻게 지내니? Simon et tout le monde va bien. 모두 잘 지내고 있어. Et toi, tes parents, comment vont-ils?이라고 하죠. 너의 부모님들은 잘 지내시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es parents, 3인칭 복수죠. 근데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얘는 일로 받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받은 거예요. Comment vont-ils? 어떻게 지내시니? 라고 할 때, 이때 Comment vont-ils은 여기에 때를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얘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하고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vont-ils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때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Ils vont très bien. 아주 잘 지내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안부를 묻고 답하기에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표현 연구 가볼게요. 자, 안부를 물어요. 자, 띠바 비행 알레 동사로 묻죠? 그럼 알레 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답을 하죠. être pleine forme, très bien, 아주 잘 지낸다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comment va-t-elle 안부를 물어보고 있고요. comment vont-ils 안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안부 다시 대답을 하죠. 그 안부를 볼때 중요한 동사 알레 동사 기억하시고 대답을 할 때는 비행 또 très bien. 그리고 또 이런 표현, plein forme 이런 거쓸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쁘지 않아라고 할 때, pas mal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표현 연구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1번 ça fait longtemps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ça fait longtemps 오래간만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ça fait 다음에 이제 저렇게 시간의 표현이 나오면 얼마 얼마가 걸리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아,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오래간만이야가 되는 거죠. 사펑은 시간, 아, 사펑 플러스 시간,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서 이거는 펑드거 동사인데요. 펑드거 동사는 그 프랑스어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간이 얼마 얼마가 소요되다는 뜻도 있고요. 먹다라는 뜻도 있고요.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뜻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수거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고 문장에서 반드시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지를 기억하셔야지 되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걸리다니까 Ça prend 12 heures d'avion de Séoul à Paris라고 나오죠. De A, A, B라고 해서 A부터 B까지예요. 서울에서부터 파리까지라고 나오죠. 12시간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Je suis toujours en pleine form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pleine는 사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pleine는 원래 이렇게 가득 찬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가득 찬 나의 형태 온전히 딱 유지하고 있어.
선지자 진짜 좋아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être en forme, 컨디션이 좋다라는 거고, 요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고, 뒤에 en forme ce matin, 넌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좋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역시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저런 게 있다. 세 번째 볼게요. Ta famille, comment va-t-elle? 라고 나오죠. 너의 가족은 어때? 라고 되어 있어요. 따는 소유 형용사로 뒤에 오는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뭐 소유 형용사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파미유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너의 가족이라고 할 때, 소유 형용사가 이제 2인칭에서는 똥따 때거든요. 그러면, 네가 남자다. 네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여성이면요. 얘를 따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안 좋으실 거예요. 내용이. 이거 한번 볼까요? 나의 아들, 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성이에요. 내가 여성이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명사는 남성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얘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기준입니다. 형태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였고, 뭐 fils, don't fils. 딸도 마찬가지예요. ma fille. 딸은 또이 fille라는 명사가 여성이니까 얘를 몽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복수는 mes enfants, tes enfants, 나의 아들, 너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테빵 꼬모 뭉찔,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셔? 라고 해서 알레를 사용해서 안부를 묻고 답한다 라고 나와 있죠. 꼬몽사바로 바꿔 쓸수 있다. 꼬몽사바 어떻게 지내? 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대답은 비앙 또는 트레 비앙 또는 주어 동사 다 갖춰가지고 일봉 트레 비앙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빠말 나쁘지 않아. 빠 트레 비앙 그렇게 좋진 않아.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런 거다라는 거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이제 여태까지 말했던 거쫙 정리하고 이제 문화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만날 때와 헤어질 때가 있어요. Bonjour, bonsoir, salut 이렇게 나오죠. 봉슈 아침과 낮에 안녕하세요. 봉수하는 저녁에 하는 거, 살리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 씁니다. 헤어질 때는 오호부와 아비앙 또 만나요. 살리 아무 때나 친한 사람 중에 쓸수 있다. 봉수와 안녕히 계세요. 본누니 잘 자요. 이게 니가 밤이에요. 밤. 아드맨 내일 봐요. 아까처럼 그 시간 표현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 투탈레하고 좀 이따 봐요 라는 뜻이고요. 엉숑 때는 만나서 반가운데 이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성이면 을을 붙입니다. 안부 묻고 답하는 거. 자, 사바부터 시작을 하죠. 사바 잘 지내요? 잘 지내? 꼬몽 사바. 꼬몽은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꼬몽 사바가 되면 이제 어떻게 지내가 되는 거죠. 대답은 사바로 물어보면 사바 대답해도 돼요. 비엥 또는 트레비엥 이런 거 붙이셔도 되고. 꼬몽 딸레부라고 해서 조금 격식을 갖춰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할 때는 이제 꼬몽 딸레부 알레 동사를 써서 주어 동사 갖춰서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지내니? 꼬몽 바띠 이렇게 써도 되고요. 부잘레 비앙, 뒤바 비앙, 추베 비앙 잘 지내요. 전부 다 알레 동사로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어 수특 교재는요, 문화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걸 아주 쉽게 이제 풀어서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기출문제 나올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프랑스어의 사용 볼게요. 오랜 역사를 가진 언어로 프랑스어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프랑스 어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이런 그 지역들을 현재 영어와의 경쟁 속에서도 국제 외교 문화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런 3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런 게 풀어가지고 이제 프랑스어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공용어인 국가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모나코. 아프리카에서도 좀 많죠? 코트 디부아르, 세네갈,
카메혼,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에서는

책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레바논이나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이런 데에서도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어의 사용 지역, 유럽, 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들도 좀 있죠. 중남미도 있고. 막. 보시면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주요 언어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생피에르 미끌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프랑스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를. 그래서 지문에 이게 다 불어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걸 고유명사를 봤을 때, 아, 이거 프랑스어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해서 당황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이렇게 공용어나 제2 언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기아나 IT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프랑스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폴리네시아, 바누아투, 칼레도니아, 누벨 칼레도니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프랑스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어 사용기구, 국제기구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서 뭐 일을 하고 싶다, 앞으로. 그럼 이제 프랑스어가 필수 언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엔이나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럽연합 등의 공식 언어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하는 거 보시면요. 항상 이제 프랑스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메다이유 막 이러면서 메달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들으시면 이제 조금 들립니다. 저는 프랑스어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 La langue française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라틴어에서 발전한 로망스어 군이에요. 랑그호만이라고 나오죠. 로마 제국 시대의 라틴어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어가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은 훨씬 최근의 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좀 번역을 해서 출제가 될수 있어요. 기원과 형성 이렇게 나오죠. 프랑스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라틴어가 주요 언어가 되었다.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섞인 거예요. 라틴어하고 게르만어가 막 이렇게 섞여요. 그래서 가장 초기의 형태로 고대 프랑스어가 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약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세 프랑스어다라고 해서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프랑스 북부하고 남부의 그런 언어가 두 개가 동시에 공존을 했어요. 그래서 오일어와 오크어라고 해서 지역도 이제 뭐 랑그데이유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이제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측량을 통해서 기원이 되는 펑시앙어가 라틴어 대신 공식 언어로 지정이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량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16세기부터 18세기는 17세기 프랑스 학술원, 아카데미 퐁세즈라고 하는 이 기관이 설립이 되면서 문법과 철자법을 표준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랑스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연구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어의 규범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 확장과 함께 캐나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으로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아카데미 퐁세즈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언어에 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번. 현대 프랑스어죠. 19세기부터 현재까지를 보시면 프랑스어가 국제 외교, 예술, 학술의 학문의 중심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20세기 후반에 언어의 영향이 커지면서 프랑스어의 위상이 일부 약화되었지만 프랑코포니 활동을 통해서 언어 보존 및 확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프랑코포니는 이제 프랑스어를 이제 쓰는 그 지역들을 우리가 프랑코포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어가 되어 있다라는 거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오늘 1강을 우리가 다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몇개 포인트로 찝어드리는 거 있죠? 이렇게 별표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한 건.

수능을 위한 기초 쌓기, 수능 빌드업 통합 사회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3강으로 만났습니다. 지난 2강에서는 인간 사회 환경과 관련된 행복 개념 쭉 공부했었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 건데 미리 얘기할 거예요. 혹시나 문제를 풀어왔던 친구들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왜안 풀리지? 나 분명히 엄청 재밌게 잘 공부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안 풀릴까? 나왜 이럴까? 막 이러고 너무 당황했을 텐데, 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도 빌드업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1강에서 공부했었던 공간, 시간, 사회, 윤리적 관점의 문제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던 행복과 관련된 내용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안 배웠던 내용, 안 배웠던 제시문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안 배운 내용, 처음 배우는 내용, 분명히 배웠는데 왜못 풀까요? 문제 풀기도 빌드업입니다. 아,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 왜 우리가 예를 들면 비유를 들었을 때, 마라톤 할때 어느 정도 경로가 있잖아요.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할때그 경로를 포털 사이트의 지도를 통해서 미리 한번 볼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마치 마음의 조금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능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요 행복이라는 단원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지도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당연히 등장할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빌드업이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내가 많이 틀리고 많이 맞추고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문제풀이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지난 시기에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 공부했었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우리 다양한 자료 문제를 통해 볼 겁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도덕적 실천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동서양의 행복론일 거예요. 우리 동서양의 행복론 또 말할게요. 몰라, 아,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빌드업이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자. 이거 점차점차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언젠가 나의 것이 될 거야. 우리는 그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개념 다지기 1번부터 볼 건데요. 선생님, 저 1번 문제부터 당황했잖아요, 라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개념 다지기고 1번 문제인데 이 지도에서 어디가 어딘지 알아야지 풀수 있잖아요, 라고 막 화를 냈을 텐데, 자, 이것도 빌드업이고 기초를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백지도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문제 나올 때마다 이 지역이 여기였구나라고 눈여겨두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가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내가 사는 지역은 분쟁 지역이야. 이 지역 주변의 국가들은 과거 식민 지배를 통해서 종교의 차이에 따라서 분리된 국가들이야. 근데 독립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 믿는 종교와 이 당시 지역 통치자가 가진 종교가 달라서 영토 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어. 그이 영토 분쟁과 테러가 종교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우리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행복의 기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일단 니은에 들어갈 이것은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분쟁 지역에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거는 구성원의 화합과 평화겠죠. 아니, 이 상황에서 해일로부터 안전, 풍부한 일조량의 확보, 이것 등등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필요한 지역은 따로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기억에 해당하는 지역, 나의 지도에서 고르면은요, A랑 B 둘 있습니다. 일단 B 먼저 볼까요? B는 어디냐면은요, 남극이에요. 남극은요, 남극 조약에 의해서 그 어떤 국가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빌드업이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듣고 그냥 여러분들이 쭉 마음속에, 머릿속에 쌓아두세요. 다시, 남극은요, 남극 조약에 의해서 어떤 국가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가지고 분쟁도 일어나긴 어렵겠죠.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A가 되는 거고요. A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카슈미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카슈미르 인근의 분쟁은 우리가 저 뒤에 가면 한번 공부할 건데, 인도와 파키스탄.

파키스탄 간의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대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일단 2번이다. 그리고 빌드원보다 이 시간에 알게 됐다. 남극은 남극 조약에 의해서 어떤 국가도 가져갈 수 없는 거구나. 요거 배웠고, 카슈미르 인근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종교 분쟁이 있고 요기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빌드업으로 배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대 서양 사상가를 우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즉,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의 혼란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은 욕구를 계속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식탁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선택과 기피의 동기를 발견하고 공허한 추측들을 몰아내면서 맑은 정신으로 추론하는 거다. 즉, 고통이 제거되었을 때 오히려 진정한 쾌락이 추구될 수 있다라고 보는 누구? 에피쿠로스겠죠? 자, 이제부터는 에피쿠로스의 입장 하나씩 찾아볼 건데 미리 또 얘기할게요. 저 에피쿠로스 다 이해했는데 이거 문제 못 풀었어요. 괜찮아요. 빌드업이니까 문제 통해서 지금은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잔잔하게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들어갑시다. 고통이 없어도 감각적 쾌락은 계속 추구해야 된다. 고통이 제거되면은 그 상태로 쾌락이 추구됐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완전 굶주린 상태에서 약간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 쳐다봤을 그 빵, 밀가루로만 된빵 먹었을 때는 행복해, 살겠다 이런 거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고통이 없는 상태, 쾌락이 추구된 상태다. 따라서 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두 번째, 단순히 수명이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우리가 절제해서 추구하자라고 얘기했었죠. 두 번째는 옳은 설명입니다. 세 번째,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이 없는 상태가 참된 쾌락의 상태다라고 에피쿠로스 얘기했었죠. 마지막, 쾌락은 그 자체로 무엇이다? 목적이다. 그러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건 쾌락이야. 쾌락 추구가 행복이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단이지만 선그 자체는 아니다. 아니에요. 쾌락이 선이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본 거겠죠. 따라서 모두 다 체크 표시한 사람은 누구다? 바로 정답을 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대 서양 사상가 일단 찾아야겠죠?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어떤 것으로서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목적이며 최상의 좋음이다. 얘들아, 최상의 좋음 세 글자로 우리가 같이 했었던 단어로 바꿔줄래? 최고선. 조금 감이 와. 이렇게 빌드업 쌓아가는 거야. 우리는 인간의 기능을 어떤 종류의 삶으로 규정하고 이 삶을 다시 이성을 동반하는 영혼의 활동과 행위로 규정한다. 이성을 잘 발휘해서 무엇을 실현하고자 할 때, 덕을 실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보았죠. 그이 사람은 누가 되는 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마찬가지로, 처음 배우는 내용이에요. 괜찮아. 이것 자체로 빌드업이야. 가자. 제일 첫 번째, 인간 삶에 뭘 추구했지? 궁극적인 목적, 좋은 것을 계속 추구하면 최고에서는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 옳은 설명입니다. 니은, 행복한 삶이 즐거운 삶일 수는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잘 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최고로 좋고, 가장 최고로 고귀하고, 얘들아, 최고로 좋고, 최고로 고귀하면은 당연히 최고로 즐거운 삶 아니겠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이 즐거운 삶일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은 가장 즐거운 삶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디귿, 행복한 사람은 이성적인 활동을 잘 발휘해서 덕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디귿, 옳은 설명. 리을, 도덕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행복한 사람일 수는 없다? 아니, 차근차근 생각해봐. 이성을 잘 발휘해서 덕을 실현하면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드업 다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구일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의 기능은 그 자연적인 본성상 올바른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행복은 부에도 명성에도 향락에도 없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 내면의 자연이 추구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다. 오케이, 조금 감이 오네. 뭔가 이것이 사라진 상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정념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그래,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관련된 거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잃을까?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의 원천으로부터 몇 가지 원리를 가져야 된다. 어떤 원리들인가? 계속 물어보네. 좋음과 나쁨에 관한 원리들이다. 예를 들면은 정의롭고 절제하고 용감하고 자유롭게 하지 않는 것들은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고대 서양 사상가는 바로 스토아학파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랑 관련되어 있는 고대 서양 사상가고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스토아학파의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질적인 충족함만으로 행복이 보장된다? 아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충족함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왜? 정념에 휘둘리게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정념 보자마자 2번 체크하신 사람 있을까요? 괜찮아, 빌드업이니까 고쳐나가면 돼. 정념을 가득 채우는 시도가 지속되어야 된다. 정념이 뭔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인데 그 상태를 지속하자고 오히려 정념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따른 삶을 살때 행복할 수 있다. 정념에서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갈 것은 가고 올 것은 오고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상태니까 정답 3번이 되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거 누구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죠. 바로 에피쿠로스였죠. 마지막 5번.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 우리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는데, 정의롭고 절제하고 용감하고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데,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자고? 아니죠. 오히려 정의롭고 절제하고 용감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1번, 4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풀면서 많이 당황했을걸?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런 거 처음 봐요? 라고 얘기했을 텐데. 자, 선생님도 빌드업이고 계속 설명드리지만 문제를 통해서도 개념을 다시 한번 또 개념을 새롭게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못 풀지? 당황하지 않기. 우리 5번 문제를 통해서도 새로운 개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택리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리. 생리, 산수, 인심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지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 단어인데, 풍수, 지리, 요거 따져봐야 돼.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인지를 따져봐야 돼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생리. 생리가 뭐냐면은 생, 업적, 이득이야. 즉, 내가 무언가 일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경제적 활동이 기반이 되는 장소여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귿, 산수. 쉽게 우리가 아우 산수가 뛰어나다, 산수가 빼어나다 이런 얘기하죠. 이때 산수는 아름다운 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도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심. 쉽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풍속이라든지 혹은 그 마을의 습관, 문화 같은 인문 환경을 의미해요. 그 마을이 어떤 분위기를 쉽게 가졌는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이 택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지리, 생리, 산수, 인심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네 가지랑 관련된 내용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지리는요, 지형이나 방위가 예를 들면 물이 앞에 흐르는지 산은 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억. 옳은 설명이 되겠죠.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적 이득이에요. 거주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생활 기반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니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심미적인 요소죠. 자연적인 경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 풍속이라든지 사람들의 마을 분위기 인심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전문 환경과 연결일 거예요. 즉, 문화적 활동처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을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환경 아니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결론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5번에 나와 있는 이 택리지에 나온 내용은 결국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무엇과 연결될까? 바로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6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6번 이것도 선생님, 저 이런 사상감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제시문을 통해서 또 빌드업 쌓아가는 거예요. 안 배웠던 내용 맞아요. 내가 이 내용까지 지난 개념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은, 누군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갑은 바로 맹자예요. 맹자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보고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얘들아, 여기 체크해봐. 백성이 일정한 생업, 이거에 한자로 항산이라고 해.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흔들림 없는 도덕적 마음, 항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보았대요. 얘들아, 그럼 정리하면은 맹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한 거야? 일정한 생업이 필요한 거야. 즉, 항산이 필요한 거야. 이 생업이 갖춰야지만 도덕적인 마음인 무엇? 항심이 갖추어지는 거야 라고 본게 바로 맹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결국 중요한 건 백성들의 생업을 먼저 좀 보장해주자. 이걸 어느 정도 좀 깔아주자. 이게 있어야 도덕적인 마음이 발현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 행복을 실현을 위한 조건 중에서 바로 경제적 안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토대로 밑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주장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절대 빈곤은 심히 도덕적인 삶과 행복을 위협할 수 있다. 내가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라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 막 눈독 들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막 훔치려고 할 수도 있겠지.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고 복지국가를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맹자의 입장에서는 항산 생업을 좀 어느 정도는 갖춰놔야 된다. 그래야 도덕적 마음이 따라온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 토대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셔야 됩니다. 경제적 안정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우리 5번부터 거꾸로 올라와 볼까? 일자리를 잃은 시민이 도덕적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 왜? 일자리를 잃어버린 빈곤의 상태에서는 도덕적인 삶과 행복이 위협이 되는 거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의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5번, 옳은 설명이죠? 4번. 그러니까 정부는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4번,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정부의 복지 정책 집행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제도가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3번, 옳은 설명. 2번.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올바른 판단과 실천한다? 아니다. 빈곤의 상황에서는 도덕적인 마음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 옳지 않은 건 바로 6번에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7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유, 평등, 참여, 선거, 심의, 민주주의와 같은 고차원적 민주주의 지수들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부정적인 감정은 줄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를 증진시킴으로써 나의 주관적인 안녕감, 얘들아 안녕감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주관적인 마음의 평안.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또한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관용, 1인당 궁대충 생산, 향상, 기대 수명 등은 안녕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반면, 부패 인식과 소득 불평 등은 이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대. 우리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주의와 결론이네. 행복은 강한 상관관계. 마지막 결론. 따라서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따라서 이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가 부패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과 안정감이 악화된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시민의 경제적 조건과 행복 등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향상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높인다라고 봤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민주주의 체제가 구성원의 긍정적 감정을 높이진 않는다. 아니죠. 왜? 민주주의는 안정감을 향상시킨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국민 주권이 보장될수록 시민의 행복도가 증가한다. 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행복 증진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정답 4번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증진하면 주관적 안정감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7번에 4번. 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뭘 알고 있어? 민주주의가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라는 거 알고 있었겠지만, 막상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을 텐데, 우리는 늘 기억하자, 늘 되새기자, 빌드업, 기초부터 욕심내지 말자,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테번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강연자 개념 공부할 때 언급 못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문제에 나오나요? 문제 통해서 보려고. 문제 통해서 그 기초 싹 쌓아놓으려고 우리 문제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강연자는 소크라테스예요. 우리 문제 풀때 보는 거 맞아요? 같이 봅시다. 자, 내 생각과 나와 같이 정의롭지 않은 심판 때문에 내 생각에는 죽은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이 겪은 일들과 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견주어 보면서 보내는 삶이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최대로 좋은 일은 여기 사람들에게 그러하듯 그 사람들과 나를 검토하고 탐문하면서 지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 나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진정한 좋은 일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들 가운데 누가 지혜로운지 그리고 실제로 지혜롭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닌지 등등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지혜로울까? 아, 저 사람 지혜롭다고들 하는데, 지혜롭다고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성찰하고 계속 검토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지혜를 파악하고 덕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소크라테스의 삶 처음으로 공부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실천은 타인의 행복에만 기여하는 것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 이러한 도덕적인 실천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볼수 있고,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봤으니까 타인의 행복에만 기여할 뿐이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나와 그 사람들을 검토하고 그들 가운데 누가 지혜로운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가 지혜롭다고 생각은 하는지 실은 아닌지 이것들을 관심을 가지니까 2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3번 명성이 높은 사람의 지혜를 검토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아니죠. 우리가 누가 지혜로운지 그리고 실제로는 아닌지 등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바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불의한 심판을 받는 경우는 없다. 아니었죠. 최고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정의롭지 않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8번의 정답 4번이라고 풀었습니다. 안 배운 거 맞아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기초 한번 싹 쌓았고요. 우리 소크라테스는 요거 정답 위주로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본게 바로 소크라테스였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스텝 1 선생님이랑 8문제 모두 다 풀어 보았고요. 이제 우리 스텝 2
개념 적용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얘가 계속 이번 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거, 문제 자체도 빌드업이에요. 마치 마라톤에서 마라톤 경기 실제 나가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지도 검색해 보는 것처럼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지 기초 쌓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 눈에 익혀 두세요. 고대 서양 사

상과 갑, 을이 위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갑과 을이 누군지를 맞춰야 돼. 그리고 갑과 을의 사상을 탐구할 때 갑이 네, 을도 네라고 대답하는 거, 혹은 갑은 네, 을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스타일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처음 접근해 봤을 거예요.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문제들 나 한번 본적 있음이라고 기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연적인 욕망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필연적이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즉,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도 있지만 자연적인 것들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욕구를 분별을 할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갑은 에피쿠로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를 충족하자라고 본게 아니라 필수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충족하자. 그이 욕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성의 힘을 강조했었죠. 자, 그다음에 을. 행복은 완전한 덕에 이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덕에 관해 검토가 돼야 된다. 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추구해왔던 좋음도 인간적인 좋음이고 행복도 인간적인 행복이다. 이성을 발휘해서 덕을 함양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봤던 을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랑 에피쿠로스까지 맞췄어요 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몰라서 접근 못했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는요, 에피쿠로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중에서 누가 맞다라고 해야 돼요? 바로 에피쿠로스는 맞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가볼까? 쾌락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인가? 에피쿠로스는 그렇지. 쾌락 추구, 고통이 제거된 상태라고 봤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이 인간에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이라고 본 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들어가면 에피쿠로스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오라고 할 테니까요. 두 번째, 이제 A에 들어갈 말. 인간은 이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에피쿠로스는 이성을 통해 욕구를 분별해야 돼라고 봤으니까 아니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발휘해서 덕을 함양하는 게 행복.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 따라서 니은 A가 안 되겠죠? 해당되지 않겠죠? 자, 이제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B에 대해서는요, 에피쿠로스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쾌락은 마음의 동요, 육체의 고통이 없을 때,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을 때 나타나는가? 네! 그러니까 B 들어갈 수 있겠죠? 해당되는 질문은. 자, 이제 마지막 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덕은 육체적인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 즉 무엇을 발휘하는 거?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가? 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된다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한 형식의 문제이지만 이 형식의 문제를 푸는 빌드업이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텝 2의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사례 A에게 해야 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즉 수행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수행자는 법에 맞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또한 생존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가운데 영원한 건 없다. 즉 영원 불변한 건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언젠간 변하니까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아무 것에도 이끌리지 않아야 된다. 즉 해탈, 열반의 경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어야지 행복이다라고 보는 이 사상은 바로 불교의 사상이겠죠. 불교의 사상에서 A에게 할수 있는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유행에 뒤처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A는요, 유행하는 옷이나 음식을 구매하고 이를 즐기는 모습을 꼭 SNS에 공유해요. A는 SNS에 게시한 자신의 사진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면 즐거워요. 막 좋아요, 하트가 막 눌려. 아, 좋아. 하지만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울해요. 집착하네요. 사람들의 관심에. 이제부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조언할까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 욕망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세요. 아니, 불교의 입장에서는 욕망을 지속적으로 집착하면 고통이 따라올 텐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타인이 자신을 보는 관점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아니, 영원한 건 없어.

맞아. 하지만 그렇다라고 나의 모습을 타인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라고 본 거는 아니겠죠. 이게 영원한 건 없으니까 나도 바뀌어야 돼.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건 없으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3번. 자연의 존재들과는 달리 인간의 자아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다 변한다. 영원한 건 없다라고 본 거였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깨달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르자라고 본 거니까 정답 4번입니다. 5번 유행을 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자극적인 내용의 사진을 촬영해서 게시하세요. 아니 얘들아, 유행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돌고 돌고 변화하잖아. 그럼 이 변화하는 거에 집착하라고? 아니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내가 개념 공부하고 나서 문제 풀었을 때막 접근하기 어려웠더라도,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마음의 안정만 있으셔도 여러분 충분히 기초 쌓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랑 이번에는 서양 사상가랑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의 태도를 찾으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야겠지? 근데 힌트 줬어. 갑은 동양의 사상, 그리고 을은 서양의 사상가래. 다섯 가지 맛은 사람들의 입맛을 버리게 하는 거다.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들의 행동을 그르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성인은 본성에 따라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은 하지만 욕망인 눈을 즐겁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욕망을 버리고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야 된다.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도, 저절로 그대로 그러한 것을 따르는 무위자연의 삶, 바로 동양의 사상 중에 노자의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핍으로 인해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오케이.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바로 쾌락의 추구이다. 이 쾌락의 추구가 우리에게 바로 행복이다. 근데 어떤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사치스럽지 않고 단순한 음식에 길들여지는 것은 건강을 주고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놀자! 이게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였죠. 자, 우리 둘의 공통으로 강조하는 거. 그러면은 1번부터 5번의 내용들이 둘다 모두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1번. 육체적인 쾌락을 최대화한 상태가 아니죠. 둘다 아닙니다. 우리 노자는요, 인위적인 거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정신적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하자라고 얘기했었죠. 둘다 아니에요. 2번. 행복한 삶을 살려는 인간에게 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 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이 발휘된 상태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에피크로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성을 발휘해서 자연적 필수적 욕구,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분별하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공통으로 강조해야 돼요. 3번 최고의 행복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할 때 에피크로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추구하자. 예를 들면은 수면욕, 예를 들면은 식욕, 이 정도는 추구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에피쿠로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4번,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으로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요? 아니, 감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과 거리가 멀잖아요?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욕망을 충족하려고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계속 내가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인 거지, 물질적인 쾌락 추구하면 안 된다. 누가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따라서 정답,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3번에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자 누구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최고선이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최고선 막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뒤에 내용까지 읽으셔야 돼요. 최고선이랑 잘 봐. 이제 누가 떠오르는지. 도덕적 인간이 도덕성에 걸맞는 행복을 누리는 상태이다. 그래서 도덕법칙이 즉 최고선을 촉진하라고 지시받는 의지의 규정의 근거이다. 즉 도덕법칙을 따라야 되네. 도덕도 원래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행복을 자격을 갖춰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은 나 대답할 뻔했어. 정답 말할 뻔했어. 이 사람은 도덕 법칙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였죠. 자, 결국에 행복에 착여하기 위한 지침으로 도덕은 행복을 얻는 수단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그 자체가 행복이다. 도덕 법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본 거였죠. 이 사람 누구? 칸트. 인간이라면 따라야 될 도덕 법칙이 있다. 그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복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자, 따라서 1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아니었죠.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었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었죠. 따라서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인간은 선의지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지만을 따라야 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면 선의지라는 게 뭐냐면요. 도덕 법칙을 스스로 따르려는 의지를 바로 4번에다가 정리해주세요. 선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스스로 따르려는 의지를 선의지라고 하니까 선의지를 따라야 되는 건데 자기 행복을 실현하는 의지? 잘못된 설명이겠죠. 자, 3번,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스스로 따르려는 의지를 실천하는 사람,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자기 행복을 실현한 사람이 최고선의 상태를 향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덕적인 인간이 도덕성에 맞는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제시문에 나와 있죠. 최고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싫어한 사람이 최고선의 상태를 향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왜? 도덕적 인간이 도덕성에 걸맞는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최고선이니까. 이 최고선의 개념에 자기 자신의 행복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 따라서 4번의 정답 2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2까지 풀었고요. 이제 우리 스텝 3 마지막 실전 빌드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시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우리 이번 강에서는 접근 방법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더 좋고요. 자, 일단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 누군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빌드업 시켜드리고 있어요. 이런 활동은 그 자체로 즐겁습니다. 행복은 즐거운 거래. 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덕에 따르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고귀한 행위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고귀해, 좋아, 즐거워, 덕에 따르는 행동이야. 이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얻어지면 마음의 폭풍우가 사라집니다. 몸과 마음의 선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아도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제거된 상태의 쾌락 추구다. 그러니까 쾌락이 행복의 시작이다. 인생의 끝이다.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 이제 감이 오시죠? 에피쿠로스입니다. 고통이 제거된 상태. 자, 이제 갑, 을의 입장,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갑, 유덕. 유덕이라는 표현 처음 봐요. 빌드업, 덕을 갖고 있는 사람. 유덕한 인간이 인간 고유의 기능을 항상 탁월하게 발휘하는 건 아니다. 아니죠. 덕을 갖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항상 잘 발휘하는 사람이죠. 인간 고유의 기능. 동물과 비교되는 인간 고유의 기능은 이성이었으니까.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자족적인 좋음으로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자족적인 좋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행복 그 자체로 모든 것의 목적이다. 우리 목적, 최고선 행복이었죠? 니은, 옳은 설명.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 에피크로스예요. 모든 자연적인 욕망은 충족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므로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우리 배웠던 거에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갈게요. 에피크로스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들은 추구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살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들도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추구해야 될까?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봐봐. 모든 자연적인 욕망은 충족하지 않으면 고통이 생기므로 아니죠. 왜? 모든 자연적인 욕망, 자연적 욕망 중에서도 필수적이지 않은 건 굳이 안 챙겨도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 잘못된 설명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한번더 나간 내용이에요. 마지막 리을, 갑과 을, 덕은 즐거운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덕한 인간은, 덕을 갖춘 인간, 이성을 갖춘 인간은 즐거운 삶을 산다. 따라서 리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리은, 리을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도에 ABCD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빌드업이야.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쌓여. 걱정하지 말고, 일단 ABCD가 어딘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 여러분 요건 좀 찾았을 것 같아요. 영국. 자, 우리 찾기 쉬운 것부터 해볼까? E. 러시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D. 바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우크라이나예요. 자, 그 다음 B는 핀란드고요. 여러분, C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C는 바로 덴마크입니다. 눈에 익혀두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어딘지 알았어. 우크라이나 이제 어딘지 나 알았다. 요것만으로도 사실은 괜찮아요. 조금씩 쌓아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각 ABC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행복 지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예요? 그렇지. 7.7736점인 B. 바로 핀란드에 해당이 되고요. 꽤 높은 점수 7.521C 덴마크 둘다 7점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국 영국이에요. 냉대 습윤 기후 지역이 아니라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온대 서안 해양성 기후예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온대 서안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침엽수림을 활용해서, 아니, 추운 지역에서는 나뭇잎이 뾰족하게 자라거든요. 근데 해당되는 설명 아닙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국과 C국의 행복지수는 사회복지제도 영향. 얘들아, B국과 C국을 합치면은 북유럽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북유럽은 높은 사회복지제도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사회적 신뢰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영향으로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다음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D국 어디였어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행복지수 가장 낮게 나타나요. 5개 국가 중에서 인접 국가의 러시아와의 평화적인 외교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죠? 디귿 옳은 설명입니다. 마지막 리을. 만약에 러시아가 북극해 지역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겠죠.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게 되고, 예를 들면 물류량이 증가하니까, 그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게 되면은 행복지수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 처음 보는 자료예요. 선생님이 1강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자료라 하더라도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다고. 자, 일단 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갑자기 줄면은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은 지역 사회의 편의 시설을 이용할 생각조차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부의 재분배를 위한, 즉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생계 보장과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연령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회적 안전망과 공정한 재분배가 실현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경제적 안정 중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고 완화하기 위한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A국의 소득 분배 지표를 볼 건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부분 설명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이 설명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지니 계수 봐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래. 그래서 0일수록 평등하고 1일수록 완전 불평등하대. 즉, 지니 계수를 살펴보니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갔을 때더 올랐네. 1에 조금 더 가까워졌네. 그 말은 더 불평등해졌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두 번째, 상대적 빈곤율이 무슨 의미냐면요. 전체 인구를 쭉줄 세웁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사람 손 드세요. 그 사람의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이 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과의 소득 분배 정도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은 올라갔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빈곤한 정도가 조금 올라갔지만,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다소 낮아졌어요.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정부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옳은 설명이죠? 2번.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그쵸? 소득 불평등 조금 더 심화되었죠? 2번. 옳은 설명입니다. 3번. 복지제도를 통해서 상대적 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해서 소득 격차를 완화할 필요. 두 번째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번. 상대적으로 빈곤한 은퇴 연령층을 위한, 여기 나와 있죠. 기초적인 제도들이 필요하다. 4번. 옳은 설명. 마지막 5번. 지니 계수가 상승하면 모든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상승했습니까? 지니 계수가 상승했죠. 모든 연령층이 상승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은퇴 연령층 66세 이상은 오히려 다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에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행복을 위해서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발휘해서 덕에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해당이 되겠죠?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삶을 위해서 품성을 함양하고 하늘이 주신 사랑의 마음, 내면의 도덕성인 인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건 바로 유교의 사상 중에 공자였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덕은 옳은 행동의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즉, 도덕적인 덕은 인간 이성을 발휘하면서 옳은 행동을 습관화할 때 형성된다라고 보았으니까 1번, 옳은 설명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되고, 이 덕은 인간의 이성이 발휘될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죠. 2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행복을 위해서 무위자연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들이 사회적 혼란을 만들었으니까 이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저절로 물 흘러가는 삶, 즉 도를 추구해야 돼라고 봤던 무위자연을 추구했던 사람은 어떤 사상이었어요? 동양의 도가 사상이었죠. 우리 지금 공자는 대표적인 유교 사상이었죠. 인의 실현.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지 않은 설명이 돼서 마지막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갖춰야 된다. 우리 하나만 더 배워보자. 이거 안 했던 내용이야. 자, 공자, 즉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사랑의 마음인 인, 내면적인 도덕성이야. 이 내면적인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적인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라고 하는 외면적인 규범도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와 같은 부모와의 효를 다해야 된다라고 보았으니까 4번 옳은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이성의 힘을 발휘해서 계속 좋은 삶, 좋은 것, 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보았고 또한 공자는 유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인의 실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덕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을 갖고 왔으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보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문제 풀면서 새롭게 또한번 빌드업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4강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통합사회 박민호였습니다. 안녕.

번째, 1강, 2강에 해당하는 내용의 워크북 문제들을 풀면서 누적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스텝 3 실전 빌드업 문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18쪽에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음은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래요. 자, 우리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 얘는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그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빛, 별에서 나온 빛이 그 별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방출선이 나타나죠?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네, 학생들의 설명 한번 가볼게요. 학생 A,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야? 아니에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다시 한번. 고온의 광원에서는 일단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연속적인 세계띠에서 저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는 파장의 빛은 검은색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의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학생 A 틀렸고, 학생 B.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해. 지금 보면 헬륨의 방출선에 해당하는 흡수선이 이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저 별의 저 광원, 저 저온의 기체 X, 거기에는 헬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 B 맞고요. 학생 C.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를 알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별을 구성하는 그 대기에는 헬륨이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BC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수소, 헬륨, 그리고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지금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이네요. 그래서 가장 중심에 뭐? 그렇지, 철. 이거 좀 기억하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됩니다.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그 다음에 규소, 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는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래요. 우리 지구라고 하면은 핵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뭐? 철. 그렇지, 그게 1위예요. 그래서 여기 디귿디귿 똑같잖아. 그지? 여기 철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설령 여기 순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1위 철, 그 다음 2위 뭐? 산소, 그 다음에 3위 규소, 규산형 광물 해서 이제 기역, 니은이 아, 각각 산소랑 규소구나. 얘가 조금 어려웠어도 이걸로 충분히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지 가볼게요. 기역은 규소이다? 아닙니다. 기역은 산소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니은은 디귿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그렇지.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이게 철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 규소가 디귿, 철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들의 일부는 지구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었다. 그렇지. 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 철, 그게 우리 또 지구를 구성하는 핵의 주성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3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가나다라가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네. 1번 기본 입자 생성.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뭐예요? 전자, 쿼크 같은 것을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그다음 2번 양성자, 중성자 생성. 이때 이제 양성자 하나가 곧 수소 원자핵 하나가 되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이 생성됐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다음 3번 헬륨 원자핵.
이거는 이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

되어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고, 이 헬륨 원자핵 생성은 빅뱅 후약 3분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다음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이 원자의 생성은 빅뱅 후약 38만 년 뒤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거 숫자 두 개만 좀 기억해 주고요.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만 좀 기억해 줍시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점점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부피, 우주의 크기는 커지지만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라는 것은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온도는,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요. 네, 선지 가볼게요. 전자는 기억에 해당한다. 기본 입자에 해당한다. 네, 맞고요. 하나 더내 손으로 쓰자. 전자 말고 기본 입자에 해당하는 거. 네, 쿼크. 그래서 전자, 쿼크 같은 것을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온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라가 나보다 어떻다? 낫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주어 잘 봐야 돼요.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다 이후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의 총 질량은 헬륨 원자핵의 총 질량보다 작아요? 아니죠. 질량비 약몇대 몇? 3대 1로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한다.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제 중력 수축입니다. 수축하는 이 성운의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이, 이 중심부에 이제 그 온도가 높아지면서 수축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주변부는 이제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주변부에는 원시 원반이 형성된다. 그 원시 원반에 있는 여러 먼지나 티끌들이 결합하고 충돌하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원시 지구를 비롯한 원시 행성이 형성된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억. 기억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일단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라고 하면 철보다 무거운 금, 우라늄 같은 원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지구에 지금 금, 우라늄 같은 원소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 성운에는 이런 원소들이 있어서 지구와 같은 이제 원시 행성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된 거죠. 네,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가에서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점점 수축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축을 하면 이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니은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성장해 형성된다. 그렇죠. 원시 지구라는 것은 미행성체의 충돌, 결합,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형성되는 거죠.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테마 두 번째 초기 원소의 형성과 별의 진화 문제는 모두 했고요. 여러분 이제 교재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교재 152쪽으로 가볼게요. 152쪽으로 가면 워크북이 있어요. 선생님 이 코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진도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배운 내용 안 잊어버렸는가 다시 한번 문제로 검토할 수 있게끔 워크북이 또 앞에 그 챕터별로 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앞에 공부하고 한두 강씩 쌓였을 때 이렇게 워크북 문제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이네 문제는 이제 과학의 기본량과 측정이라 그래서 과학의 기본량, 유도량, 기본 단위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측정, 측정 표준, 센서,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이런 거 배웠습니다. 네, 1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전기차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전기차의 상세 정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이제 충전 시간. 고속으로에서 약 80분. 자, 퀴즈. 이 분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국제 단위계의 단위인가요? 아니죠.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 뭐 써요? 초, 세크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거리 여러분 킬로미터 나와 있죠. 기본 단위인가요? 국제 단위계? 아니죠. 우리 미터예요. 거리의 기본 단위 미터고 이 킬로라는 것은 10의 3승을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고 속력. 자, 선생님 퀴즈 낼게요. 이 속력은 기본량이다 어때요? 아니죠. 우리 기본량은 7가지 배웠어. 이 속력은 여러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든 뭐예요? 유도량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본량, 유도량 이거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기본량은 우리 7개 있어요. 7개. 선생님 암기 방법 알려줬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김씨 아니고. 길씨, 그렇죠. 길시온이라는 사람이, 길시온이라는 해녀가 물질하기 전에 광에 가서 이것저것 챙긴다. 길이, 시간, 온도, 물질량, 질량, 전류, 광도, 이 7개가 기본량이고, 얘는 이제 시간과 거리라는 이제 기본량을 조합해서 만든 뭐다? 유도량이다. 네. 그다음 휠 베이스. 이 휠과 휠 사이의 거리가 3.05m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선생님 퀴즈. 이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국제 단위계 기본 단위다 어때요? 맞아.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질량의 기본 단위 있죠. 질량의 기본 단위는 그람이 아니에요. 킬로그램이에요, 여기.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뭐야? 초. 초. 온도의 기본 단위는 뭐지? 그렇지. 도씨 아니고 켈빈이에요. 켈빈. 그다음에 이제 물질량의 기본 단위는 몰이고요. 전류의 기본 단위는 암페어고 광도의 기본 단위는 칸델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보면은 여기 좀 헷갈릴 것 같아. 길이. 그다음에 이제 질량. 응? 온도. 그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선지 가볼게요. 최고 속력의 단위. 킬로미터 퍼 아워는 유도량의 단위이다. 그렇죠. 속력은 유도량이고. 선생님 물어볼게요. 어떤 기본량들이 조합됐어요? 그렇지. 길이와 시간이라는 이제 기본 단위가 조합된 유도량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휠베이스의 미터. 이 미터라는 것은 길이의 기본 단위다. 그렇죠. 국제 단위계. SI. 에서 이제 지정한 기본 단위 미터.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주행 거리에 사용된 킬로는 10의 2승이 아니고 10의 3승을 나타내는 접두어이죠. 디귿 틀렸습니다. 나온 김에 좀 정리할까요?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큰세 개.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작은 세 개. 미시 세 개. 거시 세 개. 단위는요, 킬로. 그 다음에 이제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세 개.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의 2승을 나타내는 접도는 헥토라는 걸 써요. 헥토. 헥토파스칼 뭐 이런 것처럼 10의 킬로는 10의 3승이에요. 1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그림 가는 가야금 현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다이나믹 마이크와 소리 분석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현을 튕겼을 때 측정한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소리라는 이제 자연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떤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센서인데, 어디에 센서가 있냐면, 이 마이크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에 이제 소리 센서가 있어서 이걸 감지를 해서 센서의 역할이라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호일, 자석,
뭐 진동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저 코일하고 자.

녀석이 이제 통합과학 2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또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 보면 디그 선지의 전자기 유도라는 것도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직은 통합과학 2를 안 배운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래서 거기 통합형이라고 문제 옆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단원 통합형 문제예요. 여러분이 통합과학 2까지 다 배우고 나면 그러면 이 문제 더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짧게 설명을 해보면 뭔가 저 마이크에 센서가 있어서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일단 소리, 가야금을 튕기면, 현을 튕기면 저 진동판이 진동을 하겠죠? 그럼 저 진동판에 이제 달려있는 뭐 코일이나 자석이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유도전류라는 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저 전자기 유도현상이라는 것은 운동에너지, 흔들림, 이 진동, 운동에너지를 이제 전기에너지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센서의 역할이 뭐다?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네, 그 정도요. 선지 가볼게요. 마이크는 센서로 사용된다. 네, 맞습니다. 센서의 역할이 뭐라고?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 장치. 다음, 니은. 소리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그렇죠. 소리, 빛, 온도, 이런 것들은 다 자연계의, 대부분의 자연계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네, 니은 맞고요. 디귿. 마이크에서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소리가 전기 신호로 전환된다. 네, 맞습니다. 저 진동판이 진동을 하면 코일 자석에 상대적인 움직임이 생기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진동,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유도 전류가 흐르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네, 3번. 그림 가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것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순서 없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신호? 그렇죠. 아날로그 신호고요. 아날로그 신호. 그리고 연속적인 수치로 표현돼요. 연속적이다. 얘는 뭐 딱딱 끊어지죠? 디지털 신호고요. 불연속적입니다. 0과 1이라는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나면 어떤 정보를 저장하거나 편집하거나 가공하거나 전송하거나 공유하는데 유리하다.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나는 아날로그 신호다? 아니죠. 가가 아날로그 신호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기에는 가보다 나의 형태가 적절하다. 그렇죠. 디지털 신호가 그 차지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가에서 나로 변환한 후 다시 가로 변환하면 원래 신호와 동일하게 변환을 못해요, 여러분. 이미 정보의 손실과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그림 가는 원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는 것을 여러분 좀 봤을 것 같아요. 이 빛의 막대기의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과거의 방법입니다. 나는 빛이 반사되어 되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거리를 측정하는 과거, 그리고 현재. 현재는 이제 빛의 속력의 일정함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저히 정밀해지고 정교해졌죠. 네, 선지 가볼게요. 실생활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가의 방법은 나의 방법보다 더 정밀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거는 그 실험 상황이나 아니면 실험자에 의해서 결과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더 정밀한 것은 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현재 측정 표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의 방법이 가의 방법보다 더 적합하다.

하죠. 네, 맞고요. 다음 디귿. 나의 거리 측정기에는 빛을 감지하는 광 센서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빛이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려면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자, 센서의 역할이 뭐다? 빛이라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죠.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워크북 1번은 이제 과학의 기본 양과 측정 네 문제 담고 있습니다.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 2, 초기 원소의 형성과 별의 진화 부분 문제 같이 해볼게요. 일단 문제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백지에다가 한번 선생님이 띄우는 핵심 단어들 한번 띄워보세요. 머릿속에다가. 첫 번째, 스펙트럼. 그쵸? 우리 우주,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려면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야 되죠?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종류 세 가지 뭐,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게 약간 좀 단어들이 막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초기 우주의 원소 생성 과정을 보면, 빅뱅 우주론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내가 첫 번째, 기본 입자 생성, 전자나 쿼크 같은 기본 입자 생성, 두 번째, 양성자, 중성자 생성, 세 번째, 헬륨 원자핵 생성.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 빅뱅 후약 3분 뒤고요. 그다음 네 번째, 중성 원자의 생성. 원자의 생성은 빅뱅 후약 38만 년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점점 팽창해서 부피는 커지지만 우주의 온도라든가 밀도는 작아진다. 이런 내용들 배웠고. 또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그 중심부에 어디까지 생기는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부에 탄소까지 생기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경우에 가장 중심부 어디? 철까지 생겼었죠? 핵융합 반응으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운명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거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철보다 무거운 금, 우라늄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은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이제 태양계나 아니면 행성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그 형성 과정, 일단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주변부에는 원반이 만들어지고 원시 원반. 그 원시 원반에 여러 먼지나 티끌들이 결합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죠. 그래서 지구를 보면은 또 지구의 이제 형성 과정을 보면 그 원시 행성에 지구의 원시 지구에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자꾸 이제 열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뜨거웠습니다. 마그마의 바다라고 불리고요. 그렇게 뜨거운 환경에서 이제 철,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산소나 규소 같이 좀 가벼운 건좀 떠서 멘틀을 이루고, 멘틀의 상단부는 냉각이 돼서 지각이 되고요. 원시 지각의 형성. 최초의 생명체는 지각이 아니고 원시 바다에서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뭐 그런 얘기도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수소. 그다음 헬륨. 몇대 몇? 3대 1. 우주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1위는 뭐였더라? 철. 핵이 있으니까 철. 그다음 산소, 규소 이렇게 되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1위는 뭐예요? 산소, 산탄수질,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또 배우거든요. 지각, 지각을 구성하는 이제 원소 중에 1위는 산소, 2위는 규소. 왜냐하면 규산용광물. 그다음 3위가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그런 내용들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해주는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도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네, 됐습니다. 그 정도 개념 복습했으니까 이제 워크북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별 S와 원소 기역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수소와 헬륨을 순서 없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별은 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별의 대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인 세개 띠에서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에서,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 그래서 이제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방출선이 나타나거든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일단 스펙트럼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수소의 방출선의 개수가 헬륨보다 적어요, 여러분. 4개, 여기 4개. 그래서 여기가 수소고 여기가 이제 헬륨입니다. 몇대 몇? 3대 1.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소, 그 다음이 헬륨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수소의 방출선이요. 여기 별 S에도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결론, 별 S의 대개에는 수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헬륨의 방출선도 별 S의 그 흡수선과 일치하죠. 따라서 별 S의 대개에는 헬륨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헬륨과 수소의 이 방출선의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게 다르죠. 원소마다 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그 원소마다 그 방출선의 개수나 위치나 굵기가 다르다. 마치 원소의 지문과 같다. 뭐 그런 내용들 우리 학습했습니다. 현재 가볼게요. S의 대개에는 기역과 니은이 존재하죠. 왜? 왜냐면 이 방출선에 해당하는 이 흡수선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S의 대개에 존재하는 기역, 헬륨은 대부분 S 중심부의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거 좀 틀릴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 물론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우리 지금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나 헬륨은 초기 그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외에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그다음 헬륨 원자에 그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 헬륨 원자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중심부의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은 초기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우주에 존재하는 총 질량은 그러니까 이거를 디귿을 풀려면 사실 누가 수소인지 헬륨인지 알아야 돼서요. 수소가 방출선의 개수가 떠적다. 4개 이렇게 좀 기억할까요? 그래서 이제 총 질량은 기억. 헬륨이 많은 게 아니고 수소가 질량이 더 많습니다. 수소 대 헬륨이 약 3대 1.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갈게요. 다음은 빅뱅 이후 입자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그렸습니다. 순서 좀 잡아볼게요. 1번 뭐? 그렇지. 가. 기본 입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본 입자는 전자, 쿼크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뭐요? 그렇지. 그 다음 라.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고요. 특히 양성자 하나는 곧 수소 원자핵 하나가 되죠. 네, 그 다음은? 네, 그 다음 다 헬륨 원자핵 생성. 헬륨 원자핵은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 그 다음 마지막, 나.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의 생성.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가라, 다나. 그래서 가라, 다나. 네, 기억 맞았네요. 니은, 라 시기에 전자가 생성되었다. 전자는 이미 그 전에. 그치? 여기, 여기. 가에서 생성된 거죠?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우주의 온도라는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다 시기가 나 시기 잘 봐야겠다. 그렇지? 다 시기가 나 시기보다는 예전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았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갈게요. 네, 이 그림도 우리 그 내용 부분 앞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그림인데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이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기본 입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은 디귿이 쿼크입니다. 쿼크. 뭐업 쿼크, 다운 쿼크 해가지고 쿼크.
전자 이런 거를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하는.

하는 거야. 그래서 쿼크가 결합해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는데 양성자 한 개는 곧 수소원자의 하나가 되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것이 헬륨 원자 핵이죠. 원자 핵이 만들어진 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여러분 이제 기억이 바로 원자 핵입니다. 그리고 니은이 전자예요.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죠. 네, 선지 가볼게요. 원자 번호, 이것도 통합형 문제네요, 거의. 우리가 원자 번호라는 것은요, 양성자의 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에 존재하는 중성자의 수가 아니고 양성자의 수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다음, 니은. 니은은 양성자보다 크기가 크다. 아니, 여러분, 전자는 그 양성자보다 크기가 작아요. 전자, 쿼크 같은 게 훨씬 양성자보다 크기가 작은 거야. 니은 틀렸고요. 답은 디귿일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 전자와 디귿, 쿼크는 기본 입자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주 내는 이제 오답 중에 이 양성자, 뭐 중성자 이것은 기본 입자다라고 하면 틀려요. 우리가 이제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거는 전자, 쿼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기억은 양성자고요. 양성자 한 개가 곧 수소 원자핵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소 원자핵 네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건데요. 이때 질량이 좀 감소하거든요. 질량 결손. 그래서 그때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태양의 주된 에너지원도 이런 그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태양의 빛에너지, 열에너지에서 통합과학2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기억은 양성자, 니은은 중성자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양성자, 니은은 중성자이다. 네, 맞고요. 니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질량이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디귿.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나 태양보다 큰 별이나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만들어지고 까지는 공통적이야. 그런데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경우에는 그뭐 산소 핵융합 반응, 규소 핵융합 반응 이런 게 일어나면서 가장 중심부에 뭐 철까지 만들어지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다 일어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5번. 그림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최후 모습이고, 나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최후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중심부에 뭐까지? 그렇지, 탄소까지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운명은 뭐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이런 이제 운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경우에는 그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지죠.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초거성, 그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이제 초신성 폭발인데,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은 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에서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금, 우라늄 같은 원소까지 만들어지고요. 이후 운명은 뭐 블랙홀,

중성자별, 이런 이제 운명을 거치게 됩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초신성 폭발 후의 모습이다. 선생님,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초신성 폭발 하면은 가는 아니고, 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가와 나에서 별을 이루던 모든 물질은 우주로 흩어진다 그랬는데, 중심부는 이제 모이기 때문에,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는 모이기 때문에, 뭐, 블랙홀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과학에서 모든 물질이 흩어진다. 이런 건좀 틀린 말이에요. 니은 틀렸고요. 그 답은 디귿일 텐데, 디귿 볼게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예를 들면, 금, 우라늄. 이런 이제 무거운 원소의 질량비는 가보다 나가 더 크다. 그렇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자, 6번. 다음은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첫 번째 이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꼭 말해줘야 되는 이 A에서 중력 수축을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 이제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는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부에서 바로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주변부는 이제 회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납작한 원반 모양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원시 원반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원시 원반에 있던 먼지나 티끌들이 서로 결합하고 충돌하면서 B에서 꼭 말해줘야 되는 게 이제 미행성체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미행성체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것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중심에는 원시 태양이 있고 주변부에는 이 원반에는 원시 행성이 있으면서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한번 가볼게요. 기억. A 과정에서 성운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밀도가 큰 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수축하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점점 성운의 크기는 작아진다. 네, 맞습니다. 다음, 니은. B 과정에서 원시 태양에서 방출된 물질이 미행성체를 형성한다. 여러분, 조금 이거 실수하기 쉬운 선지 같은데요. 우리 미행성체를 형성하는 것은 원시 태양에서 방출된 물질이 아니라 원시 원반에 있던 먼지나 티끌 같은 게 뭉쳐서 미행성체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B와 C 과정에서 원시 태양의 에너지원은 핵융합 반응에서 방출된 열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것도, 디귿도 조금, 오해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태양 에너지는 이 지구를, 움직이는 주된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태양의 에너지원의 근원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을 얘기하면 되지만, 원시 태양, 그러니까 지금 이 원시 태양의 형성, 그 원시 태양의 에너지원은 핵융합 반응이 아니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도 틀렸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미행성체는 원시 태양에서 방출된 물질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원시 원반에 있던 먼지나 티끌들이 뭉쳐서 된 것이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 반응, 네,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태양의 주된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그만큼 이제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긴 한데, 지금 현재 태양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를 묻는 게 아니고 원시 태양의 에너지원을 묻는 거거든요. 이 원시 태양 에너지원은 이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갈게요. 7번도 약간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헬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 선지에 중심 핵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 선지 보면 2단계의 별은

왜 태양보다 크기가 크냐? 지금 보면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느 시기의 내부 구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중심 바깥쪽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때 열이 발생하면서 여기는 점점 팽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보다 크기가 크고, 그리고 점점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수록 태양 정도로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이제 맞는 선지입니다. 중심부 바깥쪽에 수소 핵융합 반응은 별의 바깥층을 가열해서 별이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니은 맞고요. 디귿. A 영역의 헬륨은 주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그 헬륨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이 중심 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A, 이 바깥쪽에 있는 헬륨은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생긴 게 아니고 초기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초기 우주에 왜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 헬륨 원자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A 영역의 헬륨은 초기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생성된 것이다. 그건 틀려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헬륨은 중심을 구성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네, 다음 8번 문제 가볼게요. 자, 8번. 그림 가와 나는 우주와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거래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네, 수소, 그 다음 뭐, 헬륨. 몇대 몇? 3대 1.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 비슷한 선지 내보면은 지금 이제 우주를 구성한 이 수소나 이 헬륨이, 이 니은이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긴 하나 지금 우주를 구성하는 헬륨은 초기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우주를 구성하는 이제 원소라면 나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예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1위가 뭐더라? 네, 철이에요, 철. 디귿은 철입니다. 핵을 떠올리면 돼, 핵. 왜 핵? 내 핵. 철, 니켈, 이런 거 무거운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위가 이제 철이고,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규소입니다, 여러분. 규산염 광물. 그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우리 생명체.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도 좀 알아야 됩니다. 생명체 1위는 뭐? 산소. 2위는 뭐? 탄소. 산탄수 수소 질 질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1위는 산소고요. 그다음 2위는 규소고요. 규산염 광물. 3위는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문제에 나온 김에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 지각,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1, 2, 3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선지 한번 가볼게요. 기역과 리을이 만나면 이온 결합을 한다. 아, 이거 단원 통합형 문제네요. 우리 이제 화학 결합에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는데요. 이온 결합은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을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기역 수소 비금속이고 리을 규소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는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이에요. 기역 틀렸고요. 다음 니은. 니은은 리을보다 무거운 원소이다. 니은은 헬륨이고요. 리을은 규소예요. 여러분 헬륨은 원자 번호 몇 번? 2번이고요. 규소 14번이에요. 그래서 헬륨이 훨씬 가볍죠? 여기서 니은이 무겁다. 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일 텐데, 디귿 한번 보면, 지구의 핵에서 디귿, 철의 총 질량은 리을, 규소의 규소보다 많다. 그렇죠? 지구 전체가 아니고, 이제 핵을 또 물어봤으니까, 핵에서 철의 총 질량은

0: 주소보다 많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지구의 형성 과정을 보면요. 미행성체가 이제 충돌하고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열이 발생하면서 이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철, 니켈 같은 이제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아서 중심부에 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을 이루는 원소에는 철, 그리고 니켈 같은 이제 좀 무거운 원소가 이제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틀, 좀 가벼워서 이제 떠오르는 이 멘틀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이제 규소, 산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멘틀의 이 상부가 이제 냉각이 되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지각을 이루는 규산형 광물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에 규산형 삼연체가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규산형 삼연체가 뭐냐면 그 가운데 이제 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산소가 있어서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게 규산염 삼연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규소, 산소, 이게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철, 이런 니켈, 이런 건 이제 핵을 구성하는 원소다 해서 우주, 지구, 지각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좀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8번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오늘 누적 복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테마 1, 과학의 기본량과 측정, 그리고 테마 2, 초기 원소의 형성과 별의 진화에 해당하는 워크북 문제 같이 해봤습니다. 사실 이맘때 또 제일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해당 단원에 해당하는 그 학력평가 문제를 여러분이 풀면 정말 금상첨화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스텝 3 실전 빌드업에서 이제 몇 개의 기출 문제를 풀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중요 핵심 개념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여러분 이제 그 고1 통합과학의 학력평가의 기출 문제에 해당 단원 내용을 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1강, 2강 잘 복습하고요. 선생님하고는 이제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3강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 특강 농업 기초기술. 벌써 이제 교재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11강이죠. 친환경 농업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대급 지금 평가에서 나오는 문항 중에 친환경 농업기술에 관련된 문항은 매년 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본수에서도 마찬가지고 매년 출제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내용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수업만 듣고 있어도 이것만 듣고

넘어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한번 볼 수업 내용 보죠. 일단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친환경 농업의 종류,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와 인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농업과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작물,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물 재배나 동물 사육인데 그 자체가 자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농업과 환경.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농업 기술이 발달돼서 시설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시설. 그 전에는 조선시대가 됐던 뭐그 앞에 고려시대가 됐던 이럴 때는 노지에서 식물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바람이면 바람, 기온이면 기온, 햇빛 1조면 1조, 자연 그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죠. 물론 지금 그게 다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제 시설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많이 인위적으로 환경을, 그러니까 생육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으나 아직도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편입니다. 자, 일단 농촌 어메니티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농촌 어메니티는 일단 사람들에게 휴양 또 심리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농촌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 그리고 농촌 그 고유의 정주패턴 그 살고 있는 모양, 정주 패턴, 경작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 건축물, 이런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이 이 농촌 어메니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의 기능 보면 이제 환경 보전 기능이 있어요. 농업의 1차적인 기능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식량의 생산입니다. 식량의 생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식량의 생산 말고도 또다시 따라오는 부수적인 농업의 기능. 그러니까 이걸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그래요. 다원적 기능. 자, 첫 번째 환경 보전 기능이 있습니다. 농업은 환경을 보전하는 기능. 일단 물 환경 보전해서 홍수 조절, 논이나 뭐 이런 걸로 홍수 조절 및 가뭄 예방 가능하고 지하수 함양 기능 및 수질 정화 기능이 가능합니다. 식물을 기르면서. 그리고 토양 환경 보전에서 작물의 뿌리는 토양의 유실,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러면 작물이나 식물들이 재배하지 않으면 그냥 흙이 다 쓸려 내려가죠. 그런데 작물을 재배하면서 작물의 뿌리가 흙을 잡아줌으로써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고 작물의 부산물 또는 가축의 분뇨는 토양의 적절한 유기물이 돼서 토양의 성질을 개선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 보전. 자, 증산작용. 식물에서 나타난 증산작용을 통해서 대기 온도를 낮춰요. 그리고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대기정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생물종 다양성 보전의 기능이에요. 농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어찌됐든 간에 식물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물, 크는 식물 속에서 다양한 생물종이 다양성이 보존이 돼요. 다양한 생물체에게 서식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좋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량 안보 기능이죠. 이게 가장 크죠. 농업의 주 기능. 안정적인 식량 공급.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건 휴양 기능 및 전통 보전 기능. 농업은, 이제 농촌은, 뭐랄까, 이제 실제적으로 막 상처가 나서 여기를 꿰매고 치료한다, 이거보다는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서 보건 휴양 기능을 유추할 수 있고, 자, 전통 보전 기능이 있습니다. 전통 보전 기능은 우리나라가 농업 사회에서부터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옛날에 쓰던 물건이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요소가 농촌에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전통 보전 기능도 함께 하게 됩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에 조.

좋은 기능이에요. 좋은 기능. 자,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가 반면에 식물을 키우긴 키우는 건데 농업은 식물을 키워서 사람이 그걸 많이 키워서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키우던 것보다는 뭔가 많이 생산을 해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입되는 게 필요해요. 투입되는 게. 그 투입되는 게 대표적으로 화학 비료. 그렇죠? 화학 비료에 따른 오염에서 화학 비료, 특히 무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토양산성화, 그리고 염류집적 등의 염류장애, 그리고 그 비료가, 무기 염류가 물에 녹아서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개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수질오염이 나오고 또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농약에 따른 오염.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약하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무언가를 죽이는 데 많이 써요. 살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농약 자체가 식물 생태계에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토양이나 물에 남아있는 농약은 미생물과 곤충을 죽이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농약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은 생물 농축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장 최종 소비자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농축된 게 사람들한테 축적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축산 폐수에 따른 오염. 축산 폐수가 조금, 그러니까 가축을 그냥 한두 마리 정도 키우면 그 폐수는 어떻게 보면 비료로서, 퇴비 구비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축산이 이제 규모화되다 보니까, 대규모화되다 보니까 나오는 폐수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축산 폐수가 뭐 강으로 흘러들거나 아니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토양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자재, 농업에 사용하는 자재, 예를 들자면 피복제, 비닐, 아니면 플라스틱 포트, 이런, 아니면 농약병, 이런 것들에 의한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침식. 자, 경사지 농업과 산림 벌채 등을 원인으로 인한 토양 침식. 그, 농업이 밭농사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밭이 많지는 않았고, 옛날에는 밭을 어떻게 읽었어요? 화전으로 주로 읽었죠. 산에 불을 질러서 그 나무들을, 그 채를 비료로 쓰고, 이제 거기를 밭으로 일궜죠. 그런데 원래 있던 식물이 다 타버리고, 다 재가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뿌리라든지 땅을 잡고 있는 이런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내리거나 이러면은 토양 유실이나 토양 침식 등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대기 오염. 분명히 요 앞에서는 대기의 환경 보전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기 오염이라는 것도 나오네요. 대기 오염은 어떤 거냐? 온실가스, 가축의 호흡, 이산화탄소 발생해요. 가축 분뇨, 메탄가스 발생합니다. 논, 벼 재배할 때 메탄가스 발생하고 질소 비료에 탈질 세균 때문에 이산화질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발생해서 대기 오염을 시킬 수 있고, 농약 및 유기물의 분해 과정에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토양 오염을 일으키는 염류장애. 이건 우리가 7강, 8강에서 공부를 했죠. 토양 중에 염류가 축적돼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토양, 염류장애죠. 생물 농축 현상, 먹이의 연쇄 과정에서 생산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축적된 게위 최종 소비자로 오면 올수록 그게 축적돼서 최종 소비자에게 그게 축적이 되는 거죠. 점차 농축화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친환경 농업이에요. 조금 아까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친환경 농업, 일단 법률에 의한 정의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면 농업 생태계를 건강히 보존하기 위해서 합성 농약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연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기합성 농약, 화학 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의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 소비자가 우리나라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외국에 들어와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질 좋은 농산물과 경쟁이 되려면 우리나라 농산물도 어때요? 좋아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 필요하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적 화학비료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식품 안전성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문제.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농업 자체도 오래 할수 없을 뿐더러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이 필요합니다. 자, 친환경 농업의 종류예요. 일단 유기농업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연상에서 나타나는 자재만으로 농업,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기르는 게 유기농업입니다. 일체 합성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유기농업. 자, 저투입 지속 가능 농업이란 투입을 적게 해요. 투입한 게 뭐가 있어? 뭐 농약, 화학비료 이런 게 투입인데,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비료를 적정 시비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만. 이걸 많이 하면 과용을 하게 되면 염류집적 등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투입 지속 가능한 농업. 자, 그리고 최적 영농 관리 병원. 비점 오염원에 의해 초래되는 오염량을 줄이거나, 비점 오염원. 오염원이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 축산, 폐수, 사람들이 갖다가 버린 쓰레기, 뭐 쓰레기 무더기에서 나오는 뭐 침출수, 이런 게다 비점 오염이에요. 비점 오염에 의한 초래되는 오염량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데 권장되는 수단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 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자, 병해충 관리라는데 종합적으로 관리해요. 병해충 관리에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으로 생물적, 물리적, 화학적 방제 수단을 상호 보완적으로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연 생태계 보전하고요.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병해충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양분 종합관리, 토양의 양분 종합관리, 최적의 비료, 최소한으로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만 투입하면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분 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학적 병해충 관리에서 화학 농약을 대신할 수 있는 생물들로 방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농약이 되겠죠. 생물 농약. 다음, 자원순환 농업. 자원순환 농업. 일단 무기양분을 그 작물이 사용을 하고, 그 작물을 사람이 먹던 동물이 먹던, 그래서 다시 유기물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작물에 이제 토양으로 들어가고, 토양은 다시 무기물로 식물에게 주는 자원순환 농업. 자, 그리고 정밀농업. ICT 기술을 이용해서 작물 재배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요. 근데 수집을 누가 하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니까 센서로 합니다. 센서로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걸 관찰이고, 수집을 해서, 아, 어디가 잘못됐구나. 그럼 이 잘못된 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다 컴퓨터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그 처방이 나오면 농작업을 해요. 그 처방대로. 그리고 나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는 거죠. 잘안 됐으면 다시 관찰, 처방, 농작업, 피드백 4단계로 이루어지는 그 작물이나 동물 생육, 그러니까 농업에 활용되는 농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밀농업. 자, 그리고 네 번째, 친환경 유기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충해 잡초 방제법.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나왔던 6월, 9월, 그리고 본수, 최소한 3년, 그러니까 3년, 3개년, 작년, 재작년, 그 해년도 다 나왔어요. 다. 이거 물어보는 걸로. 자, 일단 이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경종적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유기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법인데,

유기농업이니까 뭘 쓰면 안 돼요? 유기합성, 합성물질을 쓰면 안 돼. 자, 일단 물리적 도구 또는 물리적 수단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토양 소독할 때 토양 가열한다든지, 유인해서 포설한다든지, 기계로 제철한다든지, 아니면 트랩, 덫을 만든다든지, 비닐 필름 등을 사용해서 해충들이 못 오게 한다든지, 물리적 방법입니다. 자, 화학적 방법. 우리가 7강, 8강, 8강, 9강에서 나왔던 화학적 방법이 있어요. 해충 방지 방법 중에. 그건 무슨 방법이었느냐?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유기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 방법에서 화학적 방법은 자연상에서 얻을 수 있는 화학물질이에요. 자연상에서 얻을 수 있는 화학물질. 그래서 목초액, 제충국, 제충국 국화죠, 국화. 제가 제거를 해요. 뭘? 벌레를. 벌레를 제거하는 국화. 이 국화 꽃체가 피레트린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곤충에게만 영향을 주지요. 이제 그런 걸 추출해서 해충을 죽인다든지, 즉, 그 자연 상태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성분으로, 그 화학적 성분으로 방지하는 게 화학적 방법입니다. 자, 생물적 방법은 천정이나 기생성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거죠. 미생물이나 천적고충 아니면 잡초, 섭식동물 등을 이용하는 게 생물적 방법이 되겠어요. 자, 경종적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재배적 방법이죠. 재배적 방법.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청결히 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변화를 줘서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서 심는다든지, 작부 체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동반작물 심는다든지, 아니면 그 심는 시기를 좀 빠르게 한다든지 늦추게 한다든지 이런 재배적 방법으로 방지하는 게 경종적 방법입니다. 올 수능에도 이걸 물어보는 문항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올 게 친환경 농산물 농축산물의 인증제도예요. 인증제도.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 농산물은 굉장히 좋은 거야.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건강이 아주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음이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안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인증을 해주는데 누가 인증을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신뢰를 줄 만한 기관, 국가기관이 되겠죠. 국가기관. 그 국가기관에서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 인증기관, 거의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서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농산물은 환경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안전한 농축산물, 화학약품을 덜 썼다는 얘기죠.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 첨가제를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최소 사용으로 해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친환경 농축산물이에요. 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종류를 보면 일단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이 있네요. 농산물에서 보면 유기와 무농약이 있어요. 유기는 뭘 생산하든 어떤 걸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이 만드는 유기합성 농약, 유기합성 비료, 화학 비료를 전혀 일체 사용하지 않아요. 일체. 무농약은 무농약이죠. 농약 사용하지 않아. 농약 사용하지 않는데 요건 조금 사용해, 이건. 화학 비료는. 근데 어느 정도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비료만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무농약이에요. 무농약이니까 농약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유기농산물. 사람이 따로 만든 유기합성 농약,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기예요. 그런데 유기는 전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기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은 작년까지 쌀을, 벼를 재배하는데 농약도 치고 비료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기농 벼가 훨씬 가격이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에서도 유기농 쌀, 유기농 벼를 재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썼단 말이지. 근데 올해부터

당장 화학자재,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벼를 재배를 했다면 이 벼는 유기농산물이냐 이거죠. 자, 그 전환기간이라는 게 최소 단연생작물, 여러 해 살이 작물은 최소 3년 이상 유기농법을 써야 유기농산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생 한해 살이 두해 살이 작물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이상 수확하고 난 후부터 나오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자, 그리고 축산물. 축산물인데 이건 유기농산물은 쉽게 알겠어. 유기합성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축산물은 뭐냐? 이 축산물이 먹는 사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료를 유기농산물로 해야 돼요. 유기농산물로. 그리고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도 줘야 되고,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도 준수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유기사육 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이에요. 자, 다음, 가공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은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해서 인증 기준에 따라 가공한 가공품. 유기사료는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인증 표시예요. 대부분 이렇게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해서 이게 어떤 인증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데 속에 있는 내용만 다르죠. 내용만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친환경 인증 표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에 천연, 무공해, 저공해,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말이야. 친환경하고 비슷한 말, 이런 말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해요. 그리고 포장지의 색깔 등을 고려해서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 수경재배 농산물은 별도 표시합니다. 별도 표시. 자, 기타 농축산물 품질 인증. 자, 이력 추적입니다. 이력 추적. 농산물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떻게 지금 판매되고 있는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한 것을 인증하는 이력 추적제. 자,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확, 포장 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인증하는 제도, GAP. 동물복지. 동물이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뭐예요? 동물이 동물의 본능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닭 같으면 횃대에 올라간다거나 돼지 같은 경우는 뭐 땅에서 흙 목욕을 할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본능대로 살수 있도록 사육하는 농장에게 주는 동물 복지 인증. 자, 무항생제 축산물 사료에 항생제가 섞이지 않는 무항생과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는 사료를 급여해서 가축을 길렀을 때 인증되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해썹, HACCP라고 그러죠. 이거 보통 가공에 많이 붙습니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에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인증해 주는 겁니다. 보통 학교 급식소가 해썹 인증 다 받았을 거예요. 해썹 인증. 자, 다음,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뭐랄까요, 출제가 거의 뭐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유기농업 자재니까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식품 제조하거나 이때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자, 유기농업 자재 공시제도는 허용물질을 사용하면서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뭐 이런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가 유기농업 자재 공시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유기농업 자재의 종류예요. 토양 계량할 때 쓰는 제재, 그 자재들. 작물 생육에 필요한 자재들. 토양 계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들. 그리고 병해 관리용 자재, 병해충 관리용 자재. 이런 자재들의 종류입니다. 근데 전부 다 어떤 거냐? 그냥 토양 계량, 토양을 처리해서 토양을 이화학성을 좋게 하거나 미생물의 활성에 도움을 주어서 작물의 생육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 제목만 읽어봐도 어디에 사용하는 자재? 그렇죠. 토양 계량용, 작물 생육용, 뭐 병해 관리용, 그냥 그런 자재들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자,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나오는 제충국이 뭐고, 그리고 그 석회 보르도액 같은 거. 시험 문제에서 보기 선택지나 답지로 한 번씩 잘 나오죠. 자, 일단 제충국은 국화의 일종이에요. 국화의 일종인데, 저 제충국 아까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제거를 해요. 뭘? 곤충을. 그러니까 곤충을 제거하는 국화입니다. 그 국화의 꽃에 이 피레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살충제로서 이용이 됩니다. 자, 이 제충국 살충제 어떻게 만드냐? 자, 제충국 꽃이 만개 됐을 때 그걸 만개일 때 채취해서 그날 2, 3일 정도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용기에 마른 제충국을 넣고 잠길 만큼의 95%의 에탄올 알코올을 부어요. 왜 알코올을 부냐? 여기 피레트린이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알코올에 녹아요. 자, 제충국을 담은 에탄올 용액을 걸러내고 500배 희석액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충국. 자, 다음 난황류. 난황류는 말 그대로 난이 알란자죠. 알란자, 황, 노른자. 그러니까 노른자, 계란, 달걀, 노른자와 뭘 섞었어요? 유, 기름을 섞은 거예요. 난황류를 잎에 앞뒤에 골고루 묻혀서 충분히 살포하고 예방 목적으로는 뭐 10에서 14일 간격으로, 치료 목적으로는 5에서 7일 간격으로 살포를 합니다. 난황류. 자, 난황류는 어떻게 만드냐? 물 100ml에 난황, 달걀, 노른자 한 개를 넣고 믹서로 강하게 갑니다. 강하게. 여기에 다시 식용유를 넣고 난황 플러스 유, 식용유를 넣고 다시 믹서기로 5분 이상 강하게 혼합해야 돼요. 강하게. 그래야지 기름 방울이 작아지면서 이게 뭐랄까 이제 현탁액이 아니고 에멀전 상태로 됐죠. 에멀전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난황과 식용유를 교반해서 만든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자, 난황류에 물을 붓고 20리터로 만들어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100ml 식용유, 그러니까 물 100ml 난황 하나 식용유 60g을 교반했을 때 20ml로 맞추어서 살포를 하게 되면 해충을 줄일 수 있는 살충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석회보르도액. 자, 불순물을 줄이기 위해서 순도 98.5% 이상의 황산구리, 순도 90% 이상의 생석회를 준비하고 이것도 A용기, B용기를 따로따로 해요. 자, A용기 용기에 황산구리를 넣고 제조 총량의 80%가 되도록 물을 채우고 잘 저어져서 황산구리액을 만들어요. 그리고 B용기에는 생석회를 넣고 제조 총량의 20%, 80, 20%면 100% 되는 거죠. 20%가 되도록 잘 채우고 잘 저어져서 석회유를 만들어요. 그리고 비용기유 석회유에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서 혼합을 합니다. 이게 바뀌면 석회유가 아니고 황산구리 용액에 석회를 넣게 되면 석회가 침전물이 생겨요. 침전물이. 자, 주의사항이 뭐냐면 제조 과정 중 열이 발생함으로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석회유에 황산구리 용액을 조금씩 첨가해서 저어줘야 됩니다. 거꾸로 했을 때는 입자가 커지면서 침전이 돼서 약효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목초액. 많이 들어봤죠, 목초액. 나무를 숯으로 만들 때 만드는 그 연기. 그 연기가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서 액화되어 떨어지는 액체입니다. 농약 대신 사용하면 분뇨 냄새나 악취 제거할 때 또는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데리스.
식물인 줄, 쌍

식물 장미목 콩가의 덩굴성 관목으로 로테논이라는 살충 성분이 있어요. 살충 성분을 뿌리에 함유하고 있어. 비선택적 살충제. 다 살충을 다 한다는 거죠. 살충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문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할수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은 주 기능이 식량 생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자, 환경 보존 기능이 있었고, 생물종 다양성 보존 기능, 그리고 식량 안보 기능, 보건 휴양 기능, 그리고 전통 보존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자, 농촌진흥청은 농촌 마을에 잠재된 특색 있는 문화, 그리고 마을의 유래 설명 등 유무형 에너지, 무형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적이고 매력적인 테마 상품으로 마을을 개발하는데 농촌다움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농촌마 농촌다움을 통한 농촌자원 개발 사례는 마을의 어떤 게 고유문화가 있는 농촌 테마마을, 지역 특산물과 식재료를 이용한 농가 맛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다움을 이용한 자원 개발 상품은 농촌에 관심 있는 현대인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어요. 농촌 다음은 그 농촌 마을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 마을의 유래, 설화, 유무형의 어메니티 자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오는 전통적 가치 보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맑은 공기를 제공한다 찾아볼 수 없고, 수자원 확보 내용도 없고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여도 없습니다. 전통 문화 계승의 발전에 기여는 있죠. 고유 문화, 어메니티 자원, 문화, 마을의 문화, 마을 유래, 설화 등의 유무형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이걸 테마 상품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제공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표시 가나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수업 시간에 배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네요. 가를 보니까 유기합성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요. 일체. 그러니까 이건 유기농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그러니까 여기는 유기농 농산물 되겠고, 여기는 나는 유기합성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 근데 화학비료는 권장 시량보다 적게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 나온 건 유기농산물, 나에 나온 건 무농약 농산물. 인증 표시가 있으니까 금방 알겠네요. 그렇죠? 자, 가 인증 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농산물 인증의 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종 제식 전 1년의 전환기. 한해 살이 두해 살이니까 1년이 아니죠. 2년이죠. 자, 나 인증. 나 인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하로, 무농약 농산물이니까 3분의 1 이하로. 자, 니은 옳은 내용이고요. 디귿, 가, 나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료로 가공하면 유기가공식품, 아니죠. 유기농산물을 가공해야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기농산물. 유기합성 농약, 합성비료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일체 사용하지 않아요. 무농약 농산물. 유기합성 농약은 안 돼요. 무농약이니까. 뭐만 돼요? 화학비료는 되는데 얼마나?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하 사용만 됩니다. 아시죠? 자, 다음 3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해충의 퇴치 방법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는 친환경 방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문도 잘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기사냐, 아니면 대화냐, 아니면 글이냐.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여기에서 알수 있는 해충의 방제 방법을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 이 방법이 경종적인지, 화학적인지, 물리적인지, 생물적인지.
이걸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방법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걸 여기서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농촌기능청은 충남 세모세모에 위치한 농장에서 7월 말부터 진행한 토마토, 뿔라방, 친환경 관리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친환경 토마토 농가와 협업해서 현장에서 실증 연구한 결과 피해율이 22%에서 3%로 감소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감소를 했나 봅시다. 이 뿔라방의 약재를 위해서 님나무 추출물을 토양에 투입해서 토양 속이 뿔라방 유충을 제거했고, 유기농 자재로 고삼 추출물을 활용해서 천연 살충제로 사용했어요. 뭔가 추출했네. 화학적 그 자연 상태에서 화학 물질을 추출해서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건 뭐다? 화학적 방제로 볼수 있습니다. 화학적 방제. 그러면 보기에서 화학적 방제를 찾아봅시다. 유황을 훈중해서 시설하우스 흰가루병을 방제했다. 화학적. 파프리카 재배 시설의 진딧벌을 방제했다. 이건 생물적이죠. 생물적. 살아있는 진딧벌을 이용했으니까. 포도 재배 농가의 석회 버르도액. 화학적. 화학적. 그리고 감자 재배 포장의 돌려짓기. 경종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황을 사용한 것과 석회 버르도액을 사용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친환경 방제법. 이표꼭 알아야 됩니다. 꼭. 물리적 방법이 뭔지, 화학적 방법이 뭔지, 생물적 방법이 뭔지, 경종적 방법이 뭔지. 수능 특강에서 이 정도 개념 잡아놓고요. 수능 완성에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 10강이니까 10개 나올 거예요. 아마 각 강마다 다 나올 거야. 10개 풀고, 그 다음에 기출됐던 문항 풀어보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개념 잡힙니다. 알았죠?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알수 있는 달걀을 생산하기 위한 산란계의 사육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의 작은 생활의 팁은 달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달걀 많이 사서 드시죠? 마트에서 달걀을 구매할 때 확인할 것두 가지를 알려드려요. 먼저 포장지에 이 마크를 확인하세요. 하나는 동물복지네요. 동물복지. 동물복지는 동물이 본능대로 살수 있도록. 본능대로 살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장식 축산이라고 그래서 동물들이 움직일 수도 없게끔. 그렇죠? 이런 상태의 사육이 아니고, 살 때만이라도 사람에게 단백질 보충, 식량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기 전만이라도 동물이 본능에 의해 살수 있도록 사육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줄수 있는 동물복지 인증. 그리고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은 뭐예요? 유기농법으로 만들어진 사료, 유기사료를 공급한 거죠. 자, 그리고 달걀 껍질에 있는 번호가 마지막 숫자가 1로 끝나는 제품을 고르면 됩니다. 이 1로 끝나는 게 유기축산물 동물복지를 인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증을 받은 닭은 어떻게 사육이 되냐? 방사형 사육장에서 닭을 사육한다. 닭을 가둬놓고 기는 게 아니고 풀어놓고 기른다. 가능하죠. 사육장에는 횟대가 설치되어 있다. 닭들이 올라가서 앉아서 쉴수 있는 횟대가 설치되어 있다. 옳은 내용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항생제가 포함이 되면 안 되죠. 항생제가 포함되면 유기축산물이 아니죠. 겨울철에는 무창개사, 무창개사. 쉬운 말입니다. 창이 없어요. 창이 없어. 창이 없어. 그래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요. 인위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항 거죠.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농법. 농법. 친환경 농업 많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유기합성 자재를 최대한 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오리 농법, 키토산, EM퇴비, 미꾸라지 농법, 왕오리 농법 전부 다 지금 친환경 농법은 맞네요. 자, 이 농법은 일본 류쿠대 원예학과 교수가 1983년 토양개량, 병충해 방제 등을 목표로 선별한 토양에 유익한, 아이고, 미생물 나왔네요. 미생물.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미생물을 사용하면
무경은,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 사무농업을 실천할 수 있대요. 이제 여기 나왔으면은 이걸 전공한 친구들은, 아니, 굳이 전공을 하지 않아도 알수 있지 않을까요? 몹시 끝까지. 유용미생물은 일반적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뭐 방성균, 이런 균등 인류가 오래전부터 이용해왔던 미생물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자, 이 미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항산화 물질을 생성해서 농업 환경을 환경 보존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지금? 미생물이 영어로 마이크로 오가니즘인가? 그렇죠. 에펙 마이크로 오가니즘, EM 농법. 이건 전공 친구들은 다알 것이고. 그렇죠.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오리라든지 키토산, 미꾸라지, 왕우랑 한 가지도 안 나왔죠. 그렇죠. 또 5번의 정답은 EM 퇴비농. EM 자체가 지금 유용 미생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EM 퇴비농법. 유용 미생물 EM을 이용해서 퇴비를 발효시켜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작물 생장을 돕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쌀뜨물에 유용 미생물 원액과 당밀, 뭐 소금 등을 섞어서 발효시켜 만들고요. 영양분 손실을 줄이고 토양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6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FFK 영농학생 축제 골든벨 퀴즈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단계마다 제시되는 내용을 듣고 정답판을 적어주세요. 농축산물 품질 인증 제도 중에 하나네요. 가축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가축에 관련된 높은 수준의 기준에서 적합한 환경에서 인도적으로 동물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이 높은 수준의 기준에서 동물의 본능대로 살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놀수 있는 어떤 거예요? 동물복지죠, 동물복지. 누가 봐도 동물복지죠. 그렇죠?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유기축산물이나 무항생제, 이건 사료에 어떤 걸 쓰느냐는 얘기고, 가공식품은 지금 유기농산물, 가공에 관련된 거고, GAP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이제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되었다라는 그런 인증이 되겠죠. 자,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물복지 인증.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인증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성분을 활용한 방제 방법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친환경 방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아마 이게 이 부분이 이번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발문이에요, 발문.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타난 방제 방법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친환경 방제 사례로 적절한 것. 지금 같은 문항이, 같은 폼을 가진 문항이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항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벌레를 없앤다는 뜻을 가진 제충국이에요. 피레트린 성분이 있습니다. 피레트린은 식물과 동물에는 해가 없고 해충만 살충해서 유기농 살충제를 만들 수 있어요. 제충국 꽃잎에 들어있는 피레트린 어디에 녹아요? 물에요? 아니죠. 알코올에만 녹죠, 알코올에. 그래서 알코올로 뽑아낸 다음에 물로 희석해서 사용했죠. 자, 여기에 이 피레트린 제충국을 사용하는 건 친환경 방제 방법 중에 뭐다? 화학적 방법이다. 화학적 방법. 그럼 화학적 방제 방법. 유화 등을 설치했으면 물리적이 되겠네요. 오리를 이용해도 물리적이 되겠네요. 석회 유황 합재를 이용한 건 화학적이 되겠네요. 호미를 돌려짓기 했어요. 돌려짓기 했으니까 재배적 방법, 경종적 방법이고, 흰색 테이프를 시설 주위에 철제도, 이거 물리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방법을 찾는 7번은 3번, 유황 합재, 석회 유황 합재를 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충국 꽃을 따서 어디에?

0: 에탄올, 95% 에탄올에 잠겨서 충분히 녹인 후에 그걸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제충국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볼까요? 다음 홍보물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인증제도입니다. 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꼼꼼히 생각합니다. 생산자는 매출업, 소비자는 안심업이에요. 식품의 원재료부터 일단 식품에 주로 붙는 게 이건 농산물인 거죠. 지리적 표시제도 어디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이력 추적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금 팔리고 있고 생산이 되었는지 이력을 쭉쭉쭉 나열한 거. 전통식품 품질, 이건 전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재료를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품질 인증이고,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 이건 작물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게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이죠. 여기 나온 건 지금 해썹인데, 이게 뭐랄까요? 정의예요, 정의. 식품의 원재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1번 해썹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11강 문항이 어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 요소입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동물 자원 시간으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듣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저 사람은 달변가인가 보다. 말 잘하니까 저기 나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말을 잘하면, 저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말 잘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띌 수도 있고, 어머 멋지다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저는 달변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듣는 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심 수업입니다. 미네가 스무 살일 때, 서른 살일 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그 미네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미네는 제 이름이에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 인간이거든요. 저 스스로 읽는 인간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읽는 거는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읽을 때는요,

잘 듣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촬영이 끝나면 들으러 갈 거예요. 아, 나 미네 어떡해, 미네 망했어, 막 이렇게 미네 거기서 실수했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미네가, 이 안에 있는 미네가 막 떠들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때 거기서 좀 잘 못한 것 같아, 미네야 너 거기서 실수하지 않았어, 막 여기서 소란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여름날에 문온에 개구리 울듯이 미네가 울어댈 거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들어줄 거예요. 계속 징징징 거리면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해줄 거예요. 괜찮아, 지나갔어, 잘했어,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미네가 그래?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미네하고 손잡고 집에 갈 거예요. 저 사람 해리성 인격장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안에 막 12명의 또 다른 인격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사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라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따라 살았어요. 실적을 내야 돼 다른 사람 목소리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점점점 내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세상에서 내 목소리가, 제 마음의 목소리가 제일 작게 들려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키워야 돼요. 저는 내 목소리 듣는 귀를 키우려고 남들이 한마디 뭐라 그래도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그게 좋은데,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책을 읽어요. 저는 내면의 자기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우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듣는 게 100% 수용이 아니에요. 잘 듣는 건 핑퐁 같은 거예요. 듣고 갔다가 다시 오고 듣고, 이런 오고감과 소통과 해석의 듣기를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학교 때, 학생일 때 듣기 안 배웠어요. 왜 안 배웠냐면 듣기는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하는 네 가지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예요. 아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엄마들이 막 캠코더 들고 막 영상 찍어서 알리나요? 엄마라고 처음 했을 때. 그 말이, 말하기가 나오려면요, 수천 수만 번의 듣기가 있었어야 해요. 자, 따라해봐, 따라해봐. 내가 네 엄마야, 엄마. 입 모양 보면서 들으라고 앞에서 엄마 하고 나서 엄마라고 아기가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가 잘 돼야 말하기도 잘 되는 거예요. 저 여자 말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요, 이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되게 더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듣기에도 사실 종류가 있어요. 어르신들 보청기를 끼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똑같이 크게 들린대요. 그래서 힘드시다라고 뭔가 조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똑같이 잔소리를 해도요, 저희 집 아들은요, 엄마 목소리를 제일 못 들어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라고 하고 있는데 해요, 계속해요. 그거 뚜껑 닫어, 엄마 거야, 그거 뚜껑 닫아야 돼. 그런데 벌써 막 립스틱으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 안 들리나 봐요. 근데 어디서 아빠가 빵빵 소리, 그 빵빵 소리는 잘 들어요. 사람 소리, 엄마 소리는 못 듣고, 누나가 너튜브 보는 소리는 금방 알아채요. 나도 보러 가야지, 쫓아가요. 누구나 같은 귀가 같은 걸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듣기는 어느 것에 특화되어 있고 어느 것엔 둔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종류의 듣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듣기를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내 듣기는 이쪽 듣기인가 저쪽 듣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생존 듣기예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듣기죠.

으악! 위험해, 도망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선가 꺅! 도망가야죠. 드라마에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다칩니다. 그때 가! 소리를 질러요. 짧고 굵죠. 도망가, 너는 살아야지. 이건 위험, 아주 짧은 정보, 징후 듣기예요. 원숭이가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칵칵칵칵 어떤 소리로 울어요. 그러면 그 원숭이 무리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아, 위험하구나. 생존을 위한 듣기는 우리한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살아야 되니까요. 조금 더 발달된 생존 듣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 산 넘어 가자. 거기 가면 고기가 있어. 사냥감이 있어. 이게 사피엔스를 살렸던 사피엔스의 생존 듣기죠. 노트뷰를 봐. 어디 어디에 가서 이걸 이걸 사서 이리 이리 하고 저리 저리 하라. 현대를 살고 있는 사피엔스의 정보 듣기, 생존 듣기예요. 이런 생존의 듣기는 감사하죠. 생존 가능성을 높였잖아요. 지금도 우리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잖아요. 생존 듣기는 정보를 요약해서 한 방향으로 전달해주는 듣기예요. 거기에 인간의 온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이 회사 맞춰서 이제 물품표를 만드는데 엑셀을 잘못 다룹니다. 그러면 선배 대리님이 이 신입사원을 가르쳐요. 자, 봐봐. 우클릭하고 좌클릭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맞춰서 이렇게 해갖고 합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바로 현대의 생존 듣기예요. 한 번만 들어도 오케이예요. 선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하면 싫어해요. 일회성의 듣기. 그리고 듣기의 중심은 오직 너. 한 방향으로 흘러오는 일방향의 듣기입니다. 생존 듣기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요약, 서머리, 정보 알려주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생존 듣기만 남은 건좀 쓸쓸하죠. 생존해서 살아남는 게그 삶의 퀄리티보다 더 우선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해요. 짧은 속기에만 익숙한 것 같고, 영상은 점점 짧아져야 될것 같고, 여러분 지금 제 강의 1.5배속으로 돌려서 들으실 것 같고, 댓글 밑에 요약돼 있는 거, 석줄 요약해 주실 분, 이런 댓글만 찾아보는 것 같고, 우리는 점점 압축된 요약된 생존 듣기에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듣기만 가지고 살수 있을까요? 어떤 아기 원숭이를 가지고 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하나는 차가운 금속으로 엄마 원숭이를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젖병을 매달아 줍니다. 한쪽에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젖병이 들려 있지 않아요. 아기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요? 젖병에서 젖을 먹을 때만 차가운 엄마한테 갔다가 다시 포근포근한 부드러운 엄마한테 안겨 있어요. 젖병이 없는데도. 이 아기 원숭이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가끔 전자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편리를 위해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물어보면 그 ARS는 대답을 안할 거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인데 얼굴이 그려지지 않아요. 사실 듣기는 면대면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 정신, 내면, 생각하고 만나야 듣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전자음으로 읽어주는 어떤 텍스트를 들을 때 약간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끔 두려워요. 당신하고 내가 지금 면대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건 아닌데, 당신을 비껴갈까 봐.

오해가 될까 봐 두렵기도 하거든요. 싸움은 비대면의 어떤 상황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전화로 계약 안 해요. 계약 조건 같은 거를 전화로 안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얘기를 듣고 말해야 좋은 계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전화로 했을 땐 좀 격앙됐다가도 만나면 오해를 풀거나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좋은 만남과 대면은 보다 인간적이고 고차원적인 듣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듣기 말고 우리한테 사실은 이런 게 있었어 소개하고 싶어요. 소통 듣기입니다. 정보 듣기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생존을 위한 생존 듣기라면 소통 듣기는 공감과 유대를 바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어지는 우리의 듣기예요. 내가 선배한테 듣고 아 알았어 라고 끝나는 듣기가 아니라 나한테 왔다가 다시 당신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왔다 순환하는 듣기라고요. 이 순환하는 듣기의 예시로 한 소설 작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희영 작가의 페이스라는 소설이에요. 이 페이스에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여자친구,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자기 얼굴만 안 보여요. 거울을 보면 어느 날은 얼굴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뭉개져 보이고 어느 날은 얼굴이 점으로 도트가 있는 어떤 그림처럼 보이고 어느 날은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해 보여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어요. 이상한 설정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교실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사물 앞에 서 있는데 같은 반 남학생이 농구공을 튀기다가 농구공이 탁 와서 여자친구가 사물함에 이마가 찢겨요. 여기를 꼬맵니다. 열바늘 정도. 놀라운 일이 생겨요. 거울을 봤더니 오늘도 내 얼굴은 안 보이는데 뭉개져 보이는데 흉터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은 신이 났어요. 못 보던 얼굴의 일부라도 볼 수 있으니까 신이 난 거죠. 근데 이 친구를 다치게 한 농구공의 주인인 묵재는 어떡하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둘이 만납니다. 이 여학생 주인공이 말해요. 나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흉터가 반가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흉터를 반가워하는 게 자기의 비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할까 말까 고민했다고요. 근데 묵재가 놀라운 한마디를 했대요. 계속해봐.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걸 묵재가 받아서 묵재의 숨겨진 비밀도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충분히 들어줬고 충분히 말해서 아주 홀가분한 상태가 되어 헤어집니다. 계속해봐. 이야기해봐. 이건요. 나는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를 위해 귀와 마음을 준비했어. 이런 제스처입니다. 우리가 일방향적인 차가운 어떤 듣기가 아니고 소통의 듣기, 공감의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스처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외국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한대요. 아, 모르는데, 처음 만났는데, 하이 하면서, 날씨 좋죠? 어, 좋네요. 어. 자,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하죠. 자, 이건 뭐예요? 나 이 모자 안에 권총 숨기지 않았어. 너를 해하려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았어. 나는 너를 공격할 생각이 없어. 이런 제스처예요. 우리의 대화에도 제스처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계속해봐.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방향적인 듣기를 소통의 듣기로 전환해주는 방안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추임새는 그래입니다.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랬구나 라는 추임새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원래 하던 말로 잘 돌아올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은 5학년 남자애인데 흥분을 잘해요. 이렇게 가방을 넣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엄마, 걔가 나한테 그랬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 내가 똑같이 어머,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사실은 안 그래요. 나는 속으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 맞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하면 얘가 자기 말에서 흥분 때문에 벗어나 있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더 말해봐. 나는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는 그 친구 나쁜 것만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나도 그때 조금 잘못을 하긴 했지 라고 제정신을 좀 차려요. 이런 추임새가 소통의 대화, 소통의 듣기에 필요하죠. 일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갈등 상황에서도 듣기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 기술은 어쩌면 두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술이 바로 남의 말을 인정해주는 듣기의 기술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한 여성이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원망의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어린애였는데 엄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화가 자기 맺힌 게 좀 풀어질까요? 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다 지난 일이잖아.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이제 잊어버려. 이거는 도움이 안 되죠. 사과가 아니라 사실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네가 죽고 싶을 정도였구나. 내가 그 정도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때 너가 상처받은 걸 사실 알고는 있었어.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어린 네가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거예요. 인정이죠. 미안해, 됐어, 가가 아니라 그래, 너 정말 힘들었지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아무도 모르면 억울하거든요. 계속해봐. 그래, 그렇구나. 맞아, 네가 힘들었지. 너 정말 힘들었었어. 이게 정말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다시 순환할 수 있는 좋은 듣기 추임새. 듣기가 사실은 따로 배워야지만 듣기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대학에서 토론 수업을 할 때 많이 느꼈던 절실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조를 짜줘요. 조를 짜주고 네 명이 한 조가 돼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보자 라고 토론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굳어있어요. 토론을 하라고 하면 입을 처음에 잘 떼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토론을 우리가 즐겁게 나누는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겨야만 되는 어떤 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론은 논쟁이고 논쟁은 싸움이고 싸움이면 이겨야 한다 라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단점이 비춰질까봐 입을 닫아요. 저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요, 앞에 서면요 얼마나 딴짓하는 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가 고개를 너무 열심히 잘 끄덕거려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책상 밑으로 손 넣고 안 보면서 깨똑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보면 핸드폰이 안 보여도 아, 저 친구는 고개만 일부러 끄덕거리면서 깨똑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패드에서 뭔가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친구인 거 그 친구 모니터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보이거든.

빛은 그 사람을 향해 바라봐줘.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나의 눈이 다른 엄한 곳을 향하고 있지 않고 너를 향하고 있다, 네 옆을 향하고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줘. 그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해줘. 몸의 언어, 몸의 제스처도 듣기의 일부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모두 다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 다 같이 같은 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학생들이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눠요. 이런 것처럼 일상의 듣기에도 작은 팁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고, 가족, 지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제스처, 몸짓의 기술이 더 원활한 듣기를 위한 좋은 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듣기는 일상에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영역에서도 큰 역할을 해요. 지승호 작가가 마음을 움직이는 인터뷰 특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여러 사례를 소개를 하신 것 중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한 교수님의 사례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눈에 띄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말을 잘해야 하는 분이에요. 대중 강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성대에 병이 생긴 거예요. 성대가 아파서 의도치 않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제 무건이 되었어요. 자,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분은 귀가 트였대요. 남의 말을 잘 듣게 됐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 사람한테 안 보이는 게 보이더래요. 눈빛, 그 사람의 내면, 이런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더 좋은 인터뷰,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시인들의 인터뷰를 하러 갈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선생님이신 시인을 인터뷰를 할 때가 있고, 아주 유명한 시인을 인터뷰를 할 때도 있어요. 사전조사를 합니다. 근데 가끔 너무 많은 사전조사는 인터뷰에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느껴지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인간하고 인간하고 마주치고 정신과 정신, 관심과 관심이 이렇게 맨몸으로 마주치는 게 인터뷰지, 내가 한 조사를 너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터뷰어, 좋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도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듣기의 끝판왕은요, 내면 듣기예요. 페르난도 페소나의 시 중에 봄이 다시 오면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지만 봄은 심지어 어떤 것조차 아니지. 그것은 말을 하는 방식일 뿐. 페르난도 페소나가 봄은 말을 해, 말을 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봄의 말을 잘 듣고 그거를 옮겨놓은 게 바로 내 시야 라고 하는 거죠. 페르난도 페소나는 봄을 말로 읽었어요. 말로 들었어요. 봄이 하는 말을. 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도 세상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뉴스가 아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잘 안 들리는 세상과 나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듣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시라는 거는 노래였어요. 입에서 노래가 되어 흘러나오는 가사. 그리고 지금의 시는 읽는 시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강하게 주는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백석의 시입니다. 백석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은 이미지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시키는 사람이다. 수라라는 백석의 시가 있습니다. 수라는 거미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말 시인데 한 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백석이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시인이 방에 이렇게 있는데 자그마한 거미가 하나 방바닥을 뿔뿔뿔 다니더래요. 그래서 무심코 얘를

집어서 문 밖으로 내보냈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미가 내려왔대요. 아차 싶었던 거예요. 얘 아까 그 거미의 형인가 싶어서 얘도 잘 싸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거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적은 개미. 아래에서 갓 깨인 것처럼 그냥 다리가 아주 가늘은 개미. 조그만 개미가 왔어요. 이 개미에게 백석이 이런 생각을 붙입니다. 아까 그 발견했던 첫 번째 거미, 두 번째 거미는 엄마나 누나나 형이었는가 보다. 이 작은 거미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아까 그 너희 엄마나 누나를 잘 만나기나 했으면 좋겠다 라고 미안해하며 슬퍼합니다. 문자를 읽어 나가는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사물들의 속사정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요. 잘 듣는 백석이 쓴 시가 우리 귀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고급스럽고 수준이 높은 내면의 듣기의 경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좋은 듣기는요, 좋은 질문, 답변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낳기도 합니다. 시에는 문답시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으로 이루어지면서 묻고 답하고 듣고 다시 묻고 하는 게 한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례로 마종기 시인의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는 제법 긴 시인데요. 지금 죽어 영혼으로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한테 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그런데 아버지는 고향 마을로, 고향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거기가 그렇게 그리웠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답변을 주거든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들은 아들이 질문을 하고 아들의 질문을 잘 들은 아버지가 답변을 하고 이 두 사람의 문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멀리 떠나온 조국을 향해 이렇게 쏟아지는 한 사람의 마음과 방향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빠는 아빠 나라로 갈 거야? 아무래도 그쪽이 내겐 정답지. 여기선 재미없었어? 재미도 있었지. 근데 왜 가려고? 아무래도 쓸쓸할 것 같아. 죽어도 쓸쓸한 게 있어? 마찬가지야. 어두워. 아빠는 그럼 사랑을 기억하려고 시를 쓴 거야?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썼지. 시가 불이야? 나한테는 등불이었으니까. 마종기 시인은요, 연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이렇게 시국하고 연결이 돼서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의사로 생활을 하십니다. 이분한테는 한국에 친구들도 있고 청춘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 마음이 여기에 나오는 아빠의 대답에 들어있어요. 죽어서도 나는 아빠 나라로 가고 싶어. 그리고 여기는 너무 어두워서 시를 썼어. 시는 나한테 등불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건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물어봐서 그래요. 아빠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빠, 그랬어? 아빠, 그래서 쓴 거야? 아빠는 갈 거야? 자꾸 물어봐요. 이런 물음이 다시 시인에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이 다시 물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듣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좋은 듣기가 소통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셨을 수 있어요. 듣기는 아주 아주

0: 좋고 아름다운 듣기는 사람의 영혼에 큰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듣기. 우리가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익숙했는데,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는 좋은 듣기를 박누의 시인의 시 구절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겨울의 시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안고 토닥토닥 재우시는가 봐요. 언제? 아주아주 추운 겨울밤에 할머니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셨대요.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아휴, 소금창고 옆에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았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는 굶어 죽지 않을랑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중얼중얼 하신 거예요. 이걸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박누의 시인이 이렇게 뭔가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추운 사람들을 걱정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저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있기도 하거든요. 좋은 말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좋은 말 이전에는 좋은 듣기도 필요하죠.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라디오 프로가 예전에 있었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의 듣기를 찾아서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아주 잘 들으신 거예요. 좋은 귀를 가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

0: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일이 잘 될 때는 일이 잘 돼서 좋은 건지 내가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해가지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이제 올해로 10년차 작가가 됐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중증외상센터를 무대로 쓴 소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작품을 가진 작가를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되게 기복이 심한 작가고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겪어나가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경험을 좀 나눠보면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쓴 소설은 군의관이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이게 왜 군의관이 주인공이 됐냐면 제가 군의관 때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거는 작가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작가가 자기랑 동일시되는 주인공을 쓰는 것. 왜냐면 저는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러한 장르물을 볼 때 원하는 주인공은 비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비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저를 투영한 너무나 평범한 주인공을 써버렸으니까 여기서 일단 감점이 있죠. 그리고 저는 원래 글을 쓰려고 했던 게 의학물을 빨리 선점하려고 글을 쓴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웹툰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의학 웹툰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공급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내가 최대한 빨리 시작하면은 좀 유리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쓸 때 저는 뭐 배운 적은 없으니까 당연히 첫 소설은 망하겠지만 거기서 무언가 배워서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작품은 2년 안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예정된 도전을 한 건데 첫 번째 소설은 사실 의학물도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에요. 왜 판타지를 썼냐? 그렇게 다 마음을 다 잡아놓고서는 이 글을 쓰기 직전에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작가라면 판타지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판타지를 쓰게 된 거죠. 하면 안 되는 짓을 두 가지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설이 크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소설의 유료 독자는 한 200분 남짓했던 것 같습니다. 100원씩 내고 보시는 분들이 200분 남짓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매일 소설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일당이 한 2만 몇천 원 정도 되는 그런 소설이었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때는 제가 첫 작가로서 쓴 첫 작품이니까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 독자분들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군의관이긴 하니까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수술 기록 같은데 괜찮나? 이거 올렸을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내용이 필요해.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그 다음날 수십 개가 달린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면 제 소설은 그때 댓글이 하나 아니면 두 개 달렸었거든요. 뭐 작가님 맞춤법이 왜 틀렸습니다. 작가님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시면 다른 뜻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었죠. 왜냐면 제가 글을 안 배우고 썼으니까. 근데 의외로 댓글에 아니 작가님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라고 해서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판타지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무협지지만 할 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작을 쓰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잘 아는 이 병원을 배경으로 했고 또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두경부외과라고 이렇게 얼굴하고 목에 생기는 암을 보는 전문과가 있어요. 그 의사가 나오는 내용인데 제목에 열혈이 들어가지만 딱히 열혈은 아닙니다. 그냥 주인공은 여전히 제가 투영돼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 동료들과의 관계나 혹은 위아래 위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글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녹아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댓글이 달립니다. 이 작가 이렇게 글 잘 쓰는지 몰랐다. 전작보다 훨씬 낫다. 항상 단서가 달려요. 근데 소설 같지가 않다. 이거 약간 다큐멘터리나 에세이 같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써버리니까 역으로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오케이. 그럼 다음 작은 판타지를 좀 섞어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과인데 수술을 못해? 그럼 4외과예요. 얘는 소독밖에 못합니다. 거기서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승급해서 3외과가 되면 기본적인 수술들을 할수 있고, 더 승급해서 이제 아주 소수의 1외과가 되면 뭐 심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다할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됩니다. 말이 좀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외과 의사인데 피를 보면 기절을 해요. 신한테 원망을 해요. 아니, 나한테 이런 마음을 줬으면 최소한의 재능이라도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 신이 응답을 해요. 임무를 수행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댓글이 달려요. 작가가 양심이 있어야지. 의학물 쓸 거면은 네이버 지식의 나라 좀 물어보고 써라. 1회과, 2회과가 뭐냐 도대체. 이런 거 달리고, 또 하나는 작가가 병원에 비읍자도 모르고 쓰고 있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제가 그때 전문의 3년 차였는데. 근데 놀라운 거, 이게 전작보다 성적이 훨씬 좋았습니다. 학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고증이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재밌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제가 다음에 현대약물을 쓰면 고증은 좀 불안정하지만 더 재밌는 방향이 있다면 무조건 더 재밌는 방향으로 써야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작품에는 무조건 주인공부터 만들고 소설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작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제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되는 내용이 있죠. 21세기 의사가 조선으로 가면 당연히 잘하겠죠. 조선에 있는 의사들이 사실 상대가 안 되겠죠. 몇백 년의 지식의 격차가 있으니까. 아직 이때는 문화적인 이유로도 해부를 못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외과 의사니까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그냥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왕십가방을 들고 갔어요. 저기 약이랑 막 수술도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그좀 중증에서 다뤘던, 드라마에서도 다뤘던 백강욕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백강욕이 여기서 나오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백강욕

보다는 덜 능수능란하고 얘는 좀 당황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저라는 다른 인간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무엇보다 행동 원칙이 달라요. 이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범한 주인공이 나오는 성공하는 이야기를 제가 네 번째 소설에서 비로소 다루게 된 건데 그래서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냐? 제가 좀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사를 잘 몰라요, 사실. 이 소설은 조선으로 가는 거니까 선조실록, 뭐 증비록, 난중일기 이런 것들을 다 봤어야 됐단 말이에요. 한달 동안 씁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작가 어디 사냐? 작가님, 저는 하차합니다. 저는 쓸때 너무 재밌으니까 이 텐션이 전달이 될줄 알았는데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때 몰랐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백강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유순해. 조금 더 날카롭게 깎아봐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다음 소설을 씁니다. 다음 소설은 제가 다시 판타지로 돌아갔는데 이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장르의 메인은 판타지랑 무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타지에서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좀 잘못돼가지고 나쁜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장르를 소비할 때는 권선징악을 굉장히 원해요. 왜냐면 현실에서 그런 일이 잘안 벌어지니까. 장르물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대리만족인데 그걸 시켜주지 못하는 나쁜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독자한테 사랑받기는 어렵거든요. 이때 제 소설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꺾게 됩니다. 이때 제 개인적인 상황이 어땠냐?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애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2년 안에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거는 실패한 아름다운 꿈으로 남기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유튜브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 받는 의사로 있었지만 원장님보다도 환자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주변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벌써 30대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제 나이가 이게 일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 소설을 500화를 넘게 썼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글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한 재미는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실패를 해보니까 일이 잘될 때는 일이 잘 돼서 좋은 건지 내가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이 실패해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떻게든 소설을 성공시켜야겠다. 다음작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을 하게 될 텐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론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봤더니 초심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소설 쓰고 거기서 하나 배워서 다음작에 적용하고 또 다음작에 적용하고 하는 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생각해보면은 이 생각 자체를 작가가 되기 전에 했잖아요. 지망생일 때 떠올렸던 방법론을 아직도 5개나 쓴 중견 작가가 적용하고 있다는 거는 성실하지만 멍청한 거죠. 아니란 거죠. 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 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원래 농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글은 다 코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다음 작도 코믹 넣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니까 문장을 제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 되게 직관적인 글을 써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전달하는 게 다인 문장. 이것도 필요하지만 보통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 문장 전으로 묘사도 넣고 이런 걸 다른 걸 넣겠죠. 근데 저는 그런 문장들이 그냥 연속됩니다. 이게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장점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굳이 찾아보자면 속도감이 생겨요. 아, 그럼 나 같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주기에 유리한 재미가 뭘까?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를 주면 좀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쓰게 된게 중증외상센터를 다루는 그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작으로 돼 있죠, 지금. 재미를 골랐죠. 코믹하고 답답한 걸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재미. 그리고 중증외상센터라는 그 소재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걸 잘 살릴 수 있게 주인공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백강을 딱 넣으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순히 천재로는 외상센터에서 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상 환자는 너무 어렵거든요. 외상 환자 한명 살릴 돈으로 암 환자 10명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활약하려면 단순히 천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백강역한테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들리는 것도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수술할 수 있는 약 태양 같은 주인공을 만듭니다. 근데 작가의 역량이 충분하다면은 백강역 혼자 나와도 항상 태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기술적인 게 들어가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문이 나오는 겁니다. 양재원. 학문 모자란 짓 해. 더 좋은 거는 한유림. 이 사람은 외과 과장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는데 모자란 짓을 해. 그때 백강에게 해결을 해주면 더 밝은 태양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주인공과 반사판 같은 조연들이 나오는 소설인데 이게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전화 왔어요. 원래 그런 플랫폼에서는 작가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아, 네, 작가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플랫폼 역대 매출 1등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직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 전업작가를 해봐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잘 참았어요. 웹소설의 속성은 생명이 짧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고 몇 개월 더 연재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 왔습니다.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웹툰 런칭 확정돼서 12월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웹툰 개수가 엄청 많고 소설이 잘 되면 웹툰이 되는 게 일종의 산업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역대 두 번째로 웹툰이 된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걸 계기로 전업작가가 될 수 있었죠. 다음 작품은 좀 조연들도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넷과물을 쓰게 됩니다. 넷과물을 쓸 때는 추리하는 재미를 더했는데 넷과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질환이 너무 무거워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코믹으로 시트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한없이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AI라는 사람이 아닌 존재를 집어넣으면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죽어도 자기 톤을 균일하게 가져갈 거고 얘가 그렇게 산통을 계속 깨주면 나머지 인물들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좀 그런 재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조연들을 잘 살려봤죠. 이게 사실은 전작보다 더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 연속 잘 됐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뭘 못 배우고 자아가 비대해져 버렸어요. 대작가가 돼버렸구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좀비 다루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전 세계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좀비물을 쓰게 됩니다. 의학물을만 써놓고서는 갑자기 좀비물을 쓰니까 잘 되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죠 당연히. 저는 코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이미 런칭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전까지 달려야 했죠. 소설이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치는데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그래서 다음 작은 19세기 의학이 진짜 좀 끔찍할 정도로 엉망이에요. 21세기 의사가 이때로 가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잘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성공한 작품이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겪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작가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작가들이 아주 성공했을 때 다음 작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의사였다가 전업작가가 되었다 보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올인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달가요펜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현실 속에 우리는 달과 요펜스를 동시에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달과 할 수 있는 육펜스의 균형을 찾아야 그래도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작가가 됐으니까 달을 향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제 달은 무협이나 판타지 같은 더 다른 장르를 쓰는 작가에 있고 제가 쥐고 있는 육펜스는 의학물을 쓰는 저거든요. 이 사이에 균형감을 잡아서 점점 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냥 매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달과 내가 쥐고 있는 육펜스가 뭔지만 한 번씩 돌아보시면 그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거든요, 사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달이 계속 바뀌고 내가 들고 있는 육펜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달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제 이건 제 달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자박자박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안 보이는 게 이렇게 커튼처럼 펄럭펄럭 하더라고요. 아, 내 눈 뒤에 있는 망막이 지금 절반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그거를 한도 끝도 없이 불안을, 불행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은 이게 더 커져요, 사실. 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이 점점 커집니다. 나한테 통하는 비밀번호 같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꿈은 뭘까?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제가 요즘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친구는 얼마나 보는지 물어봤어요.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너는 하루에 TV를 몇 시간 보니? 친구들의 대답은 우리 엄마는 못 보게 하셔. 클릭!
1: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2: My mom doesn't let me.
1: Not even on weekends?
2: Only one show on weekends.
1: She's strict.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함께 채워볼 빈칸 3개 있네요. 시간, 주말, 쇼, 공연 이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먼저 시간인데요. How many 시간이니까 몇 시간이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우리 시, 분, 초 할 때처럼. 그럼 시간을 뜻하는 말이 뭘까? Hour. hour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h로 시작을 했지만 h 소리 없고요. 그냥 발음은 hour. 그런데 몇 시간은 여럿이겠죠. 한 시간이 아니고 두 시간일 수도 세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hours라고 s까지 붙여줘요. 그럼 how many hours가 몇 시간 동안이나 라는 뜻이 되겠죠. Do you watch TV? 너는 TV를 보니 기준이 뭐예요? A day. 이거 기억나죠? A day.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니? A day. A day는 하루 동안, 하루에가 돼요. 그러면 하루에 너는 TV를 몇 시간이나 보니?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가 되죠. 그랬더니 친구 대답이 My mom doesn't let me. 턴턴턴. 어떡하지? 목소리에 힘이 없을 법도 해. My mom, 우리 엄마는 doesn't, 하지 않으신데요. Let me.

0: 많이 봤죠. Won't let me. Let me는 나로 하여금 뭐뭐를 하게 하다, 허락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Doesn't let me니까 엄마가 보게 해주지 않으신다. 못 보게 한다가 되겠죠. 이제는 let me가 뜻하는 게 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문장을 생략하지 않고 다 썼으면 my mom doesn't let me watch TV가 되겠죠. 우리 엄마는 나로 하여금 TV를 보게끔 let,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My mom doesn't let me. 엄마가 TV 못 보게 해. 그랬더니 친구가 또 깜짝 놀라면서 not even on 주말? 주말에도 못 본다고 이렇게. 왜냐면 월화수목금 우리 친구들 다 바쁘잖아요. TV까지 볼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도 못 본다고가 되겠네요. 주말을 뜻하는 말. 주말은 우리말 그대로 한 주의 끝부분이잖아요. 토일. 그래서 weekend를 붙여서 weekend. 근데 이번 주만 아니고 주말마다니까 weekends. Not even on weekends. Even은 뭐뭐조차도예요. 그러니까 on weekend, 주말에도 not even, 못 보게 하신단 말이야? 그랬더니 only one show나 공연 또는 우리 TV 프로그램 이런 거를 show라고 해요. show? show는 우리 막 무대에서 춤추는 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되지만 TV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방송 하나하나 이걸 show라고 표현해요. only one show, 뭐뭐만? 하나의 쇼만, 프로그램 하나만 볼 수 있대요. On weekends, 주말에는. 그랬더니 친구가 she's strict. Sh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하나의 한 여자잖아요. 여기서는 her mom, 친구의 엄마를 뜻하는 거죠. She's strict. 아주 엄하시구나 라고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대화 리듬 살려서 말해볼게요.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이렇게 긴 문장 어디 강조해볼까요? 뜻을 전달하는 몇 시간이나 너는 TV를 보니 하루에가 되겠죠.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친구들도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좋아요. 여자의 대답 My mom doesn't let me. 우리 엄마는 안 된대가 중요하죠. My mom doesn't let me. My mom doesn't let me. 좋아요. 주말에도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이런 거. No, not, never. 강조해야 되죠. Not. 뭐뭐도 강조. Even 주말에. Weekends. Not even on weekends. Not even on weekends? 그랬더니 주말에는 하나만. 그러면 only 뭐뭐만 하나만. One show 주말. Weekends. Only one show on weekends. Only one show on weekends. 마지막 아주 엄하시구나. Strict 강조해서 She's strict. She's strict. Awesome.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스피킹 들어가서요. 친구, 그리고 오늘은 Scene 20예요. 친구 카테고리의 마지막 대화 함께 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서.
1: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0: How many hours do you watch TV a day?
1: My mom doesn't let me.
0: My mom doesn't let me.
1: Not even on weekends?
0: Not even on weekends?
1: Only one show on weekends.
0: Only one show on weekends.
1: She's strict.
0: She's strict. Well done.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죠. 우리 대화 속에 있는 문장 하나 골라서 나만의 문장 더 만들어보기.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my mom doesn't예요. 동작해요. 우리 엄마는 뭐뭐 안 하셔. 이런 뜻이에요. my mom이기 때문에 don't가 아니고 doesn't를 하고요. 뒤에 동작이 나와야 문장이 완성이 된다. 우리 대화에서는 my mom doesn't let me watch TV죠. 이렇게 우리 동작 넣어서 완성해 볼게요. 도전!

이 엄마는 나를 안 도와줘. My mom doesn't 하고 돕다만 넣으면 돼요. 나를 돕다. 그렇지. Help me. My mom doesn't help me. 요건 어때요, 친구들? 우리 엄마는 요리를 안 하시는데? 요리하다라는 말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요리하다 동작. Cook. 좋아요. My mom doesn't cook. My mom doesn't cook. 마지막이요. 우리 엄마는 커피 안 마셔. 우리 엄마는 안 한다. 커피를 마시다를 넣으면 돼요. 커피를 마시다. Drink coffee가 되겠죠? My mom doesn't drink coffee. My mom doesn't drink coffee. Well done. 좋아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연습한 talk more 문장은요. My mom 대신에 우리 아빠, 우리 이모, 우리 언니, 우리 형, 동생 다 넣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 수 있다. 꼭 도전해보고요. 또 앱에 다른 답변 클릭해서 말하기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11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9강 인물 묘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볼게요. 인물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다. 뭐 키가 크다. 또 비교급 표현을 사용해서 그걸 묘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크다. 뭐 누구보다 더 키가 크다. 누구보다 더잘 빨리 달린다. 뭐 이런 묘사. 자, 우리 첫 번째 회화문. 어휘부터 볼게. 아잉, 사진이었죠? 자, 여기 물음표 시성조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마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해요. 이 마가. 그러니까 여기 어떤 명사가 나오고 이 뒤에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렇지? 이런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마가. 그 다음에 쭉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사진을 찍다란 뜻이야. 자, 그러니까 쭉, 아잉,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사진을 찍다니까. 타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뇸이라고 돼 있어. 이 뇸은 팀이란 뜻이야. 팀. 근데 가수들 그룹 있죠? 그 그룹도 뇸이야. 뇸. 그리고 가시 가수. 우리 음악 노래 가짜라고 그랬지? 그리고 궁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자, 먼저 이 궁이 동사와 함께 쓰면 함께 동사하다란 뜻이 있어. 또 명사와 함께 여기 지금 명사가 오면 같은 명사란 뜻이야.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는데, 아, 저 친구, 우리 반, 같은 반 친구야. 라고 했을 때, 꽁, 반. 그럼 같은 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끝까지 뭐뭐 한다라고 할 때. 자, 로이는 모자를 쓰다지요? 동사야, 모자를 쓰다. 모자가 무우야. 그러니까, 로이 무우 하면 모자를 쓰다. 자, 니엇은 가장 뭐뭐 하다라고 하는 최상급 비교에 쓰이는 거예요. 자, T로 끝났지?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다고 그랬어. 그 중에 이거는 한 일자에서 온 거야. 유일한 하나, 최상급. 그리고 밑에 점 있는 건 우리 날 일자, 주, 녀. 그렇지? 그래서 주일, 일요일, 이렇게. 또, 일본 할 때, 녀반. 대문자로 썼지? 나라 이름이니까, 녀반 하면 일본. 이런 식으로 썼어. 그리고 까오 하면 키가 크다. 사람에게 까오하다 그러면 키가 크다. 건물에게 까오하다 하면 건물 높이가 높다 이런 뜻이고, 허는 보다 더 하는 상대 비교예요. 자, 주어가 서술어 해. 비교 대상이 나오겠지? 여기 대상이. 그리고 여기에 바로 허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 한 것이 이 대상보다 더 서술어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본문 볼게.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이 사진을 보면서. 너일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것은 뭐다라고 하는 거지? 아잉이야. 자, 요 이후가 이걸 설명해줘.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 거야. 밍, 내가 친구 사이라는 걸알수 있지? 내가 나쭉 찍었어. 과거에. 브이, 누구와 함께 찍었어? 뇸, VIK라고 하는 팀과 그

자, 그리고 능 서다 그런 뜻이지. 맨카잉 옆에. 내 옆에 선 모자 쓴 사람. 자, 모자 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 옆에 섰어. 선 이 사람이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그렇지? 내 옆에 선 모자 쓴 사람이 선이야. 대문자로 써서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이야. 이름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A가. 내가 선을 좋아해. 가장. 그러니까 이 그룹 중에서, 이 음악 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선이라고 하는 건가 봐. 지금 A가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해요? 냅자이니.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냅은 아름다운, 예쁜 그런 뜻이야. 자이는 기억나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동생. 동생이 M이지. 그런데 베트남은 뒤에서 소식하니까 여동생은 M가이. 여동생, 여자동생, 남동생은 짜이라고 그랬잖아. 짜이가 사내 남자야. 남자동생. 바로 이 짜이야. 짜이가. 자, 그럼 무슨 뜻이겠어, 이게? 미남이다. 그런 뜻이야. 이게 한 단어야, 한 단어. 한 단어. 남성을 보고 잘생겼다, 미남이다라고 할 때, 랩짜이. 이렇게. 그리고 니는 뭐였지? 우리 독백형이었지? 뭐뭐이구만. 뭐뭐네. 랩짜이네. 야, 잘생겼네. 이런 얘기야. 야, 선을 보고 하는 얘기. 자, 그건 그렇고 의미를 전환하는 거지. 꺼니 의미를 전환하는 거야. 응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 능선 사람. 선 옆쪽에 선 사람. 자, 선이 이 사람인데 선 옆쪽에 선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이건 의미를 전환하는 꺼니 되겠고,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건 뚜언이야. 그건 뚜언이야. 자, 베트남 남성 이름이죠. 여기 지금 선도 그렇고 뚜언도 그렇고 사람 이름. 그건 뚜언이야. 뚜언이 까오. 자, 주어 서술어 키가 커. 그리고 비교 대상 보다. 어순. 선보다 더 키가 커. 뚜언이 선보다. 선보다. 선 옆에 선 사람이 누구야? 뚜언이야. 그 사람 키가 더 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사람이 아니라 선보다 더 키가 큰 사람. 그러면 지금 A는 누구야? 나는 여기 있어. 이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나고 이 세 사람이 한 팀인가 봐. 이 세 사람이. 자,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 문법 표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가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했어요. 마가. 너일라. 이것은 뭐다? 로쩌 이렇게 돼 있지? 자, 로는 어떤 사물, 어떤 것 이런 뜻이에요. 쩌이는 뭐야? 우리 놀다, 플레이하다, 놀다란 뜻이야. 그래서 노는 것, 이게 장난감이 된 거야. 로쩌이, 장난감. 자, 어떤 장난감이야? 이렇게 수식해준단 말이야. 관계대명사가 있어서. 자, 동생 제가 람이 만들다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만든 과거형이지. 제가 만들었던, 만든 장난감이에요. 이런 얘기. 우리 이 람은 어떤 일을 하다. 그래서 람 브이엑. 브이엑이 일이지. 일을 하다라는 뜻도 있고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우리 람 바잉 빵을 만들어. 그렇지? 그렇게 할 때도 람을 썼어. 그래서 이 만들다 할 때 로쩌이를 만들다. 람 로쩌이, 로쩌이를 만들다, 장난감 만들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뜻 남나이 한 단어라고 그랬지. 올해 뜻은 올해 음력 설에 너의 장소야. 곧 장소. 어떤 장소?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관계대명사. 내가 무언 원해요? 니 가기를. 줄릭 여행하다. 여행하러 가기를 원하는 장소야. 여기까지가 주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 올 설에 내가 여행 가고 싶은 장소가 한국이야. 한국이야. 실제로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음력 설이면은 아직 춥지. 이 날을 기다리는 거야. 왜? 영화에서 봤던 눈이 막 내리면서 이 눈길을 나 잡아봐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이제 한번 구경하고 싶은 거야. 왜? 베트남은 그거를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구경하기 어려우니까 이 겨울에, 기왕이면 한국의 겨울에 가고 싶다. 눈이 오는 그런 얘기들을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이 나왔어요. 이 꿈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땐 같은 명사라고 그랬지? 같은 명사. 자, 꿈이 동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함께 동사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명사로서 끝까지 뭐뭐하다라고 하는 처음과 끝할 때그 끝이라는 뜻이 있어요. 짱과 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대문자로서 꽁또이다. 같은 나이다 이런 얘기야. 같은 나이. 자, 짱과 라니.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 그렇지? 일곱 번째 날이지. 이번 토요일에 중따 우리는 꽁. 다음에 동사가 함께 쓰였지. 함께 간다는 거야. 뭐하러 가? 보러 가. 뭘요? 전람. 한자어야. 전람이야. 전람회. 전람회. 여기 전시회라고 돼 있지. 자, 전시회를 함께 보러 가자. 응? 우리 얘는 뭘 하자라고 제안할 때. 또는 뭐뭐 해? 응? 상대에게. 또 내가 1인칭 내가 뭐뭐 할게. 응? 이렇게 가볍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도 있어요. 여기선 지금 주어가 1인칭 복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유형이 된 거지. 자, 동생 저는요, 쌤 뭐뭐 할 거예요. 꼬강 한 단어로 노력하다란 뜻이에요. 노력하다, 노력할 거예요. 랜, 꽁, 끝까지. 자, 이 랜은 the A, then B에서 나온 거예요. the A, then B. 그렇지? A부터 B까지 할 때. A부터 B까지 할때 이것만 나온 거야. 끝까지. 자, 이 then은 원래 동사로 어디 이르다, 도착하다란 뜻이 있어. 근데 이렇게 전치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A부터 B까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비교급 설명이 나왔어. 주어가 서술어 하는데 가장 서술어하다. 유일하게. 유일한 하나, 그 정도가. A가 가장 뭐뭐하다는 최상급 표현. 동일한 표현으로, 동일한 의미, 여기 유사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서술어 하는데, 엿 대신에 헌가를 써도 최상급 표현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까는 지금까지 까 다음에 뭐, 집합명사에서 온 모든 그 명사가, 온 가족이, 온 학교가, 이런 말 있었지? 모든이란 뜻이 있다고, 까가.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헌가 하면 최상급이라는 거야. 하나가 짜이, 뛰어요. 짜이는 뛰다, 달리다 그런 뜻이야. 사람이 달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 뛰는 것도 그렇고, 기차가, 뭐,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짜이예요. 냐잉은 빠르게, 빨리 달린다라는 거죠. 가장, 어디에서 범위가 있겠지, 범위가. 깍반꾸, 또 나의 친구들 중에서, 나의 친구들 범위 내에서 하나가 가장 빨리 뛴다. 자, 점럽, 우리 학급 내에서 마이가 헉소이. 이 소이는 뛰어난, 뭘 잘하는, 대표적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할 때, 헉소이 이렇게 쓰여요. 헌가, 가장, 무엇, 누구보다도 가장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앞에 이 엿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 비교였는데, 요번에는 헌이라고 하는 거 나왔어. 이것은 상대 비교. 뭐뭐보다 더. 이런 개념. 비교 대상 앞에 위치해서 뭐뭐보다 더. 이런 뜻. 자, 어순이 이렇게 돼. 주어, 서술어, 헌, 대상. 비교 대상. 비보다 더 서술어하다. 이렇게. 럼은 사람 이름이에요. 럼은 틱 좋아해. 주오이를. 뭐보다? 즈허우보다. 쭈오이를 더 좋아해. 뭔지 몰라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구문을 알면. 자, 쭈오이는 바나나예요. 바나나. 그리고 즈허우 한 단어로 수박이란 뜻이야. 수박보다 바나나를 더 좋아한다. 훈과 투이가 있어. 사람 이름이야. 누가 니우두오현 더 나이가 많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훈이 투이보다 나이가 많아.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 비교급이 최상급 비교하고 지금 상대 비교급이 나왔어요. 이제 뒤에 가면은 동급 비교가 나와요. 뭐뭐만큼 둘 정도가 같다라고 하는 정도가 같은 거.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회화문. 여기 지금 쩌이가 나왔어. 이 쩌이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놀다란 뜻이 있어요. 우리 니 여기 가다란 뜻이 있죠? 리쩌이 이래요. 이제 베트남 친구한테 예전에 핸드폰이 많이 없었을 때 집에 전화하면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걔 디쩌이 나갔어, 놀러 나갔어 이런 표현을 이제 베트남 그 어머니들이 많이 했어요. 베트남 친구들에게 전화하면 이 디쩌이, 쩌이가 놀다란 뜻이야. 그런데
쩌이 다음에 운동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플레이한다. 그 운동을 한다는 뜻이야. 또 쩌이 다음에 악기가 나오면 그 악기를 플레이한다. 연주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쩌이도 다의어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자, 몸소어가 나왔네요. 우리 배스킷볼이라고 그랬지? 공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배스킷, 바구니. 저기 농구. 그러니까 쩌이 몸소어 하면 뭐예요? 농구를 플레이한다. 농구한다. 자, 어디서 할까? 선 번덤에서 해. 자, 선은 마당이란 뜻이야. 사전을 찾아보면 번덤은 한자어에서 왔어. 운동이야. 운동하는 마당이야. 이게 운동장이야. 자, 공항에 가면 이제 베트남에 우리가 놀러 가죠. 여행을 가죠. 그러면 선 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이 바이. 마이가 기계지. 바이가 날들한테 나르는 기계. 이게 비행기야. 자, 그런데 선바이라고 되어 있어. 나르는 마당이야. 어디를 선바이라고 할까요? 공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항. 자,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단어를 뜻을 기억하는 것이 쉽습니다. 자, 운동장. 그다음에 막 입다지요. 옷을 입다. 그럼 그다음에 어떤 옷이 나오겠지? 그다음에 네가 나왔는데 우린 지금까지 가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네가 네 다음에 신발이 나오잖아. 자, 여기 나왔어요. 신발. 자이가 신발이에요. 그리고 테타오는 스포츠지. 스포츠. 스포츠화야. 운동화. 니 자이 테타오. 스포츠화. 운동화를 신다란 뜻이야. 그 다음에 신발이 나오면 니 다음에 또이니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이 나온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걸 타고 가다란 뜻이야. 그걸 탄다란 뜻이야. 오토바이가 나오면 오토바이를 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도 다의어가 되는 거죠. 다의어가. 자, 이 방이 나왔네요. 동급 비교하는 표현이에요. 뭐뭐만큼 정도가 같아. 이런 뜻이에요. 이 방이. 자, 이따가 그 어순 한번 자세히 볼게. 응오이는 어디 어디에 앉다란 뜻이고, 럭. 우리 독서하다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읽다. 책을 읽다. 럭. 사이, 책. 그래서 럭사이 하면 책을 읽다. 웅은 마시다. 자, 카페가 나왔죠? 그러면 웅 카페 커피를 마시다. 떡은 머리카락. 머리카락. 간 짧다란 뜻이야. 자, 그러면 떡간 하면 머리가 짧다. 그렇지? 머리카락이 짧다. 레오는 착용하다. 안경 같은 거. 어떤 목걸이 같은 거. 이걸 착용하는 거. 깅이 안경이야. 자, 이 깅이 한자어로 경이에요. 경. 유리. 자, 그래서 레오깅 하면 안경을 착용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어때요? 이 단어만 봐도 인물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럼 이것들을 사용해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사용한 본문이 어떻게 나왔나? 자, 꾸원과 민수는 당 현재 진행형이야. 쩌이 범소. 농구를 플레이하고 있어. 어디에서? 선번덤에서.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마당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니까 이두 사람인 것 같아. 이두 사람. 두 사람이 다, 그렇지? 복수 개념의 주어가 다 뭐뭐해? 막 옷을 입었어. 자, 옷을 입었네. 어떤 옷? 안, 따이. 이렇게 돼 있지? 자, 안은 우리 짧다라고 배웠어. 짧은 거야. 짧은 옷인데 어디가 짧은 옷이냐? 따이. 손 또는 팔이에요. 그래서 팔이 짧은 옷, 우리 무슨 옷이라고 그래? 반팔 옷. 반팔 옷. 자, 그러면 우리 긴팔 옷이라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 아오자이였지? 아오자이. 자이가 긴, 짧은. 서로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아오자이 따이 하면은 뭐야? 팔이 긴 옷이 되는 거야. 팔이 긴 옷. 이렇게. 자, 반팔 옷을 입었어. 그렇네. 반팔 옷을 입었어. 그리고 니 자이 테타오 스포츠화를 신었어. 운동화를 신었어. 운동화를 신었어. 꾸원하고 민수는 까오 키가 큰데 방 냐오 냐오는 서로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서로만큼 서로가 같은 정도로 키가 크다 이거야. 키가 큰 것이 서로 같은 정도라는 거야. 이렇게 동급 비교를 표현한다는 거야. 누구와 누구가 서술을 하는 정도가 방 냐오 서로 같은 정도다. 이렇게. 한 지금 표현 방법이 하나가 나왔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두 사람 권하고 민수는 그렇고
의미를 전환하는 거지. 이제 링은 아마 이 친구가 되겠어. 링은

랑오이 앉아있네. 맞네요. 쨍게 의자에, 우리 쨍은 뭐뭐 위지, 위치상으로 어디 어디에 앉다. 그 의자 위에 앉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부어 A, 부어 B. A 하면서 동시에 비하다지? 이게 상관없고요. 부어가. 원래 이 부어는 뭔데요? 시제로만 따지면. 시제로 하면은 막 뭐뭐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지. 시제로만 따지면 그냥 주어, 부어, 서술어만 나오면, 근데 부어 A, 부어 B 형태로 나오면 A 하면서 동시에 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우엉 카페, 커피를 마시는 거지.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셔. 자, 그리고 링은 머리가 짧아. 그리고 안경을 썼어.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인물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문법 표현을 정리해 볼게. 자, 이 린은 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신발이 그 다음에 목적어로 나오면 신발을 신다. 또 교통선에 나오면 교통수단을 타고 가다. 타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 자, 나는 니 안검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거야. 이건 단순히 어디 어디 가다란 뜻이 되어 있는 거죠. 자, M 동생은 니 자이나이 이 신발을 신다 이런 거죠. 이것이 네번더 예뻐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니가 이 신발을 신는 것이 더 예뻐 이런 얘기. 자, 이번에는 착용하다라고 하는 동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모자를 쓰다 할 때, 로이가 됐지. 그 다음에 안경을 쓰다, 안경을 끼다, 레오, 옷을 입다, 막, 이 동사가 나왔어. 너희, 사람인데, 모자를 쓴 사람, 어떤 모자야? 마오는 색이지요? 네니 검은색 모자를 쓴 사람이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야. 그게 세호이다. 자, 동생 저의 아버지는 네오깅 안경을 쓰신다. 이런 얘기죠. 뭐뭐 하기 위하여. 주어가 서술어해 내 동사. 동사하기 위하여. 그런 문형. 신문을 읽기 위하여. 그렇지? 자, 우리 신문 보자라고 그랬어. 마오가 무슨 무슨 일보 할때그 보자. 신문을 독서라고 했지. 신문을 읽기 위해 안경을 쓰신다. 자, 한 단어. 내일 나는 친구 사이 하는 말. 나는 자, 넨이 여기 나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 넨은, 이렇게 했었어요. We, A, 넨, B.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비하다. 이렇게 썼지? 근데 이 넨도 다의어예요. 이 넨이 주어가 있고, 넨 서술어가 있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 서술어 하는 것이 좋다란 뜻이야. 주어는 서술어 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권유야. 예, 너는 뭐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어떻게 쓰였나 한번 봐봐. 막 바이. 자, 이 바이는 치마야. 치마를 입다지. 치마를 입는 게 좋다. 근데 주어가 누구야? 나 자신이야. 내가. 자, 무슨 색 치마를 입는 것이 좋을까? 니는 독백형으로 지금 묻는 거야. 아, 내가 내일 무슨 색 치마를 입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내니 새로운 의미가 나왔어.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 방이 나왔네요. 우리 동급 비교. 뭐뭐 하는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방은 뭐뭐만큼 동급 비교야. 주어가 서술어해 비만큼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또 A와 B 주어가 함께 나와 둘이 A와 B는 서술어 하는데 서로만큼 우리 본문에 나온 표현이지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의미야. 서로 같은 의미. 우리 앞에서 첫 번째 회화문에 나왔던 게 헌이 나왔지. 헌 뭐뭐보다 더 주어가 서술어해 B보다 더 그렇지 상대 비교 뭐뭐보다 더 이건 B만큼 서술어해 동급 비교 정도가 같다라는 거야. 어수는 같아 구조는. 자, 예문 볼게요. 까이 바잉 나이. 자, 이 바잉은 빵, 떡이지? 분류사가 까이로 써있다는 걸알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한개할 때, 못 까이 하면 한 개라고 하는 단위명사가 있으니까 그럴 땐 생략하면 안 되겠지. 또, 까이 나이. 이런 거. 지시대명사. 이것. 분명한 의미가 있으니까 생략하면 안 돼. 이럴 땐. 근데 이럴 땐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이 빵은 떠 크기가 크다란 뜻이야. 근데 뭐뭐만큼 저 빵만큼. 바로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거지? 이런 형태. 자, 나의 어머니는 매 어머니는 그리고 나는 나의 어머니와 나는 낭. 우리 이 낭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 낭이 무게가 무겁다. 근데 무게가 무거운 정도가 어떻다고? 서로만큼. 무게가 무거운 게 서로 같은 정도로 무겁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서로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어 A, 부어 B. A와 B가 명사일 경우에, 아, A와 B가 이렇게 돼 있죠? A 하면서 B 한다.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어.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 다 A 하면서 B 한다. 근데 그중에서 A와 B가 명사일 경우에는 vuola A, vuola B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지. 왜? 명사니까. 자, 이 예문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보통 vuo A, vuo B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은 동사가 나왔네요. 음악을 듣는다. 우리 냑 음악 할때 악자라고 그랬지? 냑스이 기억나나요? 우리 직업할 때 악사 음악가. 자, 음악을 들으면서 태숙 한자어로 체육이야. 자, 체육이고 이 더비 연습하다 할때 습자야. 그러니까 체육을 연습하다에 직역을 하면 운동하다란 뜻이야. 운동하다. 자,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한다는 뜻이 있고 그 음식은 만 하면서 응어타다. 자, 이것은 여긴 동사였고 이건 형용사네. 만은 맛이 짜다 그런 뜻이야. 응어는 달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짜면서 달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언니는 그 누나는 CNVN이면서 가스이다. 배우이면서 가수다. 이런 명사가 나왔네. 자, 여기서 이 부어를 한번 생략해봐. 그러면 라가 있으니까 말이 되지요? 그녀는 배우이다. 그렇지? 보어가 명사 보어일 때는 바로 주어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라가 있어서 A는 B이다. 이런 표현이 된다고 그랬지? 그것이 바로 똑같은 원리로 작용한 거예요. 부어가 들어갔을 뿐이야. 이거이면서 이거이다. 명사 A이면서 명사 B이다. 라고 해서 둘다 명사이기 때문에 라가 들어간 거예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하나 응용을 할수 있어.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수능 실전 문항을 풀어볼게요. 이 교재 국강에서는 인물 묘사에서는 총 12문항 중에서 11번과 12번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강의 15강에서 함께 풀어보고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만 이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가 나왔어요. 그리고 갱이 나왔네, 안경. 자, 보니까 지금 안경을 끼는 거고 모자를 쓰네요. 여기에 어떤 동사들이 들어가겠냐? 자, 지금 보니까 다 착용하다, 입다, 끼다, 다그 동사지? 자, 여기 보면 니는요. 니는 신발과 함께 있어서 신발을 신다. 막은 옷을 입다지? 아니야. 네오 안경을 끼다. 네 신발 신다. 자, 로이가 나왔네. 모자를 쓰다. 그렇지? 유력해. 니낑 아니고 이건 신발 신다니까. 로이 모자를 쓰다. 네오낑 안경을 끼다. 맞아 떨어져. 자, 4번 유력해. 역시 옷을 입다. 안경 끼다 아니고. 이렇게 해당하는 명사와 결합을 하는 그런 동사를 찾아보는 거야. 자, 이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거. 우리가 문법 문항이 이제 거의 우리 수능 특강도 절반 가까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총 20강 중에서 지금 9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문법 문항이 총 30문항 중에서 6, 7, 8, 9번이에요. 6, 7, 8, 9번. 보통 어떻게 딱 정해져 있어. 이네 문항이 어떤 내용을 묻는지 정해져 있어. 하나는 분류사를 물어봐요. 분류사. 우리 지금 분류사 배웠지? 분류사. 빈칸을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 테이블이다. 테이블. 그럼 테이블과 함께 쓰이는 분류사는 뭐냐?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까이가 들어가겠지? 일반 명사에 쓰는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본 어휘 표에 있는 분류사 중에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문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항은. 자, 그러면 분류사 문항 하나, 이렇게 문법 문항 하나, 자, 또 하나, 문법 문항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상관없고 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웠어요. 뭐, 부어 A, 부어 B. 그치? 역시 이런 것도 기본 어휘표 내에 있는 걸 가지고 상관없고를 만드니까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역시 빈칸 A와 빈칸 B를 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 해석을 해보면 알수 있지. 그래서 고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문항에 속해. 세 번째 문항은 어떤 거냐? 문법 문항 중에서 어순을 묻는 거예요. 어순. 어순. 그러니까 어떤 거에 어순을 물을지 내용은 모르지. 하지만 어순 형식이야. 예를 들면 비교급 어순을 물어본다든지. 주어, 서술어 하고 우리 뭐뭐보다 더. 그렇지? 비교 대상 B. 또 여기에 한 정도가 같다라고 했을 때 방. 이런 어순을 지키느냐? 이런 어순을 골라내는 거. 또 이제 네 번째 문법 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 아니 전체 30문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 바로 이 형식의 문항이에요. 복합 문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문장 내에 여러 가지 문법 요소를 넣어요. 지금 이건 짧잖아. 그런데 여기 끝까지 오는 긴. 그래서 한 문장 내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문법 요소가 들어가는. 그래서 2개는 맞는데 하나가 틀려. 그럼 그 문장은 틀린 거야. 문법 요소가. 그렇지?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야. 바로 지금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수능 특강에서부터 연습을 해보는 거야. 이제 점점 수능 완성에 들어가면 우리 하반기에 수능 완성 나올 때 그거는 실제 기출에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문항이 나올 거예요. 그런 난이도로. 자, 여기서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죠. 인호하고 타오는 사람 이름이죠. 꼬서틱 취미란 뜻이야. 취미를 갖는데 어떤 취미? 꿍이 있네. 자, 꿍 기억나나요? 꿍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같은 명사. 그렇지? 같은 반 친구.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의미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취미가 꿍보다 앞에 나왔네. 꿍이 뒤에 나왔네. 이건 어순이 틀렸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와야 되겠죠. 꿍서티 같은 취미를 가졌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이제 여기서는 어순을 물어봤는데 보통 어순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수 개념 그리고 레우 이런 걸 있죠. 그러면 다 이런 복수들이 다 뭐뭐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다가 이 대우를 여기다가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까, 이런 걸 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까를 단순 암기한 친구들, 대우, 모두 다, 까, 모두 다, 이렇게 단순 암기한 친구들은 이거 맞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까는 앞에 주어부에 오고, 그래서 모든 뭐뭐가 다 뭐뭐 한다. 온 뭐뭐가 다 뭐뭐 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느냐를 골라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하지만 연습하면 돼. 왜냐면 기출을 보면 나오는 문법 요소들이 정해져 있어.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서 문장을 풀어보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my 기계란 뜻이라고 그랬지? in이 인쇄하다란 뜻이야. 인쇄하다. 자, 그럼 my in은 뭐야? 인쇄기. 인쇄하는 기계. 이 인쇄기가 프린터가 인쇄를 해. 보다. 그리고 이 허는 뭐뭐보다 비교 급이지? 인쇄를 하는데, 저 인쇄기보다 우리 냐잉은 빠른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의미는 뭐겠어요? 이 인쇄기가 저 인쇄기보다 더 빠르게 인쇄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순이 맞냐 이거죠. 자, 보세요. 주어, 서술어, 그리고 헌이 나오지? 그리고 비교 대상이 나온단 말이야. 저 인쇄기보다 더 서술어 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헌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서술어 사이에 들어가 있어. 헌이 요 비교 대상 앞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인양 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저 인쇄기보다 더 빠르게 인쇄한다. 이런 말이 돼야 되겠지. 자, 이것도 틀렸네. 자, 그럼 A도 틀리고 B도 틀렸어. 가정 속에서 가족 중에 내가 라이스에, 자, 세는 우리 차라고 그랬지?
차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해서 차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그랬어.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 버스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그냥 쎄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라이는 동사로 운전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는데 zoe, 우리 기억나요? 혹 zoe, 공부를 잘한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한다란 뜻이야. 그렇지? 자, 헌가 뭐예요? 모두보다 더,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최상급 표현이라고 그랬어. 가장 운전을 잘한다, 내가 가족 중에서. 어때요? 다 맞죠? 이건 맞는 표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리 보세요. 너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나이 마이 한다 너 내일. 제가 새 내일이니까 만날 여기까지가 주어야. 내일 제가 만날 사람이 란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을 관계대명사로 했는데, 자, 베트남어는 모든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 마가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회화에서는 생략을 많이 하고 써요. 그래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이거, C하고 D가 맞는 표현이지? C하고 D가 맞는 표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자, 오늘 동생이 링. 자, 이 링이라고 하는 건 작정하다 할때 정자야, 한자어로. 그러니까 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면 이걸 하려고 하다. 그렇게 마음 먹다란 뜻이야. 자, 새 신발을 뭐 하려고 한다. 뭐 하려고 할까요? 훙은 새 뭐뭐 할 거야. 꽁딱. 자, 한자어인데 이건 공작이란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니가 들어가면, 니가 가다죠? 공작하러 간다는 뜻이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업무 일이란 뜻이거든. 의미가. 출장 간다는 뜻이야. 니 꼼딱 하면 출장 간다. 자, 어디에 들어서? 와우 다음에 시간이 나왔지? 다음 주에 들어서. 즉, 다음 주에 출장 갈 거야. 미래형. 자, 그러면 여기 니가 들어가면, 새 신발을 신다는 말이 되겠지? 신으려고 한다는 거야. 오늘 제가 새 신발을 신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게 둘다 만족하는 거죠? 자, 네 유력해. 로이는요? 로이는 모자를 쓰다란 말이지? 모자를 쓰다란 뜻이고, 쩌이가 놀다. 악기가 나오면 악기를 연주하다. 그 다음에 스포츠 종목이 나오면 그 스포츠를 플레이한다. 그런 뜻이 있었고, 즙은요? 즙은 돕다란 뜻이에요. 돕다. 응이는 생각하다. 생각하다. 자, 여기 물결 표시. 만약에 이렇게 물음 표시가 있다 하면 쉬다란 뜻이었어. 휴식하다. 이제 4번. 빈칸 AP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보니까 다 뭐예요? 상관없구죠? 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후이 형은, 후이 오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 형은, 그 오빠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위띵 하고 통밍한 사람. 자, 위띵 할때이 위가 즐거운 그런 뜻이 있었지? 그래서 띵 하면 성격 할때그 성자라고 그랬어. 어떤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즐거운 거야. 그래서 위띵이 한 단어야. 쾌활한 그런 뜻이야. 쾌활한. 쾌활하고 통밍 한자어 총명하다는 뜻이야. 쾌활하면서도 총명한 사람. 우리 이런 상관없고 배웠잖아요. 뭐지? 부어 A, 부어 B. A 하면서 B 하다. 유력해, 5번. 자,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we. 왜냐하면 A이기 때문에 그래서 B 한다. 그 다음에 G, 토이는 단지 뭐뭐일 뿐이다. 네오 A, T, B. 만약 A이면, 그런 조건이면 B이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제 몇 번, 이제 구강, 교재 구강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낯이 익죠? 왜? 늘 반복해서 나오니까. 기본 어휘표 내에 있는 단어들로 상관없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학습해 놓으면 문법 문항에서 상관없고 문항을 한 문항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5번.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소미하고 하가 있어. 근데 누가 자, 그냥 빨리 뛰냐? 보다 더. 그랬을 때 소미는 빨리 뛰어. 근데 하만큼. 그러니까 소미하고 하가 뛰는 정도.

정도가 같다라는 말이 되겠지? 이것과 같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게 뭐냐? 하가 헌가는 최상급이잖아. 가장 점은 이 냥의 반대말이야. 느린. 가장 느리게 뛰어. 그런 얘기 아니고, 소미가 이거 최상급이죠? 가장 빨리 뛰어. 아니고, 소미는 하보다 늦게 뛰어. 아니지? 지금 정도가 같아. 하는 빨리 뛰어. 소미보다. 상대비교 아니죠? 소미와 하는 빨리 뛰는데 서로만큼이야. 어? 바로 이 이야기야. 이거 A와 B가 서술을 하는 정도가 서로 망냐우, 서로 같은 정도로 5번이 정도가 되겠죠. A가 서술을 하는 게 B만큼 서로 같다는 거니까. 자, 이제 6번 볼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꾸원하고 민수가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두 사람이 반팔을 흘리벗고 운동화를 신었고 꾸원하고 민수는 키가 서로 같고 그리고 라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머리가 짧고 안경을 꼈어. 자, 그 얘기. 꾸원은 운동화를 신고 있다. 그렇지? 두 사람이 운동화를 신었다고 그랬어. 꾸원과 민수는 키가 같다. 링은 머리가 짧고 모자를 썼다. 머리가 짧고 아, 안경을 꼈죠. 모자를 쓴게 아니야. 모자를 썼다. 이게 틀렸네요. 알맞지 않은 거. 자, 모자를 쓰는 건 뭐라고? 로이무우였지? 모자를 쓰다. 자, 꾸원과 민수는 농구를 하고 있어. 링은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지. 그러면서 책을 읽는 거야. 아,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7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A와 B가 보고 있는 사진에 해당하는 거. 지금 사진에 대한 설명이야, 이 대화가. 자, 이것은 사진인데, 나의 사진이야. 근데 3년 전 나의 사진이야. 아, 그래. 3년 전에 친구 너는 떡 머리가 길었어. 그리고, 자, 머리가 긴 거? 여기 있네. 2번, 4번, 5번이 후보야. 그리고 험레오낑. 자, 안경을 끼지 않았어. 지금은 아마 안경을 끼었나 봐. 이 중에서 안경을 끼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2번. 그렇지? 안경을 끼지 않았네. 이런 거야. 아, 안경을 끼지 않았어. 그렇지? 2번. 인물 묘사에 관련된 표현을 잘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느냐는 거죠. 7번에 2번. 자, 이제 8번, 9번이 이한 지문으로 지금 두 문항이 나왔어요. 자,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VIK 그룹과 내가 찍은 사진이야. 아, 그래? 그럼 뭐라고 지금 물어봤더니 그래, yes의 뜻이야. 자, 볼까요? 여기 C 보세요. 이세 사람이 다 같은 보세요. 꿍다음에 요미 나왔지? 같은 팀, 같은 그룹의 가수들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 중에서 내 옆에 선, 모자 쓴 사람이 선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더니, 아, 랩자이네. 잘생겼네. 이런 말이 나왔지? 여기 나오는 거죠. A가 나왔고, 여기 C가 나왔지? 미남이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대답이 이거야. 그건 뚜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이 누구야? 이 사람은 누구야? 그런 말이 되겠지? 자, 그건 그렇고, 선 옆에 선 사람은 누구야? 아, 역시 B가 맞네요. 그건 뚜원이고 뚜원이 선보다 키가 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거는 C, A, B가 되겠지? C, A, B.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볼게요. 이 VIK 멤버는 총 4명이야. 자, 지금 사진은 없어. 사진 없이 한번 풀어보자고. 여기 문항에서 사진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VIK 인용과 함께 찍은 사진이야. 아, 그래? 하고 여기 나왔어요. 이세 사람이 다 같은 팀 가수야? 그럴 때, 그래. 그리고 자기까지 함께 해서 네 사람이 찍었지? 우리 본문에서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VIK 멤버는 총 4명이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3명인 거지. 자, B는 뚜원과 친구 사이야. 지금 A가 찍은 사진을 B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B는 그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B는 뚜원과 친구가 아니에요. 이 뚜원은 그 그룹 팀의 키가 큰 멤버지. 자, A와 B는 VIK와 사진을 찍었다. A와 B가 찍은 게 아니라 A가 지금 자기가 찍은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인 B에게 보여주는 거야. 역시 이게 아니야. VIK에서 선은 가장 키가 크다. 자, 이게 보면 지금 내 옆에 선 모자를 쓴 사람이 선이야. 그런데 뚜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뚜원이 선보다 키가 커. 그죠? 그러니까 선이 가장 키가 크다는 말이 틀렸어. 자, 사진에서 선은 모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하는 얘기니까 사진은 안 나왔지만 지금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니까 그 사진 상에서 선은 모자를 쓰고 있다. 자, 선이 모자를 쓰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모자를 쓰고 있는 거. 5번. 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제 선생님도 이 문항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고 사진이 없이 이것을 지금 넣어서 이걸 맞추고 그리고 이거를 풀어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문항이 나온다면 쉽지 않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대조를 해봐야 돼. 예전에는, 여러 해 전에는 이런 식의 지문을 하나를 주고 두 개의 문항을 묻는 문항들이 한 문항씩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기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출이라고 하면 지난 3년을 보통 봅니다. 근데 최근 그 3년 동안의 기출을 보면 이런 형태가 없어요. 하나를 주고 문항을 두 개를 낸 그런 예가 없어. 선생님이 올해를 봐도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면 쉽지 않아. 그런데 최근 기출을 보면 이렇게 형식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바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항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선생님이 기출이라든지 그런 수준을 알려줄 때 그런 수준으로만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모와 구모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육모와 구모를.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마지막 문항을 한번 풀어봐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자, 한 사람이 랑 현재 진행형이지 사진을 찍고 있어. 아무리 봐도 없어.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 자전거를 탄다. 자, 보세요. 니 다음에 자전거 나왔지. 자전거를 탄다는 거야. 자전거를 타고 있어. 자, 세 다음에 나비 발로 밟더란 뜻이라고 그랬지? 발로 밟아서 나가는 차. 자전거. 유력하네. 알맞은 거. 자, 두 사람이 랑 우엉 마시고 있어. 뭐를? 커피를. 없지? 자, 꼰매오. 고양이죠? 매오.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지? 그러니까 랑 뭐, 앉아 있어. 어디에서? 의자 위에. 아니죠?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어. 자, 두 사람이 짜이 뛰고 있어. 뭐와 함께? 개한 마리. 개지요? 쪼가 개지. 개한 마리와 뛰고 있어. 그렇지 않죠? 두 사람이 뭐 걸으면서 대화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전거를 타는 한 사람. 2번이 되겠지. 2번. 응, 이 정도. 자, 보니까 진짜 벌써 인물묘사까지 우리가 9강을 공부했어요. 이제 절반 가까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 베트남어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베트남어가 공부할 것이 있는데 수능은 공부할 것이 적겠구나. 이런 걸 우리 학생들이 알수 있어요. 제2외국어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시간 배분을 잘 해서 좋은 그 점수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10강 교재예요. 10강 교재의 날씨와 계절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세 번째 강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잘 우리가 듣고 계시죠? 자, 우리 즐거운 지구학 이번 시간에는 바로 대기 운동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조금 어려운 거였습니다. 단열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기온이나 이슬점 구해내는 그런 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은 대기 이제 운동이에요. 자, 대기가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람이 몇 미터 퍼세크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요런 것을 다루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준비한 이유는 왜 이번도 마찬가지 준비했냐? 이 약점 공략에 있어서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완성하고자. 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대개 운동 파트고요. 첫 번째 다룰 내용은 정력학 평형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자,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바람은요. 수평으로 막 움직이는 바람이에요. 연직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단열 팽창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뭐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요. 밀도 되겠죠. 밀도가 작아지니까 막 올라가는데 이런 걸 다뤘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은 수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연직으로는 안 움직여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니? 정력학 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압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이런 거. 여기 뭐 물이 됐든 뭐, 수온이 됐든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평형이 되는 거냐면, 대기의 압력, 요거 누르는 거 있죠? 이 압력과 수온 기둥에 의한, 혹은 물 기둥에 의한 압력이 동일합니다. 자, 일단 대기압 이야기고요. 간략하게 요 친구 기둥이 두꺼운지 좁은지 상관없이 연직 높이. 기울어져도 마찬가지 상관없이 연직 높이에만 관련됩니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기억해 두시고요. 주변의 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그만큼 그에 맞춰서 이 물기둥 혹은 수온기둥 이런 것들이 더 높아져야 맞춰진다. 즉 우리는 이 높이를 가지고 현재 대기의 압력이 얼마인지를 알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압을 구하기 뭐 했다고요? 바로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힘드니까 대기압과 동일한 이 물기둥이나 혹은 수온기둥을 가지고 대기압을 이제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압력인데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직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연직으로 작용하는 누구? 기압 차이에 의한 힘이 어떻다? 같다. 요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에는 많이 본식이에요. 자, 연직으로 뭐예요? 중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얼마? G가 됩니다. G. 물론 여러분들은 이 G의 단위가 뭐가 나오죠?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기압 경도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향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단위입니다. 뉴튼 퍼 킬로그램,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 둘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왼쪽처럼 쓸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쓸 때도 있고요. 기압 경도력 하게 되면 보통은 이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냐의 느낌. 물론 다 동일한 의미긴 하겠지만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연직 방향으로의 기압 경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압 경도력 어땠어요? 밀도 분의 1. 높이의 차이, 어떤 두 지점, 압력이 생기는 두 지점 차이, 자, 그 다음에 압력 차이. 자, 요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같아요가 되는 거고요. 즉, 이런 거죠. 밀도 분의 1, 델타 X, 델타 Z, 델타 P가 G입니다. 따라서 위아래 압력 차이는 얼마나 난다? 로 G. 그 다음에 델타 Z만큼 이렇게 납니다. 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기에서는 밀도가 계속 변하게 되긴 하지만 밀도가 일정하다 혹은 평균적인 밀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요걸 그냥 그대로 놓고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최근 기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살짝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현재 대기예요. 높이에 따른 기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L1, L2가 있는데 L1, L2의 두께도 얼마인지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에 따른 기압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고요. 대기는 정력학 평형 상태이고요. 기층의 L1과 L2는 두께가 똑같이 2km입니다. 옳은 거 골라주라 라고 있고,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계산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 봐 1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이야. 100뉴튼 퍼 제곱미터. 이런 값도 이제 실제로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맞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높이 16km 하부의 대기 전체 질량의 99%가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 공기 기둥이 있어요. 공기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지표에서 얼마 나오냐면 1000 헥토파스칼. 자, 누르는 힘이 얼마나 된다고요? 이 1000만큼의 힘으로 누른다고요. 자, 그런데 16km에서 얼마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100이 나왔어요. 자, 100이 나옵니다. 이만큼의 힘으로 누른다고요. 자, 근데 아래나 위나 중력과속도 G는 어떻다? 그냥 같다. 자,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공기의 질량을 다 합쳐서 눌렀더니 100만큼의 압력이 나왔고요. 두 번째, 여기 지표까지 포함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 모두 합쳐서 누르는 힘을 계산했더니 단위 밀수로 누르는 힘을 계산했더니 한1000 정도의 값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1대 10이 돼 버리는 거죠. 뭐죠? 여기 위에 있는 공기 1, 여기 위에 있는 공기 1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공기는 당연히 9가 되겠죠. 그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99%가 아니라 90%가 맞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높이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는 비율은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어떤 2km로 올라갔더니 압력이 이만큼 떨어져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2km 올라갈 때 압력이 이만큼 떨어져라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떨어져요? L1이 되겠습니다. L1에서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계산이에요. L1의 평균 밀도. 그렇지, 봐. 이게 밀도를 하실 때 이렇게 평균을 하면 편하다니까. 자, 평균 밀도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정력학 평형이에요. 압력 차이는 로 G하고 델타 Z. 이렇게 써주시고요. 평균 밀도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식을 쓰실 때는 항상 이걸 맞춰주시면 편해요. 미터 단위, 킬로그램 단위, 세크 단위. 미터, 킬로그램, 세크. 질량은, 아니,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단위. 이렇게 맞추시면 힘의 단위는 뉴튼이 나와요. 힘의 단위. 압력의 단위는 헥토파스칼 말고 파스칼이나 뉴튼 퍼 제곱미터.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단위들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단위에 맞게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평균 밀도를 구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잡으세요. 델타 P. 여기랑 여기 압력 차이 얼마야? 800이랑 600이니까 200 헥토파스칼입니다. 자, 200 헥토파스칼 100을 또 곱해주세요. 그래야 파스칼 혹은 뉴튼 퍼 제곱미터 단위가 나옵니다. 밀도는 내가 구해줘야 되는 값이고요. 중력과 속도는 10m 퍼 세크 제곱이고요. 높이는 2km라고 했어요. 20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니까 요거 2만, 이거 2만, 밀도 얼마? 1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크다. 예, 1이니까 큰거 맞네. 디귿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이고요. 답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개 연직 구조에서 이 압력 질량이 얼마나 분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정력학 평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략한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냐면 관측소 A, B가 있어요. 이게 600m, 300m. 관측 기압은 이만큼이고요. 해명 기압이 얼마일까? 이거 구하라는 것 같아. 기억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자, 상황을 볼게요. 관측소 A에서 해발고도, 그 다음에 거기서 기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면 기압은 A, B, 지금 600m, 300m예요. 여기서부터 해면까지 쭈루루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연직 기둥 small a, small b가 있다고 가정하여 구한 것이고, 이 수평 거리는 A와 B, 수평 거리는 400km이고, 그다음에 옳은 거 골라주세요. 정력학 평형이고요. 공기 밀도를 줬어요. 1,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 그리고 1 헥토파스칼은 얼마인지까지도 단위 환산, 요렇게 하세요를 준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누구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냐면 A의 질량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A의 질량을 한번 구해 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A 쪽에 600m 고도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공기 기둥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공기 기둥. 높이가 얼마라고요? 600m. 이걸 누구라고 한다고? A라고 하는 거죠. 600m 고도예요. 미터. 자, 여기는 300m 고도예요. 반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긴 공기 기둥이 있어요. 이거 B. 이거 몇 미터예요? 300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의 질량이 얼마야? 1제곱미터에 우리 그 1제곱미터 단위 질량당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관측 기압이 952. 자, 여기 600m입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계산해야 되고요. 우리 아시는 거 그냥 밀도 있고 부피가 있어요. 자, 밀도 곱하기 평균적인 밀도예요. 그 다음에 부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래, 이제 질량이 나오는 거니까, 단면적 1, 높이 6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공기 밀도 얼마니? 라고 하게 되면 여기 공기 밀도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 1 곱하기, 1 곱하기 600 되는 거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이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 600kg이니까 기억은 일단 어떤 보기?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억은 1008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우리 압력차 계산해 볼게요. 압력의 차이는 로우 G 곱하기 델타 Z라고 할게요. 밀도 얼마라고요? 1. 중력가속도 10. 자, 기억을 해야 되니까 여기 300이잖아요. 곱하기 300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파스칼. 3000파스칼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걸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30 헥토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30 헥토파스칼 높다고요. 그러면 너 누구예요? 라고 한다면 30을 넣으니까 1008이 되겠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이거 1008이면 너는 얼마야? 라고 하면 1012가 되겠죠. 왜냐면 600이니까 여기 600 넣으세요. 그럼 60 헥토파스칼. 1012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수평의 기압 경도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와 B 사이 공기의 작용은 수평의 기압 경도력. 단위 질량당.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밀도 분의 1, 수평의 거리, 그 다음에 압력 차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평거리 얼마라 그러지? 자, 수평거리가 400km래요. 자, 그럼 그게 맞게끔 넣어줄게요. 밀도 얼마? 1. 400km니까 4 곱하기 100에다가 1000. 10에 5승. 미터가 됩니다. 우리 미터 킬로그램 세크로 다 넣으라 그랬어요. 압력은 4 헥토파스칼 차이 난다 그랬어요. 4 곱하기 10에 2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4 헥토파스칼이니까 400파스칼이죠. 뉴턴 파 제곱미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누가 나온다고요?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얼마? 디귿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디귿 디귿 맞는 보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5번 답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력학 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바람 부는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균풍이라든지 경도풍. 자, 요거는 간략하게만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균풍과 경도풍을 사실은 어때요?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상층대기에서 첫 번째, 고에서 조로 작용하는, 고에서 적용하는 기압 경도력과 P, 수평이니까 H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전향력이 평형 상태로 바람이 불어요가 지균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균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식을 통하여 풍속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북반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전향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풍이 되겠고요. 자,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

자, 풍속 몇배 차이 나겠어? 이런 형태로 주기도 할 거고요.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직음풍이에요. 근데 경도풍은 상층대기에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등 앞선이 곡선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성의 경도풍, 고기압성의 경도풍. 자, 이렇게 휘어있는 이러한 하나의 등압선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누구? 경도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각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압성 경도풍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디로 기압 경도력이? 안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고기압성 기압 경도력은 바깥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항상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난쪽으로 작용하는 건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경도풍은 결국에는 원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힘의 균형이 생겨야 됩니다. 자, 평형, 0이 되는 게 아니라 균형이 생겨야 된다고요. 안쪽으로 힘이 항상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향력이 작고요. 이 친구는 전향력이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직음풍에서의 전향력, 저기압성 경도풍에서의 전향력, 고기압성 경도풍에서의 전향력. 이렇게 된다. 그리고 북반구로 과장하게 되면요, 전향력은 오른쪽,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압성 경도풍은 이쪽으로 VL. 그 다음에 고기압성 경도풍은 오른쪽으로 전향이 작용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VH 이렇게 쓸게요. 화살표를 왜 다르게 풍속을 그려놨냐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친구는 이 오메가 사인 위도에다가 V를 곱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PH가 동일한 경우에 기압 경도력이 동일하다라 가정하게 되면 고기압성 경도풍에서의 전향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직음풍에서의 전향력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성 경도풍에서의 전향력이에요. 전향력이 그대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풍속을 가지냐라고 한다면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는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음풍과 경도풍에서는 요 정도까지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보면 이거 루트 2배가 나오겠어. 이거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어. 막 이런 형태가 이제 될 거예요. 10m per sec가 될 거야. 20m per sec가 될 거야. 이제 이런 형태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과거, 많이 과거는 아니에요. 많이 과거는 아닌데 이쪽 부분이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어렵게 나올 때. 그래서 요거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500헥토파스칼의 고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고위도가 저위도가 있습니다. 공기 기둥은 똑같아요. 공기 기둥.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지상은 1000헥토파스칼, 상층 대기는 500헥토파스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 던지겠습니다. 연직 기압 경도력은 당연히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근데 수평으로 기압 경도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기압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이 안 부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고위도, 저위도가 있죠? 저위도는 따뜻해요. 가열이 돼요. 공기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상층 대기에 이 등압면이 기울어지게 돼요. 기울어져요. 자, 그러면 이때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고위도로 작용하는 거고요. 얼마나 정량적으로 얼마나 작용합니까?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현재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작용하는 기압 경도력 어떤가요?라고 하면 당연히 등압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기압 경도력이에요. 이게 기압 경도력. 누구랑 수직이라고요? 등압면의 수직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압 경도력이에요. 자, 조금 삐딱하죠, 그죠? 이거를 분해하세요. 연직 성분과 이렇게 연직 성분과

그 다음에 수평 성분으로 분해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분해를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나면, 자, 중요한 것. 요 친구 있어. 누구냐? 누구냐? 요 친구. 요거 연직 기하학경 도르고 누구랑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예. 정력학 평형이니까 이게 G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요 수평 기하학경 도르고를 중력 가속도의 몇 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몇 배? 그러니까 이게 이 분해한 게 조금 되게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널찍하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요 정도 사각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요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기하학 경도력인 거지. 이게 연직 성분이고 나 이거 수평 성분 구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 자, 요 친구가 G를 가지면 이거 얼마야? 자, 요거 세타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 각이 세타면 요거 각도 세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기울기 값 세타를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라고 한다면 G 곱하기 누구?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탄젠트 세타.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수평으로 기하학경도력이 얼만지를 알고 있나요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평의 기하학경도력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어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고요. 수평의 거리, 압력 차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누구 알아두시라고요? 자, 여기다 쓸게요. G 탄젠트 세타요. 자, 요건데 뭐 보통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주기보다는 이쪽으로 수평으로 X만큼의 거리가 있는데 델타 Z만큼 높이에요. 이렇게 기울어진 게. 즉, 등압면의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기울기. 이렇게 기울어졌어요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젠트니까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 자, 이두개 차이 아시겠어요? 밀도분의 1, 여기 압력 들어갔어요. 여긴 중력가속도 높이 들어갔어요. 그죠? 요거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거 둘이 같단 얘기네요. 로지에이치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는 G하고요. 탄젠트 세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여기가 700헥토파스칼이에요. 여기가 600헥토파스칼. 자, 등압면의 기울기가 보이시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주는 거야. A, B. 야, 기하학경도로 누가 커? 라고 한다면 A라고 하시면 돼요. 왜? 기울기잖아. 탄젠트.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 밀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 등압면의 기울기만 보시게 되면, 이 기울어짐만 보시게 되면 기하학경도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게 되면 비교적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밀도 나오고 하다가 보면 이걸 통해서 풍속 얼마냐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것도 있다고요? 요걸 통해서 구하는 문제도 있고 이걸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경우는 그동안의 기출을 조금 보건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긴 식을 여러분들이 대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많이 보셨냐면 해양에서 보십니다. 수압 경도력. 그래서 수압 경도를 또 생각해 보시면요. 델타 X분의 델타 Z라고 쓰는데, 이때 델타 X와 델타 Z가 해수면의 기울기잖아요. 생각해 보면 해수면도 수압이 똑같은 곳이에요. 수압이 0인 곳을 쫙 연장해서 쫙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원리로 대기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떤 간단한 하나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간단한 원리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물리학자들이시잖아요. 그죠? 화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한게 대기에서는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해양에서도 안 돼요. 대기와 해양은 서로 다르게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똑같은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수식들이 대기나 해양에서 표현법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다 동일한 원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강조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문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요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가와 나는 위도가 다르다. 위도가 다르다. 바로 지금 A와 B가 있어요. A, B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균풍을 등고선과 함께 나타낸 거고요. 이거 지균풍이네. 즉 상층대기에서 부는 마찰력이 없는 공간이고요.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각각 북위 30도, 남위 45도라고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델타 H는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델타 H.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델타 H라고 하는 게 고도고요. 지금 여기서 누구를 나타내는 고도다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등 앞면에서 부는 등고선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00헥토파스칼이 될 수도 있고 700헥토파스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되겠고, 우리는 지금 만약에 A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동서남북 표시돼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h 플러스 델타 h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h 마이너스 델타 h. 이 간격을 d라고 주고 여기 지점에 a 이렇게 준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 앞면 보이시죠? 기울기 보이시죠? 기압 경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A 한번 적어볼게요. A는 너 이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할 거야. 너는 저쪽으로 전향력이겠구만. 둘이 똑같아야지. 근데 바람 방향이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 걸 봐서 너는 어디야? 남반구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북반구구나. 30도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B는 한번 봅시다. 자, 너는 기압 경도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델타 H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작용하겠구나. 기압 경도력 몇배 되죠? 자, 이거 2D고 D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기울기로 했잖아. 요거 길이 분의 요거 길이. 요 길이는 높이는 델타 H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 기압 경도력이 G 곱하기 D분의 델타 X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G 곱하기 ED분의 델타 X가 되게 돼요. 델타 X가 아니죠. 높이니까 H. 선생님 계속 H를 X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절반이에요. 자, 이거 2분의 1. 아, 기압 경도력 절반이겠구나. 그럼 너 어때요? 전향력도 원래 값의 절반이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찾는 거야. 첫 번째, A의 위도는 북이 40, 남이 45도이고요. 두 번째, 기압 경도력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가 B보다 두배 큽니다. A가 B보다 작다? 틀렸고요. 지균풍의 풍속은, 자, 풍속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풍속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전향력은 2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입니다. A가 지금 전향력이 커요. A가 두 배예요. 전향력이. 전향력이 두 배예요. 그러니까 우변 자체도 다두배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인 위도를 보세요. 이 친구 45도죠. 이 친구 30도예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예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사인 값이 몇 배나 커? 루트 2배가 큽니다. 그렇다면 A는 풍속 몇 배가 되어야 이 식이 만족하겠어? 전체적으로 두배 커야 되고요. 그럼 우변도 두배 커야 되는데 이미 사인 값은 루트 2배 큽니다. 그러면 풍속은 몇 배? 루트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B의 두 배입니다가 아니라 루트 2배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어떤 보기?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하나 답이고요. 답 1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년 수능에서도 보듯이 이런 게 나온다고요. 높이. 그래서 요거 기울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풍속을 결정하세요.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유지고 볼게요. 자,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입니다. 17번 문항이고요. 850헥토파스칼의 등하면의 고도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 너 기압 경도력 어디로 작용해? 저쪽으로 작용해요. 근데 이게 동서남북 표시가 있거든요. 자, 북쪽으로 작용해. 남쪽으로 전향력이야. 만약에 너가 지금 북반구라고 한다면 들어가겠구나. 남반구라고 하면 나오겠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어디에서? 북반구에서. 그렇지, 북반구야. 밑변적이 동이라고 높이가 각각 1500m와 1600m. 공기 기둥 나타내고 있습니다. 850헥토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지금풍 분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풍 어디로 불어요? 이쪽으로 불어요가 되는 겁니다. 기압 경도력은 북쪽, 전향력은 남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옳은 것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P에서 부는 지금풍은 어디로? 오, 그렇지. 저기 동쪽으로 가는구나.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되고요.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방향입니다. 서풍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근데 우리 지구학에서 보면 상층 대기가 웬만하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서풍이에요. 서풍이에요. 그게 이유가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저위도는 따뜻하고 고위도는 차갑기 때문에 이게 남북을 떠나서 북반구든 남반구든 이게 저위도예요. 이게 고위도예요. 고위도. 이제 이게 북반구라면 이게 북쪽이 되겠지만 남반구라면 이게 남쪽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북반구면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남반구는 반대로 불죠. 그러면 둘다 서풍이에요. 둘다 서풍이에요. 그래서 상층 대기는 전체적으로 누가 우세하다? 서풍이 우세하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막 상층 대기를 줬는데 서풍이 아닌 동풍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세요. 나 제대로 했나? 이거 웬만한 서풍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층 대기에서 지금 부는 바람을 동풍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풍일 텐데? 라고 하고 다시 한번 더뭐 검사를 한다든지 고민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기 기둥의 평균적인 기온을 얘기합니다. 누가 더 높아요? 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더 높겠죠. 그죠? 저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많이 팽창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1000헥토파스칼, 850, 150헥토파스칼이에요. 150헥토파스칼. 자, 그러니까, 여기 밀도가 어떠냐면, 여기가 낮다라는 뜻이에요. 로지 H니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 팽창이 되어 있는 느낌. 왜? 따뜻하니까. 그래서, 기온은 E가 높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공기 기둥에 의해 평균 밀도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자, 평균 밀도 그냥 계산할게요. 압력. 평균적인 밀도,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h 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차이는 얼마? 150 헥토파스칼 곱하기 100 해주시라고 했어요. 파스칼 단위로 바꾸라고 했어요. 밀도는 평균적인 밀도는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요. 중력 가속도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1500m입니다. 곱하기 1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친구 얼마? 15,000. 왼쪽도 15,000. 밀도 얼마 나오겠어요? 너는 1이구만. 자, 요거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어떤 복이에요? 맞는 복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니은 디귿 답이 되겠고요. 답은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볼게요. 요 친구. 요거는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 기억나요?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친구. 23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게 되면, 자, 읽어보시면 아실지 좀 길어요. 600헥토파스칼이 있고요. 지표는 1000헥토파스칼. 여기 공기 기둥의 밀도가 1.05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기 기둥이 어떻게 돼요? 가열되고, 이 남쪽이니까 따뜻하고 여기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바뀌었대. 밀도가. 여기가 1. 여기가 1.1이 됐대요. 여기가 1.0이 되고요. 여기가 1.1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 등 앞면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은 북반구에서 상층 기압 평균 밀도가 1.0이 초기

되기를 나타내는데, 이후에 기역 시기에, 어떤 시기에 A 부분은 가열되고 B 부분은 냉각되어서 밀도가 1.00과 1.10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압면이 이렇게 선생님 그렸잖아요. 이게 휘지 않았어. 곡선 형태가 아니라 직선이야.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어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똑같죠. 그래서 어느 점을 잡아도 기압 기울기가 다 동일하게끔 이렇게 등압면의 기울기를 직선으로 평면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A와 C 사이 거리는 2000km로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기역 시기에 대해서 설명 옳은 것. 자, 요 등압면의 기울기를 가지는 상황에서 옳은 거 골라주라고 한 거야. 자, 그래서 볼게요. 첫 번째. 비상공 6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서 동풍이 불 거야라고 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앞에 문제 하면서 얘기했죠. 웬만하면 상층 대기는 서풍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게 북반구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압 경도력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전향력 남쪽, 바람은 뚫고 나와야 되니까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서 동풍 계열이 아니라 서풍 계열이 돼야 돼요. 두 번째, A의 단위 면적 지표로부터 600헥토파스칼 등압면까지 연직으로 세워진 공기 기둥의 질량은 제곱미터당 4,000kg 정도 들어갈 거야. 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600헥토파스칼이잖아요. 그럼 얼마 차이 나죠? 400헥토파스칼이 차이 납니다. 그럼 이 공기 기둥, 요렇게 생긴 이 공기 기둥의 위아래 면 압력 차이가 이만큼 생긴 거야. 그럼 이거 왜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생겼어? 왜 생겼어? 단위 질량당 누르는 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제곱미터당 4,000kg이니까 요것만 놔두시면 돼요. 요 친구 이쪽으로 넘기세요. 그럼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4,000이니까, 자, A분의 M은 G, 10m/s 제곱. 헥토파스칼이니까 400에 100을 곱하세요. 그러면 단위가 뭐가 나오죠? 질량, 킬로그램, 면적, 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얼마요? 4,000 나오죠. 4,000. 그래서 D는 어떤 보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D급 같은 보기는 다시 한번더 나중에 별표 쳐놓고 다시 한번더 풀어주세요. 자, 선생님과 같이 먼저 풀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2000km라고 딱 줬어요. 어디였죠? A에서 C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km. 자, 그러면 우리 기압 경도력 어떻게 구할 거야? G 곱하기 델타 X 델타 Z로 구할 거야. 밀도분의 1 그거 말고요. G로 할게요. 그 다음에 2 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고요. 2 오메가 사인 위도를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알고 이거 아니 난 요거 구하고 싶다면 얘만 구하면 끝나요. 이것만 구하면. 그래서 한번 구해볼 건데, 델타 X는 줬잖아요, 그죠? 그럼 델타 Z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기서 저기까지 밀도가 1.0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0이니까, 델타 P는 로 G 델타 Z. 왼쪽에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4만으로 가겠습니다. 밀도는 얼마고, 1이고 중력 가속도는 10이 되기 때문에 델타 Z는요, 4,000m예요. 4,000m.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0m. 자, 여기 델타 Z가 요 델타 Z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델타 Z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여기 델타 Z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델타 Z는 원래 저기는 4,000m예요. 자, 저기는 얼마야라고 하게 되면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밀도가 1.1이잖아. 그럼 부피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1.1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높이가 어떻게 돼요? 1.1분의 4,000m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왼쪽 1.1분의 4,400m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 돼요? 1분의 400m. 요렇게 돼요. 그래서 끝났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넣을게요. 중력 가속도 10.
자, 델타 X 2000km입니다. 바로 지수로 바꿔버리겠습니다. 10의 6승입니다. 2000km. 자, 여기서 구했습니다. 1.1분의 얼마? 400근. 자, 요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아하, V는, 자, 여기서 10, 여기서 10 하나만 빼올게요. 그럼 100이 됩니다. 아, 여기 100이랑 요거 6승 해볼게요. 그럼 4승이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여기서 100이랑 6승이랑 오른쪽에 4승. 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2분의 4. 그죠? 그럼 2죠. 그래서 1.1분의 20 이렇게 딱 나오게 돼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비상공 6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에서 풍속이 20미터 퍼 세크보다 1.1 나눠야 되잖아. 그럼 작잖아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 이게 안 되면 한참을 고민하게 될 거야.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이 친구. 그래서 우리가 등압면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구해낸 거야. 이 친구. 그리고 등압면의 길이의 수평거리, 그 다음에 연직의 높이 차이. 요거 높이 차이 구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티긋. B의 상공 6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상에서 풍속은 20m per sec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23학년도 기출이라서 뭐 과거다 엄청나게 오래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거 같진 않습니다. 최근 기출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것도 좀잘 기억을 해두세요. 계산 복잡하긴 한데 또 다시 한번 더 푸시면서 이렇게 풀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시간이 좀더 된다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말고 그럼 이렇게 풀 수는 없나? 라는 걸 한번 고민도 해보세요. 이것도 잘하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근데 고민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밀도가 서로 달라가지고 고민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답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뭔가 그림이 멋져 보인다. 그죠?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고요. 이 면이 뭐 하는 면인가라고 했더니 주어졌어요. 뭐 하는 면이래요? 75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이야.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등압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기압경대력 어디 작용해?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해. 그러니까 연직과 수평으로 나누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작용해. 여기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작용해. 여기서는 이렇게, 이건 아니죠? 자, 요렇게 작용해. 여기서는 저렇게 작용해. 자, 이런 것이 지금 다 표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수평으로 나누게 되면 대충 어떻게 될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서 너는 수평으로 어디로 작용해? 라고 하면 이쪽 수평으로. 약간 어쩌고, 이게 동서남북이니까. 자, 이 표시해놓을게요. 여기가 동. 여기가 북쪽이고요. 아, 여기 동이 아니죠? 여기가 서죠. 저기가 동이고요.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압 경도력이 어디로 작용할 것 같니? 라고 했더니 남서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P점이 있는데 지금 A, B, C를 다 같은 고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P는 요렇게 생긴 공면이 생기는데 이거의 수직 방향 수평으로 해주세요. 근데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많이 기울어졌잖아. 우리 얘기했듯이 이거였잖아. 그 기압 경도력은 G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요. 기울어진 거, 기울어진 거.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뭐 우리 3.1km에 이렇게 면이 하나 있는데 이 면의 면과 이 500, 아, 750 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이 만나는 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요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750 헥토파스칼이고 3.1km인 곳이에요.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디로 작용해? 이렇게 작용해. 기하 경도력이. 여기서 어디로 작용해? 이쪽으로 기하 경도력이 작용해. 여기서 어디로 작용해? 이쪽으로 작용해. 여기서 어디로 작용해? 저쪽으로 작용해. 뭔가 사방으로 압력이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남반구 어느 지역에? 남반구예요. 남반구 750헥토파스칼 등압면 입체적으로 나타냈고요. ABP는 3.1km 등 고도면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P의 기압은 750헥토파스칼이며 여기 750헥토파스칼이고요. 9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은 1km와 저기 1km 했대 그냥. 1km. 아마 이런 형태로 있겠죠? 저기 밑에 1km 그냥 요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수평으로 있는 거야. 아마 1km에서 그다음에 여기 900헥토파스칼이니까 750헥토파스칼까지 여기는 좀 두꺼워. 여기는 좀 얇아.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피해는 지금 폭도는 경도풍이 불고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딱 봐도 휘어져 있잖아요. 이걸 따라서 불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균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남반구라고 했거든요. 남반구 전향력 안쪽으로 향하게 되면 왼쪽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P는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은 지균풍은 어디로 불어야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은 A와 B가 같습니다. 아니요, A는 700보다 750보다 높고요. 여긴 낮아요. 기역은 틀렸어요. 피해서 부는 바람은 경도풍이고요. 그렇죠. 회전하고 있으니까 경도풍이고. 900과 750헥토파 사이의 평균적인 기온은 당연히 여기 두껍게 나타나는 요 지역이 높아요. 따라서 P의 요쪽, 북동쪽 지역이 남서쪽보다는 높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디귿이 답이고요. 답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도 조금 어려운 거 되게 어려운 거 있고 쉬운 거는 쉬웠지만 여기도 선생님 강조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강조한 부분 높이, 기울기 막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더 점검, 복습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별표 잘 해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보면 모를 거거든요. 또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실력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TV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저는 언어의 세계를 탐험하는 언어탐험가이며 우리 사회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언어를 품격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품격언어 연구자입니다. 요즘 많은 직장에서 소위 호칭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상무님 같은 직급이나 직책 대신에 영어 이름이나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이름 뒤에 님을 붙이는 식입니다. 하지만 호칭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는 조직 내 누구도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르는 말이 뭐라고 많은 기업들이 호칭을 바꿔가려고 하는 걸까요?

기업의 호칭 통일이 요즘에 와서야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국내에서 직급과 호칭 파괴의 원조는 CJ인데요. CJ그룹은 2000년 1월 부장, 과장, 대리 등의 직급 호칭을 버리고 서로를 누구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T, 포스코, 한화그룹은 직원 간 호칭을 매니저로 통일했지만 불과 몇년 후에 기존 직급 체계로 복귀했습니다. 호칭 체계가 과거로 회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다른 회사와 업무를 할 때도 호칭에 따른 혼선이 적지 않다. 대리, 과장, 차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계단이 사라지면서 직원들의 의욕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호칭 통일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호칭 통일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직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죠. 여기서 조직 구성원들이란 주로 상급자들이겠죠. 국내 A 대기업은 호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들의 반발에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만 호칭 통일을 하고 경영진이나 임원들은 호칭 통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우픈 현실이 벌어졌죠. 우리나라의 조직은 왜 이렇게 호칭 통일에 거부감을 보이는 걸까요? 바로 호칭어가 조직 내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서 호칭어의 변화는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서열에 무관하게 누군가와 말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호칭어를 사용해서 운을 떼며 말을 시작하죠. 그러니 호칭어의 변화는 매일의 일상에서 시시때때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군가와 말을 하려 할 때마다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칭어 문제가 유독 대한민국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어의 특성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특성상 너나 당신 같은 2인칭 대명사를 공손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 기억나시죠?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사를 떠올리면 2인칭 대명사가 상대에게 공손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너를 당신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분명히 존댓말을 했는데 상대를 너나 당신으로 부르니 존댓말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공손하게 느껴지진 않죠.

공손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이름도 부를 수 없고 너나 당신처럼 2인칭 대명사로 부를 수도 없으니 별도의 부른말, 즉 호칭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호칭어의 선택은 높임법을 결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에서 호칭어만큼 중요한 것이 높임법입니다.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서열관계가 정해져야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적절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부장님 하고 부르면 이리 오세요가 되고 마대리 하고 부르면 이리 와가 되죠. 기존 직원들 사이에서만 호칭 통일을 하고 자신을 가나다 부장님 이리 오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가나다님 이리 오세요라고 말하니 기가 막힌 것이죠. 서열의 위쪽은 호칭어에 불만이 전혀 없고 수직적 조직체계가 불편하지도 않은데 서열의 위쪽에게 불리한 조치가 내려지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어제까지 가나다 부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같은 대상을 가나다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붙지 않아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내가 가나다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나다 부장님의 심기를 혹시나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칭 통일이 가져오는 조직 문화의 수평적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사용하는 직급 혹은 직위 호칭은 해당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 관계를 서열 관계로 각인시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김대리라고 불렀다면 두 사람은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부장과 대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르면서 직급의 서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어를 듣고 제3자도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의 서열 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직장 내에서 사용되어오던 기존의 수직적인 호칭 체계는 한국어의 특징과 결합하여 기업 문화를 수직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수직적인 직급 체계와 그 직급 체계를 반영한 수직적인 언어 사용이 사람들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기업 문화는 직급이 높은 사람을 윗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을 아랫사람, 즉 직급의 위계를 사람의 위계로 생각하게 하는 함정에 빠뜨렸고 그 결과 조직 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칭 통일은 바로 이러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 둘이 서로의 이름에 님을 붙이는 새로운 호칭 체계로 서로를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나다님과 마바사님과 같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서로를 부르게 되면 서로의 서열 관계가 말에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열 의식이 약해지게 됩니다. 직급에 무관하게 서로 이름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부장님처럼 직급에 님을 붙이는 것과 가나다님처럼 개인의 이름에 님을 붙이는 것은 큰 온도 차이가 납니다. 가부장님도 가나다님도 모두 존댓말을 부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님이라는 호칭은 가나다라는 인물을 회사의 수직적인 조직체계 내 어느 한 점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반면에 가나다님은 가나다라는 인물을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회사의 구성원들을 조직체계도상의 한 조직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호칭을 이름으로만 바꿔도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에 주목하려는 노력을 언어로 드러내게 됩니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직 내에서는 호칭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칭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앞서 말한 대로 조직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변화의 노력이 좌절되곤 합니다. 성공적으로 호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호칭 통일을 통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이루기 위해 몇 가지 고민해봤으면 하는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친해도 회사 내에서는 서로 공적인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적 관계는 직급에 무관하게 상호 존대가 기본입니다.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이라면 말하는 상황에 따라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늘 상호 수평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람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친소관계에 따라서 다른 호칭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사람에게는 지영님처럼 성 없이 호칭하고 안 친한 사람에게는 신지영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통일을 한다면 한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성을 붙여 신지영님과 같이 모두 통일하는 것이 지영님과 같이 통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말이 입에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몇 번 하다가 익숙하지 않다고 투덜댄다면 그것은 입에 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깊숙이 내려가 보면 그 변화의 방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쓰면 쓸수록 익숙해지고 쓰다 보면 입에 붙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함을 감내한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지가 그 불편함을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게 됩니다. 기업 강연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정말 직장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물론 말의 변화만으로는 직장 문화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의 변화 없이 직장 문화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말은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는 말에 반영됩니다. 존중의 언어는 존중의 문화를, 존중의 문화는 다시 존중의 언어를 낳습니다.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직장 문화가 청산의 대상임이 분명하다면 이제 수평적이고 유연한 직장 문화를 위해서 언어의 높이뛰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말만으로 조직 문화가 변하지는 않지만 말의 변화 없이 조직 문화는 변하지 않는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저는 언어의 세계를 탐험하는 언어탐험가이며 우리 사회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언어를 품격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품격언어 연구자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MZ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기업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MZ세대 팀원들과의 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MZ세대 팀원들과 대화하다 보면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어쩜 이리 말이 통하지 않을까 싶거나 내 말의 의도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상대로 인해서 속이 상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몇 번 대화를 실패하다 보면 기성세대의 눈에는 MZ세대가 과도하게 예민하고 또 작은 것에도 불편해하는 프로 불편러로 보입니다. MZ세대라고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언어의 온도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한 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팀에는 박 부장과 김사원이 있습니다. 박 부장은 너그럽고 푸근한 성격으로 팀원들에게 듬직한 아버지 같은 이미지입니다. 김사원은 밝고 사회성이 좋으며 한 번 배운 일은 금방 습득해서 팀원들의 평가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둘 다 성격도 좋고 주변 동료들의 평판도 좋은데 이상하게도 이 둘이 만나면 갑자기 대화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박 부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김사원과 더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가 듣기 좋아할 것 같은 칭찬도 많이 하고 먼저 말도 많이 걸어보았죠. 김사원과 커피를 마실 때는 김사원, 오늘 미모가 아주 훌륭해. 이렇게 예쁜데 남자친구는 없어? 김사원이 프로젝트 발표를 끝낸 후에는 오늘 발표할 때 정말 똑소리 나던데 우리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였다니까 라고 박 부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사원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할 뿐이었습니다. 허허허 하고 헛웃음 같은 소리를 내며 엿게 웃을 뿐 대화는 오히려 그 전보다 꽉 막혀버리는 기분이었죠. 박 부장은 자리에 앉아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들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친해지고 싶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야? 속이 상한 박 부장은 김사원에 대한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게 됩니다. 그런데 박 부장의 대화 어딘가 익숙하죠? 50대 이상 직장인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들일 겁니다. 미모가 훌륭하다, 예쁘다는 말, 남자친구는 있냐는 말은 MZ세대에게는 외모평가이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들립니다. 또 아들이 이런 여자친구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나이가 지긋한 쪽에서는 젊은 여성에게 호의를 전할 때 자주 쓰는 말인데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칭찬이지만 듣는 사람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까지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며느리가 되라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칭찬으로 들리던 시대도 있었죠. 그때는 자신의 배우자를 부모나 집안이 정해주는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사실 아닌 지 꽤 됐습니다. 이렇게 간극이 벌어집니다. 간극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언어감수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언어감수성이란 언어에 대한 민감성을 말합니다. 조금 딱딱하기는 하지만 풀이를 해보면 언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서 일상언어 속에 숨어있는 차별, 불평등, 반인권, 비민주적 요소를 감시해내는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Z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언어 감수성이 예민한 세대입니다. MZ 세대가 언어 감수성이 뛰어난 이유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수준 높은 인권, 평등, 민주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50대 이상의 노력 덕분이죠. 이렇게 서로의 언어 감수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세대가 2030 세대와 소통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어른 앞에서 어른들이 한 말을 듣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듣기 불편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니 윗세대와의 만남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접촉면을 줄이게 되죠. 또 그런 말을 한 윗세대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적 발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대의 반응만 비난하게 됩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왜 저렇게 싸가지 없는 반응을 보여? 이렇게 말이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프로 불편너라고 치부해버린다면 내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호의에서 한 말일지라도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내 말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말들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를 이어져 전해진 언어의 특성 때문에 현재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생각이 담긴 낡은 언어가 그대로 전해져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습득된 후에는 습관처럼 굳어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감수성을 갖고 예민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이 담긴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담는 도구인 언어. 그 언어가 우리의 현재 생각을 잘 담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 표현이 담고 있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습관적인 사용이 다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언어 감수성을 발휘하여 일상 언어에서 발견되는 차별적이고 고정관념이 담겨 있는 낡은 언어를 발견하고 이를 고쳐가는 일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언어 감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 공부 그리고 나의 언어를 뒤돌아보는 성찰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어 감수성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젊은 세대의 언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MZ세대와 이야기할 때 기성세대는 듣는 입장보다는 말하는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MZ세대 팀원들과 이야기할 때는 대화의 주도권을 잠깐 내려놓고 MZ세대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먼저 들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부주의하게 되게 일쑤입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보다 여유가 생겨서 감수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MZ세대가 어떤 단어와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어떤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살핀다면 당신의 언어 감수성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감수성이 높은 언어들을 새롭게 배웠다고 해서 바로 언어 감수성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학이 먼저이고 습이 다음입니다. 학이 새롭게 배우는 것이라면 습은 그것을 반복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익히고 수련하는 과정입니다. 새로 배운 이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언어를 마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내 말을 오해하고 난리야? 가 아니라 왜 내 말이 상대에게 그렇게 이해됐을까를 곰곰이 따져볼 수 있는 성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익숙하게 써왔던 언어 표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돌아오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불편해하며 유난을 떤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렇게 말해와서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왜 그런 말을 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공격을 받아야 하냐고 억울하다는 항변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프로불편너라는 이름으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프로불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나의 편안함이 타인의 불편함 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프로불편너는 조롱의 이름표가 아니라 영의 이름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만나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이어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을 뛰어넘어 바르고 단단한 언어 감수성을 기른다면 우리 조직 내에 꽉 막힌 대화의 벽이 허물어지고 더 많은 대화가 흐르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세대의 벽을 허무는 언어의 높이뛰기로 하겠습니다.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을 저학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마지막 개념 정리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24번째 강의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과 마지막 정리하면서 정리가 착착 잘 되고 있으실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정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꼭꼭 기억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기의 내용부터 우리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아동기와 관련해서는 수능특강 10강과 11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동기와 관련해서 우리 어떤 내용들을 꼭 기억해야 할지 먼저 신체 운동 발달과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신체 운동 발달과 관련해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을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의 모습이 성인과 비슷하다. 어떻게 비슷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7등신 정도의 비율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작아지고요. 팔다리가 쑥 자라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동기와 관련해서 신체 발달에서 아동기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영구치입니다. 영구치가 대부분의 영구치가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영구치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빠르게는 유아기의 후반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구치와 관련된 용어로서 대부분의 영구치가 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동기에는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발달에 있어서도 성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요. 복잡하고 섬세한 이런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여러분 아동기의 특징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동기의 인지 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이 시기는 피아제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있을 때 그때에 한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정신적인 활동을 통한 사고를 하는 시기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 조작기라고 했는데요. 자,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냐면 보존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나란히 늘어놓을 수 있는 서열화 할 수 있게 되고요. 중심성을,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탈중심화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탈중심화 되면서 조망수용 능력도 함께 획득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실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보존 개념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실험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는 거 여러분 살펴보셨죠? 그죠? 자, 보존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건 물체나 물질의 모양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수나 양이나 뭐 길이나 면적이나 무게, 부피 등등등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거 우리 보존 개념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다양한 이런 실험들 피아제가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다양한 실험의 다양한 모습들 계속 변형되어서 실험으로 구성돼서 나오고 보존 개념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존 개념의 확인을 위한 다양한 실험 여러분 뭐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그냥 쓱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액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액체 실험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존 개념을 획득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보존 기념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이세 가지의 개념들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존 개념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개념, 논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이 있습니다. 자, 가역성 같은 경우에는 되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액체 실험에서 지금 물을 딴 데로 부었더니 다르게 보이잖아요. 모양상으로. 하지만 양은 같죠. 이랬을 때, 자, 같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죠? 다시 옮겨 부어보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가역성입니다. 자, 보상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좁아져서 이게 좁아졌지만 높이가 높아져서 이게 하나는 좁아지고 하나는 높아져서 다른 차원이 보상하고 있다 대답하는 거 보상성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술도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로 그대로 부었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일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의 개념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중지능 이론, 가드너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중지능 이론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가드너는 지능이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지능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지능이 우수할 수도 있고 다른 지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나타낼 수 있는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총 9개의 지능을 제시하고 있는 거 여러분 살펴볼 수 있죠. 자, 인간의 본성 가치에 대해서 철학적 종교적 사고를 하는 거 실존 지능이고요. 그다음에 수 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수논리 지능입니다. 말하거나 쓰는 거 잘하는 거 언어 지능이고요. 몸을 움직이는 거 잘하는 거 신체 지능입니다. 소리나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 자 발달되어 있는 거 음악 지능이죠. 그다음에 자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종이접기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시공간 지능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 대화 잘 나누고 친구가 쉽게 될수 있는 것은 대인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잘 알고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지능, 자아 혹은 자기성찰 지능이라고 합니다. 자연, 동물 좋아하는 지능, 자연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능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동기와 관련된 10강에서 꼭 기억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기억 전략인데요. 자, 기억 전략은 이렇죠. 우리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감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인지한 이런 기억을, 단기 기억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억 책략 또는 기억 전략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자, 반복해서 외운다라고 하는 반복 시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묶어서, 비슷한 종류끼리 비슷하고 비슷하고 자, 이것끼리 묶어서 외운다라고 하는 거 조직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운다라고 하는 거 정교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시연, 조직화, 정교화의 방법으로 자, 기억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항들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발달 전문가의 답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이 문항은 다중지능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중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그렇죠? 자, 지민이는 어떻대요? 지민이는 시공간 지능과 음악 지능이 강점 지능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시공간지능과 음악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면 자연지능과 언어지능은 약점지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쵸? 자, 그러면 부모님은 궁금하신 게 이제 지민이의 약점지능 어떻게 강화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약점지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이 약점지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에서는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자연지능과 언어지능을 높이는 것에 적합한 내용을 골라봅시다. 텃밭 가꾸기나 식물 기르기. 자, 어때요? 자연지능 높일 수 있겠죠? 추천하는 거 적절합니다. 자, 이야기 만들기나 일기 쓰기. 어때요? 언어지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사진 찍기, 우리 마을 지도 제작하기. 이건 어떻죠? 시공간지능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점지능이니까 지금 약점지능 강화 활동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자, 단체로 팀을 이루어 운동하는 축구나 농구를 추천합니다. 이건 신체 지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함께 볼까요? 5번은 다음 대화에 아동 A, B와 같은 인지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에 신체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A와 B의 인지 발달 특성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아동 A, B가 말을 하고 있네요. 동일한 물이 들어있는 컵두 개를 보여주고요. 이중한 개의 컵에 물을 긴 잔에 옮겨 부으면 물의 양이 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보존 개념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아동 A 먼저 볼까요? 유리잔의 모양이 달라져도 물의 양은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동 A는 보존 개념을 획득한 것을 살펴볼 수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물을 다시 원래 유리잔에 부으면 두 잔의 물의 높이가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역성에 근거해서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B 볼게요. 아동 B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잔은 길지만 폭이 좁고 다른 잔은 높이가 낮지만 폭이 넓기 때문에 유리잔의 모양이 달라져도 물의 양은 같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존 개념 획득한 거알수 있고요. 한 차원의 손실을 다른 차원이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성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부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항 다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얘네들이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는 거. 그래서 이 시기는 아동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동기의 신체 발달 특징 고르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우리 해볼까요? 아동기의 신체 발달 특성. 뇌 중량은 성인의 96%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시기 후반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성장을 앞지르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해서 대부분의 치아가 영구치로 교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적인 성장이 완성되면서 균형을 이루고 신체적 수행이 최고조에 이를까요? 자, 아직 최고조에 이를 수는 없죠. 신체적인 수행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성년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티귿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함께 볼까요? 다음 상황에서 단어를 외우기 위해 사용한 참가자 A, B의 기억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아래 단어 8개가 있는데요. 50초 동안 외우기로 했는데 모두 정답을 맞힌 사람은 참가자 A씨와 B씨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단어 외웠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참가자 A, 저는 물건과 먹는 것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다음에 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물건, 먹는 것, 이렇게.

조직화해서 외웠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직화했다. 그다음에 참가자 B 볼까요? 저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먹고 레스토랑에 가서 느타리 버섯이 들어간 피자와 아메리카노 주문하여 먹었다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 의미를 부여해서 외웠다라고 하는 거죠. 정교화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가자 A는 기억해야 할 항목을 종류별로 묶어서 외우는 방법 사용한 거고요. 그렇죠? 참가자 B가 사용한 기억 전략은 정교화입니다. 참가자 A와 B가 사용한 기억 전략은 장기 기억에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참가자 A는 참가자 B보다 높은 수준의 기억 전략일까요? 아니요. 반복 시연에서부터 자, 수준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반복 시연에서 조직화해서 정교화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니죠. 답은 기역, 니은, 티귿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강과 관련된 아동기 내용마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아동기의 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자아 개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유아기 때에는 신체 특징이나 소유물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반해서 아동기가 되면 자신이 선호하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학교에 가면서 다른 자기 또래의 친구들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래들과의 비교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나는 우리 반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태도나 성격 특성, 신념, 미래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자아 개념이 변화하는 것도 정서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동기에 이제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발달 과업, 근면성 기억해 두시고요.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열등감의 위기가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아동기에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 이 아동기의 정서사회성 발달 부분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개념입니다. 자,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의하면 도덕성 발달 단계에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전도덕 단계는 도덕이 없는 단계. 그래서 약속, 규칙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타율적 도덕성 단계가 되면 이제 도덕성이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만 규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규칙이라는 건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만으로 판단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자율적 도덕성 단계는 10살 이후 무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기. 해당이 되겠죠. 자, 자율적 도덕성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인 이제 아동기부터 나타나는데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구체적 조작기부터는. 그죠? 그래서 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등을 함께 고려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행위의 의도, 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칙도 구성원이 원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기억해야 되겠지만,
홀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도 여러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이제 3단계로 크게 나누고 이 3단계를 자세하게 2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앞선

3단계로 나눈 것에 이 연령을 자꾸 물어보는 경향이 있네요. 그래서 전인습적 수준, 우리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와 유사한 10살 이전, 뭐 유아기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습적 수준, 아동기 수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후인습적 수준, 청소년기 이후에 해당한다. 요런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또래 발달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 기억해 둘 부분이 있죠? 우리 아동기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를 이런 소시오그램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친구 표시해봐, 친한 친구 표시해봐라고 해서 아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 그림 속에서 자, 이렇게 나는 이 아이가 좋아요라고 화살표를 많이 받은 아이 인기야. 라고 하죠. 난이 아이가 싫어요라고 하는 화살표를 많이 받은 친구를 거부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싫다 좋다가 동시에 많이 받은 친구는 양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오고 가는 와중에 화살표를 받지 않은 아이 무시야라고 한다는 점. 이렇게 여러분 화살표에 오고 가는 안에서 어떤 화살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의 그 유형이 바뀌어 나누어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정관계 발달 단계와 관련된 표를 함께 한번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셀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정관계인데요. 이 셀만의 우정관계에 의하면 1단계, 유아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1단계에는 자아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친구, 라고 생각하는 일방적 도움의 우정이 발달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2단계에는 이건 아동기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상호성과 타인 감정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적 행동, 서로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기 시작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쌍방적인 협조의 우정이 시작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청소년기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3단계는 순수한 주고받기에 기초를 해서 서로를 돕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신뢰성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보다는 친밀함과 상호 공유하는 관계, 로의 우정이 발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우정이 발달하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4단계가 되면 신뢰에 기초한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지속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는 자율적인 이제 상호 의존의 관계로 발달이 되게 되고요. 이건 성인기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 11강에서는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골라봤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7번 문항 함께 한번 풀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7번 문항을 고른 이유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발달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시기인지 알아내는 문항, 자주 나오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보려고 7번 문항 가져왔습니다. 시기의 발달 사례에 고르는 문항이네요. 가정통신문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고 시기를 알아내야 할까요? 이 위에 있는 내용에서는 뭐 그냥 학부모님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스킵하고요. 자, 가시기의 신체 발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신체 발달 특징으로 어떤 거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치아가 0구치로 교체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대부분의 치아가 0구치로 교체되었다. 언제?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아동기입니다. 여러분. 아동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아동은 이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이런 특징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도 신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성장통 경험하기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아동기다라고 할수 있는 문장은

대부분의 치아가 연구치로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가식이 아동기고요. 아동기의 발달 사례로 적절한 거 우리 골라볼게요.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에 맞자 공이 자기를 때렸다고 해요. 이거 뭐죠? 무란론적 사고 아니죠? 자, 빵집에 진열된 다양한 빵 모형을 보고 실제 빵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 이거 외형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유아기의 특성입니다. 자,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을 키의 순서, 무게의 순서대로 놓을 수 있다. 이거 서열화에 해당이 되고요. 서열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특징이에요. 자, 파란 구슬 3개 있고 노란 구슬이 5개 있어요. 노란 구슬이 더 많니? 구슬이 더 많니? 라고 했을 때 구슬 안에 노란 구슬, 파란 구슬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포함 관계, 분류를 알수 있는 구슬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계적인 분류가 가능한 거죠.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얼로우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을 볼까요? 8번은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검사에서 아동 AB의 답변을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거 고릅니다. 자, 질문. 미술 시간 친구가 실수로 내 그림에 물을 흘려서 그림을 망쳤다. 자, 2번. 선생님이 청소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교실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아동 A와 아동 B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자, 아동 A. 내 그림을 망쳤으니까 무조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 돼. 라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규칙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아동 A는 어떤 도덕성 단계라고 하는 거알수 있나요? 타율적 도덕성 단계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아동 B 볼까요? 실수로 그런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과정, 의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청소구역 다 끝냈는데 끝난 사람이 교실에 남아있는 것이 공평하지 않아? 라고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두를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동 B는 자율적 도덕성 판단을 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자율적 도덕 단계다라고 할수 있죠. 아동 A는 규칙이나 질서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없다. 이건 전 도덕 단계. 자, 아동 B는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한다. 정답입니다. 아동 P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절대적 기준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합니다. 자, 아동 A는 아동 P보다 높은 수준? 아니죠. 아동 P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티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청소년기는 수능 특강 12강부터 13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먼저,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제2 성장 급등기다라고 하는 거. 신체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체가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성직. 성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죠? 빠르게 성숙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느리게 성숙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에 있어서 조숙과 만숙이 미치는 영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 함께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몸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좀 왜곡된 신체상을 가질 수 있고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섭식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좀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이 시기는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은 뭘까요?
형식적 조작

악기의 특징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념적인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추론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자, 또한 내가 이런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설을 세운 것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모든 그런 방법들을 체계적 조합적으로 이끌어내서 자, 이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체계적 조합적 사고도 가능합니다. 이건 체계적 조합적 사고의 사례죠, 여러분. 이게 색깔만으로 우리가 알수 없는 이런 다양한 그 시약을 주고 이 시약들을 섞어서 노란색을 만들어 내봐라고 했을 때 이걸 섞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조합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서 실험을 해내서 결국에는 노란색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체계적 조합적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상주의적인 사고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거, 이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을 실현하지 않는 어른들에 대한 반발이 커지기도 하는 시기,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기에는 자기의 변화가 굉장히 커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아중심적 사고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적 관중과 개인적 우아에 자아중심적 사고가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상상적 관중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집중해 있어. 나만 쳐다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적 우아는 나는 너무 특별해서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 나만 경험하고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우리 개인적 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수능 실전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 풀어볼까요? 다음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시기에 아동 발달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시기를 알아내는 문항이네요. 그쵸? 자, 이 시기의 아동은 이전 시기보다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기 시작한대요. 어떤 사고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것에 한해서만 사고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과거의 신념이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보이지 않은 미래 예측, 그다음에 신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 바로 추상적 사고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 성인에 대한 비판도 나타난다. 자, 이런 신념, 생각, 이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성인에 대한 비판도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들이 가능한 것은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사례, 발달 사례 알아볼까요? 가위로 종이를 오리면 종이가 아프다. 자, 물알론적 사고죠. 유아기입니다. 정의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일까와 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추상적 사고를 이해하는 거죠. 맞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면서 자기 얼굴로 이불을 가리고 이러면 안 보이겠지?라고 하는 거 자기중심성이고요. 유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세상에는 가난과 폭력이 존재할까와 같은 사회적인 모순을 발견하고 사고하는 거 이상주의적 사고이고요. 청소년기.

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니을 니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함께 보실게요. 다음 챗봇의 답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가 사고 특성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하네요. 자, 챗봇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 사고 특성에 대한 사례를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줘 이랬네요. 가 사고 어떤 사고일까요? 자, 사고 특성 사례를 보면 이래요. 파에톤 이야기인데요. 파에톤은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아서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태양의 마찰을 몰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파에톤은 자신이 특별하고 강한 존재라서 문제없이 태양의 마찰을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 사고 특성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무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나르키소스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인 나르키소스는 많은 이들이 사랑했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너무 독특해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나는 너무 특별해. 나는 너무 독특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 개인적 우화입니다. 그렇죠? 개인적 우아의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이상주의적 사고 아니고요. 자아중심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네요. 자, 7번 함께 보실까요? 다음 실험을 수행한 아동 A가 속한 시기의 인지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다음 실험 어떻게 했을까요? 효모의 세포 호흡인데요. 실험 가설을 세웠어요. 당 함량에 따라 효모의 세포 호흡에서 발생하는 기체 부피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실험 가설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 실험 가설에 맞는 다양한 상황을 효모액을 이렇게 구성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지금 체계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결과를 얻어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맞는 다양한 상황을 구성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과를 얻어낸 이런 그 가설과 영역적 추론의 과정, 그리고 체계적인 실험의 과정,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실험을 할수 있는 시기, 이제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청소년기의 인지발달 특성 골라볼까요? 비가역적 사고를 한다? 아니고요. 전환적 추론을 할수 있다? 아닙니다. 조망수용 능력 획득하기 시작한다. 이거 아동이죠? 체계적 조합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이게 맞습니다.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감정과 생명을 부여하는 무란론적 사고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13강에 나와 있는 청소년기의 내용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정체감의 발달입니다. 이 시기는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자아정체감 획득이 발달 과업이기도 해요. 자, 이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요. 마샤가 제시하고 있는 자아정체감의 유형, 네 가지 유형,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죠. 자, 두 가지로 자아정체감의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다음에, 자, 전념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두 가지로 여러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를 경험하고 의사결정을 한 후에 전념하고 있는 유형, 정체감 성취 유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위기를 아직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나는 어떤 걸 해야 좋지? 라고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아직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고, 그래서 전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형, 정체감 유의 유형입니다. 자, 위기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까이 거 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라고 그냥 결정해버리고 전념하고 있는 유형, 유실 유형입니다. 자,
고민하기도 싫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유형, 혼미 유형.

0: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자아정체감 유형 여러분 반드시 꼭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는 거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이런 용어들 청소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워낙에 감정적인 동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일컬어진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 이외에 심리적 격동기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꾸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죠. 그런데 독립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서 또래 집단에 소속되고자 이렇게 또래 집단에 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또래 집단과 따르려고 하는 행동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동조현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죠. 자, 동조현상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래 집단이 요구하는 행동을 함께 하면서 동질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압력 때문에 집단이 기대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현상, 이거 동조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청소년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13강의 문항입니다. 다음 표에서 가에 해당하는 자아정체감 유형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자아정체감 유형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위기와 전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전념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아정체감 유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가는 자 위기는 없고 그리고 전념을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위기 없어요.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정하고 열심히 전념하고 있어요. 자, 이 유형 뭐죠? 정체감. 어떤 유형? 유실 유형. 나의 정체감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정해준 걸 따르고 있는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가만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 이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어떤 유형인지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위기가 없고 전념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유형은 뭘까요? 정체감, 무슨 유형? 혼미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유형. 그 다음에 자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있는데 전념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결정하지 못하고 전념할 수 없는 아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유형은 정체감 유의 유형.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미룬 유형이겠죠. 그 다음에 자, 위기를 경험하고 그래서 아, 나 이거 해야지 되겠어 라고 정하고 열심히 전념도 하고 있어요. 이 유형은 정체감 성취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네. 그렇죠? 자,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인지를 잘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문항에서 알아야 할 것은 정체감 유실 유형이었어요. 이 정체감 유실 유형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볼까요? 자, 나는 잘하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모르겠어. 앞으로 뭐가 되든 상관없어. 자, 이거 뭐죠? 혼미 유형에 해당합니다. 아니네요. 자, 아직 정하진 못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진로 박람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어. 자, 위기를 뭐 나는 뭐 하고 싶지라고 하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보이네요. 자, 유예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평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고 해요. 자, 나의 관심은 인공지능이야. 그래서 개발자 되어야지 의사결정했고요. 열심히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성취유형에 해당이 되죠. 아닙니다. 자, 심리학, 청강하기, 디자인, 워크숍 참여하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야 라고 하네요. 아직도 고민 중이야. 결정 못했어. 유예 유형입니다. 자, 두분 모두 공무원이셔서 나도 안정적으로 공무원이 되길 바라셔. 어떤 두 분일까요?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부모님이겠죠? 그죠? 부모님 두분 모두 공무원이셔서 나도 안정적으로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내 생각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고요. 그냥 결정하고 열심히 전념하고 있는 유실 유형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7번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어느 시기인지 우리 알아내야 되는 그런 문항이네요. 이 시기에는 매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에 대해서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타인, 자신을 둘러싼 사회가 이상적이었으면 하기에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게 된다. 자, 기존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되어 기성세대나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상주의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런 이상주의적 사고를 하는 시기는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청소년기의 특징을 골라보면 무란론적인 사고 아니고요. 언어 사용에서의 과잉일반화 아니죠. 둘다 유아기입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과장된 자의식으로 상상적 관중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릴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청소년기까지 우리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정리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리가 착착 잘 되어 가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대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년기부터 중년기, 노년기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3단원의 시작이자 끝을 보도록 할 건데요. 1시간 안에 모든 내용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단원은요. 화학결합과 분자의 구조, 이거면 다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화학결합의 분자 구조는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 구조를 그릴 때 중심원자를 잘 봐주시고 비공전자쌍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능한 구조를 빠르게 나타내면서 결합각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자의 극성. 아, 이거는 지금 무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다. 라는 판단까지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몇 가지 분자 구조 나타낼 수 있는 거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딱 요거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은요. 분자 구조식을 나타내고, 그럼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한번 우리 그림까지 그려보도록 할게요. 분자에서 오택 규칙 만족할 수 있는 이주기 원소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게 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추후에 얘네들이 분자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는 게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빠르게 쓰기 연습까지도 해보시고요.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구분 없이 나타내요. 왜 구분 없이 나타내요?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공유전자쌍이 몇 개인가? 아, 탄소라는 건 4개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소라는 건 3개 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한테 가려져 있더라도, 이 결합선수가 가려져 있더라도 양쪽을 보면서 맞춰가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보자? 분자구조 한번 나타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직선형이에요. 직선형이다 라고 하는 건 중심원자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제가 가능한 것만 나타내볼게요. 탄소, 양쪽에 산소, 이산화탄소가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친구들은 아마도 탄소 있고 여기에서 질소 있고 플로린 되지 않나요? 맞아, 이것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요, 그냥 하나씩만 나타내보도록 할게요. 평면삼각형, 중심원자 비공전자쌍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한 건 누구뿐이다? 탄소. 탄소에다가 산소, 양쪽에 플로린이 올 것이다. 이번에 정사면체예요. 그럼 탄소가 있고요. 얘네가 동등하게 뻗어 있어야지 정사면체가 될 수 있는데, 동등하려면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모두 다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이에요. 삼각불량은요. 이번에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중에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수가 하나가 있고 공유전자쌍 수가 빠르게 3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다? 아, NF3 이런 애들이 삼각불형이다. 구분형 갑니다. 구분형은요. 산소 있고 여기 비공유전자쌍 2개 있으니까 구분형. 그래서 양쪽에 플로린이 오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서 가능한 것도 생각해보니까 질소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산소, 여기 플로린, 여기에 비공유전자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를 잘 구분해주시면 직선형, 평면삼각형 모두 다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고요. 정사면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각불형과 구분형에서는요. 바로 무엇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다? 비공유전자쌍이 생기는구나. 이거 잘 구분해서요. 분자 나타내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단일 결합인지 다중 결합인지 구분 없이 나타냈을 때 표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26학년도에 출제되었습니다. 우리한테 분자 모양을 주고 나서 중심원자에 어떤 원소가 가능할지를 예측하도록 한 문제였거든요. 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W에서 Z로 구성돼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가에서 다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각각 3이다 라고 나타내져 있어요. 그럼 모두 다 3개로 되어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건 중심원자가 W예요? 그러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라고 있으니까 X란 애가 양쪽에 왔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요. 기억과 니에는 직선형과 구분형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요. 우선 중심원자가 가능한 애들을 찾아보면은

그러면 바로 제트는 누구다? 탄소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양쪽에 X가 동등하게 와야 돼요. 그럼 공유전자상 2개 가능한에 3개 가능한에 누가 와야 될까? 2개 가능한 산소가 오게 되고요. 양쪽에는 그러면 플로린이 오겠다. 그래서 W가 산소, X라는 거는 플로린. 다시 W가 산소, X 플로린. 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건 바로 나머지 하나 더 질소겠죠? 그래서 질소가 있으면 여기다가 지금 산소, 여기 플로린 구분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가볼까요? X라는 거 플로린, Y라는 거 질소, Z라는 거 탄소죠? 그래서 탄소에다가 여기 질소, 그리고 플로린 하나 더. 이게 바로 직선형이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기억. 결합각은요, 다다라고 하는 건 직선형이라서 바로 180도. 근데 가라는 건 우리가 정확한 결합은 몰라요. 근데 직선이 아니고 구분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형보다 작아질 거다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다중 무극성 분자니까요. 얘네가 상쇄가 돼야 돼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0이 돼줘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는 대칭 구조가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서 탄소의 양옆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칭 구조가 아니라서 상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 없어요. 디귿. X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고요. 세 개에다가 Y는 질소. 자, 그럼 이때 분자 모양은 질소라고 하는 게 바로 비공유 전자상 있죠?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그럼 얘네들은 평면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불형이다라고 가져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만 가능하다. 1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지금 분자 모양을 가지고 중심 원자를 찾아냈어야 되는데요. 중심 원자 가능한 애 먼저 찾아내고 비공유 전자상 있고 없고를 가지고선 직선형과 구분형 구분해 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구분형, 얘가 직선형. 그리고 나서 양쪽 동등하게 와야 되고 여기선 서로 달라도 괜찮네라는 걸 통해서 산소와 질소를 구분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탄소를 이루고 있는 이 분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힌트를요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분자의 구조가 나왔을 땐 중심 원자를 가지고 바로 비공유전자상 있는지 없는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여기 문제에서도요 비공유전자상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하나의 좀이 편견을 깨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중심 원자는 하나일 것이다. 두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해 볼게요. 다음은 수소와 원소 XY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XY는요, 산소와 플로린은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 이하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수소인데 플로린이다라고 하는 건 이원자 분자밖에 못 만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왔을 때, 그럼 얘네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두 개니까 가능하네요. 그럼 이렇게 왔을 때 얘네가 지금 1대1이다. 가와 나가 모두 다 1대1이에요. 그래서 못 찾겠어요. 한번 더. 그러면 산소가 와도 1대1이어야 된다는 뜻인데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산소, 산소, 양쪽에 수소, 수소. 아하. 이것도 그러면 산소 두 개에 수소 두 개로요. 얘네가 1대1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힌트 뭐 줬냐면, 비공유 전자상 수가요, 가가 더 크대요. 우리는 플로린이 산소보다 비공유 전자상이 더 많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건, 플로린과 수소 사이에는 세 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산소가 두개 왔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상이 네 개입니다. 그래서, 가가 누구다? H2O2구나 라는 거 찾아내서 X가 뭐다? 산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H 그리고 플로린, Y가 플로린이다 라는 거 찾아냈기 때문에 여기가 산소, 여기가 플로린. 1대1로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대신에 우리가 플로린, 이 수소 위치 대신에 플로린, 산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기억 갑니다. 가에는 무극성 공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 산소, 여기 산소. 지금 서로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중심 원자가 두 개인가를 꼭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니은 갑니다. 나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요. 바로 수소와 플로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디귿.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지금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네요.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가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 이하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게 혹시 중심 원자가 하나? 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중심 원자가 두 개인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 꼭 해주시고요. 비공유 전자쌍 수가 주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힌트 활용해서 각각의 분자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요, 바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가능한 분자를 맞추는 거 연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분자 구조 가지고 얘네들이 누구누구 될 거야? 라는 연습을 했었어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질문에서 무극성 공결합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부분적으로 이제 음전하, 양전하 띄는 거 찾아봐라 라는 게 나올 텐데요. 그것이 바로 전기음 성도를 알아둬야 된다 라는 거예요. 같은 주기에서 경향성을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가장 전기음 성도 큰 애가 플로린. 얘를 4.0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플로린을 향해서 갈 때, 플로린 향해서 갈때 가장 커진다. 무엇이? 전기음 성도가. 이걸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 성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증가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지니까 탄소보다 질소, 질소보다 산소, 산소보다 플로린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전기음 성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고 얘네가 지금 탄소, 그리고 산소, 플로린이야.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전기음 성도 차이, 이 차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요. 같은 주기에서 또는 우리가 전기음 성도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가능한 애들이라면 이렇게 직선을 나열해서 얘네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나중에 탄소랑 플로린 얼만큼 차이 나는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은 쪽입니다. 원자 번호가요 감소할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이번에는 증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음 성도가 감소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중에 리튬이 더 크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결합의 극성을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건데 서로 전기음 성도가 다른 애들이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성 공결합, 전기음 성도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양전하,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 음전하를 띠었다라고 하는 애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크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예시 들었던 애는요, 바로 여기 양쪽에 수소, 수소. 자, 그런데 이 가운데는 산소, 산소가 있었던 바로 과산화수소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 얘네들 동등한 공결합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표현해서 치우침을 나타내지 않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중심 원자가 혹시 두 개인가를 꼭 확인하시고 두 개인을 물어볼 때 돌려서 무극성 공결합 있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음 성도 이해하시고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요, 첫 번째 개념 설명할 때 우리 유니크 약점을 먼저 탐색을 할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구분이 없습니다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양쪽에 분자 주어진 걸 보고서는 맞춰줘야 돼요. 한번 발문 읽고 가볼게요. 그러면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단일결합과 다중결합 구분 없이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주어진 애들은 수소, 탄소, 산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기음 성도가 주어졌네요. 바로 탄소가요, 수소보다 크대요. 근데 탄소랑 산소 비교하면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탄소보다는 산소가 더 크다까지 제가 추가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왜 알아야 되는가? 바로 디귿선지에 부분적인 음전하를 묻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 기억 갑니다. 가의 쌍극자 모멘트인데요. 일단 우리가 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땐 애들이 직선형 같은데. 그럴 땐 가와 나를 비교해서 Y란 애가 공유 전자쌍이 최소 두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네? 그럼 두 개? 나왔다. 그럼 Z라는 애가 공유 전자쌍 네개 가능한 탄소, 양쪽에 두개 가능한 산소. 자, 그럼 여기에서는 산소, 그럼 양쪽에는 지금 공유 전자쌍

연산성 하나 가능한 수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결정했어요. 기억이라는 건 사실은 직선형이 아니라 산소에다가 여기 비곤전자성이 양쪽이기 때문에 구분형이라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쉽게 말하면 극성 분자다라는 뜻이겠죠. 니은 갑니다. 나에는 극성 공결합이 있나요? 지금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공결합이 보이죠? 탄수랑 산소. 그래서 극성 공결합이 있습니다. 디귿. 가와 나에서 Y라는 건 산소인데요. 모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랑 수소 사이의 관계도 보니까 산소가 크지. 탄소랑 산소 사이에도 보니까 당연히 산소가 더 크지.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게더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는가 이거에 대한 표현은요. 전기음성도 큰 애를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단일 결합, 다중 결합 구분 없다. 양쪽을 비교하면서요. 얘네들의 결합 선수를 채워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27학년도에 나왔던 전기음성도 차를 구분하는 문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직선을 그려놓고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인데요.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 차를 나타냈어요. 여기에서 수소, 탄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요. 가능한 애들을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 X랑 Y, 여기 XZ, YZ로 모두 하나씩, 이렇게도, 이렇게도, 이렇게도 서로 지금 만났다라는 거니까, 탄소랑 수소가 만나면, 당연히 여기에서 4개가 오는 구조. 왜냐면, 여기 보시면, 하나는 무조건 하나, 나머지 A, 하나, B, 하나, B, 이런 식이니까, 하나일 때 나머지 개수 높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탄소, 여기 산소 2개. 이번에 이렇게 만나볼까요? 그러면 산소가 하나이면 수소가 2개. 이런 식으로 만났을 때, 우리한테 이 하단에 아래 첨자 보시면, B로 지금 같은 거, A 다르죠? 그래서 2로 같은 애들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어서, 여기가 바로 H4C. 그럼 여기가 똑같이 탄소죠? 그럼 여기가 지금 산소 2개. 여기가 그럼 이번에 수소에다가 여기가 바로 산소. 이렇게 나타내서 모두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힌트가 하나 더 뭐냐면요. 전기음성도가요. 쭉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소가 탄소보다 작기 때문에 가장 작은 애 수소. 그다음 탄소. 탄소랑 산소에서는 서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나타냈어요. 그때 우리한테 여기 탄소랑 수소의 차이가 m값이래요. 그러면 여기 수소랑 산소 차이가 탄소 차이가 m값이래요. 그럼 여기선 탄소랑 산소 차이가 n값이래요. 탄소랑 산소 차이가 n값이래요. 이렇게 지금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나타내지 않은 기억도 찾아볼까요? 수소랑 산소 차이래요. 수소랑 산소 차이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들에 대한 하피네. 그래서 m 플러스 n이 바로 보다 기억이다라는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 가봅니다. 기억은 m 플러스 n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m 플러스 n? 제가 찾아놨네요. 네, 맞습니다. 니은. 이번에 x, b, z, x, b, z, h2에서 z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소였죠.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나요? 수소랑 산소 중에 산소의 전기음성도 더 크니까 부분적으로 음전하 띠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결합각은요, YZB라는 건 CO2예요. XAYCH4니까요, 당연히 직선형이 더클 것이다 라는 거알수 있어서 디귿도 맞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기억님, 디귿이 모두 다 정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결합각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 결합각 몇이야? 라는 건 모르지만 비교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직선형인가? 아니면 구분형인가? 평면삼각형인가? 그러한 구조를 생각해주면서 비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같은 주기, 같은 족이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음성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때 빠르게 화학식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면서요. 여기 수는 완성에서도
우리가 이 선을 나타내면서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이와 동일하게 여기서도 화학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학식을 가지고서는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화학식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힌트가 무엇이냐면 XY가 1대1로 결합했고 이 XZ는 2대1로 결합했고 ZY가 1대1로 결합했어. 이것이 바로 힌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갑니다. 아니, 문제갑니다.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해사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산소, 플로린, 염소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가해사다에서 모두 오태규칙 만족하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타내 줄때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산소라는 건 공유전자상 두개 가능하고 그리고 플로린과 염소 모두 다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1대1이다라고 하는 건 아하, 누구랑 누구다? 플로린과 염소에 대한 결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일단 전기음성도 차를 우리가 활용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양전하 띄는 거 먼저 활용할게요. X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플로린이 있어요. 우리는 플로린 향해서 갈때 전기음성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서 아, 플로린이 산소보다도 클 거고 염소보다도 클 거야. 하지만 둘을 비교할 순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플로린과 염소 중에서 부분적으로 양전하는 전기음성도가 작은 바로 염소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나타내면은 플로린은 커요. 염소는 작아요. 얘네들 차이가 지금 몇이라고요? 1이라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아직 내가 누굴 몰라요? 여기에 있는 산소에 대한 위치는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2대1이니까, 아, 1에 해당하는 누구다? 산소다. 그래서 여기 산소, 여기에서 얘가 산소. 그리고 얘가 염소라고 찾아냈죠? 그럼 Y는 뭐예요? 플로린이죠? 그래서 X라는 건 염소 두 개, 그럼 Y라는 건 플로린 두 개, 이렇게 찾아낸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가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일단 염소랑 산소 차이 0.5가 차이 나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 거 여기 오른쪽으로 0.5 또는 왼쪽으로 0.5.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0.5 차이. 플로린과 산소 사이도 0.5 차이. 그러면 산소가 이 가운데 있어야지 여기서 0.5 차이, 여기서 0.5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고 염소와 플로린에 대한 전체는 1 차이가 날수 있겠다라는 걸 찾아낸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수 있겠다. 아, 염소보다 산소가 더 크고 산소보다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더클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는요, 염소랑 산소가 만났을 때 산소에 대한 전기음성도가 크네. 그래서 염소가 부분적으로 양전한 바로 X고요. 니은에서는 산소와 플로린 중에서 플로린 더 크네. 산소가 부분적으로 양전한 여기에서 Z가 바로 부분적으로 양전을 띠게 될 겁니다. 기억갑니다. 그래서 Z라는 건 산소니까 맞고요. 니은 가볼까요? X에서 Z 중 전기음성도는요, 플로린이 가장 크고 플로린 Y라고 표기했네요. 그래서 Y가 맞습니다. 디귿. 기역은 X고 니은은 Z니까 맞겠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정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음성들을 외운 걸로 하는 건 같은 주기, 같은 조. 나머지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준 힌트가 0.5, 0.5 차이, 산소 위치 여기야. 그래서 절대로 산소랑 염소를 임의대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우리는 같은 주기, 같은 조가 아니면 모릅니다. 무조건 힌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얘네들을 곱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이 될 건데요. 그때 우리가 공유전자쌍수와 비공유전자쌍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문제를 보면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분자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H2O예요. 이 H2O를 알려준 이유는요, 산소 있고 양쪽에 수소가 있죠. 그럼 얘네가 공유전자쌍 두 개고요, 비공유전자쌍이 산소한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수와 비공유전자쌍수가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나눠준 비율이 1이 되는 경우예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사실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F2O예요. 얘를 어떻게 헷갈려 하냐면요, OF2O

CF2랑 비공유 전자상 수가 같아요. 근데 공유 전자상 수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탄소라는 애가 비공유 전자상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비공유 전자상 수가 같게 보이고, 그리고 공유 전자상 수는 얘가 중심원자, 여기선 산소와 중심원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FCN. 자, FCN이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여기에서 단위결합 하나, 다중결합 세 개, 공유전자상 세 개인데, 비공유가 세개 하나로요, 얘도 비공유와 공유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도 1이 될수 있는 비율 중에 하나다라는 거에서요, 이두 가지 분자는 1인 경우, 이거는 실수 많이 하는 거에서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소개한다라고 했죠? 이두 가지. 하나는 실수 많이 하는 거. 자, 우리 문제를 풀면서 이제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먼저 써주면서 시작한 이유는요,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숫자가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파트에서는 많이 그려보고 연습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타파하면 좋을지 가보도록 할게요. 27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건데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접근한 것처럼 중심 원자가 누굴 거야? 그럼 나머지가 얘로 채워지겠네. 그럼 우리가 플로린을 봤을 때 X라는 게 중심 원자일 거야? 그럼 플로린 양쪽으로 채워지겠네. 이런 것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비공유 전자 수가 6이야? 그럼 플로린은 하나당 3개니까 2개 있나? 이런 의심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표는 플로린과 원소 X에서 Z로 구성돼 분자 가해사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X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분자에서 모든 원자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데요. 딱 보아하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분자나 구성 원자 수가 3개야? 그럼 중심 원자 있고 양쪽에 플로린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 가운데 공유 전자상 2개 가능한 누가 와줘야 돼요? 산소가 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산소 와주니까 얘는 OF2. 그래서 비공유 전자상 수가 3개, 3개, 2개, 8개죠. 그래서 A다라고 하는 건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가 돼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아까 해봤던 건 뭐였냐면, 비공유 전자상 수가 6이에요. 플로린은 하나당 3개 있거든요? 그럼 얘네가, 플로린이 2개 있네, 라는 느낌을 줬어, 저한테. 그러면 양쪽에 플로린. 근데 4개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 아까 무슨 틀을 깨자? 무조건 중심 원자 하나인 건 깨자. 왜냐면, 비공유 전자상 없는 탄소가 와주려면 탄소, 탄소, 중심 원자 2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단일결합, 나머지 여기에서 탄소,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 그래서 여기보다 탄소 C2F2다라는 게 성립됩니다. 그럼 이제 다에 가서 한번 가볼 건데요. 우리한테는 탄소, 질소, 산소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질소가 될 겁니다. 그럼 A라는 거는 똑같이 4개여야 되고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상 여기에서 2 곱하기 4니까 8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생각해봐요. 그럼 플로린이 왔어요. 플로린 2개 오면 6개. 여기에서 2개는 질소 거겠네. 근데 질소 비공유 전자상 2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올리는 건 질소, 질소, 플로린, 플로린, 그래서 4개. 양쪽에 하나씩 여기 이중결합. 많이 착각하는 게 얘네가 지금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니까 질소에다가 플로린 3개 오는 걸 많이 떠올리는데, 플로린 3개 오면요, 하나당 비공유 전자상 3개니까 3, 3은 9, 질소 하나에서 10개 돼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상 수가 8개라는 건 얘네 구조에 비해서 플로린 개수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냈다. N2F2다. 기억 갑니다. Y라는 건 탄소가 맞고요. 니은, 가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애들 당연히 있어요. 산소랑 플로린 사이에 있죠. 디귿, 공유 전자상 수, 다라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나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요. 나가 더클 것이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요, 앞에서부터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자의 구조가 생각보다 중심원자 하나이면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알려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더꼭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비공유 전자상 수가 주는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린에 대한 개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플로린 개수가 여기보다 더 작다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잘 활용해.

0: 그래서 몇개갈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걸 가지고 화학식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도요, 비공유전자쌍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제가 활용해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지금 수소와 모두 다 수소가 들어가 있나 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수소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원소 XSZ로 구성된 가에서 라이드한 자료인데요. XSZ다라고 하는 건 탄소, 산소, 플로린이 순서없이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한테 비공유전자쌍 수가 4래요. 그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거 산소가 2개 있구나. 왜냐면 비공유전자쌍 탄소 없어요. 산소 2개, 플로린 3개. 그럼 여기에서 산소 2개. 산소 2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면은 여기 산소 양쪽에 수소 수소 단일 결합선 수 하나, 둘, 세 개. 완벽하네요. 그래서 여기 산소 A는 2다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럼 나도 산소 2개 아닐까요? 똑같이 비공유전자쌍 수가 2개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가 또 산소가 2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단일 결합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산소가 양쪽에 왔고 얘는 이중 결합을 하는 애들. 그러면 공유전자쌍 4개 가능한 애 누구다? 탄소가 와주면 되겠네라고 찾아냈습니다. 그럼 Y가 탄소, X가 산소, 그럼 Z는 남아있는 플로린, A는 2라고 했을 때 얘네가 비공유전자쌍 수가 플로린 3개에서 2개가 6개, 산소 2개 8개 맞아떨어지고요. 탄소에서 산소랑 이중결합, 양쪽에 플로린, 그래서 단일결합수 2개가 맞습니다. 자, 마지막 라에서는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Y는 탄소, 그리고 Z는 플로린. A라는 것, 지금 E라는 것 찾아냈으니까 얘가 지금 4. 그러면 CF4에서 탄소라는 거 비공유전자쌍 없죠. 그래서 3개 곱하기 4니까 12. 그리고 단일 결합 4개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맞다. 기억 갑니다. A라는 거는요, E가 맞고요. 니은. 공유전자쌍 수는요, 나에서 하나, 둘, 셋인데. 그리고 가에서는요, 바로 하나, 둘, 세 개.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였네요. 그래서 나가 가보다 더 크다. 맞고요. D급 갑니다. 가해사라 중 다중결합이 있는 거 찾아볼게요. 나에서는 다중결합, 이중결합이 있고요. 다에서 이중결합이 있고요. 라에선 단일결합이라서 모두 2개 있다라고 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답이니까요. 몇 번이다?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비공유전자쌍 수가요. 우리가 공유전자쌍 수와 뺄셈, 나눗셈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산수가 몇 개야? 라는 유추가 수월하게 됐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가려져서 뺄셈! 공유전자쌍 수와 비공유전자쌍 수 뺐을 때. 근데 요 정도 우리 예측할 수 있어요. 음의 값이 나왔다면 비공유전자쌍이 더클 거예요. 요 정도 우리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6학년도에 출제된 거고요. 표는 원소 X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X에서 Z는 수소, 탄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이 가에서 구성원자 수가 2개면 분자당 구성원자 수 2개? 이원자 분자구나 라는 거 떠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원자 분자 만들 수 있는 애가 수소랑 산소. 근데 비공유전자쌍 수가 더 크대요. 수소는 비공유전자쌍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 O2.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값이 몇이다? 1이다. 그럼 확인합니다. 산소와 산소 공유전자쌍 수 2개. 비공유는 양쪽에 2개씩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 빼기 4에서 마이너스 2. 그럼 나가 볼까요?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5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일단 산소가 X야. 그러니까 YZ는 수소랑 탄소로 이루어졌겠네요. 그래서 이제 맞춰볼까요? 탄소가 중심 원자에다가 수소가 4개 와주면 얘네 구성원자 수가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탄소 여기에서 수소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한번 내려와 볼까요? 만약에 그대로 맞다면 여기가 산소 A라는 건 지금 1이다라고 찾아냈고 탄소고 여기서 1, Z, 수소 여기에서 2분의 1이니까 2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일단은요 여기에서 하나 하나 2개로 4개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개 성립되는 거 맞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나머지는요, 요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탄소, 여기 산소, 양쪽에 수소가 오기 때문에 공유전자쌍 수가 4개, 비공유전자쌍 수가요, 여기에서 2개가 있네요. 2 빼줬더니 몇이다? 2다. 그럼 이번에 위로 올라가서 기억까지 구해볼까요? 그러면 탄소에다가 수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공유전자쌍 수 4개, 비공유전자쌍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4 가주면 되겠어요. 기억 갑니다. X라는 건요, 우리가 무엇이라 찾아냈냐면 산소라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X에 대한 시작점부터 잘못 접근했으면 나머지는 아마 안 찾아졌을 것 같아요. 니은 갑니다. 기억은 4가 맞고요. 비공유전자쌍이 없었기 때문에 공유전자쌍 4 그대로 가줬습니다. 디귿. 다에는 다중결합이 어딨냐면 탄소와 산소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라서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비공유전자쌍 수가요. 곧 산소, 곧 플로린. 이거에 대한 힌트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한테 차이값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네들에 대한 힌트에 대해서 차이값이니까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이원자 분자 가는 거 수소와 산소뿐, 수소라는 거 비공유전자쌍 없기 때문에 산소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확정 지었고, 여기서 구성 원자 수가 5개니까 탄소랑 수소랑 이루어졌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B랑 EC 더해준 값, 그리고 여기서 1 더하기 B 더하기 C였는데 이 B랑 C가 더해준 게 3이 돼줘야 됐어요. 그래서 얘가 3이 돼줘야 됐고, 얘가 더해준 게 지금 5가 돼줘야 되니까 사실은 B라는 게 1, C라는 게 2구나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 CH 포겠지라는 게 보여서 접근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복잡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구성 원자수에 대한 요 값에 대해서 관계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아, 이 산소에 대한 거가 비공유전자쌍 유일하게 있는 애구나라고 해서 4도 구해줬어요. 자, 그다음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조금 새로운 유형이에요. 앞에서 제가 일부러 분자당 구성 원자수 문제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어떻게 다르게 좀 표현된 게 있더라고요. 전체 원자수분의 Y 원자수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XY2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X 하나, Y 두 개에서 사실은 세 개죠? 여기서 Y 두개 있죠? 3분의 2인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전체 원자수다라고 하는 건 분자당 구성 원자수로 해석해주면 되고, 그때 Y 원자수에 대한 거를 넣어서 매칭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4 이하에 분자당 구성 원자수다, 얘가 3분의 2예요. 그러면은 X라는 거 하나에 Y가 지금 두개 있겠네라는 구조를 떠올려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같이 문제 적용하면서 우리가 또 상태값이 나와서 실제값으로 바꿔준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 완성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전체 원자수분의 Y 원자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가 발문에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몇 이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얘가 가능한 게 2분의 1뿐만 아니라 4분의 2도 되겠네? 라는 거를 이제 떠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문 읽고 시작합니다.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X에서 Z는 탄소, 질소, 그리고 플루오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거 갑니다. 각각 구성 원자수가요, 5 이하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5 이하이다라고 했는데, 전체 원자수가 얘는 4, 픽스. 왜냐면 두배 하면 8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럼 여기서 5 얘도 픽스. 다만 얘가 지금 4분의 2에 대한 경우도 있겠다. 지금 y 원자수 자연수 나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얘만 4분의 2가 가능하다. 자, 그럼 가봅니다. 여기 가에서는요. y가 지금 몇개 나와요? 3개. 그럼 x 하나에다가 y가 3개 나와야 되는 구조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럼 공유전자쌍 3개 가능한 애 바로 질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단위 결합 가능한 애 플로린. 아하. 그래서 얘네가 F3다. 라고 제가 이제 가에서 가정을 했고요. 그럼 나에서 가보니까요. 이번에 Z라는 애가 있고, Y 원자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대요. 그럼 공유전자쌍 4개 가능한 애 누구다? 바로 탄소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아, 아, Z라는 거는 바로 탄소, 그리고 Y라는 거 플로린 네 개가 가능한 애구나. 그래서 CH4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로 갔을 때 X라는 거 질소, Y라는 거 플로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래요. 근데 Y라는 거 플로린이니까 플로린 하나, 질소 하나, 플로린 하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4분의 2가 실제 값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거를 나타내주면 양쪽에 플로린, 가운데 질소, 질소. 그럼 여기에서 공유 전자상수 하나, 하나, 여기는 두개 가능하겠죠. 그래서 N2, F2가 됩니다. 기억합니다. 원자까지 전자수가요. X라고 하는 건 질소고, Y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은 15조, 17조. 그래서 원자까지 전자수는 플로린이 7개로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 다에서는 무극성 공결합 있나요? 라는 질문은 같은 원자의 원소 사이에 공결합 있나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있다? 단 중심 원자가 두 개니까요. 아, 무극성 공결합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디귿. 공유 전자상수분해요. 비공유 전자상수인데, 다에 대해서 공유 전자상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그리고 비공유는요, 양쪽에 세 개, 세 개에서 여섯 개, 질소 하나, 하나에서 총 여기 두개 있죠? 그래서 여덟 개. 그래서 이 비율이 2예요. 근데 Y, Z, X라는 건 위에 없는 애니까 써볼게요. Y 플로린, Z 탄소, X라는 거는 질소. 아하, 우리 아까 연습했어요. 공유 전자상 수가 탄소 기준 중심 원자니까 4개에 플로린 3개, 질소 하나. 그래서 얘네들은 몇이다? 1. 그래서 다가 YZX의 2배가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소한 표현이었지만 전체 원자수다라고 하는 거를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되, 실제로 얘네들이 가능한 수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분자의 구조, 그리고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바로 이 쌍극자 모멘트를 확인하는 것까지 모두 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해볼 거는요, 다원자 이온입니다. 이 다원자 이온이 항상 1면에서 가벼운 문제처럼 출제가 되되, 우리한테 원소를 찾는 게 가끔 출제가 되고 있죠. 그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 나타나져 있는 분자 구조식을 보듯이 여기에서 나타나져 있는 구조식을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다원자 이온은요, 분자가 아니죠. 사실 이온입니다.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온이기 때문에요. 여기 질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있고요. 플러스다라고 하는 의미는 얘가 원래 전자 하나 있었는데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질소라는 애가 가려져 있어. X라고 돼 있을 때 찾아내는 방법은 공유 결합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바깥에서 하나 더 가져와서 총 5개 원자까지 전자가 5인의 누구? 15족인의 질소.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2족이라면. 그래서 우리한테 만약 이렇게 나타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 얘가 지금 플러스가 하나 더 더해져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빠르게 떠올리시고, 그리고 중심에 있는 애 누구다? 아, 얘가 바로 공유결합 4개에다가 하나 더 더해준 15족이다라는 걸 찾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모양은요. 바로 여기 전자상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결합되어 있는 거다 모두 다 동등하게 수소라는 애들이죠. 그래서 정사면체형이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공유전자상 수 4개구나. 자, 이번에 여기 와봤더니요. 삼각불형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느낌 딱 왔어요. 누가 있다? 비공유 전자상 하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 둘, 셋. 얘가 바로 삼각불형이고요. 만약에 중심에 있는 애를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공유되는 거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바깥에 있는 거 하나 더 더해준다. 얘몇개 됐나? 여섯 개 된다. 그래서 얘 누구다? 16족이네. 2족이라면 산소가 될 거다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화학식 봤을 때 하나 더 더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 해석 꼭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원자 이온을 봤을 때 얘네들의 공유 전자상 수와 그리고 비공유 전자상 수도 셀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요.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26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발문 먼저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가려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 여기서 공유됐던 거 전자수 세주고, 비공유 세주고, 여기에서 플러스는 원래 있었던 애 이것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그림은 1, 2주기입니다. 1주기가 나온 이유는요, 수소라는 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원소 액세서제트로 구성된 이온 가와 그리고 분자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 나타냈습니다. 딱 보니까요, 얘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여기만 있죠? 그래서 얘가 알수 있는 건 수소. 아, 얘 공유전자사 하나만 가능한 애구나. 수소, 수소. 그럼 X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누구다? 바로 16족이고 2족이니까 산소다라고 찾아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할까요? 자, 여기서 나에서요. 얘가 지금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공유전자상 4개가 가능하대요. 얘 누구야 그러면? 탄소. 양쪽에 하나씩 가능한 애다. 바로 누구였어요? 비공유전자상 접으니까 수소, 수소. 여기서 비공유전자상 2개고요. 공유전자상 2개 가능해 누구다? 산소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갑니다. X라는 거 질소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소라고 찾아냈죠? 틀렸어요. 니은. 가의 단일 결합수는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세 개가 맞습니다. 디귿. 나의 비공유전자상 수와 공유전자상 수 빈데요. 여기 중심원자 하나, 탄소뿐이죠? 그래서 공유전자상 수가 4개. 비공유는 여기에서 산소한테만 있다. 2개. 나눠주면 2가 나와서요. 여기 맞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와 같이 우리한테 이제 다원자 이온이 나왔을 때 중심원자 맞추는 거, 플러스는 더해주고 마이너스는 빼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양쪽을 비교하면서 한번더 확인하게 하니까요. 내가 제대로 찾았는지 확인하시고, 발문에서 1, 2주기, 1주기 수소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복습하는 시간, 유니크 약자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마지막에 했지만 여기는 끌어당겨서 1번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원자 이온에 대한 분자 구조를 보시고, 여기 어떤 원소가 있는지, 바로 얘네들에 대한 원자과 전자수를 확인하시고, 어떤 원소다 찾는 거꼭한번더 연습하세요. 정김성도 같은 주기, 같은 조개에서 판단하는 거 연습했었죠? 플로린을 향해서 커진다 라고 했고요. 나머지 같은 주기, 같은 조개 아니라면 주어진 힌트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고, 정기음성도로 파생된 게 바로 결합의 극성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양전하, 음전하를 판단할 때 정기음성도 누가 더 큰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치우침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판단하니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아니다도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공유전자상 수와 비공유전자상 수에 대한 관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무엇으로 힌트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서 이걸로 나는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걸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3단원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왔습니다. 3단원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 그리면서 공유전자상 수와 비공유전자상 수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4: 따라옵니다.
6: 뭐야?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학,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이고요. 이번 시간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는 별의 물리량과 분류입니다. 자, 앞서 했던 것처럼 주제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주제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점 주제 분석 볼게요. 자, 별의 물리량, 그 다음에 별의 분류가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인데, 역시나 최근 출제 경향은 100%입니다.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75.1%. 아마도 문항을 출제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오답률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문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정도의 오답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만큼 물리량 문항에서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별의 물리량을 얼마큼 계산을 낼 수 있느냐가 이 주제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계산을 위한 좀 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량과 관련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별을 분류할 수 있느냐, 특히나 HR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 HR도를 생각해낼 수가 있느냐, 이런 문항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필수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개념은요. 자, 첫 번째, 별의 물리량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요소는 별의 표면 온도예요. 표면 온도가 얼마인지를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표면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선지에 꼭 나옵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플랑크 곡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별이 이렇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별의 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세기로 표시를 하면 이러한 곡선이 나와요.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별을 흑체라고 가정했을 때, 즉 흑체라고 별을 가정을 했을 때 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를 표현한 그래프가 플랑크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플랑크 곡선은 흑체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또는 뭐 별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똑같은 파장에서 더 강한 색이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 플랑크 곡선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중간중간에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는 어떤 기체에 의한 흡선이 나타나지 않는 게 플랑크 곡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보다 보면 곡선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곡선이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들은 플랑크 곡선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봤을 때. 또 하나, 플랑크 곡선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다른 흑체의 플랑크 곡선은 절대 겹쳐지지 않는다. 어떠한 파장대라 하더라도 온도가 높은 흑체라고 하면 더 강한 세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그래프를 보는데, 복사 그래프를 보는데 복사 그래프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요 복사 그래프는 플랑크 곡선은 될 수 없다. 아셨죠? 원칙적으로 플랑크 곡선은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세기, 온도가 높으면 더 강한 세기, 온도가 높으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런 게 플랑크 곡선이랑 관련된 자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랑 관련된 두 번째 물리량이 있죠. 뭐냐면 분광형입니다. 분광형. 자, 분광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별에서 방출되는 빛의 세기를 분광기 또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떠한 흡선이 뚜렷하게 보이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분광형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O, B, A, F, G, K, M까지 해서 분광형을 구분을 한다. 아셨죠? 요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 바, 팟, 고, 쿠, 마. 순서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오, 바, 팟, 고, 쿠, 마. 자, 분류하며 각각의 분광형은 고온의 0에서 저온의 9까지 또 10개로 또 세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F0부터 F9까지, G0부터 G9까지 이렇게, G0부터 G9까지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 A0형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면 온도가 대략 만 켈빈 정도 되는 별이고요. 색지수 B-V가 0인 별. 그러니까 얘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하면 색지수가 음수, 얘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하면 색지수가 양수라는 겁니다. 얘는 스펙트럼에서 중성수소의 흡선이 굉장히 뚜렷하다. 그 다음에 얘의 절반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는 별이
분광형으로 봤을 땐 K0예요. 아셨죠? 5000K 정도. 얘는 이온화된 칼슘선이 잘 보인다. 그 다음에 태양이 분광형이 G2거든요. 태양이라고 하면 이온화된 칼슘선이 제일 잘 보인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중성 헬륨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녀석은 B0형 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온의 별, 저온의 별이라고 하면 금속선이나 아니면 이온선, 금속의 이온선 또는 분자선 같은 것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 고온의 별이라고 하면 중성 수소, 중성 헬륨 또는 이온화된 헬륨 이러한 선들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분광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물리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도와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흑체가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 우리가 이런 걸 간단하게 에너지, 단단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즉, 흑체 또는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세기를, 파장에 따른 복사 세기를 그래프로 그려내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플랑크 곡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요 플랑크 곡선의 요 아래 면적 있죠? 요 아래 면적이 바로 요 에너지 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온도가 높을수록, 자, 플랑크 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었죠? 온도가 높을수록 요 복사선 아래 면적의 넓이는 넓어지는 겁니다.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자, 별의 광도는 단위 면적이 아니라 그냥 단위 시간.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광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곱하기 겉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광도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표면적. 그럼 광도가 나온다. 그럼 우리는 별의 광도를 측정하고, 요 플랑크 곡선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를 구한다라고 하면 L을 알고 T를 알기 때문에 파이와 시그마는 상수입니다. 그럼 누구를 계산할 수 있다? R을 계산할 수 있다. 광도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관계식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밝기와 등급, 거리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광도가 큰 별일수록 실제 밝기가 밝고요. 등급은 작다. 그리고 1등급 별과 6등급 별의 밝기 비는 100대 1.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겁니다. 등급이 클수록 어두운 거예요. 자, 5등급 차라고 하면 100대 1이기 때문에 한 등급 차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한 등급 차는 대략적으로 약 2.5배의 밝기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등급 차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밝기 배율 또는 밝기 비라고 해 보겠습니다. 1등급 차라고 하면 밝기 배율은 2.5배. 아셨죠? 2등급 차라고 하면 2.5의 제곱배. 얘가 6.25배 정도 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3등급 차라고 하면 2.5의 세제곱배. 얘가 대략적으로 16배 정도 됩니다. 요 정도는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4등급 차라고 하면 얘는 2.5의 4제곱배고요. 얘가 대략적으로 40배. 아셨죠? 5등급 차라고 하면 얘가 2.5의 5제곱이고요. 얘가 밝기 배율을 따지면 100배. 그래서 우리가 5등급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6등급이라고 하면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배. 아셨죠? 7등급이라고 하면 얘 곱하기 얘인 거예요. 그럼 625배. 자, 그럼 여기서. 자, 만약에 1.5배라고, 1.5등급 차라고 하면 1.5등급 차는 1.5등급 더하기 1.5등급 하면 3등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등급 차의 밝기 배율은 4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5등급의 4배면 3등급이면 4배의 4배니까 16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2.5등급이라고 하면요. 2.5등급은 2.5등급 더하기 2.5등급이 5등급인 거잖아요. 그러면 2.5등급은 밝기 배율이 얼마? 10이 돼야 되죠. 2.5등급이 10이면 2.5등급에 2.5등급, 즉 5등급이 되면 10배에 10배니까 100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요 관계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아셨죠?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광도가 같은 별이라도 거리가 멀어지면 관측되는 밝기가 작아지겠죠. 우리가 관측되는 밝기를 겉보기 밝기, L이라고 하고요. 이 겉보기 밝기는 그 별이 원래 갖고 있었던 광도, 그 다음에 그 별까지의 거리,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다. 거리가 멀어지면, 두배 멀어지면, 두배 멀어지면 밝기는 멀어질수록 원래 밝기의 얼마? 4분의 1배가 된다. 아셨죠? 두배 멀어지면 4분의 1배. 그럼 만약에 10배 멀어집니다? 그럼 원래 밝기에 100배가 어두워지는 거고요. 100배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5등급이 어두워질 수 있다. 5등급이 커질 수 있다. 아셨죠? 이러한 관계도 우리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필수 개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도 계급 말씀드릴게요. 광도 계급은 분광형이 같은 별들의 광도를 비교하여 분류하기 위한 체계.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광형을 가지고 스펙트럼에서 어떠한 원소의 흡손이 잘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아, 얘가 뜨거운 별이야, 얘가 차가운 별이야를 구분했어요. 그런데 차가운 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 선폭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선폭의.
아셨죠? 그러니까

자, 어떠한 스펙트럼에서는 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떠한 스펙트럼에서는 흡선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흡선의 폭이 얘가 더 넓잖아요. 똑같은 위치에서 흡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맞는데, 얘가 선폭이 넓어. 이 선폭의 차이는 대체 뭐지? 이 선폭의 차이를 알아내다 보니, 아, 선폭이 좁을수록 크고 밀도가 작은 광도가 큰 별이더라라고 해서 이 선폭 차이를 가지고 광도 계급을 정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광도 계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광도 계급은 1. 1은 광도 계급 1은 초고성이고요. 그다음에 3. 3은 거성이고요. 5. 주계열성이고요. 7. 백색위성. 1, 3, 5, 7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볼 때, 자,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 계급이 크잖아요. 광도 계급이 크면 클수록 스펙트럼에서 선폭의 넓이가 넓어진다. 광도 계급이 클수록 선폭의 넓이가 넓어진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별의 반지름이 작아진다. 별의 밀도가 커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광형이 똑같을 때 광도 계급이 클수록 흡수의 선폭이 넓어지고요. 똑같은 원소에 의한, 똑같은 물질에 의한 흡선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폭을 보는 겁니다. 폭의 넓이가 넓어진다. 반지름이, 그러한 별은 반지름이 작다. 그러한 별은 밀도가 크다. 아셨죠? 그 이러한 관계 정리하시고, 여기서 보면 똑같은 A0형 별이라고 했을 때, 자, 초거성이 백색 외성보다 압도적으로 선폭이 좁다. 반지름이 크다. 밀도가 작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광도가 크다. 아셨죠? 이러한 부분들 정리하셔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광도 계급 말씀드렸고요. 이제 HR도를 통해서 별을 분류하는 거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HR도가 이렇게 있을 때 실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쫙 관측을 해서 이 HR도의 등급과 표면온도 또는 뭐 분광형과 광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별은 여기에 놓여요. 대부분의 별은. 여기가 대부분의 별이 놓이는 별이 일생을 살면서 제일 오랫동안 머무는 주기열 단계에 놓이는 상태. 주기열들을 표현한 위치입니다. 아셨죠? 질량이 큰 주기열, 질량이 작은 주기열. 자, 이렇게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인다라고 하면 얘는 반지름이 크다, 광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초고성이고요. 왼쪽 아래에 놓인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작다, 밀도가 크다, 광도가 작다, 이런 녀석들은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볼때 대부분의 별은 주기열성이기 때문에 주기열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구분해서 우리가 별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HR도에서 별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니? HR도는 가로축에 표면온도가 나와 있고 세로축에 광도가 나와 있어요. 표면온도와 광도가 나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반지름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할 수가 있니가 문제로 첫 번째로 나옵니다. 물론 어떠한 HR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 반지름선을 주기도 해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죠. 분리량을 계산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주기열성의 특징을 물어보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큰 주기열성입니다. 질량이 큰 주기열성은 반지름 크고 광도 크고 표면온도 크고 그 다음에 수명이 짧다, 진화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 색지수 작다, 절대 등급 작다 이제 이런 것들.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광도 작고 반지름 작고 표면온도 작고. 대신 수명은 길어요. 진화 속도 느려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성의 반지름과 광도. 자, 거성은요 대부분 여기에 모여 있죠. 아, 거성 광도는 태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00배 정도 되는구나. 그럼 태양의 절대 등급보다 한 5등급 정도 작겠구나. 아셨죠? 반지름이라고 따지면 태양의 한 10배에서 100배 요 사이가 거성. 됐죠? 자, 초고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초고성이라고 하면 태양 광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 태양 광도의 10,000배 이상. 그러면 절대 등급은 태양보다 10등급 이하로 더 작아야 되겠죠. 10등급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런 별들이 초고성이 된다. 반지름이라고 하면 태양 반지름의 한 100배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좀 갖고 있으면 문제 풀이할 때좀 수월함이 생길 수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주기열성의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기열성의 특징, HR도의 왼쪽 상단에 놓일수록 광도 커요, 질량 커요, 반지름 커요, 표면온도 커요. 대신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에너지를 너무 빠르게 생산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수명은 짧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태양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냐면 표면온도 약 5800 켈빈 정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를 잘 그려주면 되겠네요. 요 정도. 여기가 태양의 위치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광도 태양 기준으로 봤을 때 표면온도 한 5800. 그게 조금 어려우면 한6000 켈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등급은 약

조건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알았죠? 여기다가 태양을 써보겠습니다. 태양 이렇게 놓고, 반지름 태양 기준이니까 1. 표면온도 태양 기준이니까 1. 절대 등급이라고 하면 플러스 4.8. 됐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볼 것은, 기본적으로 볼게요. 백색유성이라고 하는 별은 태양보다 반지름 작고, 절대 등급은 크고, 광도는 작고, 표면온도는 높아야 돼. 그러면 그 조건을 따져볼까? 그 조건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아, 얘가 백색혜성이네? 라고 하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광도 계급으로 따지면 7. 아셨죠? 왜냐면, 태양보다 표면온도 높잖아요? 근데 절대 등급이 이렇게나 크다고? 그러니까 광도가 이만큼 작다고? 그럼 반지름도 압도적으로 작겠네? 이 중에서. 그러면 백색혜성에 해당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됐죠? 자, 여기 절대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광도를 비교해 봅시다. 태양의 광도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지금 얘보다 5등급 커요. 그러면 광도가 100배 어둡습니다. 100분의 1. 얘는 5등급 작아요. 그럼 광도가 100배입니다. 100. 됐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문제 하나씩 볼까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마이너스 0.2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반지름 나와 있고 표면온도 나와 있어요. 반지름과 표면온도가 나와 있다고 하면 광도를 계산할 수 있거든. 광도 가지고 태양에 대한 비교를 해서 절대 등급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도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온도의 4제곱. 요거와 비례하거든요. 그런데 태양에 대한 비율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태양에 대한 비율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요 식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태양이 1일 때, 태양이 1일 때 가는 광도가 얼마일까? 볼까요? 가의 광도는 반지름에다 얼마를 넣어주면 되냐면 2.5를 넣어주면 되고요. 표면온도에다 얼마를 넣어주면 되냐면 2를 넣어주면 됩니다. 태양이 1일 때. 아셨죠? 그럼 태양에 대한 광도 비가 나오는 겁니다. 따져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5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나오네요. 그럼 이걸 식을 좀 바꿔보면 2.5 곱하기 2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네요. 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5네요. 10이네요. 10의 제곱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100. 누구에 대하여? 태양에 대하여. 얘는 100배야. 100배야? 그럼 광도 얘랑 똑같네? 그럼 너 마이너스 0.2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됐죠? 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 파장은,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은 나가 다보다 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얘는 온도가 나와 있는데 얘는 온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죠. 얘는 상수고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람다 맥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짧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자, 똑같은 식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태양에 대한 비율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태양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얘는 두 배잖아요. 그럼 얘는 몇 배일까? 자,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되냐면 10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얼마를 넣어주면 되냐면 100을 넣어주면 됩니다. 태양이 1일 때 얘가 100이고, 태양이 1일 때 얘가 10이라고 했으니, 그럼 얘는 얼마일까? 얘가 지금 t의 4제곱이죠. 맞죠? 그럼 볼게요. 얘가 100일 때 100은 10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이에요. 얘는 지금 뭐죠? 10의 제곱이 100이잖아. 100, 100 똑같네. 그럼 t의 제곱이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럼 t가 1이겠네요. 그러면 얘가 1이야. 됐죠? 그러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 파장은 지금 표면 온도가 높은 요 녀석이 두배 짧겠네요. 또는 표면 온도가 낮은 요 녀석이 두배 길겠네요. 나가 다보다 길다. 아, 지금 가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를 비교하고 있군요. 얘는 루트 10이고 얘는 1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온도가 더 높으니 얘가 파장이 더 짧아야 된다. 온도가 낮으니 얘가 파장이 더 길어야 된다. 그러면 나가 다보다 길다. 맞네요. 자, 그다음에 백색혜성은 다이다. 지금 보면 백색혜성은 표면온도가 높고 광도가 작은 다일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근데 선생님, 반지름 한번 계산해 보면 안 될까요? 계산해 볼수 있죠.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뭐죠? 표면온도에다가 루트 10을 넣고요. 광도에다가 얼마를 넣는 거예요? 100분의 1을 넣는 거죠. 그러면 R 제곱 곱하기 루트 10의 4제곱을 합니다. 루트 10의 4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 R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분의 1이 돼야겠죠. 100분의 1이 돼야지 제곱하면 만분의 1. 만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100분의 1. 그렇죠? 그러면 아, 얘는 진짜 반지름이 압도적으로 작은 녀석이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워?
그러면 넌 백색의 성이지.

이렇게 가는 거죠. 기역면 ㄷ 이렇게 골라줄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항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요. 보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나와 있습니다. 단단이에요, 단단이. 단단이. 자, 단단이는요. 시그마 T의 4제곱. 아셨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라는 겁니다. 얘가 1일 때 16분의 1이래. 그러면 표면 온도를 비교해보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16분의 1이니까, 아, 너는 표면 온도가 2분의 1이어야 돼. 그래야지 얘를 4제곱했을 때 1이야. 그러면 2분의 1을 4제곱하면 16분의 1.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얘를 기준으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절대 등급, 얘가 1일 때, 얘는 지금 10등급 차잖아요. 그러면 절대 등급은 만이야. 왜냐면 5등급에 100배이기 때문에, 5등급에 5등급은 100배 곱하기 100배. 만 배. 됐죠? 그리고 나서 광도 계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둘다 주기열성이네? 근데 보니까 주기열성인데 얘는 광도가 지금 1이야. 근데 얘는 얘보다 지금 5등급 차, 얘가 더 작잖아요? 그럼 얘는 광도가 100인데, 얘가 더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겠네? 그럼 얘는 표면 온도가 얘보다 더 높겠네? 그럼 너는 적어도 1보다는 온도가 높으니까, 단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도 얘보다 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됐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나의 두 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람다 맥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고요. T분의 2. 그런데 보니까 가가 나의 표면 온도가 2분의 1 배입니다. 그럼 파장은 가가 나의 두 배이겠죠. 가가 나의 두 배. 맞고요. 나의 광도분의 가의 광도는 100이다. 나의 광도분의 가의 광도는 100이 아니라 만이다. 기역은 1보다 크다. 됐네요. 그러면 기역 디귿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자, 5월 학력평가 문항 풀었고요. 이제 이어서 6월 모의평가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이 문항은 아마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성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항을 계산하는데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이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볼 것은 볼게요. 표는 별 기역면 디귿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니은과 디귿의 겉보기 등급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은 지금 얘와 얘의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 얘기는 겉보기 밝기도 같다는 거야. 자, 지금 반지름 나와 있고 절대 등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절대 등급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광도로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절대 등급이 크죠. 그 얘기는 광도가 작죠. 광도가 작은 녀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얘는 5등급 작으니 광도는 100배야. 아셨죠? 그럼 광도 나왔고 반지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표면 온도의 비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머릿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 광도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과 비례해.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가지고 상호 비교를 한다고 하면 반지름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은 광도로 표현할 수도 있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거리가 나와 있고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밝기, 겉보기 밝기, 스몰L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와 비례하거든. 그러면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를 상호간의 비로 표현한다고 하면 역시나 등식으로 해서 이걸 이용해서 겉보기 밝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먼저 얘기할 것은 니은과 디귿이 겉보기 등급이 같다고 했었죠. 겉보기 등급이 같다는 얘기는 겉보기 밝기가 같다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니은과 디귿의 일단 절대 등급을 또는 광도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니은과 디귿의 겉보기 밝기에 대한 니은의 겉보기 밝기. 이제 비율로 표현하는 겁니다. 는 비율로 표현한다면 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는디 거리 디귿까지의 거리에 대한 니은까지의 거리의 제곱 분의 광도 디귿의 광도에 대한 니은의 광도 됐죠? 지금 요걸 니은과 디귿 상호간의 비율로 표시를 한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놨는데 조건에서 겉보기 밝기가 겉보기 등급이 둘이 같대. 그럼 겉보기 밝기가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요 값이 얼마냐면 요 값이 1인 거야. 1. 됐나요? 요 값이 1이라고 하면 요 값이 1이라고 하면 얘를 1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D에다가 니 디귿에 대한 니은의 거리 제곱 은 광도 디귿에 대한 니은의 광도. 그런데 디귿에 대한 니은의 거리를 해봤더니 40분의 12네요. 40분의 12는 10분의 3이지. 4 곱하기 10. 4 곱하기 3이니까. 맞죠? 그럼 얘는 10분의 3 제곱 은 광도. 지금 디귿에 대한 니은의 광도가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가. 얘는 그냥 니은 퍼 디귿.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니은의 광도에 대한 디귿의 광도를, 디귿의 광도에 대한 니은의 광도를 이걸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해볼까요? 지금 니은과 디귿을 보면 디귿을 1로 넘겨주고 얘를 1로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디귿의 광도는 얘를 넘겨줄게요. 9분의 100 곱하기 니은의 광도가 돼요. 넘겨줬고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 니은의 광도보다 디귿의 광도가 더 크네. 얼마큼 더 커요? 9분의 100만큼 더 크네. 9분의 100이라고 하는 게 얼만데? 9일은 9? 9일은 9? 아, 결국에 지금 니은의 광도보다 디귿의 광도는 11.x만큼 더 큰 거네.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니은의 광도를 알고 있잖아. 1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의 광도는 11.x 얼마인 거죠. 그럼 얘기해 볼 때, 11.xxx 얼마라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얘보다 얘가 11배 그 이상 밝은 거잖아요. 12배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6.25배 밝으면 2등급이라고 했고 16배 밝으면 3등급이라고 했어요. 등급 차가. 그런데 11점 얼마라고 하는 건 얘가 얘보다 또는요. 얘가 얘보다 2점 몇 등급 더 작아야 된다는 의미죠. 또는 얘가 얘보다 2점 몇 등급 더 어두워야 된다는 의미죠. 맞죠? 6.25배보단 크고 16배보단 작으니. 아, 그러면 너의 절대 등급은 0. 얼마겠구나. 그래야지 2점 몇 배가 되겠죠. 2점 몇 등급 차이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얘의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에 나와 있죠. 디귿의 절대 등급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 됐죠? 니은 하나 해결했고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렇게 이미 조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니은이 기역의 4배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죠.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람다 맥스를 묻고 있으니 우리가 얘기할 것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이제 표면 온도를 따져가 봐야 되겠죠? 요 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비율을 따져갈 거니까 니은과 기역을 비교해야 되겠죠.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표면 온도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넘겨주면요. R제곱 분의 L이 되겠죠. 비율로 따질 거니까. 자, 누구에 대한 누구? 자, 기역. 니은에 대한 기역. 자, 니은에 대한 기역. 자, 니은에 대한 기역을 찾아가 본다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보면 가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해주면 지금 보면 반지름을 비교해 볼게요. 니은에 대한 기역. 니은이 2일 때 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모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네요. 분모가. 그러면 분모의 분수가 들어간다. 2분의 1이 들어간다. 얘는 나중에 분자로 올려줘야 되겠네. 4 곱하기 광도 들어갑니다. 얘가 1일 때 얘가 100이잖아요. 1일 때 100이잖아요. 100. 됐죠? 그러면 보니까 T의 니은에 대한 기역값이 니은에 대한 기역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요거 4제곱근 해주면 루트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거구나. 아, 여기다가 표면 온도를 쓰라고 하면 네가 1일 때 너는 루트 20이구나. 그러면 기역이 니은보다 루트 20배 밝으니 파장은 니은이 기역의 루트 20배 길겠네. 루트 20배라고 하는 건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값. 그러면 니은이 기역의 4배보다 길다. 맞는네요.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디귿의 겉보기 등급 빼기 니은 기역의 겉보기 등급 값은 9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디귿을 풀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디귿의 겉보기 등급은 사실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니은의 겉보기 등급에서 기역의 겉보기 등급을

얘를 빼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야. 왜냐면 둘의 겉보기 등급은 같다 했으니.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보면 니은의 겉보기 등급과 기역의 겉보기 등급을 비교할 건데, 겉보기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겉보기 밝기가 몇 배인지 나오면 등급 차가 나오는 거거든. 아셨죠? 그러면 가봅니다. 바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기역과 니은을 비교할 거야. 왜냐면 니은과 디귿은 같으니까. 자, 기역 놓고 니은. 니은에 대한 기역의 겉보기 밝기. 는 거리 갑니다. 자, d에다가 니은에 대한 기역의 거리 제곱 분의 광도, 니은에 대한 기역의 광도. 됐죠? 요식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밝기를 따져보면 L에 니은에 대한 기역의 밝기는 지금 니은에 대한 기역의 거리가 1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12분의 1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넘어가야 되겠죠? 144. 맞죠? 곱하기 1에 대한 100이니까 여기는 100.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44 곱하기 2, 3, 4, 만. 됐죠? 그러면 의미는 뭐죠? 자, 기역의 겉보기 밝기는 1.4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에 니은의 밝기. 그니까 니은 겉보기 밝기보다 기역이 이만큼이나 밝은 거야. 맞죠? 그럼 요걸 등급으로 바꿔보는 거죠? 자, 만 배. 밝기 만 배라고 하면 등급은 몇 등급? 10등급. 맞죠? 자, 밝기가 1.44배야. 1등급에 2.5배거든요? 근데 1.44배야. 그러면 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네. 아, 그러면 결국에 이거구나. 기역은 니은보다 등급이 10.x등급 작은 거구나.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니은은 겉보기 등급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small m을 써요. 겉보기, 니은의 겉보기 등급은 기역의 겉보기 등급보다 10.x만큼 더큰 거야. 왜냐하면 기역이 이만큼 더 밝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은 니은이 더 커야 된다고요. 10.x. 됐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니은의 겉보기 등급은 요거고. 넣어볼까요? 니은의 겉보기 등급은 이쪽으로 다시 가보면 기역의 겉보기 등급. 기역의 겉보기 등급 플러스 10.x네요. 빼기 기역의 겉보기 등급은 요거예요. 그러면 빼주면 남는 건 10.x만 남겠네. 10.x. 그러면 9보다 작다가 아니라 9보다 크다. 됐죠? 이렇게 해서 기역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문제를 풀때 가장 기본적인 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요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요. 이러한 문제를 풀때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숙제로 내줄 거고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 12, 40 이렇게 배율로 나왔잖아요. 얘를 10이라고 놓자고요. 그리고 여기를 파색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10파색이고 얘는 120파색이고 얘는 400파색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인데 10파색의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을 따지면 얘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냥 같은 거리, 10파색이 기준 거리니까. 그럼 얘는 120파색이잖아요. 그럼 얘보다 12배 멀리 있는 거죠. 12배라고 하면 144배 어두워지는 거. 그러면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더 어두워지는 거. 이것보다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더 어두워져야 돼. 그러면 한 8에서 9가 되겠지. 됐죠? 그러면 둘의 겉보기 등급 차이가 나오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래, 거리를 우리가 특정하게 이렇게 상대 비니까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문항풀이 한번 해보도록 했고요. 자, 그러면 문항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본 팁몇 가지를 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팁.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물리량 문항에서는 물리량을 계산할 때는 풀이를 계산해야 되고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호들을 좀잘 써야 됩니다. 특히나 별의 물리량에서는 반지름 R, 광도 L,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거 표면온도 라지티 요런 거 겉보기 밝기 스몰 L 그리고 거리 D 아셨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질량이나 절대 등급은 라지 M 겉보기 등급은 스몰 M 그러니까 요런 기호들

우리가 통일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나중에 이 기호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셨죠? 요거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법칙 및 공식은 암기가 필요한 거죠. 자, 빈의 변이 법칙은 최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와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휴대폰 볼츠만의 법칙이 뭐냐면 단단이에요, 단단이.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방출되는 에너지. 얘는 뭐냐면 시그마 T의 4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얘는 상수예요. 얘도 상수고요. 자, 그다음에 광도 공식. 광도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역시나 반지름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 4제곱과 광도가 비례한다. 포그슨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급과 광도 또는 등급과 밝기의 관계인데 이런 겁니다. 절대 등급 M2 빼기 M1. 그러니까 M1, 1이라고 하는 별의 절대 등급, 2라고 하는 별의 절대 등급입니다. 둘의 절대 등급 차는 광도의 차 2.5 로그 M1, M2 이렇게. 자, 말씀드려보면 아, M이 아니죠. 정리 다시 L입니다. 광도 이렇게. 자, 얘가 여기 있는 요 2번 별이 5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1번 별이 0등급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광도가 크다? 얘가 광도가 크다. 얼마나 크다? 100배 크다. 즉, 여기에다가 1번 별에다가 광도 100, 그 다음에 2번 별에다가 광도 1을 넣어주면 100배 큰 거니까. 2번이 어두워요? 100배 어두워요? 넣어주면, 계산해주면 5 빼기 0은 2.5 로그 얼마가 되는 거죠? 100. 10의 제곱? 그럼 5. 아셨죠? 요 의미는 뭐예요? 아, 1등급 차는 밝기 배율 10배. 5등급 차는 밝기 배율 100배. 그러니까 등급 차와 밝기 배율의 관계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아셨죠? 광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겉보기 밝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거리지수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5 로그 D 빼기 5. 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면, 요 D라고 하는 건 거리입니다. 거리를 계산해 낼수 있다. 또는 거리와 절대 등급을 알면 겉보기 등급을 계산할 수 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문항에 딱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거리를 비교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풀수 있어야 된다. 요건 우리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밝기와 등급의 관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등급 차입니다. 1등급 차라고 하면 밝기 배율은 2.5배예요. 아셨죠? 2등급 차라고 하면 밝기 배율은 2.5의 제곱배입니다. 얘가 6.25예요. 됐죠? 3등급 차라고 하면 밝기 배율은 2.5의 세제곱인데요. 얘가 대략 16. 됐나요? 4등급 차라고 하면 40. 5등급 차라고 하면 100배. 꼭 기억하시고. 중간. 1.5등급이라고 하면 1.5등급 더하기 1.5등급은 3등급 차니까. 4 곱하기 4? 16. 4. 아셨죠? 2.5등급이라고 하면 2.5등급 더하기 2.5등급은 5등급 차니까. 10 곱하기 10은 1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2.5등급 차는 10배. 그 관계에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겉보기 밝기 비례합니다. 뭐와?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와. 그런데 서로 다른 두 별의 겉보기 밝기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얘를 등식으로 해서 비를 등호로 표현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요 관계 우리가 꼭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필수 개념에 이어서 실전에서 쓸수 있는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여러분의 퀀텀 점프를 위한 선생님이 준비한 기출 문항의 재구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3월 학력 평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거리를 넣을게요. 거리를 이렇게 두고요. 여기에다가 상대값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상대값 표시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까지의 거리를 10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해놓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의 반지름을 니은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겉보기 밝기 비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별의 질량. 자, 볼게요. 지금 이 나의 물리량을 계산해 보면 나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 가지고 나와 태양의 어떤 질량을 비교할 수 있느냐?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이러한 물리량 자료를 가지고 분광형의 특징,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어떠한 물질의 흡선이 잘 보이느냐를 비교할 수 있느냐? 또는 똑같은 분광형이라고 했을 때
선포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느냐? 광도 계급에 대한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여기에서 이 니은 값도 직접 한번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하나 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5월 학력 평가 자료인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쓸 거냐면 태양의 절대 등급을 넣을게요. 태양의 절대 등급. 태양 절대 등급은 플러스 5.0이에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조건으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겉보기 등급을 넣겠습니다. 겉보기 등급을 넣을게요. 뭐라고 넣을 거냐면 플러스 5.0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5.0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에요.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나왔습니다. 두개 가지고 거리가 바로 비교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느냐. 얘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과 지금 절대 등급이 거리가, 등급이 똑같죠? 똑같다라고 하면 기준거리에 위치한 거거든요? 기준거리는 뭔데? 기준거리는 10파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10파색에 놓여 있는 거. 얘는 절대 등급이 요 정도인데,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나 커졌어. 많이 어두워졌네? 10파색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네? 얼마큼 멀어졌니? 거리지수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셨죠? 그거 꼭 해보시고요. 여기 보면, 4번에 별의 밀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다의 별의 밀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나와 다는 모두 다 주기열성이죠. 선생님, 우리 별의 분류를 얘기할 때 주기열성과 거성을 비교하면 주기열성이 밀도가 컸고요. 주기열성과 백생이성을 비교하면 백생이성이 밀도가 컸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주기열성과 주기열성을 비교하면 밀도를 어떻게 비교하죠?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랑 관련 있습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똑같은 광도 계급일 때 누가 질량이 더 크니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부피가 더 크니? 근데 부피라고 하는 건 별에서의 부피라고 하는 건 구의 부피예요.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반지름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걸 고려했을 때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큰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5월 학력평가 재구성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6월 모의평가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건을 줘봤어요. 뭐냐면, 요 기역, 니은, 디귿, 별이 어떠한 진화 단계인지는 원래 문항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기역은 주기열성이에요. 이렇게 조건을 추가했어요. 기역은 주기열성이에요. 그러면 별의 진화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겉보기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차이를 구할 수가 있니? 3번을 보시면 영년 주기열로부터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은 누가 더 클까? 자, 이 3번을 풀려면 기역은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 기역과 니은의 물리량을 가지고 요 녀석들을 H알도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H알도의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면 얘가 주기열이기 때문에 니은은 얘보다 오른쪽 위에 있는지 왼쪽 아래에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는 광도와 반지름과 표면도를 가지고 얘네들 중에 누가 지금 진화를 더 많이 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영년 주기열로부터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주기열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먹은 나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이를 한번 비교하는 내용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에 나와 있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 단단이는 온도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한번 참고해서 문항풀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평가 문항까지 재구성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온 거. 자, 바로 요거죠. 자, 7월 학력평가 문항도 한번 가져가 봤는데 7월 학력평가 문항도 문항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표면온도 나와 있고 절대등급 나와 있죠. 그럼 절대등급 가지고 광도 비교할 수 있고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거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거리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겉보기 밝기를 또 비교할 수 있는 문항들이 구성이 되겠죠. 선생님은 여기에다 무엇을 하냐면 여기다가 기역을 넣어볼게요. 아셨죠? 그래서 기역 값이 실제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볼수 있니?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는 분광형이 얼마나 될까? 분광형이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표면온도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기준은 누구예요? 태양이죠. 태양을 기준으로 분광형, 표면온도를 비교해서 분광형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광도 계급을 묻고 있죠? 나의 광도 계급이 5인위를 묻고 있습니다. 5라고 하는 건 뭐죠?

부계열 성인일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얘가 주계열 성인지를 알려면 얘의 광도 또는 얘의 절대 등급 그리고 얘의 표면 온도를 태양과 비교해 보면 되겠지. 그래서 태양보다 온도가 높고 반지름이 크고 광도가 크다고 하면 주계열성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태양보다 표면 온도는 똑같지만 광도가 압도적으로 커요. 또는 크기는 똑같지만 광도가 압도적으로 커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얘는 절대 주계열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스펙트럼에서 중성수소 흡수는 세 개를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세 개를 묻고 있죠. 세 개를 묻고 있는다는 얘기는 얘는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라는 거지. 표면 온도를 비교해서 표면 온도가 얼마? A0형별이라고 하면 표면 온도가 얼마? 만 켈빈인 별. 요만 켈빈인 별에 가깝다라고 하면 중성수소 흡수는 세 개가 굉장히 강한 것이고 얘로부터 요만 켈빈인 요 별로부터 거리가 멀어요. 즉, 많이 낮거나 많이 높아요. 그러면 흡수는 세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겠죠. 흡수는 세기와 선폭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세기는 표면 온도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아셨죠? 마지막으로 5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는 나보다 단위 시간당 50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500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많이 방출한다는 요 의미를 좀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플랑크 곡선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이 요만큼 요 파장대의 빛을 많이 방출할 거야. 그런데 단위 시간당이죠. 단위 면적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까지 고려해야 돼? 크기까지 고려해야 돼. 그래서 전체 면적까지 고려해야 돼. 아셨죠? 그거 착안해서 5번 문항까지 풀이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좋은 문항들을 선생님이 전지적 용지 시점으로 자료를 제시했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림과 떨림의 지구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북이스 약초공략 세계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1등급 자료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1등급 지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꼼꼼하게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세계지리에서 1등급 또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예, 바로 지도와 그리고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5시간 동안 지도 정리해봤고요. 이제 남아있는 4시간 동안 다양한 통계자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 있는 주요 주제들 정해보았고요. 그 주제별로 간단하게 통계 정리해본 다음에 그 정리한 통계 바탕으로 뒤쪽에 그래프들 몇 개 살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한 주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최근에 뭐 아주 까다롭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에너지 여러분들 항상 어려워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에너지원별 주요 국가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올해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쭉 제가 글로써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 통계 자료는 수능 특강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생산, 소비, 수입, 수출 주요 국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석유의 주요 생산 국가,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사우디가 되죠. 어쨌든 최대 생산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그 뒤로 사우디랑 러시아가 비슷한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랑 러시아가 비슷합니다. 미국이 최대 생산 국가이다. 미국. 자, 그럼 어떤 나라가 많이 쓰느냐? 기본적으로 잘 살고 경제 수준 높은 나라들 또는 인구가 되게 많은 나라들이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경제 수준도 높아. 굳이 비싸다고 안쓸 이유도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죠. 미국. 자, 또 경제 수준이 아주 높고 엄청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산업이 발달했으며 인구가 되게 많은 중국.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수입을 할 것이냐? 일단 중국, 그냥 에너지와 식량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쭈르륵 나오겠지만 중국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모두 세계적인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수입 1등이 중국입니다. 그다음 미국도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는데 항상 요것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니, 선생님, 미국은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그리고 수입도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수출도 하거든요. 아니, 선생님, 왜 미국은 이렇게 석유를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종류가 다른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 뭐 아주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미국은 주로 경질류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경질류를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중질류라고 하는 석유를 많이 수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류가 다른 석유이기 때문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수출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이 또 세계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다음, 사우디와 러시아 석유 많이 생산됩니다. 또 석유는 가장 비싼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이 비싼 에너지 판매 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우디, 러시아. 역시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비슷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자, 석탄은 굉장히 쉽죠? 세계에서 석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두 나라 중국과 인도입니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두 나라 중국과 인도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도 엄청나게 소비하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 나라도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수입을 하느냐? 중국과 인도와 상대적으로 가까우면서 석탄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수입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지? 그래서 중국과 인도로 많은 양을 수출하는 두 나라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입니다. 석탄이 많이 생산되면서 중국, 인도와 거리도 멀지 않기 때문에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인도로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 미국은 천연가스도 생산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 치트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입지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데다가 지하자원도 엄청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세계적인 천연가스 생산 국가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만 좀더 기억해 두면, 이란도 세계적인 천연가스 생산 국가입니다. 이란. 자, 어떤 나라가 많이 쓰느냐?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기체입니다. 얘를 보관하려면, 뭐, 냉동 액화 기술 통해서 뭐, 액체로 만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써버리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많은 양을 소비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럼 수입국은 어디냐? 자, 아까 얘기했었죠? 중국은 세계적인 에너지와 식량의 블랙홀입니다.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유럽 얘기할 때 독일 얘기하면서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경제 수준이 꽤나 높은 나라인데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많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 천연가스의 수입국. 중국과 독일. 다음, 수출 역시나 미국과 러시아 많이 생산하고 또 수출 많이 하겠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인 수출국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나라만 더 기억해 두시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지만, 국제적인 제재, 또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못해요. 꼭 기억해 둘두 나라는 카타르와 노르웨이입니다. 카타르와 노르웨이, 만장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대륙별 자료로 가볼게요. 대륙별로 화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대륙들. 일단 석탄. 석탄 아시아가 압도적입니다. 생산도 소비도 압도적. 자, 석유 같은 경우에 북아메리카가 꽤나 많은 양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천연가스도 꽤나 많이 생산을 해요. 미국과 캐나다가 다 석유와 천연가스 꽤나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대륙별로 나올 때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서남아시아 다 쪼개서 나옵니다. 그중에서 북아메리카와 함께 석유 생산이 많은 지역은 서남아시아입니다.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함께 천연가스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유럽이에요. 특히나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경우에 러시아가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포함되면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천연가스 생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자, 다음 3번 대륙별 에너지 소비 구조 볼 건데요. 요 대륙별 에너지 소비 구조와 밑에 나와 있는 국가별 에너지 소비 구조는 사실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올해 수능 완성의 자료 분석에 대륙별 국가별 에너지 소비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특히나 올해는 좀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자료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수능 완성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는 조금 다른 통계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수능 완성 자료 분석에 실려 있는 자료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륙별 소비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하는 대륙 어디일까요? 예, 당연히 아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소비하고 있죠. 인구도 워낙에 많고 경제 수준 높은 나라들도 많고 반면 가장 적게 소비하는 대륙, 인구는 많지만 경제 수준이 낮은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반면 아시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에너지 소비하는 대륙, 당연히 경제 수준 높은 유럽과 앵글로입니다. 비슷한 정도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이가 0.1%포인트 정도밖에 안날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륙별로 어떤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거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해둬야 될게 기본적으로는 거의 유천이 함께 갑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함께 가거든요.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는 천연가스도 많이 쓰는 편인데 대체적으로 천연가스보다는 석유를 더 많이 쓰는 지역들이 많은 편입니다. 국가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천이 기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유천이 기본이다. 자, 유천이 기본인데, 아시아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석탄 소비하는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1등 소비 에너지는 석탄입니다. 석탄, 그리고 유천 순서예요. 유천. 다음, 유럽. 유럽 같은 경우에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수준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석탄은 많이 안 써요.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천인데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유천. 그리고 경제 수준이 좀 높은 지역이고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서 석탄을 가장 조금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 지난번에 1등급 지도할 때 아프리카 얘기할 때요 얘기 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사실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나라들은 꽤나 있거든요. 그런데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남아공 제외하고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석탄은 특히나 운송할 때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아프리카 끝자락에 있는 남아공에서 석유를 수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은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국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해서 씁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유천탄 순서로 씁니다. 유천탄. 유천이 기본이다 얘기했었죠. 유천탄. 다음, 앵글로. 앵글로가 이번에 조금 바뀌었는데, 일단 앵글로에 미국과 캐나다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석유도 천연가스도 되게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 둘다 많이 쓰는데, 굳이 비교해보자면 석유를 조금 더 많이 쓰긴 해요. 조금 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순위에 등장한 게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최근에, 제가 코로나 때 한번 주식 투자를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번에 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주식을 또 하필이면 뒤늦게 다시 거들떠보게 되었습니다. 아, 최근에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했었거든요. 과거형입니다. 상승했었거든요. 그때 왜 이렇게 주식이 상승했느냐? 이제 AI가 등장을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주가가 엄청 뛰었고, 그로 인해 이제 전 세계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반도체도 많이 쓰고, 그리고 에너지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값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조금 더 많이 가동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원자력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또이 통계를 내는 통계기관에서
통계 기준을 조금 바꿔.

바꾸면서 3등이 원자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앵글로의 3등이 원자력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앵글로. 다음, 라틴 아메리카. 역시나 경제 수준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석탄 많이 안 씁니다. 역시나 석탄 생산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천 많이 씁니다. 유천. 그리고 여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유천 탄이 아니라 유천 수입니다. 유천수.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에너지 많이 쓰는 나라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수력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다음에 수력이 3등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기. 이 주요 대륙 중에서는 수력 들어가는 게 지금 라틴밖에 없죠.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국가별 소비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소비 구조. 요것도 얘기했듯이 올해 수능 완성에 자료 분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역시나 기본은 유천입니다. 유천. 유천이 기본으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여기에다가 폴란드까지 한번 더해 볼게요. 폴란드, 유럽의 폴란드까지. 유럽에서 워낙에 대표적이기 때문에. 자, 저 나라들 어떤 에너지 많이 생산되는 나라들인가요? 인니, 인도, 중국, 남아공 다 석탄 많이 생산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석탄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이 유천 순서입니다. 석탄이 1등, 석탄 1등. 다음, 오스트레일리아도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석탄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석탄을 가장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1등은 석유예요. 석유. 그래도 석탄이 꽤나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석탄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럼 일본은 뭐냐?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원은 굉장히 상황이 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제철공업이 발달한 나라이다 보니 석탄을 꽤나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석탄이 두 번째. 그래서 호주와 일본이 비슷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다. 유탄천. 자, 다음. 유천이 기본이라 그랬는데 석유보다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물론 석유도 많이 생산하지만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난방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나라이다 보니 국토 전체적으로 천연가스관을 이렇게 잘 깔아놨습니다. 난방용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씁니다.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석유도 많으니까 천유탄입니다. 천유탄.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서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조기후가 넓게 나타나서 수력 발전을 거의 안 하거나 수력 발전의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거의 석유와 천연가스 두 개만 씁니다. 석탄도 쓸 이유가 없으니까 석유와 천연가스. 그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나 석유 생산이 많은 나라라 석유와 천연가스 순서대로 쓰고 있고요. 반면 이란,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석유 순서로 씁니다. 얘기했듯이 거의 두 개만 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다음, 프랑스가 또 굉장히 독특하죠. 이웃 나라인 독일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체르노빌에서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을 때 낙진 피해를 입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되게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깨끗한 에너지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원자력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유천, 원자력 1등입니다. 원자력. 다음,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빙하지형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산맥으로 편서풍 불어오면서 지형성 강수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구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얘는 수력으로 충분히 그 나라의 에너지를 감당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력이 1등이에요. 수력이 1등. 그리고 천연가스와 석유도 꽤나 많이 생산해서 그 다음에 유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력이 1등인 나라. 수력 1등. 그럼 노르웨이 말고 또 수력을 많이 쓰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었네. 열대기후 널리 나타나는 브라질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인구가 적어서 이 수력 발전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감당이 가능한데 브라질의 인구가 2억이 넘어요. 수력 발전만으로는 에너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석유 가장 많이 써. 그리고 수력이 두 번째고 천연가스가 세 번째입니다. 유천 사이에 수력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캐나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모두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모두 많이 소비하는 나라.

그래서 유천 비슷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빙하 지역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서 수력이 세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유천수. 전반적으로 수력 소비 비율이 높은 나라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나 노르웨이는 수력이 1등입니다. 일단 미국, 당연히 석유와 천연가스 모두 많이 생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와 천연가스 모두 많이 씁니다. 역시나 미국도 비슷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앵글로 얘기할 때 원자력 많이 쓰고 있다. 그게 미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3등으로 원자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앵글로에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원자력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별 에너지 소비 구조. 아까 얘기했지만 순완성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완성 그래프 통해서. 자, 그럼 이제 저와는 아래로 가서 각기 그래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지역 대륙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이고요. 라틴, 그리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유럽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자료죠. 자, 먼저 A입니다. A는 상대적으로 석탄의 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석탄의 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A. 다음 B와 C 중에서 B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네요. 그리고 AC와 달리 원자력의 소비 비율도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 높으면서 원자력 관련된 기술도 발달한 곳입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력의 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유럽이 B가 되겠죠. 특히나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러시아는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남아있는 C는 당연히 라틴이 될 건데요. 라틴의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석유가 1등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요 친구죠. 수력의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 A와 B에서도 수력의 소비 비율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C의 경우는 석유 다음에 수력의 소비 비율이 두 번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의 소비 비율이 높은 것이 바로 라틴의 가장 큰 특징이죠. 브라질이 라틴 아메리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 하면은 석유 다음에 수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역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입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와 있고요. 우리는 석탄, 수력, 원자력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원자력 하면 어떤 나라 떠올려줘야 되죠? 원자력 하면 프랑스를 떠올려주면 되겠네. 프랑스에서 석유, 천연가스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지 않는데 프랑스에서 나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소비하고 있죠. 프랑스는 원자력을 되게 좋아한다. 지금도 원전을 막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소비 비율 높게 나타나는 나는 원자력이 됩니다. 다음, 노르웨이 나와 있네요. 자, 노르웨이에서 1등 차지하고 있는 1차 에너지 뭔가요? 예, 수력입니다. 노르웨이는 수력이 1등이다. 그래서 수력 1등 다음에 유천이 되죠. 그래서 다가 수력이 됩니다. 남아있는 가는 석탄이 될 것이고, 폴란드죠. 폴란드는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석탄의 소비 비율이 높은 대표적 나라죠. 석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석탄의 소비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하지만 폴란드는 다른 나라보다 석탄의 소비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난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래로 가봅시다. 다음은 지역별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화석에너지, 가나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되겠죠. 여러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누가 보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가네요, 가. 왜? 가는 특정 지역이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다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세아니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엄청나게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석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생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생산 비율이 아주 아주 아주 높게 나타나는 석탄이 가가 됩니다. 뭐야, 왜안 돼? 가. 다음, 나와 다가 문제인데. 자, 일단, 나와 다 모두 북아메리카에서 생산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자, 북아메리카에 이제 미케가 있겠죠, 미케. 미국, 캐나다. 맞아요. 미국, 캐나다 모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나든 다든 어쨌든 나와다가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포함되어 있는 북아메리카는 둘다

높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쟤네들 말고 다른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바로 서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서남아시아는 물론 천연가스 생산량도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천연가스 생산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남아시아는 석유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가 더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다가 석유가 됩니다. 석유. 그래서 물론 북아메리카도 생산 비율 꽤 높게 나타나지만 굳이 비교해 본다면 서남아시아가 1등이죠. 서남아시아가. 서남아시아 1등, 그리고 북아메리카가 2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생산 비율, 석유는 서남아시아가 1등이다. 이렇게 기억해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석유는 서남아시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럽과 러시아를 합칠 경우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유럽과 러시아를 합칠 경우에 서남아시아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석탄은 아시아가 생산량 비율 1등. 다음, 천연가스는 북아메리카와 유럽 플러스 러시아가 조금 비슷하다. 그리고 석유는 서남아시아가 1등이긴 해요. 서남아시아 1등, 그리고 북아메리카가 2등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북아메리카는 석유와 천연가스 둘다 생산량 비율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석탄과 석유 다 천연가스 납니다. 자, 이제 다음 자료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다음 자료부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ABC는 화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다가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가 되겠죠. 자, 그러면 ABC 화석 에너지의 각각의 생산량 1등이 A는 가국이고 C도 가국입니다. B만 나국이 생산량 1등이에요. 자, 그러면 화석에너지가 3개잖아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석탄 생산량 1등 국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석유 생산량 1등 미국, 천연가스도 미국입니다. 자, 그 얘기는 가국이 2개 화석에너지 생산량 1등, 나국이 1개 화석에너지 생산량 1등이에요. 이때 나국이 중국이 된다는 얘기죠. 중국. 그리고 2개 화석에너지에서 생산 1등 기록하고 있는 가국이 미국이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러시아가 다가 되겠죠? 아하, 미국이 어쨌든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모두 생산 1등이니까 두 개에서 1등 기록하고 있는 가가 미국이겠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A, B, C 구분할 수 있나요? 일단 B는 뭐예요? 일단 B는 석탄입니다. 유일하게 세 나라 중에 중국이 1등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하지만 A, C를 여기에서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산 비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중국, 얘가 미국, 얘가 러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공부했었던 국가별 에너지 소비 구조, 이걸 활용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중국만 알고 있어도 구분할 수가 있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은 탄유천이다. 기억나시죠? 그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러시아는 걸 알았다면은, 아, 러시아는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구나. 그러면 A가 천연가스, 남아있는 C가 석유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유랑 천연가스의 소비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석유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변화와 1차 에너지 소비 구조가 나와 있고요. 얘기했듯이 이것도 21년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정리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쪽에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나다, 라마를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이 가장 적다는 거알수 있지만 구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친구들 좀 갑니다. 가는 총 소비량의 증가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총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예요. 주어져 있는 다섯 나라 중에 어디일까요? 중국이 되겠죠. 중국. 그래서 브라질, 중국,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프랑스 중에서 중국이 에너지 소비량 가장 많습니다.

과정은 마네요, 마. 왜? 마는 B와 C 위주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석탄 거의 안 쓰고요. 나머지도 많이 안 써요. 두 개만 거의 쓰고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다섯 나라 중에 특히나 두 개만을 많이 쓰는 나라 어디 있을까요? 두 개만 많이 쓰는 나라?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탄 거의 안 쓰지? 석유와 천연가스만 씁니다. 그래서 마가 아랍에미리트가 되고요. 그리고 B가 석유니까 C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천연가스가 C. 적어볼게요. 헷갈리니까. 여기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됩니다. 천연가스. 됐죠? 자, 그럼, 아랍에미리트가 마가 되고.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가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자, 그런데, 나다, 나를 비교해 보았더니, 어쨌든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는 꽤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는 요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쵸? 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이를 많이 쓰고 있네. 이. 자, 브라질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에너지 소비 비율 높은 나라들이라고 얘기했었죠? 수력. 다음, 프랑스는 원자력 소비 비율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D는 두 나라에서 소비 비율 높게 나타나고 E는 라에서만 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 두 나라에서 소비 비율 높게 나타나는 D가 수력이 될 것이고 나와 다가 브라질 아니면 캐나다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라가 프랑스가 될 것이고 프랑스에서 소비 비율 높게 나타나는 E가 원자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 찾았네. E, D가 됩니다. 프랑스가 라가 되고. 자, 그럼 브라질과 캐나다가 남아있는데, 나는 유천 많이 쓰고 수력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반면 다는 석유 가장 많이 쓰고 2등이 수력이에요. 자,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수력이 2등인 나라는 브라질이 되죠. 그래서 얘가 브라질, 얘가 캐나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 캐나다, 그리고 다가 브라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풀어가는 자료였습니다. 자, 다음 아래 볼게요. 아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가 나와 있네요. 네 나라고요. 네 나라. 역시나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가장 많은 나라가 답니다. 요 나라가 중국이 되겠죠. 중국이 다. 그러면 또 중국 나와 있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C는 석탄이 됩니다. 석탄. 그리고 중국만을 가지고도 꽤나 많이 찾을 수가 있죠. 중국은 석탄 다음에 석유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A가 석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C, 석탄의 소비 비율이 높은 라는 인도가 되겠죠. 인도. 인도도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럼 남아있는 사우디와 이란 중에 일단 A는 석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이란은 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가와 나 중에 상대적으로 석유의 소비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나네요, 나. 얘기했듯이 사우디는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갖고 있으니까 나가 사우디가 되고요. 그리고 가가 이란이 되겠죠. 그리고 이란은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니 이란에서 1등 차지하고 있는 B가 천연가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D가 수력이 됩니다. 그리고 수력은 중국과 인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 나타나지만 특히나 사우디, 나에서 뭐 거의 쓰이고 있지 않죠. 그나마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고산지대에서 빙하 녹음물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수력의 비율이 조금 나타나지만 사우디는 지금 석유랑 천연가스만 거의 쓰고 있습니다. 수력도 거의 쓰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좋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A가 되고요. 그리고 석탄이 C가 되고, 수력이 D, 그리고 천연가스가 B가 되는 거죠. 얘기했듯이 서남아시아도 특히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거의 석유와 천연가스 두 개만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력을 많이 쓰고 있지 않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볼게요. 국가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과 1차 에너지 용도별 소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와 태양광, 태양열이 나와 있고요. ABC가 나와 있는데, ABC가 지열, 풍력, 수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문제 풀이할 때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바로 지열인데요. 지열. 물론,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이런 친구들은 뭐, 상대적으로 발전에 유리한 지역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려고 한다면 어디서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디든 뭐 바람은 불긴 하고, 어디든 물이 있긴 하고, 대체적으로 물이 있긴 하고, 또 태양도 어디서나 내리쬐긴 하니까. 하지만 지열은 어디서나 할수 있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얘는 일단 판의 경계 지역에서만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판의 경계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1등은 미국이고 2등은 인도네시아긴 한데요.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판에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지열 발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열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지열 같은 경우에 이게 생산 자료도 나오고 발전 자료도 나오는데요. 특히나 지열은 생산 자료에서 비중이 조금 높게 나타나거든요. 지열 통해서 생산해낸 온수 이런 것들이 온수 공급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지열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난방으로 막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전에서는 지열의 비율이 조금 낮게 나타나지만 공급에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는 아무 데서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열이 문제풀이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열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 이 나라밖에 없구나. 이게 지열이야. 요것부터 하나씩 잡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나라가 브라질, 중국, 프랑스, 아이슬란드가 나와 있습니다. ABC를 찾아야 되는데, 자, 물론, 다에서는 A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라에서는 A가 생산되고 있고요. 다음, 모든 나라에서 O야, B가 되게 많이 생산되고 있네요. 그런데 C는 지금 다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에서만. 자, 그러면 네 나라 중에서 지열, 풍력, 수력 중에 딱한 나라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지열이거든요. 판의 경계 지역에 해당하는 아이슬란드에서만 지열이 생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아이슬란드가 되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이게 지열. 근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열 발전도 많이 하지만 또뭘 많이 하느냐? 빙하 지형이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는 지열과 함께 수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가 수력. C가 지열이 되는 거죠. 아이슬란드는 지열과 수력이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풍력밖에 없네. 풍력. 자, 그래서 A는 풍력, B는 수력, C는 지열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가나다라, 브라질, 중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모두에서 이 생산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력입니다. 수력, 보이죠? 수력. 자, 그러면 나머지 찾아보죠. 자, 물론, 가와 나에서도 수력의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라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수력하면은 국가 전체에서 수력이 1등인 나라 노르웨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대기후 나타나는 브라질, 그리고 빙하 지역 분포하는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나라들이에요. 특히나 브라질은 신재생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가 브라질이 될 겁니다. 브라질. 그럼 남아있는 가와 나가 중국 아니면 프랑스가 될 건데, 사실 요거 통해서 지금 중국과 프랑스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럼 오른쪽으로 와야 되겠죠. 자, 가와 나는 중국 아니면 프랑스인데, 저는 요 산업용을 가지고 구분해 보려고 해요. 산업용. 자, 가는 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1차 에너지 소비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 중국과 프랑스 중에서 산업용으로 에너지 더 많이 쓰는 나라 어디일까요?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도 많으니 산업용으로 1차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와 나 중에 상대적으로 산업용 소비 비율이 높은 나라 바로 중국이 되는 거죠. 중국. 그래서 가가 중국이 되고 나가 프랑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 보면

자, 이거 다 지워볼게요. 가가 중국, 프랑스가 나, 아이슬란드가 다, 그리고 브라질이 라가 되고요. 지열이 C, 풍력이 A, 수력이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할 때 항상 지열을 먼저 푸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열이 생산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나라에서만 생산된다. 그래서 지열로 찾아가는 편이 좋다. 다음, 여기 중국과 프랑스마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산업용 소비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수송용, 그리고 가정용, 상업용 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산업용 소비 비율이 낮아서이기도 하지만 경제 수준이 조금 높아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료 볼게요. 신재생 관련된. 자, 봅시다. 자, 가라에 A부터 D 에너지 발전량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량, 발전량. 자, 아이슬란드가 또 나오는데요. 신재생에서 아이슬란드가 정말 단골 출제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슬란드. 자, 이걸 왜 정리해드리냐면, 특히나 요번 수특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너지 발전이 있고요. 발전. 그리고 요번 수특에 공급이 나와 있어요. 공급량. 발전과 공급량.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아이슬란드는 전체 신재생에서 지열과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었죠. 지열 같은 경우에는 전기 만드는 데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얘는 난방과 온수 공급에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뭐 에너지 공급, 공급 같은 경우에 난방도 있고 온수도 있고 뭐 수송용도 있고 뭐 발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은 공급량이 되는 거고 그중에서 발전에 쓰이는 것만 따로 빼면은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발전. 그래서 발전에 쓰이는 양만 따로 통계내느냐, 발전과 다른 것들을 다 합치느냐. 합치면 공급이 되는 거죠. 지열 같은 경우에는 난방과 온수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공급이라면은 지열 그리고 수력 순서가 되는데요. 이게 만약 발전으로 나온다면은 수력이 1등이고 지열이 2등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지우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에스파냐인데요. ABCD 나와 있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D가 다이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서만 주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모든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고 특정 국가에서만 생산되는 에너지, 예, 지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D가 지열입니다. 지열, 지열. 그리고 가나, 다라 중에서 유일하게 지열이 있는 곳이 있네. 지열, 그게 다죠. 그게 네 나라 중에 아이슬란드가 됩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에 위치하는. 그래서 여기 아이슬란드예요. 잘안 보이네요. 아이슬란드.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 하면은 지열과 수력. 수력을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A가 수력이 되는 거죠. 수력. 자, 그러면 A가 수력이라면서 수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수력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네. 어딜까요? 어디? 노르웨이가 되겠죠. 전체 국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수력이 1등 차지하고 있는 나라니까 당연히 노르웨이가 수력 발전량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수력 지열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되게 적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인구가 4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수력 지열이라고 하나 수력의 발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은 겁니다. 그럼 어쨌든 수력 발전량이 가장 많은 가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얘가 아이슬란드. 그럼 노르웨이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발전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일까요? 풍력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노르웨이는 굉장히 고위도 지역에 위치합니다. 굉장히 고위도 지역에 위치해서 여름에는 낮이 굉장히 길고 겨울에는 낮이 굉장히 짧아요.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당연히 낮의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1년 내내 어느 정도의 낮의 길이가 유지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태양광 발전이 유리하겠지만 겨울철에는 태양광이 뭐 거의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절별 편차가 크다 보니 태양광은 고위도 지역에서 아주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태양광은 적합한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반면 편서풍이 불어오는 지역이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발전되고 있는 저 비는 풍력일 겁니다. 태양광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씨가 태양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풍력의 발전량은 나가 많아요. 그러나 전체 에너지 중에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가 높습니다. 그쵸? 전체 풍력 발전량은 나가 많지만 전체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가 높아요. 비율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와 에스파냐 중에 덴마크가 되겠죠. 그리고 나가 에스파냐는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기 때문에 태양광도 꽤나 많이 합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역시나 위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태양광 많이 하지 않죠. 주의하셔야 돼요. 풍력하면은 덴마크잖아. 덴마크 아니에요. 전체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라가 덴마크입니다. 라, 나, 노르웨이가 가, 아이슬란드가 라가 되죠. 덴마크가 다죠. 아니죠? 아이슬란드가 다, 덴마크가 라. 다음 수력이 A, 지열이 D, 태양광이 C, 풍력이 P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마지막 자료 보겠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별 발전량 비율입니다. 역시나 네덜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사우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력지열 태양광 풍력 나와 있고요. 여기에 아이슬란드가 들어가 있네요. 아이슬란드. 자, 발전입니다. 발전.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 발전에서는 얘는 상대적으로 지열보다 수력이 많다고 얘기했었죠. 공급하면은 지열, 발전하면은 수력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발전 1등 차지하고 있는 B가 수력이 되고, 그리고 A가 지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나라에서는 또이 B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B가 수력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아이슬란드 말고 지열 발전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또 있네? 어디죠? 예,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에 지나가는 튀르키예가 됩니다. 그래서 라가 튀르키예 돼요. 튀르키예. 다음. 튀르키예가 라니까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중에 B, 수력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아까 뭐였지? 수력 발전 비율 굉장히 높은 나라. 노르웨이였죠. 노르웨이. 그리고 방금 했었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수력 다음으로 뭐만이에요? 태양광 하나? 아니죠. 지열 아니라 풍력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지열이고 얘가 수력.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수력 다음에 발전량 비율 높게 나타나는 C는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이 될 거예요. 풍력. 그럼 남아있는 D가 태양광이죠. 그쵸? 그러면 가와 나는 이제 네덜란드 아니면 사우디가 되는데 사우디는 당연히 수력 발전 어렵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풍과 태를 하는데 태양광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가가 사우디가 되겠죠. 사우디. 그리고 얘기했듯이 전체 신재생 생산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납니다.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 대표적으로 편서풍 영향을 1년 내내 받는 유럽 국가들이죠. 특히나 북해연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 덴마크, 독일, 또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입니다. 전체 생산에서 풍력 차지하는 비율 높은 나가 네덜란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네덜란드가 나, 그리고 튀르키예가 라, 노르웨이가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가 되고요. 수력이 B, 지열이 A, 태양광이 D, 풍력이 C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은데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발전해서 얘도

수역 1등입니다. 수역 1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이슬란드처럼 지열 발전이 이루어진다. 튀르키예에서도 지열 발전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북현안 위치에서 풍력의 비율 높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사가 굉장히 강한 건조기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1등급 자료 중에서 에너지 관련된 자료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정리했던 통계 있죠? 그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 수특과 수안에 실려 있는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글로 정리했지만 그래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 이 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구나.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뒤에 나와 있던 그래프들 꼭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 식량 자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약점 공략 정치화법 1등급 하이파이브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6강부터는요, 선생님이 갑을병정무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갑을병정무 특집 중에서 일단 갑을병정무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관계화법, 그리고 특수불법행위죠. 그래서 우리 이번 6강에서는 가족관계화법, 특수불법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갑을병정무 문제 쭉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4강과 5강에서는요, 선거 결과 분석 연습했습니다. 우리 선거 결과 분석 연습과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주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 텍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법적 사고력을 이해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족관계법입니다. 가족관계법 파트 1인데요. 요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족관계화법 어떤 마인드셋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전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엔 조금 선생님이 새롭게 갖고 와봤어요. 선지가 안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좀 최근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연계 교재에서 선지 한번 싹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토대로 가족관계화법 최근 기출 문제들 변형해서 한번 중요한 선지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관계화법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선지는 한 번에 정리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바로 다음에 이어서 연계교재 선지 한번 정리 쭉할 겁니다. 그리고 수특, 수안의 디테일한 선지도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선생님이 같이 연결시켜서 연계교재 선지 정리, 그리고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중요 선지 정리 같이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어차피 등장인물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냥 마음

비우세요. 갑을병정무 뭐 다 나올 거고요. A, B, C, D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갑의 뭐 존, 직계존속 뭐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등장인물은 6명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비우시고요. 그냥 잘 정리하자. 그냥 가게도 잘 그리자. 그런 마인드로. 그리고 내가 뭘 읽는 건지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등장인물은 많이 나온다라는 것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연계교재 선지 정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살의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하면 성년자와 같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하는 거지? 성년의제라고 하는 거죠. 성년의제가 시험 문제에서 잘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성년의제는 혼인의 법률효과 중에 사법 이외의 공법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아니죠. 정리하자. 성년의제는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과 같은 사법에만 적용이 되는 거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그렇지. 친생 부모와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렇지. 이거는 법률혼으로 인해 새로운 인척 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아니죠. 얘들아,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출생자로서 친생 부모와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는 혈족으로서 친족의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 아니, 지금 인척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혼인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잖아. 예를 들면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지금은 인척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혈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설명 잘못된 거겠죠.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친족의 범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의 범위랑 연결시켜서 이런 디테일한 선지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다른 일방에게 면접 교섭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이죠. 가능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은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재산 분할 청구 할 수 없다. 이거 잘못된 선지예요? 옳은 선지예요? 이혼의 책임이 있는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 청구 가능했었죠. 왜? 재산 분할 청구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고 목적과 내용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다면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도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뭐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책 사유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혼의 효과로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기억하자. 면접교섭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올까 싶은데 또 혹시 모르니까. 자, 우리 면접교섭권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 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 책임은 일상가사 대리권 및 일상가사 채무 연대 책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죠. 왜?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바로 일상가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일상가사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지? 그렇지. 가정의 통상적 거래 행위였지.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적 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건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는 일상가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나 일상가사 채무에 의한 연대 책임에서 애초에 일상가사의 범주에 안 들어가니까 해당되는 사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이랑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내용 보자. 사실혼과 달리 법률혼에서만 인정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 요거 기억하자. 일상가사 대리권 및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은 이제 시험 문제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갑과 을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례에서 등장할 수 있거든. 자, 이거는 사실혼뿐만 아니라
법률은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법률혼을 한뒤 18살이야. 그러니까 부모 동의 얻어서 법률혼을 했겠지?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이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아니, 이 설명을 다시 풀어보면은 18살인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했어. 그러면은 성년으로 의제되는 거잖아. 성년으로 간주되는 거잖아. 성년으로 간주되는 거니까 단독으로 효력 있는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미성년자로 환원되니까 이혼 이후에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 아니죠. 왜? 지금 성년의제가 요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성년의제를 통해서 행위 능력을 얻었어요. 이혼을 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즉 다른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즉 성년지들 했어.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미성년인 자녀가 법률혼을 한 경우 부모는 계속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왜? 차근차근. 미성년인 자녀가 법률혼을 했어. 그 말은 성년으로 간주가 돼. 그러면은 친권 행사는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건데?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하는 건데, 더 이상 미성년인 자녀가 아니야, 민법상. 그러니까 성년 의제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성년 의제를 통해서 법률혼을 해서 성년 의제가 됐어. 그러면은 A가 성년 의제가 된 경우에 A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A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종료되는 게 아니라 친권이 상실되거나 혹은 친권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권과 친자관계의 차이점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를 통칭하는 개념이고요.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권리,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재산, 신분상의 의무와 권리 등등을 통칭하는 게 친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권이 상실, 제한되는 거지, 이로 인해 친자관계 자체가 종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와 달리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의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자, 우리 양육을 할 때에는 양부모가 미성년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친양자와 달리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의 경우 친권을 친생부모와 달리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양부모가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일반 입양의 경우에 미성년자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어쨌거나 9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 모두 다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라는 거.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양자가 될수 있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왜?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오로지 미성년자만 가능하다. 이거 나이 가지고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구별하는 문제도 등장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1번 문제랑 이게 13번 문제랑 이번 수능 완성에서 선지로 엄청 자주 나왔거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수 있는 요소에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봐봐, 읽어봐봐.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 옳은 설명이에요. 13번 먼저 같이 볼까? 자녀가 없는 갑과 을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13번 먼저 보자. 자녀가 없는 갑과 을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근데 이혼 숙려 기간에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에 이후